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1부터 8까지 K. 플러스 시그마 K1부터 8까지 1. 요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이제 뭔지 알죠? 네. 자연수의 거듭 제곱의 합 공식들을 잘 알고 있어야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념. 얘는 시그마 K1부터 N의 K. 이거 등차수열이라고 했었죠?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하고 마지막 번째 항의 합. 그 다음, 시그마 K1부터 N까지 K제곱은요, 6분의, 이거 외우라고 했죠?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다. 네, 요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얘는 N이 8일 때네요, 그죠? 8일 때 적용하면 6분의 8에, 그 다음에 9, 17,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2분의 N의 n 플러스 1에서 8 곱하기 9 해주면 되고, 이는 얘는 1이 총 8개가 있는 거니까 플러스 8 얘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을 하면은 요거 3으로 나눌게요. 3으로 나눕니다 해서 여기 2. 그러면 여기에 2도 나누어져서 2, 2 해서 4. 여기도 2 나누어져서 4.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17이잖아요. 그래서 12 곱하기 17로 정리할 수 있고, 얘는 4 곱하기 3, 4 곱하기 9니까 36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일부러 12 곱하기 3으로 쓸게요. 왜냐면 17 계산하기가 조금 뭔가 부담스럽게 생겼잖아요. 이거 두개 계산하기가. 그다음 플러스 8 해주면 12로 묶어낼게요. 그럼 17 빼기 3으로 남죠. 그래서 얘는 12 곱하기 14 플러스 8 이렇게 될 겁니다. 얘도 계산할 때 조금 더 간편하게 할수 있는 게 12를요. 10 더하기 2로 끊어볼까요? 그러면 140에다가 28을 더하는 거니까, 아, 140 더하기 28, 168이 되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140 더하기 28, 168 플러스 8 해주면 정답은 얼마가 된다? 176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176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개념을 쭉다 써서 풀어드렸거든요. 이제 다른 풀이를 보여줄 건데, 저는 이제 어떻게 푸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냐면, 보세요. 요만큼까지만 남겨두고요. 얘를 요렇게 써보려고 합니다. 플러스 시그마 K1부터 8까지 마이너스 K 플러스 1. 그래도 같은 식이죠. 네. 근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이게 무슨 수열이냐면, 요거 자체가 등차수열이에요. 이게 등차수열인 거 어떻게 알아요? 숫자 대입해봐요. 1 대입하면 0,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수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적용해서 풀 수도 있습니다. 얘는 그 공식 쓸 거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쓰시고, 더하기. 얘는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쓸 거죠? 그러면 2분의 항의 개수는 총 8개. 첫 번째 항 마침 0이네요. 마지막 번째 항은 마이너스 8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7일 겁니다. 네.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얘도 똑같이 나누어서 정리하면은 여기 3, 여기 4. 12 곱하기 17에다가 네, 12 곱하기 17에다가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7하고 4를 곱한 거겠죠? 2랑 8로 나누어서 여기 4, 여기 2 이렇게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28. 그러면 이것도 계산을 할때 마찬가지로 10 더하기 2로 쪼갤게요. 그러면 170 더하기 34에다가 28을 빼주기만 하면 되는데 34에다가 28을 뺀 값이 얼마니까? 6이니까 170 더하기 6 해서 정답은 176으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끝.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요 13번의 대표 유형 같은 문제의 유형을 여러분들이 풀 때에는요, 중간에 이 K제곱이 나오면은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공식을 활용하시되, 이제 K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수열이 등차수열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바로 적용하는 게 굳이 나누어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것보다 한 번에 계산 처리를 할수 있어서 좀더 편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14번은요, 지금 첨자가 달라요. 첨자가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적용을 하면 안 돼서 이 뒷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주고 가야 돼요. 시그마 K1부터 20까지 K3제곱에다가 마이너스 시그마 K1부터 6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5까지 잘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네. 그러면 앞에 있는 주어진 식이 시그마 1부터 20까지 K3제곱 플러스 2K로 되었기 때문에 시그마 K3제곱 1부터 20까지는 얘로 인해서 빠질 거고요. 그래서 남는 게 시그마 K1부터 20까지 2K 하나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해서 시그마 K1부터 5까지 K3제곱을 해주시면 돼요. 자, K에 대한 1차식이라고 했죠? 얘 등차수열합 공식 쓰면 금방 나와서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은 2, 마지막 번째 항은 40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고 얘는 6분의 공식 써주면 되죠?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해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정답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얘 계산하면 얼마나 오냐? 645가 나오네요. 네, 그래서 14번에 대한 정답은요, 64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까지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을 이용해가지고 푸는 문제의 유형들을 같이 다뤄봤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제 자연수의 거듭제곱 합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로 되어서 소거되는 문제 형태들까지 쭉 한번 다뤄보도록 할 테니까 여기 있는 문제 미리미리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면 되겠습니다. 안녕!

환영합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인류와 사상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14번째 시간에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지난 13강에서 내용이 정말 많았죠. 우리 사회계약론, 홉스, 로크, 루소의 사상도 공부했었고, 또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에 대한 여러 비교들, 특별히 자유에 대한 비교, 권리에 대한 비교, 애국심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됐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시간에 쫓겨서 지금 공부하고 있을 테지만 그만큼 얘들아 윤사는요 개념이 꼼꼼해야지 문제도 풀수 있는 거야. 문제만 아무리 많이 풀어봐도 개념이 두텁게 잘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지 모래성 위에 쌓은 집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을 좀 차근차근 공을 들여서 공부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꼼꼼하게 선생님과 함께 또 개념 쌓기 한번 이번 시간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우리가 민주주의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들 조금 더 살펴보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자본주의 이 부분도 반드시 또 출제 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주주의의 어떤 토대가 되는 여러 가지 사상들 같이 공부했습니다. 자유주의, 공화주의, 사회계약론이 민주주의의 어떤 토대가 되는 입장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요, 그렇게 해서 등장한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의 민주주의, 대표적으로 엘리트 민주주의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앞에 엘리트라고 하는 말이 붙었제더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엘리트. 아, 뭔가 이렇게 더, 소수의, 그렇지? 보다 더 전문적인 어떤 역량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바라보는 입장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는데요. 엘리트 민주주의는요, 민주주의가 인민에 의한 지배가 아니다라고 네, 파격적으로 선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라고 하면 어떤 걸 제일 많이 여러분들 알고 있어. 그렇죠. 시민을 위한, 뭐 시민에 의한 정치, 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에 의한, 인민에 의한 이런 통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엘리트 민주주의는 참 신기하게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인데 인민에 의한 지배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인민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누구의 지배야? 그래서 정치 엘리트의 지배다. 정치 엘리트들의 지배다라고 규정하면서 시민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지배하고 정책 결정을 할 정치가를 선출하는 역할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 정치가는 선출되는 거야. 무엇을 통해서 선출돼? 경쟁적인 선거를 통해서 아, 시민들의 투표 행위를 통해서 선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시민의 역할은 어디까지나 무슨 역할로 한정돼? 그 정치 엘리트를 알아보고 뽑아주는 투표자의 역할로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바라보았다는 거죠. 한게 뚜렷합니다. 시민이 정치 문제에 대한 감각과 책임의식을 갖기 어렵고요. 선출된 정치 지도자가 각계각층의 입장을 대변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죠. 자, 특별히 엘리트 민주주의를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상가가 바로 슘페터입니다. 얘들아, 슘페터는요, 수능과 같은 큰 시험에서도요, 정말로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 사상가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에서는요, 그렇죠. 꼼꼼하게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하는 사상가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슘페터는 엘리트 민주주의를 제시한 대표적인 사상가인데요. 이 슘페터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그 정치 엘리트가 시민의 승인, 즉 시민의 한 표를 얻고자 자유롭게 무엇하는, 그렇죠, 경쟁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이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어떤 사회가 민주주의의 사회냐, 혹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냐, 이걸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그 사회에서 정치 엘리트들이 시민들의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그런 선거 제도를 갖추고 있으면 민주주의. 그런 선거 제도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비민주주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슘페터는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슘페터는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 다스리는 거야? 인민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쟁적인 투표를 통해서 경쟁적인 선거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투표를 얻어서 시민들에게 득표를 얻어서 선출된 그런 정치 엘리트가 지배하는 것이다라고 슈페터도 오롯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슈페터는 이런 주장을 했을까? 기본적으로 슈페터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었냐면 일반적으로 시민은 엘리트보다 비합리적인 편견을 가지거나 충동에 빠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책 결정은 시민이 아니라 엘리트가 내려야 한다라고 슘페터는 생각했다는 거야. 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하고 더 합리적으로 정책 결정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정치적 엘리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책 결정을 맡겨야 하고 시민은 어디까지나 투표자 역할로만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정치는 엘리트에게 맡겨야 하며 시민의 역할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지도자를 선출하는 무슨 역할? 그렇죠. 투표자의 역할에 무엇해야 한다? 한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얘들아, 이런 슘페터는요, 어떤 주장까지 하냐면, 이렇게 해서 선출된 그런 정치 엘리트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대표하거나, 그렇죠? 어떤 시민들의 의사를 대표하는 거? 그럴 필요 없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시민들의 의견을 이런 정치 엘리트가 대표하는 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어디까지나 엘리트가 자율적으로 정책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슘페터와 관련해서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슘페터는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뭐 그런 가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정책 결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야. 의사 결정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민주주의가 막그 자체가 그래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추구할 만한 수단이다 그렇게 바라보진 않았다는 것. 하나의 의사 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 정책 결정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참여 민주주의는요. 말 그대로 참여, 시민의 참여를 보다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수의 시민이 의사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앞에서 공부했던 슘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와는 달라. 엘리트 민주주의에서는요, 시민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지. 자, 엘리트 민주주의에서는 의사결정은 그냥 누가 하는 거야? 그렇지, 정치 엘리트가 하는 것이지 시민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투표자의 역할로만 한정돼요. 하지만 참여 민주주의에서는 아니야. 시민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 참여해야 해. 라고 하면서 다양한 이런 참여의 그렇죠? 루트들, 참여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민 다수가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여서 부여해야지 자율성과 책임성의 범위가 시민 전체에 확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한계가 있죠. 참여한 시민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보이면 시민 전체의 의지가 왜곡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참여민주주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친구들이 조금 더 핵심적으로 더 살펴봐야 하는 건 바로 심의 민주주의입니다. 자, 우리 맨 처음 살펴봤던 슈펜하우어의 엘리트 민주주의,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심의 민주주의가 갑과 을로 이렇게 출제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비교해서 잘 생각해보자. 자, 심의 민주주의는요, 방금 전에 이야기 나눴던 이 참여 민주주의랑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그런데 그 정책 결정의 그 과정의 핵심은 무엇이냐? 깊이 있는 공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 심의 과정. 이것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이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시민과 전문가 및 공직자가 누구나 다, everybody,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이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가 다 함께 참여하는 어떤 심의, 그렇죠, 공적인 심의를 활용한 그런 정책 결정 과정을 통해서 공공성을 추구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형태의 민주주의입니다. 다시 해봐, 어렵지 않아? 용어가 좀 낯설다. 근데 얘들아, 이거 천천히 생각해보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 차분하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민, 전문가, 공직자.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선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전문가는 배제된다. 뭐 공직자는 배제된다. 뭐 전문적 지식이 없는 시민은 배제된다. 이런 거 아니야. 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디에 참여해? 어떤 공적인 심의 과정, 공적인 어떤 심의 절차, 이런 거에 다 참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것을 통해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활성화되어서 시민들 사이 유대가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런 심의 민주주의도 뭐 완벽하진 않습니다.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겠죠. 심의 과정에서 모든 시민이 동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거나 합리적인 의사소통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과에 문제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방금 살펴본 민주주의와 관련된 세계의 흐름들 봤습니다. 제일 처음 뭐 있었다고? 그렇죠. 슘페터의 엘리트 민주주의. 그 다음에, 그렇죠. 참여 민주주의. 그리고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렇죠. 심의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이 심의 민주주의에서 얘들아,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는 사상가는 두 분입니다. 롤스와 하버마스인데요. 친구들이 롤스와 하버마스 이름을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글을 읽다 보면 다 심의 민주주의라는 게 나와. 뭐, 심의 과정에서, 그렇지? 함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친구들이 사상가 이름에 너무 얽매이진 마시고요. 아, 심의 민주주의도 오늘날 민주주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구나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으면 문제를 훨씬 더 네, 파악할 때 쉽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사회사상과 갑과을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친구들이 내신에서 이렇게 비판 문제가 나오면 시간에 막 쫓겨서 긴장된 마음을 풀기 때문에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런 상호 비판 문제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문제 푸는 팁까지 여러분도 완전하게 가져가세요. 천천히 보겠습니다. 갑입니다. 만약 어떤 사회에 공론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자, 공론장이 뭐야? 이 말을 딱 봤을 때이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지. 그렇지. 공적으로 논의하는 장이야. 그러니까, 아, 뭔가 이렇게 공론을 펼쳐나가는, 함께 논의하는, 그런 장을 공론장이라고 할수 있겠구나. 그러면, 아,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어떤 공적인 논의를, 그치,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장을 생각하면 돼. 공론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에는 시민사회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그 공론장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를 감지해서 정치적인 의지 및 의사형성을 할수 있게 함으로써 공론장은 민주적인 정치 과정에서 생활세계와 정치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러한 공론장의 기능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이성의 공적인 사용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자,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정치적인 의지 및 의사를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공론장에 참여해서 민주적인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대. 그럼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민주주의 중에 무슨 민주주의라는 거알수 있어? 이거 심의 민주주의네.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되는 거야. 그치? 아, 심의 민주주의. 요런 식의 제시문으로 표현될 수 있구나. 자, 의해 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인민이, 즉, 시민이 자신들을 통치할 사람들, 즉, 시민이 자신들을 통치해줄 그런 엘리트를 뽑아주거나 뽑아주지 않을 투표의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자,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이거는 시민이 자신을 통치할 정치 엘리트들을 선출하거나 선출하지 않을

투표의 기회를 갖는다는 거야. 누구지? 시민의 역할을 투표자로 한정한, 그렇죠, 엘리트 민주주의구나. 슘페터 이름까지 떠올리면 더 좋고요. 친구들 슘페터가 어려우면 그 엘리트 민주주의구나. 이렇게 떠올리셔도 괜찮아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민은 비민주주의적 방법으로도 이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방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추가 기준, 즉 선거인의 투표를 얻으려는 사람들 사이의 자유 경쟁이란 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우리의 정의가 제한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어때? 아, 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엘리트들 사이의 경쟁이 있는가? 아, 그것을 바탕으로 민주주의를 설명했던 슘페터라고 한 것보다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상호 비판 문제 풀 때는요. 자, 방금 심의 민주주의와 엘리트 민주주의 이렇게 나왔고요. 갑이 을에게 할수 있는 비판이 A, 그리고 을이 갑에게 할수 있는 비판이 B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학교에서도 이런 서로 비판하는 문제들 친구들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풀 때는 무조건 괄호치고 해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야. 다른 팁이 없어. 그냥 괄호만 쳐도 얘들아 훨씬 더 선명해지고 훨씬 더 실수가 줄어듭니다. 천천히 보자. 요렇게 괄호칠 수 있죠? 어떻게 괄호칠 수 있어? 무엇을 비판하는지 이렇게 괄호칠 수 있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국가의 모든 정책은 시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르니? 일단 간과한다는 건왜 모르니? 라고 비판했다는 거야. 그런데 일단 천천히 봐봐. 시민의 민주주의가 국가의 모든 정책은 시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왜 모르니? 라고 엘리트 민주주의를 비판할 수 있을까? 얘들아, 괄호 안에 있는 게 심의 민주주의의 주장이 아니지. 심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국가의 모든 정책이 시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해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건 아니잖아. 모든 정책이 시민의 직접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건 심의 민주주의 입장 자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렇죠? 답으로 선택될 수 없어요. 시민의 역할이 정치 권력을 선출하는 것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자, 시민의 역할은 정치 권력. 누가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인가? 누가 정치 권력을 가질 것인가? 이것을 선출하는 그 투표자의 역할로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심의 민주주의에서 엘리트 민주주의를 비판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괄호 안에 있는 것은 누구의 입장이야? 그렇죠. 엘리트 민주주의의 입장이잖아. 반면에 심의 민주주의는 아니야. 시민의 역할은 정치 권력을 선출하는 그런 투표자 역할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 정책 결정 과정, 그리고 공적인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 답은 그렇죠. 2번이 되겠네요. 마찬가지, 아이들아. 3번, 4번도 계속 뭐 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괄호 쳐놓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괄호 치고 조금 더 볼게요. 다수 시민의 정치적 판단은 전문 정치가에 비해서 충동적이기 쉽다는 사실을 왜 모르니? 얘들아, 봐봐. 시민의 정치적인 판단은 전문 정치가 엘리트들에 비해서 충동적이기 쉬워라고 하는 건 오히려 누구의 주장이야? 그렇죠. 엘리트 민주주의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걸 간과한다라고 엘리트 민주주의에게 비판할 수는 없어요. 게다가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심의 민주주의의 입장도 아닙니다. 정책의 심의는 공직자와 전문가의 독점적인 영역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런 사실을 왜 모르니? 얘들아, 봐봐. 정책의 심의는 공직자와 전문가의 독점적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건 오히려 심의 민주주의가 강조하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걸왜 모르니? 라고 비판받을 수는 없어요. 게다가,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엘리트 민주주의 입장도 아니잖아. 엘리트 민주주의는요, 오히려 어때? 정책의 심의라고 하는 것은 어때? 정치 엘리트들의 독점적인 영역으로서 심의는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괄호 안에 있는 것이 엘리트 민주주의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5번 볼게요. 정책을 합의하는 과정은 개인의 고정된 선호에 단순 합의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얘들아? 잘 봐봐. 요런 선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어려운 선지야.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들아, 심의 민주주의 사상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정책을 합의해 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심의, 그렇죠? 그런 공론, 토론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런데 그렇게 토론을 하고 공론에 참여하고 그런 심의 과정에 참여하다 보면 내가 처음 가지고 있었던 선호를 계속 유지만 할까? 그걸 바꾸기도 할까? 그렇지, 이걸 바꾸기도 해. 토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바꿔야 되겠네? 아, 내가 이런 선호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됐었네? 라고 바꿀 수 있는 거야. 당연히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잘 봐. 정책을 합의하는

과정은 개인의 고정된 선호에 단순한 합이 아닐 수 있어라고 하는 사실을 심의 민주주의자들도 인정하죠. 그러니까 이걸 간과한다라고 심의 민주주의 사상가에게 이걸 비판할 수는 없는 거야. 얘들아, 비판 문제가 쉽지 않습니다. 상호 비판 문제가 쉽지 않아. 하지만 괄호 쳐놓고 차분차분 논리를 생각해 본다면 분명하게 선명하게 답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민 불복종 내용까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 법을 지켜야 하는 준법의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어때? 부정의한 일부 법이나 일부 정책에 대해서는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불복종의 목소리도 또낼수 있어야 되겠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 한번 시민 불복종에 대해서 소로, 롤스, 하버마스의 주장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소로입니다. 소로는 기본적으로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기준, 이 시민 불복종이 정당한지 아닌지, 정당한 시민 불복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인정될 수 없는지 그 기준을 개인의 양심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소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양심을 시민 불복종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개인의 양심에 어긋나는 법이나 정책에는 복종하지 않을 수 있다, 즉각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의 양심을 시민 불복종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자, 반면에 롤스의 생각은 사뭇 달랐어.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보다 더 학문적으로 체계화시킨 사상가입니다. 우리 롤스 언제 배웠더라? 그래. 잘했어. 기억하는 친구도 있다. 너무 잘했어. 이상사회 같이 공부할 때요. 이상사회의 끝부분에서 롤스가 정의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정의로운 사회, 그 질서정연한 사회, 이런 사회를 이상적으로 추구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배웠습니다. 롤스가 제시한 정의 원칙이 있었지.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 시민불복종 전체도 그렇고요. 롤스도 그렇고, 우리 생윤에서 우리 같이 공부한 친구도 잘 알겠지만, 훨씬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그런 파트입니다. 우리 현대사회와 윤리라고 또 2학년들은 또 새로운 과목 이름으로 좀 공부하고 있을 텐데요. 이제 생윤, 생활과 윤리, 그리고 현대사회 윤리 파트에서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 윤리와 사상 시간에도 같이 한번 프로처럼 배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롤스가 제시하는 그런 정의의 원칙 어떤 게 있었어? 크게 1원칙과 2원칙이 있었는데 2원칙이 다시 둘로 나눠지니까 3개 원칙이 있었죠? 첫 번째, 평등한 자유의 원칙. 아주 잘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있었어. 좋아.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던 롤스가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어떤 주장을 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롤스는요, 일부 법이나 정부의 일부 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을 어기는 정치적인 행위가 시민불복종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얘들아, 천천히 봐봐.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시민불복종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부터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시민불복종은 일단 법을 어기는 거야. 그치? 하지만 잘 봐. 한 사회의 법적인 법 체계 자체를 거부하거나 한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구조, 그 사회의 기본적인 어떤 체제, 그 자체를 다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어떤 법 체계 전체를 부정하면 그건 이미 혁명이 되는 거지. 근데 시민불복종은 그거 아니야. 그 사회의 기본적인 제도, 구조, 기본적인 법 체계 이런 거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법이나 일부 정책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시민불복종이야. 자, 따라서 잘 봐. 롤스는 이러한 시민불복종이라고 하는 건 어때? 기본적으로 법이나 정부 정책, 일부 법이나 일부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목적으로 시행된다. 그런 의미에서 어때? 그치, 공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사회 기본적인 체계, 법적 체계 자체는 존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폭력은 사용하면 돼, 안 돼. 안 되겠다. 얘들아, 그러면서 어때? 아,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을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다라고 시민불복종을 그런 의미에서 정의 내렸다는 것도 확인해 볼수 있어요. 그런데 얘들아, 잘 봐. 소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양심이 시민불복종의 판단 기준이었잖아요. 반면에 롤스는 공적인 정의관이 시민불복종의 판단 기준이다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의 뭐 개인의 어떤 양심, 개인의 종교적인 신념, 뭐 이런 거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가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 공적인 정의관, 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할 때 시민불복종이 정당화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기준이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볼까? 우리 아까 롤스가 이야기한 정의 원칙 3개 있었지? 그 중에서, 그래, 2개.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현저하게,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그러한 일부 법이나 일부
정책에 대해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차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해서 시민불복종을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리고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도 위반되긴 했는데, 위배되긴 해도 그 위배 정도가 아주 미약하거나 미비하다면, 경미하다면 그런 건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시 정리해봐. 로지가 생각하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은 뭐야? 그렇죠. 평등한 자유의 원칙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심각하게, 현저하게 이렇게 위반할 때, 고를 때만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공적인 정의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체제의 합법성을 존중하는 적절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비폭력적이어야 하고요. 얘들아, 최후의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일단 합법적으로 이 법이나 이런 정책을 바꿔보려고 합법적으로 의회에 청원도 해보고요. 다양한 시도를 해봤는데도, 아, 그래도 소용이 없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시민불복종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은 시민불복종은 법을 어긴 행위이기 때문에 어때?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라고 하는 부분도 롤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버마스입니다. 하버마스는요, 합법적인 규정이라도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면 시민불복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죠. 하버마스가 보기에 이런 헌법 원칙이야말로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인데, 이런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법이 있다면 그런 법은 아무리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정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시민불복종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불복종은 정당하지 않은 규정을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이며 성숙한 정치 문화를 구성하는 필수적 요소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민 불복종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오늘 수업의 그렇죠? 찐 하이라이트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자본주의 1.0 버전과 2.0 버전, 그리고 3.0 버전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샅샅이 훑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본주의 1.0 하면 제일 먼저 이분이 떠오르잖아. 그렇지. 바로 애덤 스미스입니다. 자본주의계의 클래식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 고전적 자본주의라고 부르고 있어요. 애덤 스미스는요, 어떻게 하면 국가의 부가 증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론이 국부론을 통해서, 국부론이라고 한 저서를 통해서 자본주의를 그렇죠, 사상적으로 체계화한 사상가입니다. 자, 애덤 스미스는요, 기본적으로 각 개개인의 경제적인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때, 그럴 때 사익과 공익은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개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개개인의 이기심이 오히려 어때? 공익을 실현하는 기반이 될수 있다라고 주장하죠. 따라서 그는 시장에서 개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가능한 한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게 자유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이야기하죠. 각 개인이 경제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의 역할을 강조하고요. 이걸 통해서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는 자유방임주의적 경제 사상 및 정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어요. 얘들아, 애덤 스미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어? 시장에서는 개인의 이익과 개인의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신의 사익을 최대한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그렇죠,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이렇게 시장에서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가 마법 같은 일을 부리기 때문이에요. 얘들아, 보이지 않는 손, 너무너무 유명한 표현이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야? 시장의 가격 조절 기능을 의미하잖아요? 시장에서는요, 어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되고요. 그 균형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수요와 공급을, 그렇지, 최적으로 조절해줘. 수요량과 공급량을 조절해주면서, 아, 최적의 자원 배분을 가능하게 해주죠. 이런 것을, 아,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제시하면서, 이런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 이것을 믿고, 이런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개인의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가? 그렇죠. 개인이 무엇을 옳지 자신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개인의 이기심
이것을 무엇 했다?

긍정했다라고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주로 오답 선지 내실 때 어떻게 내시지? 그렇지. 애덤 스미스는 이타심과 자비심을 통해서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거 틀렸어. 개개인의 이타심과 자비심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돈 많이 벌어야지라고 하는 개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이기심. 이것을 긍정하면서 그러한 사익과 공익이 시장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개인은 사익을 추구했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를 통해서 공익을 증진시켜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주장했다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되겠네요.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 국가의 역할은 한정되어야 한다라고 보았어. 그래서 어떤 역할로 한정되어야 해? 그래, 국방과 치안, 공공토목 사업 등 최소한의 영역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데 들어 잘 봐봐. 여기까지만 딱 공부하면, 이거 어렵지 않네. 최대한 많은 자유를 시장에게 주어라. 자유방임주의. 이렇게 생각하면 어렵지 않네요. 이렇게 여기까지만 딱 정리하고 멈춘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럼 안 되지. 반드시 하나를 더 기억하셔야 되겠죠? 얘들아, 국가 역할이 이렇게 제한되어야 하는 건 맞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국가 역할이 있다. 무슨 역할이 있어? 교정 역할이 있어. 무슨 말이냐면, 잘 봐. 애덤 스미스는 국가가 시장에서 어떤 일도 하지 말고, 절대로 손대지 말고, 절대로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보았다. 맞아, 틀려. 틀렸지. 그러니까 시장에서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 있긴 있는 거야. 그 최소한의 일이 있긴 있어. 그 최소한의 일은 뭐야? 바로 교정이야. 교정은 뭐야? 뭔가 나 잘못된 걸 바로잡고 잘못된 걸 고치는 거지. 자, 시장에서 누군가가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시장 경제의 작동 원리를 방해해. 예를 들면 막 불법적인 일을 막 저지르고 자신의 이기심을 바탕으로 사익을 추구하려고 막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막 절도하고, 그치? 이런 공정한 경쟁을 막 위반해. 그러면 그런 사람을 어때? 내버려두면 안 되지. 그런 사람들은 어때? 국가가 나서서 그렇지 처벌해야 되잖아. 이런 역할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아, 누군가가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시장 경제의 효율적인 작동, 이런 것들을 교란시키거나 그런 것들을 방해하거나 그럴 때는 국가가 반드시 교정해야 한다. 이런 역할까지는 애덤 스미스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들 반드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는 이처럼 국가가 가능한 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개인과 기업에게 가능한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 개인에게 가능한 시장에서 많은 자유를 줘야 한다. 라고 하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주장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대로 시장에서 개인들에게 이렇게 많은 자유를 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났어. 그래, 시장이 최적의 자원 배분에 무엇하는 문제? 그렇죠. 실패하는 문제를 맞이하게 된 거야. 아,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는 시장 실패라고 하는 큰 문제를, 그치? 마주하면서, 그 다음 자본주의 2.0 버전인 수정자본주의에게 대세의 자리를 넘겨주게 돼요. 그러니까, 봐봐. 수정자본주의는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거야? 그렇죠. 시장 실패라고 하는 이런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예 알고 있잖아. 그래. 20세기 초에 전 세계를 휩쓴 경제 대공황, 이런 대공황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어때? 그렇죠. 애덤 스미스식의 고전적 자본주의는 해결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는 자본주의 2.0 버전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케케케케. 그렇죠. 케인스가 되겠네요. 자, 말 그대로 수정 자본주의야, 수정. 수정은 뭐지? 뭔가 이렇게 고치는 거다. 앞서서 애덤 스미스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 이것을 통해서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고 사익과 공익이 일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시장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하고 개개인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어라라고 호언장담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시장이 최적의 자원 배분에 무엇하더라? 실패하더라. 자, 이제는 시장의 어떤 불완전성, 시장의 한계 이런 게 드러났다는 거야. 그럼 이제 누가 두팔 걷어붙이고 개입할 차례야? 그렇지,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죠. 손에 뭐 들고, 그래, 수정 테이프 들고, 이제 시장의 이런 한계 같은 것들을 국가가 좀 수정하는 역할,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구나라고 케인스는 주장했어요. 이제 얘들아, 천천히 보자. 시장 경제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이나 공정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생겼어? 시장 실패라고 하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문제가 등장하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누가, 그렇지,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죠.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하는 수정 자본주의가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황이나 실업과 같은 이런 경제적인 위기들이 있어서, 자, 이런 문제가 기업의 투자 감소와 국민들의 소비 저하로부터 발생한다라고 진단하면서,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해, 누가, 그렇죠, 정부가 다양한 공공 정책을 펼침으로써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도 완화되고, 또 국민의 기본적인 실제 구매력을 잃지 않도록 유효 수요도 창출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말이 좀 길어서 어렵다. 근데 내가 이거 천천히 생각해봐. 하나도 어렵지 않아. 천천히 보자.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 상황이 생겼어. 시장 실패 무엇이야? 시장이 최적의 자원 배분에 실패했어? 그리고 애덤 스미스 식으로 그렇게 시장을 자유롭게 두었더니 어때? 빈부격차도 너무나 심각해졌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런 시장 실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나설 차례다라고 수정자본주의를 제시했던 케인스는 주장했는데요. 정부는 주로 어떤 것들을 펼쳐? 그렇죠. 다양한 공공정책을 펼치죠. 여러분 잘 아는 대규모 댐을 건설한다든지, 고속도로 같은 걸 건설한다든지,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입니다. 대규모 토목 사업을 벌이면 어때? 국가가, 우리 이런 공공정책, 이런 대규모 토목 사업을 실시할 텐데, 여기에 참여할 개인이나 기업, 여기 모여라 하면 어때? 기업이나 개인들이 어때? 일자리를 찾아서. 그렇지? 모여들겠죠? 이렇게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정책에 참여를 해. 그리고 나면 정부는 그 기업이나 개인에게 무엇을 줘? 그렇죠. 돈을 주겠죠. 아, 정부가 돈을 먼저 써야 되는구나. 정부가 사용하는 돈을 우리 뭐라고 불러? 재정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케인스는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 거야. 정부가 먼저 이렇게 돈을 뿌리는 거야. 정부가 먼저 이렇게 돈을 쓰는 거야. 그럼 어때? 그동안 공황이나 실업과 같은 시장 실패 상황에서 경제 위기에서 허덕이던 기업이나 개인들은 돈을 받게 되지. 그 돈으로 어디로 달려가? 그렇지, 시장으로 달려가서 그동안 먹고 싶었던 빵도 사고, 그동안 필요했던 물건들도 막 사겠지. 그럼 어때? 예전에는 팔리지 않아서 창고에 그득그득 쌓여있던 재고가 하나하나 팔리기 시작하겠다. 그렇게 재고가 줄어들면 멈췄던 공장의 기계들이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 사장님들은 해고했던 노동자들을 다시 고용하면서, 아, 실업 문제가 해결되고, 그다음 경제 선순환이 회복되면서 이런 경제 공황과 같은 시장 실패 문제가 해소될 수 있구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가? 그렇죠, 정부가. 다양한 공공정책을 통해서 무엇을 창출해낸 것이야? 그렇죠, 유효 수요를 창출해낸 데 있다. 라고 케인스는 강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유효 수요라고 하는 건 뭐지? 그렇죠. 효과가 있는 수요. 즉, 주머니에 돈이 있는 수요야. 구매력이 있는 수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시장에 달려가서 그동안 내가 먹고 싶었던 빵을 사갖고 올수 있었던 건 뭐야? 정부에서 펼친 이런 공공정책에 참여해서 임금을 받은 거잖아. 아, 이렇게 정부가 먼저 돈을 풀고 재정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유효 수요, 그동안 부족했었던 유효 수요를 창출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케케케 케인스는 수정자본주의에서 강조했던 거예요. 불황과 실업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부가 다양한 정책 및 규제를 통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는 것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어요. 얘들아, 잘 봐봐.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케인스는요, 분명히 시장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그치? 시장에서는 언제나 사익과 공익이 일치해. 시장에서는 언제나 사익과 공익이 조화를 이루어라고 애덤 스미스는 생각했지만, 케인스는 아니야. 꼭 그렇진 않아. 시장 실패했잖아. 시장 실패 일어났잖아. 라고 하면서 시장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다양한 공공정책을 통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어때? 시장의 문제를 수정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케인스도 자본주의 사상가라는 거야. 이건 잊으면 안 돼. 자본주의야, 자본주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유재산제도 케인스도 다 인정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경제 질서, 시장 경제 질서 다 인정하는 자본주의 사상가다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케인스의 수정자본주의, 즉 자본주의 2.0 버전을 통해서 시장 실패 문제는 극복이 되고요. 그렇죠? 다시 한번 또 자본주의는 2.0 버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어.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정부가 점점 몸집을 키워가면서, 그렇지, 벌크업해 가면서 이렇게 시장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한참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정부도 완벽하진 않았겠지?

있어요. 정부 실패가 가장 이제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은요, 1970년대에 여러 국제 정세가 변화하면서 요동치면서 전 세계 경제가 이런 석유 파동, 오일 쇼크로 인해서 큰 충격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럴 때 그런 문제를, 그렇죠, 수정 자본주의가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정부 실패가 더 불거지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자본주의 3.0 버전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하하하하.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시장에게는 자유를 주는 게 좋다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거 좋지 않아. 시장에게는 자유를 줘. 자유가 좋다니까. 하하하하하. 그렇죠.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가 3.0 버전으로 다시 한번 대두가 돼요. 자, 천천히 보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이것을 수정자본주의에선 강조했지, 케인스는 강조했죠. 그런데 이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정부의 거대화에 따른 비효율성 또는 정부의 부패, 이런 문제들을 초래하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효율적인 자원 분배를 저해하는 어떤 실패, 그렇죠, 정부 실패라고 하는 문제가 나타나자, 이에 대한 반성의 결과 1980년대를 전후로 다시 한번 시장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어떤 입장이, 그렇죠, 신자유주의가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사상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얘들아, 이런 설명들이 이렇게 전반부에 많은 이유가 뭘까? 그 논리적인 흐름이 중요하다는 거야, 흐름이.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봐. 제일 처음에 무엇이었어? 애덤 스미스의 고전적 자본주의, 자유방임주의. 그렇죠? 아, 시장에서 개인의 자유를 가능한 최대한 보장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에게 자유를 줬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를 드러내? 그렇죠, 시장 실패라는 문제를 드러냈어. 시장 실패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었어? 그렇죠, 너무 지나친 빈부격차 혹은 뭐 경제 대공황, 이런 것들, 불황, 실업, 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장 실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케케케, 케인스는 수정자본주의를 이야기했어. 수정자본주의는 정부가, 그렇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다양한 공공정책들, 이런 것들을 펼쳐감으로써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케인스는 주장했잖아. 그런데 이런 수정자본주의도 어떤 실패라는 문제를 지금 맞이했어? 그렇지, 흐름 계속 가지고 와야 돼. 정부 실패라고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정부 실패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시장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우린 그걸 뭐라고 배우고 있어? 그렇죠, 신자유주의라고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상가, 하하하하, 자유가 최고라니까. 그렇죠, 하이에크가 되겠네요. 하이에크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반대하면서, 정부, 너 너무 지금 너무 거대해졌어. 너 다이어트 해. 정부의 기능을 좀 축소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와 시장 경제를 보다 더 확대할 것을 요구하게 되죠. 얘들아, 이렇게 국가가 어떤 경제 계획을 통해서 시장에 막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이에크는 굉장히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체주의로 향하게 되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경고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 여기까지가 국가의 역할이야라고 주장하죠. 얘들아, 천천히 보자. 하이에크 같은 경우는요, 마르크스 시계, 그러한 어떤 사회주의 시계, 그러한 계획 경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것은 결국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지름길일 뿐이다 하면서 노예의 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해요. 그러면서 하이에크는요, 어떤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거 굉장히 치명적인 자만이다라고까지 비판하거든요. 지금 선생님이 쓴 이러한 표현들, 노예의 길, 치명적인 자만, 이런 표현들은 하이에크가 쓴책 제목이기도 한데, 하이에크의 대표적인, 그렇죠, 핵심 개념을 담고 있는 표현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제시문이나 선지 같은 데서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 조금 변별력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풀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이런 표현들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알겠어요. 하이에크도 다시 한번 시장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시장에서 아무런 일도 하면 안 되죠. 그냥 딱손 떼고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정부는, 국가는 시장에서 절대 아무 역할도 하면 안 되죠. 또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맞을까 틀릴까? 아니겠지. 삐뽀 삐뽀. 자, 하이에크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하이에크도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있어. 시장에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있다고 생각해서 어떤 일? 그렇죠, 자유로운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마련하는 것. 그런 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되죠. 다시 해봐. 시장에서

입장을 큰 판에서 이해했으면 그들의 사상의 또 대표적인 좀 어려운 표현까지도 한번 심화적으로 또 가져가 보는 것이 필요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바탕으로요, 대표적인 문항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일. 경쟁이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만 비로소 경쟁을 대체하는 일. 이 일들은 확실히 국가가 해야 하는 광범위한 분야들이다. 국가가 시장에서 할 일이 있네. 어떤 일? 시장에서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 조건을 마련하는 거. 이런 건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거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지. 바로 가장 직전에 배웠던 하이에크의 주장이 되겠죠. 조금 더 볼게요. 생산 방법에 대한 통제 가운데 일부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하지만, 즉, 일정한 산출물을 생산하는데 종전보다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하도록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여기에서 남은 유일한 질문은, 그런 특정한 제한으로 얻는 이득이 그와 같은 제한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더 큰지 여부이다. 만약 사회적 서비스들이 광범위한 분야에서 경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된다면 경쟁의 유지가 광범위한 사회적 서비스 시스템과 양립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즉, 경쟁이,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효율적인 경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볼수 있고요. 특별히 여기 있는 처음에 요세 줄은 대표적인 하이에크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 파악할 수 있었어요. 자, 하이에크 입장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정부의 자의적인 간섭이 있어야만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서로 조정될 수 있는 건 아니다. 맞지? 하이크는 정부가 이렇게 막 간섭해야지만 경제 주체들의 행위가 조정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에서의 자생적인 질서에 따라서 자유를 주어도 조정됩니다. 그런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 우월한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정부에 의한 생산 방법 통제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얘들아, 천천히 보자. 시장의 자생적인 질서. 되게 매력적인 말이야. 하이에크를 공부했을 때 공부했던 말이잖아. 그리고 정부가 뭐 이렇게 생산 방법을 통제하는 건 금지되어야 해. 이거 신자유주의 맞는 거 아니에요, 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잘 봐. 니네는 잘못된 진술입니다. 왜 틀렸냐면 전면 금지되어야 합니다가 틀렸어. 왜 틀렸을까? 왜 전면이 틀렸을까? 그렇지. 기본적으로 하이에크는요, 시장의 자생적 질서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정부가 시장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비판하는 것도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 의한 생산 방법 통제가 전면 다 일절 절대로 인정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왜? 우리 아까 여기서 계속 강조해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대부분 변별력 있는 어려운 문항들을 선생님들 출제할 때 사용하시는 파트예요. 하이에크도 경쟁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창출하는 일 또는 경쟁이 유효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이러한 생산 방법을 통제하는 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면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아주 어려운 선주입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의 정당성은 결과 유용성을 배제하고 의도의 선언만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아니죠, 분명하게. 우리 아까 제시문에서 뭐라고 했어? 그렇지. 여기 가만히 보니까 이득이 비용보다 큰지를 따져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진술이 되겠네요. 경제 주체들의 행위에 제약이 가해진다는 사실만으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그래, 때로는 예외적으로 어때? 제약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겠죠? 아주 어려운 문제. 사실 순특과 하이에크 관련된 문항 중에서 좀 제일 어려운 문항이었는데 같이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죠, 기역과, 죄송해요, 리을이 되겠네요.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하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그치? 기억해야 될 내용이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면서 선생님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여행 기치레밀의 육강 여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 함수의 극한과 연속 마지막 시간 들어가기 이전에 오늘의 이야기는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 알고 계신가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수험 생활을 겪으시거나 아니면 혼자 공부를 할 때 이제 항상 행복하게 즐겁게 공부를 하고 뭐 수험 생활을 보내면 좋겠지만 이제 외롭거나 좀 힘들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조금 빨리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이제 그냥 날씨 좋을 때 한없이 걷기 아니면 뭐 맛있는 커피를 한잔 마시기 아니면 뭐 몸을 움직이면서 요가를 하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생각보다 사소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알고 있으면 내가 조금 힘들 때 그것들을 하면서 빠르게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뭘까? 그런 걸 한번 잘 고민해보면서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스스로에게 그런 행복하게 만드는 시간을 부여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또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한 이유는 오늘 이제 좀 상당히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혹시나 우울하실까봐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자, 그래도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서 우리가 또 그만큼 재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밌다 재밌다 생각을 하면서 이번 시간을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4번으로 같이 가볼 텐데요. 4번 문제는 최고차 한계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 함수 fx에 대해서 fo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가번 조건을 한번 보시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fx 빼기 1의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여러분들 이걸 보고 딱 떠오르셔야 되는 게 0을 살짝 넣어봤더니 분모가 0으로 가. 그럼 존재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나 F0이 1이라는 걸 찾았어. 분자가 0으로 가야 되니까. 자,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자, 이 값이 존재하는데 지금 분자가 절대값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F0이 1이라는 것은 Fx 빼기 1이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x 곱하기 무언가 이런 꼴이라는 소리인데 이 x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있으면 분모의 x가 하나 있으면 분자의 x가 하나만 있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왜냐하면 절대값을 벗겨내는 과정에서 0의 우극한 좌극한이 우극하는 그냥 x로 나오고 좌극하는 마이너스 x로 나오기 때문에 부호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하려면 절대값 안에 있기 때문에 x제곱이 필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내셨어야 돼요. x제곱이 필요하다. 자, 이게 왜 그런지 제가 지난 시간부터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친구들은 직접 0에서의 우극한 좌극한 x만 있을 때 x 하나만 있을 때 0에서의 우극한 좌극한을 직접 써서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아, 그래서 x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는구나. 요걸 찾아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fx가 지금 3차 함수래요. 그러면 fx 빼기 1도 3차 함수일 거거든요. 그러면 x제곱이 지금 우리가 찾았으니까 뒤에 곱해질 것은 1차식이겠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1차식인지 모르니까 제가 x 빼기 a 요렇게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나번을 확인하러 가볼 텐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fx가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이상이다 요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우리 나번 조건을 활용해야 되니까 fx를 한번 찾아보면 이거 한번 전개해보시면 x3제곱 플러스 ax제곱, 그 다음에 1 넘겨주면 플러스 1. 아, 요게 fx다 라는 것인데 좌변이 지금 나번에서 xfx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x를 한번 곱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x4제곱 플러스 ax3제곱 플러스 x가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x 이상이다.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번 정리해보면 x 날라가고, 그쵸? 자, 그 다음에 전부 다 왼쪽으로 넘겨보면 x 4제곱 플러스 ax 3제곱 플러스 4x 제곱이 0 이상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근데 x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가 0 이상이다. 근데 지금 잘 보시면 x제곱은 항상 0 이상이잖아요. 그럼 그거랑 요만큼이랑 곱해서 항상 0 이상이려면 제가 이 노란색 물결 친 부분도 항상 0 이상이어야겠다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4도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 이상이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판별식을 고려해야 될 거고요. 요거 판별식 한번 생각해 보시면 a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왜냐면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생겨야지만 항상 0 이상일 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 말은 a가 마이너스 4 이상, 4 이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f5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f5가 뭐냐? 우리 fx 아까 전에 구해놨으니까 저기다 대입해 보시면 126 더하기 25a가 되겠죠. 이게 언제 최대인지를 물어본 거고요. 언제 최대일까요? a가 4일 때 최대겠죠, 당연히. 그렇죠. a가 가장 클때이 값이 최대일 거니까. 그래서 a 자리에 4를 대입해 보시면 226이 바로 우리가 찾는 최대값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핵심은 이제 값원을 통해서 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f(x) 빼기 1이 x 제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x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디어 우리 계속 활용하고 있으니까 절대값이 있는 경우에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는 뭘까? fx가 이렇게 생겨 있는 함수인데 두 정수 ab에 대해서 f1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x가 알파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fx분의 f2x 플러스 1의 값이 존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값이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도 눈여겨봐야 될 점은 뭘까?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라고 했지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fx가 0이 될 때를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분모가 0이 될 때. 분모가 0이 아니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대입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알파를 딱 넣었더니 분모가 0이 될 때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분모가 0이 될 때가 있을까? 라는 고민을 먼저 해보셔야 되고. 근데 fx가 0일 수 있을까? 3차 함수죠, 3차 함수. 3차 함수는 여러분들 그래프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거나 y는 x 세제곱처럼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나 그래프 개형이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셋 중에 하나예요, 무조건. 그러면 x축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x축이 어디에 있더라도 그래프가 무조건 한점 이상에서는 만나요. 그렇죠? 왜냐면 쭉 이어지고 있어서 x축이 어디든지 간에 최소한 한점 이상에서는 만나요.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생겼을 때도 쭉 이어지고 쭉 이어지니까 어디에 x축이 있더라도 최소한 한 점에서는 만납니다. 이렇게 생길 때도 마찬가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x축이 어디든지 간에 항상 그래프랑 한개 이상의 점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 fx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가져야 돼. 반드시 하나 이상의 실근. 이번에도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랑 방정식의 실근이랑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아이디어인데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이랑 만나는 교점의 x좌표라는 것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랑 동일하는 말이거든요. 동일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점 이상에서 만난다는 것은 이 방정식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 아시겠죠? 그래서 3차 방정식은 항상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 자, 그러면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그 실근을 K라고 해봅시다. FK는 0이다 라고 해볼게요. 이런 K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최소 하나 이상. 자, 그러면 우리는 알파가 딱 K일 때를 생각해보겠죠. 알파가 K일 때. 이때를 눈여겨봐야 된다 했잖아요. 분모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일단은 이제 분모가 0으로 가는데 이 값이 존재하려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F2K 플러스 1도 0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일단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K랑 2K 플러스 1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그 경우를 한번 나눠봅시다. 첫 번째로 K와 2K 플러스 1이 다른 경우를 생각을 해보고 두 번째 경우는 K와 2K 플러스 1이 같은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로 K가 2K 플러스 1과 K가 2K 플러스 1과 다르다면 즉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면 두 번째 경우는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자 그렇다면 이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k도 하나 있고 2k 플러스 1도 또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른 게.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이 있는 거예요. 일단 최소한. 그러면 우리가 또 뭐를 생각해보냐. 알파 자리에 2k 플러스 1을 또 넣어보겠죠. 왜냐면 이때도 분모가 0이 될 때니까. 이 값도 존재해야 되니까. 그쵸? 이 값도 존재해야 되니까. 그러면 x자리에 2k 플러스 1을 살짝 넣어보면 분모는 0으로 가요. 그러면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x자리에 2k 플러스 1을 살짝 넣어보면 f4k 플러스 3도 0이어야 돼. 그쵸? 자, 근데 지금 이 4k 플러스 3도 k랑도 다르고 2k 플러스 1이랑도 달라요. 왜냐면 같다라고 가정해놓으면 k가 마이너스 1이 나와버려요. 근데 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은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전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조건에서는 K랑 2K 플러스 1이랑 4K 플러스 3이랑 다 다른 상황입니다. 다른 값이에요, 다. 그럼 또 무슨 작업을 하게 되느냐? 또 알파 자리에 4K 플러스 3을 넣어보겠죠. 그러면 그 극한값도 또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분자도 또 0으로 가야 돼. 그럼 또 뭐를 이끌어낼 수 있느냐? F 4K 플러스 3에다 4K 플러스 3을 X자리에 살짝 넣어봤을 때 F8K 플러스 7도 0이어야 돼요. 근데 이 값도 또 앞에 세 개의 값이랑 또 다 달라요. 같다고 놓으면 K가 마이너스 1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들 눈치를 채셔야 되는데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이 K도 찾아버렸고 2K 플러스 1도 찾아버렸고 4K 플러스 3도 찾아버렸고 8K 플러스 7도 찾아버렸는데 이 값이 지금 전부 다 다른 상황이에요. 그리고 계속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3차 방정식이거든요. fx가 3차여가지고 근데 3차 방정식의 근이 3개를 초과해버려요. 모순이 생긴다라는 거죠. 아,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안 되는구나. 근이 한없이 많아진다. 3차 방정식의 근이.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안 되는 것이고 K는 반드시 마이너스 1이어야 되는구나. 요걸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 그래서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은 마이너스 1뿐이어야 되는구나. 요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fx가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f 마이너스 1이 0이어야 되니까 그 뒤에 곱해져 있는 것은 뭐 2차식이겠죠? 근데 뭐 x제곱 플러스 이제 무언가 뭐 1차는 모르겠으니까 c로 해볼게요. 그 다음 뒤에 플러스 4가 나와야 될 거예요. 왜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fx가 상수가 4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근이 fx는 0이라는 방정식 생각해봤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오는 건 괜찮은데 요 부분이 이제 문제예요. 요 부분에서 혹시 실근이 있다면 마이너스 1밖에 없어야 돼요. 마이너스 1밖에 없다.

단 소리는 이게 어떻게 생겼다는 소리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소리죠. 근데 전개했을 때 상수 부분이 사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생기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서 실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실근 0이라는 방정식에서 실근이 나오지 않는다. 즉, 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CX라고 표현을 했는데, CX라고 하지 말고, 이제 살짝 바꿔서, 이제 문자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전에, F-1이 0이었잖아요. 문제에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 플러스 4는 0. 요거를 만족해야 된다라는 소리고, 그 말은 B가 A 플러스 3이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쵸? 자, 그러면 fx가 다시 한번 써보면 x3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x 플러스 4. 요렇게 생긴 상황인데, 이게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그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x제곱 플러스 요렇게 곱하면 x제곱이죠. 그럼 요렇게 곱해서 이렇게 더하면 ax제곱이 나오려면 a 빼기 1의 x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 뒤에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실제로 1차 항 한번 보시면 요렇게 곱해주면 a 빼기 1의 x, 요렇게 곱하면 4x. 그래서 더해주면 a 플러스 3의 x 나오죠. 아, 요렇게 인수분해가 된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식은 0이라는 방정식 생각해 봤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 근데 판별식이 뭐냐? a 빼기 1의 제곱 마이너스 16.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5가 0보다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된다. 요렇게 a 값의 범위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문제에서 a가 정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b는 어차피 a가 정수면 b도 당연히 정수예요. 자, 근데 이 문제에서 f1의 최댓값을 구하라고 했고, f1은 여기다가 1을 살짝 넣어볼까요? 그러면 2a 플러스 8, 그쵸? 8. 이 최댓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a가 정수니까 마이너스 2부터 1, 2, 3, 4까지 가능하겠죠? 그럼 최댓값은 언제일까요? 이 값이 최대일 때는 당연히 a가 4일 때. 그래서 a가 4일 때 대입해 보시면 8 더하기 8이니까 16이다.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에 그 문제의 조건을 지우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이제 문제의 조건에서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저극한 값이 존재하려면 이제 이번에도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 분모가 0이 될 때를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고, 그걸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3차 방정식이 0이 되게 하는 실근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3차 방정식은 항상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갖는데, 만약에 그 실근이 마이너스 1이 아니었다면, 실근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죠. 3개보다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 되니까, 이제 그 실근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찾아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정리해보시고,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문제 남겨두고 있는데, 이두 문제, 일단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22번. 같이 한번 봅시다. 두 양수 a, b인데 b는 3보다 커요.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이 함수 gx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고 0 이상일 땐 이렇게 생겼는데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일단 저걸 보시면 0을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는데 연속이려면 0에서의 좌극한 살짝 0 넣어 보시면 3f0. 그리고 0에서의 우극한 0 살짝 넣어 보시면 아래식에다가 a 곱하기 f의 마이너스 b
이두 개가 일단 같아야 된다. 그래야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첫 번째 찾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 값이 존재하지 않는 실수 t의 값은 마이너스 3과 6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봅시다.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 분모는 일단 0으로 가죠. 그 분자에도 마이너스 3 살짝 넣어봐요. 그러면 g 마이너스 3은 위의 식 따라갈 건데 g 마이너스 3은 0인 거 보이시죠? 그럼 요만큼은 0이야. 그럼 이거 사라지니까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절대값 gt가 돼요. 요만큼은 x에 마이너스 3 넣으면. 그럼 절대값 gt에서 절대값 gt를 빼면 0이 되죠. 일단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 그러면 일단 0분의 0꼴이니까 저 극한을 계산하려면 일단 유리화를 해줘야 뭔가 보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화를 일단 해줍니다.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x 플러스 3의 제곱, x 플러스 3의 제곱, 분의, 이제 루트, 절대값 gx 플러스 gt의 제곱, 빼기 절대값 gt. 유리화를 해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동일하게 이제 부호만 바꿔준 식을 곱해줍니다. 여기를 플러스로 바꿔준 요 식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줘요. 분모에도 똑같이 곱해줍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겠죠? 유리화를 해주기 위해서 이제 플러스로 바꾼 것을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줬다. 자,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 합차 활용해 보시면 제곱 제곱 제곱 빼기 제곱 해 보시면 이제 절대값 gx가 남고요. 분모는 이제 열심히 써야 되는데 x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루트 절대값 gx 더하기 gt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gt 요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이제 분자에다가 gx 대신에 제가 함수식으로 바꾸어서 넣으려고 하는데 이제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 때니까 위의 식을 따라가겠죠. x가 음수인 위의 함수식을 따라갈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gx 대신에 이제 위의 식을 바꾸어서 넣어볼게요. x 플러스 3 곱하기 fx 이렇게 바꾸어 넣어도 괜찮겠죠. 자, 근데 한번 잘 보시면 분모에도 x 플러스 3 보이고 분자에도 x 플러스 3 보이는데 분자에 x 플러스 3은 절대값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제가 분자를 또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 절대값 두 개의 곱으로 쪼개볼게요. 절대값 x 플러스 3 곱하기 절대값 fx 이렇게 쪼개도 괜찮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분모에 x 플러스 3의 괄호의 제곱인데 이건 사실은 절대값 x 플러스 3의 제곱이랑도 똑같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절대값 x 플러스 3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 약분을 해줄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살짝 지우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때 분모에 절대값 x 플러스 3 요거 하나가 남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루트 똑같이 절대값 gx 더하기 gt의 제곱 더하기 절대값 gt. 그 다음에 분자에는 절대값 fx. 요렇게 남는 상황. 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 분모에 마이너스 3을 딱 넣어보면 요만큼 때문에 또 분모는 0으로 가는데, 그럼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 되겠죠. 이 값이 일단 마이너스 3과 6 빼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f-3이 0이다를 찾아내셔야 돼요. f-3이 0이다. t가 마이너스 3이랑 6 빼고는 다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분모가 0으로 갈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된다. f-3은 0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 fx가 지금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함수니까 x 플러스 3 곱하기 다른 하나는 모르겠어서 제가 x 빼기 k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제 fx 대신에 절대값 x 플러스 3 곱하기 x 빼기 k 이렇게 함수식으로 제가 바꿔 넣으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어떻게 쓸 거냐면 절대값 두 개의 곱으로 쪼개서 쓸 거예요. 절대값 두 개의 곱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해주면 요거랑 분모의 절대값 x 플러스 3이랑 약분이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약분을 해버리고 쓰자. 그래도 되겠죠? 약분을 해버리고 쓰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분자에는 절대값 x 빼기 k만 남고요. 분모에는 루트 절대값 gx 더하기 gt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gt. 와, 요렇게 되게 돼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을 또 살짝 넣어보니까 요만큼은 0으로 갈 거고 나머지는 그러면 절대값 gt가 될 건데 그럼 분모는 2 절대값 gt가 됩니다. 근데 그게 0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경우를 나눠볼 거예요. gt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gt가 0이 아닌 경우와 0인 경우. 자, gt가 만약에 0이 아니라면 아까 제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대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3을 대입해주시면 분모는 2 절대값 gt가 될 거고요. 분자는 절대값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 이 값으로 존재를 할 거예요. 분모가 0이 아니면. 근데 gt가 0이면 이게 좀 문제가 됩니다. gt가 0이면 이제 마이너스 3을 딱 대입했을 때 분모가 0으로 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gt가 정확히 0일 때를 우리가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냥 없애버리자. gt가 0이니까. 그럼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루트 절대값 gx 분의 절대값 x 빼기 k. 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번에도 gx가 x가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 때니까 gx가 문제에서의 위의 식을 따라갈 거예요. x가 0보다 작을 때의 식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gx 자리에다가 위의 식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절대값 x 플러스 3 곱하기 fx인데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절대값 x 플러스 3 곱하기 fx. 자, 절대값 x 플러스 3 곱하기 fx인데 fx 대신에 요 식으로 바꿔서 넣어주시면 요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x 플러스 3의 제곱은 어차피 절대값 밖으로 나와도 그대로 나올 것이고 그럼 이 루트랑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x가 마이너스 3으로 갈 때 절대값 x 플러스 3 루트 벗기면 요렇게 튀어나올 거고 루트 안에 남는 것은 절대값 x 빼기 k 요렇게만 남게 될 거예요. 요게 바로 gt가 0일 때입니다. gt가 0일 때. 근데 이게 과연 존재할까 존재하지 않을까를 한번 잘 고민해보시면 k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 아니라면 그럼 마이너스 3을 살짝 넣어봤을 때 분모는 이것 때문에 0으로 가는데 분자는 0으로 가지 않아. k가 마이너스 3이 아니면 그러면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아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이 아니면 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k가 마이너스 3이면 과연 존재할까? k가 마이너스 3이더라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k가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그럼 분자는 1이 되는데 분모는 요거 때문에 0으로 가요. 아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이어도 존재하지 않는구나. 결론은 뭐냐면 k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든지 간에 이 값은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gt가 0일 때 극한값은 항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존재하지 않을 때의 t값이 마이너스 3과 6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얻어낸 게 아, gt가 0일 때의 t값은 마이너스 3과 6분이구나. 이걸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긴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아, gt가 0일 때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은구나. 근데 그 t가 마이너스 3과 6분이구나 라는 걸 찾아내셨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정리가 됐으니까 자리가 없어서 지우고 다시 돌아와 보면 결국에 우리가 저 조건을 잘 해석했더니 이제 gt가 0이 되는 t값이 마이너스 3과 6분이었구나라는 걸 찾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GT가 0인

t가 마이너스 3과 6분이다. 요거를 찾아냈어야 됐는구나. 자, 그러면 gx가 뭔데? gx가 x 플러스 3. 근데 fx 자리에 우리 아까 전에 찾아 놓았던 그 요쪽에 있는 식 있죠? fx 대신에 요 식으로 바꾸어 넣어서 제가 gx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k. x가 0보다 작을 때는 식이 이렇게 나오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3 빼기 b 곱하기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b 이렇게 나오게 돼요. x가 0 이상일 때는. 근데 g, t가 0인 t가 마이너스 3과 6분. 그 말은 그냥 여기엔 t라고 적혀있지만 gx가 0인 x가 마이너스 3과 6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를 먼저 살펴봅시다. 이게 0이 되는 x값은 뭘까? 일단 이게 0이 되는 x값은 마이너스 3 맞아요. 근데 이게 0이 되는 x값 k가 있죠, k. 그러면 k가 마이너스 3이거나 또는 0 이상이 되어야 되겠구나. 왜냐면 0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3이 아니라면 이제 음수인 해가 마이너스 3 말고 다른 게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마이너스 3이거나 아니면 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에서 해가 나올 수 있는가? 여기에서 해는 6밖에 없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0 이상인 부분에서는 일단 x 플러스 a가 0인 x값은 이 범위를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a가 양수니까. 그러면 이게 만약에 0이라면 x값은 b-3이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b가 3보다 크다 그랬어서 b-3은 0보다 큽니다. 그럼 양수인 해가 여기서 나오는데 그게 정확히 6이어야 되구나. 6밖에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b 빼기 3이 6이다라는 걸 찾아주셔야 돼. 그러면 b는 9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0이라면 b 플러스 k인데 우리 b가 9라는 거 찾았거든요. 그럼 이 값은 9 플러스 k일 거고 아까 전에 k는 우리가 마이너스 3 또는 0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이 k가 만약에 0 이상이라면 6보다 큰 근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안 돼. 그래서 k는 정확히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정확히 마이너스 3일 때 이 값이 딱 6이라서 조건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b는 9고 k는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찾은 최종적으로 fx는 x 플러스 3의 제곱이었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에 우리 g4만 구해주면 끝나는데 g4는 아래식을 따라갈 거니까 4 플러스 a 곱하기 f 4-b 이것만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A를 아직 덜 구했거든요. A는 어디서 구해야 되냐? 우리 아까 전에 활용하지 않은 정보, 요거. 요 정보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F0은 A 곱하기 F 마이너스 B니까 마이너스 9. 요거 활용하시면 A 구할 수 있겠죠. F0은 얼마냐? F0. 9죠, 9. 그러면 좌변은 27. F-9는 얼마냐? 36입니다. 그래서 36A랑 같다. 즉 A는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A 자리에 4분의 3만 살짝 넣어주시면 4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F, B가 9였으니까 F-5 요걸 구해주시면 돼. 자, 그럼 F-5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5를 여기에 대입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16, 이렇게 곱하면 3이니까 16 더하기 3 해서 19가 이 문제의 답이 될 거예요. 되셨나요?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문제의 조건을 해석하는 게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문제의 조건을 잘 해석해보니까 이제 GT가 0이 되는 T가 마이너스 3과 6밖에 없다. 요거를 찾아내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GT가 0인 T가 마이너스 3과 6밖에 없으려면은 이제 gx가 어떻게 생겨야 되는가, x가 0보다 작을 때 가능한 해, x가 0 이상일 때 가능한 해 하나씩 구해보면서 이제 b값과

K값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이 극한값 이번에도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긴 했지만 0분의 무언가 꼴, 여기선 0분의 0꼴인데 이 0분의 0꼴이 뭔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인가 그런 걸 찾아내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미 0분의 0꼴이니까 유리화를 한 다음에 확인해보면 뭔가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는 그런 형태였어요. 자, 이렇게 6번 문제 한번 정리해보시고요. 우리는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7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면요. 7번 문제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 그럼 연속이니까 t를 기준으로 이제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 하면 뭐가 나와요? 이제 요거는 이제 우리 빠르게 해줘야 되는데 좌극한, t에서의 좌극한과 t에서의 우극한이 같다. 그쵸? 그러면 ft가 0이다. 요 조건 일단 하나가 나오게 돼.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랬는데 와, 다음 조건이 나왔습니다. 다음 조건이 지금 이제 gx를 까먹을까봐 제가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놓을게요. 그리고 fx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래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확인하러 가보면 가번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x가 a보다 큰 쪽으로 a로 가까이 갈 때 이 값이 존재한다. 그럼 이번에도 뭐예요?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눈여겨봐야 된다. 분모가 0이 되는 x값 얼마냐? 0과 2. 그러면 a 자리에 딱 0이 들어갔을 때 이 값이 존재하려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돼. 그러면 g0이 0이다. 일단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야 저 극한 값이 존재하든 말든 하겠다. 그 다음에 2일 때도 마찬가지. a가 2일 때도 마찬가지여서 g2도 0이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g0도 0이고 g2도 0이다를 구했는데 이제 g0이 지금 0을 대입할 건데 x자리에 이 식을 따라갈지 아래 식을 따라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모르겠지만 위의 식을 따라가든 아래 식을 따라가든 f0이 0이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걸 따라간다면 마이너스 f0이 0, 아래 식을 따라간다면 f0이 0. 어쨌든 f0은 0. 그렇죠? 이때도 마찬가지. 어딜 따라갈지 모르겠는데 이걸 따라가면 마이너스 f2는 0, 이걸 따라가면 f2는 0. 어쨌든 f2는 0. 아, 그래서 g0과 g2가 0이라는 걸 알아냈지만 사실은 f0이 0이고 FE가 0이구나 라는 것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으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FX가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였기 때문에 FX를 어떻게 적어줄 수가 있냐? 최고차 한계수는 몰라. 그리고 F0이 0이니까 X를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FE가 0이어야 되니까 X 빼기 2도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나머지 하나만 몰라, 3차 함수인데. 그래서 X 빼기 K라고 해도 될까요?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렇게 fx를 설정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모를 때는 이렇게 문자로 설정하는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나번 조건을 볼 텐데 나번 조건은 이제 x가 m보다 큰 쪽에서 m으로 가까이 갈 때 이 극한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m의 집합은 이렇게 생겼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그 m 값은 자연수인데 이 값을 구하려고 보니까 이제 gx가 t를 기준으로 함수식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저 m이라는 자연수가 t보다 큰지 작은지 같은지 알 수가 없어서 어떤 함수를 따라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t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볼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아까 전에 처음에 찾았던 게 ft가 0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fx를 이렇게 설정을 했으면 ft가 0을 만족하는 t값은 가능한 것이 0 또는 2 또는 k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0이 되게 하는 x값은 0 또는 2 또는 k니까 t는 0 또는 2 또는 k겠죠. 그래서 경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 t가 0인 경우.

그리고 참고로 이 K는 0인지 2인지 0이랑 전부 다 다른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T가 0인 경우, T가 2인 경우, T가 K인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거예요. 첫 번째 T가 0인 경우. 제가 T를 기준으로 나누는 이유는 T를 기준으로 나눠야지 GX가 정확히 어떤 함수인지 알수 있기 때문에 저는 T를 기준으로 경우를 나눠본 거예요. 근데 T를 기준으로 나누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T가 0이면 GX가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될까? 리미트 X가 이제 m보다 큰 쪽에서 m으로 가까이 올때 x 곱하기 x 빼기 2분의 gx 이제 요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m이 자연수기 때문에 m에다 최소한 1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작은 1을 넣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gx가 어떤 함수를 따라가느냐? 당연히 이 아래 함수를 따라갈 거예요. 왜냐면 0 이상일 때는 항상 요 함수니까. 아, 그래서 m 값이 1이든 어떤 자연수든지 간에 이첫 번째 경우는 gx가 항상 이 fx를 따라갈 거다. fx를. 그쵸? 자, 그런데 fx 제가 아까 전에 어떻게 설정했냐면 요렇게 설정했거든요. 그러면 대입해 보자. fx 자리에 저식으로 바꿔 넣어 보면 x 곱하기 x 빼기가 예쁘게 약분이 되어서 남는 것이 a 곱하기 x 빼기 k. 요렇게 남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그래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a는 일단 0보다 클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a 곱하기 x 빼기 k라는 함수의 그래프 생각해 보면 기울기가 양수인 이런 직선이에요, 직선. 이게 바로 y는 a의 x 빼기 k. 그쵸? 근데 이 극한 값이 딱두 개의 자연수에서만 음수가 되길 원한다. 이 우극하니. 그럼 딱두 개의 자연수에서만 우극하니 음수이려면 1, 2.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1에서의 우극한 음수, 2에서의 우극한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3은 이쪽에 있어야 된다. 대략적으로 보면. 아, 그래서 K의 범위가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정확히 3이어도 우극하니 0이어서 음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딱두 개의 값만 나오게 돼요. 저 나번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가. 아, 그래서 K가 범위가 이렇게 생겨야 되고요. 그때 나번 조건에서 이야기한 요 집합은 만족하는 자연수가 1과 2. 이렇게 딱두 개인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럼 이건 두 개의 가능성이 있어. g-1이 1인 경우,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7, g1이 2인 경우. 이첫 번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g-1이 2고, 마이너스 2분의 7, g1이 1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g-1을 실제로 한번 구해 볼 텐데, g-1은 요 함수식을 따라가겠죠? 그럼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fx 자리에 한번 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그냥 a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자, fx식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a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g1도 한번 구해 보자. G1은 이제 이 식을 따라가게 될 거니까 F1이랑 같을 것이고요. FX식에다 1을 한번 대입해 보시면 FX식에 1을 대입해 보시면 마이너스 A에 1 마이너스 K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요 그림에서 X 자리에 1을 딱 넣으면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X 자리에 1을 넣으면 음수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다가 요만큼이 이제 x 자리에 1 넣은 값이잖아요. 아까 이 그래프에서 이 값이 음수라 그랬어. 그럼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였으니까 양수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2분의 7 g1이 양수가 나오려면 g1은 음수여야 됩니다. 여기에서 모순이 생기게 돼요. 이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 이두 번째 경우도 결국에 g1이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G1이 양수인데 여기에서는 G1이 음수여서 또 모순이 되게 돼요. 아,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안 되는구나. 모순이 생기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아, 그래서 T가 0인 경우는 안 되는구나. 이해가 되셨죠? 자, 이 부분 이해가 되셨으면 지우고.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경우인 T가 2인 경우로 넘어갑니다. T가 2인 경우. 자, T가 2인 경우는 GX가 어떻게 생긴 함수냐? 마이너스 F, X. T가 2, X가 2보다 작을 때. 그리고 FX, X가 2 이상일 때.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극한을 생각을 할 때, 이 극한을 생각을 할 때, m값이 1일 때는 gx가 위의 함수를 따라가게 되겠죠. 1 근처니까. 자, 그럼 마이너스 fx를 따라가니까 마이너스 ax, x 빼기 2에 x 빼기 k. 그다음에 분모는 x에 x 빼기 2.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제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갈때 이렇게 약분을 시켜주면 남는 것이 마이너스 a의 x 빼기 k.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m값이 2 이상일 때는 어차피 우리 m의 우극한을 찾아가는 거니까 x가 2 이상인 이 아래 함수를 따라가게 될 거예요. 이 gx가. 자, 그러면 m값이 2 이상일 때는 우리가 통으로 생각해도 되겠다. 어차피 아래 함수 fx를 따라갈 거니까 gx가. 자, 그러면 ax, x 빼기 2, x 빼기 k. 이렇게 fx를 써줄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약분해주면 이번에도 리미트 x가 m보다 큰 쪽에서 m으로 가까이 갈때 a의 x 빼기 k.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m값이 1일 때는 이렇게 되고, m값이 2 이상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이 총, 전부 다 생각해 봤을 때, 음수가 되는 자연수 m값이 딱두 개여야 돼. 자, 그럼 우리 그래프를 이번에도 떠올려 볼 텐데요. 그래프를 이번에 떠올려 보시면, 기울기가 a가 지금 양수였잖아요. 그래서 a의 x 빼기 k, 요거는 이제 기울기가 양수인 요런 직선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기울기가 음수인 이런 직선이 될 거예요. 그쵸? 요 연두색이 바로 y는 마이너스 a의 x 빼기 k. 그러면 만약에 m값이 1일 때 극한값이 음수라면 m값이 1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이게 음수가 되려면 1이 한 요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1일 때이 연두색 함수를 따라갈 건데 우극한이 음수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2 이상일 때는 항상 요 함수를 따라가게 되는데 2 이상일 때는 우극한이 계속 양수잖아요. 그래서 음수인 자연수가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안 된다. 아, 그래서 1일 때는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 이게. 음수면 만족하는 자연수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 그래서 1이 딱 k랑 같거나 아니면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이 딱 k인 경우도 1, 2, 3, 4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2 이상일 때 마찬가지로 항상 우극한이 0 이상이 됩니다. 이 함수를 따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안 돼. 이 경우도 안 돼. 그래서 1이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이 더 이쪽에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2는 2부터는 이제 이 함수를 따라가게 될 건데 2 이상일 때 우극한이 음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가 딱두 개밖에 없어야 되니까 아, 2, 3이 바로 음수가 되게 하는 거였구나. 그래야지 2에서 딱 우극한이 음수, 3에서 우극한이 딱 음수. 여기까지만. 그다음에 4부터는 이런 식으로 0 이상의 값이 나와야 되니까 k값의 범위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요거를 찾아주셔야 될 거예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저 나번 조건에서 나온 G-1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7 G1 요 집합이 이번에는 음수가 되게 하는 자연수가 2와 3이다. 요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경우가 두

가지가 나와요. g-1이 2인 경우, 마이너스 2분의 7g1이 3인 경우. 이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는 g-1이 3이고, 마이너스 2분의 7g1이 2인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에는 g-1은 위의 식을 따라갈 거니까 마이너스 f-1. 아까 전에 구해놨었는데, 마이너스 3a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요게 2. 다음에 g1은 얼마냐면, g1 이번에는 위의 함수를 따라가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f1입니다. 자, 마이너스 f1 한번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f1, a의 1 마이너스 k. 이게 g1이 마이너스 7분의 6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f1, 맞죠? 자, 그러면 우리 이두 개를 연립해보면 a와 k를 찾을 수가 있는데, a만 남겨놓고 다 넘겨봅시다. 그러면 a는 3 플러스 3k분의 2죠. 여기에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에서 정리해보면, 이거를 분모로 넘기게 되니까 7k-7분의 6. 요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2랑 6이랑 약분을 해보면 요렇게 되는데, 그러면 x자로 곱해서 정리해보면 7k-7이 9k 플러스 9니까 2k는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럼 k는 마이너스 8이 돼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여기에서 k 값을 보면 요렇게 찾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안 된다. 그럼 우리 두 번째 경우 확인해 주시면 될 거고요. 두 번째 경우 우리 앞에서 구해놨던 거 활용합시다. 마이너스 3a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가 3, 그리고 a의 1 마이너스 k가, 이게 g1이었는데 이번에는 g1이 마이너스 7분의 4여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이번에도 a는으로 정리해 봅시다. a는으로 정리해 보시면 3k 플러스 3분의 3. 자, 그냥 약분해서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할게요. k 플러스 1분의 1.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거 분모로 넘겨주시면 7k-7분의 4. 맞죠? 마이너스를 분모로 곱해버렸어요. 그러면 요거 정리해주시면 7k-7이 4k 플러스 4가 나와서 3k가 11. 즉, k가 3분의 11이 나와버려요. 근데 이 3분의 11은 이 범위에 잘 포함되어 있는 거 맞죠? 아, 그래서 k가 3분의 11 맞구나. 그러면 a는 다시 어딘가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뭐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까요? a는 14분의 3, 요렇게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k는 3분의 11, a는 14분의 3이다. 자, 요렇게 우리 두 번째 경우 t가 2일 때 뭔가 결과가 나왔어요. t가 2일 때 k는 3분의 11, a는 14분의 3. 요렇게 답을 구해냈는데, 가능한 경우를 구해냈는데, 자, 일단 우리 아직 하지 않은 세 번째 경우, t가 k일 때도 사실은 해봐야 돼요. 그거 우리 좀 이따 해보긴 할 텐데, 일단 우리 이 문제에서 g-5를 이두 번째 경우에 구해봅시다. 최종 답까지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g-5는 이제 여기에다가 대입해 주시면 될 거기 때문에 f-f-5를 구해 주시면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 f-5는 이제 fx 식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어 주시면 되겠죠? a 자리엔 14분의 3 넣어 주시고 x 자리에 마이너스 5. 아, 앞에 마이너스도 있어야 되네. 앞에 마이너스 x 자리에 마이너스 5. 그다음에 x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5 빼기 k.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만큼 계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냥 없애 볼게요. 그다음에 여기도 음수 음수죠? 그래서 부호 바꿔서 이거 그냥 7이라고 하고, 요만큼 원래 마이너스 3분의 26인데 3분의 26 요렇게 적어 볼게요. 자, 그러면 약분되고요. 요렇게 2가 남고요. 요렇게 13이 남아요. 그러면 5 곱하기 13이니까 65라는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결국에 t가 2일 때가 정답이었어요. 근데 우리 아직 하지 않은 경우가 t가 k일 때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0: 함수냐? x가 k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를 여기다 싹 대입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a에 x 빼기 k 요식이 나오게 되고요. x가 k 이상일 때는 a에 x 빼기 k 이식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함수가 사실은 어떻게 생긴 함수였냐? k를 기준으로 x가 k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긴 함수고요. x가 k 이상일 때는 이렇게 생긴 v자로 생긴 함수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y는 x 곱하기 x 빼기 2분의 gx라는 함수가. 그쵸? 그러면 자연수들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극하니 항상 0 이상일 수밖에 없겠죠. 함수값 자체가 항상 0 이상이니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항상 0 이상일 수밖에 없다. 아, 그래서 나번을 만족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가 k일 때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번째로 구했었던 t가 2일 때가 정답이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지금 요렇게 우리 마지막 7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제 계산도 상당히, 이제 꽤나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경우를 세 가지나 나누어서 또 그때그때 어떤 자연수가 나번 조건을 만족하는가,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풀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요 문제에서는 t 값이 0일 때, 2일 때, k일 때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풀었지만은, 뭐, k의 값이 0일 때, k의 값이 2일 때, k의 값이 0과 2와 다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나번 조건에서 m 값이 1일 때 음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m 값이 2일 때 음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런 거를 고려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다양한 풀이 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1등급 문제 많이 풀어보기도 했는데 결국에 좀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이제 여러 경우를 나누어서 각각의 경우를 잘 고려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뭘 하셔야 될까요? 뭘 하셔야 될까요? 쭈꾸미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함수의 극한과 연속 마지막 내용이 끝났기 때문에 마지막 강의 6강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 작성했던 오답노트도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게 주기적으로 잘 봐야지 머릿속에 더 기억이 잘 남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풀어볼 문제 그리고 오답노트 작성한 다음에 한 단원의 모든 정리했던 내용 다시 한번 훑어보고 우리 새로운 단원에서 다시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답노트 잘 해보시고 저는 7강에서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성적 향상을 위한 필수 코스, 기출의 미래,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저는 이국희고요. 오늘은 이제 1등급 도전 문제 뒤에 것도 풀어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뭐각 강의별로 한 5개 아니면 뭐 4개 이렇게 될 거거든요. 앞으로 풀게 될 것도 한 4개 정도 최소 그렇게 될것 같은데, 제가 연계 기출 문제가, 그러니까 연계 기출이라고 해서 넣어놓은 문제들은 사실 그 수능 특강 선배들이 봤던 문제들로 갖고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아마 레벨 2 수준으로 좀 갖고 오려고 하는데, 요 고난도 쪽에서만 가끔 가다가 조금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난 시간에 냈던 퀴즈가 레벨 3에서 갖고 왔던 거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좀 어려웠다, 그래도 괜찮아요. 선배들도 되게 어려워했던 거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거를 자꾸 견뎌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거라고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요. 맞서 싸우셔야 됩니다. 싸워서 이겨야죠. 자꾸 지기만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자, 오늘도 마인드셋 할 건데요. 오늘의 마인드셋 하루 한 줄은 요겁니다. 자,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압력을 견뎌낸 탄소.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이걸 배우면서 충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니, 연필이 갑자기 다이아몬드가 될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연필도 이제 탄소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그 흑연. 근데 다이아몬드도 이제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자세한 거는 뭐 선생님이 화학 선생님은 아니니까 예전에 배웠던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이 과정이 편한 길이라고만 생각하는 친구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사람은요, 희한하게 편하게 갈 거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합니다. 내가 조금 더 편한 길이 있을까? 내가 좀더 쉽게 가는 건 없을까? 등산을 하다 보면요, 그런 생각 들때 있거든요. 쭉 길을 가다가 여러 갈래길이 나옵니다. 그럼 그 갈래길에서 누구나 다 하는 생각은 어디가 좀더 편할까? 그죠? 아, 어디가 더 힘들까를 고민해서 가는 사람들은 아마 몇안될 거예요. 근데 그몇안 되는 사람들이 결국은 정상까지 가고 그 경험에 의해서 나중에 다른 산, 더 높은 산들을 갈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엄청난 그 고통과 엄청난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내가 받는다고 이걸 회피하거나 이걸 안 받으려고 애쓰려고 하지 말고요. 그걸 받아서 내가 견뎌서 이겨내서 그 다음 내가 성장하는 걸 기대해야지, 남보다 조금 더 편하게 갈수 있는 거 없을까? 좀더 스킬 위주로 공부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그런 길은 절대 없습니다. 제가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들보다 수학 문제들을 정말 많이 풀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배운 다양한 스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스킬들을 써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는 과연 실전에서 얼마나 될까? 얼마 안 됩니다. 정말 얼마 안 돼요. 그리고 그래봤자 난이도가 낮은 문항들일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내가 결국은 어려운 걸 이겨낸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걸 통해 성장하니까. 그리고 그걸 통해 나의 마인드가 좀 단단해져서 실제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멘탈 관리 딱 하고 우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 재학생들이 졸업생들보다 성적이 좀 들쑥날쑥하고 모의고사 볼 때마다, 그리고 수험, 그 수능 날 실제 조금 떨어지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졸업생들은 어때요? 아, 그런 연습 더 많이 했거든요. N수생들 더 많이 했잖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재수생들이나 졸업생들에 대한 것들은 경험에 의해서 그게 조금 무뎌지는 것뿐이지, 그러한 압박을 안 받고 뭔가 이런 더 좋은 길, 실크로드 같은 길을 따라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당연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려운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막 되게 힘들 거예요. 힘들 거야. 당연한 거야. 알겠죠? 자, 연계 기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아주 문제 풀때 유용한 아이디어가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다 먼저 적고 시작을 할게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중복조합이든 경우의 수든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에 의해서 문제풀이를 해 나가는 겁니다. 접근법도 그렇고요. 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도구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풀수 있는 것뿐이에요. 그치? 근데 그러한 도구들 중에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는 정말 정석적인 거죠. 근데 그 케이스 분류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뭔가 약간 손에 잡히듯이 케이스 분류를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냥 막 추상적으로 아,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저것도, 이게 아니라 이 문제가 딱 그렇습니다. 부등호로 되어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마다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등호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등호로 바꾸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풀린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문제가 부등호로 나와 있을 때 등호로 바꿔주는 어떤 작업을 거치면 편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실제 기출문제 이거보다 더, 눈에 띄게 그걸 이용한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이거 하면서 좀 배워두시길 바래요.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1, 2, 3, 4, 5, 6, 7, 8에서 XX로 간대요. 가 F1 더하기 F3 더하기 F5 더하기 F7이고 여기는 F8이 나와 있는데 부등호가 이렇게 나와 있죠. F2 더하기 F4 더하기 F6 더하기 F8은 10 이렇게 나와 있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그냥 단순하게 함수값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

아닐까요? 여기에 이제 바구니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구슬이 10개짜리예요. 이 10개짜리를 적당하게 넣는 거랑 똑같죠. 맞아. 근데 이 적당하게 넣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기는 해, 당연히. 어떤 거? 여기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그럼 돼요, 안 돼? 안 돼요. 왜? 1부터거든. 그러니까 들어간 개수가 곧 함수값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면 0이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들은 내가 만약에 이걸 방정식으로 푼다면 자연수의 조건으로 접근하면 되겠구나. 기본 음화정이 아니라. 그럼 변수 조작을 할 때에도 자연수에 대한 걸로 처리해주면 되겠다. 자, 요게 첫 번째 주의해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요런 것도 안 돼. 여기 9개 들어가. 근데 이거는 한 번에 해결이 돼요. 왜? 아까 했던 걸로 딱 하잖아요. 그럼 다 해결이 돼. 여기가 기본적으로 한 개씩을 주고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게 자연수의 조건을 만족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네개 썼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10이었던 게 얼마로 줄어요? 6으로 줄어. 구슬이 10개였던 게 6개로 줄어요. 그럼 그 6개를 여기다가 뿌렸을 때한 곳에다가 다 넣어봐요. 그럼 여기에 한개 있었는데 여기다 6개를 다 넣었다? 그럼 몇 개가 되는 거야? 7개가 돼. 그럼 7개가 결국은 함수값 7이란 얘기잖아요. 맞아? 그럼 그 7은 요 안에 있거든요. 이해됐어? 그래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원래는 요 들어가는 구슬의 개수가 요거를 넘으면 안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자연스럽게 얘가 자연수였기 때문에 한 개씩 주고 시작하면 이거를 다 넣었을 때 요거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야. 일단 나에 대한 해석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를 보자. 등호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줄 거야. 일단 가나에서요, F8이 뭔가 좀 주인공 같이 보이지 않아요? 이 F8이 옛날에 드라마 중에 F4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F8 여러분들 진짜 모르겠다. 그죠? 요즘은 진짜 모를 것 같아요. 뭐 되게 그런 약간의 그런 좀 이렇게 막 오글오글하는 그런 느낌의 드라마가 있었어요. F8 여기에 있는 값을 결정을 해주면 나머지들은 그거에 따라 자연스럽게 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풀어주면 되겠지. 됐습니까? 가보자. 자, 첫 번째 가부터 처리를 할 거예요. F의 1 더하기 F의 3 더하기 F의 5 더하기 F의 7. 원래 부등호인데 여기에 제가 어떠한 변수를 그냥 집어넣어 줄게요. 뭐라고 집어넣을까? 여기 있는 거 그냥 P라고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P. 자, 그랬더니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F8이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부등호,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p는 추가가 되는 거니까 얘는 f7까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에다가 0을 더하면 f8이 될 수도 있고 1을 더해서 f8이 될 수도 있고 2를 더해서 f8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이 p라고 하는 건뭐 어떤 조건이야? 음화정 세팅이 되고 있더라. 알겠니? 다시 말하면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p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얘들도 어쨌든 공역에서 내가 하나씩 선택한 함수 값들이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들도 뭐의 조건이야? 자연수의 조건이야.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야? 얘들이 다 모조리 1로 갔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1로 가게 되면요. 이 F8이라고 하는 건1, 4개에다가 0이라고 했을 때 최소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부터 가능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이 F8이라고 하는 게 어떤 범위는 나와야지만 내가 거기에 따라 케이스 분류를 할거 아니니.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또이 F8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함수값으로 따지면 최대값 얼마까지 갈수 있겠다? 8까지 갈수 있겠다. 괜찮아? 자, 그러면 일단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볼 겁니다. 자, F2, F4, FU, F8이라고 하는 거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가보자. F의 2, F의 4, F의 6, 더하기 F의 8. 얘가 10이라고 했는데, 이 안에 있는 F8은 범위가 정해져 있다. 얼마부터? 4부터 얼마까지요? 8까지라고요. 자, 여기서 또 그나마 좀 편한 거는 짝수에 대한 것과 홀수에 대한 것들을 구분 지어 놨잖아요. F8에 대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경우의 수와 여기서 나오는 거를 곱해줘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나오든지. 됐어? 자, 그럼 밑에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 일단 첫 번째. F의 4가. 아이고, F의 8이죠? F의 8이 4라고 해보자. 했어?
자, 요게 이제

4, 5, 6, 7, 8로 갈 겁니다. 얼마 안 돼요, 생각보다. 그럼 여기가 이제 얼마야? 4란 얘기야.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나부터 풀게 되면 요걸 때 나. FE 더하기 F의 4 더하기 F의 6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됩니까? 6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자연수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최댓값 8을 절대 넘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하나씩 구슬을 줘놓고 시작을 하면 되겠지. 아니면 변수로 해도 돼. 굳이 굳이 내가 문자를 쓰겠다.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6이니까 변수 조작을 하면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에 여기 플러스 1이 있었겠지. 그걸 넘기면 3이 될 겁니다. 어쨌든 3H 3이야. 어떤 느낌? 하나씩 주고 여기를 6개를 구슬 3개로 낮춰버리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3H 3이 나에 대한 거고요. 가를 보자, 가. 쟤, F8이 얼마라고 했어요, 지금? 4라고 했잖아. 그러면 P라고 하는 거는 은하정이고요. 저 앞에 있는 거는 자연수라고 했잖아. 그럼 이렇게 바꿔야 돼. F의 1 더하기 F의 3 더하기 F의 5 더하기 F의 7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P가 얼마더라? 4더라. 근데 얘는 앞으로는 이제 바꿔주긴 할 건데 얘는 바꿀 필요가 없다. 왠줄 알아? 다 자연수여야 되거든. 최대 8. 그지? 근데 얘가 합쳐서 4여야 돼. 얘만 음하정이야.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1, 1, 1, 1밖에 없어. 그쵸? 그래서 요거는 몇 개예요? 경우의 수? 한 가지야. 두 번째, F의 8은 얼마? 5가 되는 경우가 있겠구나. 그럼 나부터 해주시면 돼요. 나. 나. 자, 요거에 대한 거를 씁니다. 이제 F의 2 더하기, 그냥 ABC라고 할까요? 근데 편의상 F2, F4, F6 쓰는 게 조금 번거로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저기 있는 거 5가 될 거니까 넘어가요? 5가 될 거야. 됐니?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주고 시작을 하자. 얼마? 3개를 줘야 되겠지? 하나, 하나, 하나씩. 그러니까 3H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를 가보자. 가. 이제는 조금 달라질 거야. 저기 있는 게 F1, F3, F5, F7 더하기 P예요. 그러면 저것도 뭐라고 할까? 문자를. 응?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더하기 P. 근데 얘가 F8, 5가 돼야 된대요. 근데 얘는 음하정이지만 얘는 자연수야. 그러니까 하나씩 줘야 되겠지? 1, 1, 1, 1 주면 여기 몇개 남아요? 하나 남아요. 그럼 구슬 하나를 여기다가 넣는 경우에는 몇 가지예요?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총몇 가지? 다섯 가지 있겠다. 다섯 가지. 괜찮지? 그 다음 또 F의 8은 6입니다. 그러면 나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리고 요거 넘어가게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거 넘길 거니까 6에 대한 거니까 4가 되겠다. 이렇게 했어? 그럼 얘도 하나씩 주고 시작해야 되겠지? 그럼 얘도 그냥 3H 1입니다. 그냥 하나씩 구슬 하나 남은 거를 여기 여기 여기 넣는 경우의 수. 세 가지. 심플하게 해도 되고요. 가. F8이 6이니까 쟤는 이렇게 될 겁니다.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더하기, P가 되는데 얘가 6이더라. 그러면 얘도 하나씩 주고 시작해요. 4개 줬어. 그럼 몇개 남아, 구슬? 2개 남잖아. 그러면 서로 다른 5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 2개를 선택합니다. OH 2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그 다음, F의 8은 7이 되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 아, 물론,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어떤 변수를 이용해가지고 딱딱딱 뭔가 공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요. 요거는 사실 직관적으로 푸는 게더 빠를 거야. 분명히. 왜? 어떤 이항 정리에 대한 거나 이항 계수의 성질이나 이런 데에서 식에 대한 것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한 과정이 필요한 거지. 이런 경우의 수풀 때는요, 틀이 정해져 있으면 그걸 식으로 바로바로 쓰면서 하는 게 생각보다 오류도 적고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겁먹지 마. 자, 나에 대한 거또 써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거. 얘가 7이었기 때문에 넘겨. 얼마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딱한 가지밖에 안 나와요. 한 가지. 됐니? 가.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W 더하기, P라고 하면 되는데, 이 친구의 결과값은 F8이 지금 7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걸 여기다 나눠주면 되잖아. 맞아? 그럼 몇 개예요? 4개를 줄 거니까, 이 친구들은 3개가 되겠다.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3개를 선택합니다. 됐을까요?

당연히 지금 이거 하면서 여기에 다 들어갔을 때 7이라고 하는 게 돼도, 여러분들이 여기 나머지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되잖아. 그지? 가능하지도 않잖아. 근데 심지어 저기 있는 함수값 중에 8까지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다 고려해가지고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냥 뭐 어떤 틀을 잡아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마지막, 요거 하나에 대한 거는 한번 써볼까? F의 8이 얼마인 게 있겠어요? 4, 5, 6, 7, 8이니까 요게 뭐 8인 거 한번 해보자. 써보기는 하자. 나.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에 더하기 8이니까 얘가 얼마여야 돼요? 2여야 된다. 여기서 느끼는 게 있죠? 요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이야. 왜? 자연수여야 되거든. 그죠? 자연수로는 요걸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 있는 것들을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죠. 첫 번째 거 해볼까? 요거 OC2가 될 거예요. 10가지입니다. 자, 요거는 다섯 가지에다가 4C2가 될 거니까 6이거든요. 6, 5, 30까지네요. 여기 있는 거는 6C2가 될 거니까 6, 5, 30, 15에다가 곱하기 3이니까 45가 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거두개 곱하면 7C3이니까 7, 6, 5, 3, 2, 1, 35가 되겠다. 그럼 얼마야? 40에다가 75에다가 45 하니까 120이 되겠네요. 120. 이렇게. 괜찮습니까? 자, 문제 되게 어려워 보였습니다. 왜? 부등호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부등호가 추상적으로, 그리고 뭐 추상적이란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내가 케이스 분류하기가 좀 손에 안 잡히는 느낌이야. 그렇지 않아? 부등호로 되어 있는데, 아, 이거 케이스 분류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기술이 뭐다? 부등호를 뭘로 바꾸는 거다? 등호로 바꿔주는 거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뭘 집어넣는 것뿐이에요? 하나 변수를 넣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3 더하기 별을 했을 때 5가 된대. 근데 요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할수 있잖아. 3이라고 하는 것보다 5라고 하는 게 이제 작거나 같더라. 그러면은 5라고 하는 것은 3에다가 별을 더하면 등으로 바뀌는 거잖아. 이런 것처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이 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이게 숫자로 고정되어 있지만 미지수일 때에는 0부터 가능한 걸로 한다는 거. 왜? 중복조합의 기본은 음화정 세팅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새로운 변수를 집어넣을 때 자연수의 조건이라는 걸 넣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음화정이면 되는 거야. 응?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이제 등호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있는 그대로 같은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 그렇게 만들려면 당연히 P라는 값, 내가 추가한 새로운 변수가 0부터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레벨 3이었는데. 겁먹었을 것 같기는 한데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진짜 이거 기출로 나와요. 이거 분명히 또 여러분들 3학년 때 나올 거야. 요 작업하는 거. 좋아요. 13번입니다. 오답률 92.4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한 91.5였나? 했던 것 같은데 그거보다 높아졌어. 점점 높아져. 자, 보겠습니다. 이게 번호는 29번이니까 당연히 단답형이라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맞춘 사람이 약 7.5%라고 한다면, 오, 100명 중에 7명 맞췄다는 거야. 100명 중에 7명.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맞다. 그지? 3명의 학생에게 서로 다른 종류의 초콜릿 3개와 같은 종류의 사탕 5개를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준대요. 자, 이거 제가 한참 된것 같은데, 앞에 여러분들 강의 쭉 들어온 친구는 알 거예요. 같은 것을 나눠주는 것과 다른 것을 나눠줄 때에 대한 게 섞여서 나올 수 있다. 그럼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단, 사탕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초콜릿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세 개예요. 괜찮아? 그걸 그냥 ABC라고 하자. 그리고 같은 종류의 사탕, 같은 몇 개야? 5개야. 그럼 여기서 떠올려야 되겠죠? 아, 얘는 이제 자연수의 분할이구나. 혹은 뭐 자연수의 분할까지 포함한 걸 수도 있겠지만 중복조합 문제이겠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거 뭐? 바구니가 있는데 거기다가 구슬을 넣는 거죠. 똑같이 생긴 구슬을 내가 자유롭게 뿌리는 거야. 그게 중복조합이잖아. 가해 조건 보겠습니다.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은 초콜릿을 받지 못한대요.

아, 그럼 뭔가 느낌이 오지 않니? 초콜릿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가 되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의 학생이 초콜릿을 못 받는다의 반대는 모두 받는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지금 연습 많이 했잖아, 이거. 얘를 사건 A라고 보고 얘를 사건 B라고 한다면 내가 풀어야 되는 문제는 당연히 A 사건과 B 사건의 곱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맞다고요. 근데 이거를 쉽게 구하기 어려우면 여사건을 이용해서 이둘 중에 하나를 여사건으로 취하든 전체를 여사건으로 취하든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 지금 이걸 하는 것보다 뭐가 더 좋아요? 아, 모두 받는다가 더 편하지 않아? 당연하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세 명이 있는데 그 학생에게 서로 다른 초콜릿을 하나씩 주는 거예요. 세 개밖에 없으니까. 그럼 뭐야? 3팩토리알이야. 3팩토리알. 초콜릿. 알겠죠? 괜찮아? 두 번째. 각 학생이 받는 초콜릿의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은 2 이상이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상자 하나만 그려보면 쉽게 끝나요. 여기 A가 A 학생이 받는 주머니, B가 B 학생이 받는 주머니, 그 다음 C가 C 학생이 받는 주머니라고 한번 해보자. 지금 전 어떻게 풀 거냐면요. 요2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바꾸지 않을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풀기 위해 이렇게 할 거거든. A의 여사건과 B의 경우에서 이걸 구할 거예요. 알겠어? 그런 다음에 이걸 어디에서 빼면 되는 거야? B에서 빼버리면 돼. P, 아니, NB에서. 알겠니? 자, 그러면 요거. 일단 초콜릿을 어떻게 했다? 하나씩을 줬어. 뭔지 몰라. 별이라고 해. 동그라미라고 해. 세모라고 해. 괜찮죠? 아, 여기 ABC 해놓고선 지금 별 동그라미 세모를 또 했어. ABC. ABC라고 합시다. 문자로 했으니까. 자, 조금 뭐 어떤 초콜릿이 갈지 모르니까 그냥 랜덤하게 A, C, B 뭐 이렇게 갔다고 하자. 그럼 이거 몇개 넣은 거예요, 지금 일단? 한개 채워진 거죠? 근데 나의 조건이 뭐래? 초콜릿의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은 2 이상이래요. 그러면 잘 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씩 일단 뭐가 채워져야지 시작하는 거야? 사탕이 채워져야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사탕을 하나씩 줘버려요. 알겠니? 그리고 나서 남아있는 게몇 개야? 사탕이 다섯 개였는데 세개 썼잖아요. 두개 남아있어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하면 된다? 요세 개에다가 자유롭게 뿌리면 된다. 이게 경우의 수 뭔데? 3H2잖아요. 서로 다른 세개 중에 중복을 허용해 두 개를 뽑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여기 갈 수도 있고, 뭐 여기 갈 수도 있고. 그지?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가 된 거라고. 자, 지금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뭘까? 이건 N, A의 여사건의 곱 B가 되는 거야. 심플하지 않아요? 벌써 절반 구한 거야. 어디에서 빼시면 돼요? NB에서 빼야지. 이 NB가 오히려 더 어려워. NB는 뭘까? 그냥 각 학생이 받는 초콜릿의 개수와 사탕의 개수의 합은 2 이상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얘들의 개수를 이제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조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지? 그러면 일단 사탕부터 가요, 사탕. 왜? 사탕이 서로 다르거든. 그래서 사탕이 A, B, C한테 갈 건데, 개수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게 뭐의 분할? 저기 제가 썼잖아요. 자연수의 분할이라고요. 자, 여기에 넣는 경우를 체크해보자. 0, 0, 3이야. 사탕에 대한 거, 사탕. 0, 1, 2. 가능하지? 1, 1, 1. 가능하겠죠? 몇개안 나오잖아. 됐어? 자, 그럼 이렇게 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사탕, 서로 다른 세 개의 사탕이 A, B, C 중에 한 명한테 가는 거겠죠? 이제 위치까지 고려하는 거야. 그러면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0, 1, 2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사탕을 일단 분할을 해놓고 그걸 여기다가 분배를 해야 될거 아니니? 그러면 3C에 2에 1C에 1. 여기까지는 초콜릿을 분할한 거예요. 괜찮아? 그런 다음에 0, 1, 2에 대한 걸 내가 A, B, C한테 배치해야 되겠죠? 누군가한테 갈지 모르니까 그건 3팩토리알이 될 거야. 됐어? 지금 이 빨간색으로 쓴거 뭐라고요? 사탕에 대한 거라고요, 사탕. 또, 1, 1, 1이야. 요거는 뭐, 아까 했잖아. 3팩이죠, 그냥. 서로 다른 세 개의 사탕을 한 명씩 준다. 됐어? 자, 그리고 나서 뭐 하시면 돼요? 초콜릿 뿌리면 되겠지.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두개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면 요 밑에다가 제가 써볼게요. 흰색으로 쓰자. 여기 2 이상이 되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 몇개 주면 돼요? 두 개씩 주고 시작해. 여기 두개 주고요. 여기 하나 주고 시작해. 여기 하나, 하나, 하나 주고 시작해. 됐어? 자, 그럼 첫 번째 거 한번 해보자. 두 개, 두개 줬죠. 원래 몇 개였는데? 다섯 개였잖아. 그러면 하나만 남았거든? 그 하나를 넣는 경우는 여기, 여기,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세 가지예요. 됐어? 다시. 초콜릿이 다섯, 아이고, 사탕이라고 했네. 또, 에이, 참. 초콜릿. 초콜릿이요, 초콜릿. 저기 초콜릿이 다른 거잖아. 그죠? 초콜릿. 사탕은 지금 하는 게 사탕. 여기 사탕. 뭐, 헷갈리잖아요. 선생님은 사탕을 먹을 때, 이게 초콜릿인가? 싶을 때도 있으니까. 그럼 이 사탕에 대한 거. 다섯 개 중에 두 개, 두개 줬어. 똑같은 거. 그럼 남아있는 거한 개인데, 그거를 적당하게 A, B, C한테 주면 되잖아. 세 가지 종류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개한개 줬어요. 그럼 몇개 남았어? 사탕? 두개 남았어요. 그럼 그두 개를, 여기, 여기, 여기 중에 아무 데나 넣으면 되는 거 아니니? 그게 뭐야? 서로 다른 세개 중에 중복으로 형의 두 개를 줍니다. 얘는 아까 했잖아. 여기 하나하나하나씩 주고 시작한다고 했죠? 그러면 몇개 남았어? 두개 남았잖아? 서로 다른 세개 중에 중복으로 형의 두 개를 선택합니다. 됐어요? 해보자. 아홉 개. 요 곱하는 거예요. 요거는 3에다가 6이니까 18 곱하기 4C2니까 4, 32 일어나니까 6이고요. 요거 곱할 거야. 6 곱하기 4C2가 될 거니까 요것도 6이야. 36입니다. 요거는 68에 48이니까 108이 될 거야. 그럼 요거 다 더해볼까요? 45에다가 요거 더할 거니까 153 이렇게 될 겁니다. 괜찮죠? 그럼 이153 중에 뭐를 빼야 돼? 아까 선생님이 구한 게 어디 있었죠? 선생님이 구한 게 여기 있죠? 여기? 요거 6에다가 얼마야? 4C2가 될 거니까 6. 얼마? 36이 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 중에서 요 밑에 것만 뺀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두개 것만 더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얼마야? 요거 두개 더하니까 얼마 나와? 117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아니면 아까 뭐 그냥 더했으니까 153에서 저거 빼도 되고, 36. 이렇게. 근데 당연히 MB 안에는, 요게 이제 아까 A의 여사건과 곱사건으로 했던 게 들어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그 반대되는 거니까 요걸 구하면 되겠구나. 괜찮지?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초콜릿을 받지 못한다에 대한 걸로 그냥 접근을 해도 괜찮겠네요? 맞아. 왜 그러냐면, 어차피 얘가 몇 명밖에 안 돼요? 3명밖에 안 되거든. 3명이야. 그러니까 초콜릿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몇 명과 몇 명밖에 없다? 1명 또는 2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제가 여사건으로 쭉 풀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요두 가지에 대한 예시로 가도 금방 풀었을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뭐 굳이 제가 두 가지 방법이라고 설명하지 않고요. 여사건에 대한 것들을 대부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풀이를 제가 일단 한 거고, 그리고 적어도라고 나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 여사건으로 계산을 했지만, 막상 케이스 분류에 대한 거를 해보려고 하면 몇개안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겁먹지 말아라, 진짜. 확률과 통계의 트렌드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생각보다 막상 시작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경우가 꽤 많아요. 다 어디서 온다? 마음의 그 공포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자, 14번으로 갑니다. 이것도 좀 어려웠죠. 91.4%. 요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검은색과 이제 흰색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한 것처럼 이 13번하고 14번의 차이를 잘 느끼셔야 돼요. 13번은 서로 다른 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이 생겼고요. 얘는 서로 같은 것들로 인하여 생기는 일이야. 검은 공 4개, 흰공 4개를 채우기 때문에. 맞니? 자, ABCD 2에게 다음 규칙에 따라 남김없이 나눠주는 경우에서 구하는데, 같은 색길 구분하지 않고 공을 받지 못한 학생이 있을 수 있다. 다행이야. 음화정 세팅으로 풀어도 괜찮다. 가! 새 학생 ABC가 받는 공의 개수는 합은 홀수랍니다. 홀수. 홀수. 자, 이거 보면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돼요.
ABC 말고 또 누가 있지? DE가 있잖아. 그죠? 얘가 홀수래. 아니, 근데 전체 공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몇 개야? 4개하고 4개니까 8개 아니야? 요거 무슨 수? 짝수. 그러면 ABC가 홀수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D도 뭐가 된다는 얘기? 홀수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괜찮지? 그러면 이 D2에 대한 걸 조금 더 구체적인 조건을 달아볼게요. 학생 D가 받는 공의 개수는 학생 E가 받는 공의 개수의 두 배이다. 그럼 요거에 대한 건 가능성이 몇개 없을 것 같지 않아요? 해보자. 0은 당연히 안될 거고, E하고 D만 따지는 거야. 순서상으로 해보자. E가 한 개일 때, 요거의 두 배라고 했잖아? 두 개가 되면 돼. 그치? 자, 2를 넣었을 때 4가 되면 되고요. 3을 넣었을 때 얼마가 되면 되겠니? 6이 되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 여기는 뭐 때문에 안 되고? 홀수여야 되는데 짝수니까 안 되고. 얘는 홀수이기는 하나, 요거 두개 더하면 이미 몇 개를 넘어요? 8개를 넘어. 그러니까 요두 개는 당연히 안 돼. 그러면 가능한 건 뭐밖에 없겠다? 1, 2밖에 없겠다. 그래서, 되게 긴 조건이었지만 문제가 풀만해지는 거다. 자, 그러면 D2가 결국은 가에서도 이제 뭐 ABC에 대한 거 있고 D에 대한 게 있지만 나에서 D에 대한 정보를 좀더 구체적으로 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체계를 잡을 때 어디를 기준으로 하는 게좀더 좋겠어? 여기가 더좀더 기준으로 잡기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걸로 케이스 분류할 겁니다. 요건 해야 돼. 왜냐? 검은 공과 흰 공에 대한 것들이 적절하게 나눠질 거기 때문에. 자, DE에 대한 걸 써볼게요. 개수는 일단 두개한 개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왼쪽에다가 요거를 구성하는 걸 써볼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2를 구성하는 걸 한번 써볼 거예요. 근데 주의해야 될 거는 검은 공과 흰 공으로 구별되어 있다. 흰 공에 대한 거는 흰색으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검은 공에 대한 거는 제가 주황색으로 할 겁니다. 요두 개를 만들어. 그럼 뭐가 돼? 아, 흰공두 개면 되지 않아? 그죠? 또 어떤 것도 있어? 흰공 하나에 검은 공 하나도 있겠다. 좀 가능한 거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는 검은 공두 개일 수 있겠다. 괜찮지? 자, 여기도 요 안에서 이제 나눠질 겁니다. 요 안에서 흰 공일 수도 있고 어떤 공일 수도 있어? 검은 공일 수도 있겠다. 자, 요 안에서 또흰 공일 수도 있고 검은 공일 수도 있겠다. 또 얘는 흰 공일 수도 있고 검은 공일 수도 있겠구나. 오케이. 괜찮아? 그럼 요걸 하게 되면 뭐가 좀더 편해지냐면 ABC가 좀더 편해져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일단 요첫 번째 라인 한번 가볼까? 남는 거 한번 써볼게요. 남는 거. 주머니. 여기에 지금 몇개 썼어요? 흰색. 세개 썼죠? 그러면 흰색이 몇개 남은 거야? 한개 남았고요. 검은색이 몇개 남은 거예요? 네개 남은 겁니다. 요 경우는 흰색 몇개 남아요? 두개 남고요. 검은색 몇개 남아? 세개 남아요. 얘는 흰색 두개 남고요. 검은색 몇개 남아? 세개 남아요. 얘는 흰색 세개 남고요. 검은색 몇개 남아? 두개 남아. 얘는 흰색 세개 남고요. 검은색 두개 남았고, 얘는 흰색 세 개가 아니라 네개 남았고, 검은색은 남아있지 않더라. 알겠지? 아, 검은색 하나 남겠죠? 검은색 하나. 전체 네 개니까. 괜찮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나머지를 채울 건데 어떻게 채우냐? ABC를 이제 볼 거야. 생각을 해봐. 여기에 들어가는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좀 나눠서 체크를 해볼게요. 무슨 소리야? 흰색에 대한 미지수를 A, B, C라고 하자. 흰색에 대한 거. 검은색에 대한 거를 X, Y, Z라고 하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 A, B, C에 대한 거는요. 당연히 지금 나의 조건에서 그 D2가 어떻게 되는지도 했고, 그 다음에 ABC가 홀수가 되기 위한 것도 D를 통해서 다 정리를 해놓은 상태야. 그러면 내가 할 거는 그냥 흰 공과 검은 공 남아있는 것들을 아무렇게나 ABC한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얘들만 틀을 잡아놓으니까 이 뒤에 있는 거는 너무 쉽게 나온다고. ABC 더한 거 얼마가 될 거야? 한 개야.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4가 되면 되겠죠. 두 번째.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인 거? 2가 되는 거. 그 다음은 요거 얼마인 거? 3인 거. 그 다음
요거 얼마인가?

거, 2인 거. 그 다음은 얘도 3인 거. 그 다음 거는 얘도 3인 거. 그 다음 여기는 2인 거. 자,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요거 얼마짜리예요? 3짜리. 요거 흰색이 이제 3개가 될 거니까. 그 다음 검은색은 2개. 그 다음 흰색은 얼마? 4개. 검은색은 1개. 이 구조가 이제 대칭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할 거는 많이 없어요. 일단 첫 번째 거 볼까? 3H1이겠죠? 음화정이야. 그러니까 그냥 3H1 곱하기 3H4가 되겠다. 됐지? 그러니까 얘는 3개에다가 요거는 6C에 2가 될 거니까 15가 되겠죠? 근데 요게 일단은 45가 될 건데 요거하고 뭐하고 똑같아요? 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45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 요 밑에 거는 다 똑같아. 얘가 일단 3H2에다가요. 3H3이야. 하나 계산해볼까? 4C2가 될 거니까 6이고요. 5C2가 될 거니까 10이야. 60이에요. 근데 얘잘 봐. 2, 2, 3, 3. 똑같잖아, 2, 3. 여기 2, 3, 2, 3. 똑같은 게몇개 있다? 4개가 있다. 그러니까 60 곱하기 몇 개? 4개 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그러면 6, 4, 24, 240이 있고, 요거 하면 얼마? 90이니까, 2개를 더하면 답은 얼마예요? 330까지가 될 거다. 요거 구하는 건뭐 별거 없죠. 생각보다 문제가 간단하게 풀리지 않나요? 근데 오답률이 91.4예요. 왜 그럴까? 도전을 안 해서다. 요 밑에 있는 나에 대한 것만 한 번만 생각을 해봐도, 그리고 가에 있는 조건에서 얘가 홀수라고 했는데 반대로 D2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해봤어도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문제가요, 여러분. 홀수, 짝수 얘기가 나오잖아? 홀수와 짝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보통은 이용하게끔 식 구조가 이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의 또 다른 힌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다른 것들을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식을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좀더 쉽게 풀릴 수도 있다. 단순하게 그냥 얘가 홀수예요, 짝수예요를 알려주는 게 아닐 거야. 그것과 반대된 무언가, 그거 정보를 주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좋아요. 15번으로 갑니다. 15번이 또 어려웠을 텐데, 이것도 단순하게 좀 나열을 좀 해봐야 여러분들이 틀이 잡힙니다. 그죠? 21학년도 3월 학력평가 30번이었고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좀 함정에 빠졌을 거야. 왜 그런지 볼게요. 가, 숫자 1은 한번 이상 나온다. 여기서부터 이제 함정에 좀 빠져. 함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1은 한번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과 반대되는 거는 뭐가 있죠? 개념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보면 숫자 1이 안 나온다. 그러면 1을 빼놓고선 처리해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까 선생님이 정리한 거대로 요거 원래 A에다가 B였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A 곱 B니까 요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것들로 적당하게 처리해가지고 해도 되는 건데, 보자, 일단. 이웃한 두 수의 차는 모두 2 이하라고 합니다. 두 수의 차가 2 이하래요. 그러면 이런 거 아닌가? 1이 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여사건에 대한 걸로 처리를 하게 되면 2하고 3하고 4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됐죠? 1이 안 나오면서 그 다음에 모두 2 이하가 되는 것은 이것들은 자유롭게 배치하면 다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떻게? 얘 중복 허락해서 4개 선택해가지고 줄 세우기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리가 있어. 그럼 여기가 세 가지가 올 거고, 세 가지가 올 거고, 세 가지가 올 거고, 세 가지가 올 거야. 81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거는 뭐냐? 굳이 내가 식으로 쓴다면 A의 여사건에다가요, 곱 B 이렇게 되는 거야. 어차피 1 빼버리면 다 차가 2 이하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를 구했다라는 거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요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N B라고 하는 걸 구해줘야 돼. 맞니? 자, 근데 이 N B가 조금 어려워요. 이웃한 두 수의 차가 모두 2 이하라고 했잖아. 맞니? 그러면 2 이하가 되도록 식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얘긴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2 이하가 아닌 것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모두 2 이하니까.

요거하고 반대되는 거를 만약에 이걸 단순하게 구하기 어려워서 이것조차 여사건으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다 구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를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모두 이 이하에 대한 반대는 뭐야? 하나.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는 3 이상. 뭐 3밖에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는 3 이상이다. 이해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래도 여사건으로 할 수는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접근을 해보는 건데, 잘 봐요. 적어도 하나는 3 이상이 돼야 돼. 그러면 3 이상이 되는 거는 딱 뭐밖에 없어요? 1, 4밖에 없어. 알겠지? 그러면 4개라고 한번 해보자. 얘가 이웃한 게 하나라고 했을 때와 2개라고 했을 때와 3개라고 했을 때를 가정해가지고 풀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요거가 이웃하는 거다. 알겠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1, 4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1, 4가 왔어. 그럼 나머지는 절대 뭐 이상은 안 돼? 3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에 들어올 거 한번 생각을 해볼까? 그럼 여기에 뭐가 와야 돼요? 1이 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랑 그 차이가 얼마인 거? 2 이하인 게 오면 되겠죠? 그럼 들어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2, 3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와 여기에 2, 3이 왔어요. 그럼 그 뒤에 있는 거는 나머지들 중에 아무거나 와도 괜찮겠죠? 2 이하가 되면 되는 거니까. 괜찮아? 그래서 여기 뒤에는 4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4, 1에 대한 거를 한번 가볼게요. 그럼 요 4, 1은 어떻게 되면 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또 합이, 아니, 그, 이웃한 게3 이상인 게 지금 하나에 대한 걸로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2 이하여야 돼. 그럼 여기에 올수 있는 건몇 개라고요? 두 개라고요. 괜찮아?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당연히 2, 3. 아, 여기는 지금, 요거, 요거, 위에 거. 4까지 포함할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중복 허용한 거를 계산을 안 했어요. 다시 한번 해보자. 여기 4니까 1만 빼고 다 돼. 그러니까 3 곱하기. 괜찮아?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뭐가 오면 되는 거죠? 뒤에 곱하기 3이 되면 되겠지. 그지?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1이 만약에 들어갔다고 해보자. 아니, 1안 된다고 했잖아. 4가 들어갔다고 한번 해보자. 알겠어? 그럼 봐봐. 4가 들어가는 순간 이 뒤에는 또 뭐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1이 나오는 게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요 안에서 또 케이스 분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나열하잖아요? 그럼 4일 때와 3일 때와 2일 때를 구분해서 해줘야 돼. 그러면 4일 때, 보자. 여기에서는 이 뒤에는 절대 뭐가 오면 안 돼? 1이 오면 안 돼. 그럼 그 뒤에 가능한 거는 몇 가지가 되겠다? 세 가지가 되겠다. 3일 때는 보자. 얘는 다 돼. 네 가지가 되겠다. 2일 때 보자. 그럼 얘몇 가지예요? 1, 2, 3, 4. 다 돼. 네 가지. 자, 보세요. 일단 여기까지만 보고서 생각을 해볼까? 여사건에 대한 걸로 해결을 하려면 내가 NB가 필요한데, 이 NB에 대한 거는 적어도 하나가 3 이상이 되는 걸로 또 여사건으로 내가 풀려고 했어. 그랬더니 이 안에서 지금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수준까지 가냐면, 이걸 구해서 내가 여사건으로 해결해서 그 전체에서 빼버리는 것까지 가는 것보다, 어차피 이렇게 나열을 해가지고 내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구분해서 할 거라면, 어떻게 하는 게 나아? 처음부터 이 조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맞춰버리는 게더 나아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아까 전에 처음에 말했잖아요.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게 여사건에 대한 거 연습 많이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풀려고 했지만 우리는 요 뒤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나눠줘야 된다. 요건 이제 썼으니까 한 번만 해봐. 여기 있는 거 봐봐요. 여기도. 여기 뒤에 올수 있는 거는 4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여기에 채울 수 있는 거는 뭐야? 1, 2, 3이야. 근데 이 1이 또 문제야. 왜? 4가 오면 안 되거든, 그 뒤에. 그럼 여기 뒤에 올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안 돼요? 세 가지. 1, 2, 3이야. 여기 올수 있는 거몇 가지예요? 다 돼. 네 가지. 여기 있는 것도 몇 가지예요? 네 가지 다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아니야. 요거를 또 어디로 옮겨야 돼? 요 가운데로 옮겨야 돼. 그치? 근데 이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좀 수월해지긴 해요. 1,4를 했을 때 여기가 만약에 1,4예요. 그러면 1의 왼쪽에 올수 있는 거는 절대 뭐는 안 온다? 4는 안 온다. 그러니까 1, 2, 3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1, 2, 3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것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아까도 그랬지만요. 그렇게 하다 보면 중복되는 것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잘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근데 그래도 나오긴 나온다.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여사건의 힌트가 보여서 여사건으로 할수 있으나 어차피 그렇게 해서 나열해가지고 하나하나씩 할 바에 한 번에 그냥 다 해버리자. 가, 숫자 1은 한번 이상 나온다고 했죠? 그러면 1이 한번 나오는 것과 두번 나오는 것, 세번 나오는 것, 네번 나오는 걸로 한번 가볼 겁니다. 요거 간단하거든? 네 번부터 하자. 1이 네번 나와. 그냥 111이야. 끝이에요. 맞지? 자, 그러면 1이 세번 나온다. 그러면서 두 수의 차는 모두 2 이하가 돼야 된대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배치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111 이렇게 되거나, 111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1, 땡, 1, 1 이렇게 오거나, 아니면 밑줄 111 이렇게 와야 돼요. 근데 요거를 이렇게 끊어보자. 대칭이거든요, 사실. 여기에 올수 있는 거몇 가지인지 한번 해볼까요? 자, 1에 대한 거는 들어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내가 지금 이 케이스 분류한 거 뭘로 나눈 거예요? 1이 들어오는 개수예요. 그러니까 요 4개의 자연수에다가 1을 채워 넣는 게 3개밖에 안 된다라는 거야. 요건 이제 4개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1안 되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게몇 이하여야 된다? 2 이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채울 수 있는 것은 2 또는 3밖에 안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두 가지야, 두 가지. 그럼 두 가지가 되고, 여기도 두 가지가 되고, 여기도 두 가지가 되고, 여기도 두 가지니까 결국은 몇 가지? 2 곱하기 네 가지가 되겠구나. 네 세트잖아. 됐어요? 자, 요거는 이제 요 위에부터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을 할 텐데, 1에 대한 거 요렇게 채웁니다. 그죠? 그다음 요렇게 좀 묶어가지고 할게요. 왜냐면 대칭으로 찾아야 좀더 편하니까. 1, 1 이렇게 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오는 거. 이해됐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1, 1 이렇게 되는 게 있겠고, 또 하나는 이렇게 있겠다. 이거 그냥 지우자. 이렇게. 몇 개예요? 4팩토리아를 2팩, 2팩으로 나눈 가짓수만큼 나와야 되겠죠? 왜냐면 요 밑줄에 대한 거나 1에 대한 거를 이제 나눠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6개가 됐는데, 각각에 대한 경우의 수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여기 뒤에 올수 있는 거는 1이 절대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2와 3 중에서만 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거는 경우의 수로 했을 때두 가지가 될 거고요. 자, 2, 3이 왔다. 그럼 그 뒤에 오는 거는 다 아무거나 와도 괜찮다는 얘기죠? 근데 1은 절대 안 돼. 왜? 1의 개수에 따라서 구분을 한 거기 때문에 케이스 분류도 여러분들이 중복되지 않게끔 처리해서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뒤에 오는 거 생각을 해봐요. 뭐가 와야 돼요? 2, 3, 4가 와야 돼. 그러니까 세 가지야.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얘하고 얘하고 대칭이잖아요. 똑같아. 3 곱하기 2야. 이렇게. 괜찮아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 요 사이에 오는 거. 양쪽이 1이야. 그러면 여기에 올수 있는 건몇 가지밖에 안 돼요? 두 가지밖에 안 돼. 됐어? 여기도 1 옆이니까 두 가지밖에 안 돼. 여기도 그래. 여기 똑같은 거니까 할 필요 없고. 자, 여기 있는 거1 옆이니까 몇 가지밖에 안 돼요? 두 가지밖에 안 돼. 여기도 몇 가지밖에 안 돼? 두 가지밖에 안 돼. 여기도 1 옆이니까 두 가지. 여기도 1 옆이니까 두 가지. 아니, 뭔가 규칙이 나오지 않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거 6에다가 요거 두 개니까 12가지가 있을 거고요. 또 하나, 2 곱하기 2에 대한 게총몇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나오겠다. 그래서 얘는 16가지가 이렇게 나오겠구나. 괜찮지? 자, 그러면 1에 대한 거한번 나왔다. 그럼 요거는 몇개안 되거든? 1. 그다음 느낌 오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올수 있는 건몇 가지야? 1은 안 된다니까. 2, 3, 4. 4도 안 돼. 그러니까 두 가지야. 그다음은 어때요? 다올수 있는데 뭐만 잘 빼줘야 돼? 1만 빼줘야 돼. 2가 여기에 왔어도요, 요 뒤에는 4가 와도 괜찮아요. 그래도 이제 이게 뭐야. 이 차이가 2 이하니까.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1이 어차피 빠질 거거든. 그러니까 그 뒤에 오는 것도 아무거나 다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두 가지가 2, 3이 왔어. 그럼 그 뒤에는 2, 3, 4가 다 가능해요. 됐습니까? 그럼 그 뒤에 거는 또 어때? 1만 빼고 다 가능해. 2, 3, 4가 다 가능해. 자, 여기 있는 거 뭐야? 1옆에는 그러면 여기 있는 규칙에 따라서 한번 가볼까? 1옆에는 무조건 몇 가지겠구나? 두 가지겠구나. 느낌 오죠? 그러니까 여기 몇 가지야? 두 가지 와야 되고요. 여기 두 가지 와야 되고요. 1 옆에가 아닌 것은 몇 가지야? 세 가지야. 여기 똑같잖아. 요거랑 대칭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거 요거랑 대칭이잖아. 3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될 거라고요. 계산해 보자. 얼마? 9, 2, 18짜리가 두 개니까 36이 있고요. 요거는 4, 3, 12가 두 개가 있을 거니까 얼마나요? 24가 되겠구나. 저거 더하게 되면 얼마? 요거 두개 했을 때60 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개 더하면 얼마예요? 30인가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얼마예요? 2 곱하기 4, 아, 30이 아니라 28이죠? 28.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얼마예요? 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한 가지가 되겠구나. 더 해볼까? 요거 9가 될 거니까 37일 거고요. 그럼 앞에 있는 60이랑 더해야 되니까 얼마야? 97가지가 되겠구나. 됐죠? 자, 잘 봐요. 6건의 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확실히 힌트처럼 주려고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처럼 전개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게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다. 나오긴 나온다. 이 케이스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나오긴 나오지만 이것보다는 지금 어때요? 이두 개의 조건을 그냥 한 번에 한 것들이 이거 아까 나눈 것부터 시작을 해봐. 1111부터 해가지고 111에 11한게 얼마 안 되잖아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해결을 할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16번인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긴 해도 이 문제에서 필요한 단계가 있거든요. 그 단계에서 좀 유의미한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4명의 학생 ABCD에게 같은 종류의 사인펜 14개를 다음 규칙에 따라 나누어 준답니다. 각 학생은 1개 이상의 사인펜을 받는데요. 각 학생이 받는 사인펜의 개수는 9개 이하랍니다.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계의 사인펜을 받는다. 그러니까 요거를요, 요렇게 하셔도 돼요. 이 밑에 있는 거에 대한 6건만 처리를 해보자. 그럼 얘는 아이고. 모든 학생은 뭐야? 요거하고 반대되는 거는 홀수계를 받는다. 이렇게. 홀수계들을 받았을 때 얘가 14개가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2a 프라임에다가 더하기 1. EB 프라임 더하기 1, EC 프라임 더하기 1, ED 프라임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게 얼마가 되는 걸 만족하면 되겠다? 14개가 되는 걸 만족하면 되겠다. 선생님, 요 위에 거는요, 어차피 홀수계를 받는다라고 했고, 밑에 있는 것도 짝수계를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들은요, 음화정 세팅이 아니야. 어차피 변수 조작하면은 요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 넘겨요. 그럼 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더하기 C 프라임 더하기 D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돼? 4개 넘겼고 10을 2로 나눌 거니까 5가 될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결국 4H 5가 될 겁니다. 그럼 8 컴비네이션 5니까 83이잖아. 그러니까 7, 8에 56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뭘까? 내가 원하지 않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 전체에 대한 것들 중에서. 그럼 선생님, 나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나는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9개, 그러니까 9개 이하가 돼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넘는 거는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거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에 대한 걸 일단 먼저 구합니다. 그게 뭐예요? ABCD 서로 다른 4개. 근데 자연수, 여기에서 지금 남김없이라고 했고 가에서 자연수의 조건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4H 몇 개가 되는 거야? 14개에서 하나씩 줬으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13 컴비네이션 3이 될 거니까 3, 2, 1, 13, 12, 11 처리하면 얼마예요? 26에다가 11이니까 6, 2, 6, 2, 286까지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배제할 거를 처리해보자. 그게 뭐야? 56. 이게 뭔데? 홀수. 자, 그러면 홀수에 대한 거다 처리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학생은 짝수계를 받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 안에 또 뭐가 들어가 있어? 9개를 넘는 게 있겠구나. 괜찮지? 그럼 그 9개 넘는 건 구성이 어떻게 될까요? 합이 14개가 돼야 되거든? 그러면 10 더하기 얼마 얼마가 되는 게 있겠고. 됐어? 자, 1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1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거 가능해? 불가능해? 안 돼! 왜? 이건 여기에서 빠져요. 이네 가지의 가능성, 그이네 가지의 뭐였어요? 아니, 홀수. 이네 개가 홀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11, 1, 1, 1은 다 홀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빠져. 그러니까 이건 체크할 사항이 아니에요. 또 하나. 12 더하기 선생님 1 더하기 1 더하기 0 이런 거 되나? 당연히 안 되지. 왜? 가에서 자연수라고 했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건 뭐예요?
요거야.

친구가 10개를 받았으면 얘한테는 더 이상 주면 안 돼. 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4개에 대한 것 중에 자연수를 만족해야 되니까 사인펜 하나씩을 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몇개 남아요? 얘가 또? 1개가 남지. 어, 다풀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생님이 지금 설명 거의 다 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1개를 B, C, D에게 나눠주면 되겠구나. 그게 몇 가지야? 세 가지야. 이렇게. 됐습니까? 어? 그러면 요거는 10개를 받는 친구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요세 가지는 뭐다? 남아있는 사인펜 4개를 자연수의 조건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까지 다 하는 거. 그게 세 가지. 그러니까 12가지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게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괜찮아? 그러면 이게 합하면 얼마예요? 68이 될 거니까. 68을 286에서 빼야 되겠네? 얼마예요? 218 가지. 이렇게 나올 거라고요. 괜찮지?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요 홀수들에 대한 것까지 또 하게 되면 여기서 뺀 거를 또 빼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고실수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주의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여사건에 대한 걸로 원하는 거를 찾아가는 연습 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금 우리 되게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 나오면 제발 꼭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려운 문항들 풀었습니다. 다 오답률이요. 90% 넘는 거였던 것 같아요. 91.5, 뭐 92. 몇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맞췄다라는 거는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별화된 문항에 대한 오답률을 통해 내 실제 위치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 중에 내가 맞췄다? 그럼 그래도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거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 공부하는 만큼 또 오르고 있는 거니까, 다음 우리 숙제하고 뒤에 있는 문항들도 꼼꼼하게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퀴즈 이제 풀어오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고난도 대수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절한 하영쌤이고요. 아까 우리 방금 봤던 문구가 뭐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쳐다본대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진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막 잘하고 있는지 막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내가 좀 놓치는 부분은 없나, 아니면 좀 쉬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뭔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멋진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 우리 다 같이 힘을 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삼각함수 들어왔고요. 지난 시간의 문제들은 사실은 그냥 좀 약간 맛보기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계산이 조금 불편했었잖아. 거의 뭐 초등학교 때 했던 뭐 곱셈 나눗셈 같은 느낌이었다면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선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얘기들 해볼 거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삼각함수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성질들 알아보는 문제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중심이 원점이 5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부채꼴에서 호 AB의 길이는 2파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각 AOB가 A파이이고 부채꼴 OAB의 넓이는 B파이일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냥 이렇게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3입니다. 그런데 호의 길이가 2파이래. 어디예요? 이거. 와, 지금 엄청 크게 그려주셨다, 그죠? 얘가 얼마냐면 2파이래요.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각 AOB가 A파이래. 그래서 A를 구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 이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넓이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B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A와 B의 곱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선은 호의 길이는 뭐랑 뭐랑 곱하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의 크기, 즉 3A파입니다.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3분의 2가 된다.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우선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많이 계산을 하죠.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 하지만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황이야. 반지름의 길이랑 호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3, 그리고 호의 길이는 2파이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약분해서 나타내면 B파이가 3파이야. 따라서 B는 얼마였다? 3이었다라고 우리가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때 A와 B의 곱은 3분의 2 곱하기 3이 됩니다. 따라서 얘네들 약분하고 나면 얼마가 된다라는 거 바로 알수 있어? 2가 된다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호의 길이는 우리가 뭐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아이코. 자, 다시 빨강색으로 써드릴게요.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R세타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세타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에 호의 길이를 곱한 것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내신 빈출 문제 7번 문제부터 해결해 봤고 이제 드디어 부채꼴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R, 넓이가 6인 부채꼴이 있는데 부채꼴의 둘레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잘 틀려.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야. 호의 길이 아닙니다. 둘레의 길이가 5R일 때 R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부채꼴을 우리가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거야. 부채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반지름의 길이가 R이래. 그런데 넓이가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5R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여러분 이제 요거를 잘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는 중심각의 크기 몰라. 세타라고 줄게요. 그럼 여기도 뭐예요? 반지름의 길이니까 R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채꼴의 둘레는 반지름 두 개랑 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호의 길이는 뭐로 쓸수 있어? R 세타로 쓸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는 반지름 두 개랑 호의 길이니까 R 플러스 R 플러스 R 세타가 5R이래. 오케이. R, R. 옆으로 넘어가면 R 세타는 3R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0보다 크니까 약분 가능하죠. 세타가 얼마라는 거야? 중심각의 크기가 3 라디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넓이가 6이래요.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를 하면 6이 되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우리가 약분이 가능하고요. 양변의 2를 곱하면 R제곱이 4가 되어서 반지름의 길이는 양의 값을 가지니까 얼마가 된다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어? 2가 된다라는 거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둘레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합시다. 뭐예요? 반지름 두 개와 호의 길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면서 배운 내용들 활용하면 8번 문항도 충분히 해결해 내실 수 있었을 겁니다. 다음 문제 가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중심각의 크기가 150도인 부채꼴의 넓이가 15파이일 때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나 넓이에 대한 거는 각을 60분법을 사용합니까? 호도법을 사용합니까? 호도법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150도야. 얘를 호도법, 즉 라디안을 단위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려면 얼마를 곱해줘야 돼? 180도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나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됩니까? 5, 6, 3, 5, 15, 3, 6.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6분의 5파이가 되는 거야.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5파이이고 그때의 부채꼴의 넓이가 15파이인 거예요.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두면 2분의 1 R제곱 그 다음에 세타를 하면 15파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선은 알 수 있고요. 파이 파이 사라지고 얘네들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잘 봐. R제곱은요 2랑 6이랑 곱해지면 2, 3은 6 해서 6이 하나 더 있으니 6의 제곱이 되는 거야. 따라서 R의 값은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냐면 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요. 이 부채꼴에 호의 길이를 구하시오. L은 R 세타가 되는 거야. 따라서 6에다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5파이잖아요. 이거 그대로 계산하면 끝나는 문제. 따라서 얘네들 사라지면서 호의 길이는 5파이가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도 뭐 어렵게 내기가 되게 힘들어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인 개념만 잘 잡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자신감 가지고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한 얘기 해봤고요. 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념은요, 삼각함수의 정의와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에 대한 얘기로 우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삼각함수의 정의인데요.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시초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뭔가 동경을 나타내는 어떤 각과 그리고 반직선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직선 y는 루트의 x입니다. 위의 점 중 제 3사분면 위의 점을 p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원점과 p를 지나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고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우선은 선생님이 루트 2x, y는 루트 2x라는 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울기가 루트 2인 거야. 기울기가 루트 2라는 건 x가 1만큼 증가할 때 y가 얼마만큼 증가하는 거야? 루트 2만큼 증가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하나 그려놓을 수 있어. 위의 점 중 제 3, 4분면 위의 점을 우리가 뭐라고 둔 거야? P라고 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원점이 있어요. 그러면 원점과 P를 지나는 동경 OP가 생기는 거죠.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의 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세타라고 둔 겁니다. 이 세타에 대해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우리 잘 기억합시다. 삼각 B, 삼각 함수라는 건 세타의 값에 따라서 항상 일정하게 나타나는 값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보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기울기가 루트 2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냐면 x가 1 증가하면 y는 루트 2만큼 증가해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놓고 시작하면 되냐면 자 여기에서 x가 1만큼 증가하면 y값은 얼마만큼 증가해? 루트 2만큼 증가합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삼각함수라는 건 뭐를 알고 있어야 되냐면 자 이 동경에 대해서 이 반지름의 길이를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비율관계만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 비율관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각에 대해서 답이 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가 1대 루트 2라고 하지만 이 길이를 그냥 얼마라고 놔도 돼? 1이라고 놔도 되는 거야. 그러면 좌표 입장에서는요. 음의 값을 가지니까 x좌표를 마이너스 1이라고 두는 거야. y좌표는 길이가 루트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2라고 둘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한번 볼게요. 루트에 1의 제곱은 1, 루트 2의 제곱은 2니까 얘는 얼마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3이라고 둘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r분의 y좌표죠. 그래서 루트 3분의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입니다. 그래서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거고요. 루트 3은 곱하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3은 3이죠. 그래서 3분의 루트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하나만 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보면은 여기에 있는 이 기울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직선과 그리고 직선의 기울기라는 건 뭐냐면 이 각의 크기를 우리가 세타라고 했을 때 어떤 값을 의미해? 탄젠트 값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탄젠트 세타가 얼마라고 놓을 수도

있어? 루트 2라고 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는 그런데 우리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 그쵸?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사인 세타가 루트 2의 코사인 세타예요라는 것도 구해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얼마가 돼? 1이 되잖아. 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두 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돼요.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 되는 거야. 따라서 세 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되면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3분의 1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얘네들이 몇 사분면이라고 했어? 3, 4분면. 3, 4분면에서의 코사인의 값은 음의 값을 가지니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인 세타는 코사인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2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해도 똑같이 3분의 루트 2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삼각함수의 성질 입장에서 접근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동경을 그려놓고 X좌표, Y좌표,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도 충분히 맞춰내실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입장에서는요, 여러분 많이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도 풀어보고 저렇게도 풀어보고.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것으로 해결이 될지 우리가 모를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익혀놓으면 여러분이 충분히 적절하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적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10번 문항이었습니다. 11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뺐더니 3분의 루트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들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인 제곱 세타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얼마가 된다라는 사실, 1이 된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선은 선생님이 써놓고 저 공식을 설명할게요. 사인 세타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더한 값이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제곱하면 얼마가 되냐면 사인 제곱 세타죠. 플러스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고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얼마야? 1이라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쓰자는 거예요.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를 더해서 제곱을 했을 때 이렇게 여러 번 쓰지 마시고 1 플러스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쓰자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가운데가 마이너스였어. 그럼 다 똑같은데 여기만 마이너스가 되지. 그러면 1 마이너스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사인 세타에서 코사인 세타를 뺀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럼 얘가 제곱되면 1 마이너스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고 넘어가면 돼요. 알겠죠?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고요. 삼각함수 문제에서 이렇게 성질 이용하는 문제 중에는 우리가 인수분해나 아니면 곱셈 공식에서 배웠던 내용을 활용하는 모습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거는 보자. 사인 3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3제곱 세타야. 뭐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X3제곱 마이너스 Y3제곱이 인수분해도 되고 우리가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도 배웠거든. 그럼 얘를 인수분해한다라고 하면 X 빼기 Y죠.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이거든. 재밌다? 이거 한번 볼게요. 사인 3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3제곱 세타를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얘를 한번 보자. 인수분해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제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야 돼.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뭐라고 쓸수 있어야 돼?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야. 아하. 사인 제곱 세타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었기 때문에 결국 얘는 뭐를 물어보는 문제냐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1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하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서야 주어진 걸 바라볼게요. 여러분이 보면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3분의 루트 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바로 3분의 루트 3으로 나올 수 있죠. 그럼 얘만 구하면 돼. 뭐?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 그럼 봐봐. 얘가 요거랑 똑같이 생겼지. 그 양변을 제곱하면 요런 모습인 거야.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1 마이너스 두 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 얘는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곱은 얼마라고 쓸수 있어?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면 3분의 2를 2로 나누면 3분의 1이에요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대로 얘 이제 우리 대입할게요. 사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는 3분의 루트 3일 것이고요. 그 다음 1 플러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얼마예요? 3분의 4죠. 따라서 정답은 9분의 4 루트 3이 되어서 이렇게 우리가 딱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올 수 있는 것들 선생님이 계속 계속 정리해 드릴 테니까 꼭 머릿속에 잘 넣어 두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에서 배웠던 것들이 또다시 등장하니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문항이었습니다. 1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탄젠트가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이것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해드릴 테니 둘다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선은 사인 세타가 3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배운 성질 입장에서 그대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탄젠트 세타는 뭐라는 걸 알고 있냐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예요. 맞죠? 얘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는 거냐면 3이라고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라고 쓸수 있어? 3배의 코사인 세타라고 쓸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선은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우리가 얘를 다시 한번 쳐다보도록 할게요. 얘는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고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내가 뭐라 그랬지?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는 더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바로바로 보여야 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사인 제곱 세타분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될 것이고 여기에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얘는 사실은 굉장히 편해. 왜? 사인분의 코사인 몽땅의 제곱이잖아. 사인분의 코사인은 뭐예요? 탄젠트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이었던 거야.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었던 거야. 그러면 탄젠트 세타가 3이니까 얘는 9분의 1로 끝났어. 그럼 나는 뭐만 알아내면 돼? 코사인 제곱 세타만 알아내면 돼. 그래서 내가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인 걸 알고 있으니, 그리고 나는 코사인 세타가 궁금하니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죠. 3의 제곱은 9 코사인 제곱 세타에 코사인 제곱 세타를 더하면 1이 됐습니다. 따라서 10배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니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가 된 거야? 10분의 1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탄젠트 세타가 3이니까 제곱하면 얘는 9분의 1이 될 거고, 코사인 제곱 세타가 10분의 1이야. 분의 1이니까 얘는 더하기 10을 해주면 9분의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91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성질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갈게요. 자, 선생님이 우리는 기본적으로 도형, 즉, 동경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훨씬 더 편할 수가 있거든. 그럼 봐봐. 탄젠트 세타가 3이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인 거야.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볼수 있냐면 1분의 3이라고 볼 수도 있고 실제로는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 알수 없기 때문에 얘는 탄젠트 값이 양수라는 건 1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고 3사분면에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우선은 우리가 1사분면에 있다라고 해보자. 왜? 아무 말도 없으니까. 그러면 1사분면에 있는 각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 x좌표를 1, y좌표를 3이라고 놓고 풀어도 무방해. 만약에 다르게 놓고 두 개가 답이 달라지면 저렇게 문제를 낼 수가 없거든. 그러면 얘를 보자. 얘는 그러면 1,3인 거야. 맞죠? 얘를 P라고 하면. 그럼 나는 뭐만 알아내면 돼? 반지름의 길이만 알아내면 돼. 반지름의 길이는 우리가 그대로 직각 삼각형이다라고 놓으면 1이고 3이죠. 반지름의 길이 얼마입니까? 루트 10입니다. 끝났다. 사인 세타는 그러면 뭐가 되죠? r분의 y좌표. 루트 10분의 1인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좌표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 사인 제곱 세타분의 1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거든. 얘 제곱하면 얼마? 10분의 1입니다. 1마이너스 10분의 1. 코사인 제곱 세타도 10분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사인 얘는 x, y좌표 3이죠? 죄송해요. 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됩니까? 제곱하면, 10분의 9가 되겠지? 제곱하면 10분의 9가 되죠. 제곱하면 10분의 1분의 1인 거야. 맞죠? 그러면 얘는 분자를 한번 볼게요. 얘가 뭐가 됩니까? 10분의 1이 돼서 사라집니다. 따라서 9분의 1이고요. 10분의 1분의 1이니까 더하기 10이 되어서 9분의 91이 나오게 되는 거야. 자, 실제로 동경 이용하는 게 훨씬 더 간단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1사분면이냐, 3사분면에 있느냐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1사분면과 3사분면에 대해서 다 해봐야 되지만 어차피 답은 같을 거야. 답이 같으니까 이렇게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고, 동경을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것들 많이 연습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우리가 그냥 도구예요, 도구. 이런 것들은. 그래서 구구단하듯이 익숙하게 여러분이 해결하고 넘어가야지만 빠르게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 12번 문제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제 우리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입니다. 두 양수에 비해 대하여 함수의 주기가 3파이고 최대값이 6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인 함수 나왔으니까 한 번만 확인할게요. 사인 함수에서 주기의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x 앞에 곱해진 숫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주는 건 사인 앞에 곱해진 숫자와 뒤에 더해진 숫자입니다. 그래서 주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죠? 원래 사인 함수의 주기는 2파이야. 얘를요, 뭐로 나눠야 돼? x 앞에 곱해진 b의 절대값으로. 그런데 b가 양수래. b로 나누면 돼요. 주기가 3파이래. 너무나도 쉽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파이, 파이 사라지면서 b는 3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최대값입니다. 최대값은 a의 절대값에다가 a를 더해주는데 a가 양수야. 그러니까 a의 절대값 a 더하기 a가 되어서 2a가 최대값인데 얘가 6이래요. 따라서 a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 그러면 a와 b를 곱하면 3 곱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죠. 얘네들 약분되면서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2가 된다라는 거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굉장히 심플하고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제이고요.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에서는 최대, 최소 그리고 주기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제로 가서 우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코사인의 a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을 때 b분의 a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얘를 먼저 확인하고 얘로 가도 되고요. 얘를 먼저 확인하고 얘로. 그러니까 어쨌든 두 개를 계속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야.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y는 코사인의 ax 플러스 b만 딱 봤을 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최대값 1이고 최소값 마이너스 1이죠. 여기서 별로 의미는 없어 보여. 그쵸? 너무나도 이쁘게 잘 나와 있어. 0,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이렇게 대칭성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거 우선 주기에 대한 얘기를 할수 있겠구나. 자, 주기는 2파이를요. a의 절대값으로 나눠야 되는데 A가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 그냥 A로 나눠주면 돼. 그죠? 근데 주기가 그러면 얼마지? 라는 걸 보는 겁니다. 주기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0,0에서 출발을 했어. 그래서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여기에 한 주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기가 얼마라는 건 알아? 2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 약분되면서 A는 얼마가 되는구나 라는 건 바로 찾아낼 수 있어. 파이가 되는구나 라는 건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다시 써보면 코사인의 파이 x 더하기 b라고 쓸수 있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i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x축에 대하여 평행이동했구나. 그러면 x축에 대하여 얼만큼 평행이동했는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로 묶어낼 수 있어요? 파이로 묶어낼 수 있죠. 그러면 x 플러스 파이 분의 p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어서
원래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했구나, 마이너스 파이분의 b만큼 평행이동했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원래 누가 있었던 거야? 코사인의 파이 x가 있었던 거야. 코사인의 파이 x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파이분의 b만큼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봐. 얘는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평행이동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항상 주어진 범위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0보다 크고 b가 파이보다 작다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이 x축으로 마이너스 파이분의 b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건 얼마만큼 평행이동했을까? 여러분이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을 곱해보는 거야.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죠. 마이너스 파이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파이분의 b, 그리고 0 이렇게 됩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파이분의 b만큼 평행이동한 건 맞는데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평행이동을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얼마에서 출발하냐면 0일 때 마이너스 1에서 출발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한번 보자.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어떻게 원래 생겼을 거냐면 여기에서 원래는 얘가 어디에 있었던 모습인지를 봐봐. 자, 지금 봐봐.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하면 여러분 헷갈리겠다.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원래대로 우리가 그려보자. 그러면 우리는 우선 최소값도 선생님이 딱 막아서 좀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최대값도 여기 이렇게 있었을 거야. 그러면 원래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쵸? 여기서부터 내려와가지고서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자, 헷갈린다. 자, 주기가 얼마였어요? 주기가? 주기가 2였어. 얘가 주기였어.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아예 끊어놓고 생각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끊어놓고 생각을 할게. 자, 그러면 우리가 코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집니까? 내려오죠? 그리고 내려오죠? 올라가죠? 올라가죠? 이렇게 생긴 아이였던 거야. 이 초록색이 X축으로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만큼 옮겨지는 거야. 그래갖고 누구랑 만나줘야 돼? 얘랑 딱 만나줘야 돼.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될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 얼마였어요? 2분의 1이었죠? 2분의 1이 0으로 가는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자, 그래서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평행이동했어. 그러면 마이너스 양변에 곱해버리고요. 파이 곱하면 B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 2분의 파이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요. B분의 A의 값을 구하래요. B는 2분의 파이고 A는 파이여서 정답은 2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14번 문제도 충분히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평행이동에 대한 개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평행이동이 되게 다양한 요소들로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 실질적으로 여러분 봐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쳐다보면 얘가 이쪽으로 간 것도 있지만 얘가 이쪽으로 가도 되잖아. 그쵸?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다양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단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14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봤습니다. 이제 우리 1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y는 두 배의 탄젠트 3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를 나타내는 함수를 y는 fx라 하자.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대입해 보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x축의 방향으로 6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후라고 되어 있지. 뭐예요? x 대신에 뭐를 대입하자? x 빼기 6분의 파이를 대입하자. 여기까지가 우선은 1번이야. 한 후에 두 번째는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이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x 대신에 뭐를 대입하자? 마이너스 x를 대입하자. 그러면 걔가 뭐예요? fx고 거기에다가 x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대입하자. 이건 거야. 그럼 우리가 첫 번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y는 두 배의 탄젠트 3x야. 근데 x 대신에 x 빼기 6분의 파이를 대입한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잘 보셔야 돼. 이 탄젠트에 3이 있고 x 자리에 몽땅에 x 빼기 6분의 파이를 대입해야 되는 거야. x 자리에다가 빡 하고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를 넣어주는 거죠.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x를 찾아서 x 대신에 뭐를 대입하자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x를 대입하자. 이건 거야.
여러분 이거 예쁘게 안 써도 돼요. 정말 괜찮으니까.

이제 바로 3번 갈 겁니다. x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대입하자. f에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두 배의 탄젠트입니다. 3이죠.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그냥 4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12분의 3 마이너스 2 파이가 되어서 12분의 파이가 됩니다. 앞에 3이 있기 때문에 두 배의 탄젠트에 3 곱하기 12분의 파이,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야. 탄젠트 4분의 파이는 얼마게요? 제일 많이 나오는 값입니다. 1. 따라서 2 곱하기 1하면 정답은 2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대수식으로 바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이거 지금 그래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도 여러분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번 문제였습니다. 이제 우리 또 삼각함수의 성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성질도 여러분이 정말 좀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는 것들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적어가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수학 1에서, 지금 대수에서 삼각함수를 다룰 때에는요, 60분법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죠? 60분법은 잘 사용하지 않아. 우리 다 호두법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삼각함수의 성질 중에 지금 사인이 있는데요. 사인의 값에 음의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사인 함수는 원점 대칭인 함수야. 그래서 x자리에 이렇게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있으면 얘는 뭐랑 같아? 마이너스 사인 세타로 고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우선은 알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러면 탄젠트는 어떻냐?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가 있으니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면 탄젠트 함수도 원점 대칭이라 이렇게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랑 같아요. 그런데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뭐랑 같다? 코사인 세타랑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알고 넘어가셔야 될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의 사인에 480도인가? 자, 480도 그냥 써놓고 시작할게요. 480도. 그 다음 코사인의 6분의 5파이에다가 얘는 마이너스의 탄젠트의 3분의 4파이로 이렇게 고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얘네 둘을 우리가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80도라는 것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2파이가 얼마예요? 360도죠. 그러면 360도 플러스 120도거든. 즉, 2파이 더하기 180분의 12. 즉, 180분의 12니까 18분의 10이죠. 6, 3분의 2파이죠.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는 거야.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번째 성질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든 간에 2파이 더하기 세타의 꼴이 나오면 얘는 그냥 사인 세타와 같죠. 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잖아.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파이 더하기 세타랑 같아서 세타가 나오면 얘는 코사인 세타야. 탄젠트에 2파이 더하기 세타가 있으면 얘도 뭐로 고칠 수 있어? 탄젠트 세타로 우리가 바로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건 뭐예요? 2파이 더하기 3분의 2파이니까 마이너스 사인의 3분의 2파이라고 쓸수 있게 되는 거야. 이거는 선생님이 사실은 너네 여러분이 이거 이미 답이 뭐 얼마인지 알겠지만 이렇게 써놓고 갈게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탄젠트의 3분의 4파이입니다. 지금부터는 특수각에 대한 영역으로 바뀌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삼각함수의 성질을 더 사용해도 되지만 저는 요 정도는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잘 기억을 합시다. 사인의 3분의 파이나 사인의 6분의 파이나 사인의 3분의 4파이의 값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값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지금부터는 좀 연습한다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의 3분의 2파이야. 그러면 여러분이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이죠. 그러면 3분의 2파이라는 건 여기에서 3분의 파이만큼 올라온 상황인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예요. 알겠죠? 얘가 3분의 파이인 거야. 얘가 3분의 파이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한번 봐봐. 조금 더안 예쁘다. 자, 얘가 3분의 파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만큼이 3분의 파이인 거야.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 6분의 파이. 여기는 3분의 파이인 거야. 기억합시다. 3분의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를 더하면

하면 얼마가 돼? 2분의 파이가 된다라는 사실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찌됐든 이만큼이 얼마야? 3분의 파이여야지만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탄젠트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각삼각형을 그려주시고요. 자, 3분의 파이, 즉 우리 60도짜리인 거야. 60도짜리는 2대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 관계만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사인의 3분의 2파이는 뭐가 됩니까? R분의 Y좌표라 2분의 루트 3이 돼요.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고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코사인의 6분의 파이도 여러분이 비슷한 방법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6분의 5파이도 파이 빼기 6분의 파이거든? 여기까지 파이야. 빼기 6분의 파이야. 이렇게 돼서 이만큼이 6분의 파이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면 얘는 2대 1대 여기가 루트 3인 상황인 거야. 맞죠? 그럼 코사인의 값은 뭐가 됩니까? 음의 값을 가지고 2분의 루트 3이 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자, 탄젠트 3분의 4파이입니다. 탄젠트 3분의 4파이도 여러분이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면 되냐면 파이, 즉 3분의 3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야. 그럼 파이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갔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 그럼 또다시 2대 1대 루트 3입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얼마야? 탄젠트 값이 양의 값이고 x좌표분의 y좌표거든. 그러니까 루트 3인 거야. 그러면 얘는 우리가 뭐라고 쓸수 있어? 마이너스 루트 3. 얘네들 계산하면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16번 문제 선생님 일부러 동경 가지고 다 설명해 드렸고요. 그전 단계에서 우리 뭐가 필요했었지? 삼각함수의 성질들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의 성질로도 이해할 수도 있고, 삼각함수 자체의 성질로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 워낙 중요하니까 잘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는 16번 문항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또 우리 삼각함수의 성질들 몇 가지 더 있잖아요. 다음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야 돼. 뭐냐면, 분모가 다 2야. 분모가 2인데, 여기가 얼마? 3. 여기는 1. 그죠? 뭐예요? 여기도 3. 여기도 1과 같이 뭐가 나왔어? 2분의 홀수 파이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2분의 홀수 파이의 모습일 때 여러분이 앞으로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 우리가 확인할 거고요.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와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도 있으니 여기에 대한 거 우리가 다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함수는 원래 그 자체로도 뭐예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코사인 세타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탄젠트의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의 탄젠트 세타와 같습니다. 이세 가지는 너무나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제 사인입니다. 우선 선생님이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나오든,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가 나오든, 2분의 5파이 더하기 세타가 나오든지 간에, 그렇게 되면 사인은 뭐로 변신이냐면, 코사인으로 변신이야. 그런데, 지금부터는 부호가 매우 중요한데요. 세타를 우리가 선생님 반드시 지금 얘기하고 있어. 예각이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예각이 아니라. 예각이라고 간주하면, 2분의 파이, 90도야. 거기서 세타만큼 더 갔지. 몇 사분면? 제2사분면. 제2사분면에서의 누구? 사인은 양의 값이니까 그냥 양수를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은 한번 볼게요.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나왔어. 그럼 코사인은 뭐로 변신이냐면 사인으로 변신이야. 그런데 세타를 예각이라 간주하고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갔어. 제2사분면. 제2사분면에서의 누구? 코사인은 음의 값을 가지니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탄젠트야.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나왔어. 그러면 얘는 탄젠트 세타분의 1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부호를 결정할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갔어. 그러면 얘는 뭐가 되죠? 제2사분면. 제2사분면에서의 탄젠트의 값은 음의 값을 가지니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도 한번 해볼게. 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파이가 나오면 뒤에가 더하기든 빼기든 간에 얘는 뭐로 고치는 거야? 코사인 세타로 고치는 거야. 근데 봐봐.
세타를 예각이라 간주하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마이너스 세타니까 음의 방향으로 세타만큼 간 거야. 몇 사분면? 1사분면. 1사분면에서 사인의 값은 양수니까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도 마찬가지야. 2분의 파이가 있으면 코사인은 무조건 사인이야. 근데 얘몇 사분면이라고? 1사분면. 1사분면에서의 코사인의 값은 양의 값을 가지니 그대로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거야. 자, 탄젠트도 갑니다.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나오잖아. 2분의 홀수 파이. 2분의 1파이. 2분의 1파이가 나오면 탄젠트는 뭐가 된다? 탄젠트 세타분의 1로 쓰는데 얘 아까 몇 사분면? 1사분면. 1사분면에서의 사인의 값은 양의 값. 그래서 그냥 양수로 우리가 써주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하나만 더 알아보면 될것 같아요. 사인의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가 나왔습니다. 자, 2분의 홀수 파이면 무조건 사인은 뭐가 된다? 코사인이 된다. 그 다음에 부호 결정할 때는 세타를 예각으로도 2분의 3파이가 얼마예요? 여기까지 왔어. 3, 4분면 이제 끝났어. 거기서 양의 값만큼 더 갔어. 몇 사분면? 4, 4분면. 4, 4분면에서의 사인의 값은 음수니까 얘는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그러면 코사인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인데 세타를 예각이라 간주하면 4, 4분면이라 그랬어. 4, 4분면에서의 코사인의 값은 양의 값을 가지니 플러스에 2분의 홀수 파이니까 코사인은 사인으로. 됐나요? 자, 이제 탄젠트 갈게요. 2분의 3파이 더하기 세타잖아? 그럼 이건 뭐라고 쓴다? 탄젠트 세타분의 1로 쓰고 부호 결정? 제4사분면이라고 보면 얘는 뭐예요? 음의 값을 가지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돼요. 답니다. 알겠죠? 선생님 지금 싹다 알려드렸거든요. 그대로 우리가 활용해서 문제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홀수 파이 더하기 세타야. 그럼 코사인은 뭘로 바뀐다? 사인으로 바뀌고 얘몇 사분면이라고 볼수 있어? 제4사분면. 제4사분면에서의 코사인의 값은 양수. 이렇게 그냥 쓰면 돼요. 탄젠트는요? 2분의 파이니까 뭐라고 쓰고 가는 거야? 탄젠트 세타분의 1로 가는 거야. 그런데 얘몇 사분면? 제1사분면. 1사분면에서의 탄젠트 값은 양의 값을 가지니 이렇게 쓰면 돼요.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지. 분의 1이니까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가 되어서 얘가 얼마가 된 거야? 3분의 1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 사라지면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구나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 되었어요. 자, 그 다음 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여기에 있어. 마이너스 사인 세타야. 코사인의 마이너스 세타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코사인 세타야. 얘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0보다 작아. 실제로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입니다. 양의 값을 가져요. 그러면 아, 사인 세타는 우선은 0보다 작구나라는 것까지 알아냈어. 자, 그다음 우리가 다음 단계로 보면 사인의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있고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더하기 세타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선생님 지금 안 써줬거든? 여러분이 이제 유추해서 생각을 하는 거야. 2분의 홀수 파이니까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 코사인 세타로 고치는 건 맞겠죠? 자, 2분의 3파이 어디야? 요렇게 생겼어. 근데 빼기 세타야. 음의 방향으로 왔어. 그냥 몇 사분면입니까? 제3사분면이죠. 제3사분면에서 사인의 값은 음의 값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요. 자, 2분의 파이입니다. 얘는 뭐가 되지? 사인 세타로 변신이죠. 근데 2분의 파이에서 예각만큼 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제2사분면. 제2사분면에서의 코사인의 값은 마이너스를 가져요. 요렇게 됩니다. 요거 물어보는 건데 결국은 얘는 뭐가 됐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됐어. 그래서 얘는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를 곱하면 얼마예요? 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다. 그러면 이제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할까? 잘 보세요. 코사인 세타는 양의 값이고 사인 세타는 음의 값이야. 그러려면 얘는 몇 사분면에 세타가 있을 수밖에 없어? 4사분면입니다. 맞죠? 제4사분면에서 코사인 세타라는 건 원래 r분의 뭐를 의미해? x좌표를 의미해. 그러면 r은 무조건 양수니까 r을 3이라고 두고 x좌표도 양의 값이니까 x를 1이라고 둔다면 이렇게 우리가 동경을 나타낼 수 있는 거야. 반지름의 길이를 3으로 둡니다. 자, 그 다음에
X좌표를

1이라고 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루트의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 루트 8, 즉 2루트 2가 되는구나.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점의 좌표는 x좌표는 양의 값, y좌표는 음의 값을 가지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뭐죠? r분의 y좌표죠. 그래서 얼마라고 쓸수 있냐면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2라고 쓸수 있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9분의 2루트 2가 된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정답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냈는데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죠. 코사인 세타가 3분의 1이야.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도 가볼게요. 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야. 그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 9분의 1, 즉 9분의 8이 됩니다. 사인 제곱 세타가 9분의 8이면 사인 세타는 원래대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가 되는 게 맞아요. 그쵸? 그런데 사인 세타가 0보다 작아. 음의 값이기 때문에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가 되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면 이렇게 되어요. 이렇게 접근해도 됩니다. 아셨죠? 어찌됐든 간에 생각보다 이런 문제들이 수능에 나오더라도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아요. 학생들이 잘 틀립니다. 왜? 실수할 요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정리하시고요. 2분의 홀수파이의 꼴에 대한 것까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야 어렵지 않게 해결하실 수 있고, 부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문제를 해결할 때 동경을 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까지 좀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이렇게 우리 이번 시간에 17번째 문항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내신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들 또 순서대로 해결해 볼 거니까 여러분 반드시 문제 먼저 풀어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강의도 진짜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등급 도약을 위한 최고의 선택 올림포스 고난도 확률과 통계 함께하고 있는 전 이국희고요. 자, 오늘 조건부 확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들 좀 풀어봤고요. 오늘도 기본적인 문제들 몇 개 풀고 그 다음에 조건부 확률 개념에서 파생되는 곱셈 정리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과정과 거의 그냥 똑같아요. 분모를 어떻게 채우고 분자를 어떻게 채우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곱셈 정리 같은 경우는 그 문항에서 원하는 답을 조금 더 쉽게 구해가는 과정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러분들 했던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뭐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꿈으로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화학과입니다. 물질의 본질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금술사라고 했는데요. 예전에 그 연금술사라고 하는 게 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결국은 이제 금을 만들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그 화학과가 하는 일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어떤 옷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만지고 있는 뭐 휴대폰 어떠한 물질이든지 간에요. 이 화학과에서 다 조합을 통해서

새로운 걸 생성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화학 물질들을 어떤 배합으로 조합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물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옷들도 보면 기능성 의류 같은 게 예전에는 뭐 겨울에 오리털 아니면 뭐 거위털 이런 것들로만 입어야 막 따뜻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워낙 신소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꼭 그런 실제 동물들의 털을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화학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자연 있는 그대로에서 조금 더 개선된 그런 것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과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당연히 어떤 물질의 배합을 하는 과정 중에 요게 몇 퍼센트, 요게 몇 퍼센트 일 때는 이런 물질이 나오고 요게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일 때는 또 다른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율 같은 것들을 산정할 때도 또 확률과 통계가 사용이 됩니다. 자,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것들에는 확률과 통계가 다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들이 항상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도 유용한 단원이니까 우리 문제 풀 때 그걸 염두에 두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6번까지 풀었거든요. 오늘은 7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당첨제비 얘기가 나옵니다. 당첨제비는 뭐 단골 소재죠. 우리가 확률과 통계나 경우의 수 파트에서 빠짐없이 나오는 문제고요. 12개의 제비 중에 임의로 3개를 동시에 뽑으려고 한대요. 여기까지 하면 그냥 12개 중에 3개를 뽑는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뽑은 3개의 제비 중에서 당첨 제비가 적어도 1개 포함되어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난 시간에 개념 때도 설명했지만요. 확률로 PA분의 PA고 B라고 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지금 문제 풀 때 다 어떤 식으로 풀었죠? 경우의 수로 풀었잖아. NA분의 NA곱 B의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당첨제비가 적어도 한 개 포함되어 있을 때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그 안에 내가 세 개 모두 당첨제비일 확률을 체크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 있는 건 일단 당첨제비가 적어도라고 나왔어. 그럼 적어도는 여사건과 연결이 되겠죠. 물론 연결이 안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생각을 해보는 거야. 한 개가 당첨제비였다. 두 개가 당첨제비였다. 세 개가 당첨제비였다. 이게 적어도의 의미였잖아요. 그러면 이거하고 반대되는 건 뭐야? 당첨제비가 있단 얘기예요? 없단 얘기예요? 당첨제비가 없다. 됐습니까? 그럼 한번 해보자. 당첨제비는 4개였고 당첨제비가 아닌 게 8개예요. 그러니까 얘는 8개 중에 몇 개를 뽑았다? 3개를 뽑았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당첨제비가 적어도 하나 들어가 있는 거니까 어디에서 빼줘야 돼요? 전체. 그러니까 전체가 얼마? 12개 중에서 3개를 뽑는데 당첨제비가 없는 데에서 3개를 뽑는 걸 빼버리면 당연히 내가 원하는 거는 당첨제비가 적어도 하나 들어있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얘부터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3, 2, 1이고요. 12, 11, 12고 얘는 3, 2, 1이고요. 8, 7, 6 이렇게 처리합니다. 220 빼기 7, 8에 56이죠. 그러니까 56을 빼게 되면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6이 될 거고 1, 164가지가 나오겠다. 그죠? 이게 N, A가 될 겁니다. A 사건이라고 했을 때. 그치? 자, 세 개 모두 당첨제비일 확률은 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건이 B가 되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A 안에서의 B 사건이잖아. 그러니까 NA분의 NA 곱 B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세 개 모두 당첨제비인 건 당첨제비 안에서만 뽑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네 개 중에 몇 개? 세 개를 뽑습니다. 4개. 됐어요? 그래서 요거 그냥 구성을 하시면 160 얼마? 164분의 요것만 올리면 돼. 4. 정리하면 41분의 1. 요게 정답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다 조건부 확률을 구성하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했던 것들만 잘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률을 굳이 쓴다는 건 얘를 이렇게 안 하고 뭐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아까 구하긴 했으니까 12C3이라는 걸 이용해서 구성을 하면 12C3분의 12C3 빼기 8C3이고 12C3분의 내가 원하는 거 요거 4C3 하면 되는데 어차피 계산 과정 중에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약분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NA분의

학생 A가 초콜릿을 받았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사건 A가 되는 거야. 그럼 NA 한번 구해볼까? A한테 뭘 줘요? 초콜릿을 줘야 돼. 근데 내가 지금 서로 다른 초콜릿과 서로 다른 사탕이라고 가정을 하고 600토리알로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초콜릿 3개 중에 A에게 가는 거몇 가지라고 하셔야 돼요? 3가지라고 하셔야 돼. 그지? 그럼 몇개 남아 있어요? 5개 남아 있죠. 초콜릿과 사탕이. 그걸 몇 명한테 배정하는 거야? 5명한테. 그러니까 3 곱하기 500토리알. 따라서 우리가 분모에 들어오는 것만 계산을 한다면 600토리알분의 3 곱하기 500토리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MA와 NA 곱B라고 하는 걸로만 구성하셔도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얘가 분모가 될 거고. 자, 분자는 뭐야? 학생 B도 초콜릿을 받았을 확률은 학생 B가 받는 걸 B 사건이라고 했을 때 내가 A 중에 B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 A 곱 B를 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N에 A 곱 B를 한번 구해보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B도 초콜릿을 받았대. 그럼 초콜릿 3개 중에 A, B한테 먼저 줘. 그게 3P2가 될 겁니다. 서로 다른 초콜릿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요? 두 개를 선택하고 누구한테 나열을 하는 거야? A, B에게 나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3P2가 되는 거다. 요 의미를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몇 개가 남아요, 이제? 네 개가 남잖아. 그럼 그네 개를 누구한테 나눠줘야 돼? 남아있는 네 명에게 나눠줘야 되겠죠. 맞아? 그래서 얘는 4팩토리알. 그럼 실제로 이제 요 6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게요 밑으로 들어와서 ns분의 na 그리고 ns분의 na 곱 b를 구성을 할 건데, 요건 아까 그냥 ns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확률에 대한 걸 표현을 했기 때문에 썼지만, 뭐 써보면 6팩토리얼분의 3 곱하기 5팩토리얼, 6팩토리얼분의 어떻게 될까요? 요거 3p2 곱하기 4팩토리얼 됐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차피 약분이다. 의미가 없다. 자, 처리해줄게요. 5팩토리얼분의 4팩토리얼 하면 5만 남을 거고요. 그 다음 3이 있고, 3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 있는 거3 약분 될 거니까, 최종적으로는 얼마예요? 5분의 2라고 하는 값이 결과값이 되겠죠. 됐나요? 이것도 중요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 초콜릿과 사탕이라고 하는 걸 서로 다른 걸로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배치를 해주는 것. 그러면, NS를 내가 그 서로 다른 걸로 가정을 했으면 그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다그 가정하에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학적 확률이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걸 이제 동등한 상태에서 우리가 확률이라는 걸 그 수학적 확률을 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를 NS를 그렇게 했으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그 형태대로 따라야 된다. 그 다음 9번으로 가겠습니다.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10장의 카드 중에서 임의로 동시에 택한 3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세 수의 합이 뭐래요? 홀수래. 합이 홀수. 그러면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가 있겠고 또 뭐도 있죠? 그렇지. 홀수 한 번만 나오는 거야. 홀수 더하기, 짝수 더하기, 짝수가 있겠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홀수들을 뽑는 것과 뭘 뽑는 것? 짝수들을 뽑는 것을 구분하면 될거 아니야? 그죠? 한번 해보자. 전체에 대한 경우의 수 고려하지 말고 일단 그냥 각각에 대한 것들을 내가 경우의 수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세 장을 동시에 뽑았을 때 세수의 합이 홀수가 나오는 경우는 일단은 홀수 중에서 세 개가 나오는 경우 있겠죠? 그게 얼마가 되겠어? 여기 10장 중에 홀수는 5개거든요? 그러니까 5개 중에 3개를 뽑는다. 자, 얘는 홀수 중에 하나 뽑고요. 짝수 중에 2개 뽑는 거야. 그러니까 OC1 곱하기, 그 다음 얼마? OC2가 될 겁니다. 따라서 얘는 10가지가 될 거고요. 얘는 10가지에다가 5를 곱할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 50가지가 될 겁니다. 얘가 뭐야? N, A죠. 요게 A니까. 됐습니까? 그리고 적혀있는 수의 최솟값이 4일 확률은, 그러면 최솟값이 4인 경우에 대한 걸 내가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NA분의 NA 곱 B라고 하는 걸 구해야 되는데, 얘 의미가 뭐야? 합이 뭐이면서?

뛰면서. 그리고 또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미니멈이 4인 경우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내가 경우의 수로 구해주셔야 돼요. 가만히 보면 미니멈이 4라고 했는데 얘는 실제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 4라는 건 무슨 수? 그렇지. 짝수예요. 그럼 합이 홀수가 되기 위해서는 짝수가 들어갔다는 건 무조건 짝수가 하나이면 안 되고 몇 개여야 돼? 두 개여야 돼. 그래서 나머지 하나도 짝수를 뽑아야 되고 그 다음 하나는 뭘 뽑아야 된다? 홀수를 뽑아야 된다. 자, 근데 얘가 최솟값이야. 그러면 짝수를 뽑는 그 풀 자체가 어딜로 한정이 돼요? 6, 8, 10, 3개로 한정이 되겠지? 3개 중에 하나야. 왜냐면 최솟값이 4니까 그거보다 작은 2라고 하는 짝수 중에서 하나를 뽑으면 2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최솟값 4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잖아. 홀수도 마찬가지야. 1, 3 이런 거 뽑히면 어떡해. 그럼 최솟값이 4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5, 7, 9라고 하는 데에서 뽑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따라서 요거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경우의 수 구해보자. 60. 그 다음 얘 곱하기 얘 하게 되면 9가 될 겁니다. 얼마예요? 그러면 20분의 3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문제의 조건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조건부 확률의 힌트가 뭐뭐일 때라고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 뭐뭐일 때가 앞에가 표본 공간인데 뭐 특별하게 조건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 뭐뭐일 때를 기준으로 얘는 조건부 확률이다 아니다 라고 구분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는 뭐뭐일 때라는 걸 기준으로 이 앞에 게 어떤 경우인지를 판단해서 그냥 그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 왜냐? 우리가 뭐 NS를 구별하고 NA를 구별하고 해서 조건부 확률 문제를 풀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건 내가 동등한 상태에서 이제 분모와 분자를 구성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NS를 구했어. 그럼 그 NS 자체에 대하여 NA와 NS 자체에 대한 NA 곱비를 구해야 되겠지만 그냥 이 앞에 있는 것 자체를 내가 구해버리면 굳이 NS라는 걸 구별해가지고 또 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치? 그래서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자, 9번까지 했고요.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로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그냥 조건부 확률에서 식을 조금 활용한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왜 하필 이 식이 때 나오냐? 사실 얘는 독립시행의 기초가 됩니다. 사실 조건부 확률이라는 건 어떤 상태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어떤 사건이 또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앞에 있는 사건과 이 뒤에 있는 사건이 연관이 되면 곱셈 정리에 의하여 해석이 되는 거고요.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연관이 안 되면 이게 독립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 독립사건이 뭘로 연결이 되냐면 독립시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과서의 구성이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수를 구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확률을 구하고요. 그리고 그 확률 중에서 내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확률, 조건부 확률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배우겠지만 곱셈 정리를 한 다음에 독립과 종속을 배우거든요. 그러면 그 독립과 종속에 대한 것 중에 독립에 대한 얘기를 또 독립시행으로 연결짓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의 깊이가 한 칸 한 칸 한 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배우냐라고 했을 때 이 자체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겠지만 뒤에 이걸 활용한 문제들, 개념들이 또 나오기 때문에 또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어쨌든 확률의 곱셈 정리는 조건부 확률에서 시작을 합니다. P의 B바 A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PA분의 P의 A 곱 B라고 표현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수학적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들어가냐면 PA를 이쪽으로 이항시킵니다. 이동시켜요. 그럼 얘는 P의 A 곱 B는 PB바 A 곱하기 PA라고 해도 괜찮겠지만 나는 의미적으로 PA를 그냥 먼저 쓰겠습니다. 그런 다음 P의 B바 A를 쓸 거야. 됐니? 자, 그럼 얘를 해석을 해볼게요. PA에다가 PB바 A를 곱했다. 그 말은 내가 표본 공간 전체 중에 A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나는 걸 차례대로 곱해주겠다라는 거야. 그 순서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미가. 그럼 최종적으로 구한 이 결과값은 뭘 의미하냐? 얘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데? A와 B가 동시에 혹은 의미적으로 볼 때 좀 더 이해가 쉬운 건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거나 아니면 A와 B가 잇따라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동시에라고 하는 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A라는 사건이 일어난 상태에서 그 위에 B라는 상태가 일어나는 확률을 곱하기만 해도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A에 대한 것, 그 다음 그 위에서 B가 일어나는 것을 순차적으로 곱해져 가면 구할 수 있더라. 자, 그럼 이 얘기가 선생님 그러면 꼭 A부터 와야 되는 건가요? 아니겠지, 당연히. 어디에서 나와요? P, B바 A 말고 P의 A바 B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P의 B분의 P의 A 곱 B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시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P의 A 곱 B는? 의미적으로 얘부터 한번 써보자. P, B 곱하기 P의 A바 B라고 한번 써보는 거야. 됐어? 그럼 잘 봐. B를 먼저 하고 그 위에 A가 일어나는 걸 곱해준다라는 거죠. 얘는 A 한 다음에 B였고요. 얘는 B 한 다음에 그 위에서 A가 일어나는 걸 했단 얘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값은 얼마로 똑같이 나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똑같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곱셈 정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만 생각하는 친구는 문제를 풀 때도 1차원적으로 접근을 해요. 근데 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이거야. 동시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걸 순차적인 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요. 만약에 A와 B가 연결고리가 없어. 연관되어 있지 않아요. A가 사건, 그 A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 걸 내가 확률로 구했어요. 그 다음에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에 대한 걸 구하는데, 알고 봤더니 A가 일어나든 상관없이 B에 대한 확률 계산이랑 똑같아. 그러면 A와 B는 무슨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독립된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결국은 이 밑에 있는 PA가 영향을 안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 곱 B에 대한 확률이 PA 곱하기 PB라고 하는 걸로 독립의 필요 충분 조건이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곱셈 정리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독립에 대한 거 배우는 게 맞습니다. 자, 문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어느 야구팀이 경기에서 승리한 날의 다음 날 경기도 승리할 확률이 0.6이래요. 그러니까 이긴 다음에 이길 확률이 0.6이라는 거야. 뭐 그러지 않겠어요? 분위기를 타겠지. 내가 전날 이겼으면 막 내가 자신감이 막 폭도다. 그래서 시험이 중요한 거예요. 4일 정도 보죠. 시험. 뭐 3일 보는 학교도 있겠고. 첫날 시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첫날 시험 만약에 좀 못 보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시험 못 볼 확률이 더 높아져. 점차.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첫날 잘 봐야 돼. 첫날에서도 뭐 첫 시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제일 중요하게 보죠? 시험 시간표 잘 보잖아. 시험 시간표 보면 아 선생님 이번 시험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하는 게 첫날 만약에 첫 시간에 수학이 있다. 그럼 이제 조금 곤란해지겠죠. 그죠? 그 첫날 첫 시간으로 선생님들이 잘 배치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을 위해 첫날 첫 시간은 조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이 덜하게끔 구성을 좀 하시긴 합니다. 어쨌든 0.6일에 이 야구팀이 경기에서 승리한 날과 패배한 날에 야구팬 갑이 이 갑이라는 팬이 있대요. 근데 경기 중계를 시청할 확률이 0.8, 0.5래요. 아, 그러니까 승리한 날 시청했을 때가 0.8이고 패배한 날 시청했을 확률이 0.5래요. 그러면 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안 봤다는 건 아닐 것 같고 안 봤기 때문에 응원 정신이 좀 부족해서 0.5 패배를 했을까? 뭐 어쨌든 그러면 이 야구팀이 이번 주 화요일에 경기에서 승리를 했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걸 뭐 조건 확률이라고 먼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위에 있는 설명을 보면 승리한 날 다음 날 경기도 어떻게 저떻게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승리를 했다. 화요일 날. win. 그리고 수요일 날. 경기에서 패배를 했대요. 졌어. 자, 그리고 갑이 수요일에 경기 중계를 시청을 해야 된대. 그럼 차근차근히 생각해서 그냥 접근하면 되겠죠.
이겼는데 이길 확률이

0.6이었잖아. 여기. 그럼 이겼으면, 그러니까 이겼는데 질 확률은 얼마란 얘기야? 0.4란 얘기야. 이긴 다음에 졌다. 그리고 졌잖아요. 그럼 그때 갑이 시청을 했을 확률은 얼마예요? 0.5가 된다고. 이게 끝이야. 얼마? 0.2가 된다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했을 때 요거 먼저 해주고 순차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 갑이라고 하는 친구가 시청을 할 확률이었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간단한 문제였고요. 11번으로 갑니다.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적어도 한 개의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한 개의 주사위를 세번 던지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동전이 모두 뒷면이 나오면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진대. 그러니까 얘는 시작 자체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작에 대한 걸로 분류를 해놔야 되는 거야. 첫 번째, 동시에 던져서 한 개의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적어도 한 개의 동전이 앞면이 나온다는 건 앞, 앞, 앞, 뒤. 그리고 순서가 있다면 뒤, 앞. 그 다음에 앞, 앞. 이렇게죠. 그러니까 얼마야? 4분의 3이겠다. 그러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진대요. 한 개. 그다음 두 개의 동전이 모두 뒷면이 나오면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일 거고 당연히 그러면 몇 개의 주사위를 던진대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데 위에 거는 몇번 던졌어? 세 번. 얘는 몇번 던진대요? 두 번. 나온 모든 주사위의 눈의 수의 합이 얼마가 됐대? 15가 됐대요. 그러면 이제 15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구성을 하면 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자. 여기 두 번. 이거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여기까지 왔어. 그러고 나서 내가 주사위를 두 번을 던져. 아무리 던져도 두번 던졌을 땐 합이 맥시멈 얼마밖에 안 나와요? 12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값이 나올 수 없겠다. 그러니까 얘는 아니라는 거야. 그럼 나한테 필요로 하는 건요첫 번째 거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요거에 대한 거. 세번 던져서 15가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경우를 따져보면 돼. 자, 일단은 작은 숫자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1부터 한번 넣어서 시작을 해볼게요. 그럼 1 더하기 14잖아. 그럼 14를 두 개로 쪼개서 합을 만들 수가 있나? 안 돼요. 그지?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럼 2부터 한번 해보자. 그럼 2를 넣게 되면 2 더하기 13이 돼야 15가 되겠죠? 그럼 13이라고 하는 게두 개를 쪼개가지고 이제 13이 되겠냐? 안 된다는 거죠. 주사위의 눈은 6이 최대니까. 아, 그럼 최대 값이 4가 되겠구나. 아, 그러니까 일단 시작할 수 있는 값이. 됐어요? 자, 그리고 3, 3.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럼 6이 됐는데 여기는 9가 될 거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찾아. 6, 6이겠다. 합이 15가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바꿔가면 돼요. 하나를 줘. 4, 5, 6. 괜찮죠? 그래도 15야. 자, 15에서 제일 쉬운 거 뭐예요? 5, 5. 요세 가지밖에 없는 거야. 됐죠? 따라서. 자, 요거에 대한 확률만 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일단 뭐가 나와야 돼요? 한 개, 적어도 한 개의 동전이 앞면이 나와야 된다. 그런 사건이 일단 일어나고요. 그런 다음에 주사위를 몇번 던진다고 했어? 세 번. 그러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이 될 거야. 근데 이들 중에 366이 있고, 456이 있고, 555가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 한 가지 경우고요. 요거 순서 고려하면 여섯 가지고요. 요거 순서 고려하면 세 가지가 될 겁니다. 몇 가지야, 그럼? 열 가지가 될 거야. 괜찮지? 약분해요. 2, 5가 되겠다. 그럼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약분해요. 2가 될 거니까 4 곱하기 36분의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24가 될 거니까 144분의 5. 이렇게 해서 정답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죠? 그래서 일단 밑에 있는 게안 된다는 걸 먼저 파악을 해놓으면 당연히 요거까지 갈 필요가 없고 첫 번째 걸로 정리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문제를 쭉 읽고 나서 합이 15가 돼야 되니까 아, 이거는 두번 던졌을 때는 어차피 답이 안 나오겠다. 그래서 애초에 이 밑에 거를 적을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12번으로 가볼게요. 흰공 5개, 그 다음에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고요. 이 주머니에서 학생 A가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낸 후에 학생 B가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낸답니다. 자, 그럼 여기를 읽고 맨 마지막으로 와야 돼. 왜냐?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만약에 꺼냈던 공을 다시 넣는데요.

걸 우리는 추출로 따지면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얘를 넣지 않고 버렸대. 그럼 이런 건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비복원 추출의 특징이 앞에 사람이 어떻게 뽑냐에 따라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청소, 제비뽑기 할 때, 누군가가 제일 싫어하는 이제 바닥 닦는 거 보통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럼 그걸 이제 뽑았어. 그러면 아 다행이다. 이제 그 다음은 내가 아무거나 해도 되겠다. 그죠? 이런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앞에 사건과 뒤에 사건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곱셈 정리로 전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학생 A가 꺼낸 거 공은 검은 공이고 학생 B가 꺼낸 공은 모두 흰 공일 확률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히 몇 개가 있어요? 일단 흰 공 다섯 개. 그 다음 검은 공이 네 개가 있더라. 여기 주머니가 있습니다. 근데 A가 한 개를 꺼냈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B가 뽑는 거니까 A가 꺼내는 것, B가 꺼내는 것을 순차적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자, 이때 A가 꺼낸 공은 검은 공이었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야? A가 꺼낸 거 검은 공. 9분의 4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한 개 뽑은 다음 어떻게 해요? 버려요. 다시 넣지 않는 거니까. 그러면 8개가 남아있는데 그 상태에서 B가 두 개를 동시에 꺼내. 그럼 8개 중에 두 개를 뽑는 상황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얘가 흰 공이어야 된대요. 모두 흰 공. 흰 공은 여전히 5개가 남아있겠죠. 아까 A는 검은 공을 뽑았으니까. 그럼 5개 중에서 몇 개를 뽑으면 끝나? 두 개를 뽑으면 끝나겠구나.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사건과 요거에 대한 사건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얘들을 동시에 만족하는 확률을 구한다는 건 곱하기로 연결하면 되겠구나. 따라서 9분의 4가 오고요. 7, 8에 56, 2로 할 거니까 28이 될 거고 얘는 10이 될 겁니다. 약분? 그러면 63인가요? 63분의 10 이렇게 처리가 될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파트에서는 문제가 엄청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뒤에 보게 되는 독립시행까지 보면 이렇게 이 독립시행 자체 문제 내에서 순차적으로 이걸 계산해주는 과정들이 복잡하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한 단계 한 단계를 고려해서 식을 그냥 꺼내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곱하기로 연결하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이 곱셈 정리는 스텝 바이 스텝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내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문제들은 해석을 일단 잘해야 돼. 내가 어떤 걸 뽑았어? 그럼 그 다음에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또 어떤 사람이 딴 걸 했을 때 또 영향을 어떻게 주고받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이게 곱셈 정리에 연결이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건방률 문제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곱셈 정리 파트가 꽤 많이 나와요. 출제될 요소가 많거든. 그냥 단순하게 뭐 분모 구하고 분자 구해서 딱 끝 이게 아니라 분모와 분자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또 다른 것들이 연결됐을 때도 구하고 그리고 그 두 개를 또 곱하기로 연결하고 이러한 단계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곱셈 정리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13번으로 가볼게요. 요거 좀 해석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 실생활 문제기는 한데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 그래서 확률과 통계 파트는 독해를 잘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문제를 어떻게 읽어내는지가 중요한 거야. 식으로 나와 있는 건 누구나 다 해요. 문항에서 설명하는 것, 조건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빠짐없이 다 체크하면서 정확하게 내가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식 보고 내가 계산하는 건 누가 못해. 그죠? 자, 어느 식당의 전체 주문 중에 80%는 주문 앱을 이용한 주문이라고 합니다. 주문 앱을 이용한 주문 중에 90%가 배달 주문이래요. 자, 제가 이걸 두 가지 풀이로 접근을 할 건데 첫 번째는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걸 차근차근히 접근해서 식으로 쓰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걸 식으로 되어 있는 걸 표로 구성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 주문 앱을 이용한 자, 이것 중에 몇 퍼센트가 배달이래요? 90%가. 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것만 수식으로 쓰면 주문 앱을 썼다. 몇 퍼센트? 0.8. 80%니까 이제

확률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배달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 0.9가 되겠구나. 그죠? 자, 근데 이제 이 뒤에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체 주문 중에 85%는 뭐래요? 배달 주문이래. 그러니까 배달 주문이 나오게 된 이 결과값이 앱을 이용한 게 있겠고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이 얘기예요. 전체 주문 중에. 그러니까 이 전체 주문은 당연히 배달도 있겠고 아니 주문 앱도 있겠고 앱 그리고 앱이 아닌 것도 있겠다. 아, 상황을 알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확률은 0.85가 될 겁니다. 그럼 이 0.85가 나오게 되는 경로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0.8에다가 0.9라고 하는 걸 곱하면 이거의 일부가 나오겠죠. 됐어? 그래서 얼마야? 0.72라고 하는 확률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요 나머지에 대한 것도 적어보자. 배달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뭐 쉽게 말하면 포장이 될 텐데. 자, 주문 앱을 이용하는 게 있고 주문 앱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얘가 0.8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얼마예요? 0.2 곱하기 P. 그럼 이 친구가 얼마 나온다? 0.85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과 여기에 있는 걸 처리하면 될 거 아니야? 0.2 곱하기 P는 얼마예요? 0.13이 될 겁니다. 따라서 P라고 하는 것은 0.2분의 0.13이더라.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걸 볼게요. 이 식당의 주문 중에 임의로 택한 주문이 주문 앱을 이용하지 않은 포장 주문이야. 그럼 뭐? 주문 앱을 이용하지 않아야 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배달을 안 해야 돼. 포장을 해야 돼.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자, 요거부터 한번. 20분의 13이 될 거니까 얘하고 반대되는 건 얼마예요? 20분의 7이 되겠구나. 괜찮아? 자, 0.2가 됐고요. 곱하기 얼마가 오시면 돼요? 20분의 7이 오면 되겠다. 따라서 여기 있는 거 이제 처리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5분의 1에다가 그 다음에 100분의 얼마? 7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 풀입니다. 어떤 풀이? 그냥 있는 그대로 쭉 나열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걸 보다 보니 문제를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딱 두 가지의 분류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표를 짭니다. 두 번째는 표로 구성을 하는데 주문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하자. 그리고 또 뭐예요? 배달을 하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야? 포장을 하는 경우가 있겠구나. 되셨죠? 그래서 여기에 쓰는 건 어떤 걸 쓰면 돼? 배달 주문 앱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배달을 하는 거니까 0.8 곱하기 0.9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고요. 괜찮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주문 앱을 이용을 했는데 포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저기 아까 밑에 쓰진 않았지만 0.9가 배달이었잖아요. 그럼 0.1이 뭐가 되겠어? 그렇죠. 포장이 될 거야. 그래서 0.8 곱하기 0.1 이런 식으로 곱해지면 됩니다. 됐죠? 그럼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요 항목을 구할 때에는 요거 주문 앱 이용하지 않는 것 그게 얼마였어요? 0.2였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P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게 P더라.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런 식으로 표를 짠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 P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뭐 필요하다면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요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짜리 이분법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표를 구성해서 식으로 쭉 뽑아내면 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에서 전개하는 건 이 왼쪽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뭐 계산 과정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것보다는 좀 더 보기가 편하긴 하잖아. 그치? 그래서 표로 만들 수 있는 능력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려웠던 문제이지 않았을까? 은근히 실수가 나왔을 것 같아. 전체 주문 중에 85%. 좋습니다. 이제 13번까지 했고요. 1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가 6의 약수이면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고요. 6의 약수가 아니면, 아, 얘도 결국 두 가지의 부류가 있겠다. 그럼 6의 약수라는 건 우리 주사위의 눈에서 1, 2, 3, 6, 네 가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3분의 2라고 하면 돼. 얘가 아닌 건 3분의 1이야. 참고로 6의 약수. 얘는 6의 약수가 아닌 상태. 자, 그랬더니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져요. 그러면 두개 던졌을 때뭐 어떤 게 나올 거다. 그 다음 얘는 세 개를 동시에 던져요. 그랬을 때 뭐가 나올 거다 했는데 그 뭐가 뭐냐면 모두 무슨 면? 같은 면이 나온대요. 자, 그럼 주사위는 끝났고, 그 다음에 동전을 던져야 되는데, 동전을 던졌을 때, 같은 면이라는 건 뭐까지 포함하는 거야? 앞면으로 같아지는 게 있겠고요. 또는, 뒷면으로 같아지는 게 있겠다. 그러니, 요 뒤에, 동전에 대한 걸 곱해줘야 되는데, 두 개를 던진다고 했기 때문에 네 가지의 가능성이 나올 거고요. 이네 가지 중에서 앞면, 뒷면, 하나씩 해서 두 개가 될 거야. 그 다음 얘는 세 개를 던지니까 여덟 가지의 가능성이 있겠죠?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그들 중에 다 앞면이 나오거나 다 뒷면이 나오는 거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얘는 2가 이렇게 될 거야. 따라서 처리하면 얼마 나와요? 3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이 친구는 4분의 1이니까 1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럼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걸 어떻게 하면 돼? 원하는 거는 그냥 이 같은 면이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각각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걸다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쪽, 요쪽. 그렇게 해서 얼마? 12분의 5가 되겠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조금 더 확장이 되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냐면, 모두 같은 면이 나왔을 때, 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왔을 때. 같은 면. 그리고 나서 뒤에 이렇게 물어봐요. 주사위의 눈이 6의 약수였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야? 베이지 정리죠. 왜 베이지 정리예요? 봐봐. 주사위를 던져서 내가 6의 약수의 눈이 나오거나 6의 약수의 눈이 안 나오거나 둘중 하나로 시작을 했는데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동전을 이렇게 하고 아니면 동전을 이렇게 한다고 했죠.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모두 같은 면이 나왔을 때까지니까 내가 이렇게 끝냈지만 모두 같은 면이 나왔을 때에 야, 나오긴 나왔어. 근데 그중에 주사위를 던졌을 때 6의 약수였을 확률은 얼마니? 라고 묻는 거야. 그러니까 지각을 했어. 근데 그 지각 중에 도보로 지각했을 확률은 얼마이니? 이거랑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12분의 5라고 하는 게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분모로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이들 중에 6의 약수의 눈이 나왔을 확률 하니까 3분의 1이라고 하는 걸 위에다 올리면 되는 거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분모 분자를 구성하는 형태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조건부 확률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지가 보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거 한 문항으로 확장까지 했으니까. 좋습니다. 15번으로 가볼게요, 이제.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흰색 카드 5장과 1부터 6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검은색 카드 6장이 있습니다. 흰색 카드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택하여 검은색 카드 6장과 함께 상자에 넣고요. 이 상자에서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는데, 상황이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그림으로 그리거나 상황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표현만 하면 쉬워요. 한번 해볼게. 자, 흰색이 1, 2, 3, 4,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검은색이 1, 2, 3, 4, 5, 6,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검은색 6장이랑, 그 다음에 여기 그, 흰색 하나랑 검은색 6장이랑 한 상자에다가 넣는데요. 이해됐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한 장을 뽑는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떤 구성이에요? 검은색 6장이 있고, 흰색이 한 장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그 안에서 내가 하나를 뽑았는데, 그 뽑은 카드에 적혀 있는 수가 무슨 수여야 된다? 결과는 홀수여야 된다. 그럼 아까 풀었던 문제하고 구조가 똑같죠? 왜 똑같아? 결과가 홀수가 나와야 돼.

그러면 잘 보자. 요게 나오기 위해선 이제 여기에서 뽑아야 되는데, 요걸 구성하기 위해선 검은색에 있는 건 변하지 않아요. 뭐가 변할 수 있어? 그렇지. 흰색이 변할 수 있어. 그럼 얘가 여기에 구성이 될때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어떤 종류? 첫 번째, 홀수를 넣었냐? 또는 짝수를 넣었냐에 따라 여기에 있는 숫자 구성이 달라지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거기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요 안에서 홀수를 뽑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5분의 1, 3, 5. 3개야. 괜찮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구성하는 거는 B까지 그냥 합쳐 놓은 거야. 자, 뽑습니다. 몇개 중에서 뽑는 거예요, 지금? 7개잖아. 그지? 자, 7개 중에서 뽑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홀수가 나와야 돼. 그럼 여기 홀수가 추가가 됐다? 그럼 원래 있던 홀수가 몇 개였냐면 3개였어. 그럼 거기에 4개까지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얘는 뭘 옮겼단 얘기예요? 짝수를 옮겼단 얘기지. 2, 4.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옮겨진 흰색 하나가 짝수가 됐단 얘기잖아요. 그럼 그 뒤에 곱해지는 건 어차피 전체 개수는 7개로 고정이야. 근데 여기에 짝수가 왔어. 그럼 보자. 짝수가 하나, 둘, 세 개였는데 거기에 짝수가 또 얼마가 온 거예요? 하나가 또온 거야. 그러니까 얼마가 와야 돼? 4가 이렇게 와야 된다는 얘기야. 괜찮을까? 그러면 뽑는 거는 나왔을 때 홀수여야 되기 때문에 참 여기는 4가 아니라 홀수 하나, 둘, 세 개만 넣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홀수가 나오는 걸로만 바로 한 겁니다. 얘도 홀수가 나오는 것만 바로 체크를 할 거예요. 따라서 요거 얼마 나와요? 35분의 12가 될 거고요. 이 친구도 얼마 나와요? 35분의 6인가요?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돼. 따라서 정답은 35분의 18이 될 거야. 약분은 더 이상 안 되고요. 자, 그럼 얘도 봐봐. 구조를 봐봐. 결과죠? 여기 있는 게 결과야. 그럼 문제를 변형하면 이렇게도 낼수 있겠네. 적혀 있는 수가. 마지막에 뽑은 적혀 있는 수가 뭐일 때? 홀수일 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상황을 뭐라고 설명해? 흰색에서, 흰색 카드 중에서 뭘로 옮겼을 확률? 홀수를 옮겼을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출제할 수 있겠죠. 그럼 얘도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 중에서 제가 확장을 해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을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야. 적혀 있는 수가 홀수일 때라고 하면 이게 어디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분모에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게 나오게 된 경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얘 사건 A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얘를 좀더 디테일하게 쓰면 A 곱 B라고 하는 거야. 그럼 여기 밑에 있는 건 뭐가 돼요? A 곱 B의 여사건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뭐? A 사건이 되는 거라고요. 그 A 사건이 뭐야? 적혀 있는 수가 홀수였을 때 마지막에 딱 뽑았던 그 수가. 그지? 그러면 얘와 얘로 구성되어 있는 이 A가 밑으로 들어가고, 맞니? 그들 중에 홀수를 옮겼을 확률은? 이라고 물었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내가 홀수를 옮겼다. 그럼 얼마가 돼야 돼? 5분의 3이라고 하는 확률이 그 홀수에 대한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로 가야 돼? 35분의 일단 식을 써놓으면 P의 A 곱 B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구체적인 디테일이 P의 A 곱 B와 P의 A 곱 B의 여사건이 되는 거였고. 그러니 35분의 18분의 우리 위에 있던 거 얼마? 35분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확률로 따지면 얼마야? 3분의 2라는 결과값이 나옵니다. 할수 있겠죠?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이 내신 빈출 파트가 여러분들이 단원으로 좀 쪼개져 있는 게 보이잖아요. 요런 주제 몇 문항, 요런 주제 몇 문항, 요런 주제 몇 문항. 그러니까 곱셈 정리 파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곱셈 정리에 해당하는 것까지만 문제를 출제했지만, 주로 실제 문제 볼수 있는 형태는

이런 건 기본이고요. 이 각각의 라인에 대하여 나온 모든 결과값 중에 내가 특히나 어떤 라인을 원하는지 이걸 묻는 게 대부분 나온다. 이게 베이지 정리에 대한 형태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들이 다음 시간에 우리 풀게 될 문제에서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풀었던 이 문제들을 복습을 좀 철저히 하셔야 우리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16, 17, 18번 풀어갈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이 활용된 형태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연습 충분히 해보시고 저하고 강의 들으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건부 확률의 기본적인 거 지난 시간 했고요. 이번 시간은 이제 곱셈 정리에 대한 것들로 좀 확장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엔 곱셈 정리에 대한 확장한 다음에 또 다른 개념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고생 많이 하셨고요. 뒤에 또 퀴즈 나가니까 후기에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0: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기다려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내신 점 수능 특강 사회문화 오늘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4단원을 다 마치는 시간입니다. 4단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회 불평등과 관련된 얘기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 이론이고 관점이고 계급론과 계층론은 학교 시험 문제 낼 것이다 라고 해서 문제 집중적으로 풀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 문제 많이 내겠지. 학교마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교 수업을 기본으로 해서 선생님이 표 분석 강조하셨으면 진짜 막 수능 문제에서는 한 문제 나지만 한 네다섯 문제 난다라고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다양한 사회 불평등 현상 역시 마찬가지로 오히려 수능에서는 성 불평등, 임금 격차 표 문제 안 나지만 그리고 절대 빈곤과 상대적 빈곤 관련해서 개념 문제로 출제하고 있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등급을 가르는 표 문제나 또는 이 절대 빈곤과 상대 빈곤 관련해서도 숫자 제시되는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 사회복지와 복지제도 할 건데요. 주제는 하나입니다. 뭐냐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딱 하나야. 어디에서? 수능에서.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는 그렇지. 복지의 등장과 변화라고 하는 그 흐름. 하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 문제 하나, 표 문제 이렇게 해서 한 세 문제 이상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회복지하고 나왔어요. 예, 복지가 뭐예요? 행복복자의 행복지자야. 그래서 사회적으로 다 같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노력, 얘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 흐름부터 먼저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료 만들어 놓은 거에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사회복지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복지국가의 등장과 한계 요거부터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복지제도가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지제도의 특징 그리고 유형 네, 종류까지 살펴보고 그리고 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의 의미와 복지국가의 등장과 변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크게 두 개, 그러나 문제는 여기 하나, 여기 표 문제, 개념 문제 한 세 개 이상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첫 번째 페이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의 의미예요. 네, 가겠습니다. 초기 자본주의와 현대 복지사의 복지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야. 내신이니까 이거 출제될 수 있어. 네,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주로 초기 자본주의 시대에 이 복지의 개념은 복지의 등장은 빈곤 해결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빈민구제. 그래서 빈곤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개인이 나태하고 게을러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요인을 특별히 강조를 했죠. 이 빈곤을 구제하는 주체는 누구였을까? 예,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기보다는 개인 또는 자선의 영역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개인 종교단체 등에 의한 자선활동이 중심이 되고요. 국가는 오히려 아주 극심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구제 차원에서 더좀 소극적이었던 셈이죠. 그래서 빈곤층에 한정됐고 어떤 성격이냐면 지금 현재 빈곤층을 어떻게 구제하는 그런 성격.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사후 처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일이 벌어졌어. 그래서 해결하는 그래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고요. 그리고 우리 나태하고 게으른 우리 빈곤층에게 자선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차원이야. 따라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시, 해, 적. 베풀시에 은혜 해자야. 그래서 시혜적 차원이다. 시혜적이고 사후 처방적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 대비해서 이제 현대 복지예요. 현대 복지 사회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뒤에 가서도 보겠지만 미국에서 세계 경제 대공황 나서부터야.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실업이 폭등하게 되고 경제가 무르르 된 상황이야. 그러면서 빈곤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막 사회 문제화 됩니다. 노동 문제도 뭐 나타나게 되고요. 그때 이거 개인의 문제야? 개인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런 거야? 그렇지 않았던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빈곤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까지 더해지게 되고요. 이제 사회복지의 목표라고 하는 건 그냥 빈곤을 구제하는 게 아니야. 빈민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의 개선을 목표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빈곤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 개인이나 종교단체가 자선의 형태였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적으로 그래서 사회복지제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특징,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사회복지였고요. 그리고 바로 아직 벌어지지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으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전 예방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얘랑 대비되는 거야. 현재의 빈민층을 구제하는 데 있어. 이미 벌어졌어. 그게 사후 처방적이고요. 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그리고 현대 복지국가 헌법이 마련되면서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권리로 인식하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학교 시험이니까 여기 대비해서 문제 출제하기 너무 좋은 주제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에 문제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하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추친 기역 니은 시기의 사회 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금 정리했던 내용이에요. 빈곤을 바라보는 시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는데 초기 자본주의, 지금 얘기했네. 빈곤층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개인에게 있는 거지. 바로 이런 차원. 그래서 빈민의 나태함과 도덕적 결함의 결과로 여겨졌고, 따라서 빈민은 사회의 걸림돌로 간주되어 냉대와 차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복지사회에서 빈곤은 개인의 탓이라기보다는, 물론 개인적 요인도 있지. 그런데 사회 구조적 요인에 따라 마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난 것처럼. 그래서 사회 구조의 책임도 있고,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게 사회복지제도, 정책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역 시기의 사회복지는 빈민을 구제하는 차원이야. 빈민을 구제하는 차원. 따라서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어때요? 선별적 차원이겠지.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니은 시기의 사회복지는 사전 예방적, 정답 몇 번, 경시한다라고 했네. 사전 예방적 차원의 복지를 강조하죠. 여기가 사전 예방, 여기가요. 현재 빈민층을 구제하는 거니까 사후 처방. 그래서 경시한다가 틀렸어. 기역 시기에는 니은 시기와 달리 모든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기역 시기는 빈민 구제. 니은 시기가 모든 구성원의 삶의 질 개선. 그래서 둘이 반대로 썼으니까 이것도 역시 틀렸고. 네 번째야. 니은 시기에는 기역 시기와 달리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4번을 골라주시면 되고, 기역 시기는 어때요? 오히려 개인이나 종교나

자선단체. 예, 그런 자선활동이 중심이 되었던 것. 정답은 4번이고, 니은 시기에는 빈곤구제가 시혜적 측면 아니지. 그렇죠? 국민의 삶의 질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됩니다. 들렸어요? 네. 정답은 4번. 네, 이렇게 한 문제는 나올 수 있는 거야. 이제 복지국가의 등장과 그리고 복지의 한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실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복지국가 헌법이라고 할수 있는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한, 그렇죠, 독일. 그래서 바이마르 헌법 1919년. 이건 통합사회에서 어디? 뭐, 저 헌법 파트에서도 나오고, 사회권 할 때도 나오고요. 또, 자본주의 발달 과정 할 때도 또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최초로 사회권을 규정한, 사회권이 뭔데? 사회권이 뭔데?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권을 규정한 바이마르 헌법, 최초의 복지국가 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이뭐 선진국 나라들은 다 복지국가 헌법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돼요. 우리나라 헌법도 이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복지국가 헌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복지국가 헌법이에요. 미국은 뭐에 하나로? 그렇지. 미국은 1920년대 말에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본격적으로 복지국가로 돌입하게 됩니다. 복지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때 당시의 정책이 뭐냐면 뉴딜 정책이지.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거야.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농어민을 지원한다든지. 네, 이렇게. 그래서 복지국가를 추구하게 되었다. 복지의 본격적인 등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베버리지 보고서 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여기서 5대 악을 규정했어요. 5개의 악이 있는데 궁핍, 나태, 불결, 무지, 뭐 질병 이렇게 5가지 악이 있는데 이게 국가의 정책으로 얘를 다 해소하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캐치프레이즈죠. 그래서 복지국가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등장. 예. 학교 시험이라면 또 이렇게 선별해야 된다면 막 이런 내용들을 뭔가 빈칸이라든가 서술형으로도 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복지의 등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복지의 이제 한계가 오게 되는 거죠. 뭐냐면 근로의력이 저하되고 왜? 복지에 기대면 돼. 일하는 것보다 이게 뭐 실업급여 이런 것들을 받고 생활하는 게 복지급여 받는 게 낫겠는데? 이러면서 일해야 될 생산활동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거야. 그래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걸 이른바 뭐라고 하냐면 복지병이라고 말하는 거지. 또한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했고, 뭐 역사적인 사건으로 봤을 때는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뭐 근데 그런 게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복지의 확대가 앞에 이렇게 복지의 확대가 이런 부작용을 가져왔다. 당연히 재정 부담이 커지겠고, 그다음에 복지에 기대서 생산성 효율성이 떨어지겠지. 그렇지? 이해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3의 길이라고 해서 복지 강조가 제1의 길이야. 이런 문제로 인해서 복지 축소했었어. 근데 문제가 나타나잖아. 그래서 나타난 것이 생산적 복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생산적 복지는 그래도 모의고사 이런 데서 종종 출제가 됐고, 수능 특강에서도 좀 좋아하는 주제라서 가끔 생산적 복지를 가지고 문제로 만들어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생산적 복지 관련해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몇년 전에 2024 수특에 나왔던 문제였는데, 이 생산적 복지를 설명하기 아주 좋고, 학교에 따라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생산적 복지는 무엇이냐? 봐. 제1의 길이 뭐라고 했어요? 복지 확대. 앞서서 봤던 미국의 뉴딜 정책, 막 이런 것들이야. 영국에서의 그 베버리지 보고서 이후에 그런 복지를 확대한 복지국가의 모습. 그런데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맞아. 생산성이 떨어져, 효율성이 떨어져, 국가의 재정 부담은 너무 커져.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의 길이 뭐냐면, 복지 축소합니다. 그럼 복지 축소하면 문제가 무엇일까? 그치. 형평성이 떨어지지.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졌다면, 복지를 축소함으로써 형평성이 떨어지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돼.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복지를 확대했을 때의 문제, 복지를 축소했을 때의 문제. 그래서 제3의 길이라고 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생산적 복지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복지를 하긴 하는데 노동했을 때 복지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하고 복지와 노동을 연계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복지를 한다는 건 형평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노동을 할 사람이 노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효율성, 생산성을 추구하는 거죠. 따라서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야. 이걸 바로 제3의 길, 생산적 복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 복지하고, 복지를 하긴 할 거야. 그런데 경제성장, 효율성도 함께 추구할 거야.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의 근로의욕과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여서 경제적 효율성도 달성하고 사회적으로 사회적 약자도 보호하고 즉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졌던 문제 또 복지를 축소함으로써 사회 양극화 심화 사회 약자의 환경이 더 열악했던 문제 이걸 해결하고자 제3의 길 노동했을 때 복지 혜택 주자라고 하는 게 나타났다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반영한 게 무엇이다? 다음 제도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근로장려금 제도야. 그래서 근로장려금 제도가 생산적 복지의 이념이 반영된 제도로서 엄청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여기 딱 자료만 보고도 아, 생산적 복지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 기억선지. 생산적 복지의 성격을 갖는 제도이다라고 하는 게딱 맞다라고 하는 걸 알아채야 돼요. 이 자료 보고 어떻게 생산적 복지인 줄 알아? 해볼까? 각국의 근로장려금 제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 있어요.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은 가구의 구성원 수는 같고 장려금 비용은 전부 국가가 부담을 하는데 보겠습니다. 여기가 가구의 근로소득이에요. 근로소득이 1만 달러, 2만 달러, 4만 달러. 그러니까 장려금이라고 하는 건 가구의 근로소득이 4만 달러가 안 되는 가구한테 주는 거지. 그쵸?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주는데, 어려우면, 너무 어렵구나.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뭐하고? 그렇지. 여기 근로장려금을 줄때 보니까 여길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아래. 1만 달러보다도 더 아래. 즉, 가구의 근로소득이 없어. 노동 안 했어? 그럼 장려금도 없어.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하면 어때? 가구의 근로소득이 늘어나지. 그치? 노동하면 장려금도 줄게. 이게 노동하면 장려금이 뭐예요? 복지 혜택입니다. 그래서 노동하고 복지 혜택을 연계한 겁니다. 물론 구간을 나눈 거죠. 어떻게 아니면 가장 저소득, 중간,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소득이 좀 높아진 구간이죠. 그때는 이제 장려금을 이렇게 내리는 걸로 세 부분으로 이렇게 설계를 한 겁니다. 따라서 가구 소득하고 장려금을 받았을 때더 최대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포인트는 바로 여기. 근로소득이 없으면 가장 어려운 가구인데 근로소득이 없다? 노동 안 했어? 그러면 복지 혜택 없어. 이거지. 그래서 생산적 복지의 이념을 반영한 제도 맞는 거죠. 두 번째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의 근로소득과 근로장려금은 전 구간에서 양해 관계이다. 그래요? 아니잖아. 여기 구간만 그렇죠. 그쵸? 가구의 근로소득이 만까지 증가함에 따라서 장려금도 증가하잖아요. 그쵸? 양해 관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소득이 올라갈수록 장려금도 같이 올라간다. 이게 같은 방향으로 갔을 때 양해 관계다라고 얘기하죠. 여긴 아니잖아. 소득이 증가하지만 그대로. 여기는요? 소득이 증가하지만 줄어들어. 그치? 따라서 틀렸고요. 두 번째, 아니 세 번째 디귿. 두 번째 구간에서는 바로 여기 구간입니다.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가구의 근로소득 대비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나오죠. 써볼게. 근로소득 대비 장려금 금의 비는 작아진다라고 했어요.

가운데 있겠지. 그렇죠? 그럼 어때? 동일하게 같겠네요. 물론 이거 기울기 구하는 거. 예. 여긴 기울기가 1이고 여기 기울기 구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네. 아니, 맞죠? 그렇죠? 뭐 구해 가지고 넣어도 되지만 꼭 그렇게 안 넣어도 그냥 직관적으로 봐서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막 기울기 구하고 막 여기 y절편 구해 가지고 막 이랬는데 그럴 필요 없다. 그래서 어때? 동일하다.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 해서 여러분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문제 봤어요. 학교 시험이니까 이렇게 나눠서 차근차근 하는 거야. 뭐 복지의 의미와 관련해서. 제가 출제자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 저는 이렇게 낼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복지의 변화 과정에서 생산적 복지의 등장과 함께 출제할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진짜 주인공이라고 할수 있는 거야. 세 번째 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복지 제도지. 그치? 완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각각의 복지제도 유형까지 다 살펴봐 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거기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써줘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사회보험이 있어요. 그쵸? 또, 공공부조가 있어. 세 번째 뭐 있어요? 사회서비스가 있죠. 크게 먼저 구분을 해 놓고 세부적인 것들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얘네 둘의 공통점은 뭐지? 그치. 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금전적 성격을 가졌다면, 얘네는요, 금전적 성격을 가진 거야. 일단 제일 크게. 그 다음에 보험의 뜻이 뭐예요? 위험을 보호하다. 위험을 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나 아플 수 있고, 누구나 사고를 당할 수 있고, 누구나 늙어, 돈이 없을 때가 있어. 누구에게나 빠질 수 있는 위험을 사회적 위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는 성격이야. 따라서 얘가 뭐냐면 아직 벌어지지 않았는데 예방하는 성격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만든 보험이야.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국가가 보험을 만들었고 이런 위험에 빠지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미래의 위험을 대비해서 사전 예방적 성격으로 강제로 가입해 라고 하는 성격을 가진 겁니다. 먼저 성격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얘는 왜 등장했어? 그치. 예, 국가가 보험을 만들어 놓고 가입해라고 했는데 가입 못하는 정말 취약계층도 있을 거 아니야. 현재 너무너무 어려운 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계층을 위해서 여기 공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조, 돌보, 도울조. 그래서 이건 현재 어려움에 빠진 계층을 사후 처방적. 얘는 뭐가 가입하고 말고가 없는 거야.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취약계층에 지원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지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입하고 말고의 그런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알아두시고 사회보험하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머릿속에 아, 국민 건강보험이 있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볼게요. 사회보험, 사회적 위험. 사회적 위험의 뜻이 뭐라고? 예,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위험. 아파. 사고 당해. 예. 그다음에 늙어. 병들어. 예. 그다음에 언젠가 죽어. 예, 이런 거. 보험의 방식으로. 보험이 뭐예요? 그 위험이 오기 전에, 암 걸리기 전에 미리 대비하는 거지.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당연히 모든 국민이죠. 왜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해하면서, 아래에 있는 특징들은 그냥 무조건 다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뭐 선지로도 나오고 표 문제에서도 얘 모르면 안 되니까 첫 번째 무슨 가입? 의무 가입이고 강제 가입입니다. 국가가 만들어 놓고 모두 가입해 이거예요. 두 번째 뭐? 상호부조의 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죠. 부조가 아까 뜻이 뭐였지? 도울 부자의 도울 조자다라고 얘기를 했지. 따라서 국민 건강보험이면 이렇게 국민 건강보험 A는 한 달에 20만 원 내요. B는 한 달에 40만 원 내요. C는 한 달에 5만 원 내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아픈 사람이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도와주는 원리다라고 하는 걸 상호부조라고 말하는 거야. 앞서서 뒤에 이제 보면 여기 공공부조는 국가나 지방자치가 단체가 도와주는 것이고 얘는 서로 간에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돈을 넣어서.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니까 보편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하죠. 미래에 직면한 사회적

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전예방적이다. 물론 이 특징들을 다 외워야 되지만, 사회보험이 뭐지? 국민 건강보험이 어떤 성격이지? 이걸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연결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억지 암기가 아니라. 이제 가볼까? 무슨 지원? 금전적 지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국민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아서 여러분 감기 걸릴 때 병원 가면 몇천 원밖에 안 내고 약값도 몇천 원밖에 안 나오고 이러는 거지. 그치? 그냥 보면 내가 돈 냈기 때문에 내가 그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의 부모님이 내놨기 때문이야.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돈 내고 내가 이익을 받는 거야. 다시 말하면 수익자, 이익을 받은 사람이 저 부담하는 원칙입니다. 내가 돈 내고 내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다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부담은 아주 중요해요. 나중에 그 공공부조랑 이런 거랑 비교할 때. 부담 주체는 사업주, 근로자, 자영업자, 국가가 일부. 왜냐면 국가가 만든 보험이니까. 그리고 내가 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내가 내는 거죠. 그리고 완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야. 원칙적으로 가입자의 비용 부담 능력에 따라서 보험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A는 20만 원이고 B는 40만 원이고 C는 5만 원이야. 즉, 소득 수준별로 보험료를 달리 내고 혜택은 똑같이 보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있는 거야?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야. 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이 내서 다 같이 혜택을 누리는 거거든.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 능력별로 부담한다. 이익을 보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종류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 이 사회보험은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가장 대표적으로 질병 부상에 대한 이게 국민 건강보험이죠. 그렇죠? 국민 건강보험. 제가 성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미드인데 감독도 한국계 미국인이시고 출연자들 중에도 이제 한국 분들 막 이렇게 섞여서 같이 이렇게 나오는 제가 시즌 1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스티브 연 씨가 주인공 했었어요. 시즌 2막 계속 기다렸어. 그러다 이제 거기 봤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아주 모티브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주인공이 아픕니다. 예, 아파요.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 그거 그냥 간단한 수술일 것 같아. 근데 이 주인공이 큰 걱정을 합니다. 건강보험이 없는데 수술도 못 받고 어떻게 어떻게든 이 사장님한테 어떻게 막 구워 삶아서 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겠어 막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이 물론 이 보험료가 뭐이 소득이 높으면 아주 부담이 되기도 하겠지만 이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이 굉장히 잘돼 있는 편이거든. 그 드라마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듣기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닐 것 같은데 병원 가서 수술하면 될것 같은데 그 수술비 자체를 또막 고민하는 장면. 그게 아주 큰 핵심적인 내용이 돼요. 두 번째 가볼게요. 노령, 장애, 사망 시 본인 또는 가족에게 그렇지 연금을 지급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국민연금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늙어. 예, 그래서 소득이 없어지는 순간이 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하고 살아내야 돼. 그래서 소득이 있는 동안 돈을 이렇게 넣어놨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받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국민연금 제도가 돼. 그래서 다른 건다 보험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얘만 네, 보험이라고 안써 있어. 국민연금 사회보험에 속한다. 꼭 알아둬야 돼. 얘가 제일 잘 나와. 여기는 실직한 경우. 이것도 실직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이죠. 그걸 대비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 동안 그치. 고용보험을 내. 그래서 계약 기간이 만료하거나 해고를 당했을 때, 실직을 당했을 때, 이제 다음 직장 구할 때까지 그래도 살아내야 될거 아니에요. 생활비도 나가고, 대출 이자도 나가고, 막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다달이 받는 겁니다. 이게 실업급여라고 얘기를 해요. 또 보험료를 냈을 때.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그렇지, 누구나 재해를 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기업으로 하여금 산업 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이런 것에 대해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이게 제일 마지막에 생긴 것인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이 노인 인구가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치매 문제라든가 관절염 이런 걸로 움직임이 어렵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런데 가족 구성원 안에서 그게 가족의 문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거의 모든 가족의 공통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다 함께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료와 함께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를 내요. 그래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을 사유로 해서 일상생활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인데 뭔가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하니까 막 서비스처럼 느껴지잖아.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돼 있어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서 이렇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시설에 가서 요양원, 요양병원 등에 입원을 해서 뭔가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것이 바로 노인 장기 요양보험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다 보험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얘만 국민연금이에요. 네. 종류까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구조입니다. 이 사회보험이 1차적 안전망이야.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사회적 위험, 질병, 실업, 네, 늙고, 예, 뭐 사망하고,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위험에 허덕에서 저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 1차적 안전망을 친게 사회보험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보험료 부담도 어려운 계층도 있잖아.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거야. 당장 살기도 어려워서 미래의 위험이 아니라 당장 살기도 어려운 층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층은 선별해서 공공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바로 공공부조가 되는 거예요.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에요. 생활이 어려운,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 또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 이렇게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국민. 특징은 이건 선별해줘. 그쵸? 선별합니다. 선별적 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한다. 사회보험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죠? 왜요? 국가의 세금으로 가장 어려운 계층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것이고, 현재 직면한 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사후 처방적 성격입니다. 사회보험은 어때? 미래에 이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우리 보험 들어놓자 예방적이야. 그런데 이건 현재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고요. 역시 금전적 지원입니다. 근데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얼마나 생활유지 능력이 없고 어려운지를 자산조사해야 되잖아. 그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다. 한 번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 누가 해요? 공공이 하는 거야, 공공. 예, 네, 공공.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재원을 부담하는 자, 국가의 세금으로, 그리고 수혜자가 어때요? 불일치합니다. 앞서 봤던 사회보험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야. 내가 이익을 보면 내가 돈 내는 거야. 근데 여긴 그렇지 않지. 그치? 따라서 이걸 사회보험으로 쓰자면 재원을 부담하는 자와 복지 수혜자가 일치함. 내가 돈 내고 내가 혜택을 본다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면 이건 그렇지 않지. 그래서 종류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급하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특히 이게 의료급여 제도입니다. 의료 관련돼.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기초연금 제도예요. 이거 뭐하고 비교해서? 국민연금하고 비교해서. 국민연금은 뭐에 속했다?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에 속해요. 네. 왜 사회보험에 속해요? 내가 소득이 있는 동안 돈 내놨다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받는 거야. 내가 돈 내고 내가 혜택을 입는 거지. 근데 기초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노인을 선별해서 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내지 않아. 그리고 소득이 일정 수준 미치지 못하는 노인을 선별해서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공구조에 속한다. 둘이 비교해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비교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붙네. 사회 서비스 하고 나와 있어요.

이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 있네. 상담, 재활, 돌봄, 정보 제공. 이러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죠. 그렇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별히 뭐냐면 민간도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게큰 특징이야. 지금 우리 사회복지제도를 배우고 있잖아. 사회복지제도는 국가가 만든 제도거든? 그럼 운영의 주체는 국가잖아. 그래서 사회보험도 국가, 공공부조도 공공,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사회 서비스만은 민간 부분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뭐 요양보호센터 같은 것들을 이제 뭐 열어서 예, 이런 그런 지원들 이렇게 재활,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금전 제공이 아닌 서비스와 같이 비금전적 재원, 비금전적 이게 큰 특징이고 지금 또쓴 대로 민간 부분도 복지 제공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주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징과 관련된 문제, 다시 말하면 지금껏 정리했던 특징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는데 여기 두 문제의 특징만 가지고 출제될 수 있는 문제가 두 문제 있어요. 그중에 우리는 한 문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비용 부담, 이것도 보고. 비용 부담. 사회보험은 내가 부담하고 내가 혜택. 공공부조는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사회 서비스는 어떻게 한다?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내가 돈 내고 하는 거야. 수익자 부담. 이두 개로 나눠지죠.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과 일정 소득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에 대해서 이게 나눠지는 거야. 능력 있는 사람은 본인이 돈 내고 이익을 보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국민들은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주게 됩니다. 네. 이제 두 문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만 풀어볼게요. 표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유형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한번 읽어볼까? 첫 번째,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지급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연금이라고 돼 있네. 이것만 보고는 모르지. 뭐 가입자가 가입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기간 이랬어. 내가 돈 내고 내가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받는 거야. 그러니까 뭐에 속하겠어요? 그렇지, 사회보험이야. 비용 부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용 부담을 통해서 구분해 둬야 돼. 여기는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여기 보면 가구 소득액이 선정 기준의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대. 내가 돈 내는 게 아니야. 그렇지. 공공이 도울부 도울조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가볼게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중증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야. 활동 지원사가 방문하여서 목욕 서비스, 간호,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가 되고 사회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로 출제가 된다. A는 B에 비해서 사전 예방적이죠? 보험이니까. 예. 그 다음에 B가 A에 비해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죠? 그렇죠. 맞습니다. A, C는 B와 달리 금전적이, 얘가 금전적이야? 아니잖아. 그렇죠?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 C는 A와 달리 보편적이야? 얘가 보편적이죠? 그렇죠? 얘야말로 보편적입니다. 얘는 선별했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해서 여러분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얘가 아주 가장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전형적인 패턴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거 보고 그리고 기출 문제 보고 좀 다른 유형 하나 보고 이렇게 세 문제 한번 가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사회보전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가나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전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는 B와 달리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끝났네. 강제가입, 의무가입이야. 따라서 A가 뭐예요? 사회보험입니다. 그 다음에 B가 뭐야? 공공부조지. 그치? 여기에 보시면 사회보험의 가지역의 수혜자 비율 12%, 여기 15%, 여기 9%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런데 여기 보면 상호부조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 뭐죠? 그렇지, 사회보험이죠. A입니다. A. 아니 A죠. 그렇죠? A의 수혜자 수는 나지역. 여기가 15%고 여기가 12%야. 비율로 보면 나지역이 더 비율이 높아. 그렇다고 수가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여기 이렇게 다 이렇게 수를 물어보는 게 나옵니다. 그러자면 뭘 알아야 돼? 맞지.

가 지역과 나 지역이 만약에 100명 100명이면 여기가 수도 많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가 100명이고 200명이면 여기가 많은 거잖아. 따라서 가 지역에 더 큰지 가 지역이 큰지 나 지역이 큰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문제의 포인트. 맞죠? 그래서 가 지역과 나 지역으로 구성되고 전체의 비율이 있으면 우리 이거 알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 지역이 있고 나 지역이 있어. 그래서 가 지역이 12, 나 지역이 15야. 여러분 생각해 봐. 여러분이 학교 시험에 국어를 12점 맞고 영어를 15점 맞았어. 진짜 못했네. 그럼 평균 얼마예요? 두개 더해서 나누기 2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여기 평균 딱 가서 보니까 두개 더해서 나누기 2가 아니야. 여기야. 그러면 한 과목 한 과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가 지역이 나 지역보다 두배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이거 한 번만 써보자면, 한 번만 써볼게요. 가 지역이 X면, 나 지역이 Y명. 이렇게 하면 가 지역은 X의 12%예요. 그냥 편의상 0.12X인데 그냥 12X 하겠습니다. 나 지역은 Y명 중에서 15%야. 그럼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는 뭐래요? 13%래잖아. X 플러스, 전체는 X 플러스 Y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X 이쪽으로 옮겨. X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면 2Y야. 그렇지? X가 Y의 두 배다라고 하는 게딱 나오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자, 이쪽으로 가면 가 지역이 더 많은 거야. 그러면 여기 한 칸, 여기 두 칸이네. 그치? 예, 14가 있으니까. 그래서 2대 1로 가 지역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가 200명이라고 하면 여기가 100명이고요. 전체가 300명이요. 딱 맞아떨어진다? 해봐. 여기. 200에 10이면 24명. 여긴 15명. 두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39. 딱 맞네. 300에 13% 하면 39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럼 여기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해볼까요? 예, 9%래. 여기가 10이래. 그럼 나는 얼마가 되겠어? 여기 한 칸, 두 칸, 12죠. 그쵸? 여기 12. 그냥 나옵니다. 예. 그리고 숫자로도 해보면, 여기 92, 18, 12, 30인데, 오! 300에 10이니까 30딱 나오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고, 6번 문제를 한번, 아니, 여기 자료의 6번 문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이렇게 갑니다. 여기 보면 각국의 사회보장제도 A, B와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동일합니다. A는 사전예방적, 뭐예요? 사회보험입니다. 그렇죠? 사회보험이 되는 것이고, B는 사후처방적 성격이 강한 거, 뭐예요? 공공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중복수급자, 갑자기 중복수급자가 나왔고요. 얘도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T 플러스 30년이 T년에 비해서 50% 감소했고요. 중복 수급자 수는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 B 수급자가 14%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A나 B를 받는 사람이 몇 퍼센트라는 거야? 그렇지. 96%, 아니 86%라는 거지. 그렇지. 둘이 더해서 100%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A랑 B를 받는 사람을 여기 나온 대로 더해 보니까 얼마가 나와? 96이 나옵니다.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10%만큼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같이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 중복이 10%구나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돼? 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중복수급자 비율이 50%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50% 감소했으니까 50% 감소. 10인데 10에 50% 감소면 얼마야? 절반. 5% 됐다는 얘기지.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보면 B 수급자가 얼마야? 15%야. 그러면 A랑 B, A나 B를 받는 사람이 몇 퍼센트? 85%여야 돼. 그쵸? 그런데 중복이 5% 있다는 건 이게 두개 더해서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90이 나온다는 얘기지. 둘이 더해서 90이 나와서 5만큼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니까 빼줘서 결국은 85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 90. 둘이 더해서 90 되려면 여기 기억이 얼마 돼? 그렇죠. 13.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는 거지. 됐지? 그렇지? 여기 보니까 중복 수급자 수는 T년과 T 플러스 30년이 동일하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를 10명이라고 쳐보자고. 여기 100명이라고 했을 때 10명. 그럼 여기는 그렇지. 200명이라고.

라고 했을 때 200에 5% 10명 이렇게 맞춰주면 다 되겠다. 따라서 여기는 100명의 사회보험은 70명이고 사회보험만 받는 사람은 얼마일까? 그렇지, 여기 중복 10을 빼야 되겠죠. 그래, 60명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여기도 해볼게. 200에 77%야. 그래서 154명이 바로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사회보험만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77에서 5%를 빼준 거. 그치, 72%가 되는 거죠. 200에 72% 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거 여러분 풀어보시고요. 다 했으니까. 마지막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이 되는 것이고, 여기는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하고 연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가입자, 내가 돈 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국민연금이고. 그러면 얘는 뭐에 속해? 맞아. 공공부조에 속한단 말이야. 따라서 얘가가 공공부조, 나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보험.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놓고, 각국의 성별, 시기별, 가나제도의 수급자라고 되어 있어. 여기 파란색이 티년이야. 티년. 안에는 좀 헷갈려서 티년. 그리고 남성, 여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남성, 티년의 공공부조의 수급자 비율이 15%가 아니라 15만 명이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는 수가 나와 있고 비율을 구하는 게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한번 해볼게. 기억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티년의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제도의 남성 수급자 수는 여성 수급자 수의 3배이다라고 나와 있어. 티년의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는 건 어떤 거죠? 그렇지, 공공부조지. 티년의 남성 공공부조의 수급자 수는 15, 여성 45만 명. 여성이 3배로 많습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음도 가볼게. 티년에 비해 T 플러스 30년에 수혜자 비용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수는 이렇게 돼 있어. 수혜자 비용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뭐야? 사회보험이지, 그치? 사회보험입니다. 해볼까요? 사회보험, 티년의 사회보험 보겠습니다. 티년의 사회보험은 여기 남자랑 여자를 합해서 얼마? 100만 명이었어. 그치?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80, 남자 여자에서 얼마? 160만 명이 됐어. 그래서 60만 명 증가한 거지. 이해되시죠? 디귿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귿에 보면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제도의 수급자 중 여기 티년. 상호부조의 원리가 적용되는 게 뭐예요? 사회보험이에요. 사회보험의 수급자 중에서 남성 수급자 비율은 남자 수급자 비율이야. 그럼 이거 해야지. 자, 티년의 사회보험 어떤 거죠? 티년의 사회보험 여기야. 얼마? 100 중에서 남성 얼마였어요? 60이요. 이거잖아요. 60 곱하기 100. 또 하나, 이거 비율 구하는 겁니다. 또 하나 뭐라고 돼 있냐면 T 플러스 30년에 강제 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거 뭐야? 사회보험이야. 그중에서 여자의 비율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T 플러스 30년에 여기 이거지, 이거지. 사회보험 두 개. 160 중에서 여자는 80입니다. 이거죠. 곱하기 100. 비율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건 60%, 이건 얼마? 50%.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서 비율 구해서 푸는 거. 그래서 맞아요. 네, 이거 보면 여자 중 여성의 수급자 비율이 높다. 남성 수급자 비율은 여성 수급자 비율보다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네요. 60%, 50%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마지막 리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은 뭐라고 나왔냐면 티년 갑국 인구 중에서 티년 갑국 인구 중이야. 여기 티년. 하도 이게 사회보험하고 공공부조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티년도 있고 티 플러스 30년도 있고 그러니까 잘 찾으셔야 돼요. 갑국 인구는 어떻게 돼 있어? 여기 봐요. 티년과 티 플러스 30년 모두 갑국의 남녀 인구는 천만 명이다. 그러면 인구는 2천만 명이네. 티년에 각각 천만 명이니까 2천만 명이네요. 2천만 명 중에서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사회보험이지. 그치? 사회보험 어디 있어요? 티년의 사회보험
이거랑 아유 티년이다. 티년이 이거죠. 저 사회보험 이거 100이네. 곱하기 100 이거 하고. 그다음에 T 플러스 30년 각국 인구 중 T 플러스 30년 각국 인구도 어떻게 되겠어요? 각국 인구도 어떻게 돼? 그렇지. 2천만 명이야. 2천만 명 중에서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제도.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한 거 뭐야? 공공부조입니다. 공공부조 어디 있어? 이거. T 플러스 30년. 공공부조.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 90만 명이죠. 곱하기 100. 그럼 여기는 5%, 여기는 얼마? 4.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마지막에 보면 비율이 여기 비율보다 낮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왔다가 저는 이렇게 풀이 지금 써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 디귿하고 리을 선지는 뭐냐면 이 숫자가 나오고 비율을 계산하는 거야, 반대로. 그래서 문제 유형을 크게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분의 비율이 있고 전체의 비율이 있었을 때 크기 찾는 거, 그다음에 중복하는 거, 그다음에 지금처럼 비율 계산하는 것까지 해서 연습 잘해서 꼭다 맞추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단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Good luck to you.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차선석입니다.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생명과학조의 14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생물의 진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 이제 5단원에서 이제 마지막 내용이 진화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쌤이랑 출제 시그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물 진화의 증거 다섯 가지에 대한 증거를 한번 보도록 할 거거든요. 그것들의 예시들이 정말 그림과 함께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떠한 예시에 해당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립유전자의 빈도를 계산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어떠한 걸 의미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은 어떻게 구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쌤이 빈출픽과 통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 다음에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과 종분화가 이제 세 번째 출제 시그널입니다.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들이 어떠한 것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분화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개통수가 함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유형관계 분석해서 맞출 수 있는 거, 이런 것까지도 쌤이랑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물 진화의 증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섯 가지의 증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화석상의 증거, 비교해부학적 증거, 진화 발생학적 증거, 생물지리학적 증거, 분자진화학적 증거. 쌤이 왜 이렇게 지금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드렸냐면, 얘네들은 서답형으로도 나오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맞춰서 보기에 있을 때는 그냥 고를 수 있지만, 직접 쓰라고 하면 못 쓰는 친구들 많거든요. 우리는 이제 내신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한 번씩 쓰면서 얘네들이 이러한 증거구나 라는 걸 확인해 보시고, 화석상의 증거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석상의 증거는 말 그대로 화석으로부터 알아볼 수 있는 증거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화석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직접적인 진화의 증거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는요, 고래 화석이 나와 있어요. 자, 고래 화석 같은 경우에 오늘날의 고래는요, 뒷다리가 흔적으로 남아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얘네들 쭉 이제 화석을 통해서 보면 조상종을 보면 조상종의 화석에서는 완전한 다리 4개가 발견이 돼요. 아, 그러면 얘네들 육상생활 했겠구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무엇을 알수 있어요? 고래가 진화하는 과정에서 육상에서부터 이제 바다 쪽으로 얘네들이 이제 이동을 하면서 진화를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화석상의 증거다. 그래서 고래 화석 나오면 화석상의 증거 이렇게 연결만 할수 있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비교해부학적 증거인데요. 자, 이게 그 5가지 증거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들. 비교해부학적 증거는 해부학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진화의 유형관계를 우리가 따져보거나 공통 조상으로부터 유래했는지 발생 기원이 다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예시는요, 바로 상동형질 또는 상동기관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것의 예시예요. 지금 척추동물의 이 앞다리를 보면 사람의 팔, 사자의 앞다리, 그 다음에 박쥐의 날개를 보면 해부학적으로 비슷하다. 해부학적으로 비슷하다라는 것인데 지금의 겉으로 봤을 때 생김새, 기능 이거는 다르죠. 아,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상동의 동자가 같을 동자예요. 발생 기원은 같다. 발생 기원은 같지만 생김새나 기능이 다른 것. 자, 이것을 우리는 상동형질, 상동기관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얘네들이 이제 공통 조상으로부터 유래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것이지. 그리고 곤충의 날개하고 박쥐의 날개는 무엇의 예가 되는 것이냐면 바로 상사형질, 상사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얘네들은 얘와 다르게 발생 기원은 다릅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날개라는 같은 기능을 하죠. 아, 그래서 발생 기원은 다르지만 생김새나 기능, 뭐 형태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것, 이것을 우리는 상사형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부학적으로 진화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라는 게두 번째 증거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비교해부학적 증거에서는요, 흔적기관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사람의 꼬리뼈가 대표적인데 과거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 다른 생물과의 유형관계를 좀 살펴볼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이제 흔적기관이라고도 하니까 상동기관, 상사기관, 흔적기관까지 비교해부학적 증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증거 진화 발생학적 증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진화 발생학. 자, 이제 발생적으로 봤을 때요. 척추동물의 발생 초기의 배아를 보면 잘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치? 매우 다들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발생 초기의 배아 형태가 비슷하다. 뭐, 아가미 틈을 공통으로 가진다. 이러한 특성들로 봤을 때, 아, 이러한 척추동물들은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해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진화 발생학적 하면은 척추동물의 발생 초기 배아를 딱 떠올리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뭔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이러한 예시가 나오면 어떤 증거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렇게 1대1 매칭처럼 딱딱딱 구분하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네 번째 증거는 생물 지리학적 증거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캥거루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캥거루는요, 태반이 발달하지 않은 유대류라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러한 유대류 같은 경우에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많이 발견이 되지만 얘네들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잘 발견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얘네들이 이제 지리적 격리가 나타난 뒤에 그다음에 얘네들이 독자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다른 종으로 분화되었다, 다른 종으로 진화가 되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도 잘 나오는 예시가 되는 것인데 얘네들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라는 것은 여러 섬이 존재한다라는 거잖아요. 여러 섬의 이 핀치들은요 다 다른 종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지리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보니까 각각의 다른 먹이 이런 것들을 먹고 다른 습성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독자적으로 진화한 결과로 얘네들이 모두 다른 종으로 분화되었다라는 내용이 바로 생물 지리학적 증거에 해당한다. 이 예시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 증거는 분자 진화학적 증거가 되겠습니다. 자, 분자 진화학적 증거는요, 분자 생물학적인 이제 연구를 통해 가지고 DNA 염기 서열이라든가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염기 서열, 이것들의 차이점, 얼마나 차이점이

차이가 나느냐 또는 얼마나 유사하느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얘네들의 유연관계를 따는 거, 진화적인 유연관계를 따져보는 게 바로 분자 진화학적인 증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로 사람 글로빈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과의 유사성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사람이니까 100%일 거고 붉은 털 원숭이하고 95% 일치한다. 하지만 칠성 장어하고는 14% 정도밖에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봐서 아 얘네들 유형관계가 사람과 붉은 털 원숭이의 유형관계가 사람과 칠성 장어의 유형관계보다는 더 어떻다?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바로 분자 진화학적 증거에 해당이 된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예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얘가 분자 진화학적 증거예요. 얘는 진학 발생학적 증거는 거리가 멀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골라낼 수 있으면 되는 내용이니까 가볍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서답형만 잘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개체군의 진화 원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개체군이 진화를 한다라는 것은요, 그 개체군의 유전자 풀이 변화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먼저 유전자 풀의 개념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유전자 풀이라는 것은요, 한 개체군 내에서 모든 개체가 가지고 있는 대립 유전자의 전체, 이 풀이라는 것 자체가 영어로 POL이에요. 수영장이죠. 아, 유전자들이 둥둥 떠있는 수영장처럼 유전자 전체를 나타낸 것이 유전자 풀이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집단에서의 진화는 이 유전자 풀의 변화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 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냐면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여기 개체들의 유전자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 하나의 개체군에 개체 수가 몇이 있는지 한번 세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개체수는요, 세보면 12마리가 있습니다. 자, 12마리 개체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개체군에는 총 대립유전자가 얼마만큼 있습니까? 대립유전자의 수를 물어보게 된다면 이 개체수에다가 얼마를 곱해주면 돼요? 2를 곱해줘서 24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자, 왜 2를 곱합니까? 라고 한다면 이 대립유전자라는 것은요, 한 쌍으로 존재해요. 각각의 개체들마다 이렇게 두 개씩 한 쌍으로 존재한다. 상동염색체가 한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대립유전자도 한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개체수에다가 2를 곱해주면 대립유전자 수 전체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유전자형 별로 나와 있으니까 라지A, 라지A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A, 스몰 A가 있고요. 스몰 A, 스몰 A가 있는데 이 라지A하고 스몰 A에서 이 우열관계가 주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찾을 수도 있고 우열이 불분명한 것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문제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우선 여기 라지A의 개체수를 한번 세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에서 라지A로 써져 있는 애들의 개체수를 한번 세보면 하나, 둘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라지A, 스몰 A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몰 A, 스몰 A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보면 둘, 그 다음에 다섯, 넷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다섯이 아니라 여섯이죠. 쌤이 하나 덜 셌는데 여섯 해가지고 총 12 개체수가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대립유전자의 빈도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A의 빈도를 P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스몰 A의 빈도를 Q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빈도는 상대적인 이 대립 유전자를 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대립 유전자의 수 얼마였어요? 24분의 라지 A의 대립 유전자 수를 계산해주면 라지 A의 대립 유전자 빈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라지 A는 몇 개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2 더하기 6 해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는 이러한 유전자형을 갖는 개체 수가 둘이라는 것이니까 여기에는요, 라지 A의 개체 수는 라지 A의 수는 2 곱하기 2 이렇게 해줘야 될 것이고, 자, 여기에는 이 유전자형에는 라지 A가 하나 있으니까 6 곱하기 1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6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24분의 4 더하기 6이니까 10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치? 자, 이때 이 라지 A하고 스몰 A의 빈도의 합, P하고 Q의 빈도의 합은 1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하지 않더라도 Q의 빈도는 얼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죠? 24분의 14다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그러면 이 스몰 A의 빈도는 여기에서 한번 따져본다고 하면 24가 전체 대립 유전자의 수가 되는 것이고, 자,
스몰 A

스몰A인 개체가 4니까, 개체 수가 4니까, 여기에다가 스몰A의 수가 두 개씩 갖는다, 2를 곱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스몰A가 하나 있으니까, 라지 A 스몰A인 개체는 6이니까, 6에다가 1만 곱해준다. 그러니까 그냥 6이다. 그러면은 8 더하기 6이니까 14다. 그럼 이 둘을 더하면 24분의 24가 나와서 1이 나온다. 라는 걸 이렇게 생각해 줄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 라지A의 빈도하고 스몰A의 빈도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요 라지A의 빈도하고 스몰A의 빈도가 변하게 된다면, 다음 세대로 가서 세대가 이렇게 지날수록 변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진화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나오는 개념이 어떠한 개념이냐면,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에요, 여러분들. 자,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은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집단에서는 시간이 흘러도, 즉 세대가 거듭되어도 대립 유전자의 빈도와 유전자 양의 빈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립 유전자의 빈도와 유전자 양의 빈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유전적 평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유전적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이 존재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집단이라고 했고요. 이거는 이제 가상의 집단입니다. 그 집단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맨델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맨델 집단의 조건은 이네 가지를 다 외우기보다는 특성만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답형으로 물어보기보다는 선택형 문제로 어떤 거를 빈칸으로 넣고 문제로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집단의 크기가 우선 충분히 커야 되고요. 그리고 집단의 개체 사이에서 무작위적인 교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랜덤으로 교배가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돌연변이나 집단 사이의 유전자 흐름, 자연 선택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 돌연변이, 그다음에 유전자 흐름, 자연 선택, 조금 이따 볼 유전적 부동 이런 것들이 바로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에요. 이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 없어야 된다. 그다음 개체들의 생존력과 생식력이 같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맨델 집단은 어떠한 집단이냐면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상의 집단이다라는 것이고, 진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대립 유전자 빈도와 유전자 양의 빈도가 변하지 않겠죠, 여러분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적용되는 집단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서는요, 여러분들. 이제 자손에서 대립 유전자의 빈도를 구해라. 그 다음에 그 자손이 태어날 확률을 구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개념이 어떠한 개념이냐면, 자, 이제 여기에서 다음 세대에서 이러한 빈도를 가진 애들에서 다음 세대에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면 다음 세대의 자손에 라지에이, 라지에이인 개체가 나올 수 있고요. 라지에이, 스몰에이인 개체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스몰에이, 스몰에이인 개체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럼 얘네들의 빈도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라지A의 빈도가 P라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얘는 P제곱 이렇게 되는 것이고, 라지A 스몰A의 빈도는 EPQ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스몰A 스몰A의 빈도는 Q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 적용되는 맨델 집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여기에서 A의 빈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A의 빈도를 보게 된다면, 자, A의 빈도는 P제곱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되냐면 PQ를 더해줘야 되죠. 여기에서 EPQ 중에 A의 빈도는 PQ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P로 묶게 된다면 P 플러스 Q 이렇게 될 것이고, 이 P 플러스 Q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P가 나오죠. 아, 그래서 맨델 집단에서 A의 빈도는 P로 변하지 않는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몰 a의 빈도도 마찬가지입니다. q제곱 더하기 pq 이렇게 나올 테니까 얘를 q로 묶고 p 플러스 q 하면은 마찬가지로 q가 나오면서 아,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이 개념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것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 문제들은 쌤이 이제 빈출픽에서 정리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맨델 집단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실제로는요, 우리 이 진화가 안 일어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니죠, 여러분들. 실제로는 진화가 일어나게 되고 있고요. 진화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진화를 일으키는 원동력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 되겠죠.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 같은 경우에서 이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돌연변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제 돌연변이 같은 경우에는요, DNA의 염기서열이 바뀌는 것인데, 뭐 방사선이라든지 또는 화학 물질 또는 바이러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립 유전자가 바뀌는 겁니다. 이제 DNA 염기 서열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립 유전자가 없던 애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치? 그러면 여기에는 원래 A밖에 없었는데 B라는 애들이 등장을 했어.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돌연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얘네들의 이제 숫자는 적잖아요. 근데 어떠한 환경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 돌연변이 된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더 잘 살아남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대립 유전자를 제공할 수 있는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 바로 돌연변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전적 부동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개념이냐면 얘네들 이제 자손을 낳을 때요. 이제 얘네들은 무작위적으로 대립 유전자를 하나씩 주게 되죠. 그러면 무작위적으로 선택해서 자손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제 유전적 부동의 개념이 되는 것인데 이 부동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뜰 뿌자의 동자여서 둥둥 뜬다. 그래서 얘네들은 예측 가능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병목 효과와 창시자 효과가 있습니다. 자, 병목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주 우연한 사건, 뭐 예를 들면 화재라든지 홍수라든지 그 다음에 인간의 사냥으로 남획이 일어난다든가 그러한 과정에 의해서 개체수가 급감할 때 개체수가 만약에 급감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서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환경에서 뭔가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진 게 아니죠. 그러한 방향성 없이 개체수가 급감을 하게 되면서 유전자의 빈도가 변하는 거 이거를 병목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병목이 어때요, 여러분들? 쌤이 병을 조금 눕혀서 그려보면요. 요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좁아진 것처럼 개체수가 급감해지게 된다면 여기에 있었던 유전자 풀의 빈도와 여기 이 병을 통과한 즉 개체수가 급감한 후에 유전자 풀의 빈도는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병목 효과고 유전적 부동의 한 예시가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창시자 효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일부 개체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섬에서 창시자 역할을 하면서 얘네들이 새롭게 여기에서 개체군을 이뤘대요. 그러면은 얘네들 이전에 있는 것과 그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창시자 효과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고 병목 효과와 창시자 효과가 유전적 부동에 해당이 돼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자연 선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얘네들은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있는데 그 개체들 중에서 어떤 형질이 환경에 더 유리한 형질이냐에 따라서 살아남는 개체의 비율이 달라지게 되고 얘네들 그러한 것 때문에 그 유전자 풀이 변화하게 된다.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변한다. 그래서 자연 선택이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에 또 하나의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전자 흐름은 어떠한 거냐면요. 유전자 흐름은 앞서 본 거와 다르게 두 집단이 이제 등장을 해요. 자, 두 집단이 원래는 장벽에 의해서 얘네들이 서로 교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장벽이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없어지게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생태 통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유전자의 흐름이 생기게 된다면 각각의 집단에 없었던 유전자가 유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 빈도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유전자 풀이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전자 풀이 변한다라는 것은 대립 유전자의 빈도가 변한다라는 것이었으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그 진화의 요인이 된다. 진화의 원동력이 되는 요인들이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내용은 종분화예요, 여러분들. 종분화 개념 중 네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분화는 말 그대로 종이 분화된다라는 내용인데요. 한 종에 속해 있던 두 집단 사이에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난다라는 건 서로 교배가 불가하거나 또는 교배가 되더라도 생식 능력이 있는 자손이 태어나지 못하는 거. 이게 이제 생식적 격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면 얘네들은 다른 종으로 분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는 가장 주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지리적 격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뭐 지리적 격리, 강이나 산맥, 협곡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얘네들이 지리적으로 격리가 됐대요. 그러면 각 집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전자 풀의 독립적인 진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뭐 돌연변이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자연 선택이 나타나기도

하고 등등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독립적으로 진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지리적 격리가 소멸됐어. 예를 들면 산맥이 이제 없어졌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제 섞일 수 있지만 얘네들이 이미 지리적 격리에 의해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생식적인 격리가 일어났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른 종이 된다. 다른 종분화가 다른 종이 되면서 종분화가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종분화의 개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리적 격리가 나타나게 돼서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서 종분화가 된다. 이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들은 크게 없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얘네들을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들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쌤이랑 빈출픽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그, 우리 생물 진화의 증거들 비교하는 내용 볼게요. 첫 번째로, 그림 가는 박쥐의 날개, 사자의 앞다리, 사람의 팔, 그 다음에 나는요, 박쥐의 날개, 곤충의 날개를 각각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래요. 이 중에 가와나는 상동형질, 과 상사형질의 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 그거부터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는요, 그 척추동물에서 박쥐의 날개, 사자의 앞다리, 사람의 팔, 그것이 비교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비슷하다. 그러면 얘네들은 바로 공통조상으로부터 유래되었다. 발생기원이 같다 라고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얘네들 팔이라든지 앞다리, 날개는요, 형태랑 기능이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형태나 기능이 다른 거. 이거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상동기관. 상동형질 또는 기관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상사기관, 상사형질이 될 텐데 얘는 상동형질과 반대로 얘네들 발생기원은 달라요. 근데 이제 비슷한 환경에 이제 적응을 하게 되면서 얘네들이 그 기능하고 형태가 유사해지는 거.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발생기원은 다르다라는 거. 발생기원은 다른데 형태와 기능이 유사하다.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무슨 증거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냐면 생물 진화의 증거 중에서 바로 비교해부학적 증거였습니다. 비교해부학적. 자, 보기 기억 볼게요. 가를 통해 척추동물은 공통조상에서 다양하게 진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척추동물들이 얘네들인데 공통조상에서 다양하게 진화하였다라는 것이 상동기관의 내용이 되는 것이니까 동그라미 되는 것이고 나는 상사형질의 예이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맞죠. 그 다음에 가와나는 모두 생물 진화의 증거 중 화석상의 증거? 아니요. 화석상의 증거하면 우리가 봤었던 고래 화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얘는 틀린 것이다 라고 고를 수 있겠고요. 플러스 보기로 가서 사람의 팔과 사자의 앞다리는 해부학적 구조와 발생 기원이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서 사람의 팔과 사자의 앞다리 이게 해부학적 구조랑 발생 기원이 같다라고 상동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는 사람, 사자, 박쥐가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유사한 형질을 갖도록 진화한 결과 아니에요 여러분들. 비슷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유사한 형질을 갖도록 진화한 것이 바로 상사기관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는 상동기관의 예니까 틀린 거지. 틀렸다라는 것이고 다음 비읍. 나를 통하여 박쥐와 곤충이 공통조상으로부터 날개형질을 물려받았음을 알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얘네들 날개형질을 공통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건가요? 아니죠. 얘네들 발생기원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X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빈출픽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번. 자, 이거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분류에 대한 내용이랑 함께 나와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시험범위 같이 들어가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함께 보도록 할게요. 표는 생물의 진화 증거와 예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가와나는 생물 지리학적 증거와 진화 발생학적 증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예를 보면요. 대합과 갯지렁이는 모두 담윤자 유생시기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담윤자를 트로코포라라고도 표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생물지리학적 증거는 아닐 거잖아요. 얘가 바로 진화발생학적 증거입니다.
그러면 대합하고 개지랑 기억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건데 대합은 연체동물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개지렁이는 환영동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편연환 해가지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편형, 연체, 환영동물은 바로 촉수, 담륜동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치? 그러면 여기 이 담륜이 여기처럼 담륜자 유생시기를 갖는 애들이다 라는 게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얘네들은 진화 발생학적인 증거가 된다. 얘네들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에 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기 기억 가보도록 할게요. 가는 생물지리학적 증거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지. 진화발생학적 증거가 되는 것이고, A와 B는 모두 탈피동물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탈피동물. 쌤이 탈, 뭐라 그랬어? 선, 절이라고 얘기했었죠? 선형동물과 절지동물이 탈피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속한 애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X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코알라와 같은 유대류는 대부분 오스트레일리아에 서식한다라고 돼 있어요. 코알라, 아까 봤었던 우리 캥거루, 이런 애들이 유대류예요. 태반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제 새끼를 주머니에 이제 키우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서식을 한대요. 이거는 생물지리학적인 증거에 해당한다. 얘네들이 지리적으로 격리가 일어나면서 독자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 디귿,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플러스 보기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척추동물의 발생 초기 배아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특징을 통해 척추동물이 공통조상으로부터 진화하였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가에 해당한다라고 했거든요. 쌤이 진화발생학적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그 척추동물의 발생 초기의 배아가 매우 유사하게 생겼다라는 것이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그림으로 봤었던 내용이니까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랜드 캐니언 협곡의 남쪽과 북쪽에는 서로 다른 종의 영양 다람쥐가 살고 있대요. 이것은 나의 예에 해당이 된다라고 돼 있어. 그랜드 캐니언에 협곡이 생기면서 이 영양 다람쥐가 나뉘게 된 거예요. 지리적으로 격리가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생식적 격리가 일어나고 종분화가 나타났다라는 것은 생물지리학적 증거의 예시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둘다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 하디베인 바인베르크 법칙과 관련된 내용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표는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아시아 무당벌레 집단에서 날개 무늬 표현형과 유전자형에 따른 개체 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고, 날개 무늬는 상염색체에 있는 대립 유전자 S와 A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리고 이 집단의 개체 수, 쌤이 N이라고 표현할게요. 개체 수는 만 마리래요. 하나, 둘, 셋, 만 마리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개체 수가 검은 반점인 애가 8100이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검은 테두리 안 나와 있어요, 개체 수. 근데 얘를 잘 보면요. 검은 반점과 검은 테두리가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우열 관계에서 이 검은 반점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S겠죠? 지금 SS일 때 검은 반점 나타났으니까, AA일 때 검은 테두리 나타났으니까, A가 검은 테두리 유전자일 거예요. 얘네들의 우열 관계가 명확해서, 만약에 S가 A에 대해서 우성이다라고 한다면, 요 이형 접합성으로, 이렇게 대립 유전자를 각각 가지고 있을 때 이형 접합성이라고요. 이형 접합성일 때 얘는 검은 반점이 나타났어야 돼요. S가 우성이라면. 그치? 반점이 우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가 그 반대로 검은 테두리 유전자가 검은 반점에 대해서 우성이 된다면 이번에는 검은 테두리라는 형질이 우성이 된다라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SA일 때둘다 나타났으니까 얘네들의 우열은 어떻다? 불분명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기 디귿에서 이 S하고 A 사이의 우열 관계는 분명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얘는 불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개체 수 기형 니은을 구해서 니은을 구하고요. A의 빈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대립 유전자의 빈도는 어떻게 구할지, 개체 수는 어떻게 구할지 한번 계산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S의 빈도를 우리 P라고 넣어 봅시다. 그다음 요 검은 테두리 유전자의 빈도를 Q라고 한번 쌤이 놔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S의 빈도, 자, 이 유전자형 SS의 빈도는 얼마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SS의 빈도는 개체 수가 8100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P제곱이 될 것이고 전체 만 중에 개체 수 8100이니까 만 중에 810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아? 자, 그럼 얘는 약분하면 100분의 81이니까 0.81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P제곱이 0.81이니까 P는 얼마가 된다? 0.9가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S의 빈도인 P는 0.9, A의 빈도인 Q는 1에서 0.9를 빼주면 되죠. 따로 계산.

계산할 필요 없이. 그러면은 0.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0.1이라는 것은 이 AA의 그 빈도가 어떻게 될 거냐면 Q제곱이 될 거란 말이에요. Q제곱이라는 것은 얘는 만분의 니은 개체수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Q제곱이 이제 0.01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가 만이죠. 만분의 얼마가 0.01이 될 수 있어요? 니은이 100일 때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니은의 값이 100이다. 그러면 전체 개체수는 만이라고 했으니까, 만에서 8200을 빼게 된다면 기억의 값은 얼마가 된다? 1800이 된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지금 이 집단에서 A의 빈도는 0.1이다 라고 했으니까 A의 빈도 0.1 맞습니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고, 니은분의 기억이 9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니은이 100이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1800이니까 얘는 18이 나와야 됐네요. 9라고 했으니까 틀린 복이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여러분들? 좋아. 자, 그래서 이렇게 빈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 가장 기초적인 문제니까 이거 먼저 해결해 보시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확률을 구하는 문제까지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죠. 다음은 동물종 피해 집단 1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집단 1은요,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이고, 그 다음에 1에서 암컷과 수컷의 개체수는 같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 피해 몸색은 상염색체에 있는 회색몸 대립 유전자 A와, 이게 회색몸이래요. 그리고 검은색몸 대립 유전자 A스타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때 A는 A스타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아, 회색이 우성이구나 라는 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치? 자, 그리고 1에서 A를 가진 개체들을 합쳐서 구한 A의 빈도는 17분의 10이다. 자, 요 말을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자, A를 가진 개체들을 합친대요. 그러면 얘는 그대로 우리가 빈도로 한번 생각해보면 A의 빈도를 내가 P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A스타의 빈도를 Q라고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를 가진 개체들을 합친다라고 했으니까 A를 가진 개체들은 누가 돼요? P제곱. 그 다음에 이제 A스타인 애들은 EPQ. 이렇게 되겠죠. P제곱 플러스 EPQ. 그랬을 때 A의 빈도를 구하게 된다면 얘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얘는 이제 P제곱에다가 EPQ 중에 PQ.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분모와 분자를 각각 P로 묶어볼까요? 그러면은 얘는 P 플러스 EQ가 될 것이고, 자, 얘는 P로 묶으면 P 플러스 Q.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P 플러스 Q가 1이 되는 거니까 얘는, 여기에서 1이 되고, P를 이렇게 지우게 된다면 얘는 P 플러스 Q 플러스 Q니까 얘가 1이고, 1 플러스 Q분의 이 값이 1이었으니까 1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치? 아, 그러면 이 값이 1 플러스 Q분의 1의 값이 17분의 10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주게 된 거예요. 그치? 그러면 얘 계산은 10 플러스 10Q가 17이 되는 것이니까 10Q는 7이 되는 것이고, Q의 값은 10분의 7입니다. 아, 그래서 이 Q의 빈도가 0.7이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P의 빈도는 얼마가 나와요? 0.3입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겠어? 좋아.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여기까지 다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 마지막 조건을 가지고서는 빈도를 구해내는 과정, 이걸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기억에서 A스타의 빈도분의 A의 빈도는 3분의 7이다. 자, A스타의 빈도가 Q였고요. 0.7이었고 A의 빈도는 0.3이었으니까 분모하고 분자가 뒤바뀌었죠? 7분의 3으로 바꿔야 되니까 틀렸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회색몸 개체수는 검은색몸 개체수보다 많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빈도가 높으니까 개체수도 많겠지, 이렇게 바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봐줘야 되는 것인데, 자, 회색몸 같은 경우에는 개체수가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우선 개체수는 전체 개체수를 빈도에다가 곱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색몸의 빈도를 구하게 된다면 회색몸은 P제곱 플러스 EPQ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 값이, 이 P가 0.3의 2배니까 0.09가 될 거고요. EPQ는 0.4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값은 0.51 될 테니까 얘는 0.51n이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또는요, 여러분들, 어차피 p제곱 플러스 2pq 더하기 q제곱이 p 더하기 q의 제곱이니까 1이거든요. 그치? 그러면 이 값은요, 1-q제곱과 똑같겠죠. 그러면 얘가 0.49니까 1에서 0.49 빼면 0.51 좀 더 쉽게 나올 수도,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51n이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검은색 모음 같은 경우에는요, 얘는 열성이기 때문에 검은색이 q제곱이 빈도가 될 것이고 n 이렇게 될 거예요. 그치? 그러면 q제곱 아까 계산했지만 0.49n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개체수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0.51n과 0.49n 중에 누가 더 커요? n은 어차피 개체수가 똑같을 테니까 0.51n이 큰 거고, 회색 모음의 개체수가 검은색 모음 개체수보다 많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맞다 이렇게 골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 디귿으로 가봅시다. 유전자 형이 에이에이스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암컷이 이미의 수컷과 교배하여 자손 F1을 낳을 때이 F1이 검은색 몸일 확률, 이걸 한번 구해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암컷이 있고요, 수컷이 있대요. 근데 암컷의 유전자 형이 AA스타랍니다. 그다음에 수컷은 두 개의 유전자로 결정이 될 것인데 이미의라고 했으니까 어떤 건지 확정 지을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랬을 때이 자손에서 자손이 F1인데 F1이 검은색 몸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전 검은색 몸에 유전자 형이 몇 개예요, 여러분들? 두개 아니죠. 검은색 몸은 열성이기 때문에 얘는 A스타를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러면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얘가 AA스타에서 하나를 받아야 될 것이고, 수컷의 두 유전자 중에서 하나를 받아서 A스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암컷이 AA스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A스타를 줄 확률 얼마야? 둘 중에 하나니까 2분의 1이다. 곱하기. 자, 여기 지금 이미의 유전자형을 갖는 애들 중에서 A스타를 줄 확률은 전체에서 A스타를 뽑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A스타의 유전자 빈도와 똑같다. 그러니까 10분의 7이 된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0분의 7이 된다. 그래서 디귿이 맞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것이죠. 그치?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서 회색 몸을 구할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해볼까요? 회색 몸일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럼 어떻게 구할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에서 회색 몸이니까 얘는 AA도 되고 AA 스타도 되니까 각자의 확률을 구해가지고 더한다.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이제 연습을 할 때는 좋지만, 우리 시험 문제 풀땐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 이 회색 몸일 것은 뭐예요? 여집합으로 계산해야죠. 1에서 검은색 몸일 확률을 빼주는 거예요. 20분의 7을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1에서 20분의 7을 빼주게 된다면, 20분의 13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하디바인베르크 평행과 관련된 문제, 두 문제도 풀어봤고요. 다음에 이제 진화의 요인과 관련된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진화의 요인 ABC의 특징을 나타낸 것인데, ABC는 병목 효과, 자연 선택, 창시자 효과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원래의 집단에서 적은 수의 개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집단을 형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아, 그러면 적은 수의 개체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창시자 역할을 했다. 아, 그러면 A는 창시자 효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자연재해에 의해 집단의 크기가 급격히 감소를 한대요. 급격히 감소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병목 효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C는 이제 자연스럽게 자연 선택 되겠네요. 자, 보기 기억에서 A는 창시자 효과이다 라고 했으니까 맞는 것이고, 니은 B는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 지금 A하고 B, 창시자 효과와 병목 효과가 모두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다음에 개체에서 사용하는 형질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형질은 퇴화한다. 이거는 라마르크가 말한 용불용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의 예라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쌤이랑 플러스 보기를 이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약에 가나다라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얘네들을 한번 찾아봐라. 지금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을 매칭해봐라. 라고 한다면, 자, 요 그림은 방사성 화학 물질, 요런 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대립 유전자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는 뭐죠? 돌연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는요, 이렇게, 병의 목이 좁아지듯이 개체수가 급감한다라는 걸 표현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병목 효과. 이 병목 효과는 유전적 부동에 해당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단은요, 특정 영질을 가진 개체는 잘 살아남는데 얘네들은 살아남지 못했다. 특정 영질은 살아남지 못했다. 환경의 적응력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이니까 단은 자연 선택에 대한 그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는요, 이제 어떠한 지역에 새로운 유전자들이 이입이 됐대요. 새로운 애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새로운 유전자들이 나타나게 됐으니까 이거는 유전자 흐름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나다라를 골라놓고 이제 보기를 한번 볼게요. 보기 리을에서 가나다라는 모두 집단의 유전적 다양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때요? 맞죠?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니까 맞는 것이고, 가는 유전적 부동의 한 현상이다. 돌연변이는 유전적 부동의 현상이 아닙니다. 다음에 비읍, 인간의 남획으로 인한 북방코끼리 물범, 바다표범 집단의 유전자 풀의 변화래요. 자, 인간의 남획으로 얘네들의 개체수가 급감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방향성이 있는 게 아니죠. 환경에 유리한 개체들이 살아남은 자연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죠? 바로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고 그때 그 유전자 빈도가 변하는 현상이니까 병목효과, 나에 의해 해당한다라고 골라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시고 다음 문제 15번 빈출픽 여섯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종분화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종분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가 앞서 배웠던 개통수랑 이렇게 같이 단원 통합적으로 잘 나올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종 A가 2회 종분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종 B와 종 C로 분화하는 과정을 나타냈대요. 이때 나는 가를 토대로 작성한 개통수 ABC의 개통수를 나타낸 것이고 ABC는 서로 다른 생물학적 종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A와 B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골라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제 A가 섬의 분리로 이렇게 새로운 종이 나타나게 되었다. 우선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리적 격리가 일어난 거죠. 지리적 격리가 일어난 다음에 또 한 번 지리적 격리가 일어나서 얘네들이 다른 종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아, 지리적 격리가 생식적 격리로 이어져서 종분화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A에서 이제 A, B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C가 나타나게 되었으니까 이 C하고 가장 유형관계가 가까운 애를 누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최근에 분화한 B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치? 그러면은 기억은 뭐가 된다? A가 된다.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기억에서 기억은 B다 라고 했으니까 어때요? 기억은 A다. 이렇게 고쳐줘야 되죠? 틀렸고. 니은, A는 C와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생식적으로 격리되어져 있다 라는 말이 바로 다른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ABC는 생물학적으로 다른 종이다 라고 주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생식적으로 격리되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지리적 격리는 종분화가 일어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종분화가 일어나는 요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지리적 격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격리도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플러스 보기로 가서요, A와 C의 유전자 풀은 서로 다르다 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얘네들 다른 종이니까 유전자 풀은 당연히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치? 유전자 풀은 서로 다르다, 맞다 라고 골라주셔야 되겠고, A와 C의 유형관계는 B와 C의 유형관계보다 가깝다라고 했어요. 개통수 해석이죠? A와 C의 유형관계는 B와 C의 유형관계보다 더 멀어요. B와 C가 더 가까운 거지. 그러니까 얘는 틀린 복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빈출픽 7번. 문제 간단한데 그래도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것까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같은 종으로 구성된 세균 집단 피의 진화 과정을 나타냈대요. 그래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항생제 X에 내성이 있는 세균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항생제 X를 사용했더니 이제 특정 환경에서 이 항생제 X에 내성이 있는 세균들이 더 잘 살아남아. 그러면 항생제 X에 지속적인 사용을 받더니 얘네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죠. 아, 자연 선택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래서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 세균이 자연 선택되어 더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해야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어떤 강력한 항생제에도 내성이 있는 세균이 나타나는데, 이 세균을 다제 내성균이라고 한대요. 자, 보기 기억해서. 돌연변이는 유전자 풀에 새로운 대립 유전자를 제공한다.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새로운 대립 유전자를 제공했고요.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한 페니실린. 이거는 항생제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맞고요.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은 비의 출현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면 이러한 내성균이 나타나게 되고 증가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쌤이랑 7개의 빛을 픽 문제까지 다 함께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 강 남았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 이제 6단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서른 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우리 생윤 만점러들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14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너무 잘 들어오셨고요. 저랑 같이 힘을 합쳐서 제가 준비한 초고퀄의 강의로 여러분들 초집중하시고 초효율의 효과를 내주시게요. 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단어는 이제 드디어 마지막 대단원으로 들어가요. 평화와 공존의 윤리 파트이고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갈등 해결과 소통, 민족 통합의 윤리, 지구촌 평화 윤리의 앞부분까지, 그래서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짚어보는 부분까지 체크해 볼게요. 그래서 교재 잘 챙겨주시고 자료도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도 언제나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공부하느라고 아 답답하다 이거 언제 끝나지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렇게 기울이는 노력은 다음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고 싶은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오늘 집중하는 것이 내일의 자신감을 만들고 오늘 조금 고생스러운 것이 어찌 보면 그때 내가 더 편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작을 해볼까요? 키리노트 준비해 주시고 부연 설명 드리는 거 잘 체크해 주시기 약속. 그리고 바로 들어갑니다. 평화와 공존의 윤리 중에서도 갈등 해결과 소통, 민족 통합의 윤리 부분을 먼저 갈게요.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소통을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상가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내용의 전제가 되는 것부터 빨리 한번 짚어봐 드릴게요. 그 전제는 바로 갈등 문제입니다. 사회 구성원들 간에, 다양한 집단들 간에 갈등이 생겨날 수 있죠. 그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들의 부정적인 영향,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 간에 더욱 분열되고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기도 됩니다. 그러면 갈등의 역기능에 우린 주목하게 되죠. 하지만 시선을 돌려보면 그렇게 해서 우리들 사이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는 거, 그것이 문제 해결점을 찾기 위한 시발점이 되는 거, 그것이 이 사회 문제점을 해결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교두보가 된다면 갈등이라고 하는 거에는 역기능만 있다라기보다는 순기능이 될 수도 있다는 점. 이 내용이 우리 교육과정에서 먼저 제시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까지 평가 문항에서 이 갈등 소재 자체로 딥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번 수능 특강에는 문화가 된 것이 있으니 학교 수업에서 다루셨다면 짚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그런 갈등의 순기능, 역기능을 모두 균형 있게 바라봤을 때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좋아요. 그러면 갈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순기능이 되려면?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필요해야 되죠? 네, 바로 소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통이 당위적인 차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거 인식하지만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하죠. 나랑 다른 배경과 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또 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타인이나 다른 집단들과의 갈등을 줄인다는 거, 그걸 줄이기 위해서 소통한다는 건 쉽지만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상가들에게서도 이러한 소통을 위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사상적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로 불교 사상가 원효입니다. 불교 혹은 대승불교의 관점에서 원효를 이해하면 꼭 원효라는 그 단어 자체, 사상가의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불교의 큰 맥락에서 접근하셔도 되겠습니다. 그의 이론에 대한 접근으로 첫 번째는 귀, 일심, 원, 요익, 중생. 키워드는 일심으로 잡았습니다. 본래의 청정한 마음인 일심으로 돌아가서 널리 중생에게 이익을 준다라는 말인데요. 불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불성이 있다고 하죠.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자 깨달음의 근거예요. 그 불성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하고 수행하는 것은 부처와 같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고 집착과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양한 종파들 간의 대립과 이견 자체보다는
우린 모두 그런 불성에 근거하여 깨달음의 경지로 가야 된다라는 점. 그런 점에서의 공통점. 그리고 중생, 즉 보살이라는 이상적인 인간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죠.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구제하잖아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과정과 수행의 과정에서 중생에게 이익을 줘야 된다라는 더 소중한 가치에 주목해야 되겠죠. 그래서 귀 일심원 유익 중생의 정의까지 정확하게 넣어놨는데 이걸 토대로 보면 바로 다음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일심인 거고 불성인 거고 중생을 구제해야 된다는 거에 정리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다양한 종파들 사이에 이론적인 대립이 있거나 그들 사이에 다툼이 있더라도 그 다툼, 쟁을 보다 높은 관점에서 화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 더 높은 관점에서는 소통과 높은 차원의 통합이 가능하다라는 점에서 화쟁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타인 혹은 다른 집단들 간의 갈등이 나타났을 때더 높은 관점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본질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에 주목한다면 소통의 열쇠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점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접근할 수 있겠어요. 그럼 이 내용을 그의 표현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시켜서 고집하는 태도, 이건 좀 버리고 하나의 마음, 일심,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토대로 해서 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자. 그러면 우리는 서로 포용하고 존중하면서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은 원융회통이라고도 표현될 수 있는데요. 서로 다른 쟁점을 화합하는 것. 이때 화합이라는 건 기계적으로 어떤 하나의 입장으로 몰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위에서 말한 대로 더 높은 차원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에요. 특수적이고 상대적인 각자의 입장 자체에 머물기보다는 대승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융합하고 융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융이라는 말, 원융의 이 융이 나오기 때문에 융합, 융화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맥락이니까 이 풀어쓰는 문장들을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원효의 입장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서로 다른 입장을 포용하고 존중하려는 태도에서 좀더 본질적이고 높은 차원의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는 소통할 수 있어요. 라는 시사점. 다음, 유교의 공자로 갑니다. 공자에게서는 이 부분이 유명하고 시험으로도 출제가 되었는데, 키워드, 화, 이, 부, 동입니다. 이 화, 이, 부, 동은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하다라고 하는 걸 줄여서 화이부동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보자면 군자와 소인을 그 특징을 대비시키면서 군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지켜야 되는 도덕 원칙을 버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인은요, 내가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원칙을 버린 채 남과 같아지는 데만 급급하는 거예요. 그러니 타인과의 조화가 중요할 순 있지만 내가 지켜야 되는 소신까지 버린 채 조화를 하려고 하는 것은 그저 남과 같아지기 위해서 급급하는, 내가 꼭 지켜야 되는 것마저 버리는 태도가 될수 있지만, 군자들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을 절대 함부로 버리지 않고 고수하면서도 타인들과 조화를 잘 이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유교의 입장, 공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도덕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고수하는 그들의 중요한 관점을 토대로 건강한 조화, 좀더 긍정적인 조화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자의 화이부동을 통해서도 우리는 좀더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버마스를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윤리에서 중요한 학자이고요. 지속적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담론윤리라고 우리가 접근하는데요. 담론윤리의 하버마스가 이야기하는 바를 들어보면, 상식적으로 굉장히 이해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수월하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은근히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논의들과 언어들이 쉽지만은 않아요. 꽤 까다로운 사상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녹여서 출제하실 수도 있고, 하나하나 짚어서 깐깐하게 출제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누구에게 달렸다? 우리 학교 선생님에게 달렸어요. 수업 잘 들으신 거 토대로 한번 그 성향을 체크해 보세요. 그럼 저는 어디에 맞출까요? 후자에 맞춰야죠. 여러분들 쌤께서 이걸 중요하게 좀 어렵게 다루셨을지라도 여러분들 놓치지 않고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게 정리해 보면, 하버마스의 담론윤리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먼저 짚어볼 것은 이때 담론, 이상적인 담화 상황을 위한 규칙입니다. 첫 번째, 언어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진 모든 주체는 담론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 자체가 선택지 문장으로 나왔습니다. 둘째, 누가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누구나 어떤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할 수 있다.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붙일 수 있다. 자기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그대로 선지에 나왔습니다. 쪼개서요. 이 이상적인 담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각자 갖고 있는 생각들, 주관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들을 가져와서 나의 욕망들, 내가 희망하는 바들, 나의 주관들, 나의 생각들을 이 안에서 얼마든지 펼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누구든, 어떤 주장에 대해서든 제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토론하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자, 검증되지 않은 건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주장이라도 담론에 일단 붙여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자신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표현해요. 이렇게 문장으로 읽으면 호로록 읽히잖아요. 이걸 선지로 쓰면 이상적인 담론 상황에서는 자신의 희망과 욕구를 표출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선지가 나왔다고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꼼꼼하게 보지 않은 친구들은 이 문장을 이렇게 보죠. 아, 그렇지. 지금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를 얘기하려고 왔는데 나만의 희망과 욕구를 표출한다? 그거 상당히 이기적인 거야 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버마스의 논의대로 보자면, 내가 생각하는 거, 원하는 거, 희망하고 욕구하는 것을 이 담론의 상황에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셋째, 어떤 담론의 참가자도 담론의 내적 또는 외적 강제에 의해서 위의 첫째와 둘째에서 명시한 권리를 행사하는데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

외적인 차원의 어떤 권력 혹은 뭐 경제적인 힘 여러 요소들에 의해서 내가 이러한 담론을 할수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자유롭게 담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방해를 받는다. 그럼 옳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하버마스 입장에서는 이러한 담론윤리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합의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 이 결론이 이 담론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서 도출돼야 돼요. 여기서도 호로록 넘어가면 안 돼요. 제가 모든 사람이라 그랬죠. 이게 오진술로 다수로 잘 나와요. 그저 다수가 합의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이 담론, 건강한 담론을 거쳐서 서로 주관적인 상호 의사소통, 여기에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토의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모든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버마스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하버마스에 대한 내용을 뒤에 문제로도 준비했으니까 그때 같이 한번 또 보완하면서 정리를 해봐요. 그럼 이제 이 소통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래, 이거 현실 문제 적용해보자. 우리나라의 문제 적용해보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는 남과 북이 오랫동안 갈등 상황에 있네. 소통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것도 여러 번 재확인을 해왔네. 아, 남과 북의 소통, 갈등 해결을 위해서 통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봐야 되겠네. 라는 게 지금 이 소재야. 민족 통합 가보겠습니다. 민족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한 대로 이러한 논의에서 필수적이고 반드시 거쳐야 되는 단계인데 이 통일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단정 지을 수 없고 결론을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은 그것에 대한 논쟁이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이에요. 먼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나 반대하는데? 왜 꼭? 굳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아, 만약에 통일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말이야 라고 하는 그 점점점점 따라 나오는 것들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 요소가 통일의 반대 의견이에요. 먼저 사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할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통일을 통해 통일된 체제와 국가를 이룬다고 할지라도 오랜 동안 이루었었던 분단 상황에서 나타났었던 사회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힘들 수 있다. 그것이 갈등의 요소가 될 것이다. 또 남북의 대치 상황에서 우리는 군사 도발 등 위협적인 상황들을 많이 겪으면서 북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니 그것이 심리적으로 통일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갖게 되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라는 평가. 또한 통일에는 돈이 들지 않냐. 그런데 그 경제적인 부담이 아마 우리에게 더 크게 느껴질 것이며, 그런 경제적인 부담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경제적 큰 위기를 가져올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 또 북한 주민이 남한으로 이주하거나, 혹은 그 북한 주민이나 혹은 뭐 남한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뭐 실업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로 사회적인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이 정치 군사적으로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와 같은 여러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통일이 꼭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문항으로 출제될 때는 좀더 중요하게 말하자면 문항에서의 포커싱, 이렇게 부재료가 아니라 포커싱이 맞추는 걸로는 이 부분이 들어가서 여기에 초성이 들어왔는데요. 먼저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봅시다. 이산가족은 오랫동안 이런 분단의 이유로 서로 헤어져 살아오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이걸 해소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린 원래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단의 상황이 지속되는 건 하나의 민족인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저해하는 것이니 통일을 통해 시급히 이 동질성을 실현하고 공동체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당위적이겠습니다. 라는 입장. 또, 우리가 이렇게 분단 상황에 있으면서 수많은 군사비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잠재적으로 오랫동안

전쟁 공포를 떨칠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우리나라 주변 국가까지도 진정한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으려면 이 전쟁 공포로부터 해소가 필요하다. 그런 분단 상황을 종식해야 한다. 입니다. 그럼 이 전쟁 공포 이야기 나오면서 제가 잠깐 발언드린 것처럼 우리는 분단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불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종식시킬 수 있다면 아마 그 대신 복지 혜택을 더 증가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분단 상황을 종식시켜야 된다. 또한 북한의 다양한 북한 주민에게서 나타나는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인권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체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함부로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요소들도 있다. 조심스럽고 신중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국가가 되어서 인권 문제를 해결해서 좀더 높은 차원에서 인간다움을 실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관점입니다. 그러한 통일이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우리를 더욱 발전시키고 그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길이다 라는 관점에서 통일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꼭 하나 짚어봐야 되는 것이 방금 이야기했었던 통일에 있어서 이 경제적인 부담의 문제예요. 이 부분을 찬성 입장에서도 설득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그러려면 통일 비용에 대한 이러한 다각도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분단 상황을 유지하느라고 들이는 비용, 즉 분단 비용을 지불하고 있어요. 이때 유형과 무형의 다양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유형의 비용으로는 대표적으로 군사비가 있습니다. 앞에 이야기했었던 군사비. 이것 때문에 다른 곳에 쓸수 있는 돈이 군사비에 집중되는 부작용도 있어 왔겠죠. 그러니 유형의 군사비도 분담 비용으로 들어갈 수 있고, 앞에서 이야기한 이산가족들의 오래된 고통, 혹은 외부 나라들을 봤을 때, 한국이란 나라는 여전히 전쟁 공포가 도사리고 있는 불안한 나라야. 그래서 투자할 수 없어. 와 같이 타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혹은 우리가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외교에서 버려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 본다면, 무형적인 요소에서도 우리는 분단으로 인한 부담을 지불하고 있다. 그 부담으로 인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유형 혹은 무형의 다양한 관점에서 분단 상황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고 그것은 소모적이라는 겁니다. 이 분단 상황이 계속 지속되기 위한 비용인 거니까요. 통일까지 지속되어야 되는 이 소모적인 비용을 오히려 통일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투자적인 성격으로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는 설득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다만, 이 분단 상황을 넘어서서 통일로 가려면 통일 비용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을 짚어보자면 다양한 분야의 통일 비용이 들어가겠죠. 하나의 통일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다방면의 분야의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이것은 앞에 말한 분담 비용에 비하자면 투자적이고 생산적으로 이때 투자한 비용은 통일된 국가에서 살아갈 우리가 앞으로 계속 누리게 될 혜택과 연결되고 그 기초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점 때문에 투자적이고 생산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그 통일된 체제를 만드는데 한시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분담 비용, 우리가 분단 상태를 유지해오는 동안 계속 들어왔었던 그 지속적인 비용에 비하자면, 그것에 비하자면 한시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이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우리가 통일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면, 통일 편익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경제적, 비경제적으로 다양한 보상과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건데, 앞에서 말했던 유무형의 부담과 비용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거의 반대 이야기예요. 말하자면 외교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더 좋은 위상을 갖고 이익을 누릴 수 있고 또그 안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도 더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보상과 혜택을 이야기하는 것이 통일과 편익입니다. 이건 통일 이후에 당연 지속적으로 발생하겠죠.

그래서 통일 문제에 관련돼서는 이 소재가 기본적으로 하나 꼭 필수적이에요. 이건 아마 통합사에도 기본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통일 비용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여기에다가 이런 통일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다양한 관점들이 있거든요. 방법에 대한 관점들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도 볼수 있거든요. 이거 하셨다면 한번 챙겨보세요. 통일이라는 거, 지금까지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린 분단 상태 유지해 왔으니까 두 체제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빨리 통일을 결정해서 통일 단계로 가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려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빠른 결단과 통합을 이룰 것. 그것을 통해서 급진적으로 통일을 이루고 이후에 남는 문제들은 그 이후에 서서히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말하자면 형식적인 거야. 형식적이라고 하는 말이 체제. 그러니까 정치적인 체제를 통일하는 것. 군사적으로도 통일하는 것. 이러한 외형적인 형식적인 면에 통일을 빨리 구축하고 그 이후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자라는 급진적인 관점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 너무 오랫동안 분리되어 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발생하는 심리적인 이질감이 있어요. 다른 통일된 국가들을 보세요. 그 나라를 분단되어 있다가 통일한 다음에 그런 심리적인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해서 사회 갈등 요소로 심각하게 남아있거든요. 그런 점을 보자면 단계적으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 단계에 먼저 정치 군사가 아닌 문화적이고 심리적인 교류로 서로의 이질감을 극복해 나가면서 점진적으로 가까워진 토대 위에 단계적인 관점으로 통일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급진적인 통일에 대한 접근법과는 또 다른 단계적 통일에 대한 접근법을 이야기하는 이두 구도를 학교 수업에서 했다면 한번더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 내용 중에 먼저 소통 부분에서도 가장 많이 출제된 하버마스 문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적절한 것만 보기에서 골라봐라 라고 했거든요.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이야기하는 하버마스가 행위자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자신들의 행위를 결정할 때 행위의 근거, 타당성에 기반해서 행위를 결정지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성, 정당성, 진정성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모든 타당한 규범은 그것의 일반적인 준수가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 충족에 대해 가져올 수 있는 결과, 부작용, 모든 사람에 의해 비강제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저희 모든 사람에 의해 수용되고 동의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합리적 의사소통에서의 요건과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제시문을 통해 하버마스야라고 이름 쓰고 선지로 넘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체크해드리고 선지 가볼게요. 기업원. 담론 참여자들은 자신의 욕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와, 반갑죠? 자신의 생각, 희망, 욕구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분명 우리 짚어봤네요. 맞는 진술. 니은범. 담론 참여자들은 대다수의 동의를 통해서 보편 타당한 규범을 도출해야 된다. 맞는 말 같죠? 조심해야 돼요. 뭐 때문에 조심해야 되느냐? 대다수의 동의. 위에 이야기한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 충족에 대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이 모든 사람에 의해 비강제적으로 수용돼야 된다는 건 대다수의 동의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이 수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이 점을 이미 제시문에서 선지에 암시를 준 거예요. 대다수의 동의가 아니라는 점. 그래서 니은을 빼내시는 게 관건이 됩니다. 이건 평가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출제되어 온 포인트예요. 디귿번. 담론 참여자들은 타인의 어떠한 의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것도 담론으로 붙일 수 있고 타인의 어떠한 의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요. 또 이미 결정된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담론에 붙일 수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디귿번 맞는 선지고요. 릴번. 도덕 규범의 도출 과정에서 규범 진술로 인한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모든 사람의 이해관계 충족에 대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을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 이 도출 과정에서 규범 준수로 인한 결과 어떨까?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 어떤 효과가 있을까? 모두 다 고려해보고 수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딜이 들어가는 천지를 정답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버마스는 꼭 한번 문항으로 복습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 주제 가볼게요. 평화와 공존의 윤리 대단원 중에서 소통 단원을 마치고 지구촌 평화로 가보겠습니다. 소통이 이만큼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라는 걸 알았어요. 또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우리 개인들 사이, 집단들 사이, 남과 북, 차원뿐만 아니라 지구촌으로 확대해서 평화를 실현하는 그 길을 찾아가 보자는 단원입니다. 그럼 이 단원에서 먼저 이야기하는 건 우리 그러면 이 세계에서 다양한 국가들 사이에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부터가 그 시발점이 되지 않겠냐. 그러니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대표적인 관점들을 한번 이론적으로 짚어볼까요? 입니다. 그 이론을 두 가지로 제시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실주의고 하나는 이상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이두 관점 중에 현실주의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러한 관점들은 인간을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이 모여있는, 그런 개인들이 모여있는 국가, 그런 국가가 모여있는 국제관계로 확장되어서 이해를 하면 되는데요. 먼저 현실주의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타인을 지배하고 자신의 이익을 충족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이해합니다. 그런 인간관을 토대로 국가도 역시 이런 이기적인 인간들로 구성된 게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이런 이기적인 국가들로 구성된 세계도 타국의 이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들로 구성되는 거죠. 그러니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목표는 자국의 이익 달성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숙제예요. 그래서 국제관계로 가다 보면 하나의 개별 국가 차원과는 다르게 각자의 국가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위 중앙 권위가 있기 힘들다. 마치 무정부적인 상태와 같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국제관계예요. 아무리 이기적인 개인들이 모여 있는 국가라고 할지라도 하나의 단위 국가, 개별 국가에서는 정부가 강제력을 발휘해서 이런 이기적인 충돌이나 갈등들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들을 확보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국가들이 모여 있는 국제관계로 가게 되면 그런 단위 개별 국가가 갖고 있는 강제력, 구속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정부적 상태와 같은 국제관계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무정부적인 상태 안에서 개별 국가들은 뭘 추구하게 되느냐? 자국의 이익, 생존 문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른 국가는 자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잠재적인 위협 요소가 된다라고 봐요. 정말 그럴 것도 같은 게 지금 뭐 중동에서 일어난 일들이나 뭐 세계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정말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이 참 냉정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 안에서 여러 대의 명분, 도덕적인 명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자국의 이익이 되려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우리 국가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일까? 에 대해서 한 개별 국가 입장에서는 첨예하게 판단하고 그것을 집행해야 되는 관계에 있는 것이 국제관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타국은 위험 요소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개별 국가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될까요? 자국을 위해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로를 지배하는 데 필요한 우월한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권력, 힘,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통해서 상대방을 제어하거나 상대방 국가를 지배를 할수 있는 만큼의 나의 힘을 확보한 상태여야 내 이익을, 내 이익이라고 하는 건 자국의 이익을, 자국의 생존을
도모할 수 있

있을 거라는 관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이 도출되게 된 데에는, 자, 여기부터는 제가 학술 자료들을 참고해서 이런 현실주의적인 관점이 대두되게 된 과정이나 이론적인 근거들을 모겐소 문항이 워낙 좀 어렵게 나오고 있는 때가 있어서 한번 정리해 본 거니까 여긴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큰 흐름으로요. 인간이란 존재는 혼자 살아갈 순 없죠. 집단과 사회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단에 소속되어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의 존속은 나의 생존의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두고 근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더욱 효과적인 집단의 존속, 인간의 생존에 영향을 주게 되는 정체는 무엇일까라고 판단해 봤을 때, 그건 바로 국가 단위의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더더욱 국가 중심의 안보, 또 영토, 국민, 주권 등의 보호가 가장 중요한 국가의 목표가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러한 국가들이 대립하면서 상대방의 국가를 잠재적인 위협 요소로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권력 경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갈등이 발생해도 그것을 통제할 상위 중앙 권위가 없는 무정부적인 상태와 같으니, 그럼 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 문제를 억지? 전쟁의 억지를 할수 있을까? 좀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해법은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대표적인 방법을 넣었는데요. 키워드, 맨 앞줄에 나와 있는 이두 단어예요. 뭘것 같아요? 힘, 맞아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각 국가들이 자국이 우월하고 확실한 권력, 힘을 가진 상태에서 상대방 국가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상대방의 국가는 위협적인 요소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때 중요한 건 도덕 자체보다는 힘인 거예요.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면 갈등의 억지, 전쟁의 억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갈등 해결 방법이라는 큰 제목을 써놓긴 했지만, 현실주의에는 이 서술이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전쟁을, 갈등을 예방 또는 억지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타국과의 관계 속에서 비슷한 힘을 가진 상태, 그래서 내가 가진 힘과 그각 국가가 가진 힘이 비슷한 상태가 되면 함부로 서로에게 도발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 상태나 극단으로 치닫는 전쟁 상태를 억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우리 국가가 상대방의 국가에 비해서 힘이 확연하게 떨어졌어요. 그 세력 균형이 되지 않고 불균형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힘이 더 약해졌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국가에서는 그 상대방의 자국의 이익과 생존을 위해서 우리나라에게 어떤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거나 공격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은 세력 불균형에 있는 거죠. 그러니 해법은 세력 균형에 있는 것이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건 힘의 논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의 가장 결정적인 방법은 한 국가나 국가의 연합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국가가 연합해서 세력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 저 상대방 국가가 그 권력이, 힘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위협 요소가 될거 아닙니까? 주변 국가들이 연합을 통해서 그 국가를 견제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의 연합이 상대방의 강력한 국가를 또 제재할 수 있는 세력 균형이 된다면, 그때에는 또한 이런 갈등 상황이 억제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힘의 균형, 이 포인트가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현실주의 하면 모겐소가

나라가, 내가 속한 이 나라가 자국이 힘이 세지는 것이 상대방이 만약에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나라라면 그 나라에 대등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국력이 증진되었을 때 세력 균형을 이룸으로써 갈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만약 그렇지 않았을 때 동맹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도 힘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전쟁이라는 것이 제시되기도 합니다. 이건 참고적으로만 봐주시면 좋겠어요. 예방전쟁이라는 것이 제시되는데 이것은 군사적인 압박 차원에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를 위협하는 상대 국가에 대해서 군사적인 압박을 통해 그 국가가 더큰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접근하는 거예요. 그더큰 갈등 상황이 되는 것에 비하자면 예방적 차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방전쟁, 군사적인 압박. 이건 현실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군사적인 압박의 다양한 형태들. 또한, 군사적인 압박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차원의 압박도 가능하죠. 그걸 경제 제재로 접근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이런 방법도 제안해요. 그 위협적인 국가와 그 국가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하다면 그 국가와 타협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억제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뭐 여기에는 경제적이고 뭐 정치적인 방법, 외교적인 다양한 방법들을 통한 타협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력 균형이라고 하는 것까지가 우리 교육 과정이나 교재들에서 보통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그 세력 균형에 대해서까지만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친구들이 종종 실수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거 역시도 이 학문적인 자료를 더 찾아가지고 보충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해 두시라라고 말씀드리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참고해 주세요. 이게 현실주의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현실주의 외에 어떤 관점이 있다 그랬죠? 이상주의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상주의적인 관점도 인간과 그들이 모인 국가와 그들이 모인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쭉 연결을 시켜보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상주의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성의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의 능력으로 개개인들 사이에 발생되는 갈등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신뢰가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그런 인간들이 모인 국가, 그런 국가가 모인 국제 관계에서도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듯 국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다. 또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국가, 타국에 대한 존중이 전제로 되어야 된다. 그러면 국가들 사이에 갈등도 없고 분쟁도 없냐? 있을 수도 있다. 안타깝지만 발생할 수 있다. 그럼 왜 발생하느냐? 우리가 분명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며 국가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무지나 오해가 발생될 수도 있고 애초에 잘못된 제도들로 인해서 그런 무지나 오해가 증폭되고 그것이 갈등 상황으로 크게 유발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법이 있다. 갈등 상황을 해결하려면 국가, 개인,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등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 말한 전제대로 국가들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그 이성적인 대화를 통로로 하여 협력하여 다양한 주체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인 차원, 여론의 형성, 법률, 제도의 보완 등을 통해 세계의 다양한 갈등 양산들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 평화를 시도해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이상주의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문항으로 나올 때는 앞에 모겐소 자체가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그 모겐소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가 갑걸로 나올 수도 있겠고요. 뭐 때로는 좀더 특정을 지어보자면, 모겐소와 칸트가 바라본 영구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좀 대비하면서 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한 내용들은 딱 여기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갈퉁, 그리고 칸트 이야기로 이어갈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과 함께 이어서 보시면 더더욱 효과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0: 갈퉁의 평화 이야기를 한번 짚어볼게요. 갈퉁은 평화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폭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확실히 짚어둬야 돼. 그 폭력이라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침해하는 아주 부정적인 요소거든. 그렇다면 이런 폭력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직접적인 차원의 폭력으로 전쟁, 테러, 범죄 등이 해당되고, 반면 간접적인 차원의 폭력도 간과해선 안 돼. 간접적인 폭력은 또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폭력이 일어날 수 있어. 구조적인 폭력이라고 하는 건 정치나 경제에서 나타나는 억압과 착취 형태들. 그래서 만약 그 사회 제도나 구조가 부정의하다면 이런 폭력이 양상될 수 있다. 또한 문화적인 차원에서 그 사회의 사상, 종교, 예술, 과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이러한 폭력의 양상들을 정당화시키는 형태의 폭력이 나타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건 문화적인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을, 이 구조적인 폭력은 직접적인 폭력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꼭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폭력의 삼각형 모델이라고 해서 어떠한 꼭지점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이 일어나서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주고 확산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폭력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해서 그럼 먼저 우리가 평화를 실현하려면 직접적인 폭력이 없어져야 돼. 직접적 폭력이 없는 거니까 그건 소극적 차원의 평화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여기에 간접적인 차원의 폭력까지 제거해야 되거든? 그것을 적극적 차원의 평화라고 해서 이 단계까지 가줘야 돼. 소극적 차원의 평화에서 적극적 차원의 평화까지 가줘야 돼. 그러니 위에 말한 구조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의 폭력도 해소하고 극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돼. 그래서 이전에 국가적인 차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논의가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모든 인간들이 이런 평화로운 상태에서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인간 안보를 중시하는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돼. 라는 것이 갈퉁의 입장이에요. 그럼 이 내용을 두고 오늘 했었던 내용 중에 지금 이 갈퉁이요. 이 문항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폭력은 해를 끼치고자 하는 개인적 의도에 의한 직접적 물리적 행위로 이해되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 그럴 수 있었던 것과 그런 것의 차이를 유발해서 인간의 실현을 저지시키는 비의도적, 간접적, 집합적인 계기. 그래서 구조의 요소도 포함이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앞에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실현을 실현하는 인간의 실현, 인간 안보의 차원까지도 우리가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접근하려는 갈퉁의 관점에서 보자면 기억번. 기본적으로 직접적인 폭력이 사라져야 진정한 평화로 가는 단계를 만들어 갈수 있겠죠. 두 번째, 종교, 예술, 과학, 법률이라고 하는 건 위에서 말한 간접적 차원에서 문화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폭력이니까 이러한 폭력도 존재할 수 있다고 갈퉁은 짚었죠. 디귿번, 평화적이지 않은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평화를 실현해야 되는가? 평화를 실현할 때에는 평화적 수단이어야만 한다라고 갈퉁은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저자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인 거잖아요. 따라서 디귿번은 맞지 않고요. 리을번, 평화 개념을 인간안보 차원에서 국가안보 차원으로 넓혀야 된다. 맞지 않는 거죠. 인간의 실현을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안보 차원에서 인간의 실현,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인간안보 차원으로 가는 거라고 방금 설명드렸죠? 그래서 리을번도 맞지 않는 선지가 돼요. 정답은 기역, 니은 들어가는 1번이 이렇게 정답되죠. 그래서 갈퉁의 사상을 읽으면 굉장히 잘 이해되고 공감이 되는데 또 문항 속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렇게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세계 평화에 관련된 문항을 해결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칸트부터 시작해 보면서 해외 원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잘 복습하시고 꼭 득점해 가지고 오세요. 너무너무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0: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학. 지구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4강이고요.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에 대한 첫 번째 시간. 자, 우리가 중요하게 공부해야 될 내용, 개념의 마스터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 외부 은하와 우주 팽창에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여기 나와 있는 허블의 외부 은하 분류죠. 허블이 이렇게 외부 은하를 분류한 기준은 뭐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가시광선 영상에서 봤을 때 어떤 형태? 아셨죠? 형태를 가지고 공 모양이에요? 나선팔이 있어요? 규칙성이 없어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아셨죠? 공 모양이면 타원 은하, 나선팔이 있으면 나선 은하, 규칙적이지 않아요? 그럼 불규칙 은하. 아셨죠? 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이제 은하들을 이제 분류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특징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은하들이 있더라. 이제 그런 은하들을 우리가 특이 은하로 이제 분류를 재분류한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타원 은하처럼 보이는데 일반 타원 은하와 다른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특이 은하를 분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분류된 특이 은하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게 전파 은하. 전파 영역에서 굉장히 강하게 보여요. 굉장히 뚜렷하게 보여요. 굉장히 세게 보여요. 전파 에너지를 많이 방출해요. 그 다음에 세이퍼트 은하. 일반적으로 나선 은하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중심부가 굉장히 밝은 나선 은하로 보여요. 그 다음에 스펙트럼에서 봤을 때 흡 방출선이나 어떤 흡 그 스펙트럼에서의 선의 폭이 굉장히 넓게 보여요. 그 다음에 퀘이사. 굉장히 작은 별처럼 보여요. 별처럼 보이는데 얘가 방출한 에너지가 일반 은하보다 수백 배 이상이에요. 특이하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많이 다루는 특이 은하고, 일반적으로 특이 은하들은 대부분은요, 중심부에 굉장히 질량이 큰 거대한 블랙홀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블랙홀에 의해서 그러한 블랙홀이 굉장히 많은 별들을 잡고 있다 보니까 방출하는 에너지가 일반 은하에 비해서 굉장히 크더라.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 거고, 그리고 특이 은하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있지는 않더라 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기억이 나면 체크, 기억이 안 나면 이제 개념으로 다시 개념학습으로 복습하러 가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허블 법칙 참 많이 나오죠. 허블 법칙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건 요 식. V는 HR이라고 하는 식. 근데 여기서 이 V가 시선 속도거든.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속도. 그런데 우리가 허블 법칙에서 얘기하는 요 시선 속도는 후퇴 속도. 왜냐면 은하들이 거의 대부분 다 멀어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셨죠? 그랬을 때 요 후퇴 속도, 그러니까 멀어진 시선 방향으로 멀어지는 요 후퇴 속도는 요렇게 어떠한 기준 파장에 대한 파장 변화량 곱하기 광속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더라. 아셨죠? 여기서 기준 파장에 대한 파장 변화량, 요걸 우리가 보통 적색 편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적색 편위를 Z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은하 간의 거리의 B는 후퇴 속도의 B와 연결된다. 거리의 B가 1대 2예요? 그러면 속도의 B도 1대 2. 그러면 파장 변화량의 B도 1대 2. 아셨죠? 이런 관계가 제일 많이 나온다. 문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블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 팽창을 이제 설명하게 된 거고, 그 우주 팽창에 대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떠한 정설, 빅뱅 우주론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오죠. 그 빅뱅 우주론 우리가 다룰 때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을 좀 구분할 수가 있니? 정상 우주론이라고 하는 건 우주 팽창은 인정해. 그런데 팽창하는 공간에서 새로운 질량들이 계속 탄생을 해.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큰 특이한 어떤 변화가 잘 안 느껴져 라고 주장하는 게 정상 우주론이에요.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을 해. 그런데 우주에 들어있었던 총 질량, 물질의 총 질량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우주의 밀도는 계속 내려가는 거야. 이를 주장하는 게 빅뱅 우주론. 근데 우리는 빅뱅 우주론을 지금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빅뱅 우주론에서 설명하는 주요 사건과 근거.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가 어떠한 시점에 빅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커지고 온도가 내려가면서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변화를 거치면서 약간 진화한다는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결정적 시기의 결정적 순간들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고, 그러한 결정적 시기의 결정적 사건 순간이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인 또 근거가 되는 거고. 아셨죠? 체크하셔야 됩니다. 기억이 안 나면 복습이에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대표용 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대표용 1번. 허블의 외부 은하 분류고요. 자, 그 그림은 허블의 은하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지금 공 모양으로 보이는 거 타원 은하. 그다음에 나선파를 가지고 있는 건 나선 은하인데 중심부가 동그랍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정상 나선 은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중심부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죠. 막대 나선 은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어떠한 규칙성이나 대칭성이 잘 보이질 않아요. 이제 불규칙 은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가는 타원의 납작한 정도에 따라 세분한다. 자, 타원의 납작한 정도에 따라서 이 제로부터 이 세븐까지 아셨죠? 세분한다 맞고요. 나선 은하를 나와 다로 구분하는 기준은 중심부의 막대 모양의 구조 유무. 막대 모양이 있으면 막대 나선 은하. 공 모양이면 그냥 동그란 모양이면 정상 나선 은하 맞는 거고요. 평균 색지수는 가가 라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가와 라. 평균 색지수, 은하의 평균 색지수라고 하는 것은 별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별이, 뜨거운 별이 굉장히 많이 있으면 평균 색지수가 작아지는 거고요. 차가운 별이 굉장히 많으면 평균 색지수가 커집니다. 아셨죠? 그때 그 별이라고 하는 것은 주기율성을 생각하면 되는데, 타원 은하는 어떤 별이 많아요? 저온에 작은 질량의 별이 많다. 저온에 작은 질량의 별이 많다. 상대적으로 불규칙 은하는 고온에 상대적으로 큰 질량의 별이 많다. 고온의 큰 질량의 주기율성이 많다. 저온의 작은 질량의 주기율성이 많다. 아셨죠?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 같은 경우는 성감물질의 함량이 많죠. 성감물질 함량이 많아서 새로운 질량이 큰 별도 계속 만들어지고 주기를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색지수라고 하는 것은 고온일수록 작은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저온일수록 큰 값이어야 되기 때문에 가가 라보다 크다. 맞는 거. 기역, 니은, 티귿 모두 다 맞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 자, 가에서 원에 가장 가깝게 보이는 은하는 이 제로에 해당한다. 가장 가까우면요. 우리가 이 제로. 이렇게 얘기하죠. 원에 가장 가깝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가장 구형에 가깝다. 또는 편평도가 작다. 아셨죠? 가장 납작하지 않다. 이렇게 가는 거지. 얘는 가장 납작하다. 편평도가 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우리 은하는 나보다 다에 가까운 형태.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을 묻고 있는 겁니다. 맞는 거고요. 퀘이사는 형태상 라에 해당한다. 퀘이사는요, 우리가 가시광선 영상에서 찰칵 촬영된 영상을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별처럼 보여요. 별처럼. 은하처럼 어떠한 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집단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단독 별처럼 보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형태상 이러한 형태, 불규칙 은하 형태 아니라는 거죠. 아셨죠? 그럼 추가 선지, 리을, 미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자, 기역은 니은보다 중심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제 은하, 나선 은하를 세분하겠다. 얘를 기역으로 하고, 얘를 니은으로 해볼게. 라고 하면, 얘를 우리가 SA, SB, SC, 소문자입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기준은 중심부가 크고, 나선팔이 많이 붙어 있어요. 중심부에. 그러면 A고. 중심부가 작고, 나선팔이 중심부라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C예요. 그런 기준. 기역은 니은보다 중심에게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다.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와 라의 성감물질 함량을 비교하면 얘와 얘의 성감물질 함량을 비교하면 누가 더 커요? 얘가 성감물질 함량이 커서 새로운 별이 만들어질 수 있다. 아셨죠?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추가 선지 봤고요. 대표유형 1번 봤습니다. 이제 대표유형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외부 은하의 특성.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고 자료를 해석한 다음에 일반적인 은하의 특성을 이렇게 보기로 구성하는 게 제일 대표적인 이 은하 분류 문제 구성 방식입니다. 자, 그림은 은하 A와 B가 생성된 후부터 연간 생성된 별의 총 질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중 하나이다. 하나가 나선 은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타원 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발문에서 은하 생성 후 50억 년이 지났을 때에 대한 설명. 요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지금 묻고 있는 거죠. 보면 A 같은 경우는 생성 초기, 은하 생성 초기에 별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부터 별이 거의 안 만들어지고 있는 수준. 근데 B는 이때 별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계속 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B는 계속 별이 만들어지고 있어? 성감물질의 함량이 A에 비해서 많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B는 아, 첨가물질 함량이 많아서 새로운 별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그 새로운 별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별도 있겠네. 여기까지 가야 돼.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주결성도 있겠네.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자, A는요, 첨가물질의 함량이 적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별이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A를 이루고 있는 주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별들이 A를 이루고 있는 주결성이야. 과거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수명이 긴 녀석이야. 연령이 많은 녀석들이라고 질량이 작은 주결성의 수명이 길잖아. 이렇게 가는 거지. 아셨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 별의 질량,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이 은하를 이루고 있는 주결성의 질량을 비교하라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비교하라고 하면 누가 더 질량이 큰 거예요? B가 더큰 거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아셨죠? 그러니까 질량이 상대적으로 큰 주결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아셨죠? 자, 파란색 별의 개수 분의 붉은색 별의 개수. 자, 붉은색 별이라고 하는 것은 저온의 질량이 작은 별. 파란색 별이라고 하는 것은 고온의 질량이 큰 별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별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니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자, A가 B보다 크다. 그죠?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요. 아셨죠? 자, 은하를 구성하는 별의 평균 연령은 A가 B보다 많다. A는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은 별, 수명이 굉장히 긴 별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새로운 별이 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A를 이루고 있는 별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녀석들. 수명이 긴 거, 질량이 작은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평균 연령은 A가 B보다 많다. 맞는 거고요. 은하를 구성하는 주결성의 평균 표면 온도. 평균 표면 온도. 자, 빨간색 별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평균 표면 온도가 낮은 거죠. 그죠? 그럼 색지수가 큰 거고. 맞죠? 그러면 A가 B보다 낮다가 맞는 거. 됐죠? 그러면 기역, 리언, 디귿 모두 맞는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추가 선지는 요겁니다. 자, A는 납작한 정도에 따라 이 제로에서 이 나인으로 세분할 수 있다. 이제 지엽적으로 많이 이렇게 틀리게 만들 수 있죠. 이 세븐까지 가능하다. 아셨죠? 넌 틀렸어. 자, B에서 새로운 별이 주로 생성되는 곳은 은하 중심부다. B는 누구? 나선 은하가 되겠네. 넌 누구? 타원 은하가 되겠네. 왜냐면 첨가물질의 함량이 많아서, 상대적으로 많아서 지금도 새로운 별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은하라고 하면 나선 은하거든. 얘는 첨가물질의 함량이 적어서 과거에는 많이 만들어질 수 있지만 지금은 새로운 별이 안 만들어지거든. 타원 은하는. 아셨죠? 그러면 B에서, 나선 은하에서 새로운 별이 주로 생성되는 곳은 어디? 나선 8 이렇게 가야 되겠지. 태양도 우리 은하의 나선 8에 있다고. 아셨죠? 나선 8. 너 틀렸어. 자, A와 B 모두 관측 가능한 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수소이다. 은하에서 관측 가능한 물질만 따져봤을 때. 은하는 관측 가능하지 않은 물질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암흑물질 같은 거. 그렇지만 관측 가능한 것만 따져보라고 하면 제일 많은 건 누구? 수소가 되겠지.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결정적 시기에 전 우주 공간에 수소가 쫙 깔려버렸거든. 수소 헬륨의 질량비가 3대1로. 아셨죠? 수소가 제일 많은 거예요. 수소이다. 맞는 거. 그러면 비음만 맞는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구성한 추가. 조금 더 들어가 볼 거. T1 시기에 별의 누적 질량은 A가 B보다 많다. 자, T1 시기를 선생님은 여기 10억 년으로 잡을게요. 요 시기에 누적 질량을 따져보라는 거지. 누적 질량은 그동안 만들어졌던 별의 질량을 누적한 겁니다. 누가 많은 거예요? A가 많은 거지. 요 곡선 아래 면적이 누적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많다? A가 많다. 맞는 거고요. A와 B의 첨가물질 함량, 주결성의 평균 질량을 각각 비교하면 첨가물질 함량은 누가 더 많다고요? B가 많다고요. 주결성의 평균 질량은 누가 더 크다고요? B가 더 크다고요. 아셨죠?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2번 봤고요. 이제 대표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특이 은하 이제 구분하는 거죠. 표는 특이 은하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세이퍼트 은하, 전파 은하, 퀘이사 중 하나이다. 하나가 세이퍼트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라고 써 있죠? 전파 은하고요. 전파 은하. 하나가 퀘이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게요. 중심부에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이 있다. 다 그렇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루는 특이 은하는 다 중심부에 질량이 매우 큰 블랙홀이 있다. 이 블랙홀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활동성 은하핵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다른 파장에 비해 전파 영역에서 특히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녀석이 이 녀석이야. 아, 너 그럼 전파 은하네. 전파 은하 이렇게 가는 거고요. 전파 은하. 그 다음에 가시광선 영상에서 별처럼 보인대. 별처럼 보이는 건 누구예요? 퀘이사 이렇게 가는 거지. 퀘이사. 그럼 너가 세이퍼트 은하구나. 됐죠? A는 세이퍼트 은하이다. 맞고요. 은하 전체 광도, 분해 중심부의 광도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죠. A는 세이퍼트 은하입니다. 세이퍼트 은하는 보통 나선 은하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나선팔이 나서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

분포하고 있는 모습. 자, P는 퀘이사죠. 퀘이사는 그냥 별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그러면 은하 전체 광도분의 중심부 광도는 퀘이사 같은 경우는 거의 1에 가까워. 얘는 거의 이 값이 1에 가깝다고. 이 중심부에서 별이 방출하고 있는 요 에너지가 전체에서 방출한 에너지의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퀘이사는 별처럼 보여요. 주변에 있는 어떤 물질이 잘안 보인다고. 아셨죠? 그런데 세이퍼트 은하는 중심부가 좀 비교적 밝긴 밝습니다. 그런데 주변이 굉장히 잘 보여. 주변에서 방출한 에너지도 꽤나 잘 보인다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의 광도분의 중심부의 광도를 따지면 얘가 더 크다는 거야. 아셨죠? A가 B보다 작다 가야 되는 거야. 은하 탄생 후 현재까지 경과한 시간은 B가 C보다 길다. B는 퀘이사고요. 얘는 전파 은하입니다. 퀘이사의 가장 큰 일반적인 특징, 별처럼 보인다. 작게 보인다. 작게 보인다는 얘기는 굉장히 멀리 있다. 굉장히 멀리 있다는 얘기는 그 빛이 출발해서 나한테 온 시간을 고려해 봤을 때이 퀘이사는 굉장히 과거에 만들어진 거. 아셨죠? 굉장히 과거에 만들어진 거. 또 실제 에너지를 방출하는 영역이 굉장히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작지만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방출하는 굉장히 특이한 녀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하 탄생 후 경과한 시간은 B가 C보다 길다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작게 보인다? 굉장히 멀리 있다? 빛이 이동한 시간이 굉장히 길다? 굉장히 과거에 만들어졌다. 이런 논리적 추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기억, 디귿이 맞는 거.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추가 선지. 자, A는 주로 타원 은하의 형태로 관측된다. A는 누구라고요? A는 지금 세이퍼트 은하죠? 세이퍼트 은하. 타원 아니죠. 주로 나선 은하 형태로 보입니다. 자, 스펙트럼에서 적색 변이는 A가 B보다 크게 나타난다. B가 누구라고요? B가 퀘이사라고요. 퀘이사가 가장 멀리 있어요. 가장 멀리이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우주 팽창 효과를 가장 크게 겪어요. 그래서 가장 빠르게 멀어지는 가장 적색 변이가 크게 나타나는 특이 은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퀘이사가 적색 변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A가 B보다 크게 나타난다가 아닙니다. B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자, C는 가시광선 영상에서 Z와 로브가 뚜렷하게 관측된다. 전파 은하는 전파 영상에서 봤을 때 Z와 로브가 굉장히 잘 보여요. 여기서의 함정은 뭐예요? 가시광선 영상이 틀렸어. 전파 영상에서 봤을 때 중심 핵에서 나오는 Z, 그 다음에 Z가 연결되어 있는 로브가 굉장히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게 전파 영상의, 전파 은하의 특징. 아셨죠? 그럼 너 틀렸어.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 맞는 게 없네요. 이렇게 보는 거고요. 조금만 더 들어갑니다. 다 들어갈게요. 자, 기역은 니은보다 파장이 길다. 얘를 기역으로 놓겠습니다. 전파를. 니은은 얘를 니은으로 볼게요. 가시광선을. 전파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다. 맞는 겁니다. 맞고요. ABC 중 빅뱅 이후 초기에 주로 만들어진 은하는 초기에 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나이가 많다. 즉, 빛이 이동한 시간을 고려해 봤을 때 굉장히 과거에 만들어진 녀석 누구라고 얘기했었죠? 퀘이사라고 얘기해야 되겠지. 퀘이사의 큰 특징입니다. 다른 특이 은하들에 비해서 정말 초기에 만들어진 녀석들이 굉장히 많이 관측이 되고 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대표형 3번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대표형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특이 은하 자료 분석이고요. 지금 요 스펙트럼 분석은 세이퍼트 은하와 퀘이사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분석하는 거죠. 하나가 세이퍼트 은하고요. 세이퍼트 은하고 그다음에 하나가 퀘이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이 스펙트럼에서 우리가 나타난 특징을 좀 보면, 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게 공통점이냐면, 공통점 첫 번째 보면 위로 뾰족이 많이 있어. 위로 뾰족. 이렇게 위로 튀어오르는 이러한 선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방출선이라고 부릅니다. 방출선이 굉장히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게 공통점. 두 번째 공통점은요, 보면 방출선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방출선의 폭이 다른 거야. 아, 얘나 지금 방출선의 폭이 제법 넓게 보인다. 아, 선폭이 넓다라고 하는 선폭이 넓어요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이게 공통점입니다. 자, 차이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스펙트럼에서 차이점을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두 은하의 차이점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퀘이사와 세이퍼트 은하의 차이점. 자, 첫 번째 거리를 비교합니다. 누가 멀리 있다고요? 퀘이사가 세이퍼트 은하보다 멀리 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적색 편이도 커요. 적색 편이도 누가 더 크다? 퀘이사가 더 크다. 그렇기 때문에 후퇴 속도도, 관측되는 후퇴 속도도 누가 더 크다? 퀘이사가 더 크다. 자, 그 다음에 둘 중에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퀘이사가 진짜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다. 에너지 방출

풀 영역은 작지만 에너지를 진짜 많이 방출한다라고 얘기했었죠. 방출 에너지의 양을 따지면 방출 에너지의 양 K사가 많다. 아셨죠? 물론 관측되는 크기로 따지면 관측되는 크기로 따지면 K사는 별처럼 보여요. 조그맣게 보여요. 세이퍼트 은하는 은하처럼 보여요. 면적이 보인단 말이죠. 그럼 크기로 따지면 관측되는 크기는 얘가 더 크겠지. 아셨죠? 요 정도 하고서 문제 볼게요. 자, 은하까지의 거리는 가가 나보다 멀다. 가가 누굴까? 나가 누굴까? 보면 얘는 기준선에 대하여 요만큼의 파장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얘는 기준선에 대하여 요만큼의 파장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파장 변화가 이만큼 크다는 얘기는 적색 편이가 크다는 얘기지. 맞죠? 적색 편이가 크다는 얘기는 멀리 있고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녀석이야. 너가 누구니? 퇴사구나. 그럼 너가 누구니? 세이퍼트구나. 됐죠? 은하까지의 거리는 가가 나보다 멀다. 파장 변화가 크다. 그만큼 멀리 있다. 그만큼 빨리 가고 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시지름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있죠. 시지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관측되고 있는 겉보기 지름을 얘기하는 거야. 관측되고 있는 겉보기 지름. K사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별처럼 보인다고요? 점처럼 보인다고요? 세이퍼트 은하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나선 은하처럼 보이는 게 대부분이라고요. 넓게 보여요. 그러면 가가 나보다 작다라고 봐야 되겠지. 단위 시간당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양, 방출 에너지의 양 누가 더 많다고요? K사가 많다. 가가 나보다 많다. 됐죠? 그러면 기역, 디귿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좀더 들어갑니다. 자, 요거. 자,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이는 가가 나보다 크다. 파장 변화량이 큽니다. 이 파장 변화량이 파장이 긴 쪽으로의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적색 편이랑 파장 변화량이 커요. 적색 편이 역시 크다.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거고요. 에너지 방출 영역의 크기 분해. 방출하는 총 에너지 양은 가가 나보다 크다. 가는 K사. 별처럼 보여요? 에너지 방출 영역의 크기가 작아요. 작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보낸다고 했었지. 그럼 가가 나보다 크다. 맞는 거고. 가는 허블의 은하 분류 기준에 따라 타원 은하로 분류할 수가 있다. 지금 가는 뭐처럼 보인다고요? 가시광선 영상에서 별처럼 보인다고요. 별들이 모여있는 집단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단독 별처럼 보인다고요. 은하처럼 안 보인다고요. 아셨죠? 틀린 거예요. 됐나요? 리을, 미음 맞는 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기역은 방출선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를 기역으로 놓을 거냐면, 요 녀석을 기역으로 놓겠습니다. 위로 표죠. 기역은 방출선이다. 그러면 맞는 거고요. 일반 은하와 비교된 나의 특성은 세이퍼트 은하의 일반 은하와 비교된 특성, 어떤 거 있다고 했었죠? 세이퍼트 은하는 중심부가 다른 일반 은하에 비해 밝아요. 중심부가 다른 일반 은하에 밝아요. 하나. 두 번째는요, 흡수선에서, 다시요, 스펙트럼에서 이러한 방출선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반 은하에서. 만약에 이러한 방출선이 나온다, 일반 은하에서. 세이퍼트 은하는 방출선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떤 차이가 있다? 넓은 선포. 아셨죠? 세이퍼트 은하는 일반 은하에 비해 중심부가 밝다. 스펙트럼에서 방출선의 선폭이 넓다. 선폭이 넓다라고 하는 특징. 이두 가지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 유형 4번 보고 봤고요.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허블의 외부 은하 관측 자료. 자, 그림과는 1929년 허블이 발표한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거리, 그 다음에 후퇴 속도 V 관계를, 그 다음에 나는 최근 1A형 초신성을 이용하여 측정한 외부 은하의 거리와 후퇴 속도의 관계를, 거리, 역시나 후퇴 속도. 자, 거리와 후퇴 속도가 나와 있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죠? 허블 법칙이라 함은 V는 HR이죠. 거리 나와 있고 후퇴 속도 나와 있으면 H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H는 R분의 V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겠습니다. 거리와 후퇴 속도 나와 있죠? 그, 즉, H라고 하는 건요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자, 이 메가파섹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이 메가파섹을 기준으로 후퇴 속도가 대략적으로 한1000 정도, 대략적으로 그 즈음이라고 하면 요 그래프에서의 H 값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000이 되는 거야. 맞죠? 그런데 이쪽으로 가볼게요. 지금 여기 200메가파섹 정도를 잡아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후퇴 속도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의 H 값이라고 하는 건 200분의 만 얼마가 되겠지. 왜냐하면 여기가 2만이고 여기가 만 얼마가 되는 만이니까 만과 2만 사이의 얼마의 값 맞죠? 그럼 200분의 만 얼마의 값과 2분의 1000의 값을 비교한다고 하면 누가 더큰 거예요? 이쪽이 더 크겠지. 아, H 값은 누가 더큰 거야? H 허블 상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이 관측 결과로 구한 허블 상수가 요 관측 결과로 구한 허블 상수보다 크다. 이제 이런 의미예요. 아셨죠?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거죠.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뭐죠? 가를 통해 얻은 것보다 나를 통해 얻은 것이 더큰 값. 요걸 가지고 구했을 때더 크게 구해지는 값이 무엇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거리가 100메가파섹인 은하의 적색편이량이라고 되어 있죠. 거리가 일정할 때 은하의 적색편이량 누가 더 크니?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은하의 적색편이량이라고 하는 건 뭐랑 관련 있어요? 파장 변화량이랑 관련 있고 또 뭐랑 관련 있어요? 후퇴 속도랑 관련 있는 거지. 그렇죠? 파장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후퇴 속도가 큰 거야. 자, 그러면 일로 갑니다. 여기서 지금 요식에서 지금 이 거리라고 하는 값을 상수로 놓은 거야. 상수로 놓았는데 이런 상태에서 후퇴 속도는 누가 더클 수가 있니를 물어본 거지, 결국에. 맞죠? 그럼 후퇴 속도가 크려면 누가 커야 돼? 허블 상수가 커야지. 얘가 커야지, 얘가 크겠지. 맞죠? 그럼 허블 상수 누가 더 크다? 가가 더 크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나를 통해 구한 게더큰걸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너는 일단 틀렸구나.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이제 우주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다고 했었죠. 지금 현재 R만큼의 거리에서 V의 속도로 가고 있는 은하가 있대. 여기서 이 은하가 가는 이유는 뭐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기 때문에. 즉, 우주가 이만큼 팽창했을 때 얘가 이만큼의 속도로 가서 이만큼의 거리 동안 팽창을 했대.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 어떻게 구하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속력분의 거리를 하면 시간이 나오죠. 맞죠? 그러면 이 우주가 팽창한 시간, 우주 공간이 팽창해서 은하가 멀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지금 가고 있는 속력, v분의 멀어진 거리, r을 해주면 시간이 나오죠. 근데 이 v분의 r이라고 하는 것이 뭐랑 똑같다? h분의 1과 똑같다.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부터 일정한 속도로 멀어져서 현재 요만큼의 거리까지 갔다고 하면 이 r과 v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우주가 팽창한 시간, 우주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 추정값이 뭐랑 똑같은 거예요? h분의 1이랑 똑같다고. 그러니까 허블 상수가 크면 클수록 우주의 나이, 추정되는 우주의 나이는 작아지는 거지.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의 역수에 비례하니까. 아셨죠? 그러면 우주의 나이는 누가 더 크다? 허블 상수가 작은 녀석이 더 크다. 됐죠? 그다음에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이런 겁니다. 우주가 이만큼의 나이 동안 최대한 커질 수 있다. 라고 봤을 때, 최대한 커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한 멀리 멀어질 수 있는 은하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은하는 얼마의 속도로 멀어질 수 있을까? 빛의 속도겠지.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는 어떠한 경계선이 지금 우주의 나이 동안 멀어진 거리가 내가 볼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즉, 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도 뭐랑 관련 있어요? 허블 상수의 역수 또는 우주의 나이와 관련 있다는 거죠. 우주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도 크게 측정이 된다. 이런 논리예요. 그렇다고 하면 허블 상수가 작을수록 우주의 나이가 많은 거고 우주의 나이가 많을수록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도 커지는 거. 그러면 얘도 나를 가지고 구하는 값이 더 크겠지.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 자, 허블 상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맞죠? 그 다음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은하까지의 거리분의 은하의 후퇴 속도는 가와 나 모두 증가한다. 실수를 하면 이렇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거리가 멀어지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커지네? 둘다 똑같이. 그러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이 값이 커지는 거 맞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죠? 커지는 거 맞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은하까지의 거리 분의 은하의 후퇴 속도예요. R분의 V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멀리 있는 은하이든, 비교적 가까이 있는 은하이든, R분의 V 값은 대체로 일정하다 보는 거지. 그게 뭐예요? 허블 상수라고 표현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모두 증가한다가 틀렸지. 일정이야, 일정. 아셨죠? 자, 가와 나 모두 우주가 팽창한다는 이론의 증거가 될수 있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진다는 얘기는 그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그 은하와 나 사이의 공간, 사이사이 공간이 많기 때문에 공간이 팽창 효과가 점점점 더해지니까 멀리 있는 녀석이 더 빨리 멀어지는 거예요. 이건 나를 기준으로 하든 다른 어떠한 은하를 기준으로 해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야. 즉, 요 관측 결과는 우주가 어떠한 중심 없이 공간 자체가 팽창해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얘나 모두 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빠르게 멀어진다? 우주 공간 자체가 팽창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 팽창한다는 이론의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추가 선지, 리을, 비읍,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기역의 은하는 스펙트럼에서 청색 편이가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이제 이런 거 학교 시험에서 되게 참 좋아요. 여기를 기역으로 놓겠어. 이 기역의 은하는 오히려 후퇴 속도가 음수야. 음수. 이 은하가 있다는 거야. 이런 은하가. 음수야. 이 은하는 그러면 스펙트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음수란 얘기는 파장 변화량이 음의 값이야. 마이너스야.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지. 청색 편이가 나타날 수 있다. 아셨죠?

자, 1A형 초신성을 이용하여 외부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이유는 뭐야? 1A형 초신성이 들어있는 은하까지의 거리를 이렇게 나타낸 거잖아요. 1A형 초신성은 어떠한 특징이 있길래? 얘는요, 빵 터질 때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 광도가 일정해. 최대 광도가 일정해. 즉, 최대 광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절대 등급이 일정해. 절대 등급이 일정한데 우리가 봤을 때더 어두워 보일 수가 있다고. 더 어두워 보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멀리 있다는 얘기지. 즉, 얘는 절대 등급 또는 최대 광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관측할 수 있는 밝기를 가지고 어두워 보이면 그만큼 멀리 있다. 아셨죠? 거리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아셨죠? 최대 광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5번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표형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자, 허블 법칙 문제고 실제로 이제 어려운 문항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것이다라고 선생님 감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림 가는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외부 은하 A와 B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나타낸 것이고, 날은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A와 B의 스펙트럼을 비교 스펙트럼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밑줄 그어볼까요? A와 B는 동일한 시선 방향에 위치하고 우리 은하와 AB는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쭉 그리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은하를 표시할 겁니다. 시선 방향이 동일하다고 했죠. 가까운 거리에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까? 여기다 우리 은하라고 하고 여기 A. 조금 먼 거리에 B가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허블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V는 HR이야. 거리가 2배 멀면 후퇴 속도도 2배 큰 거야. 또 V라고 하는 것은 람다 제로에 델타 람다 곱하기 C거든요. 거리가 2배 멀면 후퇴 속도 2배. 후퇴 속도가 2배란 얘기는 파장 변화량도 2배. 아셨죠? 이런 논리로 가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이제 여기서 볼게요. 지금 보니까 거리를 얘기해 볼게. 우리 은하에서 볼때 A까지의 거리가 얼마냐면 80메가파세기야.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자, 우리 은하에서 볼때 지금 B가 멀어진 속도 V가 얼마냐면 18,000이야. 얘는 얼마인지 모르겠어. 우리 은하에서 볼때 A에서의 파장 변화량이 델타 람다라고 하면 B는 그거보단 더 크겠지. 됐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이 자료를 보는 거예요. 자, 이 자료를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지금 여기에서 A 은하가 원래 400나노미터로 보여야 되는 어떠한 흡선의 파장이 408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 즉 파장 변화량이 8이래. 그럼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이 A는 얼마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느냐? 자, VA가 멀어진 속도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400나노미터로 보여야 되는 녀석이 파장 변화량이 8이래. 곱하기 빛의 속도를 해주면 뭐가 나와요? A가 멀어진 속도가 나온다. 속력, 속도가 나온다. 그러면 지워지고요. 지우고 2. 그럼 2 곱하기 3000, 6000이 나오죠. 이 6000이 뭐야? A가 멀어진 속도. 그러면 여기가 6000이 되는 거예요. 6000. 그럼 여기서 볼때 A가 멀어진 속도가 6000이라고 하면 딱 관계가 나오죠. A는 6000으로 멀어지고 있고 얘는 18000으로 멀어지고 있어. 속도가 3배야? 거리가 3배네. 아, 너 거리가 240이구나. 됐죠? 속도가 3배야? 그러면 파장 변화량도 3배네. 아, 너는 그럼 3 델타 람다구나. 이렇게. 됐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허블 상수는 75km per sec per megaparsec이다. 허블 상수라고 하는 것은 R분의 V인데, 보니까 80, A를 기준으로 보면 80일 때 V가 6000입니다. 그러면 나눠주면 87에 56에 파워 40. 아, 그러면 75km per sec per megaparsec이 나오겠네요. 맞네요. 그 다음에 기역은 624이다. 기역은 누구니? 지금 얘가 기역이잖아요. 자, 보자고요. 여기서 봤을 때 요만큼은 A를 봤을 때 파장 변화량. 여기서 봤을 때 요만큼은 B를 봤을 때 파장 변화량. 계산해야 되겠네요. 지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B의 후퇴 속도가 요거래. 18,000이래. 18,000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600나노미터짜리 빛을 봤을 때 파장 변화량이 얼마가 나오는 거고 곱하기 빛의 속도를 했을 때요 값이 나오는 거야. 요 파장 변화량. 다시 18,000이라고 하는 것은 600나노미터짜리 기준 파장 람다 제로 분의 델타 람다 곱하기 30만을 했을 때 나오는 값이야. 그러면 요거에서 델타 람다를 구할 수가 있겠죠. 해볼까요? 두개 지우고 두개 지우고 그쵸? 그 다음에 세 개를 다 지우고 세 개를 다 지워요. 그럼 남는 건 여기서 2. 아, 델타 람다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18이니까 36. 됐죠? 아, 그렇네. 그러면 요게 지금 36이라는 거야. 36. 그럼 기역은

600에서 36만큼 파장이 길어진 거니까 636 이렇게 가야 되겠지. 너 틀렸구나. 이렇게. 자, A에서 관측했을 때 B의 후퇴 속도는 12,000km/s이다. 지금 기준은 A에서 볼때 B예요. A에서 볼때 B 또는 B에서 볼때 A 똑같죠. 자, 우리 은하에서 A를 볼때 80만큼 떨어져 있을 때, 80메가파셀 떨어져 있을 때 멀어진 속도가 6,000이라고 했어. 근데 A에서 B를 보면 얼마큼 떨어져 있는 거죠? 여기서 둘 사이의 거리는 160메가파생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80일 때 6000이다 라고 하면 160일 때는 얼마가 되는 거야? 두 배가 되겠지. 12000. 맞다. 이렇게. 아셨죠? 기역, 티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이제 추가 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 자,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B의 적색 편의는 A의 3배이다. 우리 은하에서 본 B의 적색 편의는 A의 3배이다. 파장 변화량이 3배예요? 그럼 적색 편의도 3배가 나와야 되겠지. 맞는 거고요. A에서 관측할 때 우리 은하는 B보다 빠르게 멀어진다. A에서 관측할 때 여기는 80, 여기는 160이야. 그럼 얘가 더 빠르게 멀어지겠지? 뭐두 배나 더 빠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B보다, 우리 은하는 B보다 빠르게 멀어진다. 아니, 느리게. 자, 허블 법칙에 의하면 우주는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팽창한다. 허블 법칙에 의하면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겁니다. 팽창의 중심은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넌 틀렸어.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리을만 맞는 거,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고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니은은 612나노미터이다. 니은을 선생님이 어디다 체크를 했냐면, 여기구나. 선생님, 여기다 니은을 체크했네요. 니은은 얼마일까? 우리 은하에서 볼 때, 지금 B가, 은하 B가 600나노미터짜리가 636으로 보인 거야. 파장 변화량이 36이었다고. 그러면 600나노미터짜리가 A를 본다고 하면 A 은하에서는 얼마의 파장으로 보일 거야? 보일 것이냐? 이 관계가 그대로 가는 거죠. 지금 우리 은하에서 볼때 B는 어떠한 특정한 흡순의 파장을 본다고 했을 때 A에서 봤을 때의 파장 변화량이 3배로 보인다고. 아셨죠? 그러면 그 흡순의 파장 변화량을 가지고 A를 판단한다고 하면 3분의 1. 그러면 아, 12.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아셨죠? 그러면 600에다가 12가 더해진 것만큼으로 보여야 되니까 612. 맞는 거예요. 자, A에서 B를 관측할 때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흡수선의 관측 파장은 얼마인가라고 되어 있죠. 지금 A에서 B를 관측할 때 파장이 600나노미터인 녀석은 어떻게 보이겠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아, 80메가파생만큼 떨어져 있으면 파장 변화량이 얼마야? 80메가파생만큼 떨어져 있으면 파장 변화량이 12래. 그렇죠? 근데 A에서 B를 본대. A에서 B를 보면 160메가파생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럼 파장 변화량이 얼마라는 거지? 24라는 거지. 아셨죠? 600나노미터짜리를 본다고 하면 600나노미터에다가 224, 600나노미터에 24나노미터를 더한 값으로 624로 보이겠지. 아셨죠? 이런 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형 6번 봤어요. 그 다음에 대표형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정상우주론과 빅뱅우주론. 그림 가 하나는 정상우주론과 빅뱅우주론에서 시간에 따른 우주의 변화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서 요 녀석들을 은하라고 보면 돼요. 은하. 여기서 요 녀석들을 은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아, 요 우주 모형에서는,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커지는데 은하의 개수가 늘진 않았어. 그러니까, 아, 물질의 총 질량이 불변이야. 아, 질량 불변이야. 질량 불변인 거고. 지금 여기서는요,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은하가 점점점 늘고 있어. 질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야. 질량 증가 우주야. 그러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질량 불변의 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이 됩니다. 질량이 증가하는 우주는 정상 우주론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정상 우주론 또는 빅뱅 우주론.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보면, 가에서 우주의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 맞고요. 나에서 우주 온도는 시간이 경감에 따라 점점 낮아진다. 낮아지지 않는다. 우주가 커져서 공간은 커졌지만 그 사이사이에 새로운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면서 얘네들이 공간에게 에너지를 다시 주입을 하기 때문에 에너지 밀도가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셨죠? 계속 중간중간에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면서 공간의 온도를 계속 일정하게 만들어준다는 의미예요. 자, 우주에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약 3대 1인 관측 사실은 가의 증거가 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 증거 중에 하나가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특정한 시기, 우주가 만들어지거나 빅뱅 이후에, 빅뱅 이후에 3분경에 전 우주에 존재했던 양성자와 중성자가 일제히 헬륨 원자핵, 수소 원자핵으로 안정화될 때 3대 1의 비율로 딱 세팅이 되었다라고 빅뱅 우주론에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게 관측이 되었죠. 빅뱅 우주론의 결정적 증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러면 기역, 티귿 맞는 거 체크하시고요. 자, 추가 선지 보겠습니다. 자, 추가 선지. 가에서 우주의 밀도는 점점

점차 감소한다. 우주의 크기는 커져가고 있는데 질량은 불변이야. 질량은 일정한데 크기가 커져. 부피가 커져. 그럼 밀도는 감소. 나의 우주 공간에서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지고 있죠.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겁니다. 자, 가와 나 모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가 크게 관측된다. 자,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이가 크게 관측된다고 하는 것은 허블 법칙이에요. 그렇죠? 허블 법칙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지. 여기 있던 요두 은하가 멀어져서 이렇게 멀어졌어요. 지금 여기 있었던 요두 은하가 멀어져서 이렇게 됐다고. 얘가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비율보다 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비율이 더 크지. 그렇죠? 근데 그것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얘와 얘와 얘를 따지면 1, 2, 3을 따지면 1, 2, 3. 1, 2, 3을 따지면 1, 2, 3 사이의 거리가 커졌어. 커진 사이에 중간에 중간에 새로운 은하가 만들어진 것뿐이지 멀리 있는 녀석이 더 빨리 멀어지는 건 어차피 우주팽창 효과에서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아셨죠? 요거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선지, 리을, 미음, 비읍 모두 다 맞는다. 자, 여기에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정리하셔야 됩니다. 가우주론의 근거는 무엇이 있는가? 가우주론은 빅뱅 우주론이죠? 빅뱅 우주론의 근거는 첫 번째,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3대 1인 거. 그거 꼭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 우주 배경 복사. 아셨죠?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인 건 언제 세팅이 된 거? 빅뱅 이후 3분경에. 우주 배경 복사. 전 우주에 쫙 깔려져 있는 우주 배경 복사. 언제 세팅이 된 거죠? 빅뱅 이후 38만 년경. 우주의 온도가 3000 켈빈일 때. 그때 또 같이 일어난 거 무슨 일? 중성원자가 만들어지고. 그때 우주 배경 복사가 전 우주 공간을 떠돌면서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체크. 아셨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7번까지 봤고요. 이제 대표 유형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빅뱅 우주론의 주요 사건. 요 주요 사건도 주관식으로 내기도 쉽고요. 그다음에 선다형으로 내기도 쉽고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은 빅뱅 이후 발생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헬륨 원자핵 생성 있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3분이에요, 3분. 3분. 아셨죠? 헬륨 원자핵이 생성될 당시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은 몇대 몇? 7대 1.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더 좋고. 자,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됐습니다. 38만 년. 자, 그때 당시에 우주의 온도는 3000K. 그때 당시에 중성 원자가 만들어졌어요. 중성 원자가 만들어지고 더 이상 빛이 전자들과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서 빛이 공간을 이렇게 떠돌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주는 투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투명 우주까지 정리. 자, 급팽창이 일어납니다. 급팽창은요, 1초도 안된 시간. 빅뱅 이후 1초도 안된 시간에 확 빛보다 빠른 팽창을 했다는 거죠, 우주가. 암흑에너지에 의한 가속팽창. 정확하게 시기를 우리가 잡긴 어려워요. 그렇지만 다른 어떠한 사건에 비해서 굉장히 최근이다라고 하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우리가 우주의 나이를 대략적으로 137억 또는 138억 요 정도 보거든요. 빅뱅 이후 시간은 그 전체 시간에 대략적으로 한 절반쯤부터 암흑에너지에 의한 가속팽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도를 기억해도 좋아요. 아셨죠? 그러니까 전체 우주의 시간 중에 절반 정도는 지난 시점부터는 암흑에너지가 큰 영향을 미쳤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다. 아셨죠? 정확하게 시간을 딱 잡긴 좀 어렵습니다. 문제 볼게요.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은 가이다. 가장 먼저 발생한 사건은 누구? 다. 너 틀렸구나. 나 사건이 발생할 무렵에 중성원자가 생성이 되었다. 나 사건이 발생할 무렵에 중성원자가 생성이 되었다. 현재 우주의 곡률이 0인 것과 가장 관련이 큰 사건은 다이다. 현재 우주의 곡률이 0인 이유는 우주가 너무 빠르게 팽창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인지하는 수준에서 봤을 때는 평탄면으로 보인다. 우리의 인지 수준이 전체 우주의 크기를 따라가지 못하고 우린 요만큼만 보기 때문에 평탄면으로 볼 수가 있다. 누구랑 관련 있는 거? 급팽창이랑 관련 있는 거. 사건은 다이다. 맞는 거. 됐죠? 그래서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선생님이 추가로 가지고 온 것은 요겁니다. 자, 최초의 별은 가시기와 나시기 사이에 생성되었다. 지금 여기에 최초의 별 없잖아요. 최초의 별 같은 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최초의 별은 언제? 빅뱅 이후 수억 년 후. 빅뱅 이후 수억 년 후. 그러니까 순서로 따지면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되고 나서 시간이 더 많이 지나고 물질들이 비교적 많이 모여있던 곳에서 최초의 별과 은하가 만들어진다. 그 시간이 수억 년 후. 그 시기도 아직 감속팽창을 하던 시기.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다는 빅뱅 이후 1초에서 3분 동안에 일어났다. 잠깐만요. 일단 이거 답을 체크해야 되겠네요. 가시기와 나시기 사이에 일어났다가 아니라
나시기 이후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틀렸고요. 자, 달은 빅뱅 이후 1초에서 3분 동안에 일어났다. 달은요, 빅뱅 이후 1초도

0: 안된 시간, 1초도 안된 시간에 일어났다. 그러면 너도 틀렸구나. 불투명한 우주에서 투명한 우주로 바뀐 시기는 라 시기 이후에 해당한다. 자, 투명한 우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원래 우주는 이 우주비행 복사가 방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자핵과 전자가 막 자유롭게 돌고 있는 상태. 전자가 워낙 많이 깔려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빛들이 이 전자와 상호작용을 하느라 바깥으로 튀어나올 수 없는 상태였다고. 그런데 중성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전자들이 원자핵에 달라붙으면서 더 이상 이 전자들이 빛을 흡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빛이 자유롭게 공간을 떠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그게 우주비행 복사라고. 아셨죠? 그러면서 빛이 자유롭게 우주 공간을 떠돌게 되면서 투명한 상태의 우주로 바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불투명한 우주에서 투명한 우주로 바뀐 시기는 라 시기 이후가 아니라 언제죠? 나 시기라고 봐야 되겠지. 나 시기. 아셨죠? 그러면 너 틀렸구나. 그러면 추가 선지에서는 맞는 게 없네요. 맞죠? 자,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의 원인은 암흑에너지이다. 선생님이 기억을 뭐로 체크할 거냐면 이것도 시험에 참 많이 나와요. 얘를 기억이라고 할게. 그러니까 급팽창의 원인은 암흑에너지이다. 우리가 암흑에너지가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변화 무엇이죠? 가속팽창이지. 가속팽창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주의 빅뱅 이후의 시간을 봤을 때 현재까지 온 시간의 절반 정도의 시간 이후부터 암흑에너지에 대한 팽창을 얘기한다고요. 가속팽창을 얘기한다고요. 아셨죠? 이 급팽창은 암흑에너지랑 관련이 없다. 아셨죠? 그러니까 넌 틀렸어. 급팽창은 다른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과정상 이 급팽창의 원인까지 다루진 않아요. 근데 이제 궁금한 친구들은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이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빅뱅 이후 발생한 주요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해라 라고 한다면 여기서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면 제일 빠른 건 다죠. 그 다음에 가고요. 그 다음에 나고요.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뭘로 갑니까? 라로 가는 거죠. 물론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별과 은하의 생성이 있는 거고요. 물론 다와 가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생성이 있는 거지. 그렇죠? 급팽창 후 양성자와 중성자의 생성이 있고 시간이 지나서 3분이 되었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하면서 헬륨 원자핵을 만들었고 시간이 지나서 우주비행 복사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지나서 최초의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서 이제 암흑에너지에 의한 가속팽창 시간이 더 지나서 현재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표형 다 봤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내신 만점을 위한 내신 만점 OX 퀴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를 세분하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시험 문제에 좀 내기 쉬운 어떠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타원 은하를 함정을 넣어서 세분하는 기준, 납작한 정도, 다른 말로 편평도죠. 편평도에 따라서 어떻게 세분할 수 있는지 요거 많이 내니까요.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이 은하 중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공부한다. 한 가지밖에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면 퀘이사는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구로부터 충분히 굉장히 멀리 있다.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작게 보인다. 그렇지만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방출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특징이 있는 퀘이사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특이 은하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도. 특이 은하는 우리가 세이퍼트 은하, 전파 은하, 퀘이사를 다루는데 이 녀석들은 전부 다 중심부에 질량이 굉장히 큰 블랙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체크했으면 좋겠고 우리 은하가 나선 은하이기 때문에 나선 은하의 어떠한 구조적인 특징 그래서 팽대부와 헤일로와 은하 원반 또는 나선팔의 어떤 특징들에 대한 물음들도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기가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허블 법칙과 관련해서는 외부에 있는 은하들은 대부분 다 적색 편이가 나타납니다. 이제 그런 것도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허블 법칙의 연장선상에서 적색 편이가 큰 외부인 은하일수록 거리는 어떠하니? 거리비와 적색 편이비, 후퇴 속도 비를 같이 묶어서 이해하는 방법.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의 주요한 사건들. 아셨죠? 대폭발은 다시요. 급팽창은 언제 있었니? 헬륨 원자핵은 언제 만들어졌니? 그 다음에 우주비행 복사는 언제 형성이 되었니? 이제 이런 것들도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을 구분해서 질량의 변화, 온도의 변화, 밀도의 변화도 아주 자주 다루는 주제. 아셨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나머지 이어서 우주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우주 모형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목소리)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든든한 적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영어독해하면서 공부와 함께하는 저는 김세현입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굉장히 의미 있는 날 아닙니까? 여러분이 길고 긴 내신 만점 수능 특강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오늘 그 마침표를 찍는 날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3에 해당하는 11개 질문을 와 오늘 한 개가 또 많아요. 우리 완전한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우리 약속했던 모든 유형을 다 살펴보기 위해서 한 개만 더 살펴봅시다. 마지막이니만큼 여러분 훨씬 더 집중력 끌어올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할 수 있으시죠? 자, 바로 시작해봅니다. 자, 우리는 테스트 3에 14번 빈칸추론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 겁니다. 자, 뭐에 관한 글이었냐면 인간의 비이성적 행동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심리학 연구를 했는데 인간이 글쎄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여러 개의 사례가 등장해요. 선호의 불일치, 다이어트를 원하면서 과식을 하더라. 아하, 그리고 순간적인 판단, 충동적인 소비까지 하더라. 내가 지금 월세 낼 돈도 부족한데 커다란 TV를 사는 것이 맞는가? 그럼에도 TV를 충동적으로 사더라. 낙관 편향, 위험을 과소평가하면서 설마 내가 병에 걸리겠어? 라는 생각까지, 그치? 네, 이러한 사례의 이유, 즉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 것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의지가 약해요. 의지가 약해서 유혹에 반복적으로 굴복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누적 효과를 무시합니다. 작은 해의 축적을 간과하는 것이죠, 그치? 따라서 결론, 인간은 장기적인 결과보다 단기적인 욕구에 좌우되면서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더라. 해당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정리할게요. 인간은 순간적 욕구와 편향에 의해 장기적 결과를 무시하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이더라. 영어로 살펴봅시다. Human behavior, 인간의 행동은 is often irrational. 자, 지금 비이성적이다를 갖다가 irrational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펴주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비이성적인데 왜냐하면 개인들이 보여줍니다, 그렇죠? Inconsistent preferences. 지금 일관적이지 않은 선호를 보여주기도 하면서 give in to는 굴복하는 거예요. 유혹에 굴복하고요. underestimate는 과소평가합니다. 위험을 과소평가하면서 뭐를 고려하지 못합니까? cumulative라고 하면서 누적되는 이란 뜻이거든요. 처음 보는 친구들 있지요. 종종 등장하는 단어니까 이 지문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단어니까 알아두시는 거 좋겠습니다. 누적되는 효과입니다. 그 행동의 누적 효과까지 고려하지를 못해요. 즉 간과하기 때문에 인간은 비이성적으로 행동을 하더라.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요. 이거 원래 빈칸이기도 하지만 이 단어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요. 뒷부분의 내용은 사실상 사례와 이유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빈칸을 또 묻고자 한다면은 이것을 뚫어서 서술형으로 물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따라서 이 부사, 비이성적으로 해당하는 이 부사는요. 내가 스펠링까지 완벽하게 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볼까요? 심리학 연구는 밝혀냈습니다. 많은 방법인데 allegedly, 주장컨대란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이성적으로 행동한다고 주장되는 많은 방식을 밝혀냈다라고 합니다. irrationally, 비이성적으로 스펠링까지 완전하게 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첫 번 문장으로는 3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We make decisions. 우리는 결정을 내린대. 자, 그리고 이 결정을 선행사로 하는 관계절이 어이구 엄청 뒤로 빠졌습니다. 왜? 중간에 뭐 들어가 있습니까? In the heat of the moment라고 하는 전치사고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전치사 덩어리를 괄호 묶고 놨더니 그제서야 앞선 선행사와 관계대명사절의 관계가 보이겠습니다. In the heat of the moment는 발끈해서 그만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는 발끈해서 그만. 우리의 더 나은 자아가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결정을 내.

민다. 지금 we hadn't made의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이때 대신 목적격 관계대명사구나. 그래서 선행사와 이렇게 떨어진 관계절도 있다. 챙겨주시면 더더 좋겠지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마찬가지 빈칸입니다. 더 우월한 개인 소유물을 정당화할 의무에 관한 글이었는데요. 개인의 더 많은 이익은 정당화할 의무가 존재해요. 정당화가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 도덕적으로 의심스러운 상태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유를 제시하게 되면 정당화를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균형, 필요성, 선택 기회 등의 근거를 들 수가 있겠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당화의 성공 여부가 핵심이 아니라는 거. 결국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유를 제시하는 것 자체, 이유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도덕적 의무인 거지, 그 정당화가 성공적인가? 그것은 핵심이 아니다라는 설명까지 같이 챙겨주셔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그 정당성을 설명할 의무가 있다. 정당성 설명,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 Individuals have a moral duty, 도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뭐할 의무가 있습니까? 정당화하는 거죠. 뭔가 불평등한 이득에 대해서 정당화할 도덕적인 의무가 있어요. 뭐 함으로써? 이유를 제시함으로써. 자, 뭐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요? Whether those justification, 그러한 정당화가 궁극적으로 succeed, 성공을 하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유를 제시하는 것그 자체가 도덕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좋습니다. 9번 문장 빈칸 예측 갑니다. But that, as I said, 내가 말했듯이 그것은. It's beside the point. 요점을 벗어난답니다. For the purpose of, 어떠한 목적에 비추어서 the fundamental duty to provide the justification, 정당화를 제공해야 한다는 근본적 의무라는 목적에 비추어 핵심에서 벗어난다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that이 무엇이길래 but으로 뒤집고 있는 것이냐면, 이때 뜻은 뭐였습니까? 결국 정당화가 성공적인가? 이 정당화의 성공 여부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정당화가 성공적인가 아닌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치?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정당화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을 했는가. 즉, 정당화 제공, 이유 제시. 이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그 정당화의 성공 여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에 해당하는 연결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요. 이번 문장으로 어법 예측 한번 가볼게요. State of affairs라고 해서 해석은 어떤 상황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 예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절이 따라 붙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인가 봤더니 정당화가 결여된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정당화는 정당화인데 뭐에 대한 정당화? Justification for의 구조인데 either A or B의 구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쵸? 자, either A or B, A 또는 B라는 뜻이니까 존재하게 된데 대해서나 rectify는 바로잡다라는 뜻이죠. 바로잡지 못한 데 대한 정당화. 이것에 대한 정당화가 결여된 상황은, 자, 그러면 얘를 주어의 해그로 잡으면서 동사 자리에 단수 비동사 is 온거 챙길 수가 있겠어요? As morally suspect, 도덕적으로 의심스럽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빈칸 추론입니다. 자, 전통 매체의 통제와 한계에 관한 글이었고요. 전통 매체는 문화에 큰 영향력을 주지만 어떠한 단점이 있습니까? 자본 집약적이면서 통제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이 있어요. 권위주의 사회에서는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민주사회에서는 소수 부유층에 의해 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이 결과가 중요한 거죠. 그 결과, 전통매체는 뭐할수 있습니까? 선정성과 수익 중심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가 있고요. 뭐는 반영되지 않아요? 대중의 삶. 이 대중의 다양한 삶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체제로 등장한 것이 뭡니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죠. 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전통 매체와는 달리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대중들의 삶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너튜브 같은 데에도 브이로그 같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전통 매체에서는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얘네들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에 해당하는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는 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전통 매체는 권력과 자본에 의해 왜곡될 수 있으며 인터넷과 소셜미디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보완한다. 자, 가봅시다. 전통 매체, traditional media라고 영어로 표현하지요. 자, 이 전통 매체라고 하는 것은 often controlled by governments or economic power, 정부나 어떤 경제적 권력에 의해 통제가 되며 얘가 동사되면서

뭐 하는 경향? Prioritize, 우선시하다라는 뜻이죠. 자, 어떤 컨텐츠? Sensational, 선정적인 콘텐츠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반면에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는 제공합니다. 어떠한 공간? 더 다양한 목소리와 경험을 위한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다양한 대중들의 삶을 반영할 수 있는 매체 되겠습니다. 그쵸? 좋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빈칸 문장으로 7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As a result, 결과적으로, 결과에 해당하는 문장 되겠네요. 중요하겠습니다. This type of media, 이러한 유형의 매체는 does not cover, cover에 무슨 뜻이 있어요? 다루다란 뜻이 있어요. 즉, 다루지 않는답니다. Lives and experiences of large masses, 대중 다수의 삶과 경험을 다루지 않는답니다. 아하. If these lives and experiences, 이런 삶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하지 않는다면, 뭐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선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즉, 시청자의 관심을 끌 선정적인 이야기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쵸? 자, 결국, 조건이 붙는 빈칸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삶과 경험을 다루지 않을 것인가? 어떠한 경우에? 선정적인 이야기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시청자의 주목을 끌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this type of media는 뭘 가리키는 거예요? 전통 매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쵸? 전통 매체를 가리키면서 TV, 라디오, 신문 같은 전통 매체는 시청률의 압박을 받다 보니까 결국 선정적인 거, 돈이 되는 것만 전달하려고 하지. 대중 다수들의 삶은 결국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주제가 될수 없어에 해당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오셔서 5번 문장으로 5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Therefore, 따라서 Often what is presented is not what is important, real or useful. 자, what이 끄는 덩어리가 주어 역할도 하고 주격 보어 역할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What is presented? 제시되는 것은 주어 역할합니다.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시고, is not 아니랍니다. 뭐가 아닙니까? 비동사 이어지는 주격 보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중요하거나 실제적이거나 유용한 것이 아니다. What이 끄는 덩어리가 각각 주어와 주격 보어 역할하면서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는 것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17번의 빈칸추로 넘어오셔서 본능 행동과 생존 가치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인식은 어떠하냐면, 본능은 생존에 기여한다. 본능은 생존에 기여한다. 이게 일반적인 인식이에요. 그러나, 이는 뭐일 뿐? 가정일 뿐. 실제 관찰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쵸? 자, 일부 본능적인 행동은 생존 가치가 없어 보인답니다. 예를 들어서, 수탉이 새벽에 우는 행동이라든지, 새의 과장된 짝짓기 행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뭔가 생존 가치가 없어 보이는데 라는 사례가 등장했어요. 그쵸? 자, 여기에 더해서 어린 동물의 무작위 행동도 존재하는데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모든 본능이 생존에 유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더라 라고 하는 결론, 이 결론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자, 봅시다. 모든 본능 행동이 생존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은 실제 관찰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영어로 살필게요. Although instinctive behaviors, 아하, 본능적인 행동을 instinctive behavior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본능적인 행동은요, are often assumed, 여겨진답니다. 중요한 거는 assumed라는 단어가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겨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정이 되는 거거든요. 100%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쵸? 여겨집니다. 뭐라고? 생존 가치를 지니는 것이라고 여겨진답니다. 그렇지만 내용 뒤집히면서 Observation suggests that 관찰에 따르면 Not all instinct, 모든 본능은 can be considered, 여겨질 수 없답니다. Useful for survival, 생존에 유용하다고. 지금 not all이라고 해서 부분 부정 나온 거 확인하셨죠? 모든 본능이 생존에 유용하다고, 즉 생존 가치가 있다고 여겨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러한 가정은 틀린 가정이 되는 거지,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빈칸 예측으로 2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But 그러나 This is an assumption. 이것은 가정일 뿐입니다. 자, this의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첫 번째 문장에 무슨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모든 본능적인 행동이 생존 가치를 지니는 것처럼 보여.
먹이 찾기, 짝짓기.

끼를 포함한 모든 본능적 행동이 생존에 유용한 것처럼 보여. 가정이라고요. 그치? 이것은 가정에 불과한 것이라고. And it seems not to be born out. 입증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자, 표현 하나씩 볼게요. be born out이라고 해서 입증되다라는 뜻이에요. 입증되다. 실제 관찰. 이 본능적인 행동을 실제로 관찰했는데 이게 입증이 안 되더라 이거예요. since. 왜냐하면 Along with the definitely useful reactions, 분명히 유용한 반응과 함께, 뭐 또한 일어납니까? 다른 반응 또한 일어납니다. 근데 이 다른 반응은 어떤 반응이 되는 겁니까? That would seem to have no survival value. 생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다른 반응도 발생하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뒤에 사례 등장하죠? 수탉이 새벽에 우는 행위. 이거는 어떤 생존에 유용하다라고 볼수 있는 본능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저는 말하고자 하는 건 뭐죠? 모든 본능적 행동이 생존 가치를 지닌다는 가정일 뿐, 실제 본능적인 행동을 관찰을 해봤더니, 생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반응들도 발생을 하더라. 글쓴이 말하고자 하는 찐 내용은 이 뒷부분이었기 때문에 빈칸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법 예측으로 4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And they're the less definite rather random movements. 자, 지금 노란색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that appear in young animals라고 해서 관계절 보이거든요. 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앞선 명사 덩어리를 선행사로 하는 관계절인데 이때 that은 뒤에 동사 따라 나온 걸로 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고 이렇게 뒤에서 수식하고 있는 구조가 되겠구나, 그치? 자, 근데 왜 이렇게 또 거리가 멀어졌습니까? 아하, 전치사 오브가 이끄는 덩어리가 뒤에 따라 붙었거든요. 이때 오브의 역할은 무엇이지요? 지금 이 movement, 움직임, 행동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예시가 쫙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요? 자, 덜 확실하고 다소 무작위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quirming, 꿈틀거림, kicking, 발버둥치기, running about, 뛰어다니기, wrinkling of the face, 얼굴 찡기르기, 이러한 예시와 같은 덜 확실하면서 다소 무작위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움직임은 어떤 움직임이라고요? 관계절에 수식받고 있어요. appear in young animals. 어린 동물들한테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생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본능적인 행동의 예시로 어린 동물들한테서 나타나는 이러한 무작위적인 행동을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무관한 문장 되겠습니다. 동시적 온라인 의사소통의 특성입니다. 이 동시적 의사소통이란 무엇인가? 일단 정의부터 내려줘야죠. 송신자와 수신자의 동시 참여가 필요한 의사소통이다. 자, 온라인 수업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참여해야 되는데요. 왜? 송신자와 수신자가 동시에 참여할 필요가 있으니까 정해진 시간에 참여를 해야겠지요. 그치? 이것은 전통적 수업과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즉, 교실 수업과 유사한 형태이므로 초보 온라인 학습자에게 친숙한 방식이 될 수가 있다더라. 그러한 장점을 가지는구나. 거기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도 제공이 가능해서 비동시적 의사소통보다 더 생산적일 수 있고, 의사결정, 협업, 공동체 형성에 효과적일 수도 있다. 동시적 온라인 의사소통은 이러한 장점을 가지는 것이 되겠어요. 그쵸? 좋습니다. 동시적 의사소통은 즉각적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 효과와 협력성을 높인다. 요약문 갈까요? 자, 동시적 의사소통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Synchronous communication. 저 synchronous communication. 동시적 의사소통입니다. 자, 필요로 한답니다. 무엇을? 실시간 상호작용이죠. 참가자들 간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송신자와 수신자가 모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죠. 실시간 상호작용을 요구를 해요. 필요로 하면서 제공합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을 하고요. Enhancing. 무엇을 향상시킵니까? 자, 결국 이것들을 다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학습 환경에서 생산성, 협력, 그리고 공동체 형성까지 향상시키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요. 좋은 소통 방법이라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빈칸픽으로 5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사실, 이 동시적 의사소통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여기에 대한 특징, 장점을 갖다가 쫙쫙쫙 나열해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빈칸에 뚫기가 좋은 지문은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짧은 빈칸이라든지 아니면 서술형 빈칸 채우기라든지 아니면 어휘 적절성까지 조금 더 뻗어나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요 표현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결국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문장이었는데, 자, 연구가 또한 시사를 한답니다. Synchronous discussions, 동시적 소통,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are often more productive, 더 생산적이에요. 뭐보다? Asynchronous라고 해서 A 붙음으로써 반이어 만들어주거든요. 동시적의 반대말입니다. 비동시적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비동시적인 토론보다 더 생산적이에요. 자, 그리고 또 어떠합니까? 이 동시적인 토론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아 연결되면서 idea, 이상적이랍니다. 이상적이에요. 뭐에 이상적이죠? 결정을 내리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학생들 간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아이디어 이상적입니다. 결국 이 동시적인 소통,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하는 데 이상적이다. 아이디어라고 하는 표현까지. 왜냐하면 앞에 이 동시적 의사소통의 정의가 무엇이고 특징이 무엇인지가 다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빈칸이거든요. 아이디어, 또 어휘도 쉽지요. 이상적인 하는 게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어법 예측으로 1번 문장 한번 가볼게요. Synchronous communication is defined as 정의가 되는데 어떠한 것으로 정의가 되는가? 자, that which 나와서 당황했을 건데 이때 that은 뭡니까? 지금 관계대명사 which의 선행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 거라고, 그치? 그럼 이때 대명사 대신 뭘 받아주는 거냐면, communication. 의사소통인 거예요, 그쵸? 결국, 동시적 의사소통은 어떠한 의사소통으로 정의가 됩니까? 자, which requires. 이때 which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겠군요, 그쵸? 자, 무엇을 요구하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동시적인 존재를 요구하는 의사소통으로 정의가 된다고요. 그치? 좋습니다. 동시적인에 해당하는 단어로 또 뭐가 새롭게 등장했습니까? Simultaneous. 얘 또한 동시적인이란 뜻을 가질 수가 있구나.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글의 순서입니다. 자의 변화에 해당하는 질문이었는데요.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기의 생애 단계를 거치면서도 자아 변화가 동반이 되고요. 결혼, 이혼, 출산, 승진, 질병 등의 사건도 자아 변화를 유발을 한답니다. 이때의 변화는 단순한 이성적인 조정이 아니고요. 감정, 가치, 의견까지 함께 변화하는 거다. 요게 핵심이었죠. 자, 이 변화 과정은 갈등과 위기를 동반한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면서 이때 이 과거의 감정 경험이라고 하는 건 변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이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역할도 한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자, 자아 변화는 단순한 이성적 과정이 아니라 감정과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힘든, 어려운 과정이다. 자, 요약문 갈게요. Changes in the self, 자아의 변화죠. 자아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생애 단계와 주요 사건들을 거치면서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수반하는데 무엇의 변화 또한 수반합니까? 감정과 가치의 변화까지 수반을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흔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과거의 경험이 뭐도 하고 뭐도 합니까? 결국 변화를 hinder, 저해하기도 하지만 변화의 방향을 형성하기도 하죠. 그렇기에 어려운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빈칸 지적으로 3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this is not simply reflective intelligence at work here. 자, 여기서의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자아의 변화거든요. 자, 이 자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저 성찰하는 지능이 여기에서 작동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자, 다시 말해서 rationally changing, 이성적으로 변화하는 것만은 아니라고요. 뭐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즉 우리의 삶이 전개됨에 따라 펼쳐짐에 따라서 우리 자신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따라 그냥 rationally changing, 이성적으로 변화

하는 것만이 아니랍니다. 이성적으로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변화도 수반하는 것이다. 감정과 가치의 변화도 수반하는 것이다. 요게 핵심인 거였잖아요. 그치? 따라서 이성적으로 변화하는 것만은 아니다. 해당하는 요 부분 잘 챙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어법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동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일단, 주어 누굽니까? 주어를 이끌고 있는 주체는 ing의 동명사입니다. 즉, 동명사고 주어 되겠거든요. 즉, 얘를 주어로 했을 때 동사는 단수 동사 와야죠. 그치? 동명사고는 단수 취급을 하니까 이렇게 주어 동사 체크해 주시는데 동명사고 주어이기 때문에 단수 형태까지 추가로 챙겨 주시고요. 자, 여기서 주어가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reaching, 도달하는데 어디에 도달하는 거? 지금 목적어 덩어리가 엄청나게 길어진 겁니다. 그치? 자, 예시까지 들어가 있어요. 아동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와 같은 특정 연령과 인생의 발달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여기에 도달하는 것은, 목적어가 굉장히 길어졌죠? 자, 주어 역할 하면서, as typically accompanied by, 자, be accompanied by, 해석 챙겨갑시다. 무언가를 수반하다. 자, 뭔가가 뒤따라오다란 뜻이에요. 자, 무엇을 수반을 하냐면은, 신체 이미지와 자아 개념에 상당한 변화를 수반을 한답니다.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것은 이 자아의 변화이죠.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20번. 그래, 순서로 넘어왔습니다. 습관과 맥락에 해당한 글이었는데, 기존 습관 이론에 따르면 맥락이란 장소, 상황, 선행, 행동을 가리켜요. 근데,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한찐 소재는 기술 습관이었습니다. 테크 해비츠를 소재로 하고 있었어요. 자, 기술 습관은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맥락 독립적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자, 실제로는 어떠했습니까? 기술 자체, 즉 스마트폰이나 UI 자체가 맥락이 되거나, 가상 환경의 맥락이 되거나, 아니면 정신 상태, 지루함 등의 정신 상태가 맥락이 되더라. 다른 맥락의 특성을 가지고 있더라. 그치? 결론. 기술 습관은 물리적이거나 신체적인 습관이라기보다는 정신적 주의 습관에 가깝다. 요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기술 습관은 물리적 환경이 아니라 기술 자체나 정신 상태를 맥락으로 형성되더라. 자, tech habit. 요것이 찐 소재였습니다. 자, 뭐처럼 보입니까? context independent. 이것은 맥락 독립적이다라고 해서 맥락 없이 이루어지는 이란 뜻이거든요. 이렇게 보이지만 뒤집으면서 실제로는 기술 습관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의존하고 있죠? 확장된 맥락의 형태에 의존하고 있어요. 확장된 맥락 형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자, 거기에 대한 예시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technology itself, 기술 자체, mental state, 정신 상태와 같은 확장된 형태의 맥락에 의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더 가깝게 만든답니다. 기술 습관을 뭐에 가깝게? 어떤 신체적, 물리적 습관이라기보다는 카그리랩, 우리 아까 정신 습관, 주의력과 관련된 습관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cognitive, 인지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인지적 습관에 가깝다라는 내용까지 챙겨주시면 더더 좋고. 자, 빈칸에 찍 갑니다. 3번이에요. however로 뒤집으면서 우리의 지문의 찐 소재를 등장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술 습관을 are not worthy, 주목할 만한데, 뭐 때문에 주목할 만하냐면, 언제 어디서든이란 특성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습관과 맥락이라고 하는, 그 맥락이라고 하는 거 특정 장소가 있고 상황이 있고 선행하는 행동이 있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기술 습관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맥락과는 달리 언제 어디서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찐 소재를 등장시키는 부분이었고요. 자, 9번 문장도 같이 주목을 한번 해봅시다.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일부 기술 관련 습관은 아마 더 비슷할 거예요. 뭐보다는 than physical routines, 신체적인 루틴보다는 mental habits, 정신적 습관, attention habits, 주의 습관. 요약문에서는 이것을 cognitive habits, 인지적 습관이라고도 달리 표현할 수가 있었지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어법 예측 8번 문장 한번 가봅니다. For instance, 예시 나오는 부분이었는데요. 지루함이라는 정신 상태는 제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A context in which라고 하면서

예를 선행사로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붙었습니다. 이때 in which는 where랑도 바꿔 쓸수 있겠고 뒤에 완전한 절 따라 나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맥락에서는 loneliness, 외로움과 같은 단서가 develop, 형성이 되는데 어떠한 그런 단서가 형성이 되는 거냐면 checking the phone automatically, 핸드폰을 자동으로 확인하는 그러한 단서가 형성되는 맥락이라고요. 지금 보시면은 에노치 다음에 큐스라고 하는 주어, 디벨로프라고 하는 동사 나왔습니다. 이거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디벨로프라고 하는 동사가 형성되다라고 해서 지금 자동사로 쓰였거든요. 따라서 디벨롭만으로도 지금 목적어 필요 없는 완전한 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거까지 같이 챙겨주시면 더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장 삽입으로 넘어갑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 농노 제도의 등장. 아, 이거 조금 어려워 보인다. 그치? 자, 로마 농민의 부채가 증가하면서 내부 불안 요인이 되었습니다. 소작농이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고요. 대지주는 이러한 빚진 농민의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 집중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소농의 감소는 전쟁 때문이 아니라 평화기에도 발생이 되었고요. 이 농촌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예와 농민을 토지에 묶는 법이 등장하지요. 자, 자유소작농까지 토지에 종속되면서 농노 귀족 구조가 형성 귀속되게 되었다더라. 결국에는 부채가 증가해서 소작농이 생계 유지를 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대지주가 이를 이용해서 결국 대지주한테 토지가 집중이 되더라. 이 농촌 붕괴에 대응하기 위해서 법이 등장하고요. 이법 때문에 자유소작농까지 토지에 종속이 되고 농노 귀족 구조가 형성이 되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해당한 내용이었지요.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이거네요. 농민들의 부채로 소농이 사라지고 토지가 대지주에게 집중되면서 농민이 토지에 묶이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문 갈게요. The growing debt of Roman farmers. 그 로마 농부들의 증가하는 부채는 뒤에 결과 나오죠. 어떠한 결과를 이어졌습니까? The decline of small farms, 소규모 농장의 쇠퇴, 감소와 The concentration of land in the hands of large estate owners, 대주주들의 손에 토지가 집중되는 것을 초래를 하였고, 자, 이것은 또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습니까? 결국 농부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Becoming tied라고 해서 묶이게 되었습니다. 그 토지와 토지 소유주들한테 묶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살펴주시고요. 자, 빈칸 예측 두 문장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4번과 8번 문장입니다. 자, 4번 문장부터 한번 볼까요? Large estate owners, 대토지 소유주들은 took advantage of, 이용했어. 이용을 한 겁니다. They're distressed neighbors라고 해서 곤궁한 이웃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서의 곤궁한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스스로 먹고 살기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의 농장을 경작하는 농민들,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치? 자, 그 곤궁한 이웃들이 이용해서 거대한 토지를 사들였다. 결국 농민들의 증가하는 부채, 스스로 먹고 살기 어려워지면서 이 대규모의 토지 소유주들한테 토지가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쵸? 좋습니다. 자, 이어서 8번은 그 법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The social arrangement,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누구와 누구 사이의 사회적인 합의입니까? 농부이면서 농노인 사람들, 그리고 landowning nobles, 토지를 소유한 귀족들. 자, 그들 간의 사회적 합의는 뭐에 의해 확립이 된 겁니까? 이 법. 이 법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법은 결국 그 농부들을 갖다가 토지, 그리고 그 토지를 소유한 소유주들한테 종속시키는, 즉, 농부를 토지와 소유주한테 묶게 하는 그러한 법이었죠. 그치? 그런 법에 의해 확립된 이러한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어요. 그 제국이 붕괴된 이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다라고 하면서 그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 봉건제가 되겠죠. 그쵸?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문법 예측 6번 문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Roman laws, 로마의 법입니다. 자, 근데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수식 받고 있습니다.
ing 현재 분사 덩어리에 수식 받으면서 prohibit은 금지하다란 뜻이잖아요. 네, ing 형태로 쓰였으니까.

금지하는. 금지하는. 자, 무엇을 금지하는? 그 농업의 노예들, 농노들을 갖다가 어디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금지합니까? The land they work. 자, 여기에서는 the land를 선행사로 하면서 관계대명사가 생략돼 관계절 수식으로 따라 붙습니다. 자, 그들이 경작하는 땅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로마법은 괄호 닫히면서 주어 끊겨요. 주어의 핵은 Roman laws가 되는 거고 동사 자리에 past가 오는 겁니다. 통과되었답니다. 뭐에 대한 반응으로 로마 시골 지역의 방치에 대한 반응으로 통과되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문장 사유 한 개 더 갑니다.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추론에 관한 글인데요. 인간은 사물에 대해서 다양한 연상을 형성을 합니다.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연상을 형성해요. 이런 방식으로 사람에 대한 추론도 형성을 하는데 예시가 한 게 등장하죠. 파리 잡기라는 사소한 행동이 인물 평가에 영향을 미친 사례가 등장하는데 이러한 추론은 즉흥적, 자동적으로 발생하고 이것은 사물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이다. 자, 어떠한 실험 제시됩니까? 오렌지와 자몽에 성격을 부여하는 실험이 제시가 됩니다. 원래는 의미 없는 과제이지만 사람들은 일관된 연상을 형성하더라. 그리고 이러한 연상은 즉흥적 자동적으로 발생한 추론인 것이겠죠. 그렇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약 갑니다. 사람은 의미 없는 사물에도 자동적으로 특정 이미지를 연결해 추론을 형성한다. 봅시다. Humans, 인간들은요, automatically, 자동적으로 form associations, 연상을 형성하고 make inferences, 추론을 한답니다. 뭐에 대해서? 사람과 사물 둘 다에 대해서. 뭐 할 때조차 such connections, 그러한 연결이 are logically meaningless, 논리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오렌지와 자몽의 성격을 부여하는 거? 아, 당연히 논리적으로 의미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적으로 연상을 형성하고 추론을 하더라. 해당하는 글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4번 문장 빈칸 예측 갑니다. Inferences of this type, 이러한 유형의 추론은요, are often spontaneous, 즉흥적이면서 automatic, 자동적이에요. 아하. 요 형용사들도 중요하니까 챙겨주십니다. 이 사람들에 따르면 그러하답니다. 자, 그리고요. 자, 그러한 추론은 by no means, 결코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 부정문 만들어주지요. confined to, 국한되지 않는답니다. 오케이. 부정문 만들어줘야 되니까 국한되지 않는답니다. 어디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에만 국한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즉흥적이고 자동적인 추론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문장 기준으로 뒷부분에 어떠한 실험이 등장합니까? 오렌지와 자몽의 특성, 성격을 부여하는 예시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즉흥적이고 자동적인 추론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에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연결해주는 문장 빈칸 예측 한번 해주고요. 넘어가셔서 6번 문장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Don't think about the past very much. 그 과제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랍니다. Just let your mind go. 자, let. 오형식으로 쓰여서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에 보았습니까? go라는 동사 원형 왔습니다. 대문자어는 동사 원형이라는 뜻이죠. 해석하면 목적어가 동사 원형 하게 하다. 여기에서는 명령문으로 쓰였으니까요. 그냥 마음이 흐르는 대로 내버려 두라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요약문 완성입니다. 질문 두 개 남았어요. 아시아에 대한 극단적 시각에 관한 글입니다. 97에서 98년 아시아 경제 위기 동안 외국 투자자가 급격히 철수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다? 아시아 시장에 대한 지식 부족이 그 원인이었다. 자, 서구 시장에서는 이해도가 높아 위기에도 버틸 수가 있었으나 아시아에 대해서는 경험도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위기의 일시성과 아시아 시장의 잠재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예시를 들어주면서 홍콩 시장의 예시가 나와요. 과거 호황기에는 투자자들이 과도한 낙관을 가지는 것이 문제였다면 이후에는 과도한 비관을 가짐에 따라서 아, 제발 철수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설득하는 게 과제가 되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론, 과도한 낙관이든 비관이든 두 극단 모두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다? 중요한 건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치?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요약 갑니다. 서구 투자자들의 아시아 시장에 대한 지식 부족은 경제 위기, 그 영향에 대한 극단적 시각을 낳았다. 영어로 한번 살펴볼까요? Western investors overreactions,
과잉 반응이죠. 이거 여러분 문제 풀 때도 봤던 요양문이에요. 과잉 반응입니다. 뭐에 대한 1997에서 98년 아시아 경제 위기에 대한 서구 투자자들의 과잉 반응은 어디에서 비롯된 거? 원인 등장하면서 그 원인이 무엇이었다? The limited familiarity with the region. 그 지역에 대한 제한된 익숙함. 얘들아, 지금 지식과 경험의 부족. 즉, 아시아 시장에 대한 무지를 갖다가 요양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Limited familiarity with the region이라고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제한된 익숙함. 제한된 익숙함.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요양문을 채울 때 이 제한된이라는 부정적인 어휘의 쓰임을 잘 챙겼어야지만 familiarity, 익숙함이란 단어를 채울 수가 있었던 것이거든요. 이런 거 잘 챙겨봐 주셔야 돼요. 그치? 자, 다시. 그 지역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 다시 말해 제한된 익숙함에서 비롯된 것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게끔 했습니까? Misinterpret이니까 잘못 해석하게 했어요. 위기의 영향을 잘못 해석하게 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넘어오셔서 빈칸 예측 두 문장 가는데 결국 이 두 문장에서 요구하는 반은 똑같거든요.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가볼게요. The speedy withdrawal, 철수죠. 신속한 철수입니다. 많은 신규 투자자들의 신속한 철수예요. 어디로부터? 아시아, 아시아로부터의 신속한 철수입니다. 언제? 지금 전치사 덩어리 계속 괄호로 묶는 연습해주고 있어요. 언제? 그 지역의 97에서 98년 경제적 위기 동안에. 그리고 as aftermath, 여기에서 괄호 닫히죠? 그 여파란 뜻입니다. 즉, 경제 위기와 그 여파 동안 많은 신규 투자자의 아시아에서의 신속한 철수는 얘를 주어 동사 챙겨주시면서 was due to, 뭐뭐, 때문이었다는 뜻이죠. 주로 뭐 때문이었습니까? ignorance, 무지. 자, 요 단어 너무 중요해요. 한 단어짜리 빈칸과 동시에 서술형까지 물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때문이었어요? ignorance, 무지 때문이었어요.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문장 넘어오는데 6번 문장 앞부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 홍콩 시장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과도한 낙관 또는 과도한 비관에 관한 입장이 앞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 과도한 낙관, 과도한 비관이라는 both positions, 두 입장은 were based on, 모두 뭐에 기반한 것이었죠? A fundamental lack of knowledge, 근본적인 지식의 부재. 지식의 부재. 자, 이런 lack과 같은 부족의 그 부족, 부재에 해당하는 명사는 우리 빈칸뿐만이 아니라 어휘적 절성가를 충분히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치? 자, 무지, 근본적인 지식의 부재. 다 같은 이야기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챙겨주시고요. 자, 우리 어퍼픽은 방금 봤었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선생님이 괄호 묶기 연습하는 거야 라고 아까 힌트를 줬는데요. 자, 보시면 얘가 주어의 핵이었고요. 동사 자리에 was 나왔습니다. 주어가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전치사 덩어리가 많이 묻었습니다. 첫 번째, 누구의 철수? 많은 신규 투자자들의 철수, 전치사 of 덩어리 묶어주시고. 자, 어디로부터의 철수, 전치사 from 덩어리 묶어주시고. 어느 기간 동안의 철수, 전치사 during이 이끄는 전치사구 덩어리까지 이렇게 묶고 나면은 결국 주어의 핵은 withdrawal, 철수가 되는 것이고요. 자, was라고 하는 단수 비동사 쓰였는데 뒷부분에 이 표현도 짚읍시다. was due to라고 해서 뭐뭐 때문이다. 자, be due to 나오면 뭐뭐 때문이다 라는 뜻인데 중요한 건 이때의 to가 전치사라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to가 아니라는 거지요. 따라서 뒤에 명사의 성격을 가진 덩어리가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1지문 2문항 넘어오셔서요.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에 관한 지문이었어요.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이 무엇이냐면 자동 가입되고 탈퇴해야 해지되는 거. 그게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입니다. 즉, 무료로 제공해놓고 나중에 유료화되는 프로그램에 자동 등록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때 비용 정보는 불명확하게 제시가 되어서 소비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치를 합니다. 결국 소비자의 무엇을 이용을 하는 거냐면 관성. 계속 하던 대로 하는 거 관성. 아니면은 그거 탈퇴 해지하려면 너무 번거롭잖아. 노력 비용이라는 번거로움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 원치 않는 지속이 결제되고요. 기업은 이를 알고 활용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 및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해당하는 질문이었어요. 좋습니다.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은 소비자의 관성과 번거로움을 이용해

0: 원치 않는 결제를 유도한다. 요 약문 갈까요? Negative option marketing, exploits, 이용하다란 뜻이죠. 소비자의 inertia, 관성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해요. 관성. 해오던 대로 계속 하고자 하는 성질인 거야. 관성과 reluctance to act, 행동을 꺼리는 성향. 행동을 꺼리는 성향을 이용을 해서. 자, 그들로 하여금 pay, 지불하게끔 합니다. Unwanted fees, 원치 않는 비용이죠.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원치 않는 비용을 지불하게 만든답니다. Unless, 뭐 하지 않는다면, they actively opt out. Opt out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탈퇴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적극적으로 탈퇴하지 않는 한, 원치 않는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빈칸 예측 6번 문장 한번 가볼까요? In some cases, 어떤 경우에는 네거티브 옵션 마케팅이 has an unfortunate, 불운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어떤 결과? 불운한 결과. 어휘 적절성 잘 살펴주시면서. 자, 구체적으로 it exploits, 이용한답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경향? toward inertia, 관성이죠. 관성적인 성향을 이용을 한답니다. 자, 어떠한 방식으로? They can cost them a great deal of money. 즉, 이 소비자들, 사람들이 결국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관성적 성향을 이용해서 불운한 결과를 가져오더라. 그러니까, 뭐, 1개월 무료 체험 한번 해보세요. 근데 그 이후에는 자동 유료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결제 수단을 등록을 해놓고 1개월은 무료 체험했지만 그 나중에 내가 적극적으로 탈퇴, 해지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월마다 자동 결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신용카드의 세부 내역서를 매번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혹시 발견하더라도 아, 귀찮아, 그냥 냅두지 뭐. 그리고 만약에 탈퇴하고 싶어서 그 어플이나 사이트에 들어가더라도 탈퇴를 찾기까지 너무 힘든 과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안 해. 그냥 냅둬. 가 되는 거고, 결국 기업이 이를 이용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끔 하는 unfortunate effect, 불운한 결과까지 가져올 수 있다더라에 해당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퍼 포인트로 5번 문장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Alternatively, 이거 우리 딸은 어퍼 포인트에서 배운 적이 있어요. 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 기억하시죠? 다른 가능성을 제시할 때. 자, 또는 people might be sent some kind of gift, 어떤 종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라고 들을 수가 있냐면 unless they return it, unless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뭐하지 않으면, 뭐뭐하지 않으면, 즉 반품하지 않으면 they will be enrolled in, 등록이 될 건데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에 등록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예를 선행사로 하면서 뒤에 뭐 따라붙습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 따라붙습니다. 자, 어떤 프로그램인 겁니다. 일단 해석은 괜찮아요. They have to pay. 그들이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라고 수식하는 것처럼 해석하셔도 큰 무리는 없는데, 자, 이때 전치사어가 왜 붙었냐, 이겁니다. 왜 붙었어요? 뒤를 봤더니 pay라고 하는 동사 보입니다. 자, 우리 pay for라고 하면 무언가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따라 뒤에 있는 pay와의 짝꿍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럼 다시 반품하지 않으면 물건을 받은 사람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어떤 종류의 프로그램에 등록될 것이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라고 해석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 아까 굉장히 어려웠던 로마 그 농노 제도에 관련된 질문 기억하시죠? 거기에 대한 마지막 OX 문제입니다. 답잘 생각하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20강 동안 너무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20강을 함께 하시는 동안 내신 대비의 힘, 이 내신을 대비하는 여러분의 눈을 잘 기르셨기를 바라면서 남아있는 시험,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시험에서 모두 모두 좋은 결과 받으실 수 있게 진심으로 응원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꿈이 실현이 될 거라고 강력하게 믿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남아있는 영어 공부도 화이팅! 화이팅! 하시면서 좋은 결과만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모든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탐구의 새로운 기준, 이호성입니다. 지난 시간에 중간고사 1회차 풀어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이게 한 단원 한 단원 문제, 배우고 문제 풀고 배우고 문제 풀고 하는 거랑 전체 범위를 한 번에 이제 시험 보는 거랑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부분들 계속해서 풀어보시고 실전 감각 유지하셔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보게 될 내신 시험에서도 당연히 이렇게 문제가 나오겠죠. 주제별로 뭐 순서대로 나오지 않아요, 절대. 자, 2회차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인간의 특성을 물어봤어요. 그죠? 역시나 1번 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도 1번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 요 정도는, 요 정도는. 자,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살아도 도리를 배우지 않는다면 짐승과 같다라고 해서, 일단 뭐 도리, 이치를 굉장히 강조해 놨는데,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이는 사람이 머물러야 할 집이며, 의는 사람이 따라야 할 올바른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인이라는 개념을 주어줬고요. 그 다음에 의라는 개념을 또 한번 주어줬죠. 그리고 제가 요 문장 있죠. 요 문장 제가 되게 중요하니까 한번 봐두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의 문장이냐면, 맹자의 문장이죠. 맹자. 자, 근데 뭐 맹자의 사상을 찾아라 이런 느낌보다도 이제 인간의 특성, 어떤 윤리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의 특성을 좀 찾아봐라, 유교적인 인간상을 좀 물어본 것 같아요. 자, 1번.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사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좀 이론적인 내용을 딥하게 물어봤죠. 이제 사실 보통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데 틀렸어요. 왜요? 사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맹자에게 있어서는 우리 본성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은은하게 이제 겉으로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 이제 사단이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 만들어낸 이 틀린 거죠. 사덕은 내재되어 있는 것. 성선설 주장했죠. 자, 2번. 생명활동에 필요한 욕구만을 충족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아니죠. 계속해서 이제 편안하게 살아도 이제 도리가 필요하다, 윤리적인 행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글에 나타난 이제 인간의 특성이라는 것은 윤리를 실천하는, 인의를 실천하는 그런 존재라고 묘사되고 있고요. 자, 3번. 속세에서 벗어나 차별 없는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틀렸죠. 이것도 유교의 내용을 알아야 풀 수 있네요. 그죠? 차별 없는 사랑이라고 했고요. 여기에 이제 두 글자로 겸애라고 적혀져 있죠. 그리고 겸애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겸애는 이제 묵자가 주장했던 사상이고요. 오히려 맹자나 유교 사상가들은 별애, 그죠? 분별적인 사랑을 강조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 입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좀 사랑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 4번.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음을 알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존재이다. 뭐 정답은 그냥 윤리적 존재로서 인간의 모습이 나왔네요. 자, 5번. 인간은 윤리적으로 잘못을 범하지 않는 완전한 존재이므로 도덕법칙도 필요 없는 존재이다. 아니죠. 오히려 인간은 그냥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도리를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도덕법칙이 필요하고 도리와 어떤 인의를 배우는 것이 또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긍정의 대답 찾으면 되겠고요. 자, 나의 삶은 항상 나의 정체성을 도출해내는 공동체에 편입되어 있다. 요 문장 한 문장만 보더라도 이미 누군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여러분.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어디로부터 온대요? 공동체로부터 온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누구예요? 더귤리 맥킨타이어. 우리는 더귤리의 사상가로서 맥킨타이어를 배웠죠? 더귤리잖아요. 결국 나의 정체성이라는 게 이 공동체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공동선들을 내면화한 결과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 자, 나는 다양한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서 공동체로부터 다양한 부채와 유산, 정당한 기대와 의무를 부여받는다. 이것들은 나의 도덕적 출발점을 구성한다라고 했습니다. 맥킨타이어 나와 있고요. 자, 1번.

행위의 도덕성 평가에서 자연적 감정은 배제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어요. 요거는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내용을 설명하려면 이제 덕윤리의 이제 시초였던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장했던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메커니즘들을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맥킨타이어를 가르쳐 주리면서 제가 덕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렸던 건 큰 틀이었어요. 큰 틀. 그죠? 그래서 인간이 공동체 속에서 공동선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성품으로서 습관화하면서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가는 그 모습들을 좀 이제 보여드렸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결국 이 덕윤리에서 말하는 덕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자신이 인간으로서 갖고 태어난 욕구와 감정이라는 것을 적절하게 절제해서 표현하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적 감정이라는 것을 적절히 표현해내는 것, 그죠? 너무 과하지도 않게, 너무 부족하지도 않게 적절히 표현해내는 것, 그 뭘 기준으로 적절히 표현해내는 거예요? 공동선을 배웠잖아요. 어떤 도덕적인 가치라든지 인간 삶에 있어서의 기준들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에 의거해서 자연적 감정과 나의 욕구들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적절히 표현하는 것, 이걸 아리스토텔레스 표현으로 빌리자면 중용을 실천하는 것, 이게 바로 윤리적 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칸트 같은 사람들이 도덕 법칙을 행할 때 우리의 어떤 자연적 감정이라든지 욕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할 때 그것이 도덕적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맥킨타이어 같은 사람들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행위의 옳고 그름은 공리의 원칙에 부합하는가에 달려 있는가? 이거는 공리주의의 입장이고요. 공리의 원칙, 그죠? 유용성의 원칙, 효용의 원칙. 자, 세 번째 개인의 가치관은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가치관과 무관한 것이냐? 아니죠. 오히려 공동체의 가치관이 개인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고요. 자, 4번 도덕적 행위자는 보편적인 도덕 원리보다 상황과 맥락을 중시해야 하느냐? 요게 적절한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보편적인 도덕 원리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반드시 실천되어야만 하는 그런 원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칸트에게 있어서의 도덕 법칙이라든지 공리주의에 있어서 공리의 원리라든지 뭐 이런 도덕 원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덕윤리에서는 내가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맥락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얼마나 이 덕을 성품화한 사람으로서 적절히 욕구와 감정을 발휘해낼 수 있을 것인지가 즉 내가 그런 것들을 적절히 절제해낼 수 있는 실제로 덕을 실현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가 중요한 거죠. 덕윤리에 있어서는. 그래서 상황과 맥락을 중시한다. 자, 5번 덕은 옳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형성되는 후천적인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냐. 완전 틀렸죠. 오히려 반복, 다시 말하면 습관화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입니다. 덕은 후천적인 거죠. 후천적인 것.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자, 넘어가서 3번 볼게요. 자, 가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의 분류들에 대한 문제이고요. 자, 윤리학은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탐구하고 이론적인 근거라고 했어요. 근거를 탐구하고 도덕 판단의 정당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당화. 그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봤을 때 아, 가는 이론 윤리학이겠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나는 윤리학은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기 위해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탐구하는 데에 중점을 둬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학문적인 성립 가능성을 탐구하고 있는 윤리학, 그리고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는 윤리학, 메타윤리학이죠. 뭐 더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쉽게 판단할 수 있죠. 자, 1번. 사회 도덕적 관행에 대해 인과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이거는 기술 윤리학의 특징들이죠.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관행들에 대해서 인과성, 그죠? 사실관계를 인과적으로 따져보는 것. 자, 2번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요게 이론 윤리학의 가장 대표적인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죠? 도덕 원리라고 했죠? 원리와 근거를 탐구하는 것이라고 제가 가르쳐드렸어요. 자, 3번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해결책 구하는 것은 실천 윤리학의 특징들이겠고요. 자, 4번 도덕적 행위를 정당화하는 규범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라는 것도 역시나 이제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이제 규범 윤리학적인 어떤 특히나 뭐 이론 윤리학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5번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해 탐구하는 것은 메타 윤리학은 동의하겠지만 규범 이론 윤리학은 동의하지 않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아줄 수 있겠죠. 자, 4번 볼게요. 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갑을 보니까, 인간은 쾌락의 총량을 극대화하고,

것에 비해 더욱 바람직하고 더욱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와도 양립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용성의 원리라는 건 공리의 원리, 벤담이 말했던 공리주의의 원리를 의미하겠고요. 당연히 더욱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라는 것, 질적으로 높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가치 있는 쾌락들의 정신적 쾌락이라고 보통 밀은 이야기하고 있죠. 자, 1번. 개인 행복과 사회 전체 행복은 서로 무관하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적혀져 있죠. 오히려 이거 옛날에 배웠어요, 여러분. 벤담에게 있어서, 공리주의자에게 있어서 개인의 행복의 총합은 곧 사회의 행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사회는 개인의 이상의 것이 아니라 개인의 합이 곧 사회다라고 주장하는 공리주의. 자, 2번, 쾌락을 저급한 쾌락과 고상한 쾌락으로 구분해야 된다는 것은 쾌락의 질을 구분해야 된다는 건 미래 주장이고요. 자, 3번, 행위자의 품성이 행위의 유용성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말도 안 되죠, 여러분. 품성을 강조하고 있는 건 덕윤리고요. 절대 유용성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 공리주의자에게. 무조건 쾌락과 행복과 유용성이에요. 자, 4번, 개인은 자신의 행복 외에 타인 행복을 고려하여 행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공리주의는요, 타인에 대한 어떤 도덕성, 타인에 대한 도덕적 행위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 자체를 보세요. 결국 내가 어느 정도의 희생이 있을 수 있더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진다면 그 희생을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또한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비판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추구하는 게 어떻게 도덕적이냐라는 비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감내, 그런 것들을 용인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태도와 자세라는 것도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번. 도덕 판단 과정에서는 유용성의 원리가 중요하다. 그냥 용어 바꾸기 한 거죠. 유용성의 원리, 효용의 원리, 공리의 원리. 둘다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둘다 동의할 것이고 적절한 정답은 5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5번 볼게요. 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갑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성을 따르고 정에 순응하면 반드시 다투고 빼앗게 되며 분수를 어기고 이치를 어지럽혀 난폭함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거 우리 1회차 때도 봤었네요. 그죠? 성, 여기 본성이겠죠? 한자가 안 써져 있는데요. 본성과 정, 감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성정이 어떻다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난폭함으로 귀결됐겠죠? 성악설 주장했던 순자의 입장입니다. 순자. 자, 을.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바탕대로만 따른다면 선하게 될수 있다. 타고난 바탕이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러니까 선하게 됐겠죠. 성선설 주장하고 있네요. 자, 인의지는 밖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갖고 있는 것이다. 사덕이라는 것은 내가 본래부터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 속에 사덕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던 맹자 입장이 나와 있죠? 자, 1번. 예를 통해 타고난 성과 정을 교화시켜야 한다라고 했어요. 맞죠?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뭐 1번 정답 될수 없겠네요. 저 예절이라는 것을 가르쳐서 성정, 타고난 어떤 성정을 교환시켜야 됩니다. 자, 순자 입장이었고요. 자, 2번. 사람들이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본성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것도 역시. 본성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했어요. 순자. 그러면 왜 선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서. 그죠? 예절을 가르쳐서 욕망을 절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3번. 본성의 선악은 주변 환경과 교육에 의해 후천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죠. 맹자는 성선설이고요. 요거는 성무선악설에 해당되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3번이 정답이네요. 자, 4번. 사람들은 타고난 본성을 함양하기 위한 도덕적 수양을 해야 한다. 이것도 역시 당연한 이야기고요, 여러분. 타고났다고 해서 그냥 바로 완벽한 도덕적 인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타고난 본성을 계속해서 함양하기 위해서 욕심을 내려놓고 본성을 함양하려는, 그죠? 어떤 선을 계속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다. 자, 5번. 윤리적 삶을 실현하기 위해 후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당연히 둘다 강조하고 있죠. 예절을 배워야 해. 이 사단을 확충해야 돼. 이런 표현 계속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볼게요.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갑을 보니까요. 뜻있는 선비와 인한 사람은 인이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이 인, 유교네요.
자신이 살고자 인을 해치는 일이 없지만 자신의

희생하여 인을 이루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여 인을 이룬다. 이거 네 글자로 살신성인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고요. 당연히 공자. 자, 을. 현자는 삶에서 도피하려고 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누구예요? 에피쿠로스. 에피쿠로스죠.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자, 1번. 현세의 도덕적 삶이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했는데요. 오히려 공자는 뭐라고 했어요? 현세의 도덕적 삶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라. 죽음 이후에 대해서 굳이 생각하지 마. 그죠? 중요성을 두지 않았고 딱히 뭐라고 이야기한 바가 없습니다. 자, 2번.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애도할 필요가 없다.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슬퍼해야 도리를 다하는 거라고 했어요. 3년상 같은 거 엄청 강조했죠, 공자. 자, 3번. 죽음은 감각의 상실이므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맞죠? 이게 정답이네요. 그래서 감각기관이 상실됩니다. 그죠? 모든 육체와 영혼이라는 것이 원자로 해체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고통을 느낄 수 없어요. 죽음이 고통인지 쾌락인지를 느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 3번이 적절한 정답이겠고요. 자, 4번. 죽음은 영혼이 영원불멸의 생애로 나아가는 계기다. 라는 건 뭐 플라톤 정도나 해당하는 표현이겠죠. 오히려 영혼도 원자로 해체된다 했고요. 자, 5번.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혜를 얻어야 한다라는 건 누가 떠올라요? 누구? 불교 떠오르시죠? 그래서 뭐 고통, 생사의 고통이라는 것, 사가 고통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에피쿠로스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자, 가의 갑을 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했대요. A에서 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갑을 보니까 성적 관계는 여기도 역시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의 입장인 것 같죠? 상호인격적 존중을 전제로 한 사랑하는 부부간의 관계에서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죠. 사랑하는 부부. 혼인해야 되고요. 혼인의 전제 조건으로서 사랑이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갑은 보수주의네요. 자, 성적 관계는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에서 상호인격적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때 도덕적으로 정당화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만을 조건으로 내세웠네요. 그럼 당연히 을은 중도주의겠죠. 그래서 보수주의와 중도주의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문제입니다. 자, 기억. 성적 관계는 혼인 관계 내에서만, 뭐 이런 표현들 주의해야겠죠? 혼인 관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라는 건 보수주의의 입장이고요. 오히려 중도주의는 결혼 안 했어도 사랑하는 사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기억 맞네요. 그죠? 기억 맞죠? A에 들어가야겠죠? 자, 니은. 성적 관계에서 사랑을 전제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을 전제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뭐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뭐 굉장히 뭐랄까 중립적인 표현이죠. 막 결정한다 이런 표현 아니고요. 사랑을 전제하는 것이 필요해라는 것.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보수주의에서도 역시나 부부라는 관계는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요. 자, 을 뭐 중도주의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사랑이라는 것이 성적인 관계, 올바른 성적 관계의 정당성의 요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동의하기 때문에요. B에 들어갈 수 있겠죠. 니은 맞고요. 자, 다음. 디귿. 성적 관계는 출산을 목적으로 할 때만, 그죠? 할 때만이도 중요하죠. 할 때만 가치를 지니게 된다라고 했는데 보수주의만 동의할 표현이니까요. 디귿은 정답 될 수 없겠고요. 자, 리엘. 성적 관계는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도 막 우리 과학기술 윤리 같은 데서 계속 많이 봐왔는데요, 여러분. 그냥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뭐가 옳다, 그르다의 판단이 아니라 도덕적 판단 자체가 되니 이거예요. 무언가를 좋고 나쁜 걸 판단할 수는 있어? 라고 물어본 거죠. 당연히 둘 다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보수주의 같은 경우에는 결혼 이후에 어떤 성적 관계만이 옳다라는 도덕적 판단을 할 거고요. 뭐 중도주의 같은 경우는 사랑이라는 조건이 전제된 성적 관계라면 옳다라고 판단하고 있겠죠. 굉장히 중립적인 문장이죠. 그래서 어쨌든 C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기억, 니은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자,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도덕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의 문제이다. 여기서 이미 여러분 좀 느끼셔야 돼요. 누군지. 인간관계라는 걸첫 줄부터 줬어요. 관계성을 중시하는 윤리학, 배려윤리. 배웠어요? 관계, 공감, 책임, 배려. 네 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배려윤리는 뭐 좋네요, 뒤에. 배려윤리는 이기심 대 이타심의 대결을 넘어서는 다른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어디? 다른 목소리라고 나왔네요. 다른 목소리로 요책쓴 사람 누구라고 했죠? 길리건. 그죠? 길리건의 다른 목소리로라는 책이네요. 주의를 기울이며 배려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책임감 있게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배려윤리 나와 있고요. 자, 대학생 A는 해외 유학의 기회를 얻었지만 동시에 혼자 사는 노모의 건강이 악화되어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 A는 유학을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난감한 상황이죠. 그죠? 그럼 이제 이 관계성에 따라서 배려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 봐야 할 것인데, 사실 유학 안 가는 게 맞겠죠. 이 경우에는 배려윤리 입장에서 봐도 그런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너무 가까운 관계잖아요, 가족은. 그죠? 자, 1번. 자신의 선택에 따른 공리를 계산해서 결정하세요. 라는 건 공리주의죠. 그죠? 행복과 쾌락과 고통을 따지는 거. 자, 2번. 주어진 상황과 인간관계의 맥락을 고려하여 결정하세요. 요게 적절한 배려윤리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간관계의 맥락이라는 표현들, 그죠? 인간관계를 고려해서 배려를 결정해라, 배려를 공감하고 배려를 해라라는 것인데 쉽지 않죠. 너무 가까워요. 그죠? 이 배려윤리의 주장 중에 하나가 이 사회적인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배려도 강력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자, 3번. 감정을 배제할 때 합리적 결정이 가능함을 명심하세요라고 했는데, 배려윤리라는, 배려라는 따뜻한 감정입니다, 여러분. 감정과 돌봄의 감정인 거예요. 배제를 왜 해요? 말이 안 되죠? 자, 4번.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지향점이 같지 않다라는 게 길리건의 전제였죠? 그래서 남성은 이성적인 판단에 기반한 뭔가 공정성을 따지는 이 윤리적 모습들을 보여주고요. 이제 반대로 여성은 이제 공감과 배려를 통해서 윤리를 실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자, 5번. 모두에게 유용할 보편적 도덕 법칙에 따라 결정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입장일까요? 바로 규칙 공리주의겠죠? 모두에게 유용할이라는 것. 사실 모두라고 하면은 규칙 공리주의도 좀 어렵겠네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산출하는 어떤 보편적인 도덕 규칙들, 거기에 따라서 행동하세요라고 했는데,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유용성을 따지는 입장은 배려윤리의 입장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죠? 자, 9번 볼게요. 자, 가의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했어요. 사상가 2명 나와 있고요. 적절한 표현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한 존재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러한 고통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는 자세를 옹호할 수 있는 도덕적 논증은 없다라고 말에 꼬아놨는데요. 결국 포인트는 뭐예요? 고통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고통은 언제나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어야 한다. 무슨 느낌 많이 나요? 공리주의 느낌 많이 나죠, 여러분, 여기서. 그죠? 고통을 고려해줘야 돼. 자, 그 다음, 쾌고감 수능력은 존재의 이익에 관심을 가질지의 여부를 판가름하는 유일한 경계가 된다라고 표현 보여줬죠. 어디? 쾌고감 수능력이라는 요 표현. 그래서 쾌고감 수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는 고통을 느낄 거니까 반드시 그의 고통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줘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결국 쾌고감 수능력을 갖는 모든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게 도덕적 고려의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갑은 싱어의 입장이 나와 있네요. 싱어. 자, 을.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기 대지라는 포인트 나왔죠. 대지 생태윤리인데. 누구? 레오폴드. 자, 어떤 것이 생명공동체의 온전함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라고 했습니다. 레오폴드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싱어와 레오폴드 입장을 서로 비판하는 문장인데요. 찾으면 되는데.

자, 갑은 싱어였고요. 을은 레오폴드. 자, 선택지 판단해 볼게요. 자, 기어. 전일론적 입장이 아닌 개체론적 입장으로 자연을 바라보아야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런 거 엄청 중요하다고 했죠? 이거 개체론, 전치론, 뭐 전일론, 전일주의 뭐 이런 표현들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전일론적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 생태중심주의적 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일론적 입장이 아닌이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싱어 입장에서 지금 싱어의 비판이죠. 개체론적 입장, 싱어 개체론 맞죠? 동물 개체, 인간 개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으로 자연을 바라보아야 함 맞고요. 오히려 레오폴드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겠죠. 그래서 기억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억 맞죠? 자, 니은 생명 공동체와 동물에게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됨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싱어의 비판인데요. 싱어 당연히 동의하겠죠? 방금 위에 나와 있듯이 개체론의 입장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레오폴드는 뭐라고 판단할까요? 레오폴드도 역시 이 문장에 동의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레오폴드도 이야기했잖아요. 언제나 이 개체와 그러니까 뭔가 이 생명 공동체의 어떤 질서와 안정성이라든지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파괴될 수 있는 그 순간에 개체를 희생시켜서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레오폴드가 간과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그래서 니에는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디귿. 자, 공리의 원리는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근거가 아님이라고 했는데요. 레오폴드 맞죠? 레오폴드 입장에서 맞아요. 레오폴드 비판, 공리주의, 공리의 원리가 근거가 아닙니다. 레오폴드는 결국 대지 위의 모든 생명체와 이 생명 공동체 자체를 어떤 비도구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그죠?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바라봤다고 했죠. 그래서 싱어가 간과하고 있겠죠. 싱어는 공리의 원리만이 도덕적 고려의 유일한 근거라고 이야기할 것이니까 공리주의자죠. 그래서 디귿도 역시 맞고요. 자, 리엘. 역시 레오폴드의 비판입니다. 어떤 개체가 생명을 지녀야만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님. 레오폴드는 동의하겠죠? 생명체가 아니어도 누구, 뭐 무생물도 생명 공동체 그 자체도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라고 레오폴드는 보고 있는데요. 싱어는 아니죠. 생명을 가져야만 합니다. 쾌고감 숙력을 갖고 있다라는 건 결국 생명을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거니까.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볼게요. 자,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인공지능은 더 이상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자리 잡았다. 꽤 최근에 썼나 보네요. 자, 번역, 맞춤형 추천, 질병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든다. 계속 그냥, 사실적인 나열을 해주고 있죠. 뭐, 판단할 건 없어요. 당연한 내용들. 자, 도구로서의 인공지능은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고 반복적이거나 복잡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지녔다. 여기도 역시나 똑같은 맥락의 사실적 내용들. 그러나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겠죠. 네,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나 도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죠? 도구는 도구일 뿐이야. 수단은 수단일 뿐이야.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과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죠? 인공지능은 수단이고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고려하고 성찰해야 돼. 자,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수도 있고 반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용자의 책임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네요. 자, 이것이 인류의 지혜와 책임감이 인공지능이라는 도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는 이유이다. 계속 인공지능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용자로서 고민과 성찰을 반복적으로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장점을 많이 나열해줬었죠? 자, 1번.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만드는 유용한 도구이다라는 것. 그죠? 이건 사실이죠, 사실. 계속 나열해 줬었고요. 자, 인공지능은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역시나 사실이었고요. 자, 3번. 인공지능이 불러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라는 것. 요게 이제 주제, 핵심 주제였죠? 자, 4번.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인간의 책임감이 요구된다. 역시 3번, 4번 똑같고요. 사용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자, 5번.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해 인공지능을 목적적 존재로 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목적적인 존재라는 표현은 이제 칸트적인 표현이죠. 그죠?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로서, 하나의 인격으로서 대해야 돼라고 했는데, 인공지능은 수단은 수단일 뿐이야라고, 그래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는 5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11번. 자, 가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과학기술자의 책임은 연구진실성과 정직성 같은 내적 책임에 국한됩니다. 여기가 포인트네요. 내적 책임, 그죠? 윤리적인 책임에 국한돼요. 누가? 과학기술자가. 그럼 뭐가 없단 이야기일까요? 외적 책임, 사회적 책임이 없단 이야기로 가겠죠. 그죠? 자, 연구 결과의 사회적 영향은 예측이 어렵고 통제할 수 없으므로 이는 정책 담당자의 책임입니다. 과학기술자의 외적 책임은 과학의 자유로운 탐구 정신을 억압할 수 있습니다. 요거, 과학기술자의 외적 책임 이런 거 없어요. 자, 을은 반대겠죠? 네. 과학기술자는 내적 책임 외에 연구가 사회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외적 책임도 다해야 됩니다. 내적 책임 있어요. 외적 책임도 있습니다. 이거죠? 자, 과학기술의 연구 과정을 공개하고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것 또한 과학기술자의 책임입니다. 오, 되게 건설적인 책임을 이야기했네요. 이 사회적 논의에까지 어떤 정치적인 정책 수립의 어떤 과정까지도 참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과학의 발전에는 사회적 책임이 수반됩니다. 그럼 이제 갑과 을의 입장 차를 이해했으니까 선택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과학기술자는 연구 활용의 결과를 오차 없이 예측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아까 이야기했었죠. 이거 통제 불가능이야. 결과를 어떻게 알아? 이거죠. 자, 2번. 과학기술자는 연구 활용의 결과에 대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는 건 아니죠. 외적 책임 없다라고 했고요. 자, 3번. 을입니다. 이제 을. 과학기술자는 보안을 위해 연구 과정을 비공개로 해야 된다. 이것도 역시 틀렸어요. 아까 뭐 나왔듯이 뭐 사회적 논의에도 참여해야 되고요. 연구 과정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뭐 사실 그냥 문장만 보더라도 내적 책임에 좀 위배되는 문장이잖아요. 자, 4번. 과학기술자는 연구 외의 활동을 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역시나 틀렸죠. 사회적인 논의에 참여도 해야 됩니다. 자, 5번. 과학기술자는 연구윤리를 준수해야 할 책임, 내적 책임을 갖습니다. 당연히 둘다 동의하고 있죠. 그래서 적절한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2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의, 가불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나타냈대요. 나 그림, 이렇게 계속 비판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리즘 보여주고 있죠. 자, A에서 A와 B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아, 갑. 정보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므로 여기 딱 여기서 느껴졌죠? 무슨 론? 정보 공유론. 정보는 인류의 공동 자산이므로 여기가 핵심이죠? 네, 공동 자산이므로 대가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보는 제약 없이 공유되어도 사라지거나 그 효용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사회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합니다. 이게 정보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두지 말고 열어두면은 그게 오히려 많은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갑은 기본적으로 정보 공유론의 입장이 나와 있고요. 자, 을은 정보는 개인의 창조적 노력의 결과이므로, 그죠? 스스로 만든 거야. 개인이 만든 거야. 그러니까 독점적 권리로서의 저작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배타적 저작권 인정해야지. 사유론이죠. 창작자에게 보상이 없다면 창작 의욕이 떨어져서 새로운 정보 생산을 안할 걸? 이라고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갑은 공유론이고요. 을은 사유론의 입장. 자, 비판점 한번 찾아볼게요. 비판점 뭐 상당히 많겠죠? 가짓수는 많을 거예요. 자, A면 공유론의 비판입니다. 공유론의 비판. 자, 정보에 대한 창작자의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함이라는 건 오히려 사유론자의 입장이었죠.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 자, 2번. 정보를 공공재로 보면 사회 발전이 저해된다가 아니고요. 오히려 공유했을 때 사회가 더 진보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3번. 이제 B.
사유론의 비판이에요. 정보 공유가 정보 소멸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했는데, 오히려 사유재산, 어떤 경제적 이익과 어떤 정보의, 지식과 정보의 창출 의욕을 생산성을 주지 않으면, 그 동기부여를 주지 않으면, 뭐 정보를 생산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절대 간과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공유론의 입장이죠. 자, 4번. 정보에 대한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중시해야 함. 역시나 이거는 사유론의 입장이라서 옳은 표현이 됩니다. 그죠?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를 중시해야 되고요. 공유론은 간과하고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한 정답이 되겠죠. 자, 5번. 정보는 제약 없이 공유될 때 가치가 증대될 수 있으면 공유론의 입장이죠. 그래서 4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볼게요. 자, 갑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갑을 보니까요. 디지털 사회에서 알 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다. 정보 사회에서의 알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알 권리는 핵심 가치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자, 사회적 인물이나 공익과 관련된 정보는 투명성을 위해 공개되어야 할 중요 자산이다. 라고 했는데, 전제 조건을 깔았습니다. 사회적 인물이거나, 공익과 관련되거나, 이럴 때 알 권리를 보장해야 돼. 그러니까 사실, 막 극단적인 입장은 아닌 거예요. 알 권리를 막 무조건 보장해야 돼. 막 이런 입장은 아닌 겁니다. 자, 이칠 권리가 강조되어 공익적 정보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알 권리가 보장될 때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알 권리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들이죠. 알 권리를 강조하고 있다. 자, 을, 디지털 사회에서는 한번 공개된 개인정보가 영원히 남아 개인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의 실수나 사소한 정보로 인해 피해를 막기 위해 개인은 불필요하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정부에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이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알 권리보다 이칠 권리를 중시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을은 뭐 이칠 권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갑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모든 개인정보는 공익을 이유로도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공익이라는 조건을 달았죠.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거나 뭐 사회적 인물에 대해서거나 할 때는 뭐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라고 아까 갑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2번. 사회적 인물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칠 권리는 제한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죠. 이칠 권리가 제한됐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알 권리가 보장되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갑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래서 2번이 가장 적절한 선택지겠고요. 자, 3번. 이제 이칠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이에요. 자, 개인정보 공개 여부는 개인의 요청과 무관하게 결정되면 안 되죠. 개인의 요청이 있다면 잊혀져야 합니다. 삭제되어야 해요. 자, 4번. 이칠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알 권리가 제한될 수 있어야겠죠. 알 권리가 제한되어야 이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5번. 디지털 사회에서 모든 개인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할 사회적 자산이다라고 했는데, 을이 절대 동의하지 않겠죠. 그리고 사실상 아까도 봤지만, 뭐, 갑의 입장도 막 극단적으로 주장했던 건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을이 확실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자,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는 기술의 본질은 결코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요 문장. 보여드렸었어요. 누구? 야스퍼스죠? 네. 아, 하이데거죠. 하이데거. 기술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죠? 기술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따라서 우리가 기술을 가치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기술이 초래할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이데거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뒤에는 야스퍼스일 가능성이 높겠죠? 기술은 그 자체로도 선도 악도 아니며 기술은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한낱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 거예요. 자, 나는 이러한 주장이 무엇무엇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 건 첫 번째,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 할 것인가를 이 제시문 속에서 구조화시켜서 봐야 하는데, 기억에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여기는 하이데거의 입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그래야 하이데거가 이런 주장을, 하이데거의 주장을 야스퍼스가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글의 문장이 완성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이데거의 입장이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간과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겠죠.
공통점이 들어가면 간과하고 있다고 볼수 없을 거 아니에요. 자, 1번 볼게요.

기술 자체는, 그죠? 기술 자체는 인간에게 도구적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이라는 거, 하이데거도 충분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이데거도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인간에게 어떤 도구로서,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거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과학기술은 인간에게 도구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의미만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한낱 도구이자 한낱 수단으로서 가치 중립적이니까 우리의 인간의 손을 떠나 있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동의하지만 간과하고 있지 않죠? 이거는 야스퍼스도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정답 될수 없어요. 자, 이번 기술의 본질은 인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이게 틀렸다는 거죠. 이 기술의 본질이라는 것이 한낱 수단은 아니야 라는 게 하이데거의 주장이죠. 그래서 불가함. 여기는 애초에 하이데거의 주장이 아니고요. 자, 3번. 기술 자체에 대한 윤리적 평가와 성찰은 가능하지 않음. 역시 하이데거의 주장이 아니죠. 오히려 성찰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자, 4번. 기술 자체를 가치중립적인 대상으로 인식해서는 안 됨. 이게 하이데거의 주장이었고, 실제로 야스퍼스가 간과하고 있겠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한 비판이 되겠고요. 자, 5번. 기술이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 인간에게 위험이 될 수는 없음. 역시 하이데거의 입장이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언제나 이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인 성찰과 고민이, 그 과학기술의 본질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따라와야 한다고 주장했던 게 하이데거였죠? 그래서 적절한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15번 한번 볼까요? 15번. 자,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기억에 알맞은 내용을 서술하시오라고 했네요. 역시나 똑같이 막 항상 나오던 그대로죠. 뭐 이제 제시문 하나 나와 있고요. 그것을 3단 논법으로 재구성 한 건데, 보통은 어떻게 나와요? 기억에 들어갈 말에 반론의 근거를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고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단순하게 기억에 들어갈 문장을 쓰래요. 너무 간단하죠, 여러분? 인공임신 중절은 무고한 인간 존재를 죽이는 행위이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공임신 중절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 행위이네요. 그죠? 무고한 인간 존재를 죽이는 거야. 대전제 보니까요. 무고한 인간 존재를 죽이는 행위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결론에 인공임신 중절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기억에는 뭐가 들어가야겠어요? 인공임신 중절은 임신 중절이라는 것은 무슨 행위이다? 이거는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행위다. 무고한 인간을 죽이는 그런 행위야. 이런 문장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요거의 반론의 근거를 찾으라고 하니까, 인공임신절 찬성하는 입장이거나 태아는 인간이라고 볼수 없다라는 그런 류의 근거가 들어가면 완벽하게 반론이 되겠는데, 어쨌든 기억만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인공임신중절은 무고한 인간 존재를 죽이는 행위다라고 들어갈 수 있겠죠. 자, 다음을 통해 알수 있는 실천 윤리학의 특징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뇌사를 허용해야 하는가, 유전자 조작을 허용해야 하는가 같은 윤리 문제는 규범적 성격과 사실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윤리 이론뿐만 아니라 모두 전문적인 다양한 영역들의 지식들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 요것을 실천 윤리학의 무슨 특징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학제적 특징, 그죠? 실천 윤리학은 구체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학문을 활용하는 학제적인 성격을 지닌다.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기억이란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약화되거나 붕괴되는 사회적 현상을 말한다. 이거 배웠죠, 여러분? 이거 뭐예요? 가족 해체 현상. 자, 전통적 가족 구조란 일반적으로 부부와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나 확대가족을 의미하는데, 가족 해체 현상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이혼율 증가, 그죠? 저출산, 비혼의 확산,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개인주의 확산 등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있다. 그래서 이 요인들에 대해서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뭐 기억에 들어갈 말엔 일단 기본적으로 가족 해체 현상이 되겠네요. 기억의 문제점을 서술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가족 해체 현상이 이제 유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 이제 가족이 해체됐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이 해체됐잖아요. 그럼 가족이 갖고 있었던 기능들이 상실됐겠죠? 가족의 기능에 대해서도 배웠잖아요. 가족의 기능 뭐 있어요? 안정감을 준다. 이제 가족 구성하는 게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을 줄수 있고, 또한 양육의 어떤 기능들, 그리고 어떤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0: 그런 기능들, 그런 기능들이 사라지게 된다. 뭐 이렇게 답변하면 되겠죠. 가족 해체 현상은 가족이 지닌 정서적 안경과 양육, 부양의 기능이 약화되어 아동 문제와 노인 문제 등 다양한 가족 윤리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간단하게 쓰면 되겠고요. 자,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제시한 이상적 인간이 되기 위한 수양 방법을 쓰시오. 자, 물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해서 느린다면 물오리는 괴로울 것이오.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해서 절단한다면 학은 슬퍼할 것이다. 따라서 천성적으로 긴 것은 절단할 일이 아니고 천성적으로 짧은 것을 늘릴 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시문 판별이 제일 어려운 과제죠. 이거 누구냐면 이거 장자입니다, 여러분. 장자. 선생님 힌트가 도대체 어디 있나요?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힌트는 어디에 있냐면 일단 물놀이라는 표현, 그죠? 동물이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계속 우화 느낌이죠. 동물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장자의 약간 특징이에요. 장자. 장자의 책에 보면은 우화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특징들. 그런데 보면은 짧아서 늘리면 안 된대요. 그 짧고 긴 것에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기니까 절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거는 결국 옳고 그름이 없는 거예요. 길고 짧은 이 상대적인 거다. 이런 주장. 그죠? 누구의 주장? 도가의 장자죠. 그래서 장자가 제시한 이상적 인간상은 진인이었고, 진인이 되기 위해선 좌망, 심재 이런 것들을 주장했잖아요. 장자는 도를 체득하는 방법으로서 심재와 좌망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자, 19번.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디지털 시대의 정보 홍수 속에서 뭐가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오, 뭐란?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미디어를 능숙하게 활용하며 바람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능력. 뭐 배웠어요? 미디어 문해력 배웠죠. 미디어 문해력이겠네요. 그래서 미디어 문해력이 높을수록 정보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평가하고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함양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서술하시오. 미디어 문해력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비판적 사고력이죠, 결국. 그래서 정보를 아무거나 그냥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을 통해서 걸러서 들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정보를 이제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쓰는 능력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정보를 이제 건설적인 어떤 관점에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들도 길러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자신의 목적에 맞게 미디어를 활용하고 유용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생산 활용하는 능력도 길러내야 된다. 그래서 읽고 쓰는 능력을 모두 언급해주면 정답. 자, 20번.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서술하시오. 인공지능에 대한 시각은 낙관론과 비관론으로 나뉘고 있다. 낙관론자들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인데요. 반대로 비관론자들은 뭐를 강조한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비관론자들의 입장을 쓰라는 거죠. 그럼 인공지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한다. 그죠? 실업의 문제 정말 심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인공지능의 사고력과 행동력이 인간을 뛰어넘어 궁극적으로는 인류에게 위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상상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중간고사 문제도 역시 2회차 다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1회차가 조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 체감상으로는 2회차는 조금 더 그래도 서술형도 그렇고 풀만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2학년 되니까 시험 범위도 많아지고 과목의 난이도도 높아지니까 더 많은 연습들이 필요해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점은 고성쌤과 함께. 안녕.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지는 밤이 되면 이곳 박물관에서는 신비한 일들이 펼쳐지는데요. 오늘은 어떤 유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와 만나게 될까요?
1: 안녕 친구들! 역사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는 스토리 한국사. 저는 박물관을 찾은 학생들에게 재미난 역사 이야기를 들려주는 히스토리텔러 김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길었던 전쟁은 과연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을까요? 10년? 15년? 아니면 20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무려 40여 년 동안이나 이어진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우리를 이토록 끈질기게 괴롭혔던 걸까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냈을까요? 지금 박물관에 잠들어 있던 유물들이 깨어날 시간이에요. 오늘은 또 어떤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눈은 크게 뜨고 숨은 살짝 죽이고 살금살금 뒤따라가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0: 스님? 누구신데 박물관에서 화를 쏘고 계신 거예요? 아, 여기 유물은 훼손하면 안 된다고요.
1: 나는 고려의 무장 김윤후라 하오. 그리고 저 초상화 속 인물은 우리 고려 백성들의 원수 살리타요. 억울하게 죽어간 백성들의 한을 풀어줄 수만 있다면 나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다시 화를 들 것이오.
0: 세상에! 화살 한 발로 몽골군을 물리쳤던 그 전설의 영웅 김윤후 장군님이세요?
1: 나를 기억하는 후손이 있다니 참으로 놀랍구려.
0: 당연하죠. 장군님은 나라를 구한 고려의 영웅이신걸요? 여러분, 지난 시간 고려의 무신 정권이 세워진 거 기억하시나요? 칼을 든 무신들이 명종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나라의 권력을 몽땅 손에 쥐었죠. 하지만 이 무신 정권의 권력자들이 얼마나 무책임했냐면요. 외적이 침입해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약탈을 일삼는 동안에도 백성들보다 자신들의 안위만 먼저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목숨 걸고 끝까지 외적과 맞서 싸운 것은 김윤후 같은 고려의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승려 김윤후와 백성들이 고려를 구한 영웅이 되기까지 대체 고려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그 사연을 만나보기 전에 먼저 무신정권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불합리한 차별에 맞서서 문신들을 제거하고 권력을 잡았던 고려의 무신들은 중방이라는 회의기구를 앞세워서 나라를 통치했는데요. 하지만 권력의 맛을 본 무신들은 곧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끊임없이 권력 다툼을 벌였고 급기야 동료를 제거하기까지 하는데요. 당시 고려 무신 정권은 최고 권력자가 여러 번 바뀌면서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최충원이라는 인물이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천민 출신의 무신 이의민을 없애고 권력을 잡게 되면서 무신 정권은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최충원은 명종을 폐위시키고 교정도감이라는 통치기구를 만들어 고려 전체를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는데요. 교정도감은 나란 일을 총괄하는 무신 정권 최고의 권력기관이었죠. 정치, 군사, 그리고 경제 전반에 걸쳐 모든 권력을 잡은 최충원은 자신의 아들 최우에게 권력을 물려주었고 고려는 이후 60여 년간 최씨 무신 정권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무신 정권이 이어지는 동안 세상은 살기 좋아졌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신들 역시 권력을 잡게 되자 백성들의

0: 땅과 재물을 빼앗으며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바빴죠. 급기야 화가 난 백성들은 고려의 무신정권에 맞서 저항하기로 결심하는데요. 과연 고려 백성들의 봉기는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고려 백성들의 이야기를 만나러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1: 무신들이 권력을 잡은 뒤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농민들은 갖가지 세금을 내고 여러 공사에 불려다녀야 했죠. 특히 향, 부곡, 소라는 특수행정구역에 모여 살던 이들은 일반 농민에 비해 더욱 심한 차별을 받았는데요. 이들은 조세를 내면서도 추가로 지방의 특산물까지 생산해 나라에 바쳐야 했습니다. 결국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백성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마는데요.
2: 여러분, 소의 주민이란 이유로 언제까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까?
3: 우리 모두 지나친 세금과 차별에 맞서 싸웁시다!
1: 특수행정구역인 공주 명학소에 살던 망이, 망소의 형제는 사람들을 모아 봉기를 일으켰어요. 비록 고려군의 대대적인 토벌에 진압되고 말았지만 이 일은 김삼이와 효심의 농민 봉기로 이어졌고 폭압적인 무신 정권에 대항하여 백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죠. 한편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도 개경의 북산에서 동료들을 모아 봉기를 준비하는데요.
4: 전민 출신 무신 이의민을 보라. 장군과 재상에 어찌 타고난 씨가 있겠는가. 내를 만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5: 보이소!
1: 만적의 생각에 동의한 노비들은 선인의 신분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양인을 뜻하는 정자가 적힌 종이를 증표로 나눠 가진 후 봉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봉기가 실패하지 않을까 두려워진 노비 순정이 자신의 주인에게 밀고를 하였어요.
6: 주인님, 만적이 노비들을 부추겨 봉기를 일으키려 합니다.
2: 뭐야? 내 당장 이 사실을 알려야겠군.
1: 소식을 들은 최충원은 곧바로 만적 등 100여 명의 노비를 잡아들였습니다.
4: 여봐라, 노비들을 모두 강에 던져 없애버려라.
1: 결국 노비들은 죽음을 맞았고 만적의 난은 시작조차 못한 채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0: 농민과 천인들의 봉기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지만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고려 백성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백성들의 의식은 깨어나고 있었지만 권력을 잡은 최씨 무신 정권은 점점 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에 쫓긴 거랑군이 고려의 국경을 넘어왔을 때도 고려 최고의 무신들은 개경에서 최충원을 호위하고 있었는데요.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국경으로 달려가야 할 최정의 병사들이 모두 개경만 지키고 있었다니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다행히 조충 장군이 침입한 거랑군을 강동성에 몰아넣는 데 성공하는데요. 바로 그때 바람을 가르며 번개처럼 나타난 한 무리의 군사들이 있었으니 바로 몽골의 기마부대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시 몽골이 어떤 나라였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13세기 초 칭기즈칸은 초원지대의 부족 단위로 흩어져 살던 몽골 부족들을 통일했는데요. 이후 몽골은 아시아에서 유럽에 이르는 넓은 지역을 정복하며 대제국을 건설해 나갔습니다. 몽골의 영향력은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 헝가리 유럽 지역까지 미칠 만큼 막강했는데요. 당시 몽골 기병은 빠른 기동력과 강한 전투력 그리고 잔혹함으로 악명이 높았죠. 서양의 용맹한 기사들조차 몽골 기병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몽골의 기병이 거랑군을 잡겠다며 고려의 국경을 넘어왔으니 고려군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겠죠. 고려군은 몽골군과 힘을 합쳐 거랑군을 포벌하는데요. 하지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몽골은 우리가 거랑군을 쫓아줬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형이다 라며 강제로 형제관계를 맺고는 매년 말도 안 될 만큼 많은 곡물을 내놓았습니다.

0: 싸우라고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몽골에서 온 사신 저고여가 고려의 왕을 조롱하고 무신들을 우습게 여길 정도였죠. 그럼에도 고려는 몽골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기 위해 그의 무례함을 꾹 참고 요구를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곡물을 챙겨서 몽골로 돌아가던 저고여가 압록강 부근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몽골은 고려 땅에서 일어난 일이니 고려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를 구실로 1231년 고려를 침략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고려와 몽골이 장장 40년 가까이 치르게 된 여몽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몽골 군대는 사실 고려가 상대하기엔 너무나 벅찬 상대였는데요. 몽골 제국의 총사령관 살리타의 목표도 빠른 시간 내 수도 개경을 함락해서 고려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승승장구하며 고려의 성들을 함락해 나가던 살리타의 부대는 고려 내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이곳 귀주성에 그만 발목이 잡히고 마는데요. 귀주성을 지키던 고려의 명장 박서 장군이 무려 4개월 동안 몽골군의 온갖 공격을 다 막아내며 기적 같은 승리를 이뤄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고려는 몽골군에 의해 개경을 함락당했고 최씨 무신 정권의 실세였던 최후가 몽골에 많은 곡물을 바치겠다고 약속하면서 몽골의 1차 침략은 끝나게 됩니다. 몽골의 군대는 본국으로 되돌아갔지만 그들은 다루가치라는 관리를 고려에 남겨두었는데요. 다루가치는 많은 곡물을 거두어갔을 뿐만 아니라 고려의 정치에도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최후는 고려의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기로 하는데요. 그는 왜 하필 서민 강화도로 수도를 옮기려 했던 걸까요? 당시 몽골군의 주력 부대는 기병이었기 때문에 몽골과 항쟁을 펼치기에는 바다 건너 섬이 적당하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또 강화도는 바닷길을 통해서 남쪽 지역에서 거둔 세금과 곡물을 운반해 오기 좋은 지역이었죠. 그렇다면 수도를 옮긴 뒤 고려는 정말 몽골의 침략으로부터 안전해졌을까요? 몽골은 고려 왕실이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강화도로 천도한 사실에 분노하는데요.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기라는 몽골의 요구에 고려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1: 고려가 몽골의 요구를 거부하자 몽골은 1차 침략이 끝난 지 8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고려를 침략했습니다. 몽골의 장수 살리타는 이번에야말로 고려를 짓밟아 놓겠다며 빠른 속도로 남쪽으로 진격해 내려가는데요. 당시 고려의 주요 군대는 모두 강화도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육지에 남겨진 고려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숨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몽골군이 개경을 넘어 용인 처인성에 다다랐을 무렵이었어요. 승려 김윤우가 쏜 화살이 몽골군 총사령관 살리타의 가슴에 명중하자 몽골군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어요.
2: 장군께서 돌아가셨다! 후퇴하라! 후퇴하라!
1: 평범한 승려였던 김윤후와 처인 부곡의 백성들은 세계 최강의 몽골 군대를 물리치고 고려를 지켜냈어요. 이후 상장군이 된 김윤후의 활약은 20년 후에도 계속되는데요. 1253년 몽골군이 다시 고려를 공격해왔을 때였어요.
3: 너무 배가 고파서 싸울 힘도 없어.
1: 고려의 충주성은 70여일 동안 이어진 전투로 성 안의 식량이 바닥나고 백성들이 지쳐가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김윤후는 사람들을 불러모아 말했습니다.
4: 만약 힘을 내어 싸울 수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직을 내리려 하니 나를 믿고 싸우라.
1: 김윤후가 노비 문서를 불태우며 독려하자 힘을 얻은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고 마침내 충주성을 지켜내며 몽골군의 남진을 막았습니다.

0: 충주 백성들의 기세에 눌린 몽골군은 더 이상 남쪽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후퇴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몽골의 5차 침략을 막아낸 고려에 곧바로 평화가 찾아왔을까요? 슬프게도 그렇지 않았어요. 김윤우 장군의 기적 같은 승리로 5차 침입은 막아냈지만 몽골과의 전쟁은 무려 40년 가까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긴 전쟁 동안 고려는 무엇으로 버텼을까요? 강화도에 있었던 고려 정부는 부처의 도움으로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려는 바람을 담아 8만 대장경을 만들었어요. 무려 16년에 걸쳐 한 글자 한 글자 새겨 넣으며 국난 극복을 기도했죠. 하지만 8만 대장경이 완성된 뒤에도 몽골의 침략은 계속되었는데요. 특히 몽골의 6차 침략은 무려 6년 동안이나 이어졌습니다. 이 기간 고려의 땅은 말 그대로 엉망이 되고 말았는데요. 몽골군이 휩쓸고 간 논밭은 황폐해져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거나 몽골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어야 했죠. 수십 년간 몽골에 맞서던 고려 정부도 이렇게 나라가 황폐해지고 백성들의 고통이 날로 심해지자 더 이상은 버텨낼 힘이 없었는데요. 결국 몽골과 협상해서 다시 개경으로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삼별초가 개경촌도를 반대하고 나섰어요. 삼별초란 좌별초, 우별초로 구성된 특수부대와 몽골에 붙잡혔다가 도망친 자들로 조직한 신의군을 합쳐 부르던 이름이에요. 삼별초는 근거지를 옮겨가며 몽골군에 끝까지 맞서 싸웠지만 고려와 몽골 연합군에 의해 진압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40여 년에 걸친 여몽 전쟁이 막을 내리고 고려는 몽골의 간섭을 받는 시기로 접어들게 되었죠. 몽골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고려의 무신 정권은 무너졌고 다시 왕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고려와 몽골의 긴 전쟁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백성들이 몽골군에 저항하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동안 강화도의 왕족과 최씨 무신 정권의 권력자 등 지배층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전쟁 중임에도 강화도에 화려한 궁궐을 짓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렸다고 합니다. 정말 답답하죠. 우리 역사에는 이름을 떨친 훌륭한 장군들도 많지만 40년가량 이어진 여몽전쟁에서 고려를 끝까지 지켜낸 진짜 영웅은 바로 고려의 백성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친구들, 오늘 역사여행도 즐거웠나요? 이제 역사책에서 여몽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낫과 화살을 들고 목숨 걸고 싸웠던 평범한 고려 백성들의 뜨거운 용기를 기억해주세요.
0: 여러분, 다음 시간엔 또 어떤 유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우리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줄지 기대해 주세요. 안녕!

말씀드렸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이거더라. mindset, 마음가짐. 마음가짐이 곧 attitude, 태도를 만들죠. 태도가 곧또그 사람을 만들고. 그죠? Change your mindset.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좀 바꾸세요. 그러면 luck will follow. 여러분들을 럭이 따라갈 겁니다. 뭐가? 행운이 여러분들을 찾아갈 거예요.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마음가짐을 조금만 바꿔도 완전히 나의 시야가 바뀌고, 그러면서 나의 행동이 바뀌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선생님보다 훨씬 어린 친구 선생님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시험 문제를 뭔가 내고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수정하면서, 내가 왜 이럴까? 이걸 왜또 수정할까? 막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한참 어린 그 후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선생님이 더잘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더 좋은 문제 만들려고 선생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거잖아요. 라고 딱 말을 던지는데, 완전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그러려고 한 건데, 그냥 그 과정이 힘드니까, 그 고되니까, 그것만 보다가, 정말 중요한 걸 생각을 안한 거야. 나의 좋은 의도를 놓치고 있었던 거지. 여러분들도 지금 사실은, 이 강의 안 들어도 될 수도 있어. 그지? 그런데, 굳이 이 강의를 찾아서,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맞아. 확실한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아니겠어? 그죠? 우리 그런 마인셋으로 한번 긍정적으로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도 다섯 개의 문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우리 전 시간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방법 알려드렸거든? 뭐였지? 중심 내용 일단 앞부분에서 결정이 된다 얘기했어요. 그 중심 소재 앞부분에서 잡고, 그 다음에 관련 없는 소재들이 전 시간에도 다섯 문제 중에 한세 문제가 그랬습니다. 확실하게 완전, 진짜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련 없는 소재가 출연을 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확실하게 정답으로 가까이 갈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나만 쉬운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쉽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최대한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5번 문제였습니다. 관련 있는 소재들이 나오고 딱히 관련 없는 소재는 없었어요. 전부 다 앞에 나왔던 단어들을 썼단 말이지. 그런데 흐름이 좀 달랐어. 바스틸러에 관련된 거였는데 그냥 딜러였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특정한 정말 자신들의 컬렉션을 키울 수 있다. 아주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였죠. 근데 일반적인 그냥 서비스에 대한 두루뭉술한 그냥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서 글의 흐름을 해치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건 우리가 주어진 다섯 개의 문장 중에서 가장 흐름상 어색한 거, 그리고 걔가 빠졌을 때 나머지 문장들이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을 겁니다. 특히 관련 없는 문장, 바로 다음 문장에 연결어가, 그 연결어가 연결어가 정말 정말 아주 우리한테 효자 노릇을 해준다고 이야기했어요. 진짜 우리한테는 진짜 귀인이야, 귀인. 이는 아니겠지만 정말 중요한 단서야. 그치? 자, 오늘도 한번 그렇게 문제 풀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6번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 앞에 부분 보니까 avian song learning에 관련된 겁니다. avian이라는 표현이 바로 조류라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조류를 bird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어떤 학명 같은 걸로는 avian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까요? avian, 조류가 song, 노래를 learning, 학습한대요. 조류, 노래, 학습에 관련된 겁니다. 새들이 지적이잖아요. 노래를 부른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치? 그럴 때, 그 애들이 어떻게 이걸 배우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치.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걸 배울 수도 있겠지만, 얘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인간들이 걷기를 노력했던 것처럼, 얘네들도 노래를 부를 때 어떤 노력을 하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avian song learning은요, 조류의 이런 노래 학습은 occurs, 일어납니다. In two stages, 두 단계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이 단계, 두 번째는 이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이 노래를 배울 때 처음으로 뭘 하냐? 자, 첫 번째로는 songs must be memorized. 그 노래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암기가 돼야 돼요. 엄마가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듣고 그걸 암기해야 되는 거지.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they must be practiced. 그들은 그걸 가지고 암기된 걸 연습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처음에 노래 같은 걸 배울 때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노래를 쭉 들으면서 가사 같은 거나 그 음이나 이런 것들을 외워. 그런 다음에 또 나의 발성으로 연습을 하잖아. 딱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뭐에 관련된 거? Song learning에 관련된 거예요. 누구의? 조류들의 노래 학습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래요? 일단 memorize. 암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그렇지, practice.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암기와 연습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뒤에 봤더니 뭐라고 나와요? In some species, 어떤 특정 종들에 있어서는요, 일부 종들에 있어서는 이 두 개의 일들이 overlap, 겹쳐져서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암기했다가 연습했다, 암기했다 연습했다 이렇게 반복해서 겹쳐져서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종들에게서는요, memorization can occur. 암기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요? Practice, 연습하기 전에요. 즉, 암기가 먼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연습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몇달 동안, several months, 그냥 몇 달에 걸쳐서 몇달 동안 이 연습하기 전에 이런 암기가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제공해 주냐면, an impressive example of long-term memory storage. 아주 인상적인 사례를 보여주죠. 사례를 제공해 주죠. 보여줍니다. 뭐에? 장기간의 암기 저장에 관련된 아주 인상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뭘할수 있다는 얘기야? 장기 기억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Long term memory. 그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한다. 암기했다가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기억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주어진 내용이 끝났고, 1번부터 한번 연결고리 찾아보겠습니다. 앞 문장과 연결고리 볼게. The young bird's initial effort. 어린 새가 일단 노래 학습을 할거 아니야. 얘네들의 이니셜이 뭐야? 맞아. 초기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 챙겨두셔야 돼요. 자, 얘네들의 초기의 노력. 뭐 하려는 노력? To reproduce the memorized song. 암기된 노래를 다시 만들어낸대요. 엄마가 부르는 노래를 내가 다시 만들어내는 거 뭐라고 하면 돼? 재현하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재현해내려고 하는 초기의 그 노력. 나도 엄마처럼 불러야지라고 말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그 초기의 노력이 are usually not successful. 초기에는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라는 얘기야. 그럼 1번의 내용은 바로 뭐예요? 이렇게 연습을 해. 그런데 처음부터 잘하는 건 아니야. 처음에는 이것이 잘안될 수도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색해요? 어색하지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에는 이러면 이제 나중까지 이러면 안 되잖아. 그 발달되는 상황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These early songs, 이런 초기의 노래들은요, may have even pitch, uneven, 고르지 않은 이라는 뜻이죠. 고르지 않은 음정, 그리고 불규칙한 박자, 그리고 음정이 있을 수 있대요. 자, 근데 이 음정은 바로 어떤 음정인데? are out of order, 질서에서도 벗어나고, and or poorly reproduce, 제대로 잘 재현되지 않는 그런 음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뭐야? 불완전하다는 얘기잖아. 그지? 불완전하다는 내용이 어딨어? not successful, 성공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내용은 어때? 초기에 이런 부분들은 이래서 불완전합니다. 이래서 성공적이지 않아요. 라고 어떻게 해? 1번 내용을 좀더더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잘 연결되는 거 맞아요. 됐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However가 나왔네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성공적이지 않아요. 라는 맥을 지금 같이 했어요. 자, 하지만 Sounds graph, 음향 graph예요. 음향표를 보면, 근데 그 음향표는 뭘 나타내는데? Songs recorded over several weeks or months. 몇주 동안 혹은 몇달 동안에 걸쳐서 녹음된 그 노래의 음향 graph는 reveal, 보여줍니다. 드러내죠. 뭐? During this practice period, 이 연습 기간 동안에요. The bird, 그 새가요. 연습을 하는 새가 fine tunes 한대요. 자, fine tune은 fine은 여러분들 미세한이라는 뜻이고요. 튠이라는 건 이제 음정을 조절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악기 같은 거 튜닝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타 같은 거 연주하기 절대 튜닝. 그치? 네,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조절을 합니다. 그의 노력을요. 언제까지 미세하게 조금씩 자꾸 조정을 해요? Until he produces an accurate copy of the memorized template. 템플릿이라는 건 어떤 본보기가 되는 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엄마의 노래면 엄마 노래 그게 본보기. 모델의 본보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그 저장된 그 본보기를 정확하게 모방하는 거야. 정확하게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 재현할 때까지 그의 노력을 조금씩 어떻게 재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미세한 조정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3번의 내용은 뭐야? 성공적이지 않다가, 그런데 어떻게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완성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완성한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완성하려고 하는 노력의 과정이 나온 거죠. 어때? 괜찮지. 야, 얘가 불완전하니까,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좀 뭔가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3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 잘 연결된 거 맞아요. An important idea to emerge
From the study of birdsong. 자, 일단 birdsong이라는 건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내용이야. 새들의 노래입니다. 새들의 노래에 대한 연구로부터 나타난 중요한 아이디어, 생각은 is that 이하입니다.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가 뭘알수 있게 됐냐면 이란 의미가 되겠죠. 그건 바로 song learning, 노래를 학습하는 게요. is shaped by 모의에서 형성이 돼요. by preferences and limitations. 선호하는 것과 limitations, 한계점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야? 노래 학습이 뭘더 선호하느냐? 좋아하는 노래를 한다? 아니면 자신이 못하는 그 한계점. 여러분들이 limitations라는 건 앞에 얘네들이 정확하게 못하는 거니까, 아, 이거 왠지 한계로 학생들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넣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출제자의 의도가 보여지지 않냔 말이야. 그죠? 자, 그럼 일단 어떻게? 야, 4번 이상해. 너 의심스러워. 라고 생각하고 몇 번이랑 연결하면 되겠어? 맞아. 3번과 5번을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의심스러운 문장이 나올 때는 다음 문장에 관련된 있는 내용을 연결하기 위해서 대명사를 쓰거나 연결어를 쓰거나 이런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전 시간에 봤을 때도 연결어가 많이 나왔잖아. 이번엔 뭐가 나왔어? This process. 이 과정은.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야? 이 과정인가? 아니면 3번의 과정인가? 3번의 과정이 뭔데? 노력하는 과정. 뭐 하는 과정? Fine tuning. Fine tune. 미세하게 조정하는 과정이 나왔지. 그지? 자, 그럼 이 미세하게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얘를 한번 생각하고 fine tune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미세하게 조정하는 과정은 requires, 필요로 합니다. 뭐가 필요할까? Hearing oneself song. 스스로가 노래를 부르는 걸 듣는 걸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음이 자꾸 이탈이 돼. 음이 자꾸 맞지가 않아, 음정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노래를 내 귀로 들어야지 조정을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이 과정은 미세하게 조정하는 건 바로 스스로가 노래를 부르는 걸 듣는 걸 필요로 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 갑니다. 자, 새들은요, are unable to, 할 수가 없어요. to reproduce, 재현할 수가 없죠. 뭐를? 자, 이렇게 암기한 노래를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 지금까지 재현한다고 얘기했는데? 뭐야? 불안한데? 봤더니, if, 만약에 they are deafened, 그들이 어떻게 된다면? 귀가 들리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청력을 소실하게 된다면. 자, 뭐한 후에? after memorization? 암기는 한 후에. 하지만 before the practice period. 그 연습을 하는 기간 전에 다 외웠어. 근데 연습을 하는 동안에 내가 부르는 소리를 못 듣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암기된 후에도 암기된 내용을 제대로 재현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얘기야. 왜? 얘네들은 들으면서 미세하게 그 소리를 조정해 나가거든. 원본이랑 똑같이 계속 맞추려고 노력하거든. 근데 그 듣는 게못 듣는 게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아, 제대로 노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어때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fine tune 과정이 이렇게 된다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몇 번은 5번의 내용은 바로 3번의 내용의 보충 설명이 맞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그치, 생각했던 것처럼 완전히 관련이 없어. 그치?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과 한계점에 의해서 이 노래 학습이 형성이 된다라는 내용은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도 모르겠고, 지금 이걸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야 되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기도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4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야. 괜찮아? 잘했어. 맞았지? 응, 좋아요. 자, 이제 7번 가보겠습니다. 자, 7번은 이런 애들 있지 않아요? 주변에? Speaking fast. 선생님도 말이 가끔 막 긴장은 빨라지고 막 이러는데, 아, 문제 풀게 많고 이런 막도 말도 빨라지고. 네, 선생님도 이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좀더잘 읽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떤 질문을 볼때 최대한, 아,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서 보면 훨씬 더이 질문이 쉽게 잘 읽힙니다. 한번 볼게요. Speaking fast. 빠르게 말하는 건요, as a high risk proposition. 아주 위험 부담이 높은 proposition이라고 하면, 예, propose가 원래 제안하다라는 뜻이죠. proposition, 제안서나 혹은 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일. 그러면 높은 위험 부담을 갖고 있는 일입니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빠르게 말하는 게 좋다는 거야? 별로라는 거야? 아, 그 별로라는 거 정도가 아니라 위험 부담이 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부정적인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떤 글의 흐름을 잡을 때 긍정이냐 부정이냐, 어떻게 봤을 땐 굉장히 흑백
가깝고 이분법적인 것 같지만 흐름을 잡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죠? 일단 여기까지는 바로 빠르게 말하는 것이 좋지 않다. 부정적인 어떤 결과를 갖는다. 이걸 가지고 한번 뒤에 있는 내용으로 가볼게요. 아직까지 지금 번호는 없습니다. 부연 설명 볼게요. It is nearly impossible. 뭐 하는 건 거의 불가합니다. to야 하는 건 거의 불가해요. 그래서 이 to 가주어 진주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하는 게 불가해? Maintain the ideal conditions.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자, 뭐 하는 게? To be persuasive. 설득력 있고, well-spoken. 잘 말하며, and effective. 효과적인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합니다. 뭐 하면서? 뭐할 때? When the mouse is traveling well over the speed limit. 참 표현이 재밌어요. 입이라는 게 움직인대요. 어떻게 움직여? Well over. 훨씬 더 넘게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뭘 훨씬 더 넘어서? Speed limit. 제한된 속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말하는 게 제한된 속도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치. 제한된 속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사람의 이 말이 여러분들 몇 배속 하는 것처럼 막 엄청나게 무제한으로 빨리 움직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한된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빨리 움직일 때 뭔가 설득력 있고 말도 잘하고 효과적인 그런 이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건 거의 불가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뭘 얘기하고 싶은 거겠어요? 빨리 말하면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치? 맞지?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일단 우리가 번호로 들어가기 전에 뭐에 관련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빨리 말하기. Speaking fast. 이것의 단점이 여기서 나와 있고, 단점, 설득력이 없고, 잘 말할 수가 없고, 효과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1번 갑니다. 자, although가 나왔어요. 뭐뭐이기는 하지만 이라는 뜻이고, 한번 끊기겠죠. 보통은? 맞아. 커마에서 끊길 거야. 커마 찾아가겠습니다. 커마. 커마. 없는데? 여기 있는데? 진짜 여기서 끊기는 거 맞나? 맞아요. 자, 이렇긴 하지만 이렇습니다라고 대조구조가 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we would like to. 우리가 뭐 하고 싶지만 think that. They are라고 생각하고 싶을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그렇기는 하지만 they just aren't.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our minds. 우리의 마음이 are sharp enough. 충분히 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아, sharp란 게 날카로운. 혹은 어떤 판단력이 예리한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충분히 예리할 거라고 뭐할 정도로 enough to always make good decisions. 충분히 늘 좋은 의사결정을 할 거라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이 충분히 예민하고 예리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With the greatest efficiency, 아주 최고의 효율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결정을 늘 내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분히 예리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싶을 거란 얘기야. 나는 늘 합리적인 사람이야. 나는 판단력이 엄청 정확해. 이렇게 생각하고 싶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they just aren't. 그들은 그렇진 않아요. 라는 이야기죠. 그죠? 자, 그럼 그들이 가리키는 게 누구겠어요? Our minds.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 내용 선생님 이건 speaking fast랑 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1번 내용은 바로 뭐예요? Our minds.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다? 얘는 불완전하다. 늘 예리한 판단력으로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과 빨리 말하는 것이 무슨 관련이 있는지 한번 연결을 시켜봐야 되겠죠? In reality, 현실에서는요. The brain, 뇌가요. Arrives at, 어디에 도달하게 돼요? An interaction of four or five possible things to say. 어디에 도달하게 돼서 and sits idle, idling 하게 된대요. 뇌가요. Interaction이 아니라 intersection이죠. 교차로에 도달하게 된대요. 교차점이 막 이런 거야. 한네 개, 다섯 개 갈라지는 이런 갈림길에 도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possible thing to say. 말할 가능성이 한 네다섯 개의 그런 선택지가 되겠지. 그치? 그런 교차점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러면 sits idling for a couple of seconds. 몇초 동안은요, sits idling 한대요. sit idle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한가롭게 그냥 앉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잠시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한가롭게 앉아있다라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야? 우리의 뇌는 빨리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선택지가 딱몇 개가 딱,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그게 뭘 해야 될까? 이러면서 잠깐 멈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1번 문장이 1번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들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이 뭔데? The brain이라는 게 더 our minds가 되겠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정신이라는 게 이런 선택지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렇지가 않아요. 바로바로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내리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2번 문장은 바로 뭐야? 1번 문장의 환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1번 문장과 비슷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네, 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네, 좋아요. 3번 볼게요. Making a good decision. 방금 전에 우리가 good decision, make good decisions 이 부분 봤는데, 그죠? 자, 훌륭한 의사결정, 의사결정을 잘 내리는 것은 helps, 도움이 됩니다. You speak faster. 여러분들이 더 빠르게 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요. 너무 기가 막히게 잘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뭐가? 의사결정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빠르게 말한다는 내용이 주요 소재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지금 보세요. 인과관계를 봐봐. 의사결정을 잘 내리면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우리가 더 빨리 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야? 빨리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인과관계도 출발점이 다르고, 그죠? 얘를 하게 되면 이걸 못한단데, 이걸 하게 되면 그럼 이렇게 할수 있나? 우리한테 약간 혼란을 줄수 있는데, 일단 시작점부터가 잘못됐지, 그지? 제대로 결정을 하면 우리가 빠르게 말할 수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유까지 나와줬네요. It provides you. 그것이 제대로 된 의사결정, 좋은 의사결정을 내린 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더 많은 시간을 주죠. 뭐할 시간? To come up with your responses. 여러분들의 그 반응에, 여러분들의 그 대응에 생각해낼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야.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일까? 3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죠. 선생님, 이게 왜 이상해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해서 빠르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빠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러면 3번 내용이 아웃이 되면 2번과 3번이 잘 연결이 돼야 되겠지? 한번 보겠습니다. When the brain stops. 자, 연결고리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뇌가 선택지에 만나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잠깐 동안 뇌가 어떻게 움직이지 않고 한가롭게 거닐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스탑하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sit idling 이라는 게 바로 stop 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 뇌는 뭘 멈추게 되죠? Sending navigational instructions. 항해 지시사항들을 보내는 걸 멈춰요. 항해가 뭐야? 야,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지시를 계속 뇌는 내릴 텐데, 근데 그 과정을 멈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입으로 보내는 그 항해의 지시사항을 보내는 걸 멈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the mouth is moving. 그런데 그 입은 어떻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너무 빠르게 움직여서 멈출 수가 없게끔 움직일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뇌는 판단을 안 하고 있는데, 입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내용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맞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that's when 바로 그때가 you get a verbal fender bender 여러분들이 verbal fender bender를 겪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언어 장애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거 모르셔도 괜찮아요. 뒤에 보시면 다시 말하면 이게 바로 뭘로 알려져 있는 필러라고 알려져 있는 거예요. 저는 필러도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우리가 말과 말 사이에 뭔가 이렇게 중간점에 뭔가 비어 있으면 그걸 채우는 말이래요. 그게 바로 뭘까요? 뭐지? you know, and like. 이런 네 가지 표현들. 이게 바로 뭐야? filler라는 표현이야. 이거 의미가 있는 말이야? 없는 말이야? 없는 말이야. 너무 빠르게 말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딱 그런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a verbal fender bender라는 표현이 filler가 되겠고, 이 filler가 바로 이런 표현들이 된다라는 거니까 두 개가 잘 연결되어 있는 게 맞죠. 그리고 brainstorm 한다는 게 바로 앞에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이해됐죠? 자, 이런 표현들은요, are what? 바로 뭐예요? What your mouth does. 여러분들의 입이 하는 일이에요. 뭐할 때? When it has nowhere to go. 그 입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다시 말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하는 행동이 바로, 이게 바로 뭐야? Verbal fender bender 라는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어 장애. 이해됐죠? 네, 그래서 지금 몇 번도, 3번도 지금 이 brainstorm이 될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4번이. 그 다음에 5번의 내용은 바로 그 verbal fender bender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게 그래서 이런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예시와 최종 결론이 잘 드러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몇 번이 비어 있다? 3번이 비어 있는 게 맞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죠. 해석을 안 해보고 그냥 이
관련 없는 소재를 찾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이 문제는 한없이

어렵겠지만 조금만 해석을 해도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문제가 또 7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때? 할만해? 수능 문제가 그냥 다 이 정도만 나오면 참 좋겠죠? 그죠? 그럼 다 1등급 나올 수 있을 텐데. 그죠? 자, 이제 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8번 문제도 앞부분에서 번호가 어디부터 시작해? 얘는 그래도 조금 빨리 시작하네. 그치? 앞부분에서 첫 번째 문장만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소재는 바로 뭐죠? Telecommuting Programs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단어만 이야기하면 Telecommuting에 관련된 거죠. Tele가 들어가면 있지 far의 의미예요. 네, commute라는 단어가 원래 통근하다, 통학하다. 집이나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직장이나 학교와 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통근하고 통학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텔레가 들어가면 들어가는 표현이 뭐였어요? 텔레파시, 그리고 텔레비전 뭐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먼, 텔레스코프 이런 게 전부 다 far, 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멀리 간다, 멀리 통근하고 멀리 통학한다 이런 게 아니라 바로 뭐야? 그치, 원래 직장은 여긴데 멀리서 내가 그걸 일을 처리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뭐야? 집에서 근무하는 재택근무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얘도 똑같은 구조다. 어떤 구조? although 구조야. 그럼 얘는 어떻게 쭉쭉쭉 가다가 뭘 찾아? 그치, 커마 한번 찾고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대조 구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although organizations are offering telecommuting programs. 조직들이요. 제공하고 있어요. 뭐를? 재택근무 프로그램을 in a greater numbers. 더 많은 수로 제공을 하고는 있지만 이라는 얘기입니다. 언제보다요? than ever before. 그 이전에 어떤 때보다 더 많은 수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실 그 COVID-19,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사실 재택근무가 굉장히 좀 많아지고 그게 또 이후에 그 종식이 된 우리가 COVID-19이 종식이 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전보다 그 어떤 때보다 텔레커뮤팅 프로그램을 많이 조직들에서 활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야? 수는 많아졌는데, 텔레커뮤팅의 숫자는 많아졌는데, 그러면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뭔가 여기에 따른 부작용, 단점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겠죠? 자, acceptance and use of these programs. 이런 프로그램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and use, 사용하는 것이 are still limited. 여전히 어떻다? 그렇지, 제한이 됩니다. 제한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어떤 면에서 by a number of factors, 많은 수많은 요인들, 다수의 요인들에 의해서 제한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소재는 바로 뭐에 관련된 거? 재택근무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예요. 재택근무가 어떻게 했는데? 굉장히 늘어났는데 근데 그에 반해서 어떻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뭐가 있다?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얘가 바로 뭐야? 우리가 지금 읽은 기준점이 되는 내용입니다. 얘를 기점으로 한번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These factors, 이런 요인들이라고 받을 수 있는 거 일단 있을까 없을까를 찾아봐야 되겠지. 어디 있어? 여기 있지. A number of factors,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 그럼 이거는 어떤 요인들이겠니? 재택근무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 재택근무를 제한적으로 한계를 주는, 재택근무에 대한 한계를 주는 그런 요인들이 나와줘야 돼요. 부정적인 요인들이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These factors include. 이러한 요인들은 포함합니다. 엄청나게 길죠? 별거 아니에요. 다 나열입니다. 첫 번째 요인이 뭐가 있지? Manager reliance on face-to-face management practices. 관리자들이 의존을 한대네. 어디에 의존을 해? 면대면의 관리 관행들에 의존을 한대. 재택근무를 해야 되는데 면대면 관리, 직원들을 면대면 관리하는 것에 의존하는 거니까 재택근무와 그런 시스템과는 거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괴리가 생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점이 생긴다는 얘기야. And lack of telecommuting training with an organization. 조직 내에서 이 재택근무 교육의 부족이 있대. 재택근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지침이나 교육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한계점으로 나온 거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misperceptions of and discomfort with flexible workplace programs. 유연한 이 직장의 프로그램, 이게 바로 텔레커뮤니 프로그램이 되겠죠. 유연한 그 프로그램에 대한 misperceptions, 오해와 discomfort, 불편함. 야, 쟤네는 저렇게 집에서 일하는 거 저게 맞는 거야? 라고 오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또 불편함이 또 만들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역시 한계점이 되겠죠. 텔레커뮤니
텔레커뮤팅 프로그램이 발전할 수 있는 한계점이 될 수 있는 거 맞죠? 그리고 and lack of information. 벌써부터 부정적인 어감이 듭니다. 정보가 부족해요. 뭐에 대한? About the fact of telecommuting on an organization's bottom line. 그 조직의 최종 그 결과, 결산 결과? 이런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조직의 최종 결산 결과에 대한 이 재택근무의 영향에 대해서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그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부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야? 재택근무의 수용이나 사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때? 괜찮죠. 그죠? 그래서 구체적인 이 문제점의 요인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1번은 좋습니다. 문장이 길 뿐이지 그 내용 자체는 뭐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자, despite these limitations. 여러분 이거 한계점 맞아? 아니야? 맞지? 재택근무를 어렵게 만드는 한계점, 요인들 맞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야. 그러면 이러한 한계점이 있기는 하지만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어느 기조로 가는 거야? 첫 번째는 재택근무를 어렵게 만든 요인이니까 부정적인 요인들이야. 그러면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가 나와? 재택근무를 그래도 재택근무의 방향으로 가게끔 하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와줘야 되겠죠? 가보겠습니다. 자, at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21세기 초반에요. 21세기가 시작되면서 이 초반에는 at a new anytime anywhere work culture is emerging. 어느 때나 그리고 어디서나 라는 새로운 이 직업상의 일, 직장상의 문화가 새로운 직장의 문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러면 뭐야?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있어. 재택근무를 잘 유연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뭔가 희망적인 이 단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럼 그 내용이 뒤에서 뒷받침만 3번에서 잘 대주면 돼요. 되는지 보겠습니다. Care must be taken. 주의사항들이, 주의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즉,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죠. 뭐 하는데? To select employees. 어? 갑자기 누굴 뽑는데요? 직원들을 뽑는데 유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직원들을 뽑는데 유의해야 돼요? Whose personal and working characteristics are best suited for telecommuting. 텔레커뮤팅이라는 우리 핵심 소재를 넣은 거는 맞는데 이 재택근무에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즉 개인적인 특징과 업무상의 특징이 가장 잘 재택근무에 맞을 수 있는 직원들을 선발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된대요. 지금 뭐에 관련된 내용으로 확 바뀌었어요. 직원 선발의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것도 어떤 특징이야? 개인적인 특징과 업무상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된다는 얘기야. 뜬금없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핵심 소재로 바로 아웃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 그렇지. 3번이 될 거야. 얘는 확신을 해야 돼. 이 정도는. 그죠? 눈에 보이는 이런 관련 없는 소재들은 바로 지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4번과 5번, 2번의 내용과 4번의 내용이 연결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새로운 문화들이 나온다라고 얘기했으니까 New Work Culture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지 볼게요. Continuing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계속되는 정보 기술의 발달, 지속되는 정보 통신의 발달과 and the expansion of global workforce, 이 글로벌 노동력의 팽창, 확대와 an increased desire to balance work and family. 직장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증가된 이 욕구, 욕구의 증가. 이런 것들이 세 가지. 그죠? 이 세 가지가 are only three of the many factors. 많은 요인들 중에 세 개에 불과하대요. 여러 개의 요인이 있는데 이게 정말 볼 수 있는 그 세 가지 요인만 추린 거란 이야기가 되겠죠. 뭐 하는 요인들이에요, 이게? Will gradually reduce the current barriers to telecommuting. 재택근무를 막는, 방해하는 현재 그런 방해, 장벽을 점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세 개의 많은 요인들 중에 세 개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야? 이제 이 점점 많은 다른 방해하는 요인들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메시지가 되겠죠. 긍정적으로 이 방해 요인들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어요? 정보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좀 더 재택근무가 원활해지지 않겠어? 여러 가지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야. 재택근무 문화, 새로운 이 직업상의 문화, 일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이런 그 환경들이 잘 조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번의 내용 마무리 한번 볼게요. With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cost saving, especially with regard to law facility costs, increase employee flexibility and productivity,
Telecommuting is increasingly of interest to many organizations. 여기까지 이제 with라는 절입니다. 뭐의 영향과 함께라는 뜻이죠.

자, 조직의 비용 절감에 대한 영향과 함께. 근데 뭐와 관련한 비용 절감이야? With regard to라고 하면 뭐뭐와 관련해서라는 뜻입니다. 뭐와 관련해서요? Lower facility cost.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는 시설 비용 줄이고 싶겠죠. 그죠? 더 낮은 시설 비용, 시설 비용과 그리고 증가된 이 직원들의 유연성 그리고 생산성과 관련해서 특히 이것과 관련해서 조직의 비용 절감에 대한 영향과 함께요. 이 텔레커뮤팅이라는 재택근무가 점차적으로 많은 조직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관심이 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역시 텔레커뮤팅 프로그램스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요소들이 되겠죠. 그래서 5번도 역시 그렇게 3번과 마찬가지로 또 다른 요인들,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의 내용도 좋겠죠. 1, 2, 3, 5다 좋습니다. 몇 번만. 그렇지. 4번이 이상해라는 생각. 지금 직원들을 뽑는 거 아니고. 더군다나 개인적인 특성 혹은 직업적인 어떤 일의 특성을 이야기하는 건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갈까요? 좋아요. 9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9번은, 와, 주어진 내용이 좀 깁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주어진 내용에서 최대한 중요한 소재나 흐름들을 파악을 해서 꽉 잡고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요, experts, 전문가들은요, do not suffer, 고통받지 않습니다. 괴로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아요. As much as beginners, 초보자들만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뭐할 때요? When performing complex tasks or combining multiple tasks. 뭘 하는데? Performing을 할 때, 또 combining을 할 때, 그렇게 크게 초보자들만큼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뭘 수행할 때요?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과업들을 결합할 때, 그럴 때 초보자들만큼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내용 너무 우리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아요? 그냥 생각이 딱 들지 않아요? 당연히 전문가들이 누구보다 초보자들보다 어려움을 덜 느낀다라는 건더 우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일의 업무 처리에 있어서. 어떤 업무 처리예요? 복잡한 과업. 그리고 또 뭐? 결합한데, 여러 가지 과업들, 여러 과업 결합. 더 잘한다. 수월하게 느낀다. 이걸로 내용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괜찮죠? 계속할게요. Because experts have extensive practice within a limited domain. 제한된 영역 내에서 전문가들이 광범위한 연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일을 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연습을 여러 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주 폭넓은 연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the key component skills in their domain. 그들의 영역, 그들이 포함된 그 직업의 그 영역에서의 핵심적인 구성 기술이 tend to be highly practiced. 굉장히 숙련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 and more automated. 보다 더 자율화된 경향이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비기너보다 훨씬 더더 숙련됐고 좀더그 일을 정말 자동적으로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한다는 얘기야. 이 automated이라는 표현은요, 그냥 자동적으로 한다는 게 뭐야? 내가 많이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많이 어려움 없이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해됐죠? 여러분도 밥 먹을 때 숟가락질하는 게 힘듭니까? 자동적으로 되죠? 그런 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utomated가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알겠죠? 기계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바로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는 건 바로 숙련된 그런 기술. 숙련된 경험이라고 할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네, 숙련된 기술? 광범위한 숙련된 기술. 숙련되어 있기 때문에 숙련, 노련함? 네, 노련함이라고 하자. 네, 노련함. 그리고 자동화. 나쁜 자동화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계속합니다.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each of these highly practiced skills. 방금 전에 우리 practice skills 봤죠? 숙련된 기술 봤습니다. 고도로 숙련된 이러한 기술들의 각각은 then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demands, 요구하게 됩니다. 필요로 하게 되죠. Relatively few cognitive resources. 비교적 더 적은 인지적인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인지적인 자원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effectively lowering the total cognitive load that expert experience. 전문가들이 그래서 따라서 겪게 되는 전체 총량이 되겠죠. 전체적인 인지적인 부하 혹은 부담이 효과적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거라는 얘기입니다. 인지적인 부담을 많이 쓰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때요? 어렵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왔던 Do not suffer as much as beginners when performing complex tasks or combining multiple tasks. 이 표현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뭘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요. 숙련된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의 내용은 바로 뭐야? 위에 썼던 내용을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을 합해서 말한 겁니다. 즉,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을 합해서 나온 내용이라는 이야기예요. 2번 볼게요. 따라서요. Experts can perform complex tasks. 전문가들은요, 복잡한 과업을 할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과업들을 비교적 쉽게 결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뭐야? 이거잖아. 어떻게 해서 할수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내용도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매일 같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Furthermore. 더욱이, 게다가라고 얘기했으니까 첨가의 내용,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죠? 예, 어떤 내용을 그냥 첨가만 해주는 거예요. 더욱이, 게다가, beginners are excellent. 초보자들은 탁월하대. 엄청나게 잘한대. 어디에? 자, be good at, be excellent at. 뭔가에 탁월하다는 얘기죠. Processing the tasks when the tasks are divided and isolated. 과업이 분할되거나 분리될 때그 과업을 처리하는 것을 탁월하게 한다. 여러분들 지금 초보자와 전문가를 비교했을 때 전문가가 월등히 잘하고 초보자는 그에 비해서 그럼 어떻게 되겠니? 못하겠지. 그죠? 초보자가 좀 부족한 측면을 갖고 있다는 게 요즘 지금 핵심 아닐까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더욱이 게다가 하지만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흐름은 뭔가 좀 이상하다. 얘를 지금 잘한다, 능숙하다. 탁월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3번이 흐름상 이상하다. 논리적인 구조상 흐름이 확 바뀐 겁니다. 그죠? 그러면 몇 번이? 4번 내용이 2번 내용을 뒷받침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his is not because. 이건 뭐 때문이 아니라, but because. 이것 때문입니다. 벗은 안 들어가 있지만. 그죠? 자, 이건 뭐 때문이 아니요? They necessarily have more cognitive resources than beginners. 자, 그들이. 그럼 여러분들 그들이 가리키는 게 맥락상으로 4번이 3번과 흐름이 맞다면 비기너스를 가리켜야 되잖아. 그죠? 근데 비기너스가 비기너스보다 반드시 필연적으로 꼭더 많은 인지적인 자원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데이는 누구를 가리키겠어? 그치? 앞에는 experts를 가리키겠죠. 즉 전문가들이 반드시 꼭뭘더 갖고 있다는 거? 인지적인 자원을 초보자들만큼 초보자들보다 더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라는 얘기예요. 뭐, 더 똑똑하다거나, 뭔가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용량이 더 많다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뭐 때문인데, rather, 오히려요. Because of the high level of fluency they have achieved in performing key skills. 그들이 핵심적인 기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성취한, 달성을 한, 그러한 능숙함의 높은 수준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정말 오랫동안 그걸 했기 때문에, 그 능숙함 때문에 그게 나타나는 거란 얘기예요. 뭔가 더 인지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란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they can do more. 그들은 더 많은 걸할수 있습니다. What they have.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을 더 많이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할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역량을 가지고 더 많은 걸할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더 쉽게 누구보다 초보자들보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초보자들에 대한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왜 전문가들이 초보자들보다는 더 우월하고 잘 이렇게 수행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들, 근거들을 쭉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3번과 5번도, 3번과 5번이 아니지, 4번도 역시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 그럼 5번 가보겠습니다. 자, beginners가 나오긴 했어요. On the other hand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대조하는 거겠어? 여기에 있는 내가 가리키는 게 전문가였잖아? 전문가들과 대조할 수 있는 건 beginners가 되겠죠. 4번과 5번이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면에 이 초보자들은요, have not achieved, 달성하지 못했어요. The same degree of fluency and autonomy in each of the component skills. 이 구성 기술, 각각의 구성 기술 가운데서 같은 수준의, 전문가들과 같은 정도의 능숙함, 그리고 자동성, 이런 것들을 발달시키지 못했죠. 달성하지 못했어요. 따라서 그들은 더 노력하는 겁니다. struggle to, 애쓰는 거예요. 뭘 했어? Combine skills. 이 기술들을 결합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근데 그 기술은 어떤 기술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쉽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결합하는 그런 기술들은 이들은 애쓰면서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와 초보자들 요 둘을 비교를 하는 게 맞고,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전문가들이 잘한다. 초보자들이 이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번 생각했던, 그렇지, 너 맞구나.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네. 역시 맞았어. 너였어. 이거 약간 그런 거 찾는 거 같잖아. 마피아 이런 거 찾는 거 같잖아. 야, 나 비슷한 애 맞아. 너네랑 친구 맞아. 동료 맞아. 근데 이렇게, 아, 다른 뜻을 품고 있는 녀석들. 딱 보이는 의도가 보이는 마피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녀석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찾아내는 연습. 재미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오늘의 문제 마지막 문제 가볼까요? 오케이. 자, 10번의 문제. 답 3번 해주시고요. 10번 가보겠습니다. 10번도 앞에는 설명이 좀꽤 깁니다. 그죠? 네, 가볼게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배우들에 대한 이야기인가? 어? 가수들에 대한 이야기? 어? 정치가? 아니면 수많은 무수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 그럼 진짜 주인공은 좀 뒤에 나오지 않을까요? 볼게요. 자, 배우, 가수, 정치가, 그리고 무수한 많은 다른 사람들은요. recognize, 인식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인정. 완전 인정. 이렇게 이해할 때 recognize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뭘 인정해요? The power of the human voice. 인간의 목소리의 힘을 인정합니다. 인간 목소리의 힘.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다 뭐야? 말을 앞에 있는 사람들, 잘해야 되는 사람들, 목소리를 잘 써야 되는 사람들이 되네요. 그죠? 자, as a means of communication beyond the simple decoding of the words that are used. 사용되는 그 단어의 단순한 decode. 해독이에요, 해독. 이게 무슨 의미인지라고 해서 그 의미를 푸는 거. 단순히 그러한 해독을 넘어서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서 인간의 목소리의 힘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치. 인간의 목소리의 힘. 이것이 어떻다? 중요하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단순히 뭐 하는 게 아니야? 이 단어가 무슨 의미다라고 해독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코드가 암호라는 뜻이죠? 암호화하다라는 동사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encode라고 하면 얘가 이제 암호화하는 거야. decode라고 하면 여기서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decode가 되면 그 암호를 푸는 거지. 그래서 해독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볼게요. 자, learning to control your voice.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목소리의 힘이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조정하고 통제하고 and use it, 그것을 사용하는 거. 이게 바로 목소리를 조절해 사용하는 목소리 힘을 기르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배우는 것은 뭘 위해서? For different purposes. 다양한 목적들을 위해서 이걸 배우는 건 따라서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정말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뭘 하기 위한? To develop as an early career teacher. 누가 나왔어요? 교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통제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건 누구에게 있어서? 아, 경력 초기에 교사들로서 발달시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더더 범위가 좁혀지죠. 아직 번호 안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중심이 되는 거 맞아요. 자, 이렇게 목소리의 힘을, 의사소통을 위해서 목소리의 힘을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걸 통제하는 것 중에서 특히 어떤 분야예요? 맞아요. 교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교사라는 그 직종에서 특히 초기 단계에 교사가 많은 것들 역량을 길러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목소리 힘, 이 목소리를 통제하고, 그리고 그걸 조절하는 그 능력을 다양한 목적으로 기르는 것이 교사로서의 중요한 역량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 그래.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the more, the higher. 뭐예요?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교사가 어떻게 이걸 통해서, 목소리 조절을 통해서 더잘 자신의 그 경력에서 좋은 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볼게요. 더 자신감 있게 그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면 할수록 자신감 있게 막 수업을 하는 거야. 목소리도 크게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the higher chance of the positive class response. 긍정적인 수업의 그런 반응들의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라는 얘기예요. 호응도도 잘 되고 아이들도 더 수업을 잘 듣고 어때? 맞지? 그제? 그러니까 교사로서의 역량 중요하다. 왜 중요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1번은 바로 그것에 대한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괜찮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 볼게요. There are times.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When being able to project your voice. 이 프로젝트라는 게 그냥 우리가 무슨 프로젝트, 과학 프로젝트, 음악 프로젝트 이렇게 할때 프로젝트, 특별한 어떤 계획? 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뚫고 지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투영하다, 투사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 던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뭐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Loudly.

아주 큰 소리로 뚫고 나가게 할수 있는, 뚫고 나간다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던져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큰 소리를 낼수 있다라는 그 능력은, 낼수 있는 것은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목소리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건 will be very useful. 굉장히 유용할 거래요. 자, 목소리를 크게 하면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할때 특히 도움이 될까요? 교사로서? When working in school. 학교에서 일을 할 때. 자, 그리고 knowing that. 아는 거예요. 뭐를? You can cut through. 이게 바로 이제 뚫고 가는 거죠. A noisy classroom, dinner hall, or playground. 자, 교실이 엄청 시끄러워. 그럴 때 선생님이 뭐라고요? 조용히 해! 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큰 소리로. 그래서 이 시끄러운 교실이나 아니면 dinner hall, 뭐 이렇게 우리가 구내 식당, 급식실 같은 그런 식당, 그리고 playground, 운동장을 뚫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뚫고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걸 안다라는 것은 is a great skill to have. 여러분들이 갖춰야 되는 중요한 역량이 됩니다.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교사로서, as a teacher.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도 바로 뭐야?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목소리의 힘, 목소리를 특히 어떻게 함으로써? loud voice. 큰 소리로 냄으로써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1번과 2번 맥을 같이 합니다. 자,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요? To address serious noise issues in school. 학교에서요, 심각한 소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란 얘기입니다. address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뭔가 어떤 문제를 다루다, 취급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소음 문제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선생님이 noise classroom이라고 나왔으니까. 그거 이용한 거지. 그치? 이런 데 빠지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끄러운 이 소음의 소리?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심각한 소음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이게 바로 학교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이 되겠죠. 근데 갑자기 교사로서 갖춰야 되는 영향인데 학생이 나온 것도 조금 뜬금없지만. 근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학생들은 뭐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결해서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학부모는 되게 뜬금없잖아요. 그죠? 이 학교 구성원들이 should search for a solution together. 이 심각한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다 함께 찾아야만 합니다. 이건 소음 문제 해결에 관련된 거지. 목소리의 힘을 이용한 교사로서의 역량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지. 그것도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몇번 정답이야? 그렇지, 3번. 얘도 소재상으로 너무 눈에 띕니다. 그래서 얘는 상대적으로 아마 잘 풀지 않았을까, 쉽게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뭘 보면 돼요? 그래, 맞아. 4번과 5번. 특히 2번과 4번의 내용이 잘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바로 뭐였어요? 야, 목소리를 크게 하면, 그러면, 이거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뜬금없이 하우에버가 나왔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우에버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2번 내용에 반하는 내용이 돼야 되겠지. 큰 목소리를 가진 건 유용할 수 있습니다. 교사로서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4번 내용은 어떻게 돼야 될까?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하지만은요. I would always. I라는 필자가 바로 등장을 했어요. 저는요, 늘 조언을 하곤 합니다. 뭐라고요? That, yeah라고 충고를 하곤 한대요. 여러분들이 use your loudest voice. 여러분들의 가장 큰 목소리를 incredibly sparing하게 이용해야 된다. 라고 조언을 한대요. 놀라울 정도로 인색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단어 의미를 정확하게 몰라도 괜찮아요. 너무 놀랄 정도로 이 목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걸 뒤에 있는 내용을 모른다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을 활용하시면 돼요. Avoid. 피해야 돼요. Shouting. 소리치는 거. 즉 너무 큰 소리를 내지 않게끔 한다는 얘기예요. 즉큰 소리를 내지 않게끔. 큰 목소리. 낮추라는 이야기죠. 그죠? 인색하게 놀라울 정도로 사용하라는 얘기는 거의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뭘 피하래? 소리 지르는 걸 피하래요. As much as possible. 가능한 한 먼만한이란 표현이 as possible 이란 표현이죠. 가능한 한 많이 소리 지르는 건 피하래요. 왜? Quiet, 조용하고 authoritative. 얘는 권위 있는 이란 뜻이죠. 조용하면서 권위 있고 and measured, 통제된 음정은 has so much more. 그만큼이나 많이 impact. 영향이나 효과가 있을 수 있대요. 뭐보다? slightly panicked shouting. 약간 당황한 그런 소리침, 외침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은 매우

저도 공감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할 거예요. 그냥 진짜 뭔가 화가 났을 때 어떤 선생님이 막 뭐라고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더 떠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이 들어오셨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쳐다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떠들다가 한두 명이 선생님 눈치 보면서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해요? 조용조용하게 말씀하시죠. 그런 선생님이 더 무섭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히 말하고 권위 있게 말하고 권위가 있고 이 목소리를 잘 통제할 줄 아는 네, 그런 목소리가 사실상으로는 교직에서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큰 소리를 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 도움이 되지.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아이라는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최대한, 큰 소리는 최대한 절제해서 내라. 인색하게 내라라는 게 절제하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 이유가 나와준 거죠. 그러니까 4번은 큰 목소리를 자제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라는 큰 소리를 자제해야 되는 이유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는 전부 다이 목소리를 잘 조절해서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게 하는 특히 어떤 분야에서 교육, 교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내용이 되겠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소음에 관련된 즉 소음 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3번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여러분들 없어. 다음 시간에 할 거야. 다섯 개의 문제 이제 어때? 기대되지? 그죠? 이제 여러분들 확실하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잘못된 걸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결된 걸 찾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연결고리 찾는 연습 한번 잘 해보시고 선생님이랑 마지막 시간에 무관한 문장 찾는 마지막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Extensive란 단어 여러분들이 드린 선물이에요. X가 들어가면 아웃의 뜻이죠. 바깥쪽으로 쭉 뻗어나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광범위한. 넓게 퍼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광범위한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extend라는 동사가 뻗다, 연장하다. expand는 달라요. expand는 사실 팽창하다라는 의미가 좀더 강하고 얘는 이제 뻗다, 연장하다, 확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extension, 연장이나 확대. extensive, 광범위한이라는 의미. 형용사와 명사, 동사까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 단어에서 파생된 파생어들을 꾸준하게 연습하는 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비단 이 단어만 외우는 게 아니라 나머지 단어들도 파생어들의 형태들이 전부 다 비슷하잖아요. 많은 경우에 비슷합니다. ion에 붙여서 명사 형태 만들고, ive 형태 붙여서 형용사 형태 만들고, 이렇게 d가 있을 때는 d를 s로 고치고, 뭐 이렇게 ive나 ion을 붙인다. 이런 것들 굉장히 규칙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한테는 큰 아주 도움이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잔소리는 그만할게요. 다음 시간에 단서 찾아서 우리 열심히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벌써 9강에 오셨어요. 9강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룰 거냐면 첫 번째 우리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 지어볼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17번 문제 풀다가 살짝 끊겼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17번 문제마저 풀고 그리고 오늘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 단원에 대해서 개념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 바로 기출문제 바로 풀어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17번 문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었어.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

반란이거든요. 그러면 반란의 시기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그래서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은 반란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And striving for independence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Independence는 독립이잖아. 그래서 독립을 갈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기를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네요. 자, 그 결과, consequently, there will be many areas. 어떤 영역이 굉장히 많을 거냐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붙어 있어? 관계부사 where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자, 관계부사 where이 붙으려면 얘들아,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 자, 장소의 선행사, area라고 하는 거잘 오고 있고요. 뒤에 문장을 봤더니, 완전하면 얘는 관계부사 where 올수 있잖아요. 자, 문장 한번 볼까? Children will disagree with you.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관계부사 where이 올수 있는 자리다라고 넘어갈 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어떤 영역이 많을 거냐면, 아이들이 너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not see things exactly the way you do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보는 방식 그대로 아이들은 볼수 없는 영역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remember. 자, 여기서 기억하십시오라고 해서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What they say is not as important as how they say it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얘들아, 이때 what절 이 무엇을 이끌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what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앞에 주어 자리에 위치해 있어. 그랬을 때 여기 동사가 단수 동사가 왔단 말이지. 단수 동사가 오는 게 적절하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자, 적절할까? 적절하죠. 왜? 지금 what이라고 하는 절이 지금 앞에서 주어 자리를 이끌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는데 뭐라고 했었어? 이런 경우 우리는 단수 취급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 즉, 청소년들이 말하는 것이 뭐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How they say it 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보다 중요하지는 않대. 즉,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바는 뭐야? 청소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어. 그치? 자, 그럼 문법적으로 봤을 때이 is 단수 취급한 거 너무 괜찮다. 왜 what 이라고 하는 절이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청소년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If they communicate their disagreement with family policies라고 나오고 있으니 만약에 그 청소년들이요, 그들의 동의하지 않는 거야. 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냐면 어떤 가족의 정책이나 혹은 and the way they are treated 그들이 대우받는 방식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한다면 왜 이런 가족 정책이 있는 거야? 혹은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하는 거야? 라고 해서 뭔가 그런 데 있어서 불만을 표시한다면 certainly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listen to them. 일단 그들을 들어달래. 청소년기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일단은 들어보고 and when it is possible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주래? Try to respond positiv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보세요 라고 일단은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청소년기 아이들이 뭔가 불만을 표했을 때 일단은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대응해줘라 라고 지금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문법 볼 거잖아. 자, 여기 possible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문제에는 it is라고 하는 부분이 없을 거야. 쌤이 살짝 껴놨거든? 왜 껴놨냐면 이 it is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해 놓은 거야. 그래서 봤을 때 얘들아, when it is possible 이라고 하는 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possible 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 있어? 자리로 봤을 때는 it 이라고 하는 게 주어, is 라고 하는 게 동사. 그러면 possible은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 보어 자리에 possible 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거 너무 잘 들어가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 영어 실력 중에 하나니까,

여기 possi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데 앞에 뭐가 생략된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거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 너무 좋은 습관이겠죠? 자, 그랬을 때 the child who says to his parents rationally라고 나오고 있어. 자, 한 아이의 사례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의 부모님한테 이성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I think I should be able to spend more time on the ph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핸드폰을 조금 더 써도 될것 같아요. 15 minutes a day is not enough. 하루에 15분 동안 쓰는 거는 너무 충분하지 않아요. I've been doing all my homework and my grades are good. 저는 숙제를 지금까지 다 해오고 있고 제 성적도 너무 좋잖아요. 라고 얘들아 이성적으로 말하는 아이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지금 여기 문장 진짜 길거든 얘들아. 이렇게 길었을 때 여기서 주어 동사를 찾는 게 쌤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가 누굴까? 지금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아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였고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는 아마도 the child라고 하는 아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이성적으로 말하는 그 아이는 동사가 어디 있을까? should respond. 아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응답할 것이래요. 누구에게? In a very different man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응답한다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응답한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 From the chi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아이와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게 되냐면 Who begins by shouting and complaining angrily about his lack of phone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할 것이래. 어떤 아이냐면 처음부터 일단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의 부족한 그 핸드폰 시간에 대해서 아주 짜증적으로 막 불만을 표시하는 이런 아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받아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짜증을 내는 아이와 이성적으로 차분히 말하는 아이는 어떻게 돼야 된다?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수동태가 나오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hould respond가 아니라 얘 뭐로 고치면 좋을까? should 수동태가 돼야 되니까 should be responded 이라고 하는 수동태 표현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맞죠? 다 이렇게 다 고치셨죠? 자, 그랬을 때, it should be acceptable for a teenager. 어떤 아이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요. To tell his mother, 그 어머니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he does not like eating liver on Monday nigh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저 월요일 저녁마다 간 음식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성적으로 말하는 아이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대요? accep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받아들여질 수 있대. 자, 그런데, however, it would be totally unacceptable for him.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래. 어떻게 말하는 아이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신경질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아이들은 아마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그치? 자, 그랬을 때, to come into the kitchen on Monday evening, 월요일 저녁에 냅다! 그냥 주방에 들어와가지고, and start threatening. 뭐 하기 시작한 거야? 위협하기 시작한 거죠. 뭐라고 위협하기 시작했냐면, that he will not eat this garbage. 엄마가 요리한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 전 먹지 않을 거예요. 오, 워딩이 너무 세지 않나요? 그쵸? 엄마가 요리한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 먹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and that his mother had better learn to cook something dec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엄마가 뭔가 좀 제대로 된 음식을 할수 있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이 아이들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여러분? 글로 안 읽어도 이건 알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5번의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 Start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앞에 이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 주는지 우리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때 이 start를 and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랑 연결될까? 쌤이 힌트를 살짝 그려놨지. 그치? 자, come이라고 하는 여기 부분에 연결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냐면 그 월요일 저녁에 갑자기 주방에 들어와서 갑자기 뭐 하는 start threatening, 위협하는 그런 아이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and를 기준으로 해서 to come 그리고 to start이라고

두 개가 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미처 끝내지 못했었던 17번 문항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고요. 우리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18번 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18번 문제는요, 2017학년도 수능 28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When people face real advers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진정한 역경을 마주쳤을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자, 사람들이 겪는 역경엔 뭐가 있냐면요. Disease, unemployment, or the disabilities of 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뭔가 질병, 실직, 그리고 나이로 인한 그런 장애 같은 어떤 역경이나 고난을 딱 마주쳤을 때 Affection from a pet takes on new mean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디로부터 온 애정이냐면 반려동물로부터 온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아, 사람들이 뭔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어디로부터 온 애정? 반려동물로부터 온 애정이 새로운 의미를 갖는구나. 자, 그랬을 때, a pet's continuing affection becomes crucially import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계속되는 애정이래. 누구로부터 온? 반려동물로부터 온 계속되는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하대. 어떤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런데 얘들아, 여기 those라고 복수형이 들어가 있네? 이때 괜찮을까, those가? 라고 물어본다면 괜찮으십니까? 괜찮죠? 자,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이래? Enduring hardsh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뭐가? 이런 애정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더니 because it reassures them이라고 나오고 있어. 왜냐면 그 동물로부터 온 그런 애정,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안심시켜준대. 그 사람들을 얘들아. 이때 여기 those가 괜찮은지 우리 한번 물어봤었잖아. 그러면 우리 첫 번째부터 볼수 있었던 게 애초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계속 등장하고 있었어. 즉, 복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those라고 복수 형태로 받은 거 너무 괜찮지. 자, 그랬을 때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테 굉장히 중요하대. 뭐가? 반려동물로부터 온 애정이 왜 그런 거냐면 그러한 애정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게 만드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게 만든대? That their core essence has not been damag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아주 핵심이 되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손상되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그들을 좀 안심시켜 줄수 있대. 그래서, 아, 내가 아직 사랑받을 수 있구나. 즉, 아니면 아직 내가 사랑을 줄수 있는 존재구나. 그들의 아주 본질적인 것은 손상되지 않았구나. 라고 그들을 안심시켜 줄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이런 반려동물들은요, are important in the treatment of depressed or chronically ill patient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이런 반려동물들은 어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대?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누구를 치료하는 거냐면요, depressed. 이번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얘들아, depressed라고 하면, 낙담한, 낙담, 된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이때 이 depress라고 하는 과거분사가 누굴 꾸며주는지 한번 볼까? depressed patient. 여기 뒤따라 나오는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때 환자가 얘들아 우울감을 주는 사람이야? 아니면 우울감을 받은 사람이야? 우울감을 받은 사람이잖아. 즉, 우울증 환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울증을 받은이라고 해서 과거 완료 표현 쓴거 너무 잘 썼어. 그치. 자, 그러면 동그라미 일단 치고.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들은요, 누구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냐면,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이런 반려동물들은요, 사용되어 집니다. 라고 해서 지금 여기 뭐가 쓰이고 있어, 얘들아? 수동태가 쓰이고 있어. 그치, 얘들아. 여기서 반려동물들이 스스로를 사용할까? 아니면 사용되어 질까? 지금 그거를 보자는 거거든? 조금 더 읽어볼까? 반려동물들은요, 사용되어집니다.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 to great advantage with the institutionalized aged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시설에 계신 노인분들에게 엄청난 이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얘들아, 반려동물들이 스스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엄청난 이점으로 사용되어 진다.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온 것도 너무 잘 쓰고 있네. 오케이, 그쵸? 자, 그럼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네. In such institution, 이러한 기관에서는요, It is difficult for the staff to retain optimis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시설 같은 데서 뭐 하기가 굉장히 어렵냐면 그 직원들이 계속해서 optimism 하면 긍정적인 사고 뭐 이런 거잖아요. 낙관주의. 낙관주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대. 특히 언제 낙관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냐면요. When all patients are declining in heal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환자들이 건강에 있어서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돌보고 있는 환자들이 계속 건강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그 스태프 여기서 말하는 그 직원들이 계속해서 낙관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죠. 자, 그럴 때 children who visit 여기서 말하는 children은 아마 그 기관에 계신 그 노인분들의 자녀일 거예요. 그래서 그 방문하는 자녀들은요, cannot help라고 하는 표현에 쌤이 여기 파란색 표시해 놨죠. 자, 여러분도 파란색 펜 꺼내서 이 수거 표현 한번 같이 외워볼 거예요. 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알고 있어도 한번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 시설을 방문한 아이들, 즉, 자녀들은요, 뭐 하지 않을 수 없냐면, 기억하지 않을 수 없대. 즉, 기억하게 된다는 거잖아. 무엇을 기억할 거냐면, what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once w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때 그의 부모님들이 혹은 한때 그 조부모님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아, 우리 할머니 한때는 정말 이러셨는데라고 기억하지 않을 수 없대. 자, 그럼으로써 and be depressed by their incapacit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럼으로써 그들은 낙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 노인들의 incapability라고 하면 뭔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능함, 무력함에 대해서 굉장히 depressed, 우울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 내용 파악은 다 됐고, 지금 여기 왓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우리 이제 왓의 밑줄 그어져 있으면 조금 기뻐, 그지? 앞에는 일단 뭐가 없어야 돼? 선행사가 없어야 돼. 왜? 얘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앞에 선행사 없네. 그럼 뒤에 문장을 한번 볼까?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once were 이라고 해서 얘들아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그럼 오케이.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얘 뭐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 잘 쓰고 있잖아. 그치? 자, 우리 이제 너무 많이 이거 반복해가지고 이제는 what만 보면 자동으로 앞에 선행사 있는지 없는지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거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랬을 때 animals, however. 하지만 동물들은요, have no expectations about mental capacity. 그 노인들이 어떤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래서 they do not worship youth. 그 동물들은 젊음이라고 하는 것을 숭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they have no memories about what the age once w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동물들은 뭐에 대한 기억이 없냐면 그 노인들이 한때 어땠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거지. 한때 어땠는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도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여기 was라고 하는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그럼 얘 주어 찾아볼까? 얘 주어는 the age라고 하는 여기 바로 주어가 있어. 근데 얘들아, the라고 하는 표현과 뒤에 형용사가 붙으면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the poor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노인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인데 지금 여기 동사로 was가 오면 안 되겠지. 뭐가 와야 될까? 복수형으로 바꿔주는 were이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들은 그 노인들이 한때 어땠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And greet them as if they were childre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들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대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a man holding a puppy, 강아지를 안고 있는 그 노인은요, can relive a childhood mo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 어린 시절의 경험, 어린 시절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with complete accuracy, 완전한 정확성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His joy and animal's response are the same. 그의 기쁨, 그 노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과학과 그 동물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훈훈한 글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문법 포인트가 어떤 부분에서 나왔냐면 주어 동사 잘 일치시켰어?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9번으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27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You cannot fit objects that 혹은 what occupied 5,000 square foot hous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너는 그 물건들을 맞출 수 없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시 나올까, what이 나올까를 사실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너무 쉽다, 얘들아, 그치? 자, what 같은 경우는 앞에 뭐가 있으면 안 돼, 얘들아?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누가 봐도 여기 떡하니 선행사가 있어. 그러면 얘 뭐는 들어가면 안 돼? what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일단 that 새 동그라미를 쳐놓고, 너는 그 물건들을 맞출 수 없어. 어떤 물건들이냐면요. 5,000평방피트에서 있던, 5,000평방피트 그 집에 있던 물건들을 어디에 맞출 수 없대? 2,000평방피트의 컨도미니엄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이거든요. 공동주택에 맞출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 말인즉슨 너가 넓은 집에 살다가 거기서 살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좁은 집으로 다 맞출 수는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치? 자,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that은 그럼 뭘까, 얘들아? that은 관계대명사 되시겠지. 왜?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보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 대수로 꾸며주고 있었구나. 그래서 if you are moving to a smaller condominium, that's gre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작은 공동주택으로 이주할 거예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get rid of your belonging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명령문으로 말하고 있거든? 뭐 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좀 제거해라. 즉, 좀 버려라. 라고 지금 명령문으로 말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and로 이어지고 있네.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좀 버려라. 라고 해서 동사로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and buy the condominium.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사라. 라고 명령문 두 개로 이어지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and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 좀 버려라.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사라. 라고 해서 명령문 두번 이어지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it is fruitles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fruitless라면 부질없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뭐가 부질없는지 한번 볼까? To look at condominium. 자, 너가 공동주택을 보는 것은 부질없대. 언제 보는 게 부질없냐면, you have spent the past 20 odd years in a large house. 너가 20년 동안 큰 집에 살고 나서, and then try to move all of your life into a smaller invest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을 어디다가 넣으려고 하는 거, 더 작은 investment 하면 투자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컨도미니엄, 공동주택 말하는 거겠지. 너가 큰 집에서 20년 동안 살고 나서 그 모든 인생을 작은 이런 집에 우겨 넣으려고 하는 이거 다 부질 없는 짓이야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 얘들아? 좀 짐을 좀 버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 To do so.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뭐야? 20년 동안 짐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작은 집에 다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은 often leads to 보통은 어디로 이끌어지게 되냐면요. frustration 하면 좌절이죠. 좌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왜 좌절하게 되냐면 because what you wind up purchasing is an expensive warehous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역시 여기서도 형광펜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 형광펜 꺼내시고 wind up ing라고 하면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에요. 같이 지금 암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은 결국 사게 되는데 어떤 것을 사게 되냐면요. 아주 비싼 창고를 사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대. 뭐를 위해서? For your furnitur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가지고 살고 있던 엄청나게 많은 그 가구들을 위한 비싼 뭔가 창고를 사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것은 That is usually the wrong investment. 보통은 어떤 것이다? 잘못된 투자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럼 끝까지 이 저자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If you want to change your lifestyle, 너가 만약에 너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요, you must accept the consequences of that deci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너는 받아들여야만 한대요. 어떤 것을? 너가 한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좀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지. 너가 좀 조그만한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좀 받아들여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throwing things out only hurt 일까? 혹은 hurts for a little while 일까? 이거 둘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자, 그럼 주어 한번 볼까? 여기 지금 동사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주어를 보면요. throwing things out 무언가 물건들을 버리는 것은 only hurts라고 나오고 있어. hurt일까, hurts일까? 지금 주어 부분을 보니까 throwing things out. 동명사 주어가 나오고 있어. 얘들아, 동명사 주어는 우리 무슨 취급해 준다 그랬어? 단수 취급해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뭔가를 버리는 것은요, hurt for a little whi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잠깐 동안만 마음을 아프게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뭐였다? 앞에 주어가 동명사였다. 동명사 주어는 우리 단수 취급하니까 단수 동사로 받는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쉽게 19번 문제 넘어갈 수 있었고요. 다음 문제는 20번, 즉 동사의 활용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그럼 힘내서 한번 20번까지 씩씩하게 풀어봅시다. 2013학년도 수능 2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볼게. In many countries, 많은 국가에서요. Amongst younger people,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The habit of reading newspaper has been on the decl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신문을 읽는 습관은요, 어떻게 되고 있대? 감소되어지고 있대. 아, 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문을 읽는 습관 자체가 감소되어지고 있구나. 아마 여러분들 좀 실감하실 것 같아요. 혹시 신문을 매일 아침마다 읽으시는 분 많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문을 읽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감소되어지고 있대. 그리고 and some of the dollars, 돈.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냐면 previously spent일까? 혹은 previously were spent일까? 이거를 지금 보자는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and를 기준해서 뒤쪽으로 봤을 때 동사 혹시 보여? 동사 빠르게 한번 찾아볼까? 동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have migrated 이라고 하는 동사가 떡하니 있어. 그러면 이 a 자리에는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겠네. 그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자, 그래서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냐면 이전에는 쓰였던 돈이래. 어디에? A newspaper advertis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신문 광고에 이전에 쓰여졌었던 그 비용은 이제는 have migrated to 어디로 이동하게 되었냐면 to the internet. 이제는 인터넷 상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해석 깔끔하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spent일까, were spent일까를 한번 따져보면요. 얘들아, 돈은 돈인데 어떤 돈? 이전에 사용되었던 돈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과거 분사가 나올 자리겠다. 맞지? 지금 여기서 비동사 플러스 PP로 수동태가 나올 동사 자리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spent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뒤에서 dollars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치.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신문 읽기를 잘안 하니까 이제 그 광고 비용이 다 어디로 가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흘러가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Of course, 당연히 some of this decline in newspaper reading has been due to the fac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러한 신문 읽기에 있어서의 감소는요, 뭐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일어난 거래. 자, 어떤 사실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that we are doing more of our newspaper reading online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당연히 뭐 때문에 발생한 거래? 우리가 이렇게 신문 읽기를 이제는 어디서 한대? 온라인에서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we can read the news of the day or the latest on business, entertainment or however Whatever news on the website.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 우리는 뉴스를 읽을 수 있는데 하루에 대한 뉴스를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최신 뉴스를 읽을 수도 있대. 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나 연애에 대한 최신 뉴스에 대해서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or however, whatever news on the website이라고 나오고 있어. 웹사이트에 있는 그 어떠한 뉴스 또한 우리는 읽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거잖아. 어떠한 뉴스든 읽을 수 있다. 자, 그러면 해석상으로는 잘 알겠는데 얘네 둘 중에 뭘 골라야 될까 고민이 된다면

잠깐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따라와 볼게. 자, 쌤이 저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준 게 있어. 기억날까? 복합관계 부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한 게 있거든? 자, 복합관계 부사. 이름이 어려워도 얘들아, 쫄 필요 없어. 지금 여기 뭐냐면 관계 부사에 복합이라고 하는 것만 붙은 거거든? 여러분, 관계 부사는 알아. 그치? 관계 부사에 when, where, 그리고 how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는 알거든? 거기다가 ever이라고 하는 게 붙은 형태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복합관계 대명사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 뭐 있어, 여러분? What 있을 거고, which 있을 거고, who 있을 거잖아. 그 관계 대명사에 ever이라고 하는 게 붙으면서 복합관계 대명사가 된 것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복합관계 부사는요, 시간, 장소, 방법, 부사구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 근데 얘들아,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문장 뒤에가 어때?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지. 그래서 복합관계 부사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문장이 올수 있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관계 대명사는 얘들아, 뒤에 문장이 어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잖아. 자, 그랬을 때 복합관계 대명사도 불완전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지금 한번 넣어 보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복합관계 대명사의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한대? 명사 또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쓰여져 있어. 자, 그러면 이걸 머릿속에 지금 다 넣고 한번 다시 문장을 살펴보자면 However, whatever news on the website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얘들아,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면 되잖아. News on the website.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자,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우리 어떤 거쓸수 있다고? Whatever, 복합관계 대명사를 쓸수 있다고. 그래서 whatever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어떤 뉴스가 있던지 간에 우리는 이제는 온라인에서 읽을 수 있어. 그랬을 때 웹사이트는 웹사이트인데 of the New York Times, The Guardian, or almost any other major newspapers in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뉴욕 타임즈가 됐든 가디언즈가 됐든 그리고 뭔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그 어떤 주요한 뉴스 사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어디서 읽을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래서 increasingly 점점 증가하는데요. We can access these stories wirelessly by mobile devices as well as our compute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할수 있대? 이러한 이야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아마 뉴스일 거죠. 우리는 이러한 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데 뭔가 뭐뿐만 아니라 우리 컴퓨터에서뿐만 아니라 무선으로 우리 핸드폰으로도 이제는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뉴스 볼수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advertising dollars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어. 광고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광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have simply been followed 혹은 following 이거 둘 중에 고르는 거라는 거거든. 그러면 광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떻게 되어진다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 The migration trail across to these new technolog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디를 따라간대? 이러한 이동의 길을 따라간대. 어디로 향하는 이동 길이냐면 이러한 새로운 기술로 가는 이동의 길을 따라갈 뿐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러한 광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따라갈 뿐이다. 따라가짐을 당하다라고는 수동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이주하는 길, 이동하는 길을 따라갈 뿐이다라고 해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사용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C번에까지 앞에 나오는 주어가 무슨 주어이냐에 따라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우리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20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동사의 활용 부분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고요. 얘들아, 마무리 짓는다고 해가지고 동사의 활용을 앞으로 끊어내겠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도 동사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꾸준히 볼 거거든. 자, 그럼 우린 챕터 3, 유닛 3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유닛 3, 우리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사의 활용을 끝냈고 이제는 수식어와 준동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차근히 살펴볼게. 자, 첫 번째, 쌤이 뭐를 가져왔냐면

목적어로 투부정사나 동명사 모두를 취할 수는 있지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애들을 가지고 왔어. 자, 여러분 아마 stop, forget, remember, try, regret 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동사 솔직히 너무 많이 봤을 거야. 우리 이거 중학교 때부터 배웠거든요. 잠깐만 아주 간단히만 살펴볼게. stop 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 얘들아 투부정사가 오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야. 자, 그러면 I stop to smoke. 하면 얘들아 나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멈추었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I stop smoking 하면 나는 담배 피는 것을 멈추었다, 즉 금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지 ing 동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지? 그러면 이 정도는 암기해 놓고 있어야겠지. 자, 그래서 나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췄는지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었는지 에 따라서 아, 투부정사가 오기도 하고 동명사가 오기도 하는구나.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볼까? forget 이라고 하는 거랑 remember 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 뭐뭐 하는 것을 기억하다, 뭐뭐 하는 것을 잊어버리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 그러면 얘들아, 이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잖아. 그러면 미래에 할 것을 까먹거나 혹은 기억하는 거야. 즉, 투부정사가 붙으면 미래에 해야 할 거, 미래에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거나 미래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거. 자, 그럼 반대로 여기서 동명사가 나온다면 뭐뭐 한 것을 잊은 거겠지. 그치?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한 것을 잊거나 혹은 과거에 뭐뭐 한 것을 기억하다라고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예문 한번 봤을 때 얘들아, I forgot to take a vitamin C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나 비타민 C 먹어야 될 것을 까먹었다라고 하는 거지. 즉, 앞으로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잊어버린 거야. 자, 그런데 반대로 I forgot taking vitamin C라고 했을 때는 얘들아, taking이 과거에 한거 잊어버린 거라고 했잖아. 아, 나 비타민 C 먹었던 거 까먹고 내가 또 먹은 거야. 그런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remember 같은 경우는 I remember to meet him 이라고 나오고 있어. 나 그를 만날 거 기억해 라고 하는 거야. 아, 나그 2주 뒤에 만나기로 했잖아. 나 그거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라면 반대로 I remember meeting him 이라고 나온다면 얘들아, 나는 그를 만났던 것을 기억해 라고 하는 거야. 즉, 내가 2주 전에 그 사람 만났어. 나 그거 기억해 라고 하는 그런 맥락인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ry 같은 경우는요,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보는 거. 그리고 반대로 ing, 동명사 형태가 오면요, 시험 삼아 해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거거든? I try to cook Italian food 이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이탈리아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거야. 자, 그런데 반대로 I try cooking Italian food 이라고 하면 나는 이탈리아 음식을 그냥 시험 삼아 한번 해본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 regret까지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 만약에 몰랐다면 추가로 머릿속에 한번 넣어볼까? regret 다음에 투부정사 하면요.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 regret 다음에 ing가 오면 과거에 한 일을 후회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에서 봤을 때, I regret to say that. 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정말 유감인데, the meeting has been cancell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회의는 취소됐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자, 그런데 ing 형태가 오면요. I regret spending too much mone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 돈을 너무 많이 쓴걸 후회해. 어디다가 돈을 많이 쓴걸 후회해? on unnecessary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돈을 많이 쓴거 너무 후회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자, 이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지 동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무조건 암기해 두자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어 주시고요. 전치사 2와 투부정사의 2를 구분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전치사 2 같은 경우는 얘들아, 뭐가 나온다 그랬어?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애들이 온다고 했어. 자, 그럼 이 예문에서 봤을 때 I look forward to the party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때 party 같은 경우는 명사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to는 뭘까? 전치사 to가 되겠지.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 한번 봐봐. She is used to waking up earl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녀는 익숙하다. 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waking up early, 일찍 일어난 거는 것에 익숙하다. 자, 그럼 이때 투는 뭐야, 얘들아? 이때 투는 뒤에 동명사를 잡고 있으니까 얘도 역시 뭐다? 전치사 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즉, 전치사 투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온다?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애들이 와. 그런데 반면에 얘들아, I want to go home 이라고 했어. 이때 go는 뭐야, 얘들아? 동사잖아. 그때 to 부정사는 얘들아 뒤에 동사를 취하는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장, It is important to exercise every da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일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 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 그럼 이때 to도 한번 보자. to 다음에 뭐가 오고 있어? exercise라고 하는 동사가 오고 있습니다. 즉, 아, 이 to 뒤에 동사가 오면 얘는 to 부정사로 볼수 있겠네 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들아 하나 더 보자면, 이때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to exercise every day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얘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가주어지. 가짜 주어. 너무 기니까,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쪽으로 뺀 것인 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거잖아. 그래서, 아, 주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다? 우리 투부정사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 분사로 넘어가 볼 건데, 분사 우리 솔직히 너무 많이 했어, 얘들아. 기출문제 풀면서 어떤 말을 너무 많이 했냐면, 명사랑 분사와의 사이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쓸 거고 수동이면 과거 분사 쓸 거야. 이말 진짜 많이 했거든. 한번 예문으로 살펴볼까? The sleeping baby looks like an ange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아기는 뭐처럼 보인다? 마치 천사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이때 얘들아, 그 베이비, 아기 입장에서는 자는 거야, 혹은 자짐을 당하는 거야. 말도 이상하다, 그지? 자는 거잖아. 그랬을 때, sleeping baby라고 했을 때, 이 sleeping은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 분사 쓰는구나. 자, 그럼 두 번째. Do you know the girl playing the pian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피아노를 치는 저 여자아이 아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여자아이의 입장에서는 피아노를 치는 거야? 혹은 쳐짐을 당하는 거야? 이상하다, 이 말도, 그치? 자, 그랬을 때 피아노를 능동적으로 치고 있으니, 아, 명사와 분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뭘 쓰고 있다? 현재 분사, 즉 ing 형태를 쓰는구나 라고 하는 거 간단히 확인해 보고. 자, 그러면 우리 과거분사도 한번 봐야겠지? I have a watch made in Switzerl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스위트잉글랜드에서 만들어진 그 시계를 가지고 있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시계 입장에서 얘들아, 스스로를 만들어? 만들 순 없어. 만들어진 거지. 즉, 수동으로 당했으니까 과거분사 made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most of the products, 대부분의 상품들은요, sold in this market. 이 마켓에서, 이 시장에서 팔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어떻다? Are organic, 유기농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상품의 입장에서 자기가 파는 거야? 아니면 팔아짐을 당하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를 팔 수는 없지, 상품이.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트에서 팔아지는, 즉 파는 이라고 해서 이 product, 상품의 입장에서는 수동으로 당하는 거니까 과거분사 쓰는 게 당연하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문장의 주어가 행동을 직접 하면 현재 분사 쓰고, 아, 문장의 주어가 행동을 당하면 과거 분사 쓴다고 돼 있거든?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얘들아, 이제는 분사 구문으로 가져왔어, 쌤이. 그럼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분사 구문이 등장하면 쌤이 뭐 해보라고 했냐면 원래 문장으로 한 번쯤은 돌려보라고 했어. 그러면 첫 번째 문장 한번 돌려볼까? Feeling tired. 너무나도 피곤했기 때문에 she went to bed early. 그녀는 일찍 잠에 들었다. 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그럼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봐. 분사 구문을 원래 문장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뭐 해야 돼? 접속사 살려야 돼. 근데 아까 어떻게 해석했냐면 너무나도 피곤했기 때문에 라고 했어. 뭐 because 쓰셔도 좋고요. 쌤은 as를 쓸게요. as
그 다음.

네, 얘들아 주어 자리를 봤더니 뭐가 있어? She라고 하는 주어가 있네. 그러면 주어 살리고 as she.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자리를 봤더니 went라고 하는 과거 동사가 쓰여지고 있어. 그러면 as she felt tired. 그녀는 매우 피곤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원래 문장으로 되돌릴 수 있겠다.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두 번째 문장도 한번 되돌려 볼까? Watching TV, he ate some snacks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TV를 보는 동안에 그는 과자를 먹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접속사 살리면 뭐 살릴래?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살리면 좋겠다. 그치? while 살리고 그 다음에 he라고 하는 주어도 살려주고 동사의 시제를 봤더니 얘들아 ate라고 해서 과거 동사야. 과거 동사면 watching을 뭐로 바꾸면 좋을까? watched라고 하는 과거 동사로 바꾸면 좋겠지. 자, 그럼 이 문장 원래 문장으로 돌려보면요. While he watched TV, he ate some snacks. 이런 문장이 될 거야.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자, 이때 봤을 때 뒤에 나오는 she라고 하는 주어가 있잖아. 그 주어랑 앞에 나오는 분사가 능동 관계면 현재 분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야. 즉, 이 그녀가 직접 피곤함을 느끼는 거지. 그치? 느껴짐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직접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니까 feel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썼고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he라고 하는 그 주체가 watching TV, TV를 직접 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재 분사 구문이 쓰여지는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 볼까? Surprised by the news, they couldn't say anything. 그들은 뉴스에 놀랐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지. 자, 그럼 원래 문장 한번 되돌려 보면 as로 역시 할게요. As they 어떤 동사를 쓸까요? 그는 동사 과거형이니까 as they were surprised by the news라고 이렇게 문장이 흘러갔을 거야. 그들은 그 뉴스에 놀랐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보았을 때, 자, 이때 they라고 하는 그들은 놀람을 준 대상이야? 아니면 놀라움을 받은 대상이야? 놀라움을 받은 대상이잖아. 놀라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잖아. 그치?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때 surprise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쓰는 것은 뭐 덕분에 되는 거다? 뒤에 나오는 주어가 행동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맞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도 한번 볼까? Written in English, this book is easy to read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했기 때문에? 이 책이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 쉬웠다라고 하는 문장이잖아. 그럼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볼까? 원래 문장으로 돌려보면 as 주어 this book 그리고 쓰여진 거지. 쓰여진 거는 사실 과거에 쓰여진 거니까 as this book was written in English라고 되살아날 거야. 그치? 그랬을 때이 책이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 쉬웠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얘들아 여기 만약에 문제에서 written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고 이 부분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판단할 거야? 뒤에 주어를 냅다 한번 살펴보면 this book이잖아. 이 책의 입장에서 쓰여진 거야? 아니면 본인이 쓴 거야? 쓰여진 거죠. 그랬을 때 문장의 주어가 행동을 당했으면 뭘 써라? 과거 분사를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되게 많이 풀 거거든? 그 연습 문제를 통해서 뭐를 잡아낼 거냐면, 여기 분사 쓴 거, 이 주어가 한 거야? 아니면 당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연습 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사가 나왔을 때한 번쯤은 원래 문장으로 되돌리는 연습을 미리미리 하셔야지 나중에 수능장이든 모의고사장에 가서도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연습해 보시는 거 부탁드리겠고요. with, 목적어, 분사가 있는데, 얘들아, 이거 문제로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한번 살펴보자면, with라고 하는 게 나온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분사가 나오잖아, 얘들아. 이런 부분 정말 많이 나와. 쌤이 진짜 약속할게.

다음 시간부터 우리 기출 문제 풀때 진짜 많이 나오거든? 이때 이 분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에다가 맞춰준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시 한번 볼까? I take a walk with my dog. 나는 산책을 하는데 내 강아지랑 산책을 한대. 자, with 보자마자 동그라미 쳐봐. With my dog following me 라고 나오고 있어. 나는 산책을 하는데 내 강아지가 나를 따라오는 채로 산책을 한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강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따라와 짐을 당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고 있는 거야, 본인이. 그렇잖아. 그랬을 때 이때 my dog 라고 하는 목적어에 뭐를 맞춰준다? 분사? 를 맞춰준다. 즉, 강아지가 따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분사, ing를 써준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은 I read a book with the radio turned 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나는 책을 읽는데 어떤 채로 with the radio turned 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라디오가 켜진 채로지. 라디오 입장에서 봤을 땐 스스로 켤수 없고 켜짐을 당하는 거니까 이때는 과거분사라고 하는 걸 써주는구나 라고 볼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 포인트도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되고요. 저희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사실 형용사와 부사도 너무 많이 해서 간략하게만 짚어보면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면 형용사는 명사 수식할 수 있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The candidate eligible for the position must have 5 years of experienc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는 후보자인데 어떤 후보자냐면요. 그 자리에 적합한 후보자라고 우리 해석했어. 그치?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eligi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 자리에 적합한 후보자는 must have 5 years of experi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5년이라고 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eligi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 줄수 있구나. 문장이 길어져도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 두 번째 문장 보면요. The judge found the evidence insufficient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럼 문장 구조 한번 볼까? 문장 구조 봤을 때, the judge, 판사는 밝혀내었다. 무엇을 밝혀내었냐면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라고 해서 5형식 문장이야. 자, 5형식 문장, 즉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어? 형용사가 들어가고 있네. 자, 그랬을 때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배웠어? 보어 자리에 뭐는 절대 못 들어가? 부사는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문장에서 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될까? insufficiently라고 하는 부사는 들어갈 수 없겠지. 즉, 그 판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라고 한다면 insufficient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와야지 insufficiently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쵸? 자, 그러면 부사로 한번 넘어가 보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을 하지만 절대 어느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어? 보어 자리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활용해 가지고 아마 문제가 많이 나올 거거든. 바로 다음 시간부터 기출 문제 많이 풀면 아마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고 모두 수식하는지 한번 볼까? To successfully complete the project, we need more resourc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 라고 우리 해석했어. 자, 그러면 successfully 라고 하는 이 부사가 누구를 수식할까? 그걸 한번 판단해 보자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완성해 내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부분을 꾸며줬잖아. 그러면 이 successfully라고 하는 부사는 이 문장에서 to 부정사를 꾸민 거예요. to complete. to 부정사도 꾸며줄 수 있어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본다면 꾸며줄 수 있습니다. 부사가 뭐 빼고 다 꾸며줄 수 있다고 했어? 명사 빼고 다 꾸며줄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고 있는 to 부정사도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석 어떻게 한다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면 될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부사가 절대 못 들어가는 자리가 있었으니 어느 자리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고 했어? 자,

살펴볼까? He remained silent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침묵을 유지했다 라고 하는 문장이죠. 자, 문장 구조 한번 보자. He 라고 하는 거는 주어, remained 동사, silently 라고 해서 얘가 원래 무슨 자리냐면 얘들아, 보어 자리야. 그는 침묵을 유지했다 잖아. 그런데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어? 부사가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쓴 문장 어떻게 된다고? 안 된다고 X 표시 쳐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 만약에 올바르게 쓰고 싶다면 어떻게 만들어줄 거야? 이 silently라고 하는 부사 형태를 형용사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지. 즉, silent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he remained silent despite the provocative ques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을 유지했다 라고 하는 문장으로 쓰면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는 부사는 어디 못 온다? 보어 자리 못 온다 라고 하는 거 아마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얘들아,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의 개념 부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바로 다음 시간부터 체크업 테스트 같이 한번 살펴볼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오늘 체크업 테스트 문제까지 풀고 강의 꺼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TV 국민행동 요령 지진 해일 액템. 오늘 공부할 재난 호감. 바다 밑에서 땅이 급격하게 움직이면서 생겨난 에너지가 무시무시한 파도가 되어 육지를 덮치는 현상이 지진 해일이다.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지.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산. 일본과 가까운 우리나라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니 명심해두길 바란다. 사전 대비. 내가 있는 곳이 위험지역인지 확인하고 대피할 장소를 미리 숙지하는 건 물론 파도에 휩쓸려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위험물은 미리 정리해 두어라. 높이 높이. 더 멀리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지정된 대피소로 가기 어렵다면 3층 이상의 튼튼한 건물로 대피하도록 하여라. 선박 이동. 지진 해일은 육지와 가까워질수록 커진다. 먼 바다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항구로 돌아오지 말고 대기하도록 한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항구의 선박들도 수심이 깊은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좋다. 안 끝났다. 지진 해일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대폭이 된다.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장소에 머무르면서 이상

네, 안녕하세요, 토깽 여러분. 정희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몇 강입니까? 20강입니다. 아, 진짜로 이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수요특강 영어도 듣고 또 와가지고 이걸 20강까지 다 듣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영어를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또 저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리로 또 아 우리 시험범위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들은 토깽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우리 오늘은 이제 완강이니까 대충대충 슬렁슬렁 하면 안 되고 오늘 완강을 맞이해서 또 열심히 한번 새 지문을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지문들 어떤 지문인지 한번 먼저 같이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제 소재 편 30강에 해당하는 거고요. 의학, 건강, 영양, 식품 관련한 내용이 나올 건데 이걸 1번, 2번, 3번 문항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건강한 식단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다? Moderation, 적당함이다 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적당함은 낮은 영양 밀도 음식을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적당함이란 말 그대로 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양 밀도 면에서 좀 낮아라고 하는 음식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거 이걸 의미하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적당함이란 어떤 것이든 극단적으로 extremes까지 섭취하지는 않는 것을 수반한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너무 많이 또 과다 복용하는 거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소량으로는 건강에 좋은 물질도 다량 섭취하면 어떨 수 있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적당하면 건강한 식단에는 모든 종류의 음식이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좀 영양 밀도가 낮고 아니면은 좋고 이런 것도 다 중간을 잘 지켜서 섭취해야 된다라는 moderation이 핵심 지문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Not too much or too little. 너무나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나 적은 것도 아니고 not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that이라는 건 앞 문장 전체를 얘기하죠. 앞에 나온 표현 전체를 that으로 받아서 that is what moderation means. 그것이 바로 적당함이라는 게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적당함이 의미하는 것이에요? Not too much or too little. 너무나 많거나 너무나 적거나 둘 다 아니고 그게 바로 적당함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Moderation은 does not mean 의미하지 않습니다. That 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뒤에까지 가도록 할게요. 뭐를 의미하지 않냐면 that you have to eliminate. Eliminate 하면은 여러분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뜻이죠. Low nutrient density food. 낮은 영양 밀도 식품을 아예 제거해버리는 거. 어디로부터? From your diet. 너의 식단에서 이런 낮은 영양 밀도 식품을 제거해버리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근데 낮은 영양 밀도 식품이라는 게 뭐죠? 거기에 대한 예시입니다. Such as soft drinks and candy. 그러니까 캔디나 아니면 탄산음료와 같은 낮은 영양 밀도 식품 그거를 완전히 먹지 마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But rather에다 세 묻혀주시고요. 자, 앞에서 not이 나왔는데 but rather가 나왔으니까 그 앞에서 요 not에서 열었었던 요 that에서 열었었던 괄호를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ot A, but B에 rather가 붙은 형태예요. but 뒤에 rather나 instead가 붙으면 그냥 한꺼번에 but이라고 표시하도록 할게요. 즉, not A, but B다. 그러니까 but 뒤에를 강조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but rather that 또 역시나 that절이 나오고 있죠. 열고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뭘 의미하냐면 that you can include them. 그 낮은 영양 밀도의 식품을 포함할 수 있는데 어떻게 포함한대요? Occasionally. 가끔씩, 이따금씩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moderation entails 그 적당함이라는 건 뭘 수반하냐면 not taking, 섭취하지 않는 것을 수반합니다. Not taking anything to extremes. 그러면 그 어떤 것도 섭취하지 않는 건데 어디까지? 완전 극단으로. 좋은 거라고 해서 완전 많이 섭취하고 아니면 당연히 낮은 건강 밀도 식품, 영양 밀도 식품도 극단으로 섭취하는 거 그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You probably have heard that. 너는 들어봤을 것입니다. Vitamin C has positive effects. 비타민 C가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라는 거 또 들어봤을 것입니다. But that, 그러나 that doesn't mean, 그러나 그것은 의미하지 않는다, doesn't에다 S 치시고 뭘 의미하진 않냐면요. Huge doses of these essential nutrient. This essential nutrient가 가리키는 바는 앞에 나왔었던 비타민 C가 되겠죠? 요 비타민 C, 이러한 필수적인 영양소에 대한 huge doses 하면 엄청난 복용량을 뜻해요. 진짜 막 엄청 많이 먹는 거. 그게 are appropriate for you, appropriate for you. 너한테 이게 적당하다라는 걸 의미한다난다? 의미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너한테 essential한 nutrient라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섭취하면 huge doses를 하면은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it is also important. 또한 중요합니다. To remember that 뭐를 기억하는 게 또한 중요하냐면요. that에서 연거 맨 뒤에서 닫도록 할게요. Substances. 여기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나왔었던 본질, 본체, 실체 이 뜻이 아니라 물질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Substances가 그러니까 물질의 뜻으로 쓰였구나. 물질인데 that are helpful in small amounts. 그러면 적은 양

장에서는 healthful, 아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물질이 can sometimes 때로는 be dangerous,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In large quantities, 다량으로 섭취하면 다량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also에다가 네모쳐 두시고 for example, 여기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요 for example의 위치와 앞문장의 위치, 요 구조 잘 봐두세요. 아, 작은 양, 적은 양으로는 지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도 다량으로 섭취하면 위험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죠? For example, the body needs zinc, 아연을 필요로 합니다. For hundreds of chemical reactions, 수백 가지의 화학적인 작용을 위해서 아연을 필요로 하는데 예를 들면 including those that support normal growth, in development and immune function. 아, 여기서 지금 including those라는 거는 넷의 수식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요 도스가 가리키는 반은 앞에서 말했었던 수백 가지의 화학 작용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리액션들을 지금 도스로 받아주고 있다. 그러니까 S가 붙었으니까 that 나오면 안 되고 도스 잘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이제 반응을 포함한 거냐면 that support normal growth 하면 정상적인 발달이나 정상적인 성장이나 발달이나 and 아니면 immune function, 면역 기능 이런 것들에다가 지지를 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화학 반응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백 가지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zinc를, 아연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즉, 아연은 도움이 되는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too much zinc, however 이렇게 나오죠. 너무나 많은 zinc는 however, however에다가 세모 표시 치시고요. 이제는 너무나 많은 거 나왔으니까 이거는 안 좋다라는 내용의 흐름이 이어지겠죠. Can cause deficiency. 우리 지난번에도 deficient 단어 나왔었는데 이거 뭐였죠? 결핍입니다. 결핍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결핍이냐면 of copper, 구리의 결핍을 야기할 수 있대요. 아, 아연이 너무 많아져? 그러면 구리의 결핍을 야기할 수 있다. 구리는 뭔데요? 뒤에 수식이 나옵니다. 설명이 나오죠? Another essential mineral, 또 다른, 그러니까 아연 말고 또 다른 필수적인 미네랄인 그런 구리의 결핍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리의 결핍이 어디로 이어지냐면 which can lead to, lead to 하면 화살표 이렇게 그어두시고 어디 쪽으로 이어지다 의 뜻이죠. Damaged immune function, 그러면 손상된 면역 기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연이 중요한 영양소지만 이게 지금 너무 많아져 버리면 구리의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로 이어질 수 있다? 면역 기능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being moderate in your diet, 너의 식단에서 적당하다라는 것, 적당함이 된다라는 거니까 적당하다라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대절을 의미합니다. 자, 뭘 의미한대요? That you do not, 너가 이거 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한대요. Restrict or completely eliminate,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제외시켜버리는 거. 뭐를요? Any one type of food. 어떠한 한 유형의 식품을 완전히 없애거나 아니면은 제한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But rather 또 나왔죠. 그래서 뒤에 또 대절이 병렬로 나왔네요. But rather, 그러나 오히려 뭘 의미하냐면 that all types of food can fit into healthful diet. 그러면 모든 종류의 유형의 모든 유형의 식품이 can fit into,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A healthful diet, 건강한 식단에 모든 유형의 식품이 적당한 정도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법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맨 첫 번째에 나왔었죠. Not too much or too little. 여기에서도 not이 들어가 있는 거죠. 중복됐기 때문에 한 번만 써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나 적은 것도 아니다. That is what? 그러면 that이 주어고요. is가 동사가 되겠고 보어 자리에 what절이 들어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moderation이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뭐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보어 자리에 쓰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관접속사 not의 but be를 약간 변형한 거죠. but 뒤에 rather를 붙여줬습니다. 뜻은 거의 같습니다. not a, a가 아니라 그러나 오히려 be다 라는 겁니다. be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래서 moderation does not mean that, that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런데 but rather, 그러나 오히려 뭐를 의미하냐면 요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나오는 대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but rather 뒤에 나오는 대절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휘 포인트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eliminate, 방금 전에 제가 여러분 완전히 제거하거나 아니면 제한하는 건 아니다 라는 부분 강조하면서 읽었었는데요. eliminate라는 거 제거하다, remove라는 거, 그 다음에 exclude, 제외시켜버리는 거죠. get rid of, 없애버리는 겁니다. 단위어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include나 add라는 단어가 나오면 반대말일로 쓰였구나 라는 거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ppropriate 하면은 적절한의 뜻이에요. suitable, 아니면 proper, fitting 이런 단어가 적절한의 뜻이다 라는 거 받으시고, 반의어로는 inappropriate 아니면 unfit 이런 단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deficiency. 제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deficient라는 단어, 우리 뭐의 반의어였죠? insufficient랑 같은 말이었고, 누구의 반의어? sufficient의 반의어였습니다. 그래서 deficient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deficiency 하면 결핍을 뜻한다. 그래서 lack, shortage, scarcity 이런 단어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의어로는 abundance, 풍부하고 넘쳐나는 거죠. surplus, 잉여의, 뭐 이런 단어, 잉여, 여기서 명사로 쓰였으니까 이런 단어들 반의어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술형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약문 완성 문제입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 쓰시는데 제가 힌트를 넣어놨죠. M이라는 단어가 이제 A에 들어가고요. E라는 단어가 B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ieting with, 그러면 식단을 하는 건데 뭐와 함께 식단을 하는 거냐면 이거와 함께 식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의미합니다. Not completely removing any specific food. 그러면 not 들어갔고요. but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not completely removing, ing 들어가고 뒤에도 ing가 들어갔죠. 병렬 구조로 보시면 되겠고요. 완전히 어떤 특별한 음식을 제거해버리는 게 아니라 섭취하는 겁니다. consume, 섭취하다. everything without going to be, did he, going to, did he가 나왔네요. 그럼 어쨌건 많은 음식을 다,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거다. 모든 걸 다 제거해버리는 게 아니다. 특정한 음식을 제거하는 게 아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이거와 함께 식단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중요한 단어였던 뭐였어? moderation. 맞아요. 그게 단어가 되겠습니다. moderation으로 식단을 하는 것, 적당하게 식단을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consuming everything, 모든 것을 섭취를 하는 건데 뭐 하는 것 없이 without going to, 띠리리. 여러분, 극단으로 완전 치닫는 거 뭐였어요? 그치, going to extremes가 되겠습니다. 극단으로 가는 거, as even essential nutrients, nutrients처럼 can be, and can be harmful in excess 하면은 뭐에서 그런 것처럼 심지어 필수적인 영양소가 harmful, 해로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in excess 하면은 과잉으로 섭취되면, 우리 아까 많이 섭취되면 오히려 필수적인 영양소도 해로울 수 있다 이런 말 나왔었죠. zinc 얘기가 나오면서, 그래서 요 자리에는 extremes가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의학, 건강, 영양, 식품 관련해서 두 번째 질문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퍼즈 누르시고요. 자, 먼저 우리 뭐부터 보고 온다? 일단은 단어랑 본문이랑 같이 한번 보고 온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logical flow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습관과 환경적 자극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 환경적 자극, 이게 무엇이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먹도록 유도하는 특정 상황에 놓였을 때 자동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내 주변에 먹을 게 널려 있어. 그러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반응하겠죠. 그러니까 예시가 나옵니다. 영화관에서 팝콘이나 사탕, 탄산 음료를 먹거나 아니면 카드 게임 중에 간식을 그냥 무심결에 집어먹는 거 얘기가 나와요. 이거 전부 다 무슨 상황이에요? 먹도록 유도하는 특정 상황입니다. 영화관 가면 팝콘에 콜라는 먹어야지 이렇게 자동반사적으로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카드게임하면 앞자리에 있는 거 그냥 목에 놓여져 있으면은 그거 이렇게 집어먹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사회적 환경에 자극을 받아서 간식을 먹게 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사회적 환경 때문에. 그래서 식습관과 환경적 자극, 환경적 자극 때문에 간식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료품점 역시 행사나 특별 할인, 상품 배치를 활용해서 추가 구매나 충동 구매를 유도한다. 아니요, 선생님, 갑자기 이 말이 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필요해서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지. 진짜 필요해서 물건 사는 게 아니라
뭐두 개를 한개 가격에 드립니다. 아니면은 뭐 엄청나게 할인을 해줍니다. 70% 할인이다. 그러면 안 필요한 물건도 내가 그냥 자극을 받아서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면 이제 마트에서 이제 카트 끌고 나가면서 맨 마지막에 진열대에 놓여져 있는 조그만한 상품들,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사자. 그냥 환경적인 자극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한 예시로서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꼼꼼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Dietary behaviors are 이렇게 나옵니다. 식단 행동, 식이 행동이라고 볼까요? 식이 행동은 are 어떠냐면요. 대체로 the consequence 결과입니다. 뭐의 결과냐면 automatic responses, 자동적인 반응에 대한 결과다. 자, 처음부터 빈칸 추론으로 나오기 딱 좋은 부분이 나왔습니다. 자동적인 반응에 대한 결과가 뭐다? 식이 행동이다. 그러면서 어디에 대한 반응이냐면 to a particular situation with food. 음식과 관련된 특정한 상황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온 이 자동적인 반응이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which가 결국에는 automatic responses를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동적인 반응 중에 많은 부분들은요, lead to 나오면 화살표 이렇게 그라고 했죠. 어디로 이어지냐면 increased caloric consumption and poor dietary choices. 어디로 이어지냐면 칼로리 소비의 증가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형편없는 식습관, 뭐 먹는 것에 대한 선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Individuals, 개인들은요, are subject to, 뭐 하는 거, 영향 하에 있다, 영향 아래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 영향 하에 있냐면, inherent, 중요한 단어죠. inherent 하면은 타고난, 선천적인, 이제까지도 유의어로 많이 제가 정리해드렸던 단어인데, 두둥 등장했습니다. inherent, 타고난, cognitive limitation, 인지적인 한계에, 지금 그 영향 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인지적인 한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And 그리고 mostly lack, 그러니까 individual들은 대체로 lack the capacity,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할 능력인지 뒤에서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냐면 consistently, 끊임없이 recognize, 인지하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아니면 저항하는 거예요. 뭐를? Contextual cues 하면 환경적인 뭐 자극이나 단서가 되겠죠. 여기선 자극으로 볼게요. 환경적인 자극을 끊임없이 인지하고 무시하고 저항할. 근데 어떤 자극이에요? That encourage eating. 아, 먹는 것을 막 자극하는 그러한 환경적인 자극들을 저항하거나 무시하거나 인지를 끊임없이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부족하다, 결여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 저게 지금 나를 자극하고 있어라는 걸 일단 인지하고, 그 다음에 ignore, 무시를 하고, 저항해야지 안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능력이 lack, 결여되어져 있으니까 먹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take for example, 예시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가 나오냐면 going to a movie, going to the movies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영화관에 가는 걸 예를 들어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For many,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서 a night at the movies, 영화관에서 보내는 밤은요.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밤에 영화를 보는 것은 also means 의미합니다. 또한 뭘 의미하냐면 sharing popcorn, candy and soda 하는 걸 의미한대요. 팝콘과 캔디와 소다를 나눠 먹는 거, 뭐 같이 간 사람이랑 나눠 먹는 거, 그걸 의미합니다. People often cannot resist this learned indulgence. 여러분, indulgence 하면은 밑에 별표 단어로 나와 있죠? 탐닉이란 뜻입니다. 이러한 학습된 탐닉. 여러분, 잠깐만요. 아까 inherent의 뜻이 뭐였죠? 타고난의 뜻입니다. 그러면 inherent랑 반대말이 되겠죠? 이거는 학습된 거니까 후천적인 걸 뜻하는 단어입니다. 얘도 반의어로 제가 전에 정리해드렸던 적 있는 단어입니다. obtained, learned 이런 거는 후천적인 거, inherent, innate 이런 건 타고난 거. 요거 단어 잘 기억해 두시고 학습된 이런 탐닉, 학습된 탐닉이 뭐예요? 영화관에 가면 팝콘, 소다, 캔디 이런 거 먹는 거. 이 앞에 나온 노란색 글씨 부분을 지금 이 this learned indulgence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종종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러한 학습된 탐닉을. And 그리고 사람들은 are encouraged by the environment. 환경에 의해서 자극받습니다. 뭐 하도록? encourage. 네, 받는데 뭐 하도록 자극받는데요? 투부정사 하도록. To eat a particular food. 특정한 음식을 먹도록 자극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another example이 나옵니다.
첫 번째 예시가 나오고 그 다음 예시가 나오네요. Eating potato chips or peanuts. 그러면 이제 포테이토 칩이나 감자 칩이나 피넛을 먹는 것, 이게 이제 is 뒤에 주어가 되겠는데요. That have been set out during a friendly card game or conversation with others. 이게 되겠네요. 그러면 eating potato chips 하면서 여러분 그냥 여기가 주어가 아니라 여기 뒤에 example is 뒤에 나온 보어 자리에 쓰는 것이다 라고 동명사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동사가 따로 나오지 않아요. Another example is 다른 예시는요. 바로 뭐냐면 먹는 것입니다. 포테이토 칩이나 피넛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이제 포테이토 칩이나 피넛을 먹는 거냐면 that have been set out, 차려진 거예요. 이 포테이토 칩과 피넛이 언제? During a friendly card game. 그러니까 friendly card game이라는 거는 친목을 이제 목적으로 한 그런 카드 게임을 얘기합니다. 친목을 목적으로 한 카드 게임에 차려졌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대화 동안에 차려져 있는 그러한 피넛들과 포테이토 칩을 먹는 것, 이게 또 다른 예시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어먹게 된다, 이 얘기죠. Individuals, 개인들은요, often consume snacks. consume 하면 무슨 뜻이다? 섭취한다. 우리 앞에 지문에 나왔었죠. consume, 섭취하는데 snack, 이 snack, 간식거리를 섭취합니다. Not because가 나왔네요. not에다가 X 표시 쳐주시고요. Not because, 근데 but because가 나오니까 but에다가 세모 표시 쳐주시고 because 절이 병렬로 들어갔다라는 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Not because they are hungry. 그들이 hungry,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먹는다? But because they are prompt. 그들이 자극을 받거든요. Prompt하다 하는 거면 자극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에 they are prompt. 그들은 자극을 받습니다. By the social environment. 여러분, 뭐에 의해서요? 사회적인 환경에 의해서 자극을 받습니다. Which encourages them to eat. 그 사회적 환경이라는 게 결국엔 그들을 먹도록 자극을 하고 부추긴다라는 거죠. 사회적 환경이다 라는 거 단어까지도 요 빈칸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이 체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시가 첫 번째 나오고 영화관 얘기, 두 번째는 카드게임이나 아니면은 대화 중에서 팝콘이 아니라 아까 뭐였죠? 피넛 집어먹는 거 얘기가 두 번째 예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둘과 아주 비슷하게 또 잠깐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와 마찬가지로 이러면서 grocery store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구매 얘기로 넘어가요. Grocery stores and restaurants. 그러면 식료품점과 음식점은요, have discovered the profits 하면은 정말 이익을 발견했다가 아니라 이익을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익을 봤습니다. 이익을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서요? In suggestive selling, 뭐 암시적 판매라고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한 판매라고 하셔도 됩니다. 전 제한 판매로 가겠습니다. 제한 판매에서 이런 이득을 봤습니다. 근데 이 제한 판매라는 게 무슨 판매냐면요. A sales technique, sales 기법, 판매 기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판매 기법이냐면 where the customer is encouraged to make an additional purchase. 자, 먼저 여기까지. Customer, 그 손님들이요. is encouraged to make an additional purchase. 추가적인 구매를 하도록 권고를 받는 거. 그게 바로 이 sales technique인데 뭐에 의해서 이제 권고를 받는지가 나오겠죠. By taking advantage of, 뭐를 활용하는 거냐면 2-for-1 sale. 이제 두 개를 한 개 가격에 주는 그런 행사나 아니면 그런 판매나 아니면 special discount, 특별 할인에 의해서 이런 두 가지를 이용함으로써 추가 구매를 하도록 권고받는 그러한 기법이보다 sales technique, 이런 sales technique이다. 이게 바로 뭔데요? 이게 바로 제한 판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grocery stores often use placement of items. 아이템 하면은 뭐 항목이 되겠죠. 물품 품목에 배치를 사용합니다. 뭐 누가요? Grocery store, 식료품점이요. 뭐 하기 위해서? To encourage impulse buying. 충동 구매를 자극하기 위해서, 충동 구매를 부추기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했었던 나가기 직전에 갑자기 조금 부담 없이 살 만한 것들을 이제 모아놓는다든지 이러한 충동 구매를 자극하기 위한 아이템 배치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다 여러분 요 시밀러리에 붙어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면서 자 그러면 우리 어퍼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 나왔습니다. Many of which 하면서 앞에 콤마를 찍고 나왔어요. 여기에 지금 콤마가 있고요. Many of which가 나오는데 요 which라는 건 그 앞에 나왔었던 요 automatic responses, 특히나 responses, 자동적인 반응,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etary behaviors, 그러면은 식이 행동들은요, 대체로 뭐의 결과다? 자동적인 반응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반응이라는 건 뒤에 이렇게 전치사 to를 많이 씁니다. to 어디에 대한 반응,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 a particular

situation with food, 음식과 관련한 특정한 상황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 자동적인 반응은요, lead to 어디로 이어지냐면 lead to 나오면 계속 이렇게 화살표 치시고 increase calorie consumption 등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칼로리 섭취의 증가로 이어진다. consume, consumption 이런 단어도 한 번씩 받으시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upper point 두 번째, 병렬 구조와 부정사구의, 투부정사구의 형용사적 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렬 구조도 그렇고 투부정사구의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 뒤에서 투부정사가 수식을 해주는 구조죠. 보면은 to the capacity를 능력을 꾸며주는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와서 to consistently recognize 첫 번째, ignore 두 번째, or resist 마지막에 세 번째에 or 붙이면서 세 번째가 나오면서 공통 목적어가 contextual cues 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렬 구조로 투부정사의 형용사전 용법이 앞에 나오는 the capacity를 수식해주고 있다라는 거 챙겨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관계 부사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관계 부사는 요 where이라는 관계 부사가 앞에 나온 a sales technique, 요 판매 기법을 수식하고 있다. 아까 길게 판매 기법을 수식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where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번만 더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한 판매는 a sales technique, 판매 기법입니다. 어떤 판매 기법이냐면 요거는 동격의 콤마가 되겠죠. 어떤 판매 기법? Where the customer is encouraged to make an additional purchase, 추가 구매를 하도록 권고받는 거예요. By taking advantage of 뭐를 활용해가지고 two for one sale이나 special 할인을 통해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추가 구매를 하도록 권고받는 거.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테크닉, 세일스 테크닉, 세일스 기법이 바로 요 암시 판매가 되겠다, 제한 판매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 제가 아까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설명했었던 단어가 딱 나왔습니다. inherent. 이거는 선천적인, 타고난, 내재적인 이런 뜻입니다. 유의어도 중요하고 반의어도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별표 치는 경우 거의 없는데 별표 쳤다라는 거는 반드시 중요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inherent. 유의어는 innate, inborn, intrinsic 등의 단어가 있고요. 다 내재된, 타고난, 선천적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반의어는요. acquired, learned. 특히나 이 지문 자체에 learned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learned랑 여러분 inherent랑 꼭 구분을 하셔야 된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resist 하면은 저항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withstand 아니면 oppose, defy 이런 단어가 되겠고, 반의어는 굴복하는 거죠. surrender, yield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도하다, 자극하다, 아까 수동태로 나왔었죠. prompt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trigger, induce, stimulate 다 이제 능동으로 하면은 유발하다, 자극하다, 유도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반의어는요, 하지 못하게 하다, 낙담시키다, 하지 못하게 막다 이런 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discourage 아니면 preven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인 거 additional 하면은 extra 아니면 supplementary, added 이런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했어요? 제일 위에 나온 단어다.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마시멜로를 잡아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너무너무 중요한 마시멜로는요, 내재된, 타고난이라는 단어를 먼저 여기 지문에 나온 단어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단어에 유의어들 쫙 써주시고, 혹시라도 나는 수능 특강이나 수능 개념에서 조금 더 유의어들 배웠다 그러면 유의어 더 뽐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의어. 이거는 이제 타고난 게 아니라 학습이 된 거였죠. 그래서 후천적인의 뜻을 뜻하는, 의미를 뜻하는 단어 두 가지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할게요. 잘 적어두시고 요약문 완성 문제, 서술형 첫 번째 문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 B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를 A는 A로 시작하고요, B는 I로 시작합니다. 본문에서 찾아 쓰시는 건데 한번 보게요. 일단 human dietary behaviors, 인간의 식이 행동은 are largely driven by 뭐에 의해서 이끌림입니다. 이러이러한 반응에 의해서. 여러분 그냥 자동반사적으로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당연히 A는 automatic이 되겠죠. automatic responses에 의해서 이끌립니다. 근데 뭐에 대한 automatic responses다 이런 얘기할 때 response 뒤에 to 붙인다라고 했죠. environmental and social cues, 사회적이고 그리고 환경적인 그러한 자극에의 자동적인 반응에 의해서 이끌려집니다. Which often leads to, 종종 그것은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unintended consumption. 그러면은 의도치 않은

수치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사는 행동도 나왔죠. 충동적인 구매 뭐였어요? 충동적인, 맞아요. Impulse buying in retail settings. 아, 그러면 이제 식료품점에 가가지고 상점에 가가지고 이제 impulse buying으로 이어지게 된다. Impulse buying 다시 한번 뜻 뭐라고요? 충동 구매를 뜻한다. 요약문 잘 챙겨 두시고. 자, 그러면 단답형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료품점이나 식당에서 사용하는 제한 판매라고 할게요. 제한 판매 기법의 구체적인 예시 두 가지를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세요. 자, 두 개를 한 개 가격에 준다. 뭐였어요? 2-for-1 sale. 그 다음에 엄청나게 할인을 해준다. 뭐 적어도 말은 그렇게 하겠죠. 이걸 뭐라고 했어요? Special discount. 특별 할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판매 기법이었다. 자, 그 다음 단답형 문제인데요. 인간이 음식을 먹도록 부추기는 환경적 자극, contextual cues를 일관되게 무시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서 여러분 세 단어의 영어로 쓰세요. 이 부분도 여러분 제가 아까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거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먼저 찾아보세요. 일단 이런 내용을 찾아야 되게 문제로 나오기가 너무 좋습니다. 잘 체크해 두시고 자 그러면 오늘의 긍정학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am moving forward at my own pace. Pace 하면은 속도란 뜻입니다. 나만의 속도로 나는 moving, 움직이는데 어디로 움직인다? 앞으로 움직이고 있다. 다른 친구들 보면은 벌써 국어 뭐 엔제 풀고 있고 수학은 벌써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근데 나는 아직도 개념하고 있고 영어는 말해 뭐해 지금 나는 아직 수능 개념 막 풀고 있다가 지금 허겁지겁 막 여기로 와가지고 내신 준비하고 있어서 너무너무 복잡하고 마음이 심란하다? 이런 토깽이들 많을 거예요. 있을 거예요가 아니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시를 이렇게 들어서 그렇지 이거 말고도 수많은 다른 막 남들과 비교해가지고 나 자신이 움츠러드는 그런 환경들 너무나 많을 거예요. 같은 과정을 들으면서도 아, 난 왜 이러지? 나의 속도는 왜 이렇게 느리지? 이렇게 자책하는 경우들 많을 건데 이 문장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 꽃이 여러분 피는 계절이 다 다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꽃 피는 계절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지금 당장 올해 이번 달에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꽃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필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지금 하던 대로만 지금 이렇게 완강까지 달려온 것만큼만 열심히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잠깐 pause 하시고요. 아, 이번 강좌에, 이번 강의에 마지막 지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렁뚱땅 하지 말고요.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열심히 잘 따라오셨으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의약, 건강, 영양식품 관련한 엑서사이즈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바로 딱 이번 내신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 하시면서 가보겠습니다. 초기 미각 경험과, 그러니까 어린 시절 초기의 미각 경험과 그 다음에 식습관의 형성에 대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선천적으로, 또 선천적으로 나오네요. 선천적으로 단맛과 짠맛을 선호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음식 선택지에 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단맛과 짠맛에 끌리는구나. 그래서 가만 냅두면 그냥 건강에 해로운 음식 선택지에 끌리는구나. 그런 것이다. 유아기의 감각 경험이 유아기에 즉 뭘 섭취했느냐 이게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방식으로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결정할 수가 있다라고 나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임산부는 모유를 먹는 아기가 그런 음식의 맛을 그런 음식의 맛이란 건 건강한 음식의 맛이겠죠? 그런 건강한 음식의 맛을 더 잘 받아들이게 도울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아이한테만 너 좋은 거 먹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유를 주는 그때부터도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그 임신한 상태부터가 다 중요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면서 분유를 먹는 아기는 분유에 들어있지 않은 맛을 처음 받아들일 때 예를 들면 여기에 나오는 게 과일이나 채소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받아들일 때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질문 힘내서 한번 가봅시다. Science shows that 그러면 과학이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when compared to adults 성인과 비교했을 때 children 어린 아이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 아이들이 성인과 비교되었을 때 아이들은 naturally 자연적으로 선천적으로 prefer 선호합니다. high levels of 높은 수준의 sweet 단맛과 salty taste sweet taste and salty taste가 되겠죠. 높은 수준의 단맛과 짠맛을 선호합니다.

싫어하고요. And 그리고 자연적으로 reject bitter taste. 그러면 쓴맛은 그냥 선천적으로 거부를 한다, 거절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이언스가 보여주는 바이다. 아, 그렇구나. This might help. 이것은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설명하는 걸 도와줄지도 모른대요. Why? 뭐를 설명하는 거? 왜 아이들이 are drawn to 어디에 이끌리냐면 more unhealthy food choices within our current food environment.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environment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나오긴 하지만 먼저 꺽쇠를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하는 걸 도와줍니다. 뭘 설명하냐면 왜 아이들이 이끌리는가? 더 unhealthy한, 건강하지 않은 식품 선택으로 더 이끌리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대요. 어디 안에서? 우리의 current food environment, 우리의 현재 식품 환경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현재 식품 환경이 어떠한데? 요 환경에 대한 설명, 부연 설명으로 나오고 있어요. An environment, 근데 composed of, 뭐로 구성된 환경이냐면 composed of 하면 구성하다, 근데 composed of 하면 구성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environmental environment인데 구성된 환경인 거예요. High salt, 그러면 높은 고염분이 되겠죠. 고염분, 그 다음에 고정제 당 식품으로 구성된 그러한 우리의 현재 환경 안에서 이러한 건강하지 않은 식품 선택으로 이끌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걸 도와줍니다. 왜?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단맛과 짠맛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런 단맛과 짠맛이 많은 고정제 당과 그 다음에 고염분으로 가득한 식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구성되어져 있는 그러한 환경에서 왜 아이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는가, 이걸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선천적으로 그냥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In support of this idea, 이러한 생각에 더하여서, 지지하여서 studies have found that, 연구들은 뭐를 발견해냈냐면 sensory experiences, 그러면 감각적인 경험이에요. 근데 어린 시절, 아주 초기부터 시작한 이런 감각적인 경험, 감각이라는 거에 미각이 들어가니까 감각적인 경험이라고 한 거죠. Can shape preferences, 그러면 선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선호를 형성한대요. In both a positive and a negative way. 그러면 긍정적인 방식으로도 그렇고 부정적인 방식으로도 그렇고 결국에는 shape, 만들어냅니다. 선호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이러한 초기부터 시작한 감각 경험이 선호를 만들어냅니다. shape preferences라는 단어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봐두시고요. 그러면서 초기에 시작된 감각 경험이 좋은 방식으로든 안 좋은 방식으로든 이렇게 음식에 대한, 맛에 대한 테이스트 선호를 만들어낸다, 쉐입한다 라는 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겠죠. Expecting mothers 하면은 임산부가 됩니다. 임산부인데 who consume diets, 식품을, 식단을 섭취하는 그러한 임산부예요. 근데 어떤 식단이냐면 rich in healthy foods. 그러면 이제 건강한 식품으로 아주 풍부한, 건강한 식품이 풍부한 그러한 식단을 섭취하는 임산부들은 can help develop, 도와주는 거, 개발하는 걸 도울 수 있습니다. 뭐를? Their child's taste preferences. In a positive way, 긍정적인 방식으로 그들의 아이의 맛 선호도, 그러니까 미각에 대한 선호도를 발달시키는 거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요? Because flavors, 맛인데 from food, 음식으로부터의 맛이에요. That the mother eats, 엄마가 먹는 그런 음식으로부터의 맛이 are, 풍미라고 볼게요. 풍미가 are transmitted, 전달이 되어집니다. 누구한테 전달되어지냐면요. To, 이거는 양수가 되겠고 밑에 단어 나와있죠. And to mother's milk, 모유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내냐면 creating an environment,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환경? In which breastfed infants, 그러면은 breastfed 하면 모유를 섭취한 그러한 아이, 아기가 are more accepting of these flavors, 이러한 풍미를 더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임신했을 때 먹는 그런 음식들이 결국에는 모유를 통해서 아기한테 전달되는데 그 이러한 맛에 대해서 결국에는 그 모유를 먹은 아기들이 더 잘 받아들이게 되는 환경을 엄마가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Flavors 하면은 맛 또는 풍미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 breastfed 하면은 이제 모유를 먹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In contrast가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부정적인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도 나오겠죠. 앞에는 긍정적인 방식이 나왔으니까. In contrast의 위치 잘 봐두시고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infants,

아기인데요. 유아인데 어떤 아기냐면 fed formula. formula 하면은 밑에 단어 나와 있죠. 분유입니다. 분유. 분유를 먹은 그런 아기입니다. 근데 그 아기는 learn to prefer this unique flavor profile. 이러한 고유한 맛 구성, 맛 구성이라고 해석할게요. 이러한 고유한 맛 구성을 선호하게 됩니다. 요 it는 formula가 되겠죠. 그 분유의 고유한 맛 구성을 선호하게 되고요. And may have more difficulty,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Initially, 처음에. 나중에는 괜찮아도 처음에는 더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거예요. 뭐 하는데? Accepting flavors, 맛을 받아들이는데. 근데 어떤 맛이냐면 not found in formula. 분유에서 발견되지 않은 맛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데요. 선생님, 분유에서 나오지 않은, 발견되지 않은 맛이 뭔데요? 예를 들면, those of such as those of fruit and vegetables. 그러니까 flavor를 뜻하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과일과 채소의 맛과 같이 분유에서 발견되지 않는 그런 풍미를 받아들이는데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having healthy food experiences early in life. 그러면 생애 초기에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는 것, 건강한 식사 경험을 가지는 것은 may go a long way. 여러분, 단어 알아두세요. go a long way 라는 거는 도움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 쪽으로 도움이 되냐면 toward promoting healthy eating. 그러면은 건강한 식사 습관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throughout, 뭐에 걸쳐서? a person's lifespan. 그 사람의 평생에 걸쳐서 초창기에 식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어퍼 포인트를 보도록 할게요. 중간에 과학이 보여줍니다. 근데 뭘 보여주냐면 when compared to adults 이렇게 바로 나왔었는데요. 여기 사이에 생략된 게 있죠. 일단 주절의 주어가 지금 children이기 때문에 children 관련할 거예요. children when compared to adults 하면은 누구누구와 비교했을 때, 성인과 비교했을 때, 그럼 when children are composed of adults, 여기에서 children are, 이 생략된 구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children are 또는 they are, 여기에서 이제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된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they are 이렇게 적어두시면 된다라는 거 챙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관계대명사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은 환경인데, 어떤 환경이냐면,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그 뒤에는 완전한 절이 나온다. 그래서 관계부사 where로도 바꿔서 쓸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 init이다. 위치가 아니라. 요것도 잘 챙겨 두시고요. 대명사 those는 앞에 나오는 flavors를 봤기 때문에, 대시 아니라 those로, 복수 형태로 써줘야 된다까지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refined, 정제된 이란 뜻이죠. 그래서 processed 아니면 purified 이런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 지문에서는 processed가 적합하겠습니다. 단어 봐두시고. 그다음에 transmitted 하면은 전달된. 우리 아까 모유나 아니면은 뭐, 아니면 또 뭐였죠? 뭐 분유를 통해서, 양수를 통해서 또는 모유를 통해서 전달된 이렇게 나왔을 때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passed 아니면 conveyed 아니면 transferred 전부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요 단어 잘 봐주시고 accepting 하면은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receptive, open, favorable 단어랑 바꿔 말할 수 있겠고 촉진하다, encouraging 아니면 fostering, boosting 등의 단어로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중요한 단어 transmit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바뀌어 쓸수 있다. 요거 잘 챙겨 드시고요. 자, 요약문 완성. 문제는 빼먹을 수 없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children are born with a preference for sweet and salty taste, while 저는 벌써 끝났고요. Their long-term food preferences, 그들의 장기간의 식품에 대한 선호는 can be 띠리리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수 있어요? 아, by early sensory experiences에 의해서 뭐될수 있다? 형성될 수 있다. 아까 여러분 shape 단어 중요하다라고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요거 챙겨 드시고, such as the flavors, tea. through 이거는 양수였고 요거는 이제 모유가 되겠습니다. 모유나 양수를 통한 그러한 이것입니다. 모유나 양수를 통해서 전달됐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므로 transmitted 전달된 요 단어가 들어가야 되겠다. transmitted through 요 양수나 아니면 모유 이런 단어가 들어온다라는 거 전달된 단어 유의어까지 같이 잘 챙겨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오늘의 토깽이 퀴즈 가도록 하겠습니다. Moderation, 이거 중요한 단어였죠? 요것도 알려주시고, 마지막 질문에 나왔었던
go a long way라는 단어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 20강이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여러분, 알 수 있듯이 다 영어는 어떻게 한다? 내신과 수능 모두 정희쌤과 함께 하자! 이거 잊지 마시고,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게 본인한테 수업에 들어가는 그런 지문들도 있었을 거고, 아닌 지문들도 있었을 건데,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다 온 토깽이들 정말 너무너무 고생했고요. 이게 아무리 내신을 위해서 공부한 거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의 수능 실력의 밑바탕이 되어줄 그런 단어들과 구문들이 될 겁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열심히 한 토깽이들이라면 내신은 물론이고 수능까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뭐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모두 하고 가자. 스피드 복화도 꼭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핵심만 빠르게 결과는 다르게. 내신 만점 쓰는 특강 세계지리 이다은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학교 시험 그리고 또 수능 열심히 보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고 너무 많이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해내실 수 있도록 제가 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강의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요. 근데 제가 진짜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해내시는 거 그것이지만 또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학교 시험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낙담하지 말고요. 포기하지 말고요. 자책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꽤 괜찮지 않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셨어도요. 다음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때 더 잘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의 나의 태도와 기분은 내가 결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자책하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늪에 빠져드시면 안 되고요. 그럴 수 있지. 딛고 일어나자. 어차피 한 번의 시험은 내 인생에서 나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 그런 조금 단단하고 의연한 마음가짐으로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담임했던 친구 중에요. 수학시험에서 OMR 카드를 백지로 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친구에게 제가 수학이 참 약한데 수학적으로 막 계산을 해서 자, 한 학기에 네가 보는 시험의 횟수 그리고 보는 과목의 수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총 6학기 동안 하게 됐을 때 이만큼의 시험을 보게 된다. 그 중에 하나 실수했다고 해서 이거는 1%도 안 되는 가능성인데 그 1%도 안 되는 가능성이 너의 미래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로 그렇게 수학을 OMR 카드를 백지로 냈는데도요. 목표했던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수시로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한 번의 시험은 여러분들의 삶을 어찌하지 못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의 지금 당장의 기분, 태도.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다는 거. 알겠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잘 해내시는 거다. 그러면 잘 해내기 위해서 오늘도 같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의 주요 대지형과 독특한 지형들에 대해서 정리해 볼 거고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안정육계 고기습곡산지, 심기습곡산지가 어디에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구분해 내시는 거. 저랑 같이 할 거예요. 자, 그럼 빠르게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48쪽이 되겠고요. 판구조 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이렇게 퍼즐 조각처럼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은요,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 그림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예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대륙이 하나의 초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있습니다. 짜잔. 이 판게아라고 하는 곳에 오늘날의 대륙의 위치와 유사하게 좀 배치를 해봤더니요. 남아메리카의 동부 지역과 아프리카의 서부 지역이 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분포하는 화석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유사성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판은 움직이고 있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판구조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움직인다? 그것을 지형학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각이 불안정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판은요, 대륙판과 해양판으로 구분되는데 해양판은 대륙판보다 밀도가 높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버블티 먹을 때 보면 이 우리 버블티 안에서 아주 밀도가 높고 단단한 그 버블 타피오카 펄 가라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밀도가 높은 해양판은 대륙판과 만나면 가라앉게 됩니다. 요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전 세계 판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들, 좀 주요 지역들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판이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 어긋나서 미끄러진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기차, 상행선과 하행선이에요. 자, 상행선 갈 길 가죠. 하행선도 갈 길 가죠. 서로 만나지 않아요. 서로 충돌하지 않죠. 서로 갈 길 가요. 이게 바로 어긋나서 미끄러진다라는 거예요. 지층이 서로 갈 길 가요. 서로 갈 길 가고 이동하는데 서로 빵 하고 충돌하거나 서로 멀어지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고 다행인 거는요.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 딱 하나만 나옵니다. 샌안드레스 단층. 자, 그 다음 두 번째 경우 볼게요. 해양판이 대륙판으로 섭입한다.
아, 올해 수능특강에서 굉장히 이 지형학적인 용어가 좀 디테일하게 쓰이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보면 또 사탐러너 친구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구과학 했던 친구들이 세계지리로도 오면서 여기 이제 우리 세계지리에서 쓰는 지형학 용어도 조금 더 디테일한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반가워요. 사탐러너 친구들. 잘 해내시기를 바라겠고. 자, 해양판과 대륙판 중에 누가 더 밀도가 높다고요? 해양판이 더 밀도가 높다고요. 그러면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슝 내려가겠죠? 이게 바로 섭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게 되면 이 판과 판 사이에서 엄청난 마찰이 발생하면서 엄청난 열과 압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여기 암석이 녹아서 마그마가 형성이 됩니다. 이 마그마가 지각을 뚫고 빵 분출하게 되면 뭐예요? 화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곳에서는요, 화산활동, 지진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요, 판이 서로 갈라지는 경계예요. 판이 갈라진다? 여러분들, 이렇게 피부가 틀때 있죠? 건조할 때라든지 사람이 살이 찌면 또 이렇게 피부가 갈라지게 되는데, 그랬을 때 안에서 새로운 살이 올라오는 것처럼, 이 경우도요,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지각들이 밀려나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아프리카판, 아프리카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멀어지고 있죠. 이것을, 어이구, 너무 두꺼운 펜이에요. 조금 더 가는 펜으로 써볼게요. 네. 발산. 서로 멀어지는 경계. 발산 경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렇게 판과 판이 서로 만나는 거는요? 네, 이것은 수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모인다. 수렴한다. 그리고 멀어진다, 발산한다, 기억나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 빵! 하고 충돌하니까 이것도 역시 수렴하는 경계가 되겠고요. 자, 이 경우에는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해요. 네, 서로 밀도가 비슷합니다. 비슷한 힘으로 서로 막 밀어 올리게 되겠죠? 여기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지각이 형성이 돼요. 자, 이 경우에는요, 섭입이 깊이까지 이루어지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그마가 형성되기도 어렵지만, 형성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 두꺼운 지각을 뚫고 분출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요, 지진은 활발하게 일어나지만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 왜 써드릴까요? 굳이. 잘 나와요. 꼭 나와요. 이거 꼭 체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사례가 되는 지역들을 지도에서 한번 체크해 볼 텐데요. 여기 샌 안드레아스 단층 딱 하나라 그랬죠. 두 판이 서로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의 사례로 딱 하나 나오고요. 태평양판, 북아메리카판 이렇게 대륙판과 해양판이 만나서 이 판들은 서로 갈길 가고 어긋나서 미끄러지는 경계의 사례로 딱 하나 나옵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데 누가 더 밀도가 높다고요? 해양판이. 그래서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게 되는 경계에 그러한 곳에서는 지금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대륙 쪽에는요 마그마가 빵 하고 분출해서 화산 산맥이 많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바다에는요 깊은 골짜기 해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구와 산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체크. 자, 그다음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도 있었어요. 발산하는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프리카 동쪽에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계, 발산 경계가 나타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새로운 지각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빵 하고 충돌하는 경계도 있었는데, 자, 이 경우에는요, 밀도가 서로 비슷해요. 지각이 두꺼워요. 그래서 마그마가 형성되기도 어려운데, 섭입이 깊이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형성된다고 하더라도 지각이 두꺼워서 뚫고 올라오기가 어렵죠. 화산 활동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히말라야 산맥. 히말라야 산맥 딱한 군데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하나니까 우리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다양한 지형 형성 과정의 결과, 세계의 이런 큼직큼직한 지형들의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시원생대. 우리가 이렇게 지질시대를 구분할 때는요, 생물학적인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생물들이 이런 세포 단위로 존재했던 그런 시대, 시원생대. 그리고 식물들이 태어나고 막 해양 생물들이 번성하고 육상 생물들이 번성했던 시대 고생대, 그리고 공룡들이 이렇게 막 한반도에 뛰어놀았던 중생대, 그리고 신생대는요 3기와 4기로 나눕니다. 그중에서 그럼 가장 오래된 시기가 언제예요? 시원생대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친구라고 하기도 좀 어렵다, 그쵸? 우리보다 이 지구에 훨씬 더 오래전에 오신 조상님 같으신 분들이십니다. 이 안정육계라는 말 하나하나 따져보자면 안정되어 있다, 지각 운동이 활발하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판의 경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육괴, 땅 덩어리, 큼직큼직한 덩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아프리카 순상지. 오, 아프리카는 대부분이 안정육계에 해당이 되네요. 그리고 발트 순상지, 그리고 시베리아 순상지, 캐나다 순상지, 브라질 순상지,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 자, 이 중에서 제가 별표를 딱두 나라에 칠 건데요. 이름조차 브라질 순상지예요. 이름조차 오스트레일리아 순상지예요. 자, 이런 곳들을 제가 왜 별표를 칠까요? 철강공업의 강국인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철광석의 매장량이나 생산량은 굉장히 적은데요. 그럼 어느 나라에 철광석이 많은지를 알아야 되겠죠. 바로 이런 곳들. 안정육계가 분포하는 곳들이 철광석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와 브라질은 세계적인 철광석의 생산지이기 때문에 우리랑 좀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나라들 철광석 분포량 매우 매우 많다라고 하는 거꼭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고기숙 곡산지의 분포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고생대에서 중생대 초에 산이 형성되는 이 조산운동을 받은 산지들을 고기습곡산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이 고기습곡산지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어디가 있냐면 지도에서 슝 위치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어디서부터 할까요? 어디서부터 할까요? 네, 제 마음대로. 스칸디나비아 산맥부터.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있어서 여기에 연중 수분한 편서풍이 불어오다가 지형성 강수 많이 내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랄 산맥. 어디까지가 유럽이고 어디까지가 아시아예요? 모호하죠. 그럴 때 기준이 되는 지형적인 지물이 바로 지표, 지형적인 지표? 지표가 바로 우랄산맥입니다. 그 다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드라켄스버그 산맥. 이름도 잘 나와요.

발달한 나라이고 화력 발전 많이 하고 석탄의 소비량이 많은데요. 석탄의 생산량은 적거든요. 그럼 어느 나라의 석탄이 많이 생산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고생대 지층이 형성된 곳들이 석탄이 많이 생산됩니다. 왜냐하면 고생대 초기에는 해양생물들이 번성했고 후기에는 육상생물들이 번성했는데요. 고생대에 전 세계 대부분 지역들이 밀림을 형성하고 있었대요. 자, 그때 태어나셨던 나뭇잎들은 지금 죽어서 썩어서 석탄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이 석탄의 주요 산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일찍이 또 공업이 발달하는데 석탄이 분포했다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 역시 석탄 많이 생산되고 있고요. 미국 동부 지역도 역시 석탄 많이 생산된다는 것이 공업 발달에 아주 중요한 장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출제되는 내용만 빠르게 정리해보자면 고기습국 산지는 신기습국 산지에 비해서 더 일찍 만들어졌죠? 오랜 시간 동안 정말 풍파를 겪었을 거잖아요. 붕화 침식 운반 퇴적, 풍화 침식 운반 퇴적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신기습국 산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해발고도가 낮고 경사가 완만하고 산지가 좀 분절적으로 분포하는 연속성이 약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신기습국 산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말 그대로 신기습국 산지. 주로 중생대 말에서 신생대에 걸쳐서 조산운동을 받은 산지들이 되겠고요. 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곳 바로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또 많이 출제되는 곳 알프스 산맥. 그리고 로키 산맥, 안데스 산맥 요런 곳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신기습국 산지는요, 또이 조산대에 해당하는 곳들 신기 조산대에 해당하는 곳들과 연관지어서 또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 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별거 아니에요. 알프스에서 히말라야까지 연결해주고 이걸 동남아시아까지 슉 내리면 돼요. 그리고 아틀라스 산맥까지 꼭 연결해주세요. 아, 까먹지 말자. 아틀라스 산맥. 아,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는요, 정말 간단해요. 태평양을 둘러싸고 한복 그리기 해주시면 되는데, 신기 조산대잖아요. 신, 새롭다, 뉴, 아, 신기 조산대? 뉴질랜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복 그리기 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네, 슝. 뉴질랜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한복 그리기 해줄게요. 자, 그러면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 여기에요. 오스트레일리아 동부 지역에 있는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고기습국 산맥이었나요? 신기습국 산지였나요? 고기습국 산지였죠. 그래서 뭐가 많다고요? 석탄이 많다고요. 근데 여기를 여러분들 이렇게 딱 쪽지도로 주고서 이곳은 신기습국 산지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진짜 많은 친구들이 낚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뉴질랜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신기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에 그려주시면 여러분들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신기습국 산지와 관련돼서 많이 출제되는 내용, 석유가 매장된 경우가 많고 고기습국 산지에 비해서 해발고도가 높고 험준하고 산지가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경우가 많다.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이런 내용들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화산 활동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볼 건데요. 올해 수능 특강에서 이 화산 활동 지역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출제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좀 디테일하게 잘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여기 신기조산대에 해당하는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은 방금 우리 정리했잖아요. 다시 해볼까요?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그리고 환태평양 조산대. 이런 곳들이 화산 활동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기 조산대 이외의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난 지역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아프리카 동쪽의 동아프리카 지구대, 아프리카 판과 판. 대륙 내부에서 서로 판과 판이 멀어지는 발산 경계에 해당하는 곳이었죠? 이런 곳 화산 활동 활발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아이슬란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발산 경계는요, 여기 대륙 내부의 한 군데, 동아프리카 지구대 딱한 군데 출제되고요. 그리고 바다에서 판과 판이 서로 또 멀어지는 경계, 아이슬란드 딱한 군데 출제돼요. 여기가 또 대서양 중앙해령의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난 곳이에요. 제가 대서양 중앙해령 지금 이렇게 그렸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길쭉하게 분포하고 있고, 우리는 그중에 정말 일부인 아이슬란드에 대해서만 살펴본 겁니다. 제가 이렇게 그려드리는 이유가 또 있죠. 네, 평가원에서 이런 내용들이 출제가 됐을 때 많은 친구들이 또 함정에 빠졌던 부분이라 대서양 중앙해령은 이렇게 길쭉하게 분포하고 있고 그 중에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뭐다? 아이슬란드다.
그러면 이 판의 경계가 아닌데 또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 있나요? 있습니다.

바로 화산섬이 줄지어서 나타나는 여기 하와이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열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열점은 대체로 고정되어 있다라고 밝혀져 있어요. 근데 판은 이동한다고 했잖아요. 열점에서 빵! 화산활동 일어나고 판은 이동하고. 열점에서 빵! 화산활동 일어나고 판은 이동하고. 그래서 이렇게 줄지어서 화산섬이 슝 연달아 나타나는 것. 요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화산활동 지역, 여기 신기숙곡산지에 해당하는 지역, 그리고 화산대 지역으로 여기 안데스산맥의 경우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외의 지역들로 동아프리카 지구대, 그리고 아이슬란드, 대서양 중앙해령의 일부가 수면 위로 드러난 곳 아이슬란드, 그리고 또 하나 뭐였죠? 하와이, 열점, 요런 지역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곳에서는 어떤 화산 지형들을 볼수 있는지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층 화산, 순상 화산 또 비교해서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성층 화산은요, 여러 번 화산 활동이 반복된 거예요. 여러 번 화산 활동이 반복돼서 화산재 그리고 화산 쇄설물 겹겹이 쌓여서 층을 이루고 있는 화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산은 일본의 후지산. 제가 왜 이렇게 빨간색으로 네모 칠까요? 아주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후지산 체크. 자, 그 다음으로 순상 화산. 말 그대로 방패를 엎어놓은 것 같이 굉장히 완만한 화산을 이야기합니다. 방패를 엎어놓은 것처럼 굉장히 완만한 화산. 이런 화산의 경우에는요, 현무암질 용암이 주로 분포하는 경우에 형성이 되는데, 현무암질 용암의 특성이요, 점성. 이 용암의 끈적끈적 뭉치는 성질, 점성은 약하고 유동성,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는 성질, 유동성이 큰 용암이 분출된 거예요. 그래서 용암이 분출되면 멀리까지 이동하면서 이렇게 완만한 경사의 화산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패 모양의 화산, 방패 순 모양 상자를 써서 순상 화산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산이 바로 미국 하와이의 마우나케아 산. 후진환에 비해서 출제 빈도는 낮지만 이렇게 참 전형적인 순상화산의 경우를 보여주는 경우도 참 드물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용암돔. 혹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지금 고3 친구가 아니라 재도전하는 수험생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에게는요, 종상화산이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기억나실 것 같아요. 과거에는 종상화산이라고 서술되었던 부분이 최근에 세계지리에서는 용암돔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화산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점성이 큰 용암이 분출됐어요. 끈적끈적 자기들끼리 잘 뭉쳐요. 그렇다면 멀리까지 이동하기는 어렵겠죠. 자, 그래서 화산이 분출하면 빵! 분출할 때마다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지면서 이렇게 경사가 대체로 급한 산체가 만들어지는데 그러한 화산 지형을 용암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암돔은 어떻게 많이 출제가 되냐면 순상화산과 비교해서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순상화산과 좀 비교하는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용암대지. 말 그대로 이렇게 평탄한 대지예요. 자, 이 경우에는요. 용암이 분출하는데 오히려 지 표면의 기복이 완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용암이 그냥 화산처럼 빵 하고 분출하는 게 아니라 지층에 있었던 어떤 균열, 그 균열 아래에서부터 스멀스멀 기어 나와요. 근데 이 용암이 유동성이 큰 용암이기 때문에 멀리까지 이동합니다. 그래서 지표면의 높낮이의 차이, 기복을 완만하게 메꾸면서 평탄한 대지를 만들게 돼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용암 대지.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인도의 데칸고원. 여기서는 또 목화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화산 지형에서 어떤 게 제일 많이 출제되나요? 라고 한다면 칼데라입니다. 여러분도 집중하셔야 되겠죠? 집중. 자, 칼데라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일단 화산이 폭발해요. 그러면 이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뻥 하고 이렇게 분출이 되겠죠? 그 경우에 화산 활동은 지금 보는 것처럼 여러 차례 일어나요. 그러다 보면 이 지층 사이에 많이 균열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균열이 생긴 와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여기 차 있었던 마그마가 분출되고 나면 빈 공간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비어있는 뻥 뚫린 공간이 만들어지면 위에 있는 이렇게 부서진 암석들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어요. 와르르 붕괴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붕괴해서 만들어진 움푹 파인 모양의 이런 지형을 칼데라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가 주변보다 조금 이렇게 낮은 지형이다.

보니까 여기 비가 내릴 때마다 물이 고이겠죠? 그래서 이곳에 물이 고여서 호수가 만들어지면 칼데라 호라고 부릅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여기 엄청 큰 호수가 있는데 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화산체의 경사를 보면 와, 진짜 뾰족뾰족 찔릴 것 같아요. 막 진짜 뾰족뾰족하죠. 그래서 이렇게 규모가 큰 구덩이 같은 지형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데라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이거예요. 화구가 한 몰. 이 칼데라의 형성 과정은요, 학교 시험에서 서술형으로 또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형성 변화 과정 디테일하게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주민 생활 모습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가 화산 지형이 나타나는 곳이면 화산이 분출할 수 있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살기 싫을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에 따른 반대급부도 있기 마련이에요. 자, 우선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토양은요,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까 우리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 환태평양 조산대, 그렸던 고 지역들이 이 나라들에 좀 분포하고 있다 보니까요, 이탈리아, 지중해성 기후, 그리고 화산재 토양, 이것을 바탕으로 수목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 인도네시아, 계절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열대기후 지역이었잖아요. 대부분의 지역이 열대 우림 기후 지역이고, 또 계절풍의 영향으로 강수량도 매우 많고, 벼농사하기에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비옥한 토양이 나타나니까 좋겠죠? 자, 그리고 필리핀, 열대 과일 재배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지역들이 화산 지역이라면서요. 경사가 급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의 농경지를 만들어서 경사가 급한 지형을 좀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지혜를 엿볼 수도 있습니다. 자, 또 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화산 지형이 분포하는 곳은요. 은, 유황, 구리 이런 자원들이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런 유황을 채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고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자료는 구리 매장량. 전 세계의 구리 매장량인데 칠레가 진짜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아까 우리 환태평양 조산대 그리면서 칠레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고 있는 것은 지열 발전. 전 세계에서 어디에서 지열 발전 많이 하지? 체크해 봤더니, 자, 여기 있는 미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뉴질랜드, 멕시코, 일본. 환태평양 조산대에 해당하는 나라들이죠. 자, 또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해당하는 나라들도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그리고 이탈리아.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에 해당하는 곳이죠? 그러면 케냐는요? 동아프리카 지구대. 아이슬란드는요? 대서양 중앙회로. 아, 진짜 지열 발전은 판의 경계부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오늘 굉장히 많은 지형들을 다루다 보니까 여러분도 조금 막 정신이 혼미해지실 것 같은데, 지형은요, 낯선 지형 용어가 많이 나와서 그렇지, 그 이름들에 익숙해지시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 친구들도 그래요. 세계지리 처음 공부할 때 지형에서, 아, 선생님, 진짜 이름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고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한번 공부하고, 두번 공부하고, 세번 공부하고 나면요. 아, 지형은 진짜 어려운 게 아니었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형이 어려운 이유는 낯선 이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새학기에 딱 교실 들어갔을 때 낯선 친구들 있을 때그 친구들 이름을 막 1번 김다은, 2번 이다은, 3번 황다은 막 써가면서 빈칸 뚫어가면서 암기하지 않았죠. 그래도 하루 이틀 지내다 보면 그냥 익숙해지잖아요. 여기 있는 지형 용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면 그냥 익숙해지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것도 우리가 각각의 지형의 사진 보면서 재미있게 공부하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일 시험 보실 수 있게 빨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런 카르스트 지형의 핵심은요, 바로 석회암이 많이 분포하는 곳, 석회암이 넓게 분포하는 곳에 잘 발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석회암의 주요 성분은 탄산칼슘이고요. 탄산칼슘은 여러분들 학교 교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분필. 여러분들 환경 미화할 때 칠판 제일 깨끗하게 닦는 방법 뭐예요? 물 칙칙 뿌려서 물걸레로 싹 닦으면 정말 새 것처럼 깨끗해지죠. 이 탄산칼슘은 물에 녹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 변화 과정을 우리 이 지형학적인 용어로는 용식이라고 합니다. 이 탄산칼슘은 용식이 잘 일어나는데요. 그 결과 만들어지는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해요.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지형이 잘 나타나는 지형이 지명에서부터 유래했다라는

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 가장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지형이 뭐냐? 바로 돌리네예요. 돌리네. 돌리네라는 이름처럼 뭔가 이렇게 막 돌리네, 돌린 것처럼 동글동글하게 움푹 파인 지형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도 역시 비가 내릴 때마다 또 물이 많은 수변 환경에서는요, 물이 잘 모이는 곳에서 용식이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여기 있던 탄산칼슘들이 제거되고 점점점점 이 돌리네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돌리네가 점점점점 커져요. 옆에 있는 돌리네랑 맞붙겠죠? 그러면 우발레, 우발라라고 하는 지형이 만들어지고요. 이 돌리네의 가운데에는 싱크홀이라고 해서 물 빠지는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돌리네에서는 싱크홀을 막고 밭농사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을이 들어설 정도로 큰 경우는 폴리에라고 하는데, 이 폴리에는요, 돌리네나 우발레에 비해서 규모가 크다.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좀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원래 지하수가 요 정도에 이제 분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하수면의 높이가 낮아졌네? 그러면 처음에는 용식이 요 정도 깊이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근데 지하수가 더 낮아져요? 이 정도 깊이까지. 지하수가 더 낮아지면 이 정도 깊이까지. 더 깊이까지 용식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용식 바다에서 이렇게 뻥 뚫린 공간,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그 용식에서 살아남은 애들은 탑카스트라고 하는 우뚝 솟은 경관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석회 동굴처럼 용식 바다에서 사라지고 싶나요? 아니면 탑카르스트처럼 버티고 살아남고 싶나요? 우리는 이렇게 탑카르스트처럼 어떠한 시련과 풍파에도 버티고 살아남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근데 석회 동굴의 내부는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왜냐면요. 용식이 일어나지만 그 과정에서 석회동굴 안에 물이 흐르게 돼요. 그 동굴 안에 흐르는 물에 미량의 탄산칼슘이 남아 있다가 동굴 내부에서 또 침전이 됩니다. 중요한 단어 침전이에요. 침전. 그래서 이 상부에 만들어지는 지형을 종유석이라고 하고요. 종유석에서 톡톡톡톡 떨어지는 물에도 아주 미량의 탄산칼슘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침전되어서 만들어지는 지형을 석순이라고 해요.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면 이 둘이 만나겠죠? 그것을 석주라고 합니다. 학교 시험에서는 누가 종유석이고 누가 석순이야, 누가 석주야? 이런 부분들까지 또 굉장히 세밀하게 나오기도 해요. 또 석회암이 침전돼서 만들어지는 지형이 있나요? 있습니다. 석회와 단구. 이 탄산칼슘을 포함한 물이 이렇게 경사진 곳을 흐르면 이렇게 탄산칼슘이 침전되면서 계단 모양의 지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것을 석회와 단구라고 하는데 가장 많이 출제되는 곳은 튀르키예의 파무칼레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파무칼레로 공부하면 거기 이제 나 혼자 막 유유자적하게 즐기고 있는 경관을 생각하겠지만 실제 이곳에 가시면은요 지구인이 왜 80억 명인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누리끼리한 물을 보면서 아 교과서에서 보던 곳이랑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카르스트 지형까지 빠르게 정리를 해봤고요. 바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해안 지형입니다. 오늘 템포가 진짜 빠르죠? 템포가 빠른 강의예요. 이 강의는 세계의 대지형과 다양한 지형들을 내일 당장 시험 보실 수 있게 정리해드리는 강의잖아요. 그래서 빠를 수밖에 없어요. 너무 빠르다. 조금 더 다양한 사례들과 사례와 함께 재미있게 천천히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수능 특강이나 수능 개념과 같이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지형이고요. 말 그대로 해안가에서 볼수 있는 지형인데,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딱 놀러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바닷가에 놀러 간 다금이, 그리고 여기 다은이, 그리고 다동이, 여기서 이렇게 튜브 타고 놀고 있어요. 자, 다금이가 있는 곳은요, 여기는 이렇게 파도가 쫙 치는데요. 슉슉슉. 네, 우리가 그동안 이제 파도라고 불렀지만 사실 이제 고등학생은 파랑이라고 불러요. 이런 물분자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제 바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파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철썩철썩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쵸? 근데 이 파도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는요, 또이 해안선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해안선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또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다은이는 물이 무섭나 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육지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해안선의 모습을 살펴봤더니 육지 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이런 곳을 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금이는 굉장히 막 용감하게 쫙 거기서 막
절벽에서 놀고 있는데, 이 다금이가 놀고 있는 곳의 해안선의 모습을 살펴보면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런 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곶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모양대로 타량 에너지가 집중되고 분산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여기 다금이가 놀고 있는 곳. 해안선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로 이렇게 파랑 에너지가 집중돼요. 파랑 에너지가 집중된다는 뜻은요, 힘이 강하다는 뜻이에요. 힘이 강하면 암석을 깎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은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요. 반면에 이렇게 해안선의 모양 육지 쪽으로 움푹 들어간 곳은요, 파랑 에너지가 분산돼요. 해안선 모양대로 분산이 돼요. 분산이 된다? 힘이 약해진다는 뜻이고요. 힘이 약해지면 이런 곳에는 퇴적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침식이 활발한 곳에는 암석이 그대로 드러난 암석 해안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퇴적이 일어나는 곳에는 모래가 쌓여서 모래 해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석 해안에서는 어떤 지형들을 볼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지형이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실제로 볼수 있는 12사도 바위라고 하는 건데, 여기 있는 이제 바위들은 상상력이 필요해요. 원래 뒤에 있는 곳이랑 이렇게 한 몸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다 파랑에 의해서 깎여 나가고 지금 얘네들만 이렇게 살아남았고요. 그리고 여기 절벽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시간이 지나면 이 절벽은 점점점점 더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점 깎이겠죠. 그것을 후퇴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바닷가에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절벽을 해시계라고 하고요. 해시계는 점점점점 후퇴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해시계 앞쪽에 이렇게 넓은 평탄면이 발달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평탄면은 파랑에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대지 파식대 이렇게 기억하면 까먹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이때 파랑이 특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곳에는요, 뻥 뚫린 동굴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뻥 뚫린 동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해 보자면 해식의 절벽이에요, 해안 절벽이에요. 그리고 파식대 해시계가 점점점점 깎여 나가면서 드러나는 평탄면이에요. 그리고 해식 동굴은 해식의 하단에 특히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어서 만들어지는 동굴을 해식 동굴이라고 합니다. 잘 하시고 계시고. 자, 그러면 또 다른 해안 지형들 살펴볼 건데, 아까 제가 여기 오스트레일리아의 12사도 바위라고 했잖아요. 원래는 여기 있는 돌기둥이 12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2사도 바위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얘네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점 깎여서 사라지면서 지금은 한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건한 7개밖에 남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형은 계속 계속 변화해 나가게 됩니다. 계속 계속 침식받는 과정에 얘네들은 살아남은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돌기둥 뭐라고 하냐면 시스텍. 그리고 아치 모양의 지형을 시아치라고 해요. 너무 간단하죠. 바닷가에 있는 돌기둥 시스텍. 아치 모양의 지형 시아치. 암석이 그대로 드러났죠? 얘네들은 다 암석 지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해식의 해식 동굴 파식대 시스텍 시아치 다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지형인데요. 여기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어려운 거 서술형으로 잘 나오는 거 하나만 꼽으라면 해안 당구예요. 그래서 해안 당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지금 잘 봐요. 해수면의 높이가 여기까지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계속 파랑이 영향을 미치면서 해시계도 만들고 파식대도 만들고 해시계는 점점점점 후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시계와 파식대가 만들어졌어요. 둘다 침식 지형이죠? 근데 잘 봐요. 이 과정에서 짜잔. 지층이 융기 높아졌습니다. 슝. 그러면 바다랑 멀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파랑의 영향을 받는 요 해수면에서 계속해서 해시계와 파식대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과거에 만들어졌던 해시계랑 파식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슉. 지금 현재 파도가 영향을 미치는 이곳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얘가 과거에 바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해시계와 파식대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는 이제 과거에 바다에서 퇴적이 된 물질들이 발견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해안 지역에 나타나는 계단 모양의 지형을 해안 단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거 해시계잖아요. 그쵸? 해시계가 슉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밑에 파식대가 있겠죠. 얘네들이 융기하거나 혹은 해수면이 하강하게 되면 해시계랑 파식대가 바다보다 높은 위치에 있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계단 모양의 지형을 뭐라고 한다? 네, 바로 해안
단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해안 지역에서 볼수 있는 또 퇴적 지형으로 넘어가 볼 건데, 모래 해안 어디에 주로 만들어진다고요? 곶에 많이 만들어져요? 만에 만들어져요? 만에 주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다은이가 놀고 있었던 곳, 우리가 모래사장이라고 부르던 곳, 해수욕장이라고 부르던 곳을 이제 고등학생들은 뭐라고 불러요? 사빈이라고 부릅니다. 파랑,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바람에 의해서 이 움직이는 바닷물, 그리고 연안류, 이 해안선의 방향을 따라서 흐르는 바닷물, 이것에 의해서 모래가 운반되고 퇴적되어서 만들어진 지형을 사빈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 모래 해안에서 가장 잘 나오는 지형이 뭔가요? 서수령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지형이 뭔가요? 라고 하면 바로 석호입니다. 석호의 형성 과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또 사주를 알아야 돼요. 자, 사주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모래톱이 형성이 되면 얘를 사주라고 하는데, 얘로 인해서 섬이었던 곳이 육지랑 연결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 얘를 육지와 연결해주는 사주라고 해서 육계의 사주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육계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한번 그림을 볼게요. 여기 빙기 때부터의 좀 우리가 변화 과정을 정리해 봐야 되는데, 빙기, 해수면이 어떻게 되죠? 하강하게 돼요. 해수면이 낮아지면 하천의 입장에서 쫓아가야죠. 열심히 열심히 침식을 하면서 골짜기를 깊게, 깊게 확장을 시킵니다. 골짜기를 크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후빙기가 됩니다. 후빙기가 되면 해수면이 어떻게 되죠? 높아져요. 해수면이 높아지면 과거에 만들어놨던 하천의 골짜기가 바닷물에 침수되어서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움푹 파인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해안선의 모양을 따라서 바닷물이 흐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연안류예요. 그리고 이 연안류에 의해서 퇴적되는 모래톱, 뭐라고요? 사주. 사주가 형성이 돼요. 시간이 지나면 사주는 점점 더 커지겠죠. 이 사주로 인해서 여기 있던 바닷물은요, 원래 바다랑 한 몸이었는데 떨어졌어요. 호수가 됐어요. 근데 여기가 과거의 바다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염분 농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석호라고 불러요. 석호 진짜 억울하겠죠? 나도 바다였는데. 석호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하천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 하천 퇴적물에 의해서 점점 그 크기가 작아지게 될 거예요. 자, 이 석호가 형성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에요. 네, 빙기 때 침식이 일어났고 골짜기가 형성된 건 맞아요. 근데 이건 석호를 형성한 게 아니고요, 골짜기를 형성한 거예요. 후빙기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이곳이 바닷물에 침수됐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 만의 입구를 사주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석호가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 석호의 형성 과정에서 후빙기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석호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정리해 드리는 이유는 이게 바로 출제 포인트, 서술형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려운 거 끝났어요, 여러분들. 이제 힘 빼셔도 돼요. 네. 니모를 이제 만나러, 그리고 또 다양한 동물 친구들을 만나러 가볼 건데요. 자, 해안 사구라고 하는 거는요, 말 그대로 해안가에 만들어진 모래 언덕입니다. 자, 여기 사빈이 있어요.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퇴적된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사빈이 있고, 그 뒤쪽에 모래 언덕 사구가 나타나는데요. 이 사구에 있는 모래는 어디서 왔을까요? 사빈에 있는 모래가 바람을 타고 날라와서 퇴적이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날아온 모래가 퇴적된 것이다. 이게 바로 사고의 핵심적인 출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한 사주, 사빈, 그리고 해안 사구, 이러한 것들은 다 퇴적 지형이다 라고 하는 거, 만에 주로 잘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거, 거기까지 잘 살펴봤고요. 여러분도 어릴 때 갯벌 가서 막 조개잡이 많이 하셨죠? 네. 그 갯벌이 세계적으로 5대 갯벌이라고 하는데, 여기 대한민국 서해안도 포함되어 있고요. 캐나다 펀디만이 제일 많이 나와요. 세계지리니까요. 미국 조지아주 해안, 아마존강, 그리고 북해연안, 이런 지역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갯벌이 형성되는 곳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큰 지역. 그래서 조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 이런 지역들이 갯벌 해안이 잘 형성되는 곳이고, 갯벌의 특징, 특히 갯벌의 좋은 점 많이 나오죠. 여기는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고, 오염물질을 정화해주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내용 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부터 계속 니모로 여러분들의 환심을 샀는데, 이 착한 사람 눈에는 니모로 보일 거예요. 이 니모가 어디에서는 애냐면요, 이 동네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보초 해안에 사는 애예요. 여기 너무 위험하게

다니기 때문에 아빠가 함부로 밖에 못 나가게 하죠. 근데 학교 처음 가는 날 얘가 가출을 시도합니다. 어디까지 가요? 시드니까지 가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린 게 바로 니모를 찾아서였는데, 이 니모가 살던 고향, 여기가 바로 대보초 해안이에요. 대보초 해안은 진짜 다양한 물고기가 사는데, 그 이유는요, 여기가 바로 산호초들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호초 해안은 석회질의 산호충 유해가 퇴적되어서 형성되었다. 이 산호충들도 살아있기 때문에 선호하는 그 기후나 자연환경 조건이 있거든요. 대부분 열대 지역이나 아열대 지역, 기온이 높은 지역, 그리고 수심이 얕은 지역, 이런 지역에서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살고 있어요. 오스트레일리아의 대보초 지대나 카리브해 이런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여기나 여기 이런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문제는요, 지구온난화예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수온도 높아지고, 이 산호충들이 살수 있는 적정 온도를 넘어서서 수온도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호충들이 나 진짜 더 이상 못 살겠어, 못 버티겠어, 하얗게 변하는 백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것이 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기도 합니다. 끝!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들로 우리 문제 두 문제만 또 풀어보면서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4쪽의 기본 문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판의 경계 유형의 특징을 정리한 것인데요. 슝슝슝 좀더 확대해서 보시면 A 지역은 판과 판이 서로 갈길 가는 미끄러지는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C 지역은요,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충돌해서 섭입하는 경계였고요. 여기에는 산맥과 해구가 많이 만들어지고 지진, 화산 활동 많이 일어나는 곳이었죠. 여기가 바로 안데스 산맥이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였어요. 자, 그다음에 D 지역은요, 대륙 내부에서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는 곳이었고, 동아프리카 지구대였습니다. 그 다음 B 지역은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빵 하고 충돌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높은 산맥, 히말라야 산맥이 만들어지죠. 근데 이런 곳은요, 섭입이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각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지진은 잘 일어나지만 화산 활동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수렴형 경계입니까? 판이 서로 가까워지는 수렴형 경계에 해당하는 곳들 찾아줘야 되겠죠? 네, 여기 해양판과 대륙판이 서로 만나는 곳,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만나는 곳. 근데 가는 수렴형 경계가 아니고 나만 수렴형 경계예요. 그러니까 가는 수렴형 경계가 아니니까 지금 후보가 될수 있는 것은 A나 D가 되겠죠. 판과 판이 서로 미끄러지는 보존형 경계이거나 혹은 발산형 경계에 해당하는 곳들, A 아니면 D가 가가 될수 있는 후보 지역들이 되겠고, 수렴형 경계에 해당하는 것은 B나 C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규모의 지구대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구대 오늘 몇 군데 공부했어요? 딱한 군데 공부했어요. 어디? 동? 아프리카? 지구대. 그래서 여기 가에 동그라미 쳐 있는 거 보니까 가는 확신의 동아프리카 지구대였고,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활발한 것도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지구대가 아니래요. 그리고 화산과 지진 활동이 모두 활발화돼요. 아, 근데 아까 B 지역의 경우에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서로 만나는 곳, 여기는 지진은 잘 일어나지만 화산 활동은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가 될수 있는 것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C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오늘 너무 공부한 지형이 많아가지고. 자, 실전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신비로운 지형 경관을 주제로 다큐멘터리 촬영 계획의 일부를 제시했는데요.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의 뾰족하게 돌출된 암석 기둥 사이를 트레킹하는 모습이래요. 자, 이렇게 뾰족하게 돌출된 암석 기둥을 뭐라고 하냐면 카렌이라고 합니다. 근데 모양이 너무 탑카르스트랑 비슷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탑카르스트는 얘예요. 여기 베트남의 할롱베이가 제일 유명한 곳인데, 부모님 효도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 석회암이 용식받는 과정에서 살아남은 애들이 이렇게 엄청 큰 기둥을 형성하고 있는 곳. 이게 바로 탑카르스트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이 생기시죠?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네. 근데 스케일의 차이가 있어요. 카레는요, 여기 경사진 곳에 이렇게 물이 흐르면서 용식이 일어나다 보니까 좁고 깊게 용식이 일어나서 마치 나무처럼 이렇게 용식이 일어나서 카렌과 같은 지형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카렌의 이

0: 하나의 크기는 탑 크러스트 하나의 크기보다 작죠. 카레는요, 나무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탑 크러스트는, 자, 이 크루즈랑 한번 비교해봐요. 엄청 크죠? 스케일이 엄청 크다라고 하는 걸 비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세 번째 장면에 해당하는 것은요, 12사도라고 불리는 바위 기둥, 아까 우리 시스텍이라고 하는 지형이었고, 암석회 안에서 주로 볼수 있었어요. 그리고 해안 절벽, 해시계, 대표적인 해안 침식 지형이었습니다. 그럼 1번 선지부터. 자, 이런 카렌과 같은 카르스트 지형은 수분한 기후 환경에서 잘 발달하는 거 맞죠?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디귿은 용식작용을 받은 탑 모양의 지형인가요? 용식작용과 아무 관련 없고 그냥 침식을 받아서 만들어진 지형이었습니다. 그 다음 3번 해시계는 점점 육지 쪽으로 후퇴하죠. 계속 침식을 받아서 그리고 그래서 맞는 설명이었고 그 다음 4번 기역관 이온의 기반암의 주성분은 탄산칼슘이다. 제가 처음에 정리해드렸죠. 탑카르스트 지형 그리고 카렌 이런 지형들은요. 카르스트 지형은요. 핵심은 석회암이 넓게 분포하는 곳. 석회암의 주요 성분은 탄산칼슘. 탄산칼슘이 물에 녹는 것을 용식, 그 과정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5번, 니은과 리을에 동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여기, 네, 해수에 의해서 동굴이 발달하기도 한다.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여기도 동굴 있고, 여기도 동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세계의 정말 다양한 지역들을 여행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수능을 잘 마무리하시고, 학교 시험을 잘 마무리하시고, 이런 지역들을 직접 여행 가보는 날이 곧 오지 않을까.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에 먼저 가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에서 만나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달콤한 지구하게 세우려 초대할 한성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주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바로 해양 파트, 해양 운동과 순환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요. 일단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살짝 크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 압축 정리 들어갈 거고요. 우리 해수의 운동과 순환입니다. 첫 번째, 움직이는 힘. 두 번째, 에크만 수송과 지역류.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어느 정도 연결된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해파, 해일, 조석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거는 그 다음 내용.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 지어놨어요. 자, 여기서 한번 끊어서 오늘은 여기 거,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거, 이렇게 이제 하려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해수의 운동과 순환, 여기에서 첫 번째, 해수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지역류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힘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힘적인 걸 잘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 해수 움직이는 힘부터 볼 거고요. 안에는 정력학, 평형, 수압, 그리고 해수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정력학 평형이라고 하는 거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게 되면 해수가 있을 때 그 해수에 힘이 작용할 때 연직으로 작용하는 두 개의 힘 있죠. 자, 이 해수 덩어리를 아래로 당길 거야. 중력. 연직으로 압력차가 생기잖아요. 이 압력차 위에서 너 위로 힘이 작용해야겠구나. 연직 수압 경돌이기인데 두 힘이 평형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하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어디 갔니? 지역류 여기 있죠, 그죠? 오늘 할 거 지역류는요, 해수의 움직임이 주로 수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연직 아니에요. 왜 연직 아니냐고요? 일단 연직 방향으로 힘의 평형이 있거든. 그래서 연

움직임 무시하시고요. 주로 수평 방향으로 움직여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첫 번째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힘은 평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압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아래로 들어갈수록 수압이 세집니다라는 정도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1번, 해수로 움직이는 힘.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해수에 작용하는 힘이 중요한 거예요. 힘. 그 힘이 중요한 건데, 일단 가장 중요한 힘입니다. 수평 수압 경도력이라고 하는 힘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여기 해수가 있어요. 해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수평으로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지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여기 있는 지점, 여기 있는 지점. 자, 이렇게 수평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해수 덩어리들이 있는데, 여기 자, 수압 경도력이라는 건 뭐냐면, 왼쪽에 있는 1번 지점과 오른쪽에 있는 2번 지점이 있는데, 두 지점에 예를 들어서 수압의 차이가 생기면, 수압차가 생기면, 예를 들어서 2번이 큰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해수는 2번에서 1번 쪽으로 수압차에 의한 힘을 받아서 움직이려고 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그런데, 자, 해수면의 경사가 일정하다. 야, 여기 해수가 누르는 힘에 의한 압력. 여기 해수에 의해서 눌려지는 압력이 똑같아요. 그럼 수압차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으로 수압경들이 생기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해수가 이렇지 않고 경사가 생긴다면. 자, 그럼 경사는 왜 생기나요? 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어디 있니? 여기 에크만 수송에서 나와요. 아, 에크만 수송. 너가 그 친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에크만 수송 때문에 해수는 경사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경사가 생긴다면이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힘을 받겠구나. 그렇다면 수평으로 수압경들이고 얼마다? 기억해 주세요. G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가 됩니다. 자, 여기서 델타 X분의 델타 Z라고 하는 게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경사예요. 경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평적인 길이를 뭐라고 우린 썼다고요? 델타 X라고 썼다고요. 왼쪽의 해수면, 오른쪽의 해수면에 경사가 생겼습니다. 델타 Z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래에 있는 요 친구가 받는 수압 경도력은 어떻게 되나요? G 중력각도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Z. 이렇게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델타 X분의 델타 Z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주셔도 되지 않아?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를 세타라고 주는 거야. 각도를 주는 거지. 이 변의 길이분의 이 변의 길이니까 어떤 느낌도 들어요? 그렇죠. 이 친구가 탄젠트 세타라고 해도 될것 같아요. 똑같은 값이야. 그죠? 이렇게도 쓸수 있구나. 라는 것이고요. 원래 수압 경도력은요,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결과값 중요한 거니까 요거 기억해 두시 돼. 처음에 유도될 때, 왜냐면 이것도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대기에서도 하는 거거든요. 원래 값은 밀도분의 1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P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두 지점 사이에 압력차를 원래는 쓰는 게 맞겠죠? 이게 맞아요. 그런데 쓰고 보니 밀도분의 1 해주시고요. 델타 X 가주시는데 위에 있는 이 압력 차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로우 G H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로우 곱하기 G 곱하기. 즉, 왼쪽과 오른쪽은요. 압력이 이만큼 더 커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델타 Z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사라지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해수 밀도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밀도는 굳이 고려하실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해줄게요. 요거는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델타 X분의 델타 Z라는 말을 썼어요. 기울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한번 잘 생각해봐. 이게 그러면 도대체 누구의 기울기예요? 라고 하게 되면 맞습니다.

해수면의 기울기예요. 요 해수면의 기울기요. 그런데 조금 더 확장해 볼게요. 자, 사실은 이 델타 X분의 델타 Z는요, 좀 오랜만에 쓸게요. 등수압면. 다시 한번 뭐라고요? 등, 같다, 뭐가? 수압이, 면의 기울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긴 수압이 어떤 곳이에요? 자, 수압이 0인 곳이다. 자, P0라고 쓸게요. 자, 그런데 여기에 해수의 밀도가 일정하다라고 할게요. 일정하면 ρgh니까 똑같은 깊이만큼 들어가면 똑같은 압력이 생겨요. P1. 똑같은 깊이만큼 또 들어가면 또 똑같은 압력이 생깁니다. P2. 이렇게 돼요. 그러면 P3도 있겠고요. P4도 있겠고요. 이렇게 했죠. 이게 등수압면이에요. 등수압면의 기울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어떤 특정 위치를 잡잖아요. 나이 점에서 수압 경도력 구하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물론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해수면의 기울기를 보시면 되는데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정확하게는 이 점을 지나는 등수압면이 있을 거야. 요렇게 생겼겠죠, 그죠? 요런 거. 이 기울기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근데 이 기울기가 뭐와 같다고요? 해수면의 기울기와 똑같다고요. 왜? 밀도가 일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거 그냥 해수면의 경사로 쓰는 거예요. 이 점에서 수압 경도력 구하고 싶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거 기울기 쓰시면 돼요. 근데 누구랑 똑같다고요? 해수면의 기울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등수압면의 기울기라는 의미로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똑같은 내용이요. 똑같은 내용이 대기에 또 나올 거예요. 대기를 움직이는 힘으로 나올 거예요, 이번에는. 그럼 기압 경도력 이야기 나오겠죠. 로우분의 1 곱하기 델타 X분의 델타 P 나올 거예요. 그때 요거도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아, 등압면의 경사를 보고 뒤에서 대기에서 그거 가지고 기압 경도력을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조금 심화가적으로 한번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해수에 작용하는 중요한 힘 누구라고요? 수평 수압 경도력입니다. 수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두 번째 힘이 바로 전향량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EV 오메가 사인 위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전향력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작용하는 힘인데 지금 요런 형태의 식이 등장했죠? 요 식은 알아두세요. 단위가 뭐냐면 뉴튼 퍼 킬로그램이에요. 즉 단위 질량당 작용하는 힘이었던 거야. 요렇게. 단위 질량당 요식 그대로 쓰시면, 그러니까 여기에 m이라고 하는 게 빠진 거야. 질량 m. 이게 만약에 질량 m을 곱하게 되면, 그 질량이 받는 전체 힘, 몇 뉴튼이야. 이런 걸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 요식은 뭐냐면 뉴튼 퍼 킬로그램. 단위 질량당 작용하는 힘인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지금 현재 해수가 있는데 나는 구하고 싶어. 중력 가속도는 얼마? 10. 이렇게 넣는 거야. 자, 여러분들, 미터, 킬로그램, 세크, 뉴튼, 요런 거 있죠? 파스칼, 요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냥 숫자만 이 식에 넣으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중력가속도가 얼마야? 라고 하게 되면, 자, 요 친구 한번 생각해 볼게요. 10m per sec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숫자 10만 적으세요. 이 식에서는.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단위 맞추시면 돼요. 자, 수평 거리 x 나오죠. 100km라고 할게요. 근데 km 아니잖아. 미터로 바꿔 주세요. 그럼 몇 미터야? 100km는 10의 5승 미터예요. 왜 이렇게 계산이 빠릅니까? 근데 100km라는 단위 꽤 많이 나와요. 100km 혹은 1000km 나와요. 그래서 100km가 10의 5승 미터라고 하는 건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요거 단위 또 굳이 쓰지 않겠습니다. 델타 Z예요. 자, 연직 높이 1m 차이 났어요. 그럼 1 쓰시면 돼요. 그럼 이대로 구하잖아요. 얼마 나와요? 10에 마이너스 4승이 나오죠. 단위가 뭐라고요? 아, 뉴튼 퍼 킬로그램이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수에 있는 1kg의 해수가 이만큼의 힘을 받고 있구나라고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수천 톤의 해수에는 혹은 수만 톤의 해수는 총 얼마만큼의 수압에 의한 힘을 받습니까? 뉴턴을 받습니까? 질량 곱하셔야 돼요. 그게 다 아시죠? 자, 여기다가 구하는 건다 뭐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 뉴턴 퍼 킬로그램이에요. 숫자 한 번씩 대입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전향력 있죠? 전향력도 한번 대입해 줄게요. 2V 오메가 사인 위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걸 많이 줘요. 2 오메가 사인 위도라는 값을 많이 줘요. 통째로 줘요. 왜 통째로 주겠어요? 계산하기 쉽게 하려고요. 왜냐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자전 각속도예요. 실제로 얼마나 나오게 되냐면 오메가는 이런 값이에요. 오메가는 지구가 한 바퀴 돌아요. 86,400초라고 할게요. 초. 자, 얼마를 돕니까? 한 바퀴를 돌잖아요. 이 각도로 표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도 단위가 아니라 사실은 라디안 단위예요. 2파이 이렇게 돼요.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라디안, 원래는 퍼세크 형태의 단위여야 되는데, 사실은 라디안은 길이분의 길이에요.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라서 사실은 없는 단위예요, 얘는. 그래서 보통, 자, 요렇게 해놓고 나니까, 이런 거야. 자, 2 곱하기 86,400분의 2파이 하고, 사인 위도잖아요. 사인 위도, 뭐 예를 들어서 사인 30도 막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단위가 없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단위는 이제 뭐가 되나요? 퍼세크. 요런 단위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계산 되게 어렵죠. 이거 2파이가 6 정도니까 약한 만분의 1 정도 값이 나올 것 같고요. 2랑 사인도 뭐 계산하면 1 정도 값이 나오니까 한 만분의 1 정도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줘요. 10에 마이너스 4승. 퍼세크 이렇게 줘요. 자, 그러니까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 자료를 줄때이 전체 값을 많이 준다. 계산하기 쉽게. 자, 10에 마이너스 4승 하고 단위를 퍼세크라고 주는 거야. 원래 라디안 퍼세크였는데 퍼세크 이렇게 준다고요. 이렇게. 뭐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주기도 해요. 위도가 달라지게 될것 같으니까 뭐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다. 이렇게도 줘요. 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5승이다. 뭐, 요렇게도 줘요. 뭐, 비슷한 값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이가 2오메가 사인 위도를 줬어요. 자, 그러니까, 10에 마이너스 4승. 퍼세크 등장하죠? 그럼 숫자만 넣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V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얼마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1m 퍼세크로 움직입니다. 그럼 1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전체 단위 뭐가 나온다고요? 그렇지. 너는 단위가 뉴튼 퍼 킬로그램 형태의 단위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게 가속도가 똑같은 단위야. 미터 퍼 세커 제곱이에요. 이거 하시면 미터 퍼 세커 제곱 나와요. 그래서 뉴튼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만큼 단위 질량당 이만큼 힘을 받는구나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시간을 조금 들여서 얘기해 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수식만 이야기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 수식에서 숫자를 실제로 대입을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구하라. 그래서 뒤에 이제 문제 푸실 때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미터, 킬로그램, 세크, 뉴튼 이런 단위 나오게 되면 그냥 숫자만 넣어라. 혹은 그 숫자가 딱 나왔다. 그럼 미터와 킬로그램과 세크 혹은 뉴튼 이런 단위로 모두 나타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 힘이었고요. 자, 이 힘을 다뤘기 때문에 에크만 수송과 지역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에크만 수송은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요것도 그냥 단독으로 문제가 꽤 나와요. 자,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의 오른쪽 직각 방향으로 평균적인 해수의 이동이 나타나게 된다. 요 개념이에요. 이게 에크만 수송이에요. 자, 근데 차근차근 볼 거는 뭐냐면요. 요거예요. 바람이 불어요. 전향력 때문이에요. 표층 오른쪽 45도야. 이렇게 됩니다. 기억해 두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에크만 수송은 결국에 바람 오른쪽 90도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여기 나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표층 45도 오른쪽이죠. 돌아요.
느려지고 느려지고 느려지고 느려지고 느려지고 느려지고 느려질 거예요. 그래서 표층 계수의 이동에 반대 있죠. 표층 유소 방향 있죠. 반대 깊이를 마찰 저항 심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에크만층이에요. 요 평균 내는 값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북반구예요. 아, 북반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처음에 표층의 유속이 이렇게 돼요. 표층의 유속. 뭐죠? 해수의 이동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아래층이 이렇게 된대. 느려지고 오른쪽으로 돌았죠. 이거 북반구예요. 오른쪽으로 돌고 오른쪽으로 돌아요. 그러다가 여기 정도 되는 깊이가 있겠죠. 조금 더 길게 할게요. 이렇게. 여기 정도 되는 깊이가 있겠죠? 여기가 마찰 저항 심도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번 깊이, 2번 깊이, 3번 깊이, 4번 깊이, 그리고 요렇게 해놓고 5번 깊이 이렇게 한다면 4번 깊이까지가 에크만층이에요. 마찰 저항 심도고요. 표층에서는 바람이 어떻게 불었어라고 얘기한다면 표층에서 바람은 표층 유속이잖아요. 바람 방향 오른쪽으로 45도 정도를 돌아서 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람은 이쪽으로 분 거야. 표층에서 바람. 요렇게 나타나게 된 거고요. 바람은 오른쪽 요렇게 불었기 때문에 에크만 수송은 전체적으로 요 방향으로 뭐가 나타난다고요? 에크만 수송이 나타납니다. 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에크만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요 친구 되겠습니다. 바람. 그러니까 이거 문제 내기 딱 좋아요. 얘는 표층은 바람 오른쪽. 남반구로 그냥 왼쪽으로 돌리시면 돼요. 표층 유속이 이랬을 때 남반구로 왼쪽으로 차차차차차 이렇게 이제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45도 오른쪽 표층이다. 바람 방향 90도 오른쪽에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는 곳이다. 마찰 저항 심도는 도대체 어디까지냐? 표층 유속의 반대까지. 이거 중요한 거. 왜냐면 간혹 바람 방향 반대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표층 해수의 이동의 반대. 그게 에크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크만 수송이 일어납니다. 표층 해수는 뭐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수십 미터 정도의 두께로 바람의 오른쪽으로 해수를 이동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야. 앞에서 봤던 그 그림이에요. 이렇게 해수의 경사가 생겨버리는 거야. 해수면의 경사. 왜 생겼다고요? 바람이 어디로 분 거야? 이게 북반구라고 할게요. 그럼 바람이, 자, 해수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거잖아. 그럼 바람이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바람이 생긴 거고요. 바람이 이제 일어난 거지. 이때 수압 경도력이 어디로 생긴다고요? 자,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밑에 밀도가 일정이라고 할게요. 밀도 일정. 그러면 우리는 어느 지점을 잡으셔도 이쪽으로 뭐가 생긴다? 예. 수압 경도력이 생기는 겁니다. 해수면 경사 확인하셨으니까. 그리고 누가 평형이 된다고요? 전향력이 평형이 돼요. 그럼 전향력은 어느 방향으로? 요쪽으로 평형이 되는 거야. 자, 두 개의 힘이 평형이 되어서 움직이는 해수고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면 북반구에서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자, 두 개의 힘. 자, 이렇게 해수가 평형이 됩니다. 이렇게 좀 얘도 크게 그릴게요, 같이. 그래서 자, 수압 경도력이 어떻게 되는지 식 아셨고요. 전향력이 어떻게 되는지 식 아셨어요. 그럼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지역류예요. 그러니까 요식 아셔야 됩니까? 예,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A라는 해수, A라고 하는 곳에 지역류가 흐르는 곳이 있고 B라는 곳에 지역류가 흐르는 곳이 있어요. 근데 A가 혹은, 아니지, 혹은이 아니지, B보다, A 해역 쪽이 B 해역보다, 이렇게 되는데 도대체 유속이 몇 배나 빠를 거 같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자, 하면은요, 일단 중력 가속도나 지구 자전 각속도, 요런 거는 변화 있으면 안 돼요. 숫자 2, 요런 거 변화 있으면 안 돼요. 해수면의 경사를 다르게 줄

A는 근데 45도 위도래요. 사인 45도는 얼마? 2분의 루트 1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A는 B보다 위도가 이제 높은 거지. 30도, 아, 그러니까 B는 30도고 A는 45도였던 거지. 그럼 사인 값이 A가 몇배 커요? 그렇죠. 그냥, 오, 루트 2배 크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면 혹시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유속이 몇배 빨라야 될까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면 몇 배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루트 2배 나와야 되는 거죠. 좌변이 두배 커졌어요. 그럼 우변도 몇배 커져야 됩니까? 두배 커져야 돼요. 근데 사인 값이 루트 2배 이미 커요. 그러면 V는 예, 루트 2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혹은 다르게 이제 물어보는 거지. 자, 경사가 이렇게 되고 유속이 둘이 똑같대. 어, 근데 경사가 이렇게 다른데 유속이 똑같다고요? 위도가 다르겠구나. 사인 값이 몇배 다르겠네. 이걸 찾으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하나, 둘, 세 개의 어찌 보면 변수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나머지 두개 값이 이렇게 달라. 그러면 나머지 하나 값, 자, 저거 몇 배일 것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 좋아할 것 같아요?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당연히 좋아하죠. 수식적인 건데. 그지? 그리고 딱 나눠 떨어질 거 아니야? 특수각 주면서 물어보게 되면 괜찮은 어려운 문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역류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지역류까지 됐고요. 일단 요 앞쪽에서는 이런 지역류와 에크만 수송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에크만 수송 아열대 해양의 지역류 요거 한번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냐면요. 이거요. 무역풍과 편서풍 때문에 해수면에 경사가 생기고요. 그로 인해서 지역류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양쪽에 육지가 대륙이 있고 여기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역풍이 불고요. 여기 편서풍이 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무역풍이 불어서 이쪽으로 해수를 이동시키는 거야. 편서풍이 불어서 해수를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역류도 똑같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거야. 자, 이게 뭐냐면 아열대 해양이에요. 아열대 해양. 움직이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이쪽 방향에 흐름이 생긴다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왼쪽에 이제 순환이 하나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서 대륙을 따라서 북상하는, 대륙을 따라서 남하하는 흐름이 생기는 거고요. 이 왼쪽의 흐름을 서안 경계류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동안 경계류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서안 경계류와 동안 경계류가 있는데 서안 경계류가 강해요. 동안 경계류가 약합니다. 지구 자전 효과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위도에 따른 지구의 자전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전향력이 고위도로 갈수록 커져요. 저위도는 작아요. 이거 지금 대규모의 순환이잖아요. 적도 30도, 60도 정도 사이에서 나타나는 순환이기 때문에 대규모예요. 위도에 따라서 전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가 되겠고요. 서안 경계류는 동안 경계류보다 이건 기억해 주세요. 폭이 좁고 두껍고요. 빠르고요. 많이 이동시킵니다. 자, 이게 서안 경계류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안 경계류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면 힘적인 부분과 지역류 계산 부분이 계산적인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들이 되겠고요. 이제 나머지 에크만 수송, 그 다음에 서안 경계류, 동안 경계류, 이런 것들은 현상적인 파악이에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요거 이제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도 마찬가지 우리 개념적인 부분을 조금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2점 테스트 위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에요. 가바나는 해수의 밀도가 각각 일정하대요. 일정한 어느 해역이에요? 서로 다른 해역. 정역학 평형 상태. 자, 요거는 정역학 평형을 지금 물어보겠다라는 겁니다. 중력과 연직 수학경들이 같아요.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옳은 거 찾아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찾아볼게요. 가에서 수압은 아래쪽이 당연히 큽니다. 아래로 갈수록 수압은 커져요가 됩니다. A 지점이 작은 거 맞고요. 두 번째, 나에서 연직 수압경도력은 C 지점에서 D 지점. 자, 수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D에서 C 쪽으로 작용해야 돼요. C에서 D로 가시면 안 돼요. 자, 수압 경도력이에요. 수압 차이 이한 힘인 거예요. 이해는 틀렸습니다. A와 B 지점의 수압 차는 C와 D 지점의 수압 차보다 작다.

라고 합니다. 자, 수압차를 계산해야 돼요. 수압차 델타 P 위와 아래 계산해야 됩니다. 로, G, 델타 Z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보통은 자, 중력 가속도 일정합니다라고 줄 거예요. 문제 보세요. 밑에 단두 해역 중력 가속도 일정합니다. 요게 수압차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델타 Z 둘이 똑같이 줘놨어요. 그러면 밀도가 영향을 주겠구나. 밀도 누가 커요? 1.027, 1.035. 여기가 크네요. 여기 수압차가 크겠다. 따라서 C와 D 지점의 수압차보다 여기 A와 B는 작아집니다. 요 친구 커야 돼요. 디귿 맞는 보기. 기역 디귿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1번 답은 그러니까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두 번째도 보세요. 두 번째. 해수면이 있고요. 연직이에요. 연직. 그러니까 여기도 뭐냐면 연직의 어떤 수압, 뭐 연직 수압 경도력, 정력학 표형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력학 표명 상태에 있는 자 부피가 같은 해수 덩어리 A, B가 있다. 아 둘은 지금 뭐라고요? 부피가 같대요. 이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거 골라주시고요. 단 조건을 잡으세요. A와 B에서 중력 가속도, 해수의 밀도는 같습니다. 어? 밀도 같고 중력 가속도도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자, 볼게요. A와 B의 작용은 연직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같습니다라고 합니다. 정력학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했어요. 중력하고 그 다음에 연직 수압 경도력 어떻다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부피가 같대요. 부피가 같대. 여기 안에 들어있는 뭐라고요? 양이 같은 거야. 밀도도 같다 그랬잖아요, 지금 문제에서. 그러니까 밀도 곱하기 부피가 뭐 하는 거야? 질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A와 B에 들어있는 해수 덩어리의 질량이 똑같고, 문제에서 중력 가속도 똑같으니, 당연히 중력 똑같고요, 연직 수압 경도력 똑같아야 돼요. 같습니다. 됩니다. 두 번째, A와 B가 합쳐진 해수 덩어리야. 그러면 질량이 두 배로 늘었겠군. 작용하는 중력은 A에만 작용하는 중력이 당연히 두 배가 되겠죠. 그죠? 자, 밀도 같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질량 두배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Z3입니다. 여기에 작용하는 수압은 Z2에 작용하는 수압의 두 배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건 틀렸어요. 왜냐하면 수압은 해수, 즉, 물에 의한 압력이므로 우리가 Z3에서의 수압을 할때 계산의 깊이는 여기를 하셔야 돼요. Z2는 여기를 하셔야 돼요. 이 길이 두 배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틀렸죠. 그죠? 그래서 기역권 1이 답이고요. 답은 3번 하시면 돼요. 다음 문제. 여기 3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요거는 그림을 보아하니 이거 뭐예요? 라고 하면 전향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위도가 다른 세 지점에 질량이 동일한. 자, 이런 이제 문제는 잘 보셔야 돼요.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그러니까 동일한 걸잘 체크해 주셔야 돼요. A, B, C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위도 다르고요. 질량 똑같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옳은 설명 골라보세요라고 합니다. 일단 북쪽으로 휘어질까요라고 합니다. 자, A는 던졌어요. 진행하는 방향에 오른쪽으로 휘려고 해요. 북쪽으로 휘어지나요? 그럼요. 북쪽이죠. 두 번째, B에는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향력은 2 오메가 사인 위도 곱하기 V만큼 단위 질량당 작용할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사인 위도 값이 0이 돼버리죠. 그죠? 그래서 작용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A와 C에 작용하는 전향력의 크기가 같다면 처음 던질 때 속력은 자 그러니까 질량도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위도가 달라요. A가 C보다 그러니까 요런 거 푸실 때 이거 잘 보세요. A가 C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A는 여기 있고 C는 여기 있습니다. A는 C보다 생각해 보세요. 사인 위도 A는 사인 위도가 얼마예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C는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A는 B보다 사인 값이 루트 3배 크다고. 사인 값이 루트 3배.

배가 크다고요. 그럼 당연히 지금 전체적인 전형이 같아야 되니까 V는 어떻게 돼야 돼? A는 B보다 속력이 루트 3분의 1이 되어야 같아지겠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느리다라고 하는, 그렇죠, 디귿보기 맞는 보기인 거야. 기억되는데 이거 모두 정답이고요. 답 5번 하시면 돼요. 몇 배까지인지도 여러분들 계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3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4번은 에크만 수송 이런 여러 가지 등의 원인으로 해수면의 경사가 오른쪽 그림같이 경사가 생기면 수평방향의 수압경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어? 이쪽으로 작용하겠다. 그죠? 자, 수평방향 수평수압경들에 의해 해수가 움직이고 이때 작용하는 전향력이 크기가 같아 평형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지역류라고 합니다. 밀도가 일정한 해역에서 지역류의 유속은 가 해놓고 빨라집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밀도가 일정한 해역에서, 자, 그럼 밀도가 일정하게 되면 등수압면의 경사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오저 지역에서 수압 경도력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구나. 따라서 이 오메가 사인 위도 곱하기 V 형성이 될 거고요. 따라서 지역류의 유속은 이 오메가 사인 위도 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델타 X 분의 델타 Z.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저기 가 있잖아요. 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속이 빨라져야 돼. 이 값들이 커져야 돼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델타 X분의 델타 Z가 커야 되는데 저 역수치에 놨죠. 요거 낚이시면 안 되겠다. 그죠? 이거 틀렸습니다. 이게 작을수록 이게 돼야 되는 거고요. 중력 가속도가 크면 얘 빨라지는 거 맞고요. 위도가 낮으면 사인 값이 작을 테니 이 값은 커지겠구나. 디귿도 맞는 보기 되는 겁니다. 자, 니은 디귿 정답. 답몇 번? 4번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뭐 하라고요? 우리 지역류 구하라고요. 아시겠죠? 5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역류랑 힘적인 부분 위주로 우리가 이야기를 좀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쪽으로 좀잘 봐주세요. 여기 계산이라든지 역학적인 어떤 힘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쪽 위주로 주로 이야기를 해드리려는 겁니다. 자, 5번. 자, 정역학과 그 다음에 지역류 평형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게 평형, 평형 두 개가 등장하잖아. 무슨 얘기야? 정역학 평형, 연직 수학 경도로 기역과 아래 방향 중력 리을 같아요. 이야기했고요. 지역류 평형이에요. 수학 경도력과 전향력이 같아요. 그래서 지역류 흐르는 겁니다. 만약에 북반구라고 한다면 디귿이 전향력이 돼야 돼요. 운동 방향 오른쪽으로 작용해야 되니까. 만약에 이 지역이 남반구라면 지역류 방향의 왼쪽이 전향력이 돼야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이루는 북반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살짝 바꿔서 남반구로 바꾸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가 누가 된다고? 전향력이 얘가 수학경들. 그러니까 이제 나온 거야. 뭐냐면 기역은 누구라고요? 연직 수압 경도력이야. 자, 그 다음에 리을은 뭐예요? 리을은 그렇지, 중력이에요. 이 둘이 뭐가 돼야 된다고요? 평형이 돼야 된다. 정역학 평형입니다. 자, 북반구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디귿이 전향력이 됩니다. 근데 지역류가 흐르잖아요. 전향력과 수압 경도력이 평형 상태가 돼야 된다고요. 이 친구가 수평 수압 경도력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평형됐기 때문에 지역류가 흐르는 거고요. 이렇게 평형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정역학 평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옳은 거 골라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찾아보겠습니다. 기역과 리을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렇죠. 문제에서 정역학 평형이에요. 물어보는 겁니다. 니은은 전향력인가요? 아니요. 수평 수압 경도력입니다. 남반구였다면 맞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북반구라고 분명히 얘기해 준 거예요. 지역류의 유속이 빠를수록 디귿이 증가합니다. 유속이 빠르면 이거 커지나요? 라고 물어본 거고요. 자, 보세요. 전향력은 2 오메가
sin 위도

곱하기 V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이게 뭐예요? 유속이 빠르면 오, 전연력 커지겠네. 물론 조건은 위도는 거의 변화 없어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유속 빠르면 전연력이 큰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네 둘이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유속이 빠르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수압 경도력이 크다라는 뜻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어때요? 직감 다 맞는 여기. 기역과 디귿 맞는 얘기예요. 답은 3번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 에크만 수송이야. 에크만 수송인데, 자, 뭐, 이게 지금 화살표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상황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림은 에크만 수송이 일어나는,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남반구에서. 여기 남반구래. 지금 남반구에 에크만 수송이에요. 그래서 저기 해수 움직이는 게 아래로 쭉쭉쭉쭉 갈수록 어디로 간다고? 왼쪽으로 타타타타닥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는 해역에서 마찰층과 마찰층에 마찰층이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게 될때 표층에서부터 마찰 저항 심도까지를 마찰층, 에크만층이라고 하고요. 수십 미터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찰층에 최상층과 최하층이죠. 이게 상층이고 제가 하층이에요. 마찰 저항 심도는 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왔어요. 이게 유속기에. 해수의 이동인 거야. 표층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자, 여기가 어디라고요? 너가 표층이에요. 그리고는 이게 흐름이 남반구니까 반대로 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아래쪽은, 그러니까 여기가 작아야 되니까 점점 작아져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요렇게,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유속이 느려져요. 요렇게 느려지고, 요렇게 느려지고, 요렇게 느려지도가 여기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 이제 아래로 가다가 기역이 이제 뭐가 된다고요? 너가 마찰, 저항, 심도가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맞는 거 이제 찾는 거야. 남반구. 마찰층의 최상층은 니은입니다. 최상층에서 해수의 이동 방향과 유속은 기역이라고요? 니은이잖아. 그죠? 기억은 틀렸네요. 바람이 어떻게 불길래 이렇게 되나요? 라는 겁니다. 남반구잖아요. 왼쪽 45도로 바람이 불었겠죠. 자, 그러니까 바람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바람이 분 거야. 그래야 왼쪽 45도로 표층 해수의 이동, 왼쪽 90도로 에크만 수송이 나타나야 되겠죠. 따라서 북서풍, 요거 북서풍인가요? 오, 남동풍! 그러시면 안 돼요. 바람 항상 불어오는 방향. 북서풍. 맞습니다. 니은은 맞아요. 동그라미예요. 자, 에크만 수송의 방향은 어디를 향합니까? 에크만 수송은 바람 방향의 왼쪽 90도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북동쪽으로 가야 돼요. 남쪽을 향한다고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틀렸습니다. 니은 하나만 답입니다. 자, 니은 하나니까 답은 2번 하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은 뭐냐면 지역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역류인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볼게요. 지역류가 지금 발달되는 상황이에요. 어느 해역에서 해수면의 높이 차가 생겼고요. 그로 인해서 지역류가 발생하는 과정 중 일부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류가 생기게 되면 결과적으로 등 고도선이 있을 때 나란하게 움직여야 돼요.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서 이런 그림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나란하게 가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수면이 이런 형태로 경사가 생긴 거야. 이렇게. 이렇게 경사가 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경사가 이 오른쪽에 이제 높게 나타난 거야. 그럼 만약에 이게 북반구라고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해수, 표층 해수가 이동이 일어나야 되냐? 이렇게 가야 돼요. 이제 등 고도선이 등장한 거예요. 이렇게. 나란하게 가야 돼. 근데 지금 삐딱하게 가고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달 과정 중에 일부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발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기역에서 니은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너 여기가 고도가 높은 데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흘러내려가려고 하지.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려고 할것 같니? 라고 한다면

요렇게 가다가 여기서 어찌됐든 되게 빠른 속도로 쟤네들보단 빠를 거예요. 요렇게 가면서 어떻게 평형 상태를 유지하겠구나.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요런 형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화살표 이렇게 가는 거고요. 화살표의 크기를 나타낸 건 아니에요. 여기서 이거는 뭐냐면 이동 방향만 나타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길게 그렸잖아요. 그치? 크기까지 나타낸다면 얘보다는 짧게 요 정도. 요 친구는 조금 느리게 사실은 이만큼 요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거. 자, 수압 경도력은 분명히 이쪽으로 작용할 것 같아. 그러니까 해수가 처음에 이쪽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등 고도선 했을 때 기역이 높은 쪽이에요. 자, 그리고 그게 문제에서 그런 말을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해수면의 기울기는 일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 수압 경도력의 크기와 여기 수압 경도력의 크기가 어떻다? 모두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전향력 하셔야 되는데, 전향력은 여기선 작아요. 자, 이 상황이 되면, 이 유속 방향의 직각으로 작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흐르는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 흐르는 방향이 왼쪽으로 작용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쪽 방향이니까 이 방향으로 작용해야 돼요. 직각. 요 방향이, 요 직각이 이렇게. 요 방향이니까 이렇게 직각. 조금 더 세게, 더 빨라요. 직각. 그 다음에 평형이 된다라고 한다면 크게. 전향력. 전향력은 코리올리 힘이니까 선생님이 C라고 쓸게요. 수압 경도력은 우리, pressure. 압력이니까 P라고 쓸게요. 얘네는 같고요. 요거는 PCA, CB, 여기는 C, G형류니까 그냥 뭐 G라는 말을 쓸게요. 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 첫 번째 이야기 하는 거야. 누가 높다고요? 기역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기역은 맞는 목입니다. 두 번째, 해수의 유속입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빨라야 돼요. A에서가 빠르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압 경도력 전향력이 이루는 각은 A, B, 이렇게 있는데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이루는 각, 수압 경도력과 전향력이 이루는 각, B가 크죠. A에서가 B보다 크다. 이거 아니죠. A, B가 큰 거야. 그러니까 디귿은 틀린 보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억 하나만 뭐가 되겠습니까? 답이 되겠습니다. 답 그럼 1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정도 8번 정도까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무역풍, 편서풍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나는 바람 그리고 에크만 수송이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열대 표층 순환을 어디 남반구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위 30도 부근에서 대기 대순환에 의해 부는 바람, 에크만 수송의 방향, 기역과 니은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요. A, B, C는 해수면상의 지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는 대기 대순환이 눈에 탁 들어와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야. 자, 여기 지구가 있어. 북극이 있고 남극이 있어요. 적도가 있고요. 북위 30도, 북위 60도, 남위 30도, 남위 60도 이렇게 이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바람, 북동 무역풍, 북방구, 남동 무역풍 이렇게 됩니다. 자, 편서풍, 북방구, 남방구, 편서풍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바람 누구예요? 이 친구가 바람이에요. 이게 바람이고요.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에크만 수송, 바람 방향의 왼쪽으로 에크만 수송.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니은의 에크만 수송의 방향이고요. 기역이 뭐라고요? 바람 방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대기 대순환에 의한 바람의 방향은 누구라고요? 기역 맞고요. 해수면의 높이는 에크만 수송이 나타났기 때문에 B 쪽으로 해수가 모이게 되죠. B가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A가 B보다 높다는 틀린 보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해수면이 높으니까 결과적으로 해수는 여기는 이쪽으로 여기는 이쪽으로 움직이게 돼요. 수압 경도력, 전향력, 평형 상태로 지역류. B와 C에서 수평 수압 경도력의 크기는 어디로 작용해야 됩니까? 해수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B에서 C 쪽으로 작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쪽은 B에서 A 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게 수압 경도력이에요.
해수면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자, 수평 수압 경도력은 대체로 여기서는 남쪽 방향으로

0: 작용한다. 맞아요. 여기서는 북쪽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디귿 뭐야? 맞는 복이 되는 거죠. 기역 디귿 맞고 답은 3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정도까지 해서 우리 해수의 운동과 순환에서 지형조 뭐힙 이런 부분들 얘기했고요. 물론 이제 3점 테스트 보면 조금 어려운 내용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잘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주로 해파와 조석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유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파학팸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정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용액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쌤이 얘기했던 부분 잘 복습해 보셨나요? 예, 사실 사람들마다 문제를 푸는 방법들도 다를 거고요. 표현하는 방법도 다를 거예요. 근데 쌤은 이 농도 문제를 풀 때는 용액, 용질, 용매 얘네들의 비율을 비례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편이어서요. 쌤, 오늘 우리 그런 식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어 나가면 좋을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용액의 총괄성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증기압력 내림에 대해서 했던 거 기억나세요?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용액이 되면 그냥 용매일 때보다도 증기압력이 어떻게 된다? 더 낮아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왜 낮아집니까? 용질 입자들 때문이다라. 자, 그러면 이렇게 낮았을 때 용액의 증기압력은 이렇게 나타내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식은. 자, 용매의 몰분율에 용매의 증기압력을 곱해서 표현을 하자. 자, 그럼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하는 건 이 둘의 차이를 의미하는 거였고, 그럼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표현해? 그치, 용매의 증기압력에서부터 용액의 증기압력을 뺐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넣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본 결과 결국 용질의 몰분율, 용매의 증기압력, 증기압력이 내려가는 정도는 용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크면 클수록 점점점 더 이 차이가 커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네, 증기압력 내림이었습니다. 자, 이런 증기압력 내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쌤이 잠깐 언급을 했던 게 무엇이냐면요. 아니, 그럼 증기압력이 낮아졌네. 그럼 얘네들을 끓이려면 기준 끓는 점, 외부의 압력을 1ATM으로 맞춰주려면 더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겠다. 오케이. 그래서 용액이 되면 끓는 점이 올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는 건 이 둘의 차이예요. 용액이 되면 용액이 용매보다도 끓는 점이 더 높아지게 될 거고요. 바로 이 차이를 끓는 점 오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점도 마찬가지가 돼요. 자, 어느 점도 더 낮아지게 되더라. 이거를 우리는 어느 점 내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여러분 교재에는 좀 더 그림이 이쁘게 잘 그려져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원래 우리 1ATM에서 이 온도에서 얼었어요. 자, 그런데 용액이 되고 났더니 어느 점이 더 낮아졌어요. 어느 점이 낮아졌네. 자, 이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어는 점 내림은 용매의 어는 점에서부터 용액의 어는 점을 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냥 어는 점 내림, 끓는 점 오름은 양의 값을 갖는다. 그 변하는 정도를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서 표현을 하자라는 거고요. 얘네들은 좀 재밌는 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몰랄 오름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예요. 얘는 몰랄 내림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이 몰랄 농도는 우리 앞서서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몰랄 오름상수, 몰랄 내림상수. 얘네들이 바로 용매의 종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값입니다. 그러면 용매는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 이 K 값들은 결정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용액의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끓는 점이 높아질 거야. 용액의 농도가 지나면 지날수록 어는 점은 더 낮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종결성 삼투 현상입니다. 자, 삼투 현상은 이런 거래요. 우리 반토막을 사이에다 두고 농도가 서로 다른 설탕 수육 두 개를 같은 부피만큼 넣었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흐른 후 살펴봤더니요. 한쪽은 용액의 양이 줄어들고요. 한쪽은 용액의 양이 늘어났어요. 어느 쪽이었니? 묽은 쪽은 줄어들었고 진한 쪽은 늘어났더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반토막은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서 일부는 통과시키고 일부는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그 기준은 구멍의 크기겠지. 이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용매, 묽은자들은 통과시키고요. 입자가 큰 용질분자들. 또는 이렇게 수화돼서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좀 크게 느껴지는 이런 애들은 통과시키지 못하는 바로 그런 막을 반투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물. 용매라고 하는 건 묽은 수용액에도 있고 진한 수용액에도 있잖아. 사실은요, 양쪽으로 모두 다 물분자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생각해봐. 묽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용매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럼 같은 시간에 같은 구멍을 통과하고 있을 때 어느 쪽에서 이동할 확률이 더 크겠어? 그치, 묽은 쪽에서부터 진한 쪽으로 넘어오는 애들. 같은 시간 동안에 묽은에서부터 진한으로 넘어오는 물분자의 수가 진한에서 묽은 쪽으로 넘어가는 용액의 물분자의 수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최종적인 변화량만 본다면 마치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묽은 수용액 쪽에서는 양이 줄어들고요. 진한 수용액 쪽에서는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 화투에서는 용매 입자들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화투 범위 내에서는 용매들이 이동을 해서 묽은 수용액은 조금 진해질 거고요. 진한 수용액은 약간 묽어지게 될 거야. 되셨나요? 이런 현상을 우리는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한쪽에는 물을 두고 한쪽에는 설탕 수용액을 두고 실험을 진행을 해볼게요. 처음에 같은 부피만큼을 두고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 변화를 봤습니다. 그럼 물 쪽에서부터 설탕 물 쪽으로 용매가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럼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되었네? 그럼 이 높이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용액 쪽에 다시 한번 힘을 가해줄 거예요. 압력을 가해서 다시 원래 부피대로. 양쪽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힘을 가해주게 되는데, 그걸 삼투압이라고 하고, 반투호프식 외워주세요. 삼투압은 CRT이더라라고 표현합니다. C, 용액의 몰농도예요. 그럼 몰농도가 진하면 삼투압이 커집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삼투압이 커집니다라고 하는 뜻이 돼요. 그러면 이 높이가 커져, 얘들아. 높이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줘야 되는 힘이 어떻게 되겠어? 커지겠지. 그래서 이 높이 차이와 삼투압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비례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서 뭐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그냥 네 커지면 대체적으로 커져요 정도로 봐주시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쌤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나 우리 원래 물, 설탕 수용액이었잖아.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평형에 도달시켰을 때 양쪽의 농도가 같을까요? 이건 사실 쉽게 대답할걸요? 아니요, 농도 달라요. 우리 용매만 이동한다고 했으니까 여전히 설탕이었고 여긴 여전히 설탕 분자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농도.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 앞에서 봤던 이 그림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자. 한쪽은 묽은 설탕 수용액, 하나는 진한 설탕 수용액을 넣고 충분한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흘렀을 때 양쪽 수용액의 농도가 같아졌을까? 라고 하면 왠지 느낌은 같아졌을 것 같죠? 자, 근데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이 상황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요, 여전히 농도 차는 존재합니다. 여전히 묽고요, 여전히 진해요. 다만 처음에 넣어줬던 이 상태들보다는 조금 더 진해졌고 조금 묽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농도 차이가 갭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농도 차이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됐고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삼투압이라고 하는 애들은 물과 용액을 비교를 했을 때 그때를 가지고 삼투압을 측정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쪽에는 묽은 설탕 수용액, 하나는 이제 진한 설탕 수용액을 넣고 이렇게 평형에 도달시켜요. 높이 차이가 나타났고요. 이 높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압력을 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압력은요, 삼투압일까요? 네, 쌤이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삼투압을 측정을 할 때는 순수한 용매와 용액을 비교한다라는 거. 얘네들은 용액과 용액이었기 때문에 두 수용액의 삼투압의 차이에 해당하는 힘만큼만 주면 됐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 네, 여기까지 이해하고 정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종적으로 묽은 용액의 총괄성 정리할게요. 쌤의 PEEK으로 정리해 놨고요. 이 부분은 식을 외우셔야 돼요. 네, 식을 외우고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문제를 풀면서 그냥 달달달달 나오면 바로 문제 적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증기압력 내림, 아까 용액에 대한 식 정리해 줬고, 그래서 바로 증기압력 내림과 관련된 식까지 정리했었죠. 끓는 점 오름, 어른 점 내림, 몰랄 농도에 비례하더라. 여기다 몰랄 농도를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왜 몰농도를 안 쓸까? 그쵸. 몰랄 농도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건데요. 얘네들은 정의는 용매 킬로그램, 1킬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은 온도가 바뀌더라도 용매의 질량 바뀌나요? 입자수가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됩니다. 근데 몰농도 같은 경우는 아주 미세하긴 하겠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증가할 거고요. 아니,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감소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용액의 부피가 변할 수도 있어서. 뭐 특히 기체라면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날 거고 우리가 지금 흔히 보는 수용액 상태에서도 약간씩의 그런 부피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서 이런 온도 변화와 관련된 실험을 할 때는 몰농도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몰랄 농도를 사용할 수 있겠더라. 자, 삼투압입니다. 파이는 CRT, 반토프식이었는데 아까 쌤이 이 식을 설명을 하면서 C는 네, 몰농도예요. T 온도예요. 네, 절대 온도예요. 그럼 R은 뭘까? 알은 좀 재밌긴 한데 여기서 갑자기 기체 상수가 나옵니다. 우리 첫째 날 공부한 것 같아. 첫 번째 1강에서 0.08이 있지? 그냥 바로 그 상수가 나오는 거여서 네, 상수는 큰 의미 갖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바로 몰농도와 온도에 비례하는 이 영향을 받고 있는 삼투압이더라라는 것까지 보시고 정리하시고 식을 외우셔야 돼요. 이 묽은 용액의 총괄성은요. 총괄성의 형태를 띠지만 사실은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 농도 문제로 느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냥 이거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을 뿐이야. 나는 농도 문제인데 그냥 여기에다 몰랄 농도라고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래프의 Y축에 끓는 점 오름이야라고 주는 거고 몰농도랑 관련된 문제인데 표에 몰농도야라고 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삼투압이야라고 그냥 표현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몰농도 정말로 정말로 중요해요. 자, 그거 플러스 이 식들 달달달달 체화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 이러한 기본기들을 가지고 우리 드디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2점 테스트. 먼저 농도들과 관련된 문제들 먼저 풀어볼게요. 그림은 A 수용액 가에 물 900g을 추가해서 5A%짜리 수용액을 만든 것을 나타냈습니다. A의 화학식량은 100이야. 라고 나왔고요.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쌤하고 표현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제일 앞으로 갔습니다. A가 몇 몰랄 농도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액이 저만큼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쌤은 어디로 왔느냐? 여기로 왔습니다. 퍼센트잖아. 퍼센트니까 용액 100g에 용질이 5A g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액의 질량이 얼마냐? 여기에다가 물 900을 첨가해서 2000 사용했대. 그럼 20배 됐으니까, 그쵸? 용질의 질량도 똑같이 20배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용질이 결국 얼마 들어가 있다라는 소리예요? 100A g 들어가 있습니다라는 거고, 화학식량이 100. 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A몰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로 와 볼게요. 몰랄 농도예요. A 몰랄 농도. 그러면 용매가 1000g 들어가 있을 때 용질이 A몰 들어가 있으면 되죠. A몰 들어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1100g이라고 하는 용액 속에 용질이 몇 그램? 아, 용매가 1000g인 거고 나머지 100g이 바로 용질의 질량이 됩니다. 얼마예요? 1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A는 1이겠다. 1몰랄 농도. 그렇게 해서 우리 4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냥 비례식 하나 세웠더니 그냥 쓱 문제 풀리더라. 6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A 중에 가, 나를 나타냈습니다. A의 화학식량은 60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주세요. 일단 가부터 봅시다. 자, 몰랄 농도니까 기준은, 그쵸, 용매를 기준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용매 1kg, 1000g의 용질이 1몰 60g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용액의 질량으로 표현한다면 용매에다 용질 더해주면 되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용액이 몇 g이었는지 보세요. 부피, 밀도 곱해주면 530g 사용하고 있죠. 그럼 절반 됐네?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도 절반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자, 나아갈게요. 얘네들은 뭐, 1몰농도라고 했으니까 용액이 1000ml일 때 들어가 있는 용질은, 오케이, 60g이야. 그런데 지금 500ml 사용했으니까 용질은 30g 들어가 있어. 그럼 기억부터 갈게요. 가의 질량은 530입니다. 네. 니은, 나에 들어가 있는 A의 질량은, A의 양은 30g. 바로 0.5몰. 또는 그냥 몰농도 곱하기 부피. 1몰농도 곱하기 0.5리터 해서 표현해도 문제가 없겠죠? 마지막 티그십니다. 녹아있는 A의 질량은요, 30, 30으로 가다가 서로 같더라. 역시 그래서 비례식으로 표현하는 거 다시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3점 테스트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3점 테스트 2번 문제예요. A 수용액 가, 나에 대한 자료이고요. 그림은 여기에다 각각 물을 첨가할 때 그때 수용액에 첨가해준 물의 질량에 따른 수용액의 몰랄 농도를 나타냈다. 자, 몰랄 농도의 정의를 한번 일단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몰랄 농도의 정의요?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몰수. 얘들아, 이거 정말로 중요하니까 계속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용매를 첨가하고 있지. 가부터 갈까요? 2에서 1로 몰랄 농도가 절반이 됐다라는 건 용매의 양이 두 배가 됐다는 거예요. 1000 넣었을 때두 배라는 건 원래 이 안에 1000만큼 들어가 있었다. 그럼 나도 마찬가지겠네요. 1에서부터 0.5로 절반 줄어들었어? 용매가 두 배가 됐다라는 거고, 그럼 원래 얼마 있었다? 500 있었다. 자, 그럼 가부터 다시 갑시다. 2 몰랄 농도예요. 용매가 1kg이니까 용질이 2몰 들어가 있는 거고, 화학식량 얼마야? A의 화학식량이 40이라고 했으니, 40 곱하기 2, 80g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럼 기억부터 갈까요? 기억 맞는 보기겠네요. C는 80이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자, 그럼 여기 X는 나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나는 어떤 거였냐면, 원래는 1 몰랄 농도였어. 자, 물을 첨가합니다. 얼마요? 1000을 첨가를 했어요. 나 그러면 지금 전체 용매가 1500이 됐네. 500에서 1500으로 몇배 됐다? 3배가 됐다. 자, 그럼 몰랄 농도는 어떻게 돼? 3분의 1배가 돼야 되겠네. X는 1에서
에 3분의 1. 그런데 그게 0.3보다 작미라고 물어봤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맞는 보기는 기억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쌤이 아까 전에 총과속 문제, 결국 농도 문제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여기를 그냥 끓는지 모르는 Y축을 그렇게만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좀 어느 점 내림. 그럼 KB 또는 KF는 이미 결정이 돼 있으니까 용매에 따라서 결정이 돼 있을 거기 때문에 결국 몰랄 농도의 B로 표현을 해보자 라는 식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 3점 테스트 14번 문제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자, 가나다 수용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 준비했고요. 거기에다 물 첨가했고요. 그리고 A 용질을 첨가해서 최종적인 상태를 만들었대요. 여기서 문자가 너무 많죠? A, B, A, B. 그래서 쌤은 숫자로 나와 있는 최종적인 상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얘네들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땡땡 625g은 용액이 이만큼 있으면 되겠다. 쌤은 사실은 뭐 그렇게 수학을 계산을 엄청 잘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차근 계산했는데요. 자, 여러분은 좀 빠르게 계산하실 수 있으면 더 좋겠죠, 뭐. 선생님보다는 당연히 여러분이 잘 빠르게 계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엇이냐? 바로 용액의 질량과 용질의 질량 B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나눠서 표현을 해본다면요. 용질이 1만큼 있을 때 용매의 질량은 얼마이다? 15이다. 라고 하는 사실까지 여기까지가 접근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용질과 용매가 각각 그럼 실제로 얼마만큼씩 사용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가와 나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우리가 용매를 추가했더니 몰랄 농도가 3분의 2배가 되었대요. 그러면 용매의 양이 2분의 3배가 됐네. 2분의 3배가 됐어. 얼마 넣었더니? 50p만큼 넣었더니. 따라서 처음에 들어가 있었던 물, 용매 양이 100p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가 150p. 2분의 3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에서 다로 갈 때는요, 용질을 첨가했기 때문에 용매 양은 변하지 않았어요. 용매가 얼마 사용됐다고? 150p 사용됐다고. 그러면 우리 앞서서 정리했던 이거에 따르면 용질의 질량은 10p만큼 들어가 있어야 되겠네. 나에서 다로 올때 얼마 넣었죠? b만큼 넣었어요. 그러면 나에서 9b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말은 가에서 a가 얼마 있어야 된다? 9b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럼 우리 지금 뭐 찾았니? 맞습니다. 용매와 용질의 질량을 찾은 거고요. 이 둘의 합이 얼마예요? 109b예요. 근데 그게 얼마라고? 실제 값으로는 이거래요. 자, 그러면 b는 5이다. 끝났네. 이렇게 a 이런 문자들이 나와서 약간 좀 어렵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 그럼 확실히 내가 알고 있는 애들로부터 기준을 세우자. 기준을 세우고 앞서서 우리 그래프 변화로 왔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만 표현해 준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차례차례 넣어서 접근을 했더니 생각보다 좀 수월하게 문제가 풀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굳이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문자가 많이 나오면 어쩔 수 없어. 좀 어렵게 느껴지거든. 근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기본 정의들을, 비례식들을 좀잘 생각해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농도 문제는 네 문제 정도 살펴봤고요. 이제는 총괄성과 관련된 문제들도 좀 이어서 볼게요. 다시 앞쪽으로 넘어올게요. 앞쪽에서 쌤이 지금 농도 문제만 좀 뽑아서 본 거여서 다시 2점 테스트로 넘어와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크기가 다른 진공 강철 용기 가나에 H2O 리퀴드 용매와 자, 그리고 용액을 넣은 후 T도시에서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평형에 도달한 후 용기 대 H2O 기체의 몰비가 가나 2대 1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 지금 무엇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용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럼 이 둘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압력 나왔으니까 증기압력, 내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압력이라고 하는 정보를 좀 찾을 건데, 얘들아, 기체야. 사실은, 그러면 제일 앞으로 돌아간다면, 기체니까 PV는 NRT를 활용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온도가 일정하네요. R도 일정하네요. 그럼 압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부피분의 몰수에 비례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가 나의 존재하고 있는 H2O의 몰수비가 2대 1입니다. 이것도 줬잖아. 부피비 볼까요? 99대 50이에요. 자, 그러면 압력비는 100대 99예요. 여기가 0.1 AT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0.099 ATM인 거라고요. 되셨나요? 그럼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199. 물만 있으면 100이야. 근데 용액이 됐더니 99가 됐대. 1만큼이 어디로 사라졌어? 그게 바로 용질 때문이에요. 그럼 증기압력 내림이 얼마입니까? 100분의 1이죠. 자, 그러면 용질과 용매의 비율이 1대 99였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쓱 정리돼서 끝난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죠. 평형에 도달한 후 A 수용액에서 A의 몰분율은 증기압력 내림이 1만큼 나타났기 때문에 얘네들은 용매의 증기압력에다가 용질의 몰분율을 곱한 값이더라. 그래서 이것도 틀린 거다. 얘가 용매, 차이가 용질. 용질, 용매. 익숙해지셔야 돼요. 차이가 용질, 얘가 용매. 자, 그러면 이것도 확인을 했고요. 자, T도시에서 H2 리퀴드의 증기압력은요. 여기 동적 평형에 도달했을 때의 증기압력 0.1 ATM이었으니까 확인할 수 있었겠죠? 네, 기억과 니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문제예요. 자, 다음은 A 수용액에 대한 자료입니다. 몰랄농도 나와 있고요. T도시에서의 증기압력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물 H2O의 분자량이 18입니다. 이런 정보가 나왔다라는 건한 번쯤은 좀 써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T도시에서 물의 증기압력은 이라고 하는 걸 물어봐요. 얘네들은 용액의 증기압력이었었죠. 그럼 우리 다시 용액의 증기압력은 어떻게 계산을 했었냐면 용매의 몰분율 곱하기 용매의 증기압력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찾으라는 게 뭐라고요? 용매의 증기압력. 그렇다면 결국 용액의 증기압력을 용매의 몰분율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용액의 증기압력은 50이라고 나왔으니 우린 용매의 몰분율을 찾을 거고요. 이거 찾아야 돼. 그래서 몰랄농도가 나왔어요. 몰랄농도 다시 봅니다. 몰랄농도니까 용질과 용매의 관계성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용질이 0.1몰이 있대요. 용매, 물이 1000g 있을 때. 근데 몰 분율은 몰수잖아. 몰수를 찾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분자량으로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쓱쓱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된다면요. 결국 얘네들의 몰수비는요. 8대 하나, 둘, 셋, 넷일 거고 9대 5천 정도로 표현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용매의 몰분율은 전체 5009 중에 5천만큼이더라. 그럼 그거의 역수를 하자라고 했으니까 자, 용매 그리고 전체 즉, 축, 축, 축 정리하고 났더니 50.09로 정리해서 우리 주어져 있는 보기 중에서는 답 2번입니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죠. 실제 값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좀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들까지도 나왔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이 계산을 못하진 않을 거예요. 쌤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잘 약분하고 정리할 수는 있을 건데 정말로 소수점이 나오면 다른 것보다 그 소수점 아래 그 점들 위치들 때문에 약간씩의 실수를 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 실수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하나 얘기를 합니다. 쌤이 계속 실수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왠지 정말로 내가 몰라서 못 풀면 좀덜 억울하지 않아요? 쌤은 그래.
아, 그래, 내가 이 부분 공부를 좀덜 했어. 아, 내가 좀 부족했나 봐. 하고 그냥 오케이.

이해가 되는데, 실수를 하고 나면, 와, 이게 괜히 더 머릿속에 오래 남더라고. 아, 그거 내가 아는 건데, 내가 풀수 있었던 건데. 오, 근데 그게 그 여파가 다른 과목에도, 그 다음에도 또 계속 영향을 주고, 영향을 주고, 좀안 좋은 식으로도 영향을 줄 때도 있어요. 집중력을 좀 깨트려 버려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11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T도시에서 8% 포도당 수용액이 평형에 도달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T도시에서 물의 증기압력이 116mmHg입니다. 그리고 포도당과 물의 분자량이 각각 나와 있어요. 자, 그럼 8% 수용액이다. 그리고 용매의 증기압력이 나왔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 그쵸. 용매의 몰 분율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몰수비를 알아야 된다. 근데 퍼센트라고 했으니까 우리한테 준게 뭐냐면요. 질량비를 줬어요. 용질, 용매의 질량비를 줬습니다. 그럼 이걸 몰수로 가기 위해서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자, 혹시 또 헷갈리실까봐. 앞에 있는 게 포도당. 자, 뒤에 있는 게 물. 자, 지금 얘네들 질량, 분자량으로 나눌 거예요. 자, 물과 포도당, 분자량비가 18, 180이니까 1대 10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기 10으로 나눠주고 1로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약분 좀 해볼까요? 2, 23, 쓱쓱 5. 그러면 1대 115. 아, 이게 괜히 나왔던 숫자는 아니었어. 그럼 전체가 116이고요. 그 중에서도 용매가 차지하고 있는 건 115만큼 차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확인을 합니다. 자, 여기 이 U자관, J자관은요, 우리 1강에서도랑 쌤이 여러 번 강조했던 바로 그 형태예요. 자, 압력을 비교할 때는 여기 가장 낮은 데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되, 여기 잘 봐야 됐지. 뽕 뚫려서 대기압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닌지, 막혀서 또 다른 기체가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이렇게 아예 진공이지. 진공이면 여기 아무런 기체도 없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가해지는 압력이 없으니까, 야, 순수하게 수용액의 증기압력을 확인할 수 있겠더라. 수용액의 증기압력은요, 그러면 115mmHg입니다. 라는 것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으로 가볼게요. 12번. 그림은 물 250g에 A10g을 모두 녹여 A%짜리 수용액을 만드는 수용액입니다. 실험 과정입니다. 자, A의 분자량은 60이고요. 그리고 1ATM에서 물의 몰랄 내림 상수는 1.86입니다. 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퍼센트 농도를 찾아봅시다. 퍼센트 농도의 정의. 용액의 질량 260 중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4는 아니겠다. 4가 되려면, 네, 용액, 용질, 합이, 지금 여기서 250이 됐어야 되는 계산값이 나오는데, 일단 확실히 아닌 거죠. 자, 니은 가겠습니다. A의 몰랄 농도는, 이 몰랄 농도를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1kg을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쌤은 주로 그렇게 계산하거든? 지금 물이 250밖에 안 사용됐잖아. 근데 1kg이라면 1000g. 4배가 돼야 되네. 그럼 물이 4배가 되려면 A도 어떻게 돼야 돼? 4배가 돼야 돼. 그럼 A가 40g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고, 화학식량이 60이라고 했으니까 60으로 나눠주면 이게 바로 들어가 있는 몰수, 바로 몰랄 농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되겠죠. 자, 또는 바로 이렇게 가도 됩니다.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 그리고 용매의 질량,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그냥 편한 방법대로 가는데, 쌤이 계속 강조했던 거는 기준을 좀 생각을 해보자 였기 때문에 쌤은 주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1ATM에서 A의 어느 점 내림은, 자, 그러면 어느 점 내림은 몰랄 내림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 하자고 했고요. 몰랄 내림 상수가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86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으로 나눠주게 되면 0.62 곱하기 2니까 1.24. 디귿 맞는 보기 되겠습니다. 니은 디귿? 네, 맞는 내용.

드렸네요. 네, 이제 16번으로 넘어가서 삼투압과 관련된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린 가 나는 25도씨 1 레이팀에서 반투막으로 분리된 두 개의 유자건에 높이가 같도록 같은 부피의 물과 A 수용액 그리고 B 몰농도 수용액들을 넣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양쪽에 PATM, EAPATM까지 가해주고 있네요. 그랬더니 높이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더라 라는 것으로 보아, 아, 삼투압이구나. 그럼 삼투압이면 바로 파이는

보세요. 온도가 같죠? 온도가 같아요. 근데 R은 상수니까 당연히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 이 압력 차이가 나타내 주는 게 몰농도 차이고, 몰농도 차이가 몇대 몇이다? 1대 2. A, B 몰농도 비가 1대 2. 그럼 답 나왔네. 그 16번 같은 경우에는 삼투압과 관련돼서 정말로 그냥 기본 개념을 알고 있니를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였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3점 테스트로 넘어가 볼게요. 3번 문제입니다. A 중에 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증기 압력, 물의 증기 압력은 T도시에서 P예요. 자, 그리고 물과 A의 분자량은 18 그리고 60이다 라고 이렇게 정보들이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일단 이걸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물의 증기 압력 P. 근데 용액의 증기 압력은 이만큼이래. 그러면 전체 용매니까 용질은 이 둘의 차이 3만큼 들어가 있었겠다. 용질과 용매의 우리는 몰수 B를 찾은 거예요. 용질이 3 있다고 한다면 용매의 몰수는 250이 있는 상황입니다. 라는 소리죠. 자, 찾으세요라고 했던 게 퍼센트 농도고요. 퍼센트 농도는 질량을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량 볼까? 물, 질량 18. 물의 분자량. 자, 질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분자량을 곱할게요. 자, 물의 분자량 18. A의 분자량 60.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약분을 할수 있을 것 같아 보이네요. 쓱쓱. 33. 자, 하고 났더니 용질과 용매의 질량비가 이렇게 되겠다. 그럼 퍼센트 농도는 전체 용액, 용질 곱하기 100. 그래서 A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와 나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나는 그럼 어떤 상황이냐면, 얘네들은 전체 용액이 이 용액이 253g일 때 들어가 있는 용질의 질량은 3g입니다. 그럼 용매가 250g이면 용질은 3g 들어가 있어. 이런 뜻이죠. 이걸 여기에다 그대로 써보자. 용매가 250g이라면 들어가 있는 용질은 3g이래. 얘들 우리 여기에다 00 붙여볼까? 이 용매 양이 똑같지? 용매 양이 똑같은데 여기 들어가 있는 용질의 양만 달라요. 용질의 양이 몇 배가 됐어요? 10분의 3배가 됐어요. 자, 용매는 같은데 용질의 양, 용질의 몰수가 10분의 3배가 됐으면 몰랄 농도가 10분의 3배 된 거지.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끓는 점 오름이에요. 끓는 점 오름, 몰랄 오름 상수 곱하기 몰랄 농도더라. 얘는 일정했을 거니까 결국 여기서 물어보는 게 몰랄 농도 계산할 수 있니? 네, 우리 계산했습니다. 10분의 3배 됐다고요. 그럼 끓는 점 오름도 10분의 3배가 돼야 되니까 X가 10분의 3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는 거예요. 표현만 잘 해보시면 네, 그냥 바로 비례식 내에서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 자, 이제 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정말로 자주 나오는 그림이지, 얘들아? 우리 오늘도 지금 계속 보고 있었고, 지난 시간에 쌤이 액체의 증기 압력 하고 나서, 일단 3점 테스트에서 5번 문제도 또 다시 한번 풀어봐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거기에도 똑같은 그림이 있었을걸요? 이제 다만 한쪽이 A 리퀴드, 한쪽은 B 리퀴드, 뭐 이런 식으로만 좀 다르게 해서, 그래서 정말로 자주 나오는 그림이니까 익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그림은 T 도시에서 물과 A% 수용액이 각각 평형에 도달해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의 증기 압력. T 도시에서 물의 증기 압력은 81mmHg이고요. 자, 물과 A의 분자량은 18 그리고 60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밀려 올라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이 나타내는 증기 압력이 더 작다라는 거니까 여기가 용액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가가 용액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나가 용매, 물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기억은 틀린 복입니다. 라고 하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물만 있으면 81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1만큼 차이가 났다라는 건, 얘네가 나타내는 증기 압력이 얼마라는 소리야? 80이라는 소리야.
그럼

이 둘을 더해야 81이 되네. 얘가 바로 용매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1만큼이 바로 용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바로 몰수비가 80대 1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혹시 이렇게 접근하는 게좀 헷갈리면요. 그냥, 천천히 적으세요. 적으세요. 80은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매의 몰분율을 곱해서 나타낼 거야. 전체 용매, 그럼 차이가 용질. 지금 사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물의 몰분율은 이거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A. 몇 퍼센트 수용액인지만 확인하면 되겠다. 방금 전에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반복할 거예요. 자, 용질과 용매. 용질이 1 있을 때 용매는 80이 있다. 화학식량을 비교를 해봤더니, 용매 물, 용질은 60. 그러면 약분 30 씁쓸. 그러면 용질 용매 1대 24. 이게 질량 비인 거고. 그럼 전체 용액 25.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 1 곱하기 104. 그래서 니은만 맞는 보기. 자,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요 문제는요, 여러분 읽어보면, 쌤, 이거 우리 아까 전에 풀었던 문제랑 정말로 정말로 비슷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공부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린 가다는 물의 같은 질량의 A, B를 각각 녹인 수용액들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다 물을 각각 추가를 해요. 그때 3차 변화를 나타냈어요. 이거 우리 아까 했잖아, 얘들아. 아까 전엔 여기가 뭘로만 바뀌었었냐면, 몰랄 농도로 바뀌어 있었고요. 자, 이거를, 얘들아, 이거 몰랄 농도 대신 끓는 점, 오름 또는 어느 점 내림으로도 바꿀 수 있어. 라고 쌤이 얘기했던 바로 그 문제랑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다만 여기선 삼투와 파이는 CRT가 사용이 됐고, 온도가 일정하니까 결국 여기 몰농도가 3에서부터 2로, 2에서부터 1로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를 나타내주고 싶었구나. 이렇게 확인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럼 A부터 볼게요. 자, 몰농도가 3에서 2로 3분의 2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전체 용액의 부피는요, 2분의 3배가 됐다. 500 넣었는데 부피가 2분의 3배가 됐다라는 건 원래 여기가 1000ml였고 넣어서 1500ml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뜻. 자, 그러면 이제 B 볼까? 몰농도가 절반이 됐다라는 건 용액의 부피가 2배가 됐다라는 거고 원래 500 있었고 거기에다 500ml를 추가했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질의 몰수는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예요. 부피비가 처음에 2대 1이었기 때문에 몰농도에다가 2대 1 해주잖아? 들어가 있던 몰수비가 3대 1이었던 거야. 근데 사실 우리가 사용했던 용질의 질량이 서로 같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A와 B의 분자량비는 얼마? 화학식량비는 네, 1대 3입니다. 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에다 마지막 V2, 리터로 곱해주세요. 용의 부피, 이렇게 곱해주면 네, 1.5 되겠네요. 요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13번으로 쭉 넘어가 주세요. 자, 표는 A 수용액 그리고 B 수용액에 대한 자료이고요. 자, 다시 한번 물의 증기압력은 P입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아, 여기선 좀 물질이 많으니까 적어두자. 물의 분자량, A의 분자량, B의 분자량. 쌤이 실수를 또 많이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렇게 물질이 막 3개 이상이 되면 분자량을 A, B 잘 봐야 되고, A, B 잘 봐야 되고, 물인지 A인지 물인지 B인지 잘 봐야 되는데, 막 이거를 헷갈리다가 계산을 좀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쌤은.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우들이 있으면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알수 있는 정보들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수용액부터 갑시다. A 수용액이에요. 퍼센트 농도가, A 퍼센트인데, 기준 어는 점이 마이너스 0.93도씨? 그리고 증기압력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뭐? 그쵸. 너무 미지수가 많죠.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정보가 많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한테 어느 몰랄 내림상수를 줬다고 한다면, 거기에다 몰랄농도 곱해서, 어느 점이 이만큼 낮아졌어요? 오케이, 몰랄농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은 일단은 우리가 뭐 사전에 알고 있던 지식들 다 제외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네, 첫 번째 이수용에게선 찾을 수 있는 정보가 쌤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번째 수용액으로 좀 내려올게요. 증기압력,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용매의 증기압력 나왔다. 그럼 앞에 있는 애들이 용매의 몰 분율이었다. 그럼 다시, 이거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전체가 1003이라면 그 중에서도 용매는 1000만큼 존재하고 있으니까 용질은 3만큼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몰수를 알았으니까 퍼센트 농도, 질량으로도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분자량비가 10대 1이네요. 10 곱해주고 1 곱해주면 바로 네, 질량비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가 3일 때 100이라는 소리고, 그럼 전체 용액이 103일 때 용질은 3 들어가 있어 곱하기 100. 그럼 퍼센트 농도 나왔습니다. 퍼센트 농도가 같으니까 이거 이용해서 증기압력 확인하겠습니다. 쌤은 직접 다 계산하진 않았고요. 그냥 이미 나와 있는 애들로부터 비교를 했거든요. 사실 그거잖아. 용매가 100g 들어가 있다고 해서 1000몰 있는 게 아니고요. 3g 들어가 있다고 3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3대 1000. 예를 들면 뭐 3엔, 1000엔 이렇게 비율로만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조금만 확장을 해봅시다. 그러면 100g 있을 때 용매가 똑같이 1000엔, 1000만큼 들어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용질은? 용질의 분자량을 보면, 오, 3분의 1이야. 그럼 들어가 있는 몰수는 그거의 3배여야 돼.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갔습니다. 자, 전체 이만큼 중에 용매는 1000만큼 들어가 있어. 그럼 거기에다 P 곱해주면 원하는 값 나오겠다. 그럼 이것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용매의 양은 같은데, 용질의 몰수가 AB 3분의 1이 됐으니, 어느 점 내림 정도도 3분의 1이 돼야 될 거고, 그렇다면 이거는, 네, 3분의 1, 0.31이 돼야 돼. 자, 그럼 마지막 얘기에 몰랄 농도 찾으면 되겠죠? 몰랄 농도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실제 값들을 조금 활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센트 농도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다 동그라미 하나씩만 더 붙여보자고. 용매가 1kg 있을 때 용질은 30g 있는 상태예요. 이거죠? 자, 근데 이걸 A에 대해서 물어보겠대요. A는 화학식량이 60이었습니다. 자, 그럼 30g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0.5 몰랄 농도 들어가 있네. 오케이, 이것도 다 맞네. 자, 그러면 일단 A의 몰랄 농도 확인을 했고요. X, 이두 개를 비교를 해서 어느 점 내림의 정도가 3분의 1일 것이야라고 하는 걸로 X 판단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억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 B 나와 있죠? 자, B. 1000, 9분의 1000, P인 거 확인을 했고, 자, 거기에다가 A의 역수로 곱해주세요. 인 거니까 300분의 103까지 넣어서 계산 한번 해보면 될것 같은데요. 자, 그럼 1030일 거고, 여기가 네, 3027. 그리고 P까지 살려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맞는 보기는 기역.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에요. 이 문제가요, 쌤은 좀 재밌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어떤 포인트가 재밌냐? 우리가 이거를 이용을 해서 질량과, 일단 이걸 이용해서 몰수 비를 찾았고요. 자, 그래서 질량 비를 확인을 했죠. 질량 비를 통해서 퍼센트 농도 찾았고요. 퍼센트 농도가 같아. 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A 수용액에서 용질과 용매의 몰수 비를 찾았어요. 근데 이 몰수 비를 찾을 때, 사실은 여기 실제 분자량들이 나왔으니까 100을 18로 나누고요, 3은 뭐 여기서 60으로 나누고요 해서 실제 몰수를 찾아갈 수도 있지만, 쌤은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는 거. 그냥 어차피 비율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값이 아니라 그냥 상대적인 비율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애들과 비교를 해서 최대한 계산을 좀 적게 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어보실 때, 나는 정말로 모든 다 분수로 풀어서 가는 건지, 분수로 풀어서 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괜찮아.
자, 다만 분수로 풀어 나갈 때는 18분의 얼마, 막 180분의 얼마, 60분의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도록, 계산 실수 안 하도록, 그리고 덧셈 또는 뺄셈 이런 거 많이 나오니까 그런 때 계산 실수 하지 않도록 좀 조심해 보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애들과 비교해서도 계산해 보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쌤과 이렇게 해서 용액 파트 모두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엔 새로운 파트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한국지리의 이진웅입니다. 오늘 32번째 시간이고요. 14번째 주제의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의 변화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18페이지의 수능 기본 문제부터 실전 문제까지 풀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다양한 인구 지표 정리해봤었죠. 그래서 연령별 인구 구조, 그 중에서도 유소년층, 청장년층, 노년층의 인구 비율, 청장년층이 부양층이고 유소년층과 노년층은 피부양층이다. 부양을 당하고 있다. 피해자. 이런 거. 그리고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총부양비, 노령화 지수, 성비와 중위연령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도별 인구 구조까지 정리해봤는데요. 결국 시도별로 이런 인구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에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 노령화 지수 같은 것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타난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쉬운 문제는 도시와 촌락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도시와 촌락, 도시는 당연히 상대적으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 높고요. 촌락은 노년층의 인구 비율 높기 때문에 촌락은 노령화 지수, 노년 부양비, 중위연령 이런 것들이 높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바탕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구나, 하나씩 하나씩 좀 감을 잡아가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파트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구 관련된 지표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118페이지의 1번부터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죠. 다음은 형성평가지의 일부이다. 1부터 4의 내용이 모두 옳게 표시한 학생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인구 변천 모형입니다. 그리고 가부터 라는 1단계부터 4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밑에 보면은 경제 발전이 저에서 고, 바꿔 얘기하면 낮은 수준에서 점점 경제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으니 가나 다라가 순서대로 1, 2, 3, 4단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총인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총인구가 정체되다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다시 또 높은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단계. 그러면은 A와 B 중에 뭐가 출생률이 될까요? 자, 원래 다산다사의 1단계에서 사망률이 먼저 감소하죠. 근대 의학이 보급되고 생활 수준 향상되면서 사망률이 먼저 감소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3단계에서 출생률이 감소하기 때문에 B가 출생률, 그리고 먼저 감소한 A가 사망률입니다. 볼게요. 나는 다보다. 2단계는 3단계보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대요. 자, 2단계는 출생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총인구가 적어요. 반면 다단계는 출생률이 감소하고요. 총인구가 나단계보다 훨씬 더 많은 단계예요. 상대적으로 나단계는 다단계에 비해서 총인구는 적은데 출생률은 높기 때문에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층이 차지한 인구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맞아요. 2번, 가는 종형, 나는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난대요. 자, 가시기는 다산다사의 고위정책기입니다. 많이 태어나고 많이 죽어요.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 반면 많이 죽기 때문에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낮아요.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형 인구 구조가 나타납니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높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낮아요. 반면 라단계가 되면 출생률이 낮아요.

낮고 사망률도 낮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적게 태어나고 적게 죽어요. 상대적으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낮아지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 낮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대략적 이런 형태의 구조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의 인구 구조를 종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에서 피라미드형, 라에서 종형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 개가 뒤바뀌었어요. 틀렸습니다. 다음, 가부터 라 중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라에서 가장 높대요. 자, 인구의 자연 증가는 여기입니다.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높게 나타나는 요 기간이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은 단계. 그래서 나와 다는 자연 증가율이 높고 인구의 자연 증가도 많은 단계지만 라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단계가 라는 아닙니다. 다음 A는 사망률, B는 출생률이니까 이건 맞지. 그래서 1번과 4번에만 동그라미 친 친구 갑이 정답이 됩니다. 정답은 1번. 다음 2번으로 가볼게요. 다음 자료는 한국지리 퀴즈의 일부라고 합니다. A에 들어갈 지역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다음은 가부터 라와 A 중 인구 관련 지표값이 가장 높은 지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구 관련 지표값이 가장 높은 지역. 가부터 라를 지도에서 찾아 하나씩 지운 후에 남은 A를 쓰라고 합니다. 단, 가부터 라와 A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다섯 지역 중에 하나래요. 상대적으로 좀 친절한 문제죠. 이 선지가 지역명이에요. 아하! 이 지도에 나와 있는 이 지역 뭐지? 몰라도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왜? 지명이 다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지도를 좀 보면은 얘가 인제입니다. 인제. 다음, 얘는 다이아몬드처럼 생긴 용인. 용인. 다음, 대전 위에 있는 세종. 다음, 여기가 전남의 북동쪽 구석에 산수유 유명한 구례입니다. 구례. 다음, 포항이죠. 꼬랑지 있는 포경, 울부, 울산입니다. 울산. 자, 그러면 용인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구 증가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인구가 100만 넘어서면서 특례시로 지정이 된 곳이기도 하죠. 인제는 휴전선 인근이에요. 성비가 높은 지역. 세종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새롭게 특별자치시로 출범하였습니다. 구례는 전남의 북동쪽, 또 여기 소백산맥의 끝자락이기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촐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 될 것이고요. 울산은 우리나라 제1의 공업도시가 되죠. 자, 그러면 가부터 볼게요. 가. 성비가 가장 높다. 성비. 자, 성비가 높은 지역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중화공업 발달한 지역, 그 다음에 휴전선 인근이 성비가 높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지역들 중에서는 울산 중화공업 발달했어요. 인제 휴전선 인근이라 군부대 많아요. 성비가 높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휴전선 인근에 위치하는 인제가 울산보다 성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제를 지워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가가 인제가 되는 거죠. 가가 인제. 다음, 총부양비가 가장 높다. 자, 총부양비가 가장 높다는 얘기는 총부양비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낮다는 얘기고,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촌락의 특색이 뚜렷해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 제일 낮은 데는 어디예요? 구례가 되겠죠. 구례. 구례 지워줍니다. 다음 지역 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가장 높은데 모든 시도 중에서도 세종이 가장 높죠. 그리고 이 지역들 비교해도 세종이 가장 높습니다. 세종. 그러니까 세종 지워줍니다. 지역 내 2차 산업 취업자 비율이 가장 높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도시 울산이 2차 산업 취업자 비율 가장 높겠죠. 그러면 울산까지 지워지면 남은 지역은 용인입니다. 그래서 A는 용인이 되겠죠. 이렇게 찾아갑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표는 도별 인구수와 인구 순이동 순위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들어갈 지역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이 전체 내용을 토대로 정답을 찾아갈 수 있지만 이 표를 좀 같이 볼게요.

저 가로축은 인구수입니다. 인구수. 도중에서 인구 제일 많은 데는 경기입니다. 대략적으로 1,400만 정도 돼요. 만점 뺄게요. 1,400만. 다음, 경남과 경북이 인구가 2, 3등인데, 경남은 남동 임해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 지도 보면 알겠지만, 여기 앞에 볼까요? 지도 보면 알겠지만, 경남, 경북이 되게 넓어요. 그쵸? 전라도와 충청도보다 경상도가 더 넓어. 그런데 경남은 남동 임해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중에서 경기 다음으로 경남이 인구가 많습니다. 아, 옛날에는 0이나 5자 단위로 끊어서 알려드렸었거든요. 그러면 기억하기가 더 좋은데, 경남의 인구가 대략 한 330만쯤 됩니다. 그런데 그냥 350만 정도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경남 350만 정도. 그래서 경상도 자체가 면적이 넓다. 그런데 남동 임해 지역도 있으니까 인구가 경남이 가장 많다. 경북 250만쯤 됩니다. 250만. 다음 아래 있는 지역들 볼게요. 일단 도중에서 인구 제일 적은데 제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면적이 가장 좁아요. 제주 꼴찌입니다. 꼴찌 인구 한 60만쯤 됩니다. 다음 여기 충북과 나를 묶어서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일반적으로 150만쯤 된다. 150만쯤. 근데 최근에 요 충북이 인구 순유입이 일어나면서 인구 한 160만까지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충북과 나가 인구수가 비슷해. 나는 강원입니다. 강원. 그래서 충북과 강원이 한 150만 정도. 다음 남아있는 가, 전남, 다. 얘네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0만이 조금 넘는 지역, 그리고 20만이 조금 안 되는 지역, 이렇게 그냥 제가 알려드렸었는데요. 얘는 인구가 유입되고, 얘는 인구가 유출되면서, 일단, 가는 인구가 220만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이 전남과 다는 170만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랑은 조금 숫자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350, 250, 그리고 200이 좀 넘는구나. 200이 좀안 되는구나. 150만 정도다. 이렇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입되어서 인구가 220만까지 늘어난 가는 인구 순유입 지역. 최근에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되면서 충청권으로 많이 유입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충남으로 많이 유입이 되고 있죠. 인구 220만에 충남이 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전남, 경북과 더불어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에요. 인구의 순유출 나타나고 있는 단은 전북이 돼요. 전북. 그래서 도별 인구 순위는 경기, 그 다음에 경남 얘기했듯이 면적이 넓다. 그리고 남동 임해 지역 포함되어 있다. 350만 정도. 그리고 경북 250만. 그리고 충남, 전남, 전북이 200 넘고 200이 조금 안 되는데 220만, 170만 정도. 150만 정도. 이렇게 순서대로. 순유입 지역, 당연히 수도권에 위치하는 경기가 압도적으로 순유입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인구 분산되고 있는 충청권의 충남도 인구 유입이 많은 지역. 그 다음에 제주, 웰빙 라이프, 또 제주 살기 열풍으로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다. 전반적으로 촌락 특색이 뚜렷한 지역들은 인구의 순유출이 많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는 김에 우리 도시들도 좀 정리해 보면 도시 중에 인구 1위는 서울입니다. 서울. 요것도 예전에는 그냥 외우기 편하게 950만 정도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요게 숫자가 계속 바뀌면서 요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서울이 930만쯤 돼요. 930만. 다음, 우리나라의 인구 2위 도시는 부산이죠, 부산. 부산이 330만. 다음, 3등은 인천입니다. 원래는 대구가 3등이었지만 인천이 대구를 앞질렀죠. 얘가 200, 아, 다시요. 300만 정도. 300만. 그 다음, 4등이 대구. 대구가 230만 정도.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지 말자. 공부 많이 하다 보면 자주 보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왜 930만으로 소개해드렸는지 알겠죠? 930만, 330만, 300만, 230만. 다 3자 들어갑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대전. 대전. 광주. 대전, 광주가 요 친구들 정도예요. 150만 정도. 150만. 그리고 울산.

물론 도시 인구로만 따지면은 수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광역시만 따지는 거예요. 특별광역시. 울산이 110만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930, 330, 300, 230 얘네들은 요 친구들. 150만, 울산은 100만 좀 넘는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도별 인구는 자주 보자. 딸딸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나다가 순서대로 충남, 강원, 전북이네요. 충남, 강원, 전북.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4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시도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래요. 얘는 경기, 얘는 전북, 얘는 울산입니다. 울산. 자, 그래프에는 유소년층과 노년층의 인구 비율 나와 있고 성비 나와 있습니다. 자,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찾는 것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 노년층의 인구 비율 가장 높은 데가 다네요. 노년층의 인구 비율 높은데 당연히 촌락의 특성이 나타나는 전북이 되겠죠. 전북이 다가 됩니다. 다음 남아있는 가와 나 중에서 둘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과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비슷해. 근데 성비는 가가 나보다 높아요. 성비 경기와 울산 중에 어디가 높을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화학공업 도시인 울산이 경기보다 성비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울산이 성비 높은 가, 경기는 나가 됩니다. 참고로 세 지역 중에서 전북이 성비가 제일 낮잖아요. 성비.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촌락 같은 경우에는 청장년층에서 성비가 높게 나타나요. 청장년층에서 성비 높다. 반면 노년층에서는 성비가 낮게 나타납니다.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보다 좀 오래 사시거든요. 그래서 청장년층에선 여성의 유출이 많이 일어나면서 성비가 높아요. 성비 불균형 현상 남초. 노년층에선 여초 현상 나타난다. 그런데 이걸 다 합치면 전체 인구에서는 결국 성비는 낮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들.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선지 볼게요. 가는 나보다 행정구역 면적이 좁네요. 다음, 가는 다보다 지역 내 여성 인구 비율이 높다. 자, 여성 인구 비율이 높대요. 요건 뭘 통해서 볼수 있을까요? 네, 성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가는 다보다 성비가 높아. 그러니까 여성이 100명일 때 남성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 얘기는 전체 인구에서 여성 인구의 비율이 낮다는 얘기죠. 다음, 나는 다보다 노령화 지수가 낮겠죠? 예, 그래프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와 비교했을 때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높고 노년층 인구 비율은 낮아요. 노령화 지수는 유분의 노에다가 100을 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데 나는 다에 비해서 유는 높고 노는 낮으니까 노령화 지수가 낮겠죠. 다음 전북은 경기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적습니다. 제조업 출하액 경기가 가장 많아요. 총부양비는 다가 가장 높대요. 다. 자, 총부양비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랬죠. 그래서 다의 총부양비가 가장 높다는 얘기는 다의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100에서 U 플러스 노를 빼면은 청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 값이 U 플러스 노의 값입니다. 유소년층과 노년층 인구 비율이니까. 그래서 U 플러스 노, 요 값이 가장 큰 다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 적었죠?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아서 총부양비는 가장 높은 거죠. 다가 청장년층 인구 비율 높으니까 총부양비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총부양비는 다가 가장 높은 거죠.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실전 문제 1번으로 가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시도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일단 지도 보면은 서울 나와 있고요. 서울, 그리고 세종.

그리고 전남, 그리고 울산입니다. 보죠. 자, 세로축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고요. 가로축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입니다.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단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제일 낮은 데가 라입니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 제일 낮은 데 어디일까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다. 네 지역 중에선 당연히 전남이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 가장 낮을 거예요. 그래서 라는 전남이 됩니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낮다. 왜? 촌락이라서 얘가 다음 두 번째, 남아있는 세 지역 중에서 0세부터 14세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가장 높은데 어디죠? 예, 청장년층이 많이 유입되면서 모든 시도 중에 유소년층 인구 비율 가장 높은 데는 세종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 세종. 세종. 특히나 공무원들이 많이 내려갔죠. 공무원들이 많이 내려가면서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자, 남아있는 것은 서울과 울산인데요. 서울과 울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둘다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은 젊은 도시예요. 그러면 두 군데를 어떻게 구분해 줄까? 자, 성별 비율, 성비가 나와 있죠. 성비. 울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업 도시이기 때문에 서울보다 성비가 높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가와 나 중에서 남성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나가 울산이 되고, 그리고 가가 서울이 되겠죠. 울산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공업도시. 공업도시니까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들이 많이 몰려들어. 그래서 성비가 높게 나타난다. 서울이 가, 울산이 나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선지 볼게요. 가는 나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자, 계속 적어볼게요. 습관이 되어야 되니까. 총부양비가 높다는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낮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총부양비와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은 반비례하니까. 가는 나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네. 높으니까 총부양비는 작겠죠. 네 지역 중에서 청장년층 인구 비율 제일 낮은 전남이 총부양비가 제일 높아요. 다음. 울산은 전남보다 인구 밀도가 높대요. 울산과 전남. 자, 전남 아까 얘기했었지? 전남은 대략적으로 한 170만 정도. 울산은 110만 정도입니다. 자, 인구는 한 60만 차이인데 면적은 전남이 훨씬 넓죠. 바꿔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이 전남보다 인구 밀도가 높은 거죠. 울산이. 그래서 나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네요. 맞습니다. 다음. 다는 가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많대요. 자, 주의하셔야 되죠. 묻고 있는 거는 유소년층의 절대적인 인구입니다. 수를 묻고 있는 거예요. 비율을 묻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수. 그래서 자료에는 지금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을 바탕으로 수를 비교해 주려면 반드시 전체 값을 고려해 줘야 돼. 전체 값. 전체 값. 나와 있는 것은 전체에서 유소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그래서 수와 비율은 반드시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매력적인 선지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물론 세종은 서울보다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아요. 대략적으로 서울이 한8 정도라고 봅시다. 서울이 8. 서울이 8%. 그다음에 세종은 한 18%. 세종은 서울의 유소년층 인구 비율보다 두배 이상 높습니다. 만약, 자, 요거, 자, 만약을 적어볼게요. 만약, 서울의 인구가 20만이야. 그리고 세종의 인구가 10만이에요. 얘는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이 두배 이상 높은데 인구는 절반 정도예요. 2분의 1이야. 인구는 2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은 두배 이상 높아. 그러면 이 경우에는 세종이 유소년층의 인구가 많은 겁니다. 인구는 2분의 1인데 비율은 두배

이상 높으니까. 이 경우에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서울의 인구가 930만. 세종의 인구가 4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몇배 차이야? 그러니까 비율은 얘가 훨씬 낮지만 유소년층의 절대적인 인구는 서울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주의합시다. 그래서 다른가보다 유소년층 인구가 많지 않아요. 다음, 세종은 울산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대요. 아닙니다. 울산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공업도시 중화공업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많겠죠. 다음, 울산과 전남은 모두 내륙에 위치한다? 아니네요. 서울과 세종이 내륙이고 전남과 울산은 해안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 수와 비율은 항상 나오는 매력적인 선지입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충청권에 위치한 가부터 라 시도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래요. 자, 충청권이니까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단은 유소년 부양비가 가장 높아요. 오, 유소년 부양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도 높다는 얘기입니다. 충청권에서 충남, 충북, 대전, 세종 중에서 유소년층의 인구 비율 제일 높은 데는 세종입니다. 그래서 다가 세종이 되는 거지. 세종. 다음.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합한 값. 요게 총부양비가 됩니다. 총부. 총부. 총부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과 반비례 해요. 그러면 라는 총부가 가장 작은 곳이야. 총부양비가 가장 작다는 얘기는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다는 얘기죠. 자, 세종을 찾았으니까 남아있는 전남, 다시요. 충남, 충북, 대전 중에서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 제일 높은 데는 당연히 대전이겠죠. 그래서 라가 대전이 됩니다. 대전. 그러면 남아있는 가와 나가 충남 아니면 충북인데, 보자. 그래, 유부 비슷해. 노부도 비슷한 것 같고. 자, 청장년층의 인구 비율이, 자, 보자. 누가 높지? 예, 요걸로 찾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오는 겁니다. 남아있는 게 가와 난데, 수도권과 더욱더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갑니다. 가는 수도권과 상대적으로 훨씬 더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수도권과 접근성이 좋다. 자, 수도권과 충남, 수도권과 전남 중에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더 좋은 곳은 충남입니다. 게다가 충남에 도시 지역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다시요, 수도권과 충남권의 전입 전출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도권과의 전입 전출 인구가 많은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이 많은 가가 충남. 그리고 나가 충북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확인해 보면. 자, 다 볼게요. 자, 충남.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보다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수도권과의 인구 이동에서 순유입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충북.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보다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이 많아. 오, 충북도 수도권과 인구 이동에서 순유입. 세종도 수도권 가는 사람보다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이 많아. 세종도 수도권과의 인구 이동에서 순유입. 대전은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이 수도권에서 오는 사람보다 많습니다. 유일하게 대전만 수도권과 인구 이동에서 순유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청권 전체적으로는 수도권과 인구 이동에서 순유입 기록하고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도권과 충청권과의 인구 이동에서 충청권이 순유입, 충청권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사람보다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가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선지 볼게요.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충남이 아니라 세종에 있습니다. 다음. 충남은 대전보다 지역 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그 얘기는
총부양비가 작다는 얘기인데 아니죠. 총부양비가 가가 더 큽니다. 다음 충북은 대전보다 농가 비율이 높겠죠. 대전 대도시니까. 다음 세종은 충남보다 제조업 출하액이 적습니다. 충남은 서산에 석유화학, 당진에 제철, 아산에 전자조립과 자동차가 발달한 곳이니까. 다음 대전은 아까 봤었네. 수도권으로부터의 인구 순유입이 아니라 순유출 나타나고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뒤로 가서 3번 볼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A부터 C에서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지도부터 볼까요? 예. 상어처럼 생겼죠, 지금. 눈이랑 입. 얘가 상어처럼 생긴 화성입니다. 제조업의 거대한 포식자. 다음, 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북서쪽, 다시요. 남서쪽 구석입니다. 남서쪽 구석. 고창, 복분자랑 장어 이런 거 유명한 동네죠. 다음, 부산의 위성도시 역할하는 김해와 양산이에요, 양산. 양산. 자, 그러면 제일 찾기 쉬운 동네는 아마도 고창일 것 같아요. 자, 고창은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고, 가나 다중에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데가 당연히 고창이 되겠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제일 높아. 아하!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고창이구나. 그래서 고창이 다가 됩니다. 고창. 자, 남아있는 것은 화성과 양산인데요. 가와 나를 비교해 보았을 때, 뭐지? 두 지역 남과 여를 비교해 봤더니 나는 성비가 비슷합니다. 가는 성비가 굉장히 높아요. 바꿔 얘기하면 여성 대비 남성의 비율이 높습니다. 사실, 요 연령층별 인구 구조로 두 지역을 비교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물론,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나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가장 뚜렷한 차이는 가는 나에 비해서 성비가 높다는 거예요. 여성 대비 남성의 비율이 높다. 남성의 비율이 높다. 성비가 높다. 수전선 인근 혹은 중화학공업 발달 지역이죠. 화성은 중화학공업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양산보다 성비가 높아요. 그래서 가가 화성이 되고 나가 양산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 위주로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인구 변화. 역시 가장 찾기 쉬운 거는 고창일 것 같아요. 고창. 고창은 촌락이니까. 촌락의 특성이 뚜렷해서 이촌 향도로 인해서 인구가 많이 감소했겠지. 자, 그래프의 값은요. 2023년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까지 1990년부터 2023년까지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 겁니다. 왜? 이촌 향도 때문에 인구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고창이 됩니다. 그래서 다가 A예요. 다음 화성 제조업 발달하고 또 동탄 신도시 조성되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인구 늘어났을 거예요. 양산 부산의 위성도시 역할하면서 부산의 교회화로 인해서 인구 늘어났을 것이고 여기도 신도시 조성되었거든요. 그럼 둘다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야. 그래프 봤더니 둘다 인구가 늘어나긴 했어. 그런데 상대적으로 최근에 드라마틱한 인구 증가가 나타난 곳은 C입니다. 그러니까 B와 C는 물론 둘다 인구가 증가했습니다만 B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거고요. C는 인구가 정체되다가 갑자기 슝 늘어난 거예요. 자, 양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부산, 울산과 가깝기 때문에 꾸준히 교회화가 진행되었을 것이고 또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꾸준히 인구가 증가했을 겁니다. 그런데 화성은 원래 촌락의 특색이 강한 곳이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런데 동탄 신도시 만들어집니다. 신도시. 거기에다가 제조업도 발달해요. 강력한 모먼트가 두 개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2기 신도시 개발하면서 2000년대 중반부터 2기 신도시가 입주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지. 이게 화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가 C예요. 가시, 가시, 가시. 남아있는 나가 B가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인구는
증가할 만한 요인이 있어야 증가한다. 근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택시와 제조업이 모두 다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증가한 겁니다. 이런 거는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양산은 꾸준히 증가하였다. 이런 그래프 같은 것들이 이제 연계를 숫자하기가 굉장히 쉽죠. 다음 4번 보겠습니다. 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군의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부터 볼게요. 지도. 얘는 서울 위에 고양과 파주입니다. 고양, 파주. 고양, 파주. 다음, 여기 철원이고요. 철원 밑에 화천, 그 옆에 양구입니다. 화천과 양구. 그래서 양구는 우리나라에서 국토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강원의 북쪽에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가운데예요. 다음 여기는 충북의 남쪽 지역. 잘 모르겠죠? 여기는 옥천과 영동이라는 곳이에요. 옥천 영동. 영동은 포도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들의 특징을 좀 살펴볼까? 자, 화천 양구는 휴전선 인근이죠. 아, 휴전선 인근에 위치하고 있구나. 다음, 옥천 영동은 뭘까요? 얘는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입니다. 촌락. 고양 파주는 수도권에, 고양에는 이기신 도시, 일산. 파주에는 이기신 도시. 운정신도시.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운정신도시가 조성된 곳이죠. 그리고 제조업도 발달한 곳이고. 신도시라고 적어볼게요. 자, 세 지역군의 인구 구조가 나와 있는데, 자,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청장년층에, 아이고, 창이 아니라,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게 나타난 지역. 전체 성비 말고, 청장년층의 성비 높은 지역. 첫 번째, 휴전선 인근. 왜 군부대 많아요? 두 번째, 중화공업 발달 지역. 왜 상대적으로 좀 힘든 일이기 때문에 남성 근로자가 많습니다. 세 번째, 촌락입니다. 촌락은 전체 인구적으로는 성비가 낮은데요. 청장년층에서 여성들의 유출이 이어지면서 청장년층에서 성비가 높게 나타납니다. 얘는 촌락이야. 얘는 휴전선 인근이야. 둘다 청장년층의 성비가 높은 지역이겠네. 그래서 그래프를 살펴봤더니 다는 성비가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다가 노년층은 당연히 이제 할아버지들이 이제 좀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이제 할아버지들이 상대적으로 위험한 일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이제 상대적으로 술도 좀 많이 먹고 담배 같은 것도 많이 피고 건강 관리도 좀 남성들이 좀안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남성들이 좀 짧죠. 그래서 여초연소 나타납니다. 노년층에서. 근데 가와나는 여기서 성비가 갑자기 튀죠. 뭐야? 오, 그러네. 그 얘기는 가와나가 중화공업 발달한 다시요. 휴전선 인근에 위치하는 화천 양구 아니면 촌락인 옥천 영동일 것이다. 그러면 다가 고양 파주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고파입니다. 고파, 고양 파주. 그러면 하나는 휴전선 인근, 하나는 촌락인데요. 가를 봤더니 가는 지금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어마어마하네. 뭐야? 아, 노년층의 인구 비율이 높다는 것은 촌락입니다. 촌락. 그래서 가가 옥천영동이 됩니다. 옥천영동. 그럼 남아있는 나가 화천 양구가 되겠죠.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보죠. 1번.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는 것은 나입니다. 다음. 모두 시 단위 행정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은 고양시, 파주시. 화천군, 양구군, 옥천도군, 영동도군이에요. 얘밖에 없어요. 그래서 틀렸죠. 다음. 가는 다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낮겠죠? 얘는 촌락이고 얘는 신도시니까. 다음. 나는 다보다 인구가 적겠죠? 인구, 신도시가 제일 많아요. 다음. 다는 가보다 3차 산업 취업자 비율 높죠? 얘는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곳이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5번으로 갈게요.
편은 지도

그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부터 다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지도 보죠. 얘는 부산의 위성도시, 김해 양산, 부산의 김양, 양산. 다음, 얘는 거제입니다. 중화공업인 조선공업 발달한 곳이죠. 그리고 경남의 내륙 쪽에 있는 지역은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산청입니다. 산청,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 양산은 위성도시라고 적어볼게요. 위성도시. 다음 거제는 중화공업, 조선공업 발달한 곳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 다 중에서 노년부양비는 다가 제일 높아요. 그치? 노년부양비. 아이고, 아이고, 조선. 아이고. 노년부양비 제일 높아. 그리고 성비는 가가 제일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년부양비가 제일 높은 데는 어디예요? 촌락의 특색을 갖고 있는 지역이 노년부양비가 높겠지? 그게 답니다. 산청. 그치? 다음 성비는 상대적으로 중화공업 발달한 거제가 높을 거예요. 남아있는 나가 양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찾는 거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여기 적어볼게요. 좀 작게 적어볼까요? 자, A는 가에만 해당되는 특징이에요. 가는 거제입니다. 이렇게 볼게요. 거제에만 해당되는 특징. 다음, B는 나, 양산에만 해당되는 특징이 되겠죠. 양산. 다음, C는 가와 나, 가, 거제와 양산, 거제, 양산에만 해당되는 내용. 다와, D는 나와 다, 나는 양산, 다는 산청만의 공통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보기 볼게요. 기어, 행정구역이 바다와 접해 있는 건 거제밖에 없네요. 거제에만 해당하는 특징. 거제. 다음, 군단이 행정구역에 해당한다. 군단이 거제 시예요. 양산 시예요. 산청밖에 없습니다. 다음, 남성 인구가 여성 인구보다 많다. 여기 나와 있네요. 성비가 100보다 큰 지역. 그러면은 가와 나니까 거제와 양산입니다. 노령아지 수가 100 이상이다. 그 얘기는 유소년부양비보다 노년부양비가 큰 지역. 얘는 유소년부양비가 크고 얘는 노년부양비. 얘는 노년부양비가 크니까. 노령아지 수가 100 이상은 유소년부양비보다 노년부양비가 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다, 양산과 산청에 해당하는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A는 거제에만 해당하는 특징이에요. 맞네요. B는 양산에만 해당하는 특징이어야 되는데 얘는 산청에만 해당하는 특징이야. C는 거제와 양산에 해당하는 특징이어야 되는데 맞아요. 이거 맞죠? D는 노령아지 수가 100 이상 양산과 산청에 해당하는 특징이어야 되는데 맞아. 그래서 A, C, D 기역, 디귿, 리을이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거를 그 지명으로 안 쓰고 가나다로 쓰면 좀 헷갈리거든요. 좀 번거롭더라도 지명으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6번으로 가볼게요. 6번은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던 문제죠. 근데 푸는 요령만 잘 아시면 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리 온라인 수업 장면의 일부라고 합니다. 가부터 라 지역을 골라보래요. 역시 지도부터 봐야겠네요. A는 양구동 쪽에 있는 인제입니다. 인제. 다음 B는 경기 남부에 있는 작지만 경기도청이 있는 수원, 인구는 120만. C는 세종. D는, 여기 어디지? 여수, 광양, 순천 옆에. 보성입니다. 보성. 녹차로 유명한 지역이죠. 보성. 자,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인구 특성을 비교해 볼까요? 갑. 가는 나보다 성비가 높대요. 모르겠죠? 가와라 어떻게 알아? 하나 확실한 것은 아마도 인제가 라는 아닐 거예요. 그쵸? 왜냐면 인제가 성비가 제일 높은 곳이니까 가는

0: 이것도 모르겠네. 확실한 것은 노년부 양비는 보성이 제일 높을 거예요. 촌락이니까. 정가조입니다. 정가지. 총인구는 다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다. 어디지? 수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적어볼게요. 가나다라. 가나다라. 다. 라. 자, 총인구는 다가 가장 많은데, 제일 인구 많은 데는 수원이니까, 수원입니다. 수원, 수원은 비네요. 자, 그럼 위로 올라가 볼게요. 수원이 노년부, 다시요. 총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다가 수원입니다. 그런데 수원은 나보다 노년부 양비가 높대요. 나보다. 자, 확실한 것은 지금 수원은 인제랑 보성보다는 노년부 양비가 낮겠죠?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촌락의 특색이 뚜렷한 지역이니까 노년부 양비가 높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원이 노년부 양비가 더 높은 지역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종밖에 될 수가 없죠, 세종. 왜냐면 인제랑 보성은 수원보다 노년부 양비가 높으니까 여기 올 수가 없어요. 수원은 인제보다 노년부 양비 낮지. 보성보다 노년부 양비 낮지. 결국 나에 올수 있는 건 세종밖에 없다는 거죠. 세종. 그래서 나가 세종입니다. 세종. 세종이 C. 그러면 여기가 세종이에요. 세종. 세종은 가보다 지역 내, 다시, 유선연체 인구 비율은 높대요. 그러면은 가는 인제도 될수 있고 보성도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남아있는 가와 라가 인제와 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갑으로 가볼게요. 갑. 자, 가는 나보다 성비가 높대요. 인제와 보성 중에 성비 더 높은 데는 인제겠죠. 왜냐면 휴전선 인근이니까. 그래서 남아있는 가와 라 중에서 인제가 보성보다 성비가 높기 때문에 인제가 가가 되고, 그 다음에 보성이 라가 됩니다. 그리고 인제가 A, 보성이 D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확인해 보면 가가 인제죠, 인제. 그러면 세종은 인제보다 지역 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가는 나보다 성비가 높대요. 그럼 이렇게 찾아갈 수 있어요. 어쨌든 인제는 성비가 제일 높으니까 얘는 나가 될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일단 나는 가보다 지역 내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유소년층 인구 비율은 세종이 제일 높은 거니까 세종은 가가 될수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지워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년부 양비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쨌든 앞에서부터 해결되지 않으면은 처음부터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로 와서 아래에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요 충분히 또 나올 수 있거든요. 모의평가나 수능에도.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 문제도 수원 찾고 세종 찾고, 그 다음에 인제랑 보성 구분해 냈잖아요. 하나를 찾으면 순차적으로 정답이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풀 필요 없어요. 여기서 딱 하나 정확히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가나다라가 ACBD네요. ACBD.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2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제는 다 풀어보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14번째 주제 인구 분포와 인구 구조의 변화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문제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뒤에 나올 수능 완성해 놓은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요. 기출 문제도 많이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차 감이 올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15번째 주제 인구 문제와 다문화 공간의 확대인데요. 여기는 정말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개선 잘 봅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꼼꼼하게 선택한 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씨 군사의 저는 한보라입니다. 32번째 시간의 문도 힘차게 열렸습니다. 저희 지난 31강에서요, 이제 우리 근대의 서양 사상 같이 공부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제 요소표 선생님이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굉장히 겁을 줬던, 사상가들이 있었죠. 스피노자. 너무너무 중요하다. 변별력이 아주 높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스피노자만 출제되면은 그냥 친구들이 막 바들바들 긴장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요. 그 스피노자를 이제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얘들아 쫄거 없지. 우리가 지금까지 쫄지마 정신으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니? 동서양의 철학을 배운다는 건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평생을 이한 스피노자 한 사상가만 연구한 교수님들도 내가 스피노자를 다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그의 이 주옥 같은 사상을 이한 시간 안에 이렇게 배운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거야.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매시간 정말 멋진 사상가들을 만나면서 지혜의 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요, 한번 스피노자가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그렇게 대단한 사상가일까 관심을 가지고 같이 공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흉도 만만찮게 또 멋진 사상가니까요. 오늘 흉의 사상까지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스피노자부터 한번 힘차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래와 난데스까? 우리 일본 친구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고래와 이성, 데스 나와야지. 자, 이성주의 사상가 데카르트 지난 시간에 공부했고요. 이제 스피노자까지 공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 스피노자 기본적으로 무엇 중심? 그렇죠. 이성 중심 사상가구나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엥? 바로 PPT가 바로 뭐로 시작해? 신으로 시작하네. 아, 신? 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스피노자의 별명이 신에 취한 사나이, 막 이렇게까지 불려졌을 정도로 이 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리스도교 사상가인가?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얘들아, 삐뽀, 삐뽀. 시작한 지 2분 만에 사이렌 울렸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스피노자까지 이제 공부하게 되면은 정말 뚜렷하게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서양 철학에서 신이 유의미하게 이렇게 사용되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유의미하게 등장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인지 아니면 스토아학파와 그렇죠.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인지 스토아학파와 지금 공부하는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인지를 좀 구분해야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가장 최근에 배웠던 우리 중세 그리스도교 한번 생각해 보자.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그리고 우리가 현대의 실존주의 앞으로 공부할 때 배우게 될 키르케고르, 또그 밖에도 종교개혁 사상가 칼뱅 루터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교적인 이런 배경이 있는 사상가들이 말하는 신은요, 인격적인 존재야. 인격적인 존재. 그러니까 뜻과 계획을 하는 그런 존재, 인간을 선택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그러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된 창조주, 창조자인데 어때? Another level, 초월적인 창조자였어요. 그러니까 신을 인격적 존재, 초월적 창조자라고 보는 건 그리스도교의 입장인데 지금 공부하는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격을 가진 존재 혹은 초월적인 창조자가 아니었습니다. 신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초월적인 창조자가 아니다. 그 스피노자는 굉장히, 그치? 다른 주장을 했다는 거야. 스피노자는 신을 인격적인 존재, 초월적인 창조자라고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부정했기 때문에 잘 봐. 이런 부분은 그리스도교와 아주 중요한 무엇이라는 걸알수 있어. 좋아.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 분명하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러면 스피노자는 신을 어떻게 규정했을까? 스피노자는 신을 자연 그 자체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너무나 필연적인 어떤 필연성에 의해서 필연적인 인과 질서에 의해서

서 이루어지는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자연. 그 자연 자체가 그냥 신이야. 그 자연 법칙, 필연성, 그 필연적인 자연 법칙, 그냥 그 자체가 신인 거야. 이렇게 규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스피노자가 지금 계속해서 신을 지금 앞으로 이야기할 텐데,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이라고 하는 건 자연 그 자체구나.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필연성. 그것으로서의 자연. 그 자체를 신이라고 보는 거구나. 아, 스피노자는 신을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이라고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구나. 쌤, 근데요, 잠깐만요.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필연성 그 자체. 그 필연성인 자연, 그 자체를 신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이거 고대 헬레니즘 시대의 스토아파잖아요. 그래, 너무 잘했어.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의 신 개념은요, 스토아파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굉장히 유사해요. 그때 우리 스토아파 공부할 때 후대의 스피노자에게 큰 영향을 줬다. 스토아파, 스피노자, 스스라인. 사실 막 그렇게 슬쩍 스토아파 공부할 때 스피노자를 마지막에 후반부에 소개한 적도 있었어요. 그만큼 스토아파와 스피노자의 사상 굉장히 신 개념에 있어서 유사한 부분이 있어. 다시 한번 완전히 처음부터 완전히 정리하겠습니다. 스피노자는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자연 그 자체이다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얘들아, 스피노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표현이 있는데, 요런 표현. 신, 즉, 자연이라고 하는 요런 표현이 스피노자의 아주 아주 독특한 워딩이거든.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야. 잘 정리해 두셔야 해요. 그러니까 신은 바로 자연 그 자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야. 한마디로, 아, 신이라고 하는 건 그것 안에서부터, 그것 신 안에서, 신 안에서 모든 존재는 존재할 수 있고요. 모든 만물은 그 신으로부터 존재하게 되는데, 그 신은 무엇이야? 자연 그 자체인 거야. 얘들아, 그럼 생각해봐. 아, 신이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된 근본 원인은 원인인데,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나더 레벨의 초월적인 원인이 아니라, 아, 자연 그 자체네. 이미 자연 안에 다 내재되어 있는 거네. 따라서 스피노자는, 아, 신을 만물의 무슨 원인이라고 보는 거야? 내재적 원인이라고 보는 거야.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은 신은 만물의 초월적인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스피노자는 만물 그 자체가, 자연 그 자체가 신이기 때문에, 아, 만물의 내재적인 원인이라는 표현을 쓰는구나. 얘들아, 구분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스도교에서는 신은 만물의 어떤 원인이었기 때문에, 초월적인 원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워딩들 반드시 잘 정리가 필요합니다.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자. 스피노자는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요 신이 바로 자연 그 자체라고 생각했어요. 스피노자는 존재 방식, 우주에 있는 모든 어떤 존재의 존재 방식을 크게 둘로 나눠서 구분하는데요. 하나를 실체, 그리고 하나를 양태라고 구분합니다. 선생님이랑 하나하나 다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 이 실체는 자기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은 거야. 즉, 내가 나 자신의 존재 원인이 돼서 존재하는 걸 실체라고 부르고요. 양태는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실체가 꼭 필요한 것. 아,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가 꼭 필요한 실체 안에서 실체에 기대어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걸 양태라고 불러요. 그런데 스피노자가 온 우주를 탈탈탈 털어봐도 실체를 딱 하나 찾았다는 거야. 이 우주 가운데 실체는 딱 하나였는데 그 하나가 무엇이었을 것 같니? 그렇지. 너무 잘했어. 바로 신, 즉, 자연. 이것이야말로 온 우주 가운데서 어때? 유일한. 단 하나의 실체다라고 스피노자는 이야기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 신직 자연이라고 하는 건 유일하고 완전하고 어때? 무한한 무엇이다? 실체다라고 하는 것 한번 정리해 볼수 있어요. 얘들아, 그러면 천천히 생각해 보자. 신직 자연이 유일한 실체야. 그런데 그 신직 자연 안에 수많은 다른 개별 사물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존재해. 신은 이렇게 유일한 실체로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된, 아, 내재적인 원인이야. 왜냐하면 신직 자연이 모든 만물을 무엇했거든? 생산해냈거든. 아,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는 어떤 표현도 써? 이런 유일한 실체인 신직 자연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했다? 생산해냈다. 모든 만물을 생산한 어떤 원인이야? 내재적인 원인이다라고 설명한다는 거야. 그리스도교에서 이야기하는 신은 초월적인 창조주로서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표현을 주로 쓰지만 스피노자는 신, 즉 자연으로서 내재적인 만물의 원인을 신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 생산했다, 생산한다 이렇게 이런 생산이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사용한다는 것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물과 인간은 신 안에서 신으로부터 아, 존재하는 그러한
양태로 이해하고 있어요. 얘들아, 한번 천천히 생각해봐. 이 양태라고 하는 건 신이 자신의

속성을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낸 것이야. 얘들아, 양태라고 하니까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이거 영어로 바꾸면 훨씬 더 쉽다? 양태는 영어로 모드, 요렇게 번역이 돼요. 얘들아, 진동 모드, 배소리 모드, 결국은 다 알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실체가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드러난 거잖아. 그러니까 다시 봐봐. 어렵지 않아. 너무 잘하고 있어. 스피노자는 신이 바로 자연 그 자체다. 신즉자연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 우주 가운데 유일한 실체는 딱 신즉자연밖에 없고요. 나머지 모든 만물과 인간은 그 유일한 실체인 신즉자연이 자신을 다양한 모드로,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드러낸 신의 양태라고 바라본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잘 보자. 인간은 절대 실체가 될수 있어, 없어? 없어. 인간은 실체가 아니야. 인간은 어디까지나 신이 자신을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형태로 드러낸, 아, 신의 양태구나라고 바라봤다는 것들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피노자는요, 이런 양태들, 아, 신즉 자연에 의해서 생산된 이러한 양태들, 이러한 양태들은 공통적인 속성이 있다고 생각했어. 이게 너무너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자기 보존의 욕구를 갖고 있다는 거야. 아, 인간을 비롯한 이런 개별 사물들, 즉 신즉 자연 안에 있는 이런 생산된 이러한 양태, 즉 개별 사물과 인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렇죠. 자기를 보존하려고 하는 자기 보존의 욕구, 자기 보존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스피노자가 인정해.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 인간에게도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있다는 거야. 그런데 기억나니? 이러한 양태의 속성은 결국은 실체가 다양한 모양과 형태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아, 양태들이 가지고 있는, 양태가 가지고 있는 자기 보존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아, 유일한 실체인, 아, 신의 본성이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수 있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자. 인간도 결국은 양태야. 그치? 유일한 실체인 신의 양태야. 양태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도 당연히 무슨 욕구가 있어? 자기 보존의 욕구가 있어? 이거 스피노자 긍정, 인정한다는 거야. 자, 따라서 스피노자는 이야기합니다. 아, 이렇게 자기 보존에게 유익한 것, 자기 보존에게 유익한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선이다. 자, 얘들아, 천천히 생각해 봐. 인간은 양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속성으로서 자기 보존이라고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 이성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도 자기를 잘 보존해라. 건강을 잘 돌보고 마음을 활력 있게 활기차게 잘 유지하면서 몸과 마음의 활력, 자신의 활동 능력을 잘 확장시켜 가면서 자기를 잘 보존해라라고 하는 걸 요구한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천천히 보자. 아하, 자기 보존에게 유익한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아, 선이라고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스피노자는, 아, 자기 보존에게 유익한 것이 선인데 그것은 바로 자신이 활력 있게 살아가는 거잖아. 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활력, 즉 활동 능력을 증진하고 그것을 어때? 그렇지. 확대시키는 것. 확대시키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선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선은 막 옳은 것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그걸 해야 하고, 이렇게만 바라보는데, 스피노자는, 아, 이 선이라고 하는 거, 그건 자기 보존에게 유익한 거야.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활력을 증대시키고 촉진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선이야. 그리고 얘들아, 생각해봐. 우리가 그것이 옳기 때문에, 선하기 때문에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기 보존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 보존에게 유익한 그 선을, 아, 선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욕망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것이 되는 거야. 라고 바라보고도 있어요. 이렇게, 어허, 자기 보존 욕구를 강조하면서, 인간을 양태로, 규정한 사상가가 스피노자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아마 수업 시작한 지한 10분 좀 지났는데, 낯설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많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일단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낯설 수 있어. 하지만 일단 천천히 생각해봐. 듣다 보면, 아, 스피노자가 이러한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자신의 사상적 전개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했구나라고 하는 걸 충분하게, 그렇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정제된 표현으로 같이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보자.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신은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라 무엇이었어? 자연 그 자체였지? 따라서 얘들아, 신은 곧 자연 그 자체이며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인데 어떤 원인이었어? 그렇죠. 내재적인 원인이야. 봐봐. 비금치고 있는. 신은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하면 그리스도교 사상가들도 오케이. 스피노자도 오케이야. 그런데 초월적이라고 하면 그리스도교 사상가들만, 그리고 내재적이라고 하면, 그렇죠, 스피노자만 오케이라고 대답할 법한 표현이 되겠죠. 자, 스피노자는

형태와 양태를 구분하면서 실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한 얘들아, 좋아. 그것의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 다른 것의 개념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야. 즉,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근거가 돼서 존재하는 거야.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게 실체야. 그런데 유일하면서 완전하면서 무한한 실체가 딱 하나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무엇이야? 신, 즉 자연이었습니다. 반면에 양태라고 하는 건 실체가 변한 모습이며 실체 안에 있고 실체를 통해서만 생각되는 거야. 우리 아까 요런 그림 그렸잖아. 선생님 왜 이렇게 그렸겠어? 그렇지. 양태들은 실체 안에서 존재한다. 실체 안에서 존재한다. 요런 이미지 가지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아, 실체 안에 있고 실체를 통해서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태는 자기 자신이 존재하기 위해서 반드시 실체가 필요한 거야. 인간 및 자연의 모든 개별적인 사물들은 유일한 실체인, 그렇지, 무엇이야? 신, 즉, 자연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인, 그렇죠, 양태가 되겠네요. 인간은 무한한 실체인 신, 그것이 드러난 양태이기 때문에, 아, 인간은 무한한 실체인 신의 유한한 양태다. 이렇게도 표현해 볼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절대 실체가 아닌 거야. 따라서 스피노자는 이야기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신 안에 있으며, 어떤 것도 신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생각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유한한 양태들의 본질, 기본적 속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보존이다. 이 자기보존은 인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양태들의 속성이다라고 스피노자는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모든 사물, 모든 인간은 그 본성에 따라서, 본질에 따라서 자신의 존재가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워딩,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당연히 성립할 수 있겠지.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이런 워딩은 그리스도교 사상가인 누구도 쓸수 있어. 아퀴나스도 쓸수 있어. 기억나니? 아퀴나스는 모든 사물과 인간이 신의 영원법에 의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모든 사물의 본성과 인간의 자연적 성향 안에 이미 영원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했고, 그 영원법을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한 걸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했어. 자연법은 도덕적인 의무, 즉 선을 행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선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종신사였지. 자가 보였어. 자기 보존, 종족 보존, 신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살려고 하는 성향이었지. 그중에 자를 생각해봐. 아, 자연적 성향 안에 자기 보존의 성향이 이미 있다라고 아퀴나스도 인정하잖아. 그러니까 모든 사물, 모든 인간은, 특히 꺽쇠친 요런 부분, 모든 인간은 본성에 따라 자신의 존재가 보존되기를 원한다. 뭐요 정도의 워딩은요. 아퀴나스도 그렇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스피노자도 예스라고 대답하겠구나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기억해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제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그 신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 얘들아,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신은 인격 없는 거야. 인격적 존재 아니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뭔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격적 존재 아니고요. 필연적인 그 자연, 그 자체였어.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걸 뭐라고 많이 표현했다고? 신즉자연이라고 아예 딱 명료하게 표현까지 했죠. 얘들아, 이런 관점에서 스피노자는 이 우주를, 즉 자연, 뭐 세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이것을 하나의 거대한 힘치기 무엇과 같다고 생각했어? 머신, 기계와 같다고 생각했어. 얘들아, 기본적으로요, 스피노자는 이 자연 그 자체가 무엇이었어? 신이었잖아. 왜 그렇게 생각해? 스토아파 선배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지. 왜? 이 자연, 이 세계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필연적인 인과 법칙, 그 필연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그 필연성, 그 필연적인 자연, 그 자체가 신이다라고 하는 관점을 스피노자도 그렇지 받아들였기 때문이야. 자, 그럼 얘들아 한번 천천히 한번 생각해봐.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때? 원인에 따른 결과로 어떻게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알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아, 결국은 필연성이구나. 그런 관점에서, 아, 스피노자 입장 우리가 뭐라고도 이해해 볼수 있어. 아, 필연론이라고 이해해 볼수 있겠다. 얘들아, 원인이 투입되면 반드시 결과가 산출되는 게 뭐야? 그게 바로 힝치킨. 그게 바로 기계잖아. 기계는 거짓이 없어요. 그냥 기계는 예외가 없어요. 고장나지 않는 한. 모든 기계는 원인이 투입되면 반드시 결과가 산출돼. 얘들아, 너네 학교에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기계 뭐가 있어? 자판기, 빵도 나오고 음료수도 나오고 아름다운 기계잖아요. 500원을 원인으로 투입해서 집어넣으면, 그렇지, 기계가 고장나지 않는 한 예외 없이 500원짜리 물건이 딱 나오는 거야. 그런데 이 우주라고 하는 기계는 절대 고장나지 않는 기계야. 게다가 스피노자는
이 우주는

수학적 질서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 정도로 완벽한 필연성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서 어떤 예를 많이 드냐면 이 삼각형, 삼각형의 이 안쪽에 있는 각, 삼각형의 그 내각이죠. 그 내각의 합이 180도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 완벽한 필연성이다. 그것처럼 마치 우주도 그런 수학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와 같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요런 방금 이야기한 요런 표현은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 근데 스피노자가 한 되게 독특한 워딩이기 때문에 아, 스토아학파의 영향을 받은 스피노자. 하지만 스토아학파는 얘기하지 않은 스피노자만의 독특한 워딩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보자, 얘들아. 결국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야.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얘들아, 그럼 한번 천천히 보자. 모든 만물이 처음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지? 모든 만물에 궁극적이고 내재적인 근본적인 뭐가 있었어? 원인이 있었잖아, 원인. 기억나니? 이 원인은 초월적인 원인이 아니라 내재적인 원인이었지. 그게 바로 뭐였어? 모든 것은 신 안에서, 신으로부터 존재한다고 했잖아. 아, 유일한 실체인 좋았어. 신, 즉, 자연이야말로 모든 만물을 생산한 궁극적이고 내재적인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알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네? 아, 신, 즉, 자연이네. 자, 그러면 그런 원인으로부터 사물이 발생하는 그런 필연적인 인과 질서가 있을 거 아니야.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는 필연적인 인과 질서. 그 인과 질서에 따라서 결과가 드러나는 거잖아. 아, 그런 원인으로부터 사물들이 발생하는 그런 필연적인 인과 질서에 따라서 결과가 드러나고, 그로부터 모든 일, 만물, 심지어는, 아, 우리의 모든 감정도 다 그런 필연적인 인과 관계에 따른 결과로서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해. 이렇게 생각하면, 스피노자 입장에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우리는 무엇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 이성을 잘 발휘해서 모든 만물의 궁극적이고 내재적인 원인이자 필연적인 그 질서를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때 진정으로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고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얘들아 잘 봐봐. 이성을 잘 발휘해서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과 무엇을 그렇죠? 질서를 무엇해야 된다? 인식해야 한다. 원인과 질서를 인식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 스피노자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워딩으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자. 세계는 결국은 필연적인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따라서 우연은 존재하지 않아. 그럼 얘들아 생각해 봐. 이런 필연성에서부터 벗어나서 뭔가 막 운명을 개척하고 극복하고 막 인간이 자유의지를 막 발휘하는 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거 불가능해. 우리 스토아학파 사상 생각하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스토아학파 사상 우리 공부했었지?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은 외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미 일어날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잖아. 바꿀 수 없잖아. 운명을 수용할 것을 이야기하죠. 스피노자도 마찬가지야. 필연적인 질서에 따라서 일어날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필연성에서부터 벗어나서 자유의지를 가지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거야. 자, 그런데 삐뽀 삐뽀 잘 봐.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는 건 당연하고요. 심지어는 신도 다시 한번 신조차도 모두 다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라고 스피노자는 이야기해. 왜? 기억나? 그 신이 바로 뭐야? 신즉 자연이잖아. 그신 자체가 자연이잖아. 신이 바로 자연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렇지. 그 신이 바로 자연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필연성이 바로 신의 속성이야. 그 필연성이 신의 속성이기 때문에 신이라 할지라도 그 필연성을 벗어날 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신도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라고 보았다는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들아 잘 봐봐. 스피노자는 자연의 질서를 극복하고 개선하고 변화시켜야 한다. 이런 거 모두 인정하지 않겠지. 하지만 무엇이 필요한 거야? 그렇지. 자연의 질서를 이해하고 이성을 발휘해서 이해하고 그것에 복종하고 순응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얘들아, 그러면 결국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스피노자가 바라보기에 자연의 필연적인 인과 질서. 이건 결국 뭐야? 신적 본성의 필연성. 이렇게도 번역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걸 조금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신적 섭리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것은 필연적인 무엇이야? 자연 법칙이지. 이것을 이성을 잘 발휘해서 무엇하는 게 중요해? 인식하는 게 중요해. 그렇게 인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 동요하지 않고 정념에 휩쓸리지 않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얻을 수 있겠지. 얘들아, 따라서 스피노자는 이러한 만물이 발생하는 원인이자 또 질서, 만물이 필연적인 인과 질서에 따라서, 아, 인과 법칙에 따라서 결과로 드러나는데, 그러한 질서를 인식할 것을 강조해요. 얘들아, 이 인식이라고 하는 표현, 아,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 완전하게 다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얘들아, 사실 스피노자는 인식을 셋으로 나눠. 1종 인식, 2종 인식, 3종 인식 이렇게 나누는데요. 1종 인식은 어떤 감정, 상상력, 이런 거야.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제대로 된 인식이 아니다라고 보았고요. 2종 인식으로 이성 을 얘기하죠. 계속해서 이성주의 사상과 답게, 그렇죠, 이성을 온전히 잘 발휘해서, 아, 그럼 만물의 발생 원인과 질서를 이해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성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다는 거 우리 알 수 있어. 그런데 스피노자는 3종 인식까지 이야기하거든요. 그걸 바로 직관이라고 불러. 직관. 아, 그래서 우리가 스피노자의 글을 읽다 보면 직관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런 표현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돼. 얘들아, 직관이라고 하는 건 뭐지? 그 본질을 한 번에 꿰뚫고 통찰 하는 거잖아. 아, 이런 직관적인 인식도 스피노자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시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완전하게 가져가셔야 되겠네요. 자, 스피노자가 이야기한 신은 다시 한번 얘기해봐. 신 즉 자연이야. 그러니까 인격 없어. 어떤 의도, 의지, 뭔가 그 계획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인격 없는 거야. 그런 거 불가능해. 신이 어떤 의도나 의지를 가지는 거 불가능해. 그런데 좀 문학적인 표현으로 신적 섭리, 요 정도의 표현까지는 사용 가능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아, 신적 본성의 그 필연성을 그냥 의미하는 거지, 아, 신은 어디까지나 인격이 없어, 의도나 의지 이런 것들 스피노자의 신과는 맞지 않는 표현이다 라고 하는 걸 완전하게 가져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스피노자가 보기에 인간의 아주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듯 신적 필연성을 이성과 직관을 통해서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때, 어때? 진정으로 마음이 안정하고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건데, 아, 그걸 방해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어. 그건 바로 정념의 속박입니다. 정념에 질질 속박돼서 끌려다니는 거야. 자, 그는 감정을 능동적 감정과 수동적 감정으로 구분했는데요. 이제 능동적 감정은 말 그대로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야. 여기서 말하는 신은, 그렇지, 신 즉 자연, 그 필연성이죠. 그 필연성을 이성을 통해서 파악하고, 아, 그것을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감정 자체는 어때? 인정해. 이건 우리의 자기 보존에 아주 도움이 되는 거야. 아, 이런 신적 필연성을 잘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활력 있게 살아갈 수 있잖아. 이건 향유해야 하는 긍정하는 감정입니다. 문제는 뭐야? 수동적인 감정, 뭐 정념이라고도 표현되는데, 뭐 과도한 공포, 과도한 슬픔 막 이런 거야, 얘들아. 이런 건 어때? 우리가 여기에 너무 질질 속박되게 되고요. 이런 데 속박되면 외부 원인에 휘둘리면서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종종 이렇게 수동적인 정념, 즉 이런 감정에, 수동적인 감정에 속박돼서 과도한 공포나 과도한 슬픔 이런 것에 막 속박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무엇이 더 좋은지 알더라도 심지어는 더 나쁜 것을 따르게 되는 그러한 우려까지 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스피노자는 이런 정념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정념의 속박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한번 정리해보자. 우리가 이제 서양 철학 쭉 공부해온 지 한참 됐잖아. 그러니까 요 정도 여러분 자꾸만 머릿속으로 의식적으로 비교해가면서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선이 무엇인지 알면 악행은 애초에 불가했지. 알면 반드시, 선을 알면 반드시 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 지행합의서를 이야기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을 알더라도 실천의지, 즉 자제력이 약하면 악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알고 플러스 반드시 실천의지, 자제력까지 갖추어야 한다라고 보았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는 스피노자 얘들아, 아까 방금 뭐라고 했어? 정념에 속박되면 자신에게 무엇이 더 좋은지 알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정념에 질질 끌려가기 때문에 더 나쁜 걸 따르게 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스피노자 같은 경우는 아무리 선을 알더라도 어디에 속박되면, 그렇지, 정념에 속박되면
악행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아, 정념에 속박.

여기서부터 무엇 해야 한다? 벗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봐. 정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어? 그래, 뭐 과도한 공포, 슬픔, 두려움 이런 거잖아. 이런 건 어때? 자기 보존에도 도움이 안 돼. 당연하지, 얘들아. 과도하게 슬퍼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치기 딱 좋잖아. 자기 보존의 최악이잖아. 아, 따라서 이런 정념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라고 스피노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얘들아, 어렵지 않아. 인식, 인식, 인식이 중요한 거야. 자, 천천히 생각해보자. 이 정념도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닐 거 아니야. 얘도 역시 필연적인 인과 질서에 따라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 필연적으로 나타난 거야. 그러면 정념이 발생하는 그 인과 질서를 이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돼? 인식, 인식, 인식하면 돼. 한마디로 감정을 이성적으로 잘 인식하면 우린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스피노자는 얘기하지. 설득력 있다. 너네 이렇게 굉장히 막 뭐가 슬프고 두렵고 막 마음이 막 휘몰아치고 내가 나 자신을 어찌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있잖아. 그럴 때 어떻게 해? 차분하게 일기를 써본다든지, 혹은 SNS에 뭔가 이렇게 글을 좀 올려본다든지, 혹은 친구랑 수다를 떠면서 내가 기분이 왜 이렇게 지금 꿀꿀하냐면, 그러면서 내가 왜 지금 이런 정념에 휩싸였는지, 그 정념이 왜 생겼는지, 그것을 원인과 결과를 한번 차분하게 내가 인식하고 말해내고 적고 이렇게 인식하면 그것만으로도 어때? 훨씬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정념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되잖아. 아, 내가 이래서 지금 이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거구나라고 인식하면 정념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죠? 따라서 얘들아 잘 보자. 이렇게 정념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떤 삶? 그래. 자유롭게 살아가는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성을 잘 개발하고 이성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네. 너무 중요한 거 났다. 스피노자는 인간도 신도 자유 의지는 가질 수 없다고 했어. 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살 수는 있는 거야. 자, 인간은 자유 의지는 가질 수 없지만 오히려 자유 의지를 내려놓고 이성을 잘 발휘해서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인식한다면 정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는 있구나. 스피노자는 이야기합니다. 무지한 사람은 불충분한 지식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 원인에 시달림을 받아. 하지만 현명한 사람, 즉 이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은 필연성, 즉 신적 필연성을 인식함으로써 자신과 신과 사물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게 되고요. 그럴 때 정념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일까요? 스피노자는 최고의 행복을 지극한 행복이라고 불러서 지복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지복이라고 하는 워딩은 스피노자만 쓴건 아니지만 스피노자가 독특하게 또 자주 사용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스피노자는 이런 최고의 행복, 지복에 이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이성을 온전하게 잘 사용해라. 그런 이성을 잘 사용해서 자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죠. 이성적으로 관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자연에 대한 이성적인 관조. 관조라고 하는 건한 발자국 물러서서 물끄러미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잖아. 얘들아,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해 볼까? 자연을 신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신에 대한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다. 이성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지적인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다. 관조? 계속 물끄러미 바라보는 거네. 여러분이 자꾸만 누군가를 물끄러미 바라보게 돼. 그럼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잖아. 아, 이거 사랑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걸 다른 말로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다라고도 표현했어요. 아, 인격이 없는 그런 자연 그 자체로서의 신이지만 우리는 그 신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도 스피노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는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발생하는 궁극적인 원인인 신, 즉 자연과 그 원인으로부터 사물들이 발생하는 필연적인 무슨 질서? 그렇죠. 인과 질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무엇할 것? 인식, 인식, 인식. 그렇지. 인식할 것을 이야기하죠. 인식할 때 계속해서 이성을 강조했고요. 플러스 우리 3종 인식하면서 우리 직관까지 얘기했었죠. 직관적 인식 이런 표현도 굉장히 독특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의 진정한 안정과 평화를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이것이 인간에게 가능한 유일한 최고의 선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야. 다른 워딩으로 바꿔서 얘기해볼까? 결국 우주

산물을 생산한 그 내재적인 원인인 신, 즉 자연을 무엇해야 돼? 인식, 인식, 인식해야 돼. 그리고 그 신으로부터 우리 자신과 사물이 발생한 필연적인 인과 질서를 다시 한번 좋아요. 인식, 인식, 인식할 때 우리는 우주의 다른 존재들과 진정한 유대를 형성하면서 최고의 행복, 지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스피노자는 아주 멋진 명언을 남겼는데요. 최고의 행복, 즉 지복이라고 하는 건 덕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덕그 자체이다라고까지 이야기했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거 전혀 어렵지 않아. 충분히 내 걸로 가져갈 수 있고 평가원에서 계속해서 최근에 여기서 굉장히 다양한 어떤 변주들을 막 섞어가면서 이제 변별력 있는 선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그의 사상을 잘 이해하면 어떤 함정이라도 다 걸러낼 수 있어. 자,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체와 양태 다르지? 실체는 신즉 자연밖에 없고 인간과 모든 만물은 양태야. 양태의 근본적인 속성이 있었어. 그게 뭐였어? 자기 보존의 욕구야.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스피노자는 자기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것, 그게 바로 선이다라고 생각했어. 얘들아, 자기를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몸과 마음에 활력이 있어야 되겠지. 아,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활동 능력, 즉 활력을 증대하거나 촉진해야 돼. 그 활동 능력 자체가, 그 자체가 선이 아니야. 활동 능력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절대 발휘하지 않아. 그러면 얘들아, 어때? 자기를 제대로 보존할 수 없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제대로 도모할 수 없지. 그걸 어때? 발휘해서. 그 활동 능력을 증대하거나 촉진해야 돼. 즉, 자기 보존에 실제로 도움이 돼야 돼. 그게 바로 선이야.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선은 신을 인식하는 거야. 왜냐하면 신을 인식하고 그 필연성에 따라서 살아갈 때 정념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몸과 마음이 진짜 건강하게, 활력 있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잖아. 아, 그런 의미에서 정신의 최고선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덕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덕그 자체이다. 왜냐하면 그 덕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어? 자신의 자기 보존에 유익하고 활력을 증진하는 것인데, 아, 그것은 바로 그렇지. 신을 인식하는 것이고, 이렇게 신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때, 우리의 정신은 정념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서 만족을 얻을 수 있고,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잖아. 그것이 바로 최고의 행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덕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덕그 자체이다. 최고의 행복도, 덕도, 선도, 다 스피노자는 자기 보존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자.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관조하는 데서 우리는 최고의 행복, 지복을 누릴 수 있다. 계속 비슷한 내용들이 다른 워딩으로 표현된 이유는 친구들이 스피노자 관련된 문항은 조금만 어휘가 바뀌어도, 조금만 워딩이 바뀌어도 막 어렵게 느끼거든. 그런데 아, 그럴 필요 없다. 우린 다 해석해낼 수 있다라는 걸 같이 한번 좀 트레이닝 해보는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한번 해 보았습니다. 자, 스피노자. 관련된 내용들 같이 한번 우리 원전 자료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피노자는 이야기합니다. 신은 그 자신의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하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강제되지 않는다. 즉, 어때? 신은 그 자신의 필연적인 그 법칙에 의해서만 활동하기 때문에 아무리 신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그 법칙을 벗어날 수 없어. 그러니까 인간과 신 모두에게 자유의지 자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은 모든 것의 내재적인 원인이지 초월적인 원인이 아니다. 자연에는 우연한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동하게끔 신적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이미 무엇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은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다든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자, 스피노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성에 의해서 추구하는 모든 것은 단지 무엇하는 것? 인식, 인식, 인식하는 것이다. 정신은 이성을 사용하는 한에서 인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결코 자기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정신의 최고선은 무엇이야? 신을 인식하는 것이고, 그렇게 신을 인식해서 살아갈 때 자기 보존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이 중요했습니다. 삶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지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며, 오로지 이것에 의해서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 있다. 자, 삶에서 무엇보다 유익한 것은 가능한 지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요런 표현도요, 똑 떼어내서 동그라미 1, 2, 3, 4, 5, 기역, 니은, 티끌, 리을의 선지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최고의 행복은 신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나오는 정신의 만족일 뿐이다. 자, 요 진술도 똑 떼내서 동그라미 1, 2, 3, 4, 5와 기역, 니은, 티끌, 리을의 선지로 자주 나와요. 그런데 지성을 완전하게 하는 건 다름 아니라 신과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나누는 활동을 무엇하는 것? 인식, 인식,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성에 의해 인도되는 사람이 품고 있는 최고의 욕망은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인식하려는

그럴 때 자기 보존에 가장 온전하게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스피노자 계속해서 이성 중심의 유리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은 외부 원인에 휘둘린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갖지 못한다. 자,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어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필연성에 의해서 자신과 신과 사물을 인식하고 존재하기를 멈추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그렇지, 정신이 항상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건 매우 어렵게 보이지만 분명하게 가능한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스피노자의 지금 이성을 중시하는 사상을 같이 한번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또 경험주의 라인의 또한 명의 사상가 만나봐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베이컨 공부했고, 베이컨을 경험해보고 나서 베이컨의 맛을 보고 너무 좋아서 흉흉흉, 흥흥흥 웃는 모습 생각하면서 우리 또 흄까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흄 역시 영국의 사상가. 베이컨과 흄 모두가 다 영국의 경험주의적인 전통을 잘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그 흄이 경험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어떤 입장을 우리에게 또 전달해 줄지 또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흄은 아주 재미있는 주장을 했어. 도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성이 아니라 무엇이다? 감정이다. 그래서 감정을 중심으로 사상을 전개해 나가서 주정주의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는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근거,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다. 우리가 선악을 판단할 때 그걸 머리로, 이성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다. 사실은 감정에 의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좋은 기분이 들어. 그럼 그걸 선이라고 본다는 거죠. 저 사람의 저 행동을 보니까 나 나쁜 기분 들어. 그럼 그 행동을 나쁜 행동이야 라고 우린 판단한다는 거야. 선악 판단의 근거가 감정이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도 결국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야. 너무 중요해. 삐뽀, 삐뽀. 흉도 얘들아, 촘촘히, 꼼꼼히 다 알아두셔야 돼요. 자,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선악 판단의 근거도 감정이고 도덕적 행위의 직접적 동기도 감정이야.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흄은 도덕에서 무엇을 중시했어? 그렇죠, 감정을 중시했는데 감정이라고도 표현되고요. 정념, 정서, 인상, 뭐 다양한 워딩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흄은 이야기하죠. 도덕적인 올바름과 악함이라고 하는 건 판단된, 이성으로 판단된다기 보 판단된다기보다 오히려 감정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요. 같이 한번 얘들아, 좀 흄의 사상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어떤 한 기부천사, 사랑의 연탄 배달을 하고 있는 기부천사가 있어. 이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너무 기분 좋다, 저런 선행을 보니까 기분 좋다, 어떤 관찰자가 기분 좋은 감정을 느꼈어. 자, 흄은요, 잘 보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그런 기분 좋은, 유쾌한 감정, 그것에서부터 도덕적인 선을 설명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사람의 행위자의 행위나 품성을 봐야 돼. 즉, 무생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도덕과 관련이 없어. 하늘에서 노을이 지는 걸 봤더니, 아, 내 마음이 기분 좋다. 그 노을은 도덕과는 관련이 없는 거야. 행위자의, 네, 행위나 품성을 봐야 합니다. 무생물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은 도덕과 상관이 없는 감정이야. 두 번째, 행위자의 행위와 품성, 이두 개가 다 가능해. 보통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행위는 된지만 품성을 보면서 느끼는 건 도덕적인 감정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틀렸어. 행위, 품성 둘다다 가능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도덕적인 선이나 악이라고 하는 건 관찰자의 마음 안에 있는 걸까? 아니면 외부에 객관적으로 똑 떨어져서 존재하는 실체인 걸까? 느껴지는 거니까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느껴지는 거지.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는 거야? 관찰자의 이 마음 안에서 있는 것이지. 어떤 객관적으로, 어떤 외부의 객관적인 실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 객관적인 어떤 실제는 아니다.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관찰자의 마음 안에서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네, 느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자. 선과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무엇이나, 그렇죠, 잘했어, 행위나 품성 둘다다 돼.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관찰자의 마음 안에 있는 시인의 감정. 나 저런 거 보니까 너무 기분 좋다, 계속 그런 일 일어났으면 좋겠다, 시인의 감정. 혹은 나저 기분 나빠, 범죄 뉴스 보니까 나 저런 일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런 부인의 감정을 표현한 거야. 시인의 감정을 표현하면 선이 되고요, 부인의 감정을 표현하면 악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흄은요, 도덕적인 선과 악이라고 하는 건 외부 세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내 존재해. 그렇지. 그것을 바라보는 관찰자의 마음 속에 존재한다. 즉, 판단 대상 속에 도덕적 선악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의 마음 안에 존재한다. 도덕적 가치가 판단 대상인 행위자나 행위자의 행위나 품성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관찰하는 관찰자의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얘들아, 그러면서 흉은요, 어때?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실천을 하는 직접적인 동기가 감정이다, 정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감정을 중시하고 있어요. 얘들아, 정리해봐. 흉이 감정을 왜 중시했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첫 번째 뭐였어? 선과 악을 판단해 주는 건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었기 때문이야. 두 번째 뭐야? 도덕적 실천의 직접적인 동기도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에 이두 가지 이유가 감정을 중시하는 이유였습니다. 결국은 도덕적인 구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도덕적으로 직접 실천하고 행위하는 동기에 있어서도 더 중요한 건 이성이 아니라 무엇이야? 감정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흉은 이성은 감정의 노예다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얘들아, 그런데 얘들아 잘 봐봐. 그렇다고 해서 이성이 도덕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걸까? 그건 아니겠지? 아무리 노예이긴 하지만 보조자의 역할은 할수 있는 거야. 따라서 이성이 도덕적 행위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얘들아, 어떤 역할 하지? 감정을 돕는 보조자.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야. 자, 이성의 역할 어떤 게 있을까? 감정으로부터 도출된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최선의 수단과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지식과 정보는 제공해 줄수 있고요. 감정이 근거로 삼고 있는 믿음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그런 믿음이 과연 팩트인지, 진실한 것인지, 이것을 밝혀주는 등 정념에 봉사하는 이런 보조적인 역할을 분명히 한다. 자, 따라서 힘은 이성의 보조적인 역할을 인정한다. 어때? 완전히 맞는 진술이 되겠죠? 수단과 방법, 절차,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 절차를 안내해주고요. 추론도 해주고요.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 그 타당성과 진실성까지. 진짜 이제 가짜인지를 변별해주는 역할 역시 이성이 합니다. 도덕적인 선악은 감정이 변별해주지만 그것이 팩트인지 팩트가 아닌지 진위는 이성이 변별해준다.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네요. 그런 의미에서 흉은요, 도덕에 있어서 계속해서 감정을 중시했어. 우리가 아까 사랑의 연탄 배달을 하는 그 기부천사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시인의 감정이 떠올랐지? 이 시인의 감정은 어때? 유쾌한 감정이야. 그치? 이거 되게 기분 좋은 감정이다. 라고 하는 건알수 있어요. 이런 유쾌한 감정이 왜 들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에, 그렇지, 유용했기 때문이야. 그것이 바로, 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반면에 어떤 범죄 뉴스를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들어? 아유, 부인의 감정이 들어. 얘들아, 부인의 감정이 들었다는 건 뭐야? 굉장히 불쾌했다는 거야. 그치, 얘들아? 불쾌했다는 건 무엇이지? 그래, 바로 어때? 우리 사회에 뭔가 악을 끼쳤다는 거야. 이건 뭔가 유용하지 않았다는 거지.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쾌한 기분이 드는 부인의 감정이 들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도덕적인 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도덕적으로 시인하고 부인하는 감정을 중시했는데, 잘 보자. 이건 결국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면 안 돼. 공평한 관찰자의 시각에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이어야 해? 옳지.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된 사회적 감정이어야 하죠. 자, 따라서 휴문 이야기합니다. 도덕적인 선과 악은 자신의 개별 이익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도덕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적의 훌륭한 성품은 우리에게는 해롭지만 존경심을 일으킬 수 있는 건 우리에게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보편화될 수 있는 사회적인 감정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과 불행을 같이 느낄 수 있는 어떤 능력? 좋아요. 공감 능력이야말로 도덕의 기초다. 공감은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요. 편협하고 개인적인 관점을 극복하게 해주는 자연적인 성향으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공통적으로 신의 감정을 가질 수 있는 건 공감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그런 것이 바로 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이 도덕적인 감정은 아니었죠. 즉, 행위자의 행위나 성품을 보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 도덕적인 감정이었고요. 무생물이 주는 쾌나 불쾌는 도덕과는 무관한 것이었네요. 자,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도요, 꼼꼼하게 복습.

안녕하세요. 빠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아, 너무나 빠습니다. 좋습니다. 32강이고요. 아, 여러분이 가르치고 계신 수능 특강 교재로는 11강 두 차례 세계 대전 129페이지에 있는 내용부터 들어갈 텐데 이번 강은 총 3강으로 이제 나누어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강, 다음 강, 다다음 강 이렇게 갈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1차 세계 대전의 배경, 전개 과정, 그다음에 그 러시아 혁명 요거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요 파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히 좀 공부할 게 있거든요.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먼저 천천히 가겠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우리 해야 될 게 좀 많으니까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산업혁명에 성공했던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자신보다 약한 아시아, 아프리카 쪽으로 진출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제 식민지가 고갈이 되었습니다. 근데 뒤늦게 이 쟁탈전에 뛰어들었던 독일은 당시에 그 어떤 유럽의 나라보다 산업적으로 우수한 측면이 있었는데 식민지는 적었거든요. 그것을 뭔가 빼앗고자 하는 욕망에서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지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이탈리아로 대표되는 삼국 동맹이 있었고요. 삼국 동맹이 있었고요. 삼국 동맹 대 영국, 프랑스, 러시아로 대표되는 삼국 협상팀이 있었습니다. 요걸 뭐 이제 협상국 뭐 요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거대한 그 두 덩어리가 대립을 하고 있던 상태였었어요. 요게 이제 컸고, 자,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보자면 영국의 3C 정책,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를 연결하는 영국의 3C 정책과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려고 하는 독일의 3B 정책의 대립, 이런 것들도 좀 있었죠. 자, 이러한 대결 구도 가운데 요 이탈리아의 행보 먼저 살짝 설명드리고 갈게요. 이탈리아는 전쟁을 시작할 때는 협상국에 있다가 동맹국에 있다가 시작하고 나선 얼마 안 돼서 바로 협상국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게 하나가 있었고 뒤늦게 1차 세계대전에 본격화되었었던 요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도 요 독일 편,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편에 있었다가 이들은 오히려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됐었다라는 요 기본 패턴 기억해 두시고요. 요거는 수업 듣다 보면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대외 정책의 변화. 독일의 통일 과정에서 가장 절대적인 역할을 했었던 비스마르크. 비스마르크는 프랑스로부터 대승을 거두고 나서 유럽의 현상 유지를 선택하게 돼요. 이 유럽의 현상 유지란 프랑스의 고립화를 추진하는 거에서부터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체결했어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황제가 되었었던 비렐름 2세 같은 경우는 아니 비스마르크 아저씨 이러면 안 돼요. 우리도 이제는 진출을 해야 돼요. 다른 나라처럼 또 해외 개척을 해야 됩니다 라고 하게 되는 대외 팽창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었고요. 그러하면서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를 연결하는 3V 정책 등이 있었고 그러한 와중에 충돌했던 게 모로코 사건입니다. 원래 모로코는 프랑스가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였는데 독일이 들어오게 되죠. 이게 1905년에 1차 모로코 사건, 1911년도에 2차 모로코 사건으로 프랑스와 독일은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영국의

라고 하고요. 슬라브라고 하는 것은, 범슬라브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를 비롯한 뭐 세르비아 같은 나라의 주요 인종이 됩니다. 자, 보자면 발칸 지역에서 독일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을 후원하는 범게르만주의가 있었고요. 자, 러시아가 세르비아를 후원하는 범슬라브주의 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와중에 발칸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발칸 전쟁은, 발칸반도가 여러분, 그 여기가 발칸반도죠.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이 발칸반도는 원래 누가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여기는 오스만 제국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칸반도에서 독립운동이 벌어졌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 독립운동을 발칸전쟁이라고 하는데, 좀 더 가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발칸반도의 여러 민족이 오스만 제국의 저항을 하는 한편 영토를 획정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 안에서 이 발칸반도는 유럽의 화약고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됐냐? 크지 않은 땅에 너무나 다양한 인종과 너무나 다양한 종교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여기저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발칸 전쟁이 있었고, 자, 삼국 동맹 대 삼국 협상. 자, 삼국 동맹은 누구?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삼국 동맹의 하나였다, 삼국 협상의 하나였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어때요? 삼국 간섭.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삼이라고도 쓸 수 있겠죠? 한국사에서 많이 봤던 거죠. 삼국 간섭은 어딥니까? 러시아 대 프랑스, 독일이거든요. 러프독. 요거는 또 완전 다르잖아. 그렇죠? 삼국 동맹은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삼국 협상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삼국 간섭은 러시아, 프랑스, 독일. 이런 걸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러시아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러시아에 대한 문제가 나왔다. 삼국 간섭의 일원이었다. 내지는 삼국 협상의 일원이었다. 둘 다 맞는 말이죠. 삼국 동맹의 일원이었다. 아니잖아.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주요 단어들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칸 전쟁이 있었고요. 발칸. 우리가 흔히 여기를 발칸반도라고 합니다. 여기 전체를 발칸반도라고 하죠. 다양한 국가, 다양한 인종, 다양한 종교가 혼재되어서 있었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제 필기노트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자, 1차 세계대전의 배경은, 먼저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8년까지입니다. 삼국 동맹, 독일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삼국 동맹대, 영국, 프랑스, 러시아로 대표되는 삼국 협상 간의 대립이 있었고, 발칸 문제가 있었어요. 오스만이 좀 힘이 약화하는 과정 가운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힘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를 병합했었고요. 이러한 그 상황이 하나 있었고, 1차 발칸 전쟁은 오스만에 대한 발칸 동맹의 저항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세르비아가 주도하죠. 2차 발칸 전쟁은 특히 이 1차 발칸 전쟁에서 성과가 있었던 세르비아가 좀 전횡을 하게 되자 불가리아가 좀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이 동맹 국가들의 내분이 2차 발칸 전쟁이었습니다. 이게 1912년, 13년 이렇게 있는데 연도까지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자, 범슬라브주의, 러시아 세르비아를 바탕으로 하는 범슬라브주의 대 독일 오스트리아로 대표되는 범게르만주의, 영국의 3C 정책 대 독일의 3B 정책, 이러한 대결이 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배경이고요. 그게 이런 결과를 갖고 왔다고요. 되셨죠? 일단은 배경 천천히 한번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갑니다. 사라예보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자, 사라예보 사건은 사라예보를 방문했었던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의 민족 청년에게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돼요. 이게 사라예보 사건이 되고요. 이 사라예보는 보스니아의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됩니다. 저 그렇게 되자 오스트리아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돼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오스트리아의 큰형이 누구예요? 독일이 있고요. 세르비아의 큰형이 누구예요? 러시아가 있죠. 그러니까 범게르만주의의 가장 대빵 독일이 있었고, 범슬라브주의의 가장 대빵 러시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이제 약간 세력적으로 봤을 땐 좀 그 밑에 해당되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아이 당연하겠죠, 어떤 의미에선 자신들의 황태자 부부가 암살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겠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입장에선

그래서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요. 자, 그렇게 되자 동맹국, 즉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독일과 협상국 간의 참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스만 제국과 불가리아도 어디 측에? 동맹국 측에. 여기서 말한 동맹국 측은 독일 측이 되겠습니다. 독일 측에 가담하게 됩니다. 원래 동맹국이었던 이탈리아는 전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14년에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15년에 바로 협상국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을 보시면 독일군의 진격이 있습니다. 벨기에를 침공했고요. 프랑스로 진격해 오게 됩니다. 마른 점투, 솜 점투. 우리가 흔히 1차 세계대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총력전. 국가의 전체 기운을 총력을 기울여서 전쟁을 했다 해서 총력전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는 표현하냐. 마치 마른 솜을 짜는 것 같은 총력전이었다. 마른 솜 전투. 여러분, 젖은 솜은 짜면 물 금방 나오잖아요. 마른 솜은 짜도 짜도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총력을 기울여서 짜도, 맞아요. 그러한 총력전 상태였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마른 점투, 솜 점투로 대표되는 게 1차 세계 대전입니다.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참호전이 전개가 됩니다. 참호가 뭐죠? 이제 군대 간 친구, 아직 여러분 이 강의 듣는 친구 중에서 이제 군대 갔다 온 친구는 그리 많지 않을 텐데, 자신의 몸을 숨기기 위해서 참호를 판다고 하거든요. 이게 구덩이 같은 걸 파서 들어간 다음에 서로 대치하고 있는 형태를 참호 전쟁 양상이라고 해요. 참호 전이 전개가 되었었고. 자, 그러면서 영국 해군에 북해 봉쇄가 있었고요. 독일이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전개합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지켜야 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냐? 군인들만 공격을 해야지 민간인이라든가 일반 상선, 이런 상선은 건드리지 않는 게 최소한의 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코너에 몰리게 되었던 독일이, 아, 우리는 제한 없이 그냥 잠수함 발사할 거야. 우리 북해 막을 테니까 어쩌 오지 마. 누가 됐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과정 중에 미국인들이 좀 피해를 보게 되고요. 그동안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고 있었던 미국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면서, 참전하게 되면서 전쟁의 양상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게 언제냐면 1917년의 일입니다.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게 돼요. 러시아 혁명은 잠시 뒤에 좀 자세하게 나올 거고요. 러시아는 독일과 단독 강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전쟁에서 빠지게 돼요. 그래서 러시아는 거의 전쟁 거의 다 해놓고요. 거의 끝나기 한 1년도 안 남은, 한 반년 조금 더 남은 기간에 전쟁에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 조약에서 독일과 러시아는, 아, 이젠 우리 더 이상 전쟁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제 필기노트를 한번 정리해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동맹국 측에 있다 바로 넘어갔고요. 자, 그러면 동맹국의 지금 대표 선수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오스만 제국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였었고 1917년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러시아도 전쟁 끝날 때쯤에는 전쟁에서 빠지게 되죠. 이 측을 협상국이라고 합니다. 자, 이 1차 세계전의 양상은 총력전,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서, 예전에는 전방에서만, 군인들만 전쟁을 하는 양상이었었는데, 전쟁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후방에서 물자도 보급하고 하다 보니까 특히 여성들이 전쟁에 기여하는 부분이 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여성들의 권리가, 특히 선거에서의 권리가 더 인정되는 그러한 배경이 되죠. 참호전. 그다음에 신무기가 등장했습니다. 독가스라든가 전차라든가 잠수함 같은. 그래서 이 전쟁의 양식은 뭐 마른 솜을 짜는 것 같은 총력전이었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무제한 잠수함 작전으로 미국이 참전하게 되었었다. 1917년도에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쳤던 건 누굽니까? 독일이죠. 그래서 전쟁의 참전국은 요렇게 됩니다. 한번 가볼까요? 일단 영국, 프랑스, 러시아 제국인데, 러시아는 전쟁 거의 끝맞이쯤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원래 동맹국 측이었다가 협상국 측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뭐 발칸반도의 많은 나라들도 뭐 이쪽에 이제 쓰게 되고, 그다음에 이 동맹국 측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다음에 불가리아랑 오스만 제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능 문제가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저는 여러분 이 정도는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중립국이라는 그런 개념 있죠. 중립국.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었던 1차 세계

대전에 참가하지 않았었던 대표적인 나라가 여기 에스파냐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쯤에 있었던 전 세계에서 가장 유행했던 전염병 중에 스페인 독감이 있거든요. 에스파냐 독감. 이 사실 스페인에서, 에스파냐에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스페인 독감이라고 거의 정식적으로 얘기를 해버리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중립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자면 여기 스위스, 그리고 덴마크, 스웨덴. 이 중에서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건 어디? 여기 에스파냐 정도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이쪽에 보자면 여기가 여러분 어딥니까? 나라론. 덜란드, 덜란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같은데도 다 1차 세계대전에 중립국이었었다. 어디 어디요? 에스파냐,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같은 데는 중립국이었었다라는 거 먼저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계속 갑니다. 1차 세계대전 참전 결정. 독일 제국은 법이나 인도주의의 제약을 무시한 채 잠수함을 동원하여 영국, 아일랜드, 유럽 서부 해안 또는 지중해에 있는 독일의 적들이 관할하는 항구에 접근하려는 모든 선박을 침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 잠수함의 전쟁 행위는 인류에 대한 전투 행위입니다. 미국 선박이 침몰되고 미국 국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도 전쟁에 참여할 것을 미국이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1차 세계대전 도중 독일은 영국 본토와 유럽 대륙 간 지정 해역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무차별 잠수함 공격을 감행했고요. 이로 인해 미국 상선이 독일 잠수함 유보트의 공격을 받아 침몰하는 사건이 거듭되자 미국 대통령 윌슨은 의회에서 참전을 호소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 뛰어들었다. 요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의 그 윌슨입니다. 자, 그래서 요러한 전투 영상. 자, 전투 영상은 독일은 사실 양쪽에서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양쪽에서. 독일 입장에서 요쪽이 뭡니까? 서부 전선. 요쪽이 동부 전선입니다. 자, 서부 전선은 그러면 누구누구랑 쉽게 말하면 싸우는 거냐면 영국군과 프랑스군과 싸우는 게요 서부 전선이었고요. 가장 치열했던. 여기가 엄청난 진흙탕이고요. 그래서 25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공동묘지가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졌다. 로맨스 랜드라고 하는 그러한 이 서부 전선 가장 참혹했던 지역이 있고 여기 요 동부 전선은 러시아랑의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 요것이 우리가 이제 다다음 강에 배우게 되는 1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 독일 아닙니까?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요 양쪽에서 공격을 받으면서 고생을 해 놓으니까 2차 세계대전 일으키기 전에는 이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일으킬 때쯤에는 소련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독소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개전을 하게 되었던 게 2차 세계대전입니다. 왜?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양쪽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저희 본문으로 돌아가서 전쟁의 종결 보겠습니다. 자, 전쟁은 동맹국, 즉, 불가리아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항복과 독일만 이때 남아 있었거든요. 독일의 킬, 지명입니다. 군대의 항구. 킬 군항에 해군들이 봉기를 시작하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비렐름 2세의 망명. 비렐름 2세가 아까 그 확장주의 정책을 펼쳤던, 대외 팽창 정책을 펼쳤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비렐름 2세의 망명이 있었고요. 공화국이 선포되었어요. 연합국 측과 독일 임시정부의 휴전 조약이 체결되면서 1차 세계대전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은 언제서 언제? 1914년에서 18년입니다. 전쟁의 특징, 어떤 양상? 총력전 양식, 전후반 구분 없이 국가 전체 인력과 자원을 투입했고요. 참호전, 신무기의 등장 등이 있었습니다. 탱크, 전투기, 잠수함, 독가스 같은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료 플러스에 보시면 이런 게 나오게 되죠. 독가스를 피해 방독면을 쓴 군인. 왜 독가스가 이때 본격화되었을까요? 참호에 각각 들어가서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쏴버리니까 이 전쟁이 몇날 며칠이고 몇 년이고 계속 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그 적국을 땅에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땅을 타고 슥 들어가는 독가스 이런 걸 넣는 것이죠. 또 그것을 막기 위한 방독면 같은 게 이때 또 나오기도 했었고요. 이런 참호전 양상이 독가스까지 전해지게 되었던 것이고 비행기를 만드는 여성 노동자들.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의 특징은 뭐? 1차 세계대전은 과학기술과 대량 생산체제의 발달에 따라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전쟁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되었어요.
전투기

돌가스 등의 신무기가 있었고 돌격전이 어렵게 되자 참호를 파고 대치한 참호전이 계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나라의 인적 물적 자원이 총동원되는 총력전으로 군수공장 농장의 인력은 여성으로 대체되었다라고 합니다. 아, 저는 진짜 이 사진 보면요, 그냥 슬퍼요, 여러분. 이게 한두 시간 물을 담가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몇 날, 며칠이고,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에는 이 당시에는요, 총을 맞아서 사실은 적국의 총을 맞아서 죽은 것보다 이 당시에 뭐 쥐에 물리거나 이런 전염병이라든가, 그 다음에 깨끗이 못한 환경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더 많았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있었을 정도로 당시의 상황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특히 쥐들 때문에 고생이 많았대요. 여기저기가 그 시신들이잖아요. 쥐들이 그 시신들을 먹기도 했었고, 그 1차 세계대전에 참가했던 어떤 군인의 그 기록을 보면 사실은 적국이 쏘는 포탄이나 총알보다 내 다리를 쉴 새 없이 물어뜯는 쥐가 훨씬 더 나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을 정도로 당시 쥐들이라든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참호 안에서의 환경은 말 그대로 최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독가스, 방독면, 기관총 같은 것들이 1차 세계대전에서 있었고요. 탱크의 등장도 역시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 다시는 이런 전쟁이 없어야 되는 된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 이런 숫자는 외우지 마세요.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건 스페인 독감, 에스파냐 독감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에스파냐 독감은 1918년, 즉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부터 19년까지 있었습니다. 정확한 기록은 거의 이 당시에는 뭐 통계나 이런 게 이제 제대로 잡히기가 전이니까, 일설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5%가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전 세계 인구 한 20억 명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요, 1억 명 가까이가 죽었다라는 일부의 의견이 있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해를 줬어요. 근데 왜 스페인 독감이냐? 에스파냐 독감. 사실은 스페인에서 시작된 건 아니고요. 스페인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중립국이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당시에 유행했던 독감으로 몇 명이 죽었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초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명명이 스페인 독감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 지금까지 정설로 알려진 것은 미국의 중부에서 시작되었던 병이 그 군인이 유럽의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1차 세계대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죽어갔는데, 전쟁 중에는 그 사람이 독감으로 죽었는지 총에 맞아 죽었는지 다른 것 때문에 죽었는지 정확하게 병명을 밝히기가 좀 어렵잖아요. 근데 스페인에서는 전쟁을 안 하고 있던 상태였다 보니까 이걸 공식적인 통계로 최초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명명이 스페인 독감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스페인이 되게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 필리노트를 정리해보자면, 킬 군항의 수병들, 해군들의 반란에 의해서 비렐름 2세가 퇴위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항복했고요. 그러고 나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민주주의는 발전했습니다. 제정의 붕괴, 독일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붕괴되었고요. 보통 선거권의 확대, 특히 여성들의 참정권이 확대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독일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등장했고요. 자, 러시아 혁명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혁명은 사회 변화와 노동자 계급의 성장, 사회주의 정당의 성립도 있었고, 1차 세계대전 중에, 러일 전쟁 중에 피해 일요일 사건이 있었어요. 러일 전쟁이 언제죠, 여러분? 1904년부터 05년까지 있었던 것이 러일 전쟁이거든요. 러일 전쟁에서 1905년 초에, 아니 이러한 차르의 전제정치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시민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해버려요. 마침 그날이 일요일이었대요. 그래서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1905년의 피해 일요일 사건, 피해 일요일 사건은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니콜라이 2세가 두마의 입법권을 보장하는 개혁을 약속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개혁은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었고요. 러시아에서는요, 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은 언제 시작했다고요? 1914년에 시작했죠. 전쟁의 장기화로 물자 부족과 거듭된 패전으로 사기는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한 와중에 페트로그라드, 이게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입니다, 에서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 중심의 혁명이 발생하게 되면서 니콜라이 2세가 퇴위합니다. 우린 이것을 러시아의 2월 혁명 내지는 3월 혁명이라고 그래요.
이게 원래는 3월 혁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사를 전공하신 분들에 따르면 이것은 러시아 혁명인데 러시아력으로는 2월이다. 그래서 이게 조금 혼재돼서 같이 나와요. 그래서 러시아 3월 혁명 내지는 2월 혁명 이렇게 병기되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2월 혁명 내지는 3월 혁명의 주된 내용은 뭐다? 니콜라이 2세가 퇴위되었다. 그 다음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때 이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인물은 케렌스키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뭐 케렌스키 임시정부 이렇게도 표현하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정부가 등장했으니까, 임시정부가 등장했으니까 전쟁이 곧 끝나겠지 했는데 전쟁에서 발을 확실하게 빼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해외에 망명 중이었었던 레닌이, 당시에 레닌은 스위스에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 레닌이 러시아 국내로 들어오는 데는 소련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소련이 특별 기차를, 특별 열차를 만들어줘요. 너 국내에 들어가야지. 내가 가면 또 독일이 지금 그 사이를 다 막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 했더니 우리가 너 들어가게 해줄게. 이것은 독일의 계획이었습니다. 어떤 계획? 레닌이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러시아 국내에서 혁명이 일어날 것이고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 전쟁에서 빠지지 않겠냐라는 그런 계산이 있었겠죠. 어쨌든 이 레닌은 국내로 들어가게 되면서 지금에 있는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에 집중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은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연설을 하게 됩니다. 요 사진이 되게 레닌에게는 가장 인상적인 유명한 사진입니다. 사진 한 장이지만 막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전쟁은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의 정부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막 이러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레닌에 의해서 일어났던 혁명을 10월 혁명 내지는 11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임시정부의 전쟁의 지속, 그러니까 여기 2월 혁명 내지 3월 혁명으로 만들어졌던 그 임시정부를 얘기합니다. 그 정부가 전쟁을 지속하고 있었고요. 개혁은 실패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노동자, 병사, 소비에트와 임시정부의 대립이 있었고요.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레닌이, 내 중심에 볼셰비키들이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를 더 적극적으로 지향했고요. 전쟁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그래서 임시정부를 타도하고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했던 것이 레닌의 11월 혁명 내지는 10월 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레닌은 독일을 비롯한 동맹국과 단독 강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단독 강화 조약이라는 건 뭐냐면, 아, 우리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빠질게 라는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아, 이름이 어렵습니다.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2018년 초의 일입니다.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이제는 러시아는 1차 세계대전에서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사회주의 개혁, 토지 분배 및 주요 산업의 국유화 등이 추진되었었고요. 신경제정책, 요거 많이 물어봅니다. NEP라고도 하는데요. 급격한 공산화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극복을 목적으로 자본주의 요소를 일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특히 레닌 같은 그러한 사회주의 개혁에 강한 모습을 있었던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적 요소 일부를 받아들이는 경제정책을 펼쳤다고요. 그것을 신경제정책이라고 한다고. 요거는 요것도 중요하지만 1921년에 이 신경제정책을 실시했다. 요게 더 중요합니다. 요 연표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른바 소련. 소련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사실은 국가나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의 개념은 아니에요. 사회주의가 된 지역, 그런 지역을 소비에트라고 하거든요. 그 소비에트가 된 여러 지역의 연방, 이른바 소련이 그 합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소련이 해체되거든요. 해체되고 나선 뭐가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 꼬마 때 세계 지도를 보면요, 소련이 거의 전 세계 절반이었고요. 그때는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단어가 아예 없었습니다. 다 소련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각각의 국가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어쨌든 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른바 소련의 등장은 언제다? 1922년. 소비에트 러시아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등 주변의 소비에트 정부를 통합했습니다. 자, 그리고 레닌이 24년에 사망을 하게 되고요. 스탈린이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스탈린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고 독재체제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이걸 스탈린주의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스탈린의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 뭐 이제 시베리아 강제수용소 같은 데

보내거나 혹은 이제 뭐 총으로 암살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제 필기노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러일 전쟁 중에 있었던 것이 피에이르 사건이고요. 정치 개혁을 했지만 당시 러시아 정부는 무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러일 전쟁은 패배로 끝나게 되었었고요. 당시 피에이르 사건을 보고 나선 알았어. 두마 등 설치하면서 개혁을 할게 했지만 당시에 니콜라이 2세는 전제 정치를 더 강화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필품은 부족해졌고요. 물가는 폭등했습니다. 그러자 1차 세계대전 중에 1917년 3월에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걸 러시아력으로는 2월이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3월 혁명이라고도 하고 2월 혁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소비에트를 결성했고 노마노프 왕조를 붕괴시켰습니다. 그래서 니콜라이 2세가 퇴위되는데요. 1차 세계대전은 보통 2세들이 많아요. 독일에서는 비렐름 2세, 러시아에서는 니콜라이 2세.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아하, 1차 세계대전이구나. 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임시정부가 등장합니다. 그 임시정부를 이끌었던 인물은 케렌스키 같은 인물이 되지만, 문제는 전쟁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자 레닌이 국내로 들어오게 되고, 러시아 국내로 들어오게 되고, 레닌은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정부를 구성하게 되고요. 사회주의 개혁을 실시합니다. 토지 분배라든가 산업의 국유화, 신분제 폐지 등이 있었고, 전쟁에서 완전히 빠지게 되는, 당시에 러시아와 단독 강화 조약을 맺게, 독일, 러시아가 단독 강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아,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 몰라도 시험 문제 푸는 데는 이상 없습니다. 그냥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 그냥, 아, 러시아가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빠지기로 한 조약이에요. 그리고 이 사이에는 계속 적백 내전이라고 하는, 당시에 소비에트, 그 사회주의를 더 신봉하는 군과 또 왕조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라는 군대 간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우린 그걸 적백 내전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 있었던 1921년도에 신경제정책, 시장 경제를 일부 도입하는 신경제정책이 있었고, 22년도에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른바 소련이 등장했다. 그리고 24년에 레닌이 사망하게 되자 스탈린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독재 정치를 펼쳤다. 반대파에 대한 숙청이라든가 공포 정치, 뭐 시베리아 강제 수용소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1950년대 돼서 스탈린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했던 내용은 여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배경, 그다음에 전개 과정, 그다음에 러시아 혁명의 전체적인 내용들까지 우리 같이 살펴봤고요. 요 관련돼 있는 문제들 풀어보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게요. 134페이지의 대표 기출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9월 모평 문제예요.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자료는 독일의 슐리펜 장군이 세운 전시 작전 계획이래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협상국과 동맹국에 참전하면서 가가 확대되었대요. 독일은 이 계획을 수정하여 가에서 실행에 옮겼답니다. 슐리펜 계획의 핵심 내용. 전쟁이 발발할 경우 프랑스는 방어적인 조치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됨. 프랑스 국경을 직접 공략하는 전략은 성공 가능성이 낮음.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우회하여 프랑스를 빠른 시간 안에 포위 공격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여러분, 1차 세계대전입니까? 2차 세계대전입니까? 당연히 1차 세계대전입니다. 근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서 그럼 세르비아는 러시아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고, 또 러시아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뭐라고 하니까 독일이 야, 우리 오스트리아 건드리지 마라고 하면서 또 역시 독일이 러시아에게 위협을 가하면서 전쟁이 시작됐던 1차 세계 대전을 뜻합니다. 1차 세계 대전은 1914년부터 18년까지 있었죠. BC 정부가 수립되었다. BC 정부는 1940년에 수립되거든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있었던 것이고요. 아도와 전투가 벌어졌다. 아도와 전투는 여러분 누구랑 누굽니까? 에티오피아랑 이탈리아가 붙었던 것이죠. 이탈리아가. 예. 여기서 누가 이깁니까? 에티오피아가 이기고 이탈리아가 진 전투. 그러면서 이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에

거의 유일하게 싸워서 주권을 지켜내었던 거의 유일한 나라가 되죠. 뭐 라이베리아 같은 경우는 큰 전투 없이 이겨냈으니까 뭐 그러니까 라이베리아, 에티오피아가 그 유이한 독립국을 유지했지만 싸워서 이겨낸 건 에티오피아밖에 없습니다. 이때 에티오피아도 운도 좋았어요. 이탈리아랑 붙어서 그랬어요. 아마 영국이나 다른 데였으면 졌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어쨌든 그게 있었고요. 러시아 혁명이 일어났다. 러시아 혁명은 1917년에 3월 내지는 2월, 그 다음에 10월 내지는 11월에 있었던 것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게 러시아 혁명 아닙니까? 예, 정답은 3번.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는.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이 맹한 단체인 국제연맹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1920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건 해당되지 않고요. 닉슨 독트린? 닉슨 독트린은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이 격화되는데 그걸 완화해주는 것이 바로 이 닉슨 독트린입니다. 연도상으로 따지자면 1969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인 기출문제가 있었고요. 달목골 문제로 넘어오면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문학으로 있는 세계사. 오늘 밤, 다음 날 밤 후퇴가 시작되었다. 독일군과 오스트리아군은 북쪽으로 뚫고 산골짜기를 따라 어쩌고저쩌고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헤밍웨이의 소설인 무기여 잘 있거라의 일부분이래요. 소설에서 미국인인 주인공은 이탈리아군 장교로 참전하였는데 전쟁의 참혹함에 점차 환멸을 느끼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소설은 역사적으로 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 당시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함께 삼국 동맹의 일원이었으나 탈퇴하여 연합국에 가담하였다. 이거 뭐죠? 1차 세계대전이죠.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걸로 찾으랍니다. 에로호 사건? 에로호 사건은 여러분 뭐의 배경이죠? 2차 아편전쟁의 배경입니다. 1856년 대서양 헌장이 발표되었던 것은요, 이게 1941년인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사건으로는 대서양 헌장입니다. 포츠머스 조약은요, 러일 전쟁에 대한 종전 조약이에요. 1905년에 있었습니다. 독일이 국제연맹에서 탈퇴했던 것은 1933년의 일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14년에서 18년이니까 관련 없죠. 러시아에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되었던 건 러시아 혁명. 소비에트 정부는 10월 혁명 내지는 11월 혁명의 결과니까 1917년이니까 당연히 요 사이에 있었던 것이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 2, 3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랍니다. 유럽의 세력 균형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사건은 가의 수립이었는데 베르사유 궁전에서 제국의 수립을 선포한 이 나라는 군사주의를 표방하고 국가적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대요. 그러나 이는 이미 광대한 식민지를 확보하고 있던 이웃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위협하는 것이었고 특히 가의 비렐름 2세는 이라고 나왔습니다. 가는 어디죠? 독일 제국이 되겠네요. 스웨즈 운하를 건설하였다? 스웨즈 운하를 건설하기 사실은 처음 제안했던 것은 프랑스 측이었었고요. 예, 그것을 이제 이집트가 주도하다가 자금적인 문제로 인해서 영국에게 그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죠. 독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벵골 무단령을 발표했던 건 어디? 영국. 파쇼다에서 영국과 충돌했던 건 랑스, 프랑스. 중국의 21개조 요구를 제시했던 것은 일본. 제1차 세계대전 중 제정이 무너졌다. 황제체제가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독일이 해당되겠죠. 요것은 독일도 되고 오스트리아도 해당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기본 문제 2번 갑니다. 밑줄 친 전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요 전쟁을 찾으래요. 독일의 지지를 확보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르비아의 여러 항목에 담긴 최후 통첩을 보냈고요. 세르비아는 그중 일부는 수용했지만 암살 사건 수사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관원이 참여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했대요. 결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대세르비아 선전포고가 이루어졌고 러시아는 세르비아를 지원하기 위해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8월 1일 독일은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프랑스도 곧바로 동원령을 선포했고 이처럼 유럽 각국은 전쟁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진주만 기습으로 전선이 확대되었던 것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1941년도에 진주만 기습 이것으로 인해서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게 되죠. 태평양 전쟁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모로코 사건이 일어난 원인? 모로코 사건은 1905년, 1911년 프랑스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차지하고 있었던 모로코에 독일이 들어오면서 했던 것이죠. 1차 세계대전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일본이 타이완을 차지하는 결과는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에 대한 결과로 일본이 타이완을 차지하게 되고요. 무제함 잠수함 작전의 배경으로 미국이 참전했던 것이 1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가장 상징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겠죠. 중국에서 태평천국 운동이 일어난다? 자, 중국에서 태평천국 운동은요, 1850년대에 일어나요. 51년부터 64년까지 있었거든요. 1차 세계대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3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3번 보시면, 밑줄 친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으래요. 전제적 타도를 외치는 페트로그라드 민중의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었을 때, 정부 측을 도우러 나선 세력은 경찰과 군대의 지휘관을 빼고는 거의 전무하였대요. 고립무원 상태에 놓인 차르 니콜라이 2세가 퇴위 선언문을 서명한 다음날, 두마의 지도부는 임시정부의 성립을 발표하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임시정부는 3월 혁명 내지는 2월 혁명의 결과로 나오게 되었던 그 임시정부가 되고요. 그 임시정부의 부의장인 케렌스키가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하였다. 그래서 이 임시정부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케렌스키 임시정부라고도 불린다. 이게 다 언제 있었습니까? 1917년에 있었습니다. 삼국 간섭을 주도하였다? 이거랑은 관련 없죠. 삼국 간섭은 이 시모노세키 조약에 의해서 일본이 중국의 타이완과 랴오똥반도를 얻게 되자 그 랴오똥반도를 다시 일본으로부터 중국에 넘어가도록 간섭을 했던 것이 바로 삼국 간섭입니다. 요이 1917년 상황은 전혀 관련 없고요. 농노해방령은 1861년이죠. 피해 일요일 사건을 일으켰던 건 1905년이니까 관련 없고요. 데카프리스트의 봉기를 진압하였다. 1825년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참전을 지속하였다. 그랬기 때문에 이 임시정부를 타도하면서 등장했던 게 레닌의 그 10월 혁명 내지는 11월 혁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1, 2,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비헬름 2세가 독일 황제로 즉위한 이후 독일은 점점 더 공격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대요. 당시 유럽 국가 중에 일부는 경제적, 군사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독일을 점점 더큰 위협으로 느꼈고요. 특히 가는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동맹이 자국의 서부, 내가 요렇게 있는데 요쪽이 서쪽이잖아요. 서쪽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자국에, 그러니까 요 가는 누구였습니까? 러시아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삼국 협상을 통해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동맹의 반대편인 프랑스와 가, 즉 러시아의 편에 서게 하였다. 그러면 나는 누구겠습니까? 나는 영국이겠네요. 아, 이런 질문 최근에 트렌드적인 문제 하나겠죠. 그러면 가는 러시아, 나는 영국입니다.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했던 것은 독일에서 있었던 일이죠. 제1차 세계대전 중 황제가 퇴위되었던 게 러시아가 맞지 않나요? 맞네요. 예, 정답 2번이네요. 일본과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했던 것은 영국이 아니라 러시아입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여했던 건 미국이죠. 파쇼다에서 서로 충돌했던 것은 영국과 프랑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전 문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실전 문제 2번입니다. 밑줄 친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라네요. 이 전쟁입니다. 땅을 이상하게 울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생전에 본 적이 없는 커다란 기계 괴물 세 마리가 우리를 향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대요. 내가 받은 첫 느낌은 금방이라도 코를 박고 앞으로 엎어질 것 같다는 것이었는데 꼬리와 뒤쪽에 작은 네 바퀴 두 개가 그놈들을 붙잡아 균형을 잡아주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탱크를 표현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기관총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참호의 벽을 뭉개 놓고 있었다. 이 자료는 이 전쟁의 당시 모습에 탱크를 목격한 이가 남긴 글의 일부래요. 자, 탱크가 처음 목격되었다. 어디? 1차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오스트리아가 독일에 합병되었던 것은 2차 세계대전 전입니다. 1938년의 일이고요.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 침공을 개시했던 것은 뭐 아도아 전투도 해당되겠지만 이것은 무솔리니가 권력을 장악한 다음에 1935년에 에티오피아를 침공하기도 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는 관련이 없고요. 워싱턴 회의는 1차 세계대전 이후 1921년에서 22년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것입니다. 알렉산드르 2세가 농노해방령요? 농노해방령은 1861년이죠. 해당 안 됩니다. 독일에서 제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수립되었던 것이 1차 세계대전 중의 모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 자, 실전 문제 3번입니다.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레닌의 지시로 즉각 행동이 개시되었고요. 중앙 전신국, 우체국, 전화국, 주요 역 등이 혁명군에 장악되었습니다. 결국 26일 새벽 2시 겨울궁전이 점령되면서 혁명은 완료되었다. 1917년 10월 내지는 11월 혁명을 얘기합니다. 그쵸? 나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등은 다음과 같이 뭐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이른바 소련으로 나왔다. 이거 언제? 1922년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건 신경제정책밖에 나올 게 없어 보입니다. 신경제정책이 실시되었다. 이거죠 뭐 정답. 1번. 자, 2번입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해당되지 않고요. 러시아가 포함된 3국 협상이 결성되었던 것은 1907년이에요.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있었고요. 뉘른베르크에서 전범 처리를 위한 군사재판이 열렸던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차르의 전제정치에 맞서 부나루드 운동은 19세기에 있었습니다. 봐주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 한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실력 플러스 3번 문제입니다.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우리는 모두 그곳에 어쩌고저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밑에 설명을 보면 이 글은 영국의 한 병사가 가 시기 갈리폴리 전투에 참여한 이를 기록한 것이래요. 러시아의 남진 정책에 오랫동안 시달려온 오스만 제국은 러시아에 대항하기 위해 가해가 시작된 후 몇 달 후 독일이 주도하는 동맹에 가담하였고 이후 영국과도 교전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이제 오스만 제국이 몰락하는 그 과정을 보여준 것이고 이것은 1차 세계대전이 되겠죠.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국제연맹은요 1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1차 세계대전은 14년에서 18년까지 있었는데 1900 국제연맹은 1920년에 창설되었어요. 3국 방공협정은 2차 세계대전의 배경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과는 관련 없고 1930년대에 있었습니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던 건 2차 세계대전 중에,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2월 혁명 내지 3월 혁명이 발발하였다. 1917년의 일이죠. 예, 정답 4번이고 예, 군비 감축을 위한 워싱턴 회의가 개최되었다. 워싱턴 회의는 1차 세계대전 이후입니다. 예, 1921년에서 22년이니까 이것도 해당되지 않겠죠.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이렇게 이제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모습과 그 다음에 중국의 근현대사 모습 같이 살펴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1년 차 아나운서이자 이제 갓 두 권의 책을 낸 새내기 작가 김준호입니다. 삶의 한 절반 정도는 말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말의 무게를 무겁게 받들고 살았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해왔는가라는 의문이 최근 들어서 들더라고요. 우리는 아마 소통의 단절 아니면은 SNS와 IT 뭐 휴대폰, 노트북 이런 것들에 잠식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사람들은 말하기를 어려워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싫어하지 않을까? MZ는 이런 표현하면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일상에서 많은 분들이 세대 차이 혹은 나이 차이 아니면 직업 간의 차이 뭐 이런 차이 때문에 말하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저 역시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요즘 MZ로 대변되는 세대들의 뒷담화가 사실 많죠. 젊은 세대들이 사회생활에 진입하면서 직장 내 세대 차이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흔히 말하는 텃세 때문입니다. 텃세는 계절과 관계없이 거주지를 옮기지 않는 터를 잡고 살아가는 세를 말합니다. 사회에서는 조직의 기존 구성원들이 텃세인 셈이죠. 엄밀히는 텃세가 텃세를 부린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를 겁니다.

처세의 반대말은 철세겠죠. 보통 십수년을 함께 일한 구성원들 간에는 서로의 적당한 거리와 관계가 정립된 상태입니다. 여느 집단에서든 새 인물이 들어오면 기존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조정이 불가피해지죠. 요람을 흔드는 낯선 손이 등장한 셈입니다. 더구나 나이차가 많이 나는 신입사원들을 맞으면 혼란은 더 가중되는데요. 답답한 마음에 오래 함께한 후배를 앞에 두고 저도 모르게 한탄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 잔소리하고 싶지 않은데 흡사 꼰대가 돼가는 것 같아서 우리도 신입 때 저랬을까? 우리나라만의 갈등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일관된 나름의 분석이 있는데요. 어느 세대보다 자존감의 중요성을 강하게 주입받은 세대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오면 그 자존감을 충족시켜줄 여건이 되지 못합니다. 일단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를 찾으려면 수없이 낙방해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직장을 잡았지만 일을 배우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이 조직에서는 이렇게 말하곤 하죠. 명문대 나온 뭐해? 이렇게 간단한 업무도 처리 못하는데 당장 수년에서 수십 년 일한 자신들만큼 못한다는 타박이 돌아오는 거죠. 결국 첫 직장을 1년 이내 떠나는 비율이 높다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이유가 관계의 문제와 비전의 부재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말 그대로 철새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마치 모든 신입사원들을 철새에 비유한 것 같아 오해를 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깊게 텃세와 철새가 공존할 단서를 찾아야 되겠죠. 그래야 새로운 구성원도 정착해서 텃세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제가 군 생활을 할 당시 하루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K1병, 지금 뭐 하고 있나? 제가 이렇게 물었죠. 잘못 들었지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제가 묻습니다. 다들 뒷정리하느라 바쁜데 여기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잘못 들었지 말입니다. 이 대규모 부대 행사를 마치고 뒤풀이 회식을 한 직후였는데요. 병장 4호봉의 내무반장을 맡고 있던 저는 일반적으로는 부대 잡일에서 빠져도 되는 속된 말로 짬밥이 찬 상태였습니다. 다들 설거지며 청소로 바쁜데 유독 짬도 안 되는 그 녀석만 내무반에서 벤치프레스를 하고 있으니까 어처구니가 없었죠. 이등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은 첫날부터 이 느릿느릿한 동작하며 제 눈엔 상황에 맞지 않은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상병이었던 한 친구도 비슷하게 느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고문관 하나 왔구만. 고문관 하나 왔구만. 전형적인 군대 은어인데요. 미 군정 시대에 파견 온 미군 고문관들이 한국말을 몰라 헤매던

모습에서 유래됐습니다. 이후 어수룩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이 됐는데요. 군에서는 보통 상대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병사를 지칭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주에서 온그 녀석은 사실 고문관이 될 정도로 어수룩하지 않았습니다. 순하고 점잖은 구석이 있었을 뿐 이해도가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팔도에서 모인 다른 전우들에게 있었습니다. 아마도 위계가 형성된 조직 사회의 극단적 단면을 보여주는 곳이 예전의 군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계가 분명한 군에서 소위 친절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발사된 언어들은 소통과는 애당초 거리가 멀었던 셈이죠. 피드백이 있을 리 만무했고, 많은 청년들이 그런 상황을 부조리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이라는 책 제목처럼 제가 그때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그 친구가 고문관이라는 오명을 쓰고 겉도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 사회생활에서 비슷한 상황을 반복하며 전세 가지 원칙을 가지게 됐습니다. 무리 없이 대화를 시작하는 세 가지 규칙 정도라고 할까요? 첫째, 상대의 말이 틀렸다는 전제로 대화를 시작하지 말라. 소통과 뗄수 없는 것이 관계인데요. 인간의 자기 중심성은 나이가 들어서도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하는 말을 나의 정체성과 동일시한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상대의 말을 부정하고 시작하는 대화는 이미 벽을 세우고 소통을 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더구나 위계가 설정된 관계에서 더 극대화되는데요. 윗사람은 자기 말이 답이라고 고집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아랫사람은 의견이 부정당했을 때 자존감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후배가 말합니다. 팀장님, 지난 협력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 쪽 손해가 너무 커서 재고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뭐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건인데 김대리가 결정해요? 제정신이에요? 어떤가요?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흔히 있는 대화일 겁니다.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김대리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는데, 그래도 우리 회사 입장에선 제법 큰 건이라 손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우선 찾아보고 다시 얘기합시다. 둘째, 평소 말의 속도와 억양, 그리고 말투를 유지하라. 보통 우리의 말은 언어적 측면과 비언어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언어적 측면은 단어 그대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의 내용적 요소입니다. 비언어적 측면은 외모가 주는 인상, 그리고 말의 억양이나 속도, 목소리가 좋고 나쁨, 방언의 사용 유무 등 준언어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할 부분은 패러랭귀지라고 부르는 준언어입니다. 사람들은 흥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말이 빨라지고 억양이 강해지죠. 말의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미 자신이 감정적이라는 걸 들키고 마는 거죠. 협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일상 대화에서도 또 다른 소통의 노이즈가 되고 맙니다. 침착해라고 말하는 데는 이런 나름의 의미가 담긴 것입니다. 평소에 말 속도와 억양, 그리고 깊은 호흡을 감정적 동요가 있을 때더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셋째, 팩트에 앞서 먼저 관계에 초점을 맞춰라. 저 이번 역에 내려요. 라고 하는 작업기는 현실에서는 이루기 힘든 판타지일 뿐입니다. 여성은 이렇게 생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뭐래? 우리가 언제 봤다고? 처음 보는 사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회생활에서 마주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통상 내용과 관계에서 남성은 사실과 내용에 집중하는 경향을, 여성은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별과 상관없이 이런 말을 자주 하곤 하죠. 어쩜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을 할수 있어? 팀장님은 어떻게 그래? 내가 그간 어떻게 대해드렸는데 서운하게. 일방적 사실과 팩트를 전달하는 데 집중한 대화가 빚은 결과입니다. 어떠신가요? 물론 모든 인간관계와 상황에 적용할 화법이나 화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름의 기준을 형성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다시 텃세와 철세 이야기로 돌아와 보죠. 언어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공유하는 집단의 약속인 셈이죠. 기존 구성원들은 그들이 함께한 시간과 공간, 그리고 그 안에 형성된 문화를 통해 공유된 일종의 약속이 있습니다. 혹여라도 이제 뭐 이제 회식이 있어서 한잔하자 할 때, 오늘 소주 한잔할까? 이렇게 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움츠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개 오늘 하이볼 한잔할까? 그럼 좀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세대들이 좋아하는 언어, 그리고 좋아하는 문화를 조금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선이, 그러니까 텃세일 수도 있는 선배들은 자신의 언어를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논리로 따르는 이,

그러니까 철새일지도 모를 신입사원들은 선배들의 언어를 존중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간의 새로운 약속을 구성해 가는 것, 여기에 필요한 것은 시간, 그리고 상호 간의 존중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은 하루아침에 간단히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이유는 분명한데요. 조화 없이는 단절과 방황의 공전만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 귀인을 하고 싶어 합니다. 상황 귀인이란 원인을 나 이외의 외부에서 찾는 걸 말합니다. 난 가만히 있었는데 선배가 무리한 업무를 시켰어. 혹은 할 일이 더 많은데 자기 생각해서 줄여줬더니 그것도 제대로 못하잖아. 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는 왜이 일을 하는가? 나는 후배와 어떤 사이가 되고 싶은가? 내가 선배에게 존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죠. 존경받는 선배가 되고 싶으시죠? 사랑받는 후배가 되고 싶으시죠? 그럼 시시콜콜 따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부모에게 혹은 자식들에게 그러지 않죠. 또한 사랑하는 연인에게 따지고 들어봐야 후회만 돌아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철새와 텃새가 모두 새겨 들어야 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샘 혼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당신이 옳다는 마음을 넘어서라.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1년 차 아나운서이자 이제 갓 두 권의 책을 낸 새내기 작가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불친절한 사람들이 넘치는 시대에 친절하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불친절한 사람들이라니 도대체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이지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쉽게 풀어보면 결국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뜻하죠. 이 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은 사실 면접 스피치를 강의하며 제가 자주 썼던 단어입니다. 왜냐고요? 사람들은 대체로 내 말이 맞아 하는 기본적인 설정을 품고 대화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유형의 대화는 결국 상대를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에게 호감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사실 면접 자체에서 절대적 가치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요. 일상에서의 영향력은 사실 더 클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상대를 비우호적 세력으로 설정하고 이들을 설득해 나의 의견에 대한 혹은 나의 제안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최고의 소통이 아닐까요? 불친절한 이들을 상대로 우리가 친절하게 말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이 마케팅이라면 고객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겠고, 프레젠테이션이라면 내 의견이나 계획에 동의를 이끌어내는 걸 겁니다. 이 면접이라면 당연히 면접관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 합격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선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불친절한 그들이 애써 무엇에 집중하거나 많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의 부정적인 정보에 반응하고 보수적인 태도를 먼저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친절한 말하기는 뭘까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여기서 친절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정의처럼 정겹고 고분고분한 태도를 칭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상황을 통해 이를 설명해 보죠. 모 제강 회사의 신입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강조한 것은 자기소개 스피치였는데요. 영업 직군이 상대하는 고객들은 긴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영업 사원을 대하는 고객들의 보수...

0: 는 그러나라는 대립하는 접속 부사를 구사해서 강점을 명확히 부각한 것입니다. 사실 이 전략은 소위 2위 전략이라고도 하는데요. 한 라면 회사의 광고 전략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배우 차승원 씨를 기용한 광고에서는 맛깔스럽게 라면을 먹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라면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예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맛있는데 언젠간 1등 하지 않겠습니까?
0: 이번에는 세 번째 원칙인 여러분의 의견이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임을 느끼게 하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이맘때였을 겁니다. 몹시 추운 날이었는데요. 지하철 환승을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 옆에 한 상가에 좌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아저씨가 올라가서 크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골라골라 몇 개에 얼마? 뭐 이런 구호를 외치곤 하는데 이 좌판 위의 사장님은 행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거기 까만 외투를 입은 예쁜 숙녀분. 어떤가요? 겨울에는 대부분 짙은색을 입죠. 검은색이 모르긴 몰라도 행인의 30%는 넘지 않았을까요? 그중 누군가와 눈이 마주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고객님, 지금 목도리와 장갑 세트를 만 원에 드려요. 와서 일단 골라보시죠. 행인이 다가와서 물건을 골라봅니다. 그때 마지막 카운터 펀치를 날립니다. 이 고객님이 너무 고우시기도 하고 저도 빨리 팔고 들어가고 싶거든요. 제가 모자는 덤으로 드릴게요. 무작위의 행인이 내 물건을 사주시는 고객님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 마지막 원칙이 뭐였죠? 문장도 표현도 되도록 간결하되 내용은 충실히 하라. 언어의 경제성은 단순히 적은 단어의 사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미지 장벽 없는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표현에 있어 경제성과 정확성을 모두 담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를 간결함이라는 단어로 칭하겠습니다. 모호함이 가져오는 부정적 의사소통을 우리는 일상에서 거의 매일 만나곤 하죠. 출근 시간에 가장 흔한 풍경은 출근하는 남편과 등교하는 아이들이 엄마와 벌이는 작은 실랑이입니다.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내 양말 어디 있어요? 거기 있잖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TV 진열장이에요. TV 진열장? 없는데? 아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내 교복 넥타이 어디 있어요? 넥타이? 네 방에 뒀잖아. 방에 어디? 없어요. 네 옷장 서랍에 넣었다니까. 대화는 늘 이런 식으로 흘러가죠. 그러는 사이 남편은 어제 신었던 양말을 세탁기에서 꺼내 신고 출근해버리고 아이는 엄마 때문에 지각했다고 짜증 가득 찌푸린 표정으로 발을 동동 구릅니다. 결국은 설거지하던 손을 닦고 엄마가 직접 찾아서 손에 쥐어준 후에야 전쟁 같은 아침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흔한 가정집 아침 풍경입니다. 당연히 부인이자 엄마의 잘못이 아닙니다. 굳이 잘못을 따지자면 스스로 물품을 챙기지 못한 남편과 아들에게 있겠죠. 하지만 매일 아침 피할 수 없이 짐 빼는 일과라면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여보, 상갓집 갈 때 신는 검정 양말 어디 있어? 안방 TV 진열장 맨 오른쪽 서랍에 넣어뒀어요. 엄마, 내 교복 넥타이는요? 네 옷장 제일 윗서랍에 이름표와 같이 챙겨뒀어. 그리고 이제 자기 물건은 스스로 좀 챙깁시다. 업무 지시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죠.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상대가 의도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말해야 하겠죠. 모모 씨, 재무 자료 좀 갖다 주세요 하면 맥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못 가져왔다고 답답한 사람 취급을 하면 안 되는데요. 자, 이렇게 지시하면 어떨까요? 2019년 재무 자료는 사무실 왼쪽 캐비닛 언저리 좀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거 목록 상반기 정도만 갖다 주세요. 훨씬 명확해졌죠? 부족한 후배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사가 지시하느냐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지시하느냐에 따라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문을 던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게 불친절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하고 그에 맞는 언어를 써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유는 분명하죠. 그것이 결국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는 내 마음처럼 통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정말 결이 다르기도 하죠. 이해관계가 얽히거나 조직 논리에서

충돌하면 나에게 칼을 겨누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도 스스로는 존중받아 마땅한 하나의 인격체라고 생각할 겁니다. 소설가 고 박상용 선생은 자신의 작품들을 가리켜 일명 맘론이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말을 하나로 통합해 이해한 거죠. 생소하고 철학적인 표현이지만 제 해석은 이렇습니다. 인간 개개인의 몸은 하나의 우주이며 또 다른 우주인 언어를 통해 마음이라는 우주로 나아간다. 그 마음은 내 것일 수도 있고 나의 말이 향하는 누군가의 마음일 수도 있다. 고대 그리스의 수사학에서도 몸과 말, 그리고 마음의 준말인 마음이 하나의 어원에서 출발했다고 봤습니다. 결국 마음의 생각이 몸이라는 도구를 통해 말이 되고 그 언어는 공기 중에 파장으로 잠시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의 달팽이관은 그 짧은 시간 파장으로 존재하는 신호를 다시 또 다른 언어로 바꿔주는 것이죠. 언어는 글을 접한 마음에 따라 해석됩니다. 서로를 향하는 마음과 태도, 그리고 언어가 친절하게 전해져야 하는 이유라면 조금 설명이 될까요? 오늘의 한줄 리뷰는 몸이 다르니 소리가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 말이 다르다로 하겠습니다.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법 어휘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벌써 9강에 오셨어요. 9강 어떤 내용에 대해서 다룰 거냐면 첫 번째 우리 동사의 활용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 지어볼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17번 문제 풀다가 살짝 끊겼거든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17번 문제마저 풀고 그리고 오늘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 단원에 대해서 개념 부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그럼 바로 기출문제 바로 풀어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17번 문제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었어.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없을 때는 간략하게 이렇게 문제를 빨리 푸는 스킬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 잠깐 살펴봤었거든. 그러면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꼼꼼하게 다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2019학년도 사관학교 19번 문항이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요. Adolescence is a period of rebellio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기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냐면 rebellion 하면 반란이거든요. 그러면 반란의 시기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아, 그래서 청소년기라고 하는 것은 반란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And striving for independence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Independence는 독립이잖아. 그래서 독립을 갈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시기를 이렇게 두 가지 표현으로 말해주고 있네요. 자, 그 결과 consequently there will be many areas 어떤 영역이 굉장히 많을 거냐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붙어 있어? 관계부사 where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자, 관계부사 where이 붙으려면 얘들아 무슨 조건이 있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 자, 장소의 선행사, area라고 하는 거잘 오고 있고요. 뒤에 문장을 봤더니 완전하면 얘는 관계부사 where 올수 있잖아요. 자, 문장 한번 볼까? Children will disagree with you.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관계부사 where이 올수 있는 자리다라고 넘어갈 수 있겠네. 자, 그랬을 때 어떤 영역이 많을 거냐면 아이들이 너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not see things exactly the way you do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보는 방식 그대로 아이들은 볼수 없는 영역이 많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청소년기라고 하는 그 시기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면 remember. 자, 여기서 기억하십시오라고 해서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what they say is not as important as how they say it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은 얘들아, 이때 what절이 무엇을 이끌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what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앞에 주어 자리에 위치해 있어. 그랬을 때 여기 동사가 단수 동사가 왔단 말이지. 단수 동사가 오는 게 적절하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자, 적절할까? 적절하죠. 왜? 지금 what이라고 하는 절이 지금 앞에서 주어 자리를 이끌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는데 뭐라고 했었어? 이런 경우 우리는 단수 취급해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것, 즉, 청소년들이 말하는 것이 뭐보다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How they say it 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청소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보다 중요하지는 않대. 즉,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 싶은 바는 뭐야? 청소년들이 어떻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어. 그치? 자, 그럼 문법적으로 봤을 때이 is 단수 취급한 거 너무 괜찮다. 왜 what 이라고 하는 절이 지금 주어 자리에 들어가서 이끌어주고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청소년들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If they communicate their disagreement with family policies라고 나오고 있으니 만약에 그 청소년들이요, 그들의 동의하지 않는 거야. 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냐면 어떤 가족의 정책이나 혹은 and the way they are treated 그들이 대우받는 방식에 대해서 아 불만을 표시한다면 아왜 이렇게 왜 이런 가족 정책이 있는 거야 혹은 왜 이렇게 나를 대우하는 거야 라고 해서 뭔가 그런 데 있어서 불만을 표시한다면 certainly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면 listen to them 일단 그들을 들어달래. 청소년기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일단은 들어보고 and when it is possible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주래? Try to respond positivel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대응을 해보세요 라고 일단은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청소년기 아이들이 뭔가 불만을 표했을 때 일단은 잘 들어보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긍정적으로 대응해줘라 라고 지금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 문법 볼 거잖아. 자, 여기 possible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문제에는 it is라고 하는 부분이 없을 거야. 쌤이 살짝쿵 껴놨거든? 왜 껴놨냐면 이 it is라고 하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해 놓은 거야. 그래서 봤을 때 얘들아, when it is possible 이라고 하는 절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possible 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가 어떤 자리에 들어가 있어?

자리로 봤을 때는 it이라고 하는 게 주어, is라고 하는 게 동사. 그러면 possible은 보어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 보어 자리에 possi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 거 너무 잘 들어가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 생략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여러분 영어 실력 중에 하나니까, 아, 여기 possi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 있는데 앞에 뭐가 생략된 건 아닐까? 라고 하는 거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 너무 좋은 습관이겠죠? 자, 그랬을 때 the child who says to his parents rationally라고 나오고 있어. 자, 한 아이의 사례에 대해서 등장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의 부모님한테 이성적으로 말을 한 거예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I think I should be able to spend more time on the ph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핸드폰을 조금 더 써도 될것 같아요. 15 minutes a day is not enough. 하루에 15분 동안 쓰는 거는 너무 충분하지 않아요. I've been doing all my homework and my grades are good. 저는 숙제를 지금까지 다 해오고 있고 제 성적도 너무 좋잖아요. 라고 얘들아 이성적으로 말하는 아이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지금 여기 문장 진짜 길거든 얘들아. 이렇게 길었을 때 여기서 주어 동사를 찾는 게 쌤이 진짜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치? 그럼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가 누굴까? 지금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아이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였고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는 아마도 the child라고 하는 아이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한테 이성적으로 말하는 그 아이는 동사가 어디 있을까? should respond. 아마 대응해야 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응답할 것이래요. 누구에게? In a very different mann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응답한다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응답한다? 조금만 더 읽어볼까? From the chi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아이와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하게 되냐면 Who begins by shouting and complaining angrily about his lack of phone tim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아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할 것이래. 어떤 아이냐면 처음부터 일단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그의 부족한 그 핸드폰 시간에 대해서 아주 짜증적으로 막 불만을 표시하는 이런 아이와는 다른 방식으로 얘들아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방식으로 응답을 받아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처음부터 짜증을 내는 아이와 이성적으로 차분히 말하는 아이는 어떻게 돼야 된다? 다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수동태가 나오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should respond가 아니라 얘 뭐로 고치면 좋을까? should 수동태가 돼야 되니까 should be responded 이라고 하는 수동태 표현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맞죠? 다 이렇게 다 고치셨죠? 자, 그랬을 때, it should be acceptable for a teenager. 어떤 아이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냐면요. To tell his mother, 그 어머니께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he does not like eating liver on Monday nigh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저 월요일 저녁마다 간 음식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이성적으로 말하는 아이는 어떻게 될 가능성이 있대요? acceptabl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받아들여질 수 있대. 자, 그런데, however, it would be totally unacceptable for him.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래. 어떻게 말하는 아이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신경질적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는 아이들은 아마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다. 그치? 자, 그랬을 때, to come into the kitchen on Monday evening, 월요일 저녁에 냅다! 그냥 주방에 들어와가지고, and start threatening. 뭐 하기 시작한 거야? 위협하기 시작한 거죠. 뭐라고 위협하기 시작했냐면, that he will not eat this garbage. 엄마가 요리한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 전 먹지 않을 거예요. 오, 워딩이 너무 세지 않나요? 그쵸? 엄마가 요리한 이런 쓰레기 같은 음식 먹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and that his mother had better learn to cook something dec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엄마가 뭔가 좀 제대로 된 음식을 할수 있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이 아이들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마 이렇게 말하면 절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죠, 여러분? 글로 안 읽어도 이건 알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면 5번의 밑줄이 어디에 그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 Start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앞에 이 and라고 하는 등위 접속사가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 주는지 우리 그걸 한번 확인해 봐야 되거든. 그러면 이때 이 start를 and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랑 연결될까?
쌤이 힌트를 살짝 그려놨지. 그치? 자, come이라고 하는 여기 부분에 연결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냐면 그 월요일 저녁에 갑자기 주방에 들어와서 갑자기 뭐 하는 start threatening, 위협하는 그런 아이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and를 기준으로 해서 to come 그리고 to start이라고 두 개가 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 미처 끝내지 못했었던 17번 문항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고요. 우리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18번 문제 같이 풀어볼 겁니다. 자, 18번 문제는요. 2017학년도 수능 28번 문제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When people face real adversi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진정한 역경을 마주쳤을 때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자, 사람들이 겪는 역경엔 뭐가 있냐면요. Disease, unemployment, or the disabilities of 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뭔가 질병, 실직, 그리고 나이로 인한 그런 장애 같은 어떤 역경이나 고난을 딱 마주쳤을 때 Affection from a pet takes on new meaning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디로부터 온 애정이냐면 반려동물로부터 온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의미를 갖습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래서 아, 사람들이 뭔가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어디로부터 온 애정? 반려동물로부터 온 애정이 새로운 의미를 갖는구나. 자, 그랬을 때, a pet's continuing affection becomes crucially importa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계속되는 애정이래. 누구로부터 온? 반려동물로부터 온 계속되는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하대. 어떤 사람들한테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런데 얘들아, 여기 those라고 복수형이 들어가 있네? 이때 괜찮을까, those가? 라고 물어본다면 괜찮으십니까? 괜찮죠? 자, 어떤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하냐면 어떤 사람이래? Enduring hardship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 뭐가? 이런 애정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더니 because it reassures them이라고 나오고 있어. 왜냐면 그 동물로부터 온 그런 애정,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안심시켜준대. 그 사람들을 얘들아. 이때 여기 those가 괜찮은지 우리 한번 물어봤었잖아. 그러면 우리 첫 번째부터 볼수 있었던 게 애초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계속 등장하고 있었어. 즉, 복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those라고 복수 형태로 받은 거 너무 괜찮지. 자, 그랬을 때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요, 한테 굉장히 중요하대. 뭐가? 반려동물로부터 온 애정이 왜 그런 거냐면 그러한 애정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안심할 수 있게 만드는데,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게 만든대? That their core essence has not been damag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아주 핵심이 되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손상되지 않았구나라고 해서 그들을 좀 안심시켜 줄수 있대. 그래서, 아, 내가 아직 사랑받을 수 있구나. 즉, 아니면 아직 내가 사랑을 줄수 있는 존재구나. 그들의 아주 본질적인 것은 손상되지 않았구나. 라고 그들을 안심시켜 줄수 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thus, 그러므로, 이런 반려동물들은요, are important in the treatment of depressed or chronically ill patient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이런 반려동물들은 어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대? 치료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누구를 치료하는 거냐면요. depressed. 이번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잖아. 얘들아, depressed라고 하면 낙담한, 낙담된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 이때 이 depressed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누굴 꾸며주는지 한번 볼까? depressed. patient. 여기 뒤따라 나오는 지금 명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이때 환자가 얘들아 우울감을 주는 사람이야? 아니면 우울감을 받은 사람이야? 우울감을 받은 사람이잖아. 즉, 우울증 환자들을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울증을 받은이라고 해서 과거 완료 표현 쓴거 너무 잘 썼어. 그치? 자, 그러면 동그라미 일단 치고.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들은요, 누구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냐면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만성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in addition, 이에 더해서 이런 반려동물들은요, 사용되어 집니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 뭐가 쓰이고 있어, 얘들아? 수동태가 쓰이고 있어.
그치, 얘들아. 여기서 반려동물들이 스스로를 사용할까? 아니면 사용되어질까? 지금 그거를 보자는 거거든? 조금 더 읽어볼까? 반려동물들은요, 사용되어질까?

사용되어집니다. 어디에 사용되어지냐면 to great advantage with the institutionalized aged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시설에 계신 노인분들에게 엄청난 이점으로 사용되어집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얘들아, 반려동물들이 스스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설에 있는 노인분들에게 엄청난 이점으로 사용되어 진다.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온 것도 너무 잘 쓰고 있네. 오케이, 그쵸? 자, 그럼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네. In such institution, 이러한 기관에서는요. It is difficult for the staff to retain optimism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시설 같은 데서 뭐 하기가 굉장히 어렵냐면 그 직원들이 계속해서 optimism 하면 긍정적인 사고 뭐 이런 거잖아요. 낙관주의. 낙관주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대. 특히 언제 낙관주의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냐면요. When all patients are declining in health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모든 환자들이 건강에 있어서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돌보고 있는 환자들이 계속 건강해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 그 staff 여기서 말하는 그 직원들이 계속해서 낙관주의를 유지하는 것은 어렵죠. 자, 그럴 때 children who visit 여기서 말하는 children은 아마 그 기관에 계신 그 노인분들의 자녀일 거예요. 그래서 그 방문하는 자녀들은요 cannot help라고 하는 표현에 쌤이 여기 파란색 표시해놨죠. 자, 여러분도 파란색 펜 꺼내서 이 수거 표현 한번 같이 외워볼 거예요. 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알고 있어도 한번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 시설을 방문한 아이들, 즉 자녀들은요, 뭐 하지 않을 수 없냐면 기억하지 않을 수 없대. 즉, 기억하게 된다는 거잖아. 무엇을 기억할 거냐면 what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once wer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한때 그의 부모님들이 혹은 한때 그 조부모님들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아, 우리 할머니 한때는 정말 이러셨는데 라고 기억하지 않을 수 없대. 자, 그럼으로써 and be depressed by their incapabilities 이라고 incapacities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럼으로써 그들은 낙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그 노인들의 incapability라고 하면 뭔가 능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능함, 무력함에 대해서 굉장히 depressed, 우울해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 자, 그러면 내용 파악은 다 됐고 지금 여기 what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우리 이제 what의 밑줄 그어져 있으면 조금 기뻐, 그지? 앞에는 일단 뭐가 없어야 돼? 선행사가 없어야 돼. 왜? 얘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앞에 선행사 없네. 그럼 뒤에 문장을 한번 볼까?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 once were 이라고 해서 얘들아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그럼 오케이,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얘 뭐야?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 잘 쓰고 있잖아. 그치? 자, 우리 이제 너무 많이 이거 반복해가지고 이제는 what만 보면 자동으로 앞에 선행사 있는지 없는지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이거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랬을 때 animals however, 하지만 동물들은요 have no expectations about mental capacity. 그 노인들이 어떤 정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에 대한 기대가 없다. 그래서 they do not worship youth. 그 동물들은 젊음이라고 하는 것을 숭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they have no memories about what the age once wa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동물들은 뭐에 대한 기억이 없냐면 그 노인들이 한때 어땠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거지. 한때 어땠는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한 기대도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여기 was라고 하는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거든. 그럼 얘 주어 찾아볼까? 얘 주어는 the age라고 하는 여기 바로 주어가 있어. 근데 얘들아 the라고 하는 표현과 뒤에 형용사가 붙으면 뭐뭐한 사람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로 the poor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는 노인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인데 지금 여기 동사로 was가 오면 안 되겠지. 뭐가 해야 될까? 복수형으로 바꿔주는 were이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물들은 그 노인들이 한때 어땠는지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And greet them as if they were children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들을 마치 어린아이처럼 대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a man holding a puppy, 강아지를 안고 있는 그 노인은요 can relive a childhood mom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요? 그 어린 시절의 경험, 어린 시절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with complete accuracy, 완전한 정확성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His joy and animal's response are the same. 그의 기쁨, 그 노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과 그 동물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훈훈한 글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문법 포인트가 어떤 부분에서 나왔냐면 주어 동사 잘 일치시켰어? 그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19번으로 넘어가 볼 거고요.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27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You cannot fit objects that 혹은 what occupied 5,000 square foot hous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너는 그 물건들을 맞출 수 없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대시 나올까, what이 나올까를 사실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너무 쉽다, 얘들아, 그치? 자, what 같은 경우는 앞에 뭐가 있으면 안 돼, 얘들아?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잖아. 근데 누가 봐도 여기 떡하니 선행사가 있어. 그러면 얘 뭐는 들어가면 안 돼? What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일단 that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너는 그 물건들을 맞출 수 없어. 어떤 물건들이냐면요. 5,000평방피트에서 있던, 5,000평방피트 그 집에 있던 물건들을 어디에 맞출 수 없대? 2,000평방피트의 condominium이라고 하면 공동주택이거든요. 공동주택에 맞출 수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 말인즉슨 너가 넓은 집에 살다가 거기서 살고 있던 모든 물건들을 좁은 집으로 다 맞출 수는 없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그치? 자,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that은 그럼 뭘까, 얘들아? that은 관계대명사 되시겠지. 왜? 앞에 선행사 있고 뒤에 문장 보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관계대명사 that으로 꾸며주고 있었구나. 그래서 if you are moving to a smaller condominium, that's great 이라고 나오고 있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작은 공동주택으로 이주할 거예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get rid of your belonging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명령문으로 말하고 있거든. 뭐 해라?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좀 제거해라. 즉좀 버려라. 라고 지금 명령문으로 말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and로 이어지고 있네.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좀 버려라. 라고 해서 동사로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 그 다음에, and buy the condominium.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사라. 라고 명령문 두 개로 이어지고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and를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너가 가지고 있는 물건 좀 버려라. 그 다음에 공동주택을 사라. 라고 해서 명령문 두번 이어지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it is fruitless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fruitless라면 부질없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뭐가 부질없는지 한번 볼까? To look at condominium. 자, 너가 공동주택을 보는 것은 부질없대. 언제 보는 게 부질없냐면, you have spent the past 20 odd years in a large house. 너가 20년 동안 큰 집에 살고 나서, and then try to move all of your life into a smaller investmen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생을 어디다가 넣으려고 하는 거, 더 작은 investment 하면 투자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condominium 공동주택 말하는 거겠지. 너가 큰 집에서 20년 동안 살고 나서 그 모든 인생을 작은 이런 집에 우겨 넣으려고 하는 이거 다 부질 없는 짓이야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라 얘들아? 좀 짐을 좀 버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 To do so.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뭐야? 20년 동안 짐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작은 집에 다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은 often leads to 보통은 어디로 이끌어지게 되냐면요. frustration 하면 좌절이죠. 좌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끌어지기 마련입니다. 자, 왜 좌절하게 되냐면 because what you wind up purchasing is an expensive warehouse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역시 여기서도 형광펜 쳐져 있으니까 여러분 형광펜 꺼내시고 wind up ing라고 하면 결국 뭐뭐하게 되다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에요. 같이 지금 암기해 봅시다. 자, 여러분은 결국 사게 되는데 어떤 것을 사게 되냐면요. 아주 비싼 창고를 사게 되는 것과 다름이 없대. 뭐를 위해서? For your furnitur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가 가지고 살고 있던 엄청나게 많은 그 가구들을 위한 비싼 뭔가 창고를 사는 꼴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것은 That is usually the wrong investment. 보통은 어떤 것이다? 잘못된 투자이다.

뭐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지. 자, 그럼 끝까지 이 저자는 뭐에 대해서 말하고 싶어? If you want to change your lifestyle, 너가 만약에 너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을 좀 바꾸고 싶어? 그러면요, you must accept the consequences of that decis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너는 받아들여야만 한대요. 어떤 것을? 너가 한그 결정에 대한 결과를 좀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거지. 너가 좀 조그만한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잖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좀 받아들여.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throwing things out only hurt일까? 혹은 hurts for a little while일까? 이거 둘 중에 고르는 거잖아요. 자, 그럼 주어 한번 볼까? 여기 지금 동사 자리에 밑줄이 그어져 있으니까 주어를 보면요. throwing things out. 무언가 물건들을 버리는 것은 only hurts라고 나오고 있어. hurt일까, hurts일까? 지금 주어 부분을 보니까 throwing things out. 동명사 주어가 나오고 있어. 얘들아, 동명사 주어는 우리 무슨 취급해 준다 그랬어? 단수 취급해 준다고 했잖아. 그래서 무언가를 버리는 것은요, hurt for a little whi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직 잠깐 동안만 마음을 아프게 한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뭐였다? 앞에 주어가 동명사였다. 동명사 주어는 우리 단수 취급하니까 단수 동사로 받는 거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쉽게 19번 문제 넘어갈 수 있었고요. 다음 문제는 20번, 즉 동사의 활용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그럼 힘내서 한번 20번까지 씩씩하게 풀어봅시다. 2013학년도 수능 20번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볼게. In many countries, 많은 국가에서요. Amongst younger people,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The habit of reading newspaper has been on the decli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신문을 읽는 습관은요. 어떻게 되고 있대? 감소되어지고 있대. 아, 뭔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문을 읽는 습관 자체가 감소되어지고 있구나. 아마 여러분들 좀 실감하실 것 같아요. 혹시 신문을 매일 아침마다 읽으시는 분 많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신문을 읽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감소되어지고 있대. 그리고 and some of the dollars, 돈.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냐면 previously spent일까? 혹은 previously were spent일까? 이거를 지금 보자는 거거든? 그러면 얘들아, and를 기준해서 뒤쪽으로 봤을 때 동사 혹시 보여? 동사 빠르게 한번 찾아볼까? 동사를 한번 찾아보려고 했더니 have migrated 이라고 하는 동사가 떡하니 있어. 그러면 이 a 자리에는 동사가 들어가면 안 되고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분사가 나와야 되는 자리겠네. 그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자, 그래서 돈은 돈인데, 어떤 돈이냐면, 이전에는 쓰였던 돈이래. 어디에? A newspaper advertis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신문 광고에 이전에 쓰여졌었던 그 비용은, 이제는 have migrated to, 어디로 이동하게 되었냐면, to the internet. 이제는 인터넷상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오케이. 해석 깔끔하지? 자, 그랬을 때, 여기서 spent일까? were spent일까?를 한번 따져보면요. 얘들아, 돈은 돈인데 어떤 돈? 이전에 사용되었던 돈. 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과거 분사가 나올 자리겠다. 맞지? 지금 여기서 비동사 플러스 PP로 수동태가 나올 동사 자리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spent라고 하는 과거 분사가 뒤에서 dollars라고 하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어. 그치.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렇게 신문 읽기를 잘안 하니까 이제 그 광고 비용이 다 어디로 가게 되었다? 인터넷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Of course, 당연히 some of this decline in newspaper reading has been due to the fac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러한 신문 읽기에 있어서의 감소는요, 뭐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이러한 사실 때문에 일어난 거래. 자, 어떤 사실 때문에 일어난 거냐면 that we are doing more of our newspaper reading online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당연히 뭐 때문에 발생한 거래? 우리가 이렇게 신문 읽기를 이제는 어디서 한대? online에서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그랬을 때 we can read the news of the day or the latest on business, entertainment or however Whatever news on the website. 자,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 여기까지만 읽어봤을 때 우리는 뉴스를 읽을 수 있는데 하루에 대한 뉴스를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최신 뉴스를 읽을 수도 있대. 뭐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나 연애에 대한 최신 뉴스에 대해서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 or, however, whatever news on the website이라고 나오고 있어. 웹사이트에 있는 그 어떠한 뉴스 또한 우리는 읽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거잖아. 어떠한 뉴스든 읽을 수 있다. 자, 그러면 해석상으로는 잘 알겠는데 얘네 둘 중에 뭘 골라야 될까 고민이 된다면 잠깐 다음 슬라이드로 한번 따라와 볼게. 자, 쌤이 저번 시간에 한번 정리를 해준 게 있어. 기억날까? 복합관계 부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정리한 게 있거든? 자, 복합관계 부사. 이름이 어려워도 얘들아, 쫄 필요 없어. 지금 여기 뭐냐면 관계 부사에 복합이라고 하는 것만 붙은 거거든? 여러분, 관계 부사는 알아. 그치? 관계 부사에 when, where, 그리고 how 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는 알거든? 거기다가 ever 이라고 하는 게 붙은 형태라고 했었어. 자, 그러면 복합관계 대명사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 뭐 있어, 여러분? What 있을 거고, which 있을 거고, who 있을 거잖아. 그 관계 대명사에 ever이라고 하는 게 붙으면서 복합관계 대명사가 된 것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을 때 복합관계 부사는요, 시간, 장소, 방법, 부사구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 근데 얘들아, 관계 부사 같은 경우는 문장 뒤에가 어때?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지. 그래서 복합관계 부사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문장이 올수 있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관계 대명사는 얘들아, 뒤에 문장이 어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잖아. 자, 그랬을 때 복합관계 대명사도 불완전한 문장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지금 한번 넣어 보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역할에 대해서 한번 보자면 복합관계 대명사의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한대? 명사 또는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지금 쓰여져 있어. 자, 그러면 이거를 머릿속에 지금 다 넣고 한번 다시 문장을 살펴보자면 However, whatever news on the website라고 나오고 있어. 그러면 뒤에 문장을 봤을 때 얘들아,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면 되잖아. News on the website.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어. 자, 그럼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우리 어떤 거쓸수 있다고? Whatever, 복합관계 대명사를 쓸수 있다고. 그래서 whatever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웹사이트에 어떤 뉴스가 있던지 간에 우리는 이제는 온라인에서 읽을 수 있어. 그랬을 때 웹사이트는 웹사이트인데 of the New York Times, the Guardian, or almost any other major newspapers in the worl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뭐 뉴욕 타임즈가 됐든 가디언즈가 됐든 그리고 뭔가 전 세계에 걸쳐 있는 그 어떤 주요한 뉴스 사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우리는 어디서 읽을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래서 increasingly 점점 증가하는데요. We can access these stories wirelessly by mobile devices as well as our computers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래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할수 있대? 이러한 이야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아마 뉴스일 거죠. 우리는 이러한 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데 뭔가 뭐뿐만 아니라 우리 컴퓨터에서뿐만 아니라 무선으로 우리 핸드폰으로도 이제는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뉴스 볼수 있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advertising dollars 이제 다시 한번 돌아오고 있어. 광고 비용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광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have simply been followed 혹은 following 이거 둘 중에 고르는 거라는 거거든. 그러면 광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떻게 되어진다가 되고 있는지 한번 볼게. The migration trail across to these new technolog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디를 따라간대? 이러한 이동의 길을 따라간대. 어디로 향하는 이동 길이냐면 이러한 새로운 기술로 가는 이동의 길을 따라갈 뿐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러한 광고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따라갈 뿐이다. 따라가짐을 당하다라고는 수동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이주하는 길, 이동하는 길을 따라갈 뿐이다라고 해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재 분사 사용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C번에까지 앞에 나오는 주어가 무슨 주어이냐에 따라서 능동인지 수동인지 우리 파악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20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해서 동사의 활용 부분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고요. 얘들아, 마무리 짓는다고 해가지고 동사의 활용을 앞으로 끊어내겠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앞으로도 동사가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꾸준히 볼 거거든? 자, 그럼 우린 챕터 3, 유닛 3로 한번 넘어가 볼 겁니다. 유닛 3 우리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동사의 활용을 끝냈고 이제는 수식어와 준동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한번 차근히 살펴볼게. 자, 첫 번째 쌤이 뭐를 가져왔냐면 목적어로 투부정사나 동명사 모두를 취할 수는 있지만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애들을 가지고 왔어. 자, 여러분 아마 stop, forget, remember, try, regret이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 동사 솔직히 너무 많이 봤을 거야. 우리 이거 중학교 때부터 배웠거든요. 잠깐만 아주 간단히만 살펴볼게. stop이라고 하는 거 다음에 얘들아 투부정사가 오면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야. 자, 그러면 I stop to smoke 하면 얘들아 나는 담배를 피우기 위해서 멈추었다가 되는 거지. 그러면 반대로 I stop smoking 하면 나는 담배 피는 것을 멈추었다, 즉 금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지 ing 동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지? 그러면 이 정도는 암기해 놓고 있어야겠지. 자, 그래서 나는 뭐뭐 하기 위해서 멈췄는지 아니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었는지에 따라서 아 투부정사가 오기도 하고 동명사가 오기도 하는구나.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볼까? forget이라고 하는 거랑 remember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 자, 뭐뭐 하는 것을 기억하다, 뭐뭐 하는 것을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 그러면 얘들아, 이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잖아. 그러면 미래에 할 것을 까먹거나 혹은 기억하는 거야. 즉, 투부정사가 붙으면 미래에 해야 할 거, 미래에 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거나 미래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거. 자, 그럼 반대로 여기서 동명사가 나온다면 뭐뭐 한 것을 잊은 거겠지. 그치?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한 것을 잊거나 혹은 과거에 뭐뭐 한 것을 기억하다라고 우리는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예문 한번 봤을 때 얘들아, I forgot to take a vitamin C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 나 비타민 C 먹어야 될 것을 까먹었다라고 하는 거지. 즉, 앞으로 먹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잊어버린 거야. 자, 그런데 반대로 I forgot taking vitamin C라고 했을 때는 얘들아, taking이 과거에 한거 잊어버린 거라고 했잖아. 아, 나 비타민 C 먹었던 거 까먹고 내가 또 먹은 거야. 그런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remember 같은 경우는 I remember to meet him이라고 나오고 있어. 나 그를 만날 거 기억해라고 하는 거야. 아, 나그 2주 뒤에 만나기로 했잖아. 나 그거 기억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라면 반대로 I remember meeting him 이라고 나온다면 얘들아 나는 그를 만났던 것을 기억해 라고 하는 거야. 즉 내가 2주 전에 그 사람 만났어. 나 그거 기억해 라고 하는 그런 맥락인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try 같은 경우는요.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보는 거. 그리고 반대로 ing 동명사 형태가 오면요. 시험 삼아 해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try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거거든. I try to cook Italian food 이라고 했을 때 나는 그 이탈리아 음식을 요리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거야. 자, 그런데 반대로 I try cooking Italian food 이라고 하면 나는 이탈리아 음식을 그냥 시험 삼아 한번 해본 거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 regret까지 아는 친구들이 많이 없는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 만약에 몰랐다면 추가로 머릿속에 한번 넣어볼까? regret 다음에 투부정사 하면요.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 regret 다음에 ing가 오면 과거에 한 일을 후회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문장에서 봤을 때, I regret to say that. 나는 이런 말을 하게 되어서 정말 유감인데, the meeting has been cancell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회의는 취소됐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뭐 하게 되어? 유감이다. 자, 그런데 ing 형태가 오면요. I regret spending too much mone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 돈을 너무 많이 쓴걸 후회해. 어디다가 돈을 많이 쓴걸 후회해? on unnecessary th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필요하지 않은 물건에 돈을 많이 쓴거 너무 후회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자, 이 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오는지, 동명사가 오는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무조건 암기해두자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전치사 to와 투부정사의 to를 구분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전치사 to 같은 경우는 얘들아, 뭐가 나온다 그랬어?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애들이 온다고 했어. 자, 그럼 이 예문에서 봤을 때,
I look forward to

The party가 나오고 있어. 그러면 이때 party 같은 경우는 명사잖아요. 그러면 이때의 to는 뭘까? 전치사 to가 되겠지. 자, 그런데 두 번째 문장 한번 봐봐. She is used to waking up earl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녀는 익숙하다. 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냐면 waking up early. 일찍 일어난 거는 것에 익숙하다. 자, 그럼 이때 to는 뭐야, 얘들아? 이때 to는 뒤에 동명사를 잡고 있으니까 얘도 역시 뭐다? 전치사 to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즉, 전치사 to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가 온다?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애들이 와. 그런데 반면에 얘들아, I want to go home이라고 했어. 이때 go는 뭐야, 얘들아? 동사잖아. 그때 to 부정사는 얘들아 뒤에 동사를 취하는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문장, It is important to exercise every da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매일 운동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 그럼 이때 to도 한번 보자. to 다음에 뭐가 오고 있어? exercise라고 하는 동사가 오고 있습니다. 즉, 아, 이 to 뒤에 동사가 오면 얘는 to 부정사로 볼수 있겠네. 라고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들아 하나 더 보자면, 이때 to 부정사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to exercise every day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매일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했지. 자, 그러면 얘가 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가주어지. 가짜 주어. 너무 기니까, 주어가 너무 기니까 뒤쪽으로 뺀 것인 뿐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했을 때 매일 운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거잖아. 그래서, 아, 주어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다? 우리 투부정사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우리 분사로 넘어가 볼 건데 분사 우리 솔직히 너무 많이 했어, 얘들아. 기출 문제 풀면서 어떤 말을 너무 많이 했냐면 명사랑 분사와의 사이 관계가 능동이면 현재 분사 쓸 거고 수동이면 과거 분사 쓸 거야. 이말 진짜 많이 했거든. 한번 예문으로 살펴볼까? The sleeping baby looks like an ange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고 있는 아기는 뭐처럼 보인다? 마치 천사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이때 얘들아, 그 베이비, 아기 입장에서는 자는 거야, 혹은 자짐을 당하는 거야. 말도 이상하다, 그지? 자는 거잖아. 그랬을 때, sleeping baby라고 했을 때, 이 sleeping은 능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 분사 쓰는구나. 자, 그럼 두 번째. Do you know the girl playing the pian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너 피아노를 치는 저 여자아이 아니?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잖아. 그러면 여자아이의 입장에서는 피아노를 치는 거야? 혹은 쳐짐을 당하는 거야? 이상하다, 이 말도 그치? 자, 그랬을 때 피아노를 능동적으로 치고 있으니, 아, 명사와 분사와의 관계가 능동이면 뭘 쓰고 있다? 현재 분사, 즉 ing 형태를 쓰는구나 라고 하는 거 간단히 확인해 보고. 자, 그러면 우리 과거분사도 한번 봐야겠지? I have a watch made in Switzerlan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는 스위트랜드에서 만들어진 그 시계를 가지고 있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시계 입장에서 얘들아, 스스로를 만들어? 만들 순 없어. 만들어진 거지. 즉, 수동으로 당했으니까 과거분사 made라고 하는 표현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most of the products, 대부분의 상품들은요, sold in this market. 이 마켓에서, 이 시장에서 팔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들은 어떻다? Are organic, 유기농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상품의 입장에서 자기가 파는 거야? 아니면 팔아짐을 당하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를 팔 수는 없지, 상품이.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마트에서 팔아지는, 즉 파는 이라고 해서 이 product, 상품의 입장에서는 수동으로 당하는 거니까 과거분사 쓰는 게 당연하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쵸?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문장의 주어가 행동을 직접 하면 현재 분사 쓰고, 아, 문장의 주어가 행동을 당하면 과거 분사 쓴다고 돼 있거든? 너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얘들아, 이제는 분사 구문으로 가져왔어, 쌤이. 그럼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분사 구문이 등장하면 쌤이 뭐 해보라고 했냐면 원래 문장으로 한 번쯤은 돌려보라고 했어. 그러면 첫 번째 문장 한번 돌려볼까? Feeling tired. 너무나도 피곤했기 때문에 she went to bed early. 그냥

사례를 봤더니 went라고 하는 과거 동사가 쓰여지고 있어. 그러면 as she felt tired, 그녀는 매우 피곤했기 때문에라고 하는 원래 문장으로 되돌릴 수 있겠다.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두 번째 문장도 한번 되돌려 볼까? Watching TV, he ate some snacks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TV를 보는 동안에 그는 과자를 먹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접속사 살리면 뭐 살릴래?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살리면 좋겠다. 그치? while 살리고 그 다음에 he라고 하는 주어도 살려주고 동사의 시제를 봤더니 얘들아, ate라고 해서 과거 동사야. 과거 동사면 watching을 뭐로 바꾸면 좋을까? watched라고 하는 과거 동사로 바꾸면 좋겠지. 자, 그럼 이 문장 원래 문장으로 돌려보면요. While he watched TV, he ate some snacks. 이런 문장이 될 거야.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면, 자, 이때 봤을 때 뒤에 나오는 she라고 하는 주어가 있잖아. 그 주어랑 앞에 나오는 분사가 능동 관계면 현재 분사를 써줘야 된다는 거야. 즉, 이 그녀가 직접 피곤함을 느끼는 거지. 그치? 느껴짐을 당하는 게 아니라 그녀가 직접 피곤함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니까 feel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썼고, 두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로 he라고 하는 그 주체가 watching TV, TV를 직접 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재 분사 구문이 쓰여지는구나. 이거를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 볼까? Surprised by the news, they couldn't say anything. 그들은 뉴스에 놀랐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지. 자, 그럼 원래 문장 한번 되돌려 보면 as로 역시 할게요. As they 어떤 동사를 쓸까요? 그런 동사 과거형이니까 as they were surprised by the news라고 이렇게 문장이 흘러갔을 거야. 그들은 그 뉴스에 놀랐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보았을 때, 자, 이때 they라고 하는 그들은 놀람을 준 대상이야? 아니면 놀라움을 받은 대상이야? 놀라움을 받은 대상이잖아. 놀라움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거잖아. 그치? 자, 그렇게 봤을 때 이때 surprise라고 하는 과거 분사를 쓰는 것은 뭐 덕분에 되는 거다? 뒤에 나오는 주어가 행동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다. 맞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장도 한번 볼까? Written in English, this book is easy to read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했기 때문에? 이 책이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 쉬웠다 라고 하는 문장이잖아. 그럼 원래 문장으로 한번 돌려볼까? 원래 문장으로 돌려보면 as 주어 this book 그리고 쓰여진 거지. 쓰여진 거는 사실 과거에 쓰여진 거니까 as this book was written in English 라고 되살아날 거야. 그치? 그랬을 때이 책이 영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읽기 쉬웠다라고 하는 문장에서 얘들아, 여기 만약에 문제에서 written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놓고 이 부분 맞아?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판단할 거야? 뒤에 주어를 냅다 한번 살펴보면 this book이잖아. 이 책의 입장에서 쓰여진 거야? 아니면 본인이 쓴 거야? 쓰여? 진 거죠. 그랬을 때 문장의 주어가 행동을 당했으면 뭘 써라? 과거 분사를 써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되게 많이 풀 거거든? 그 연습 문제를 통해서 뭐를 잡아낼 거냐면 여기 분사 쓴 거, 이 주어가 한 거야? 아니면 당한 거야?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에 굉장히 꼼꼼하게 많이 연습 문제 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사가 나왔을 때한 번쯤은 원래 문장으로 되돌리는 연습을 미리미리 하셔야지 나중에 수능장이든 모의고사장에 가서도 바로바로 풀어낼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연습해보시는 거 부탁드리겠고요. with, 목적어, 분사가 있는데 얘들아 이거 문제로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 한번 살펴보자면 with라고 하는 게 나온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분사가 나오잖아 얘들아. 이런 부분 정말 많이 나와.
쌤이 진짜 약속할게. 다음 시간부터 우리 기출 문제 풀때 진짜 많이 나오거든. 이때 이 분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에다가 맞춰준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시 한번 볼까? I take a walk with my dog. 나는 산책을 하는데 내 강아지랑 산책을 한대. 자, with 보자마자 동그라미 쳐봐. With my dog following me 라고 나오고 있어. 나는 산책을 하는데 내 강아지가 나를 따라오는 채로 산책을 한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강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따라와 짐을 당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고 있는 거야, 본인이. 그렇잖아. 그랬을 때 이때 my dog 라고 하는 목적어에 뭐를 맞춰준다? 분사 를 맞춰준다. 즉, 강아지가 따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 분사, ing를 써준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은 I read a book with the radio turned 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나는 책을 읽는데 어떤 채로 with the radio turned 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라디오가 켜진 채로지. 라디오 입장에서 봤을 땐 스스로 켤수 없고 켜짐을 당하는 거니까 이때는 과거분사라고 하는 걸 써주는구나 라고 볼수 있겠네. 오케이, 그래서 이 포인트도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되고요. 저희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 형용사와 부사입니다. 사실 형용사와 부사도 너무 많이 해서 간략하게만 짚어보면요.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면 형용사는 명사 수식할 수 있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The candidate eligible for the position must have 5 years of experience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후보자는 후보자인데 어떤 후보자냐면요. 그 자리에 적합한 후보자라고 우리 해석했어. 그치?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eligi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그 자리에 적합한 후보자는 must have 5 years of experienc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5년이라고 하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eligible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해 줄수 있구나. 문장이 길어져도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자, 두 번째 문장 보면요. The judge found the evidence insufficient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럼 문장 구조 한번 볼까? 문장 구조 봤을 때, the judge, 판사는 밝혀내었다. 무엇을 밝혀내었냐면 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라고 해서 5형식 문장이야. 자, 5형식 문장, 즉 목적격 보어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어? 형용사가 들어가고 있네. 자, 그랬을 때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모두 배웠어? 보어 자리에 뭐는 절대 못 들어가? 부사는 절대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랬을 때 얘들아, 이 문장에서 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될까? insufficiently라고 하는 부사는 들어갈 수 없겠지. 즉, 그 판사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라고 한다면 insufficient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와야지 insufficiently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쵸? 자, 그러면 부사로 한번 넘어가 보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을 하지만 절대 어느 자리에는 들어갈 수 없어? 보어 자리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활용해가지고 아마 문제가 많이 나올 거거든? 바로 다음 시간부터 기출문제 많이 풀면 아마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한다고? 뭐도 수식하는지 한번 볼까? To successfully complete the project, we need more resourc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뭐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 라고 우리 해석했어. 자, 그러면 successfully 라고 하는 이 부사가 누구를 수식할까? 그걸 한번 판단해 보자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완성해내기 위해서, 완수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부분을 꾸며줬잖아. 그러면 이 successfully라고 하는 부사는 이 문장에서 to 부정사를 꾸민 거예요. to complete. 어? to 부정사도 꾸며줄 수 있어요, 선생님? 이라고 물어본다면 꾸며줄 수 있습니다. 부사가 뭐 빼고 다 꾸며줄 수 있다고 했어? 명사 빼고 다 꾸며줄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뒤에 나오고 있는 to 부정사도 꾸며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석 어떻게 한다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하면 될 겁니다. 오케이. 하지만 부사가 절대 못 들어가는 자리가 있었으니 어느 자리에는 절대 못 들어간다고 했어? 자, 살펴볼까? He remained silent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는 침묵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죠. 자, 문장 구조 한번 보자.

stay라고 하는 거는 주어, remained, 동사, silently라고 해서 얘가 원래 무슨 자리냐면 얘들아, 보어 자리야. 그는 침묵을 유지했다잖아. 그런데 보어 자리에 뭐가 들어와 있어? 부사가 들어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쓴 문장 어떻게 된다고? 안 된다고 X 표시 쳐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 만약에 올바르게 쓰고 싶다면 어떻게 만들어줄 거야? 이 silently라고 하는 부사 형태를 형용사 형태로 바꿔주면 되겠지. 즉, silent라고 하는 형용사를 써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he remained silent despite the provocative questi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을 유지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쓰면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것, 여기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거는 부사는 어디 못 온다? 보어 자리 못 온다라고 하는 거 아마 중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얘들아, 수식어와 준동사의 활용의 개념 부분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바로 다음 시간부터 책값 테스트 같이 한번 살펴볼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오늘 책값 테스트 문제까지 풀고 강의 꺼보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서울시 종로구 행천동 어느 언덕에 낡고 오래된 서양식 벽돌집 딜쿠샤가 있습니다. 붉은 벽돌의 2층 집. 여기저기 낡은 흔적이 지난 세월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곳은 엘버트 테일러의 가옥입니다. 광산 사업가인 아버지를 따라 한국에 온 테일러는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 브루스와 함께 약 20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는데요. 그는 UPI 통신 서

특파원으로 1919년 3월 1일 조선의 독립운동을 세계 최초로 보도하였습니다. 1923년 그는 서울 행천동에 집을 짓고 딜쿠샤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딜쿠샤는 희망의 궁전, 이상향을 뜻하는 힌두어로 조선을 사랑한 그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줄곧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써온 앨버트 테일러는 1942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되었는데요. 그가 본 조선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서울 도심에는 우리에게 친숙한 공원이 있는데요. 서울 최초의 근대 공원, 탑골공원입니다. 많은 이들의 쉼터로 자리매김한 이곳은 1897년 영국인 브라운에 의해 최초의 도심공원으로 조성되었는데요. 고려시대에는 흥복사라 불리던 고찰이었다가 조선시대에 들어 원각사로 중건된 곳입니다.

목골공원이 널리 알려진 것은 3.1운동의 발상지이기 때문인데요. 공원 내에 있는 의암 손병희 선생의 동상과 3.1운동을 기념하는 기념탑 등은 독립운동을 여전히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원 중심에 있는 팔각정은 3.1 만세운동을 이끈 정재용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곳에 서니 우리 민족의 투철한 독립정신이 느껴집니다. 서울에서 3.1운동이 일어난 이후 독립만세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는데요. 이에 위협을 느낀 일제의 보복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군인과 경찰들은 화성 제압리를 찾아와 마을 주민들을 교회에 몰아넣고 사격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을 집단 학살한 것입니다. 며칠 뒤 이곳을 지나던 스코필드와 언더우드, 테일러 일행이 잿더미가 된 제압리의 참상을 우연히 목격하여 일제의 만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제암교회 뒷산에 20여 구의 유해가 안장되었는데요. 3.1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독립운동의 또 다른 장소로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이 있습니다. 1908년에 경성감옥으로 개소하여 해방 이후 1987년까지 독립운동가와 민주화 운동가들을 수감하였는데요. 지금은 지나온 역사를 보여주는 교육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당시의 취조와 고문 현장을 보여주는 전시관과 감옥의 원형을 그대로 살린 옥사를 개방하여 우리 역사의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른 5명이 들어가기도 좁은 방에 함께 있었던 35명의 수감자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옥사는 한눈에 모든 곳을 볼 수 있는 부채꼴 구조인데요. 이러한 구조는 소수의 감시자가 다수의 수감자를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엘버트 테일러는 수감 생활 동안 미루나무 앞에 서서 그의 집 딜쿠샤를 바라보았다고 하는데요. 1923년 사형장 건립 당시에 심어진 미루나무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애국지사들이 이 나무를 붙잡고 통곡하였다 하여 통곡의 미루나무라 불리고 있습니다. 애국지사들의 한이 서려서인지 시간의 흐름만큼 자라지 못한 나무를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6개월의 수감 생활 후 결국 미국으로 추방당한 테일러는 한국에 돌아올 날만 기다리다 건강이 악화되어 1년 만에 숨을 거두었는데요. 죽는 순간에도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 할 만큼 한국을 사랑한 푸른 눈의 외국인. 그는 미국 언론인 엘버트 테일러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이겨내고 나라를 지켜낸 애국 선열들. 오늘은 역사 속 그들과 함께 애국에 대해 잠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0: 수학을 포기할 것인가 지속할 것인가. 학생들이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때는 고등학교 입학 후. 중학교 단계의 기본 개념에서 연계된 응용 수학이 시작되는 때라는데 고난도 문제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까 수포자들이 속출하는 시기. 피해갈 수 없는 그 길에서 수학의 흥미를 찾았다는 주인공이 있다.
1: 한눈에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도 결국에는 하의 개념을 찾아서 문제를 풀이해 나가게 되니까 어려운 문제에도 내가 도전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수학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0: 고난도 문제풀이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느낀 이성욱 군. 그는 과연 어떤 공부법을 가지고 있을까?
1: 어려운 문제들은 보통 문제가 물어보고자 하는 답을 찾기 위해 뭐 4단계, 5단계 정도의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서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설계하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0: 이렇듯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이성욱 군. 하지만 이전에 그는 수많은 수포자 중에 한 명이었고 공부는 해본 적 없던 학생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태권도 선수가 되기 위해 운동에만 몰두했었던 성욱 군. 그 꿈을 펼쳐가고 있던 도중 예기찮은 다리 수술을 하게 됐다. 성욱 군에겐 힘든 시간이었다. 피나는 노력으로 출전하는 대회마다 입상. 태권도 유망주로 인정받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태권도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에게 큰 변화가 시작된 건 이때부터였다.
1: 운동을 접고 나서 진로에 대해 고민을 계속 해봤는데 결국에는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능력을 쌓아야 이룰 수 있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해보고자 마음을 먹고 수학 선생님께 찾아가서 수학 공부 방법에 대한 자문을 구했습니다.
0: 다음 날 성욱 군이 모교를 찾았다. 문제풀이에 급급했던 성욱 군에게 돌아가는 길의 중요성을 알려줬던 수학 선생님.
1: 쌤.
0: 그때 그 가르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아마 성욱 군에게 수학은 아직도 어렵고 힘든 존재이지 않았을까? 수학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준 고마움 때문에 성욱 군은 자주 선생님을 찾아뵙곤 한다는데.
2: 근데 그때 학원으로 안 되겠다고 생각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어?
1: 학원에서 너무 시키는 것만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없어져서.
2: 너무 시켰는데?
1: 맨날 문제 풀어와라 아니면 뭐 개념 몇 번 써와라. 너무 지혜적으로 하다 보니까.
2: 그러면 대다수의 너 수준의 아이들이 다 그런 학원을 다니면서 다 너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0: 선생님이 기억하는 성욱 군은 어떤 학생이었을까?
3: 시작할 때 인사하고 엎어져 자고

0: 퇴근할 때 이제 얼굴에 도장 찍고 얼굴 벌개져가지고 일어나고. 그 모습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 나중에 1학년 끝날 때쯤에서 조금씩 본인이 하겠다는 욕심이 갔더라고요. 그래도 반신반의 했죠. 그런데 2학년 1학기 때 1등급으로 진입을 했어요. 그것도 다른 과목도 아니고 수학을. 그거는 엄청난 성과죠.
1: 수학 공부의 고비를 잘 넘긴 제자에게 선생님은 한 가지 부탁을 하려 한다.
0: 지금 선생님 같은 애들 중에도 그 기계적으로 푸는 애들은 재밌게 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2: 그쵸.
0: 그러거나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애들이 많거든. 걔네 어떻게 하면 좋겠어? 너좀 와서 도와줘라.
2: 네, 저 해줄 수 있죠.
0: 걔네한테.
1: 누구나 수학 공부법을 터득하고 싶어 하지만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닐 터. 선생님의 제안을 수락한 성욱군. 수학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시 모교를 찾았다. 역시나 모교에는 수학 공부를 어려워하는 후배들이 가득했는데.
2: 그래서 이제 내가 너네 수학 공부하는 걸 도와주려고 이제 이렇게 찾아왔는데 신청서를 먼저 나눠줄게.
1: 자신처럼 수학 공부에 대해 고민했고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선배가 와서일까? 공부는 오래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는 학생부터 함수부터 막힌다는 학생까지 선생님께도 털어놓지 못했던 고민을 솔직하게 써내려가는 후배들. 사실 성욱군도 한 번씩 해봤던 고민들인데 어떤 후배의 어떤 고민이 성욱군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며칠 후 약속한 장소에서 성욱군과 멘티가 만났다. 성욱군이 선택한 멘티는 수원고등학교 2학년 김승찬 군. 암기식 수학 공부에 지친 학생이다.
3: 원래 제가 중학교 때까지 수학을 잘하던 편이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수학도 어려워지고 성적도 떨어지고 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점점 잃어서 자연스럽게 재미도 없어지고, 근데 원래 재미는 없었어요 사실. 근데 더 떨어진 거죠 그 재미가.
2: 뭐 요즘 학교는 어떻게 다니고 있어?
3: 그냥 항상 즐겁게.
2: 아, 즐겁게? 공부는?
3: 공부는 즐겁지 않게.
2: 공부는 즐겁지 않게. 학교에서 뭐가 즐겁지?
1: 어떻게 공부를 하기에 수학 공부가 즐겁지 않은 걸까?
2: 수학 공부는 어떻게 하는 편이야?
3: 수학 공부는 한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2: 한두 시간
3: 느끼고 그냥 뭐 새로운 거 나갈 때마다 개념 조금 읽고.
2: 개념 읽고. 개념은 얼마나 읽어?
3: 그냥 한 번씩
2: 한 번씩
3: 훑어보는 정도.
2: 그럼 공부할 때는 노트 같은 거 쓰나?
3: 네, 노트 좀.
2: 노트는 볼 수 있을까, 노트?
3: 네.
1: 노트를 통해 멘티의 공부 습관을 더 자세히 보려는데 공부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지만 프리노트라기보단 연습장에 가까운 것이 노트만으로는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알기 힘들 정도다.
2: 성적이 왜 안 나올까?
3: 좀 남들에 비해 열심히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2: 수학 문제를 풀 때 뭐 어떤 느낌이 들어?
3: 수학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푸는 것 같아요.
1: 아무 생각 없이 기계식으로 문제를 푼다? 수학의 왕도사상 이렇게 솔직한 멘트는 처음인데.
2: 수학 풀 때 뭐 괴롭거나 그래? 수학 공부가 하기 싫을 때도 있어?
3: 아, 그냥 일단 공부가.
2: 공부가 싫어?
3: 네.
2: 왜 공부가 하기 싫어?
3: 그냥 딱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완전 피부로 못 느끼겠고.
1: 목적지 없는 길은 재미없기 마련. 지금 멘티에겐 공부를 해야 하는 동기부여가 시급한 것 같은데.
2: 나는 그럴 때마다, 그냥 지금 말하면 네가 슬럼프잖아. 난 슬럼프가 올 때마다 한 10년 뒤, 20년 뒤에 나의 모습을 생각해봤어. 내가 계속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20년 뒤에 난 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내가 공부를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20년 뒤에 난 뭐가 돼 있을까? 생각해보면서 계속 공부를 할 수가 있었거든.
1: 사실 성욱군도 공부 도중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었다. 더 이상 운동을 할 수 없게 됐던 성욱군. 공부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후 악착같이 공부에 매달렸다. 하지만 수학만큼은 쉽게 손댈 수가 없었다는데. 그 길로 학원에 등록했지만 학원 수업만으론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었다. 더 큰 슬럼프에 빠졌던 성우군. 과감하게 학원을 그만두고 지금 자신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고민했다. 슬럼프를 제도약의 기회로 삼아 지금의 공부법을 찾은 것이다.
2: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성적이 올라가고 어떻게 공부해야 내가 수학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항상 자신감이야. 자신감 있게 수학하는 방법을 내가 알려주도록 할게.
3: 네.
2: 내가 준비한 문제가 있어. 그러면 조금 어려운 문제를 준비하긴 했는데 이 문제를 풀 때 너가 어떻게 그동안 풀었는지 보여줄 수 있을까?
3: 네.
1: 평소 미적분에 대한 풀이 접근이 어렵다고 했던 멘티. 그런 멘티에게 성우꾼이 건넨 문제는 미분법에 관한 문제였는데 문제를 읽고 나서도 한참을 고민만 하는 멘티다.
2: 접근하기가 어렵지?
3: 네.
2: 너 문제 풀 때 이 문제를 너가 어떻게 풀지 과정을 한번 설명해볼까?
3: 이걸 풀 때 일단 문제 다 읽고
2: 문제 다 읽고
3: 그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죠. 어떻게 풀지?
2: 생각을 하면은 그게 답이 다 보일까?
3: 웬만하면 잘 안 보이죠, 어려운 문제.
2: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친구들이 위에서부터 해석을 하더라고, 문제를. 그래서 나는 문제를 해석할 때 밑에서부터 해석을 했어.
1: 성욱군은 기본 개념을 근거로 문제풀이를 하곤 했다. 다양한 개념이 섞여있는 문제를 접할 때면 가장 먼저 문제를 보면서 답을 구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했다. 이후 필요한 조건들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적어 나갔다. 이렇게 되면 문제를 풀기 위한 기초 단계의 개념이나 공식이 가장 위에 놓이게 되는데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상위에 있는 기초 개념부터 풀어나가기 시작. 이렇게 풀이를 하면서 문제에 더 쉽게 다가갔고 문제를 풀면서 막히는 개념이나 공식이 무엇인지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4: 문제를 이렇게 잘 쪼개서, 그러니까 정말 어쩌면 뭐 영어 공부하듯이 이렇게 잘 쪼개가지고 개념들을 파악하고 문제를 푸는 것은 고난도 문항을 풀 때는 진짜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이제 좀 잘게 쪼개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항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는 뭐 범위가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최대값, 최소값이 나온다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소값을 구할 때 이런 식으로 하위 개념을 이용해서 순서대로 풀어나가면 많은 문제들이 풀려요. 그런데 오히려 다항함수로 미분법을 이용해서 뭐 범위를 구했는데 최대 최소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좀 독특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항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3: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걸 생각해보고 또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풀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하지 않나요?
2: 오래 걸리는 것도 맞는데 이거는 실전이 아니라 연습이잖아.
3: 아
2: 연습에는 과정을 다 써주면서 더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했고 실전에는 물론 이런 과정들을 생략하고 머릿속으로 빨리 구상해서 풀이하는 방법을 썼지. 오히려 이렇게 풀다 보면은 실수해서 두 번 푸는 일이 거의 없어. 그래서 오히려 시간이 단축된다고 나는 생각해.
3: 형 그러면은 이게 이 방법대로 풀기 위해서는 다 여기 나오는 개념들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겠네요.
2: 그렇지. 완벽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빠르게 꺼낼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는 교과서 세 바퀴라는 것을 통해서 개념을 더 빨리 떠올리고 개념을 완전히 체할 수가 있었어.
1: 성욱군이 말하는 교과서 세 바퀴 공부법. 첫 번째로 수학 교과서를 공부할 때는 단원 설명을 꼼꼼히 읽었다. 해당 개념이나 공식을 접하며 기본 개념을 필기, 내용을 숙지했다. 눈으로 보는 것보다 스스로 한번 써보면 기억에 더 오래 남았기 때문이다. 이후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게 예제 문제를 풀었다. 두 번째로 수학 교과서 공부를 할 때는 첫 번째 공부와 방법을 달리 했다. 앞서 적어놓은 기본 개념을 자신이 이해하기 쉽게 한 번 더 정리. 공식과 개념을 체화시켰고 개념을 응용시킬 수 있는 응용 문제들을 풀었다.

0: 마지막 세 번째에선 고난도의 발전 문제나 1, 2회독에서 틀렸던 문제들을 풀면서 실력을 쌓아나갔다. 단계별로 차별화를 두고 공부한 것이다. 이렇듯 성우꾼은 교과서 세 바퀴 공부법을 통해 개념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고 다양하게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쌓아나갔다.
1: 이렇게 세 번 정도 풀었어요. 그러면 개념들은 머릿속에 다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는 다른 과목들과의 관계에 대한 공부가 사실은 한 번 더 이루어져야지만 실제적으로 큰 틀이 잡힐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게 미적분이랑 뭐 기백을 함께 물어볼 수도 있고 환율과 통계랑 뭐 다른 단원을 함께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나무만 보는 공부 방법은 그런 것들에 대한 연결관계, 연결고리를 찾는 거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차를 꺼내놓고 그 목차들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이해를 해본다던가 여기에서 했던 내용들이 이쪽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될까 이런 공부들을 한 번 더 교과서로 해준다면 좀 더 고난도 문항이 나왔거나 아니면 좀 다양한 단원이 섞여있는 문항에 대한 그런 대처 능력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들기는 했었어요.
2: 개념을 정리할 때 한 번에 한 단원을 쫙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앞에 있던 개념들이 좀 까먹거나 하지 않을까요?
3: 너가 소설책을 읽을 때를 보면은 소설책을 외우거나 부분 부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설책의 이야기가 이렇구나 라는 거를 알잖아. 그런 것처럼 이 교과서를 한 번에 쫙 훑으면서 그냥 일관적인 스토리로 받아들이면서 더 쉽게 외울 수가 있었어.
2: 그러면 이 수학의 스토리라는 게 뭔가요?
3: 우리가 미적분 2라는 과목을 배우면은 처음에 지수로그 그 다음에 미분 적분 그래, 크게 배우잖아. 적분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적분이라고만 인식해버리면은 앞에 과정을 더 되돌아보지 못하게 돼. 복습할 수가 없게 돼. 근데 만약에 스토리적으로 읽어보면은 적분이라는 걸 공부했을 때 앞에서 지수와 로그라는 걸 공부했으니까 적분에서도 이런 게 쓰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뭐 적분은 미분의 반대니까 미분을 거꾸로 해주면은 적분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머릿속에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서 교과서를 볼 때가 좀 더 좋은 것 같아.
0: 예를 들어 삼국시대 각 나라를 따로 공부하면 서로의 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전체적인 이야기로 공부를 하면 각 나라의 관계 파악이 명확해진다. 하나하나의 개념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스토리 중심의 개념 공부를 했던 성우꾼. 이처럼 교과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각 단원들을 유기적 관계로 머릿속에 저장한 것이다.
3: 너가 힘들어하는 게 문제 속에 미분을 활용하는 거였잖아.
2: 네.
3: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교과서 세 바퀴 도는 법을 알려줬지. 너는 이제 다음 시간에 도함수 활용을 세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알려준 문제 풀이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오는 거야. 알았지?
2: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3: 그래. 수학은 뭐라고?
2: 자신감.
3: 자신감 있으면 다 풀 수 있어. 알았지?
2: 네.
0: 다음 날. 주말을 맞은 멘티가 바쁘다. 멘토가 내준 숙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멘토링 당시에는 쉽겠다 생각했던 교과서 세 바퀴 공부법. 하지만 1회독 이후 집중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만만치 않은 공부량. 과연 멘티는 숙제를 다해서 멘토와 만날 수 있을까? 며칠 후 다시 만난 두 사람. 첫 만남과 달리 공부법에 대한 수다가 이어지고 있다.
3: 진짜 해보니까 어때?
2: 좀 처음 하는 일이니까 힘들고 그러긴 한데 계속 하다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그럼 다행인데? 계속 할 수 있겠어?
2: 할 수 있는데 이게 좀 진짜 해보니까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3: 얼마나 걸렸어?
2: 이게 첫 번째 단계로 하나 개념 훑어보면서 밑에 문제 푸는 게 딱 그거 하나 소단어? 그거 하나 끝냈는데 3, 4시간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3: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 일단 오래 걸렸지?
2: 개념을 적는 거 그걸 보면서 막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거는 별로 안 걸린 것 같은데 그 밑에 나와 있는 쉬운 문제들이 그래도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적용시키려다 보면은
3: 익숙하지가 않고
2: 네.
3: 이제 그런 거를 교과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리면서 더 자연스럽게 개선할 수 있을 거야.

0: 아직 처음이라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하고. 한번 볼까? 네.
1: 멘토링 전엔 프리 과정을 알아볼 수 없게 노트 작성을 했던 멘티. 이번엔 어떤 방식으로 정리를 했을까? 멘토의 방법을 그대로 본받아 프리 과정을 명확하게 작성하긴 했는데,
0: 노트를 보면은 어느 게 개념을 정리한 부분이고 어느 게 문제를 푼 부분인지 구분하기가 좀 어렵잖아.
2: 네.
0: 그래서 문제 풀 때는 충분히 틀릴 수도 있고 지워야 하기도 하니까, 문제를 풀땐난 연필을 썼고, 개념을 정리하는 거는 이렇게 볼펜을 이용해서 어떤 게 문제를 푼 칸이고 어떤 게 개념을 정리한 칸인지 이렇게 구분을 해줬어. 이러니까 좀더 보기가 편하지 않을까? 한눈에 복습하기.
2: 이런 거 정리할 때 색깔 같은 건 중요하지 않나요?
0: 난 검은색,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을 사용했지만, 색깔 같은 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너의 기호에 맞춰서 어느 게좀더너 눈에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색깔들을 사용하면 돼.
2: 이 도암수의 활용 파트, 여기를 정리를 해보는데 그 필요한 부분만 정리되어 있잖아요.
0: 그치.
2: 이런 부분을 2단계에서 어떻게 더 줄여서 정리할 수 있는지.
0: 나 같은 경우는 이 문구들을 단순하게 줄임말을 써서 정리해주거나, 이게 그래프에 대한 설명이잖아.
2: 네.
0: 저 그래프를 그려서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지.
2: 네.
0: 또이 경우에는 이게 도함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해두면은 그림이니까 기억에도 더잘 남겠지.
2: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솔직히 세번 본다고 해서 바로 적용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바로 풀수 있고. 이런 거는 어떡하나요?
0: 교과서만으로는 문제 속에 개념을 적용하는 게 어렵잖아. 나는 그 연습을 더 자연스럽고 더 빠르게 개념들을 찾기 위해서 수학 요가라는 방법을 사용했어.
2: 수학 요가요? 왜 수학 요가라고 하시는 거죠?
0: 우리가 흔히 요가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뭔가 좀 자연스럽고 유연하고 뭐 그런 느낌이 떠오르잖아. 그래서 이 수학 요가라는 걸 하게 되면은 문제 속의 개념을 더 자연스럽고 유연하게 찾을 수가 있고, 사고가 확장된다는 느낌에서 수학 요가라고 이름을 지어줬어. 수학 요가는 문제집을 세 번씩 푸는 건데, 그세번 풀면서 문제 속의 개념을 더 빠르게 찾고 그 개념을 빠르게 적용시켜가는 연습을 한 편이야. 수학 요가를 할 때는 주의사항이 세 가지가 있어.
2: 네.
0: 첫째는 충분히 생각을 해본 다음에 문제를 풀이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안다고 해서 문제를 바로 적어버리면은 그거는 생각해서 푸는 게 아니라 너의 머릿속에 있는 걸 그냥 기계적으로 적은 것뿐이잖아. 단순 계산 문제는 그냥 바로 빠르게 푸는 연습을 했고, 개념을 응용하는 문제들 있지. 그런 문제들은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왔다고 해도 다시 생각해보고 어떤 개념이 사용될까 머릿속에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을 적은 편이었지. 첫 번째는 아무래도 그렇게 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또 다르게 풀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니면 이 방법을 사용하면 어떨까? 또는 내지 공식을 사용하지 않고도 내가 그림으로 풀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사고를 확장시키는 과정을 거쳤지.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못 봤던 문제들이 되게 나오잖아. 그런 문제들을 접근하려면은 내가 많은 개념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많은 개념들을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힘을 기르는 데는 한 가지 문제를 보면서도 뭐 색다를 게 없을까? 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 두 번째는 절대 답안지를 펼치지 말기야.
2: 왜 펼치면 안 되죠?
0: 왜냐면은 답지를 풀고 있으면은 그 풀이 과정을 내가 나도 모르게 그것밖에 없다고 단정을 짓게 돼. 그래서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생각하는 과정 없이 그 바로 그 비슷했던 풀이를 숫자만 바꿔서 대입하는 게 전부거든. 이거는 그냥 깜지를 쓰는 거지 생각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답안지를 보는 걸 추천하지 않는 편이야. 마지막 주의사항은 노트에 서술형처럼 풀어보는 거야. 왜냐면은 연습장을 이용해서 중구난방식으로 풀어버리면은 나중에 틀린 부분이 있거나 검토를 하고 싶을 때 너가 어느 과정을 거쳐서 어느 부분에서 틀렸는지 확인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서술형처럼 적어주면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풀이 과정을 적어주면서 문제의 답이 틀리거나 아니면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내가 다시 보고 싶어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다시 풀이가 좀 거꾸로 올라가면서 검토해준 편이었지.
2: 그러면 이제 어려운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솔직히 세 번 본다고 해서 바로 적용될 것 같지가 않거든요. 바로 풀 수 있고 이런 거는 어떡하나요?
0: 특별히 어려웠던 문제들은 나는 문제 탐구 노트를 이용해서 정리했던 편이야.
1: 새로운 유형이나 어려웠던 문제들을 모아놓은 성욱군의 문제 탐구 노트.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놨을까? 먼저 노트에 문제를 적고 그 밑에 친구들의 풀이나 선생님의 풀이를 적어뒀다. 이때에는 왜 이런 풀이법이 나오게 됐는지 성욱군 스스로 풀이 과정을 알아볼 수 있게 정리. 그 중에서도 중요한 풀이는 별표나 형광펜을 이용해 한눈에 띄도록 만들었다. 또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글로 보는 것보다 그림으로 보는 것이 이해를 높였기 때문이다.
0: 난 이 노트를 만들면서 이 노트를 총 3번을 봤어. 네. 처음은 그날 정리한 문제들에 대한 복습. 두 번째는 단원을 맞히잖아. 대단원. 뭐 미분이라는 단원을 맞힐 때나 적분이라는 단원을 맞힐 때 이 단원에서 내가 어떤 개념들을 더 얻을 수 있었나를 복습하기 위해서 그때도 한번 봤고 마지막으로 볼 때는 시험 직전에 손으로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복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난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그동안 고민의 흔적이잖아 어떻게 보면. 네. 고민의 흔적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중요했던 개념들이나 새로 알게 된 개념들을 다시 보면서 시험 직전에 준비를 했지. 난 이렇게 총 3번을 보면서 이 노트에 대한 공부를 했어.
3: 우선은 풀이 과정을 정말 이렇게 제대로 잘 써놓는 거는 굉장히 정말 큰 파워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쓴 풀이 과정에서 그 개념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풀이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사고를 확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리고 이 학생이 아까 공부를 할 때 하위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이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제 많이 쪼개가지고 목표를 잡고 하위 개념에서부터 출발해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이 방법의 단점이라는 것이 좀 독특한 문항이라던가 아니면 좀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유형에 대한 저항력은 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박한 문제 해가지고 문제 풀이를 제대로 정리하고 해놓는 것은 굉장히 좀 자신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문제들, 좀 익숙하지 않았던 문제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0: 이렇게 교과서를 3번, 수학 요과를 통해 문제집 3번, 탐구노트 3번을 공부하면서 333 공부 방법이라고 했는데 나 이렇게 333 공부 방법을 통해서 성적을 올렸어.
2: 근데 어떤 사람들은 공식의 유도 과정이나 증명 과정들을 따로 그것만 빼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이 공부 방법에서는 그런 거 같지가 않거든요. 그런 거는 필요 없는 건가요?
0: 다 부질없어. 왜냐하면은 네가 교과서를 보면은 너가 사용할 공식들에 대한 증명이 이미 다 돼 있고 문제집을 풀면서 너가 몰랐던 공식들을 탐구로서 적잖아. 그런 공식들을 적고 그 공식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넌 이미 그런 공식에 대한 유도나 증명 과정을 이미 다 한 셈이야. 그래서 따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네. 이 과정이 오래 걸린다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결국 하나하나 제대로 짚는 게 올바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2: 네, 감사합니다.
0: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2: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그래.
1: 진정성 있는 멘토의 조언에 멘티의 의지도 높아진다.
2: 이렇게 배운 대로 하면 성적은 확실히 오를 것 같습니다. 안 오르면 안 되죠. 올라야죠.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지금까지 배운 거를 실천하면 자연스럽게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멘티가 수학 공부의 재미를 찾아가는 동안 성욱군도 새롭게 생긴 꿈을 향해 노력할 것이다.
4: 이제 앞으로 개발될 무인항공기에 대해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제 하늘을 날아다니는 무인항공기가 모두 제 손에서 생겨난 무인항공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 꿈이에요.

0: 끝까지 했을 때 비로소 효과를 보는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순찬이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1: 나중에도 많이 연락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도움 요청하고 그럴 테니까 연락 많이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 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 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매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2027 내신 만점 수능 특강 7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수학 실력자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배주영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3월에 또 새해처럼 열심히 지내보자 막 이런 말 했잖아요. 지금 사실 촬영 시점이 3월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제 시간이 너무 없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시간이 없다라는 친구들, 우리 시간이 진짜 없으면은, 진짜 없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은 진짜 없으면 한 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 보는 거 어떨까요? 미라클 모닝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3월부터 이제 좀 새롭게 살아보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평소보다 출근을 한 30분 일찍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여유롭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제 급박하게 오는 거랑 너무 달라요. 마음의 여유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너무 없다. 공부할 시간이 해야 될 건 너무 많은데 공부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이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보는 건 어떨까? 아침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밤에 집중이 더 잘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럼 뭐 밤에 조금 시간을 이제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 밤도 힘들다. 그러면은 하루를 잘 돌아보세요. 그럼 분명히 남는 짜투리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이동 시간이나 뭐 밥 먹기 전후나 이렇게 뭔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루를 잘 돌아보시고 내가 어떤 시간을 좀 추가로 사용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그 수열의 합과 수학적 귀납법인데 수학1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말이 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 했어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원까지 잘 마무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수열의 합과 수학적 귀납법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합의 기호 시그마라는 기호를 새롭게 배웠었는데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제 수열 AN이 있을 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제 A1부터 쭉쭉쭉 더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을 이렇게 나타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새롭게 시그마라는 기호를 배우면서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이제 시그마 AK들을 더할 건데 K는 첫 번째부터 1부터 N까지 넣을 거다. 요렇게 새롭게 기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쵸? 근데 요 기호가 좋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랑 다르게 이제 K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더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자유자재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어요. 굳이 첫 번째 항부터 말고도. 그쵸? 여기 숫자들을 바꿔주면. 아, 요런 장점이 있구나, 시그마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의 성질도 여러 가지 배웠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해줘야 될 거는 뭐냐면은, 시그마 AK 플러스 C. K는 1부터 N까지. 자, 요 표현이랑요. 시그마 AK K는 1부터 N까지 플러스 C. 자, 요 두 표현의 차이 여러분들 아시나요? 자, 요 두 개만 조금 주의해 줍시다. 이 C가 괄호에 묶여 있으면은요, 이 시그마의 영향을 받는 친구고요. 괄호가 안 돼 있으면 시그마의 영향을 안 받는 그냥 C 혼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괄호에 묶여서 시그마 영향을 받고 있으면 이 의미는 C를 N번 더했다. 그래서 시그마를 풀어주면 CN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차이만 살짝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시그마의 성질도 다 알고 있어야 되지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수열의 합으로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세제곱 이런 것들 우리 공식으로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일반항이 분수꼴인 수열의 합, 요거는 이제 분수들을 우리가 더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분모가 계속 바뀌면은 계속 통분을 해야 돼서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부분분수를 활용했다. 부분분수. 그래서 뭔가 앞뒤가 지워지는 형태를 활용했었다. 요거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무리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리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때도 이제 합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리화를 해서 뭔가 또 앞뒤가 지워지는 형태가 있었다라는 거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걸 배웠었는데요. 귀납적 정의가 뭘까? 연역적 정의랑 다르게 귀납적 정의는 이제 연역적 정의는 일반항을 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A, N이 뭐다? 이렇게 바로 알려주는 건데 귀납적 정의는 뭐냐면 일반항을 바로 알려주지 않아요. 대신에 항들 사이의 관계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첫 번째 몇 개의 항을 알려줘서 이제 직접 찾아 나가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귀납적 정의예요. 근데 등차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제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면은
항들 사이의 관계를 알려준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 항에서 전항을 뺀 게 D로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 등차 중항 개념 있죠? 그래서 두 배의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AN 플러스 2 자,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도 이제 AN 플러스 1이 AN과 AN 플러스 2의 등차 중항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 이거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거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는 이제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눈 것이 항상 R로 일정하다. 이런 표현이 주어지면 아, 이거 등비 수열이구나 라는 거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또는 뭐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겠죠? AN 플러스 1이 AN의 R배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등비 중항의 개념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AN 플러스 2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겠죠. 뭐 다른 다양한 경우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런 항들 사이의 관계를 보고 아 이게 등차 수열이구나, 등비 수열이구나 이런 것들을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귀납적으로 정의된 여러 가지 수열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대입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보는 방법이 있을 거고 우리 이따가 문제에서도 한번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수학적 귀납법 요거는 이제 자연수에 대해서 어떤 명제가 항상 성립함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수학적 귀납법 관련된 문제를 조금 빈칸 채우기 문제

배웠는데 K4제곱은 안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공식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근데 뒤에 한번 보니까 뒤에도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여. 그럼 우리가 각각 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뭘 써야 돼요? 시그마의 성질을 활용해 보자. 이런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시그마의 성질을 활용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예쁘게 잘 맞춰져 있어. 요걸 또 체크하셔야 됩니다. 예쁘게 잘 맞춰져 있으면 이 빼기를 그냥 시그마 안에서 빼도 상관없다라는 게 시그마의 성질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써보면 K는 1부터 5까지 따로따로 하는 대신에 K 플러스 A의 4제곱 빼기, 여기 중괄호가 있으니까 여기를 대괄호로 바꿔줘야겠다. 여기를 이렇게 대괄호로 바꿔서 K의 K 플러스 2A의 제곱. 이게 250A 제곱이다. 요렇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우리가 요 대괄호 안에 요만큼만 잘 정리를 해서 풀어주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여러분들, 이거 4제곱 전개하고, 제곱 전개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잘 쳐다봅니다. 잘 쳐다보면, 이것도 무언가의 제곱골, 이것도 무언가의 제곱골이면 합차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알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합차로 인수분해를 해주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자, K 플러스 A의 제곱을 제곱한 게 요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첫 번째로는 K제곱 플러스 2AK를 더한 거. 여기다가 얼마가 곱해져 있다 생각하면 되냐? K 플러스 A의 제곱에서 얘를 뺀 거. 뺀 거. 요렇게 합차골로 인수분해를 할수 있다라는 거야. 제가 뭔가 이제 이 과정을 다 적으려고 보니까 살짝 길어졌는데 사실은 요만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2K제곱 플러스 2AK 플러스 아니죠. 2K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A제곱이 되고 요만큼 계산해 보시면 간단하게 A제곱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A제곱이 곱해져 있는 상황인데 어차피 이 시그마는 K에 대한 시그마거든요. 그럼 이 A제곱은 상수 취급이 돼요. 시그마 뒤에 상수가 곱해져 있으면 이건 앞으로 튀어나와서 곱해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정리해보면 A제곱을 앞으로 빼주면 A제곱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2K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A제곱. 아, 요게 250A제곱이구나. 요런 상황인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럼 양변을 a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요것만 풀어주면 되겠다, 요거. 자, 요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이것도 마찬가지. 시그마 더하기는 각각 더하기로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요만큼 먼저 계산해보면 2 곱하기 시그마 k제곱 공식 적용해보면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 그쵸? 그 다음에 4a는 그냥 곱해져 있는 상수니까 4a 곱하기 시그마 k죠? 시그마 k. 그래서 공식 이용해보면 2분의 5 곱하기 6 플러스 a제곱은 그냥 상수니까 5a제곱이죠? 시그마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어. 그래서 이게 지금 250이란 소리. 요거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66 날리고 나눠주면 2.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110 더하기 요거 해주면 60A 플러스 5A 제곱이 250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250 넘겨주시면 5A 제곱 플러스 60A 빼기 140이 될 거고 양변을 5로 나눠주자. A 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28은 0. 자, 인수분해 해주면 A가 2 또는 마이너스 14라는 거알수 있겠죠. 따라서 양수 A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2다. 이렇게 체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제 각각 시그마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시그마의 성질을 알아야지만 이제 합쳐서 정리를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공식을 활용해서 이제 A 값을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이 1번 문제에서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그마의

성질 활용하는 거 잘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2번. 자, 2번 문제 한번 보시면 수열 AN에 대해서 이제 이 시그마의 값이 79래요. 자, 근데 제가 일단은 이걸 딱 보자마자 저는 뭐를 하고 싶냐면은 좀 간단히 바꾸고 싶었어요. KAK 플러스 시그마 두 개로 쪼갤 수가 있는 거잖아요. 플러스니까. 근데 이 1은 지금 시그마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쪼개줄 때 어떻게 쪼개져요? 7 곱하기 6. 요렇게 쪼개져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게 79라는 거. 자, 그 말은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KAK가 73이란 소리. 요렇게 일단 간단히 해주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AK 플러스 1 빼기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빼기 5라고 쓸 수 있겠죠. 1이 지금 시그마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요게 41이란 소리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KAK 플러스 1이 46이란 소리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우리가 이 두 개의 정보를 활용해서 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잘 쳐다보면 여기가 K 플러스 1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 그쵸? 여기는 KAK인데 여기는 뭔가 꼴이 맞춰져 있지 않아. 근데 주의할 점은 이 부분을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이 숫자를 바꾸기는 쉽지 않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를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꿔줄 거냐? 요거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이거랑 연관짓기 위해서 이 KAK 대신에 K 대신 K 플러스 1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 K 플러스 1, AK 플러스 1 요렇게 되죠. 요렇게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식이랑 변하지 않으려면 여기서 AK 플러스 1을 빼줘야겠죠. 요렇게. 그럼 지금 요 노랑, 요 분홍색 물결과 분홍색 물결 지금 똑같은 상황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영향을 받고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중괄호로 제가 표현을 해줄게. 괜찮아요? 요거 지금 요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시그마 성질 이용해서 쪼개서 한번 써보면 K 플러스 1에 AK 플러스 1 빼기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 플러스 1 요게 지금 46인 거예요. 괜찮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걸 봤을 때 요 노란색 물결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은 시그마 KAK 요 부분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대신에 K는 2부터 6까지로 바꿔줘야 돼. 실제로 K자리에 1 넣어보세요. 딱 여기다 2 넣은 값이 나오고 마지막 5 넣은 값이 여기다 6 넣은 값이 되겠죠. 아, 이거 이 노란색을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만큼도 마찬가지. 요만큼은 뭘로 하지? 요만큼은 주황색으로 한번 해보면 K는 여기를 AK로 바꿔서 K는 2부터 6까지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죠? 요게 지금 46이라는 거. 자, 그러면 요만큼이 우리 앞에서 저 시그마 KAK가 1부터 6까지 73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는 73에서 뭐만 뺀 거냐면 여기다 1 넣은 거, K자리 1 넣은 거, A1을 뺀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 둘이 또 합쳐주면 와, 딱 이게 꼴이 맞는구나. K는 1부터 6까지 AK 이 둘이 합쳐주면 그쵸? 이게 지금 46이란 소리. 따라서 K는 1부터 6까지 AK가 27이다라는 결론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꼴 맞추기의 연습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이 둘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 꼴을 이렇게 바꿔준 거. 그다음에 바꿔주고 나서 이 K 자리와 요 자리를 잘 바꿔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 연습을 논문제에서 꼴 맞추기 연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문제 2번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요 시그마의 값을 계산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요. 요거 어떻게 푸셨어요? 요거? 자, 이거 사실은 이거 전개해 보면은 4K 제곱 빼기 4K 플러스 1이어가지고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 공식 K제곱, K 뭐 이런 거다 알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 구할 수 있고요. 이것도 구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그렇게 계산하셨으면은 이제 좀 곤란해. 왜냐하면 답은 그렇게 해서도 분명히 맞게 나와야 돼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를 잘 쳐다봤을 때, 이 둘이 뭔가 관계가 있네? 이런 눈치를 채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다 딱 K 빼기 1을 넣으면 딱 요거거든요. 그러면 뭔가 대입을 했을 때 지워지는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막그 공식을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대입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 자, 대입을 한번 해보면 1을 한번 넣어봅시다. 1의 제곱이 되죠. 2를 넣어보면 3의 제곱. 3의 제곱. 3을 넣어보면 5의 제곱. 아, 홀수의 제곱들을 쭉 더해간 거구나. 어디까지? 20 넣은 거. 그러면 39의 제곱이 되겠죠? 거기서 뭐를 뺀 거냐? 8을 넣어보시면 13인가요? 13의 제곱. 9를 넣어보시면 15의 제곱. 10을 넣어보시면 17의 제곱. 이번엔 어디까지 가요? 21 넣으면 39의 제곱까지 가요. 아, 요걸 뺀 거구나. 그럼 기분 좋은 일이 벌어지죠. 요 안에 지금 13의 제곱부터 39의 제곱까지가 싹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남는 거는 뭐야? 남는 거는 1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쭉 가서 어디까지예요? 11의 제곱까지만 남을 거예요. 요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다시 시그마로 바꿀 수 있는가? 다시 시그마로 바꿀 수 있는가? 2K 빼기 1의 제곱들을 K는 1부터 어디까지 넣으면 돼요? 11이 나오려면 K 자리에 6이 들어가야겠죠. 요거 계산하면 돼. 요건 어떻게 계산하나요?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 뒤에 거 전개해가지고. 요거 전개해가지고.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계산해보시면 4 곱하기 6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13 빼기 4 곱하기 2분의 6 곱하기 7 더하기 6. 요거 계산해주시면 돼. 자, 그럼 요렇게 6 날라가고 이렇게 약분해주고 나면 28에다가 13 곱하면 얼마죠? 84, 28, 364죠? 364에서 지금 84를 빼주고 플러스 6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86이다라는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막 저거 각각 그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대입을 통해서 이렇게 간단히 해준 다음에 이걸 다시 시그마 형태로 바꿔서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공식 이용해서 답을 구해내는 거.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겠죠? 이렇게 3번 문제 풀어줄 수가 있겠고요. 자, 4번은 뭘까? 4번. 자, 지금 4번 문제 보시면 두 수열 AN, B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BN이 항상 N과 같다를 만족시킨대요. 자, 근데 요두 개를 알려줬을 때 시그마 BK를 물어봤어요.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아까처럼 또뭘 하고 싶어요? 좀 간단히 하고 싶다. 시그마 K는 1부터 6까지 A2K 빼기 6이 13이다. 요렇게 쪼개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마이너스 1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곤란합니다. 자, 그러면 K는 1부터 6까지 AK가 19란 소리. A2K죠? A2K가 19란 소리. 자, 마찬가지 여기도 시그마 K는 1부터 7까지 A2K 플러스 이것도 시그마 1부터 7까지 K제곱 공식 활용하시면 되겠죠. 6분의 7 곱하기 8 곱하기 15 요게 141이란 소리. 자, 요거 정리해보면 3으로 나누면 요렇게 되고 2로 나누면 4. 뭐 얼마죠? 140이네. 요만큼 140이네. 요만큼이 1이네. 그래서 시그마 K는 1부터 여기 또왜 이렇게 썼지?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1부터 7까지 A2K 빼기 1이 지금 1이 되는 거. 그럼 이건 뭐지?

A2, A4, A6부터 쭉 가서 A12까지 더한 거고요. 요거 뭐지? A1, A3, A5부터 A13까지 더한 거예요. 아, 이거는 지금 여기가 짝수인 친구들만 더한 거고, 요거는 홀수인 친구들만 더한 거니까, 이두 개를 딱 합치면 사이사이가 다 채워져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시그마 K는 1부터 10, 13까지 더한 값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두 개를 딱 더하면 20. 되셨죠? 아,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 시그마 AK가 아니라 시그마 BK를 구하래요. 뭐를 이용해야겠어요? 아직 활용하지 않은 요거. 자, 그러면 시그마 AK 플러스 BK. K는 1부터 13. 요게 시그마 K는 1부터 13까지 AK 플러스 BK가 항상 K라는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2분의 13 곱하기 14라는 거 알고 있죠? 즉, 91이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이거 시그마 성질을 통해서 쪼개주면 시그마 13까지 K는 1부터 13까지 AK는 20일 거고 20에다가 시그마 K는 1부터 13까지 BK를 더해준 거잖아요? 그게 91이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요 시그마 K는 1부터 13까지 BK가 얼마가 되는 거죠? 91에서 20 빼면 되니까 71이다. 요렇게 답을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 성질 이용해서 정리만 잘 해주면 이제 BK를 찾아낼 수가 있겠어요. 자, 관련해서 추가 문제 한번 잘 풀어보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 문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 항이 양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걸 만족한다. 자, 지금 요걸 또 한번 잘 보시면은요. 뭔가 느낌이 들어야 돼. 무슨 느낌이 들어야 되냐? 뭔가 지워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1을 한번 넣어보세요. A2-A1이야. K에다 2를 넣어보세요. A3 빼기 A2야. 3을 넣어보세요. A4 빼기 A3이야. 어디까지 가요? N을 넣은 거. AN 플러스 1 빼기 AN. 요걸 다 더한 게 지금 좌변이거든요. 근데 이걸 더하려고 보니까, 더하면 이렇게 사라져. 보이세요? 그럼 규칙성에 의해서 요렇게까지 사라지겠죠. 와. 좌변이 뭐냐면 an 플러스 1 빼기 a1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요게 an이었던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an 살짝 왼쪽으로 넘겨보면 an 플러스 1 빼기 an이 a1이라는 걸알수 있어. 이거 뭐지? 다음 항에서 전항 뺀게 a1으로 고정되어 있다. 등차 수열이잖아요.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a1이란 소리.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A1이란 소리는 첫째 항은 A1이야. 둘째 항은 A1에다 A1 더하니까 2A1이야. 셋째 항은 3A1이야. 그럼 N째 항은 NA1이 되겠죠. 아, 요런 등차 수열이었구나. AN이.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요 정보를 또 알려줬어요.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K는 1부터 24까지. AK는 뭐냐면 KA1. AK 플러스 1은 K 플러스 1A1. 요게 지금 75분의 2라고 알려준 건데요. A1의 제곱을 제가 앞으로 빼볼게요. A1의 제곱을. 그러면 여기 남는 것이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자, 분수꼴로 나타내어 있는 일반항의 합. 일반항이 분수꼴인 수열의 합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부분 분수. 매번 통분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 부분 분수 쪼개 주시면은요.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자, 요거 마찬가지로 1부터 24까지 넣어 보시면 앞뒤가 사라지는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뭐만 남느냐? 뭐만 남느냐? 1 빼기 25분의 1만 남게 됩니다. 아, 따라서 요게 25A1 제곱분의 24구나. 요게 지금 75분의 8이, 2라고 알려준 거구나. 요걸 찾아주셔야 돼요.

할수 있어요. 그래서 약분만 해주면 요거 3이 되고 요거 12가 돼서 A1 제곱이 지금 36이 되니까 첫째 항이 어때요? 양수니까 6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8은 A1의 8배일 거니까 48이 되겠죠. 할수 있겠죠? 아, 그래서 뭔가 앞뒤가 지워지는 꼴을 이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형 문제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번에도 요걸 만족시킨다라고 알려줬어요. 즉, AN이 어떤 수열이에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구할 때 지금 분수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분 분수로 쪼개줘야 돼. 자, 근데 쪼개줄 때,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 일단 요렇게 쪼개줄 건데요. 근데 쪼개준 다음에는 꼴을 다시 맞춰줘야 돼. 그럼 이걸 다시 통분한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통분을 한다라고 생각해보면, 분자가 뭐가 되느냐? AK 플러스 1 빼기 AK가 돼. 근데 요게 뭐죠, 요거? 공차 D잖아요, 공차. 자, 근데 원래는 1이어야 되니까 이 D를 없애주려면 D분의 1, 요렇게 맞춰줘야 되겠죠. 자, 그럼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이제 앞뒤가 지워지는 형태가 나와서 뭐만 남느냐? A1분의 1 마이너스 A25분의 1. 요렇게 남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거 다시 한번 통분을 한번 해보시면요. A1, A25분의 분자가 어떻게 되느냐? A25 마이너스 A1이 돼요. 여러분들 지금 AN이 등차 수열입니다. 이건 뭘까요? 공차의 24배겠죠. 이 분홍색 동그라미가 지금 24D야, 24D. 그쵸? 그러면 D가 약분이 돼. 그럼 뭐만 남냐면은 A1, A25분의 24가 돼요. 됐어요? 그러면 이 A1, A11분의 요게 12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모든 항이 0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A1 약분해주면, 12도 약분해주면 2가 돼. 그래서 A25가 2A11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알수 있는 것이 A25는 A 플러스 24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등차수열이니까. EA11은 2 곱하기 A 플러스 10D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A는 4D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 근데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5 빼기 EA1. A5는 뭔데? A5는 A 플러스 4D죠. EA1은 EA예요. 그럼 뭐예요? 4D 빼기 A. 요거 활용해 보시면 0이라는 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요 변형 문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답은 0인데 여기서 제가 왜이 변형 문제 만들었냐? 이 부분 분수랑 등차 수열의 내용을 활용해서 제가 이 문제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분 분수로 쪼개면 이제 분자가 다시 통분해 보면 분자가 딱 공차가 나오게끔. 그래서 이 공차를 잘 맞춰주는 거. 그렇게 해서 논리를 전개해 가는 거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분수꼴로 일반항이 나올 때는 이제 부분 분수를 통해서 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겠다. 관련해서 추가 3개 문제 풀어보시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6번 문제로 넘어와서 6번 문제. 자, 요거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 한번 그래도 한 문제 연습해 보려고 이 6번 문제 가져와 봤는데 지금 첫째 항이 정수인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런 관계를 만족시킨대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바로 알려주지 않고 항들 사이의 관계로 알려준 거예요. 그걸 딱 보면 알수 있듯이 이건 등차수열도 아니고 등비수열도 아닙니다. 지금 딱 보면. 근데 AK가 16인 3 이상의 자연수 K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뭔가 거꾸로 찾아가서 가능한 A1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AK가 지금 16이라고 알려줬는데, 그러니까 AK가 16인 3 이상의 자연수 K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려면 가능한 A1은 뭐냐? 거꾸로 찾아가 보라라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K가 3 이상인 자연수입니다. 그러면 AK가 16이면 AK-1은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AK가 16이면 AK는 지금 AK-1 빼기 5의 제곱과 똑같을 거잖아요? 여기다 n자리 대신에 K-1을 그냥 대입한 거예요. 근데 이게 16이면 AK-1 빼기 5는 4 또는 마이너스 4겠죠. 뿔마 4겠죠. 즉, 그럼 K-1은 어떤 수가 가능하냐? 만약에 4면은 9일 거고, 이게 마이너스 4면은 1일 거다. 또는 AK-1이 1이겠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K가 3 이상이기 때문에 K-1은 2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첫 지향이 될 수는 없어요, 일단. 그쵸? 그럼 여기서 한번더 갑니다. 만약에 AK-1이 9라면 AK-2는 어떻게 생길 수 있지?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요게 지금 AK-1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게 9일라면 AK-2 빼기 5는 3 또는 마이너스 3일 겁니다. 괜찮죠? 그러면 AK-2는 만약에 이게 3이라면 8일 거고 또는 AK-2는 이게 마이너스 3이라면 5 넘겨서 2가 될 거예요. 따라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K-2는 1 이상일 거기 때문에 이 AK-2는 첫 번째 항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생긴 거를 한번 잘 보시면 an 플러스 1번째 항은 an 빼기 5의 제곱꼴로 생겨야 돼. 그러면 첫째 항이 정수인데, 첫째 항 정수를 딱 넣고 나면, 둘째 항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정수의 제곱꼴로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째 항이 어떤 정수의 제곱꼴이면, 그거 어떤 정수를 또 넣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셋째 항도 정수의 제곱꼴로 생겨야겠죠. 요것만 잘 쳐다보면, 요거. 그래서 둘째 항부터는 무조건 정수의 제곱꼴로 생겨야 돼. 근데 첫째 항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정수의 제곱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지금 8이랑 2를 잘 쳐다보시면 8이랑 2는 정수의 제곱꼴이 아니에요. 그럼 둘째 항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드시 첫째 항이 되어야 된다. 아, 그래서 우리가 첫째 항으로 가능한 두 가지 가능성을 일단 찾아낸 거예요. 오, 두개 찾았다. 근데 우리 지금 여기 아직 안 했거든요. 여기도 한번 해봅시다. 자, AK-1이 1일 때는 AK-2 빼기 5의 제곱이 1이어야 되니까 AK-2 빼기 5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어야 돼. 그쵸? 자, 그러면 AK-2가 6이거나 4여야 될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두 개가 일단 또첫 번째 항으로 가능해. 근데 AK-2가 6이면 이거 정수의 제곱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첫 번째 항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면 AK-2가 4면, 얘는 정수의 제곱꼴인데? 그쵸? 그럼 이게 첫 번째 항일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 더 이전에 첫 번째 항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뻗어나가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해보면 이제 AK-3 빼기 5의 제곱이 4가 되는 경우를 또 생각해보는 거죠. 자, 자리가 없는 관계로 여기다가 한번 써보면 AK-3 빼기 5가 이제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는 거고, AK-3이 그러면 7 또는

얼마가 되는 거야? 7도는? 7도는 3. 아,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항이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이두 개가 지금 정수의 제곱골이 아니어서 이때는 무조건 이게 첫 번째 항이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 첫 번째 항이 8, 2, 6, 4, 7, 3. 총 6개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8, 2, 6, 4, 7, 3. 다 더하면 어때요? 30이 답이 되는 거예요. 32. 요렇게 풀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귀납적으로 정의된 여러 가지 수열, 이 문제 어떻게 푼 거냐면은, 거꾸로 따라가가지고, 가능한 A 값을 찾아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이 문제를 풀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첫 번째 풀이 방식으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요. 두 번째로도 한번 풀어볼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비슷해요. 근데 비슷한데 이제 조금 이 주어진 관계식을 변형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풀이랑 거의 비슷하지만 두 번째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 우리가 어쨌든 거꾸로 찾아가고 싶은 거거든요. AK가 16이 되는 3 이상의 자연수 K가 있으려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될수 있을까? 이제 거꾸로 찾아가는 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N을 알때 AN 플러스 1을 구하기 쉬운 꼴로 지금 관계가 나타나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걸 좀 변형해서 AN 플러스 1을 알고 있을 때 AN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좀 그걸 찾기 쉽게 변형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AN 빼기 5가 AN 빼기 5 는으로 정리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N 플러스 1 요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5만 살짝 넘겨보시면 AN은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N 플러스 1. 자, 요 관계식을 우리가 활용하면 다음 항을 알고 있을 때 전항을 빠르게 구할 수가 있겠죠. 아, 물론 여기다 넣어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좀더 빠르게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한 거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표현돼 있으면 이제 둘째 항부터는 무조건 정수의 제곱골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고 자 그러면 우리가 AK가 16이면 AK-1은 어떤 게 가능하지? 5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가 16을 넣은 거니까 5 플러스 마이너스 4가 가능하구나. 좀더 쉽게 찾을 수 있죠. 그래서 AK-1이 9 또는 1이다. 근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K-1은 지금 아직 2 이상이니까 한번더 가야 돼. 자, 그러면 AK-1이 만약에 9라면 AK-2는 5 뿔마 3이구나. 즉, AK-2는 8 또는 2구나. 근데 이제 요 K-2는 1 이상이니까 첫째 항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8이랑 2가 생긴 꼴을 잘 보니까 정수의 제곱골이 아니어서 저게 첫째 항이구나. 요렇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 AK-1이 1이라면 AK-2는 5 플러스 마이너스 1이 가능할 거고, 그러면 AK-2가 6 또는 4. 그러면 6도 가능하고 4도 가능할 건데, 6은 정수 제곱골이 아니니까 요게 무조건 첫째 항. 근데 이게 4면 정수 제곱골이기 때문에 한번더갈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첫째 항이 아니었다면 AK-3은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니까 2겠구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AK-3이 7 또는 3. 근데 마지막 요거는 정수 제곱골이 아니니까 이두 개가 또 첫째 항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똑같이 3, 7, 4, 6, 2, 8. 총합은 30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죠? 근데 어쨌든 그 다음 항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전의 항을 빨리 구하는 법, 이렇게 그 꼴을 바꿔주면은 조금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그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도 이제 하나하나 경우를 나눠 가시면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문제 7번으로 넘어왔는데, 이제 문제 7번은요, 제가 그 수학적 귀납법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레벨 2의 문제 7번을 가져왔거든요. 수학적 귀납법 문제가 몇 개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레벨 2의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 레벨 2도 어렵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자, 수열 AN의 일반항은 AN이 이렇게 생겼다. 근데 다음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함을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증명을 한 것이다. 그래서 잘 읽고 따라가시면 돼요. N이 1일 때 좌변은 얼마냐 물어봤어요. N이 1일 때이 좌변이 얼마냐 물어본 거거든요. 1을 대입해 보시면 돼요. 그 말은 A1이죠. A1. A1이 뭐지? 여기다 1 대입하면 돼요. 그러니까 값원에 들어갈 건 뭐예요? N에다 1 넣은 거. 1팩토리얼 분의 7팩토리얼. 즉 7팩토리얼. 요게 값원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우변도 가이므로 여기다 1 넣으면 실제로 7팩토리얼이 나옵니다. 가이므로 별이 성립한다. 아, n이 1일 때는 요 별이 성립을 해. 그다음에 n이 m일 때 별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m일 때 성립을 한다면 m을 넣었을 때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것이다. 그랬을 때 n이 n 플러스 1일 때도 이 별이 성립하는 것을 보이면 이제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 n이 n 플러스 1일 때도 아까 그 별이 성립하는 걸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n 플러스 1일 때는 시그마 성질에 의하면 m까지 더한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만 추가로 더해주면 되는 거죠. 자, 저렇게 쪼갠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에 n이 m일 때 성립한다라는 걸 활용해서 이게 뭐랑 똑같다라 그랬냐면은 요거였나 요거? 요거 맞죠? 지금 그 n이 m일 때그 별이 성립한다라는 것이 m을 대입해 보면 7분의 n 플러스 7 곱하기 am 빼기 6 팩토리얼이 요 노란색 동그라미라는 건데 요 부분이 딱 am이거든요. am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n이 m일 때 성립한다라는 것이 이 노란색 동그라미가 이 노란색 동그라미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나번 자리에 들어갈 건 뭐예요? 나번 자리에 들어갈 거는 요거예요, 요거. 요게 나번이란 소리예요. 좌변, 우변이 지금 동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번에 들어갈 것은 am 플러스 1이다. am 플러스 1이 뭐냐? 자, 문제 첫 번째 일반항 주어졌죠? n 자리 대신에 n 플러스 1만 대입하면 돼. 그래서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7 팩토리얼. 그쵸? 요게 나번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또 등호야, 또 등호. 등식에 또. 요것과 요게 똑같아야 돼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지? 잘 쳐다보시면 됩니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지우고 지금 뒤에 마이너스 6 팩토리얼 이거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그럼 남은 거 뭐죠? 제가 지금 분홍색 물결 치는 거 요거 더하기 요게 정확히 요거랑 똑같아야 돼. 그쵸? 그럼 좌변에 있는 거 제가 다시 써볼게요. 7m 팩토리얼 분의 이거 두개 곱해보면 m 플러스 7 팩토리얼이라고 써도 되겠다. 그쵸? 여기다가 지금 플러스 나번, 우리 아까 찾아놓은 거. n 플러스 1 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7 팩토리얼. 요거랑 뭐랑 똑같으면 되냐면, 저 밑에 분홍색 물결 친 거. n 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7 팩토리얼. n 플러스 7 팩토리얼. 곱하기 다.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답원을 찾기 위해서는 이 좌변을 n팩토리얼 분의 n 플러스 7팩토리얼로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답원에 들어갈 것은 뭐지? 답원에 들어갈 것? 앞에 거에서는 7분의 1이 남을 것이고, 뒤에 거에서는 n 플러스 1분의 1이 남겠네요. 이게 답원. 자, 그래서 답원이 통분해주면 7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8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값원에 알맞은 수, 요게 P였던 거고요. 요게 FM, 요게

GM이 어떤 거예요? 자, 따라서 F2의 값은 3팩토리얼 분의 9팩토리얼이고 G6은 여기다 6 대입해보면 49분의 14니까 7로 나눠주면 7분의 2. 자,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 답은 어떻게 될까요? 7팩토리얼 곱하기 G6, 7분의 2 분의 F2, 3팩토리얼 분의 9팩토리얼.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약분해주면 요거 6팩토리얼이 될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6팩토리얼 곱하기 2 곱하기 3팩토리얼 분의 9팩토리얼. 요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9 곱하기 8 곱하기 7. 이거 지금 6인데요. 이게 6인데요. 자, 2 나눠주면, 2 이렇게 나눠주면 4고, 3, 2, 3. 자, 이렇게 2 나눠주면 남는 것은 6 곱하기 7이니까 어때요? 42가 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수학적 귀납법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레벨 2의 문제를 가져왔는데 이제 결국에 문제를 잘 읽고 따라가다 보면은 빈칸을 잘 채울 수가 있고요. 결국에 이제 n이 m일 때를 활용해서 n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를 보여주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등호가 어디에 있지? 이런 것들 따라가면서 좌변, 우변을 잘 비교하다 보면은 빈칸을 분명히 채워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도 꼭 잘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수학1의 모든 개념을 마무리했는데 우리 마지막 고득점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문제 잘 풀어오시고 8강에서 마지막 고득점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복습 잘 해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8강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2 장희수입니다. 자, 벌써 이제 12강이고요. 이제 2단원 마지막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3강 남은 것은 이제 3단원 우리 정리하도록 하고, 전자기도와 상호유도 중에서 전자기도는 물1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상호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2에서 많이 배우는 그런 공식과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호유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내신 시험으로 서술형 평가라든가 또는 객관식 시험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전자기 유도부터 같이 들어가 볼 건데요. 자, 먼저 용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단 용어 정리는 우리끼리 쓰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문제를 풀거나 개념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함께 한번 볼 건데, 우리가 앞에서 전류라는 걸 이제 공부했죠. 전류는 사실은 배터리가 만드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인 배터리가 기전력이 있어서 전류를 만드는 것인데, 여기는 지금 막대 자석과 코일밖에 없잖아요. 왼쪽에 있는 이제 검육에는 전류가 눈에 안 보이니까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이제 검사하는 장치일 뿐, 여기는 막대 자석과 코일밖에 없단 말이야. 배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앞에 요 말을 붙여서, 아, 이건 전자기 유도로 만들어진 전류구나 라고 하면서 유도 전류라고 씁니다. 물론 유도 전류

유도 전류예요. 유도 전류 전류지만 전자기 유도에서 만든 전류니까 유도 전류라고 쓴다라는 정도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이고, 전류를 만들었어? 전류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기전력이 있다는 얘기네. 따라서 유도 기전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란 뜻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전지 같은 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유도 기전력이란 말을 쓰고, 이 유도 기전력과 똑같은 말은 유도 전압이라고 표현을 해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여러분이 배웠던 용어들은 아마 위에 있는 유도 기전력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우리 교과서에도 다 유도 기전력이라고 말은 나와 있는데, 이 기전력이라는 말 자체가 물투에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전력을 이렇게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압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떤 용어로 배웠는지를 잘 파악해 두고 그거를 뭐 서술형이나 이런 거에 써야지, 그냥 이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유도 전압이라고 한다면 아마 오답으로 처리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만 확인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류가 흘러? 전자기 유도에서 흐르는 전류는 유도 전류구나. 왜? 유도 기전력이 있어서 또는 유도 전압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류를 만드는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좀 파악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일과 자석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이와 같이 유도 전류가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전소에서는 전기를 집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런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정말 전기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나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 정리를 해드렸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자기선속의 변화와 렌츠 법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자기선속을 자속이라고 줄여서 말하는 그런 교재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원래는 자기선속, 그리고 자기선속을 자속이라고 줄일 수도 있고, 자기선속은 뭐냐면 바로 이 N극에 있으면 그 N극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점선으로 나가는 자기력선 다발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 자기장 세기할 때 자기선속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설명드렸는데, 자기선속이라는 말이 만약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자기력선 다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괜찮고요. 어떤 교과서에는 자기력 선속이라고 나와 있고, 어떤 교과서에는 자기 선속이라고 나와 있으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어떤 용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일단 속자는 다발이라는 속자예요. 묶음. 그냥 꽃다발. 묶음이니까 지금 N극에서 나오는 이 자기력 선들의 어떤 묶음을 말하는 거겠지. 또 여기는 N극에서 나오는 자기력선의 어떤 묶음을 말하는 거겠지. 그것이 바로 자기 선속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먼저 좀 이해를 해두시면 좋고, 지금 왼쪽은 코일은 가만히 있는데 N극이, 자석의 N극이 코일 쪽으로 오는 중이에요.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코일은 가만히 있는데 자석이 도망가는 중이야.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봅시다. 지금 자석의 N극에서는 그냥 이렇게 자기력 선속이 생기지 않는다고요. 왜? N극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다 간격이 균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 화살표 그림처럼은 여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거지. 자, 점점점 N극에서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져야 돼. 그렇게 약해지게 만드는 방법은 다음처럼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간격이 점점점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니까. 따라서 그냥 자기장이 쭉 자기력선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N극에서 멀어지면 이렇게 벌어진다라는 건데, 코일의 요 단면적은 일정한데 여기 있는 N극이 쫙 벌어진 상태에서 가까이 오게 되면 이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력 선속 또는 자기 선속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증가하게 되겠죠. 변화가 생긴단 말입니다. 변화. 이건 증가하는 변화인 거야. 또, 이 경우에는요, 도망가. 도망가게 되면 점점점 여기 있는 코일의 단면적을 지나가는 자기 선속이 감소하게 되겠죠. 뭐 하는 겁니까? 그쵸. 변화하는 경우죠. 지금 우리 그림에는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경우야, 자기 선속이 감소하는 경우야 라고 썼지만 굉장히 중요한 용어는 뭐냐면 이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야. 뭐가? 자기 선속이 변화한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저 위에 있는 제목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자기 선속이 변하는구나. 그러면 렌즈 법칙이라는 걸 이용해서 전류의 방향을 찾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쫙 흐름과 지도를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거부터 봅시다. 지금 이렇게 코일이 있으면 N극이 다가오면서 자기 선속이 증가해? 변했네? 그러면 이 코일은요, 변화를 싫어요. 왜? 모든 것들은 사람도 그렇지만 물리적인 현상들은 다 안정적인 걸 원하거든요. 변해? 근데 증가해? 그러면 증가하지 못하게 뭐 하는 방향? 방해하는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방해하는 방향이 뭐예요? 지금 얘가 이런 식으로 오면서 운동 방향이 아래쪽이기 때문에 점점점 증가합니다. 증가하게 되면 방해하는 쪽이니까 감소하는 방향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실선으로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방해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고 그 방해하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그어진 것은 바로 이 방향에 엄지를 이렇게 맞추는 방향입니다. 자, 자기 선속이 증가하는 걸 방해하는 쪽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솔레노이드에서의 전류의 방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싸주면 이렇게 이렇게 돼서 전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흐를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렌츠 법칙. 아, 전자 유도에서 유도 전류의 방향을 알수 있는 법칙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자, 오른쪽에 한번 더 적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도망가요, 자석이. 도망가게 되면 코일을 지나는 자기 선속이 감소해요. 아이고, 증가하는 것도 방해해야 되는데, 감소하는 것도 뭐 해야 합니까? 방해해야 된다고. 왜? 변화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야, 너왜 줄어들어? 줄어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려면 여기 있는 게 감소하니까 감소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겨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류의 방향, 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전류의 방향이 생긴다라는 것이고 이 전류의 방향을 찾는 것이 바로 렌츠의 법칙이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되게 중요한 용어들이 몇개 있구나. 일단 변화. 그리고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그때 전류가 흐르는구나. 그래서 이 방해라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증가하면 증가하지 못하게. 감소하면 감소하지 못하게. 아니면 N극이 다가오면 N극이 오지 못하게. N극이 올때 여러분 N극이 못 오게 만드는 방법은 N으로 밀어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솔레노이드의 N극이라는 건 우리 엄지손가락이니까 엄지손가락 방향이니까 이렇게 N극을 맞추고 나머지 네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으로 전류 흐르게 만들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N극이 도망가요. 도망가면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줘야 합니다. 누가? S가 붙잡아주면 되고, 우리는 S보다 N에 더 관심이 있으니, 아래쪽이 N극일 것이고, 엄지가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그 다음에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전류 방향이 바로 이 방향입니다. 아, 결국에는 N극이 들어올 때, 가까워질 때, N극이 도망갈 때, 전류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구나라는 걸 검육의 바늘로 우리가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세요. N극이 옵니다. 그러면 자기 선속이 증가하죠. 자기 선속이 증가하면 증가하지 못하게 유도 기전력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기 N극이 나가게 되면

자기 성적이 감소할 거 아닙니까? 감소하면 감소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인데, 보면 자기 성적에 변화를 주는 건 자석이 오느냐 가느냐예요. 그래서 N극이 오면 변화를 방해하는 쪽못 오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N극이 가면 변화를 방해하면 되니까 못 가게 만들어주면 되고, 우리가 이 부분으로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두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지금 N극인데 N극이 아니고 S극이면 어떨까? S극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코일을 감고요. 이쪽에 검류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S극이 옵니다. S극이 오면 S가 오면 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오지 못하게 만드는 건 S로 못 오게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N이니까. N극을 엄지쪽, 나머지 네 손가락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되고, 여기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만약에 S극이 도망가요. 도망가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검류계에 있고요. S극이 도망가면 못 가게 붙잡아야죠. 붙잡는 방법은 N극으로 붙잡으면 됩니다. 엄지 N 올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싸지는 방향, 바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 방향 반대. 그렇다고 해가지고 S가 올 때, S가 갈때 어디에 방향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큰 그림으로 다음과 같이 어떤 자기 선수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고민을 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목에 나온 것처럼 자기 선속의 변화와 렌츠 법칙은 전류,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라서, 그 방향을 결정할 때 우리 앞에서 배웠던 솔레노이드, 엄지를 N극, 나머지 네 손가락이 전류의 방향 감싸지는 그 방향을 여기에 접목하면 충분히 알수 있고, 요 내용들로 개념을 잡고 있으면 그 부분이 조금 더 손쉽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자기 선속의 변화에 따른 렌츠 법칙이라 해놨지만, 사실은 회로회로는 전류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에요. 그죠? 전류가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전류의 방향은 렌츠 법칙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센 전류가 흐르는 거야? 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해결을 해야겠죠? 바로 그센 전륜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로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우리 패러데이 법칙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피읍이라고 써서 선생님도 이제 패러데이라고 썼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패러데이, 패러데이 법칙이죠? 뭐 패러데이나 패러데이나. 이 패러데이 법칙은 뭐냐면, 그래? 전류가 흘렀어? 그럼 그 전류의 세기는 얼마나 센 거야? 근데 여러분, 전류의 세기가 세려면 전압이 세면 되죠, 그죠? 근데 지금 여기는 전자기유도란 말이야. 전자기유도니까 유도전류의 세기는 유도기전력 또는 유도전압의 세기에 비례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 유도기전력 또는 유도전압의 크기를 구하는 법칙이 바로 여기 있는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렌츠의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의 물리적인 의미를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도 선생님이 예전에 출제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얼마나 물리적인 개념을 내가 말로 또는 글로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거니까, 그런 것도 좀 체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유도 전압 또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법칙이야. 그런데 이건 공식이 있어. 그 크기를 공식으로 구하는 거니까 공식을 적어놓고 우리 설명을 해보자. 유도 기전력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우리가 쓴다라는 것입니다. 내년에 바로 대학에 가시면 이 V 자리에 이렇게 써 있는 그런 교재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써 있는 교재도 있고 그래요. 이름은 여러분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이름을 어떤 책은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이렇게 부를 수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약속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전부 다 V라고 써 있으니 우리 이걸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마이너스는 렌츠 법칙을 뜻합니다. 여러분,

네, 전류에 의한 자기장 공부할 때 자기장의 세기는 어떤 단면적을 통과하는 자기선속. 기억나시죠? 바로 그 파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파이는 BS. 그러면 자기장의 세기에 단면적을 곱한 걸 우리 자기선속이라고 하는데 그 자기선속을 만드는 거 자기장의 세기가 있네. 따라서 센 자석이 있고 약한 자석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센 자석, 약한 자석은 바로 요 파이를 다르게 했다는 뜻입니다. 약한 자석으로 한번 해보고 센 자석으로 해보면 당연히 센 자석으로 했을 때더큰 유독션역을 만들 수 있고 더큰 전류의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육의 바늘이 훨씬 더큰 폭으로 흔들리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여기 있는 파이는 자석의 세기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구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델타 t분의 델타 파입니다. 자기 선속의 시간 변화율입니다. 예를 들면 자석을 천천히 넣었다 빼는 경우랑 자석을 빨리 빨리 하면 요게 커진 거지. 그래서 이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구하는 여러 가지 물리량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두 번째, 센 자석을 쓸수록. 세 번째, 자석의 빠르기를 빨리빨리 변화시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일 경우에 V가 커진다. V가 커지면 따라서 I도 커진다. I가 커지면 검육에 있는 바늘의 변화 폭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요세 가지를 쓰게 하는 그런 서수형 문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또, π가 bs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식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bs.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시겠지만 자기선속의 변화를 자기장의 변화를 주는 경우랑 그 다음에 면적의 변화를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쭉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패러데이 법칙은 공식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하죠. 그래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요소들이 많아서 저런 부분들을 꼼꼼히 잘 체크해두고 중요한 것들 잘 파악한 후에 문제가 나왔을 때 정확한 용어와 정확한 설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두면 좋겠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렌츠 법칙, 그 다음에 프레넬 법칙 다 구별을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그것들을 활용해서 전자기도 현상을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고 거기에 등장하는 또 다양한 식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식을 설명드리고 개념이 있을 때는 그 개념을 설명하면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코일이 있어요. 그리고 코일 여기는 통으로 감았기 때문에 코일 감은 요 통은 텅 속이 뻥 뚫려 있는 겁니다. 자석을 잡고 있다가 이만큼 위에서 놨어요. 그러면 쭉 떨어지죠. 원래 이게 없으면 그냥 자유낙할 텐데 여기는 코일을 관통할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관통하게 되면 N극이 코일을 가까이 왔네?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흘렀대요. 전자기유 현상으로 유도 전류가 생겼구나라는 걸 우리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딱 N극과 S극이 코일의 중앙을 딱 지날 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어요. 충분히 이 부분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코일을 빠져나갈 때는 당연히 반대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전류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N극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해서 이 방향으로 전류 흘렀는데 이번에는 여기서 S극이 도망가니까 여기 있는 N극이 야, 못가 하고 붙잡아야죠.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전류 흐르기 때문에 이 검육의 전류 방향과 이 검육의 전류 방향은 서로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여기 있는 이렇게 내려올 때 하고, 여기를 관통할 때 하고, 물론 오면 못 오게 막아주는 힘이 있고, 가면 못 가게 붙잡아주는 힘이 있지만, 이때의 속력을 만약에 V1이라고 하고, 이때의 속력을 V2라고 한다면, 그래도 중력이 그 반발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기서의 속력보다 이때 속력이 더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력이 크단 얘기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결정되지만 전류의 세기를 뜻하는
비례하는 유도 기전력은

여기 있는 가의 경우보다 다의 경우가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보시죠? 보이시죠? 이렇게 폭이 여기보다 더큰 폭을 우리가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참고를 해두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래프의 파형이 위에 있는 피크가 아래에 있는 요 피크보다 짧은, 작은 이유를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속력이 다르기 때문이고, 여기 있는 거 빠르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값이 크기 때문에 유도 기전이 크고요. 그것 때문에 전류의 세기도 그만큼 피크점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걸쫙 설명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는 그런 내신형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참고를 좀 해두도록 하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자, 일단 점점점 되어 있는 이렇게 정사각형 구역은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된 곳입니다. 여기가 왜 균일한 자기장이 형성됐는지는 몰라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배울 요 그림을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위아래로 자석이 있어요. N극과 S극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N극과 S극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결정되니까 요 안에 있는 공간이 바로 이제 자기장이 균일한 공간인데, 지금은 우리가 비스듬히 보고 있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본다 합시다. 이렇게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림처럼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뭐예요? 칠판 앞쪽에 N극이 있는 거고, 저 칠판 뒤쪽에 S극이 있어서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봤던 것처럼 이렇게 XX 쓰는 건 들어가는 방향이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 해주면 나오는 방향입니다. 지금은 균일한 자기장이 칠판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자기장 영역이 있는 곳에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사각형 도선을 오른쪽으로 V라는 속력으로 쭉 일정한 등속도로 이렇게 진행을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당연히 딱 보니까 요 자기장 세기는 안 변했어. 안 변했는데 뭐가 변하냐면 그 자기장을 뚫고 들어가는 요 면적이 변합니다. 근데 도선의 움직임은 오른쪽 플러스 X 방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면적이 점점점 뭐 할까요? 그죠? 넓어지겠죠. 넓어지겠죠? 그렇게 넓어지면 자기 선속이 변화율이 증가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먼저 방향부터 한번 찾아볼까? 아, 여기에 자기 선속의 변화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기 때문에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 거기에 유도 전류가 흘러. 그럼 방향은 조금 뭘까?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 선속이 증가하고 있으니, 자, 오른손 엄지로 야, 왜 증가해? 증가하지 마. 라고 하면서 이쪽에 있는 N극에 대항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 감싸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되니까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일단 첫 번째, 지금처럼 전장 유도 현상에서는 렌츠 법칙과 패러데이 법칙 두 가지를 동시에 다 물어보는데, 첫 번째 유도 전류의 방향을 여러분 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이다라는 거. 만약에 요게 지금 V가 속력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작용하게 되면 빠져나가는 경우가 되겠죠?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오히려 어때요? 자, 빠져나가는 거는 이건 지금 이제 들어오는 중이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빠져나가는 거겠죠. 왜? 점점점 여러분 오른쪽으로 가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오면 요 면적이 점점점 줄어들 거 아닙니까? 자기장의 세기는 그대로 있지만 요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자기 선속이 변한다는 얘기고 자기 선속이 감소한다는 얘기입니다. 감소하면 감소하지 못하게 해야죠. 그러려면 야, 너왜 감소해? 내가 엄지로 도와줄게 하면서 이 방향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기고요. 그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때는 이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따라서 이때 시계 반대 방향
이때는 시계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여러분, 그러면 들어갈 때는 시계 반대 방향이고 나올 때는 시계 방향이야?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은 XX,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결정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상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외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 렌즈 법칙을 구할 수 있는 손을 활용해서 그렇게 유도전류를 구해주면 된다라는 것이고, 자, 또 하나, 만약에 도선이 여기에 있어. 이렇게 쏙 들어왔어요. 물론 이때도 V라는 속력으로 계속 오른쪽으로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는요, 이 도선이 다 들어왔기 때문에 면적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면적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자기장 세기도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자기 선속의 변화가 없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시간에 대한 자기 선속의 변화가 0이라면 유도 기전력도 0이 될 것이고, 따라서 전류도 흐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이렇게 코일이 자기장 영역 속에 쏙 들어와 있을 때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어서 그 부분까지도 문제 속에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일 이제 먼저 찾는 것이 저렇게 유도 전류의 방향입니다. 유도 전류의 방향, 우리가 손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찾았잖아요. 자, 두 번째. 이번엔 그렇다면 얼마나 센 유도 전류의 세기에 그 전류의 세기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전류의 세기는 유도 기전력의 세기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 V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이 되겠죠. 자, 한번 해봅시다. 이거 전자기 유도 현상 중에 하나이니까 페러데이 법칙, V는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런데 여기 있는 파이는 BS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때 마이너스는 이제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이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N은 코일의 감은수인데, 여러분 보는 것처럼 지금 몇 번 감았어요? 한 번 감긴 사각도선 아닙니까? 따라서 이건 1입니다. 쓰나 마나예요. 안 쓸게요. 그리고 델타 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그냥 그대로 있어. 변하는 거 아니야. 변하는 건 누가 변하냐면 면적이 변합니다. 왜? 지금 여기 있는 도선이 오른쪽으로 등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쭉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변하는 면적은 바로 요 면적이 변하는 거지. 그지? 따라서 가로, 세로. 근데 세로는 길이 L로 일정. L로 일정하고 가로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X입니다. 저 X는 지금 도선이 등속으로 쭉 가는 거기 때문에 이 X에 해당되는 건 속력에다가 시간 변화를 곱한 거랑 같아요. 그죠? 따라서 이 X자리에 저 V 델타 T를 써주면, 자, L 그다음에 V의 델타 T가 바로 요 S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근데 위아래 지워지는 게 보이네요. 델타 T하고 델타 T가 지워집니다. 그럼 남는 것이 V는 마이너스 BLV만 남아서, 자, 요 식도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물리투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쓰이기 때문에 이 식을 잘 외워둘 필요 있고 유도 과정도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장이 B인 곳에 길이가 L인 도선, 따라서 요거죠. 길이가 L인 도선이 V라는 속력으로 쭉 진행하게 되면 유도, 자기 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 기전력이 생겨라는 겁니다. 만약에 전류의 세기를 구해라. 그러면 전류의 세기 I는 R분의 V잖아요. 여기 예를 들면 여기에 이렇게 저항 R을 뒀다고 한다면 그 R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요. 유도 기전력의 크기, 방향 뺀, 마이너스 뗀, B, L, V 해주면 바로 요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렌즈의 법칙과 페러데이 법칙을 이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어야 하고, 상당히 어려운 과정들이 중간중간 있지만 그 부분들이 물리학 2까지 해결할 수 있는 전자기도의 모든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한번 딱 일시정지, 화면을 일시정지 시켜놓고 백지에, 여러분 지금 교재 V
스프린트 학습지에 한번 쭉 선생님이 적어놨던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 줄 한 줄 옮겨 적을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하다가 처음에 봤으면 막힐 거예요. 그죠? 막히면 어때요? 다시 보면서 아 이거구나 하고 연습 계속 반복하시면 되죠. 그만큼 전자기도 현상에서는 렌츠 법칙과 페러데이 법칙을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현상들에 적용할 수 있는가가 핵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공을 들여서 시간을 좀 할애해서 쏟아 부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내용도 한번 가봅시다. 다음 내용은 이렇게 디귿자형 도선이라고 써 있는 부분인데요. 자, 보니까 여기 하얀 거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요거보다 좀 더 쉬운 건 바로 요거죠? 요렇게. 지금 보면 오른쪽에 뻥 뚫려 있어. 그래서 우리 글자 중에 디귿자처럼 생겼죠. 이렇게 디귿자로 되어 있는 도선을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디귿자로 이렇게 도선이 있으면 열려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전류가 흐르려면 이렇게 닫힌 회로가 돼야 되니까 닫힌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탁 이렇게 금속 막대를 얹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그죠? 이렇게 닫힌 회로가 됐고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든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저렇게 닫힌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금속 막대를 탁 둔 거죠. 그 상태에서 금속 막대를 V라는 속도로 쭉 일정하게 등속도 운동을 시킨 그런 사례입니다. 당연히 등속도 운동을 시켰다는 얘기는 처음엔 여기 있었지만 잠시 뒤에는 옮겨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는 부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하고요. 요 도선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도선의 속력을 V라고 하면 지금은 이런 식으로 쭉 진행하게 되면 자기장의 세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면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자기손속이 변하게 됩니다. 자기손속이 변하면 그 자기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전류가 흘러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점점점 면적이 증가하게 되면 자기손속이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자기손속이 증가하는 걸 방해하려면 오른손 엄지가 증가하지 못하게 만들면 되죠. 지금은 이 방향으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주면 되고 이렇게 감싸진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방향이니까 지금 전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흐르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렌츠 법칙. 두 번째, 그러면 얼마나 센 전류가 흐를까? 여기 있는 저항을 R이라고 한다면 전류의 세기는 R분의 V가 되니 R은 그대로 R이라고 쓰고 여기 있는 V를 자기장 세기 B, 그 다음 도선의 길이 L, 그리고 도선의 속력 V 써서 이렇게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귿자형 도선과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그 부분은 공통적이네요. 맞습니다. 개념은 똑같고 원리도 똑같기 때문에 식도 이렇게 같은 식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두 가지 찾았어요. 하나는 유도전류의 방향 찾는 거. 두 번째 유도전류의 세기 찾는 거. 그렇게 항상 두 가지가 세트로 다니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잊지 말고 잘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 요 부분도 좀 확인을 해두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자기도는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물투에만 나오는 상호유도 가겠습니다. 상호유도는 이 상자가 서로 상자예요. 상호작용할 때 그 상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코일 몇 개? 두 개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은 그냥 코일을 그냥 코일만 그린 것이 아니라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통이 보이죠. 그죠? 이 철심이에요. 이 철심에 코일을 감아서 1차 코일에서 만든 자기 선속의 변화를 딴 데로 새나가지 못하게 그대로 2차 코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지금 1차 코일과 2차 코일을 써놨는데 아주 큰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게 1차 코일이고 어떤 게 2차 코일이냐? 1차 코일에는 배터리가 있습니다. 배터리가 있다는 얘기는 그 배터리가 전류를 만드는 거야. 맞죠? 근데 2차 코일 보세요. 배터리가 없어요.
여긴 뭐지?

검류계입니다. 아, 전류가 흐르는 게 눈으로 안 보이니까 진짜 전류가 흐르는지를 검류계를 연결해서 검류계 바늘의 움직임으로 전류가 흐르는지를 찾아보자라는 거지. 이건 배터리가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배터리가 있는 코일 1차 코일, 배터리 없는 코일 2차 코일이고요. 지금 스위치가 열려 있었는데 스위치를 딱 닫게 되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론 전류는 굉장히 빨리 흐르지만 스위치가 열려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스위치를 닫으면 그때 전류가 흐를 거 아닙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 자기선속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 자기선속에 변화가 생길 때 철심을 따라서 2차 코일에 전달되면 2차 코일은 깜짝 놀랍니다. 와, 뭐야? 너왜 갑자기 와? 그렇게 자기선속에 변화가 오면 2차 코일은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유도기전이 생길 것이고, 여기 있는 자기선속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 2차 코일은 엄지, 야, 너왜 증가해? 증가하지 마! 하는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릅니다. 아니면, 증가하지 마! 또는 N극이 오면 오지 마! 하는 걸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는 전류가 이렇게 1차 코일에 흐르게 되면 2차 코일에는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될 거고요. 그러면 갔다가 이렇게 와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류의 방향을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를 다 하는 건 약간 시간 낭비예요. 왜냐하면 한 가닥만 해서 우리가 결국엔 여기 있는 요 전류의 방향을 찾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상호 유도에서도 아, 배터리가 있는 1차 코일의 자기 선속의 변화가 2차 코일의 유도 전류를 만드는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변화가 있을 때만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스위치를 닫는 그 순간에만 이런 게 있다. 스위치를 닫고 쭉 전류가 흐르면 이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고요. 그러다가 스위치가 탁 열려요. 스위치가 열리면 이제는 잘 가던 전류가 잉 하고 이제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차 코일이 야, 줄어들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그 자기선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다시 유도기전이 생기고 그때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럼 이 방향 뭐예요? 바로 요 방향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아, 아까 흘렀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호 유도가 나오면 첫 번째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찾게 하는 문제 하나. 두 번째, 얼마나 센 전류가 흐르는데 센 전류를 만드는 건 당연히 전기 유도 기전력이죠. 전압. 따라서 2차 코일의 유도 기전력 또는 유도 전압은 마이너스 렌츠 법칙이죠. 그 다음에 M 델타 T분의 델타 I 원 이렇게 씁니다. 요거 아주 생소한 공식이고 처음 본제 공식일 텐데 먼저 M부터 갑시다. 이 M은 상호 유도 계수라고도 부르고요. 또는 상호 인덕턴스 라고도 부릅니다. 아주 인덕턴스. 어려운 말이네, 그지? 그래서 두 가지가 다 우리 5종 교과서에 다 쓰이고 있는데, 그냥 코일이 몇번 감겼고, 어떤 굵기며 어떤 재질로 되어 있는지 그런 코일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값이고요. 보시면 여기 있는 건 1번이고요. 여기 있는 건 2번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변화가 2차 코일의 유도 기전력을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니셜을 2, 1 써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 1차 코일의 전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2차 코일의 전류를 만드는구나라는 요 식까지에서 세기, 방향 다 따져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이걸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것이 바로 변압기거든요. 변압기는 실제로 여러분이 뭐이 변압기를 어떻게 쓴다라는 걸 생활 속에서 잘 찾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냥 집 밖에만 나가도

전신주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 집에 이제 들어오는 전기를 전신주에서 받잖아요. 전신주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전신주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뭔가 통이 달려 있는 전신주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변압기가 들어 있는 거고, 이때 전압을 220V로 바꿔주는 그런 변압기입니다.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죠. 그 전압을 낮출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는데, 그때 바로 상호유도의 원리를 씁니다. 자, 여기 보면 1차 코일 되어 있고요. 여긴 2차 코일 되어 있죠. 1차 코일에는 전원이 있는데, 아, 요건 교류 전원입니다. 동그라미 안에 물결 표시, 그리고 전압이 V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일은 가문수가 N1이고, 이때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해서 1차 코일은 111 써놨어요. 2차 코일은 전지가 없죠? 전원 장치가? 이쪽에 있는 1차 코일의 자기 선속의 변화가 상호유도로 여기에 전류를 만드는 그런 일이고, 이때는 V2, I2, N2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때 가문수의 B는 페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전압의 비에 비례합니다. 대신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류의 비는 반비례해요. 그래서 요 식이 바로 변압기 식이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건 가문수의 비는 전압의 비에는 비례하지만 전류의 비에는 반비례한다라는 요 내용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잡혀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 풀때좀 도움이 되게끔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변압기도 공식과 원리 이런 개념들을 잘 잡아둔 다음에 문제 풀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보면 다양하게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양하게 나오는 문제들이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거몇개 가지고 와서 한번 간단하게만 확인하고, 자세한 풀이는 여러분 이제 코드 입력하시면 선생님 해설 강의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3점 테스트 4번 문제인데, 자기장 영역을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으로 세 개를 주고, 자기장 색이 B0, EB0, EB0 이렇게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도선이 점점 움직일 거고, P점이 이 오른쪽 끝머리에 있는 가운데 있는 곳인데, 지금 보면 뭐 T0일 때, ET0일 때, 아니면 뭐 3.5T0일 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P가 T0일 때는 어디 있냐면, P의 위치가 T0일 때는 여기에요, 여기. 그게 어디죠? D와 ED 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D와 ED 사이란 얘기는 D와 ED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경우가 바로 T0일 때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여기는요, 자기장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 없고요. 여기 있는 건 자기장 영역이지만 쏙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 영향 없고요. 요것만 점점 오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증가하고 있네? 그러면 여기에서만 우리가 자기 선속의 변화가 있는 걸알수 있고, 오른손 엄지로 그 변화를 방해하는 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주면 되니까, 아, 이때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구나 라는 걸 찾을 수 있고, 나머지 ET0일 때, 또 3.5T0일 때 어디? ED부터 3D 사이, 여기는 3D부터 4D 사이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도선이 갔다가 돌아오는 그 경로 속에서 우리가 증가하면 증가하지 못하게, 감소하면 감소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을 찾고, 그렇게 유도 기전력의 크기까지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부채꼴이 회전하는 경우입니다. 부채꼴은 지금 보니까 6분의 파이 라디안 퍼 세크예요. 여러분, 6분의 파이 라디안 퍼 세크라는 건 1초에 30도씩 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60도니까 1초가 지나고 나면 이 도선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또 1초가 지나고 나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0초, 1초 때까지는 자기 선속의 변화가 없다가, 2초일 때 자기 선속의 변화가 있고, 지금 이곳으로는 들어가니까 자기 선속이 증가

경우고, 여기서는 빠져나가는 중이니까 자기 전속이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자기 전속이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를 둘다 방해하게끔, 증가하면 증가하지 못하게, 방해하면 방해하지 못하게 그런 방향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이때는 1번 영역과 3번 영역이 자기장의 세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인데, 보면 자기장의 방향 어떠냐라는 거, 또 자기장의 세기 어떠냐라는 걸 찾는 거, 또 나머지 유도전류의 세기는 11초 때랑 5초일 때랑 몇배 차이 나는지를 천천히 구간별로 나눠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끔 문제를 풀어야 한다라는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실제로 수능형 문제가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좀 내신의 변별을 위해서 이 문제를 변형한 문제들 좀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잘 한번 천천히 풀어보시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 코드 넣어서 선생님 해설 강의를 정확하게 끝까지 한번 들어보면서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은 문제니까요. 연습 잘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 문제는 우리 상호유도 문제입니다.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을 때 1차 코일의 전류는 일정한데 2차 코일의 전류의 세기가 0부터 ET0까지는 이렇게, 그리고 ET0부터 4T0까지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네요. 반대 방향 전류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는 1차 코일의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 물음을 여러분이 잘 충실히 해낼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것인데, 꼼꼼히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전자기유도와 상호유도 문제까지 한번 쓱 한번 살펴봤는데, 2단원 끝나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중간중간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공식이 나오면 많이 어렵지만 그 공식은 물리학을 표현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그 표현만 잘 익혀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주석입니다. 이제 50강 중에 45강. 아, 여기까지 온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쉽지, 뭔가 한 가지를 시작했을 때 그걸 끝까지 꾸준하게 밀어붙인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정신력 아니고서야 뭐 머릿속으로는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 하면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막상 시작을 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낙오자들이 생기는 거죠. 우리 마라톤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42.195km를 달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스타트 라인에 섰을 때 야, 내가 조금이라도 앞에 가서 달려야지. 뭐, 이런 움직임 없잖아요. 물론 스타트 라인을 넘어가면서 딱 바로 기록이 시작되니까 뭐 뒤에서 출발했다고 해서 전혀 지장이 있는 건 아니지. 근데 조금 더 뛰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싫어서 출발선을 앞으로 와. 그래가지고 막 뛴다 그럴 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아, 그냥 내가 뭐내 페이스대로 꾸준하게 그냥 42.195km 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 되나요? 뭐, 중간중간에 계속 낙오하는 사람 생기고, 완주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페이스 조절을 잘못해서 너무 빨리 뛰어가지고, 뭐, 나중에는 힘이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 많이 케이스 바이가 생기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공부도. 하다 보면 뭐, 45강까지 누구나 다올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작한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었다면, 100명이 지금 45강에 있을 것 같아요? 100명이었다면요, 제가 볼 때는 20명 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다라는 건 일단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뭔가를 하더라도 중간중간에 다시 자기 반성. 아, 내가 정말 지금 페이스대로 뛰고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열심히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 맞나? 만약에 부족하다면, 아, 정신 차려야지.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또 달려보는 거고, 화이팅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좀, 너 빠른 것 같아? 속도 조절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오늘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 연휴네? 그러면 조금 더 달려보는 거고. 그래서 항상 어떤 계획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실제 내가 이뤄낸 거랑 비교하면서 그 차이를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 수 있다. 인디언들이 이 말을 타고 달리다가 막 달리다가 한참 달린 후에 꼭 중간 정도에 서가지고 뒤를 한 번씩 돌아본대요. 아니, 그냥 막 가고 있다가 느닷없이 서가지고 뒤를 돌아본대. 예. 자기 그 육체와 영혼이 있을 때그 영혼이 똑바로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한대요. 그래, 너무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지니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그런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친구들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조금만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생각을 매 순간순간 가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찌됐든 정적분의 활용에 대한 개념까지가 아마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일에 있는 모든 개념은 다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물론 이제 요한 문제가 남아 있긴 하지만 이한 문제 푼 다음에 정적분 활용 개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 요 문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는 쉽지 않아요. 예, 그 쉽지 않은 이유들도 한번 보도록 합시다. T가 0과 1 사이를 움직이는 어떤 T가 있어. 함수 fx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T 값이 변하고 있으니까 이 직선의 형태도 변하고 있는 거야. 예. 하지만 이런 건 알아. 얘가 0이 되는 x 값을 생각을 해봐. x 값. 넘겨. 그리고 2로 나눠버리면 x는 2분의 1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2분의 1 마이너스 t라는 게또 t가 0부터 1까지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t다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t가 0 이렇게 될 거고 1 더해주면 얘가 0이 될 거고 1 더해주면 이거고 1 더해주면 이거고 2로 나눠도 0이고 2로 나눠주고 2로 나눠주고 아 너의 값 자체가 0보다는 크고 2분의 1보다는 작아.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를 갖다가 2분의 1-t라고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직선의 형태였을 거야.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 절대값을 씌운 함수를 적분할 거야. 그러니까 적분해 줄 거니까 x축 이 아래에 있는 얘를 갖다가 꺾어 올려야 되겠지?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적분하면. 예. 그러니까 요 식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2x 마이너스 1 플러스 t 이렇게 돼 버릴 것이다 이거지. 예. fx에다 마이너스 붙여 줘야 되잖아. 아, 여기 있는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올 거야. 얘는 이렇다라는 것까지 지금 알고 있어. 근데 이제 gt를 0부터 t까지 적분할 건데 당연히 너는 0보다 큰 값이니까 아, 0보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건 알아. 그런데 t는 어디에 있을까? t가 여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 이게 얘하고 비교를 해 보는 거거든? 2분의 1 마이너스 t와 t가 있을 건데, 이 t가, 얘가 더큰 상황을 한번 보자고. 이렇게. 얘가 t보다 더큰 경우를 한번 보자고. 양변에 2를 곱해. 그러면 2t, 1 마이너스 t. 너 넘어와. 3t가 1보다 작다? 그럼 t는? 3분의 1보다 작을 때, 아, 요럴 때는 얘 요런 관계가 있는 거지. 이런 관계가. 그래서 t는 양수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요런 식을 보는 거야. 첫 번째 t가 요렇게 되어 있었을 때, 3분의 1보다 작을 때는.

T가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고, T가. 그러면 0부터 T까지를 적분해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거일 때 그러면 GT라는 것은, GT는, 아니, 또 우리 친구들, 물론 정적분의 활용을 지금 하진 않았지만, 제가 지금 부정적분과 정적분을 하면서, 그래도 정적분의 활용 의미를 말씀드리고 있어. 양수일 때이 둘러싸인 이 정적분 값은 넓이와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잖아. 그러면 x에다 0 넣어버리면 얘는 1-t죠. 얘가 t 넣어버려봐. 여기다 x에다 t 넣어버리면 1-3t지. 그럼 이게 사다리꼴의 넓이잖아. 사다리꼴의 넓이. 그래서 이게 높이, 그러면 2분의 t에다가 예, 이거랑 이거를 더해. 그러면 2-4t. 이걸 곱해준 격이 돼버린다. 그래서 2분의 1, 여기다 넣어버리면, t에 1 마이너스, 여기가 2t. 이렇게 돼버리겠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t.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요번에는 t가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경우로 가보자, 이거지. 그럼 t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다라는 거지. t가. 아니, 얘를 갖다가 한번 2분의 1 마이너스 t보다 t가 더큰 경우 한번 생각해봐. 2 곱했어? 그러면 3분의 1보다 t가 더큰 경우. 이렇게 될 거잖아. 뭐, 같아도. 같아도. 예. 네. 같은 거는 의미 없지. t가 여기 있다면 요게 넓이가 돼버릴 거니까. 예. 그 상황을, 먼저 그러면 얘보다 큰 경우, 이렇게 한번 봐. 예. 그럴 때 GT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GT는, 예. 일단 이 넓이는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우리가, 가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정적분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이렇게 쭉 가고 이렇게 갈 건데, 3분의 1이라는 게 어느 기점이 있었겠지. 같아지는 순간이 3분의 1일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3분의 1까지는 이렇게 오다가 3분의 1보다 클 때는 이 직선을 따라갈 테니까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닙니까? 예. 얘가 더 커지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요거의 넓이를 일단 생각하고 또요 넓이를 생각해주면 될 것이다. 라는 거지. 그요 넓이 한번 봐봐. 요 길이고,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 길이의 두 배가 될거 아닙니까? 요 길이의 두 배. 두 배. 그럼 2분의 1 곱하기, 밑변 1-t, 그리고 이거의 두 배를 하면 1-t니까 이거의 제곱. 그래서 4분의 1-t의 제곱. 요게 나올 거고. 그죠? 요쪽의 넓이 봐봅시다. 요쪽의 넓이도 삼각형의 넓이니까 요 길이 한번 구해봐.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분의 3t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분의 3t 마이너스 1. 요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 길이가. 그럼 그 길이의 두 배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t 마이너스 1 곱하기 요거의 두 배, 그러면 요거니까, 아, 요거의 제곱. 예, 2분의 요거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겠네. 그러면 4분의 3t-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GT라는 것은 너하고 너를 더해버리면 되는 거야. 이거를 정적분을 하면 훨씬 귀찮을 거라고, 여러분들. 계산이. 그래서 4분의, 얜 t제곱,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 될 거고, 얘는 9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이 될 거니까, 10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2로 나눠버리겠습니다. 2. 그럼 여기가 5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을 알 수가 있어. 이렇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t 값이 0과 3분의 1 사이에 있었을 때, 3분의 1부터 1 사이에 있었을 때, 근데 여기에 3분의 1딱 넣어주면 여기다 3분의 1 넣어봐. 그러면 0이야. 그래, 등호가 들어가도 이 t를 따른다는 건 당연한 거라고.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지금 함수, 이 그래프를 구간에 따른 이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이거 미분해 줘야지. 도함수. g 프라임 t는 마이너스 4t 플러스 1. 너 미분해 주면 g 프라임 t는 2분의 10t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니까 5t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버리겠네. 예. 그래서 도함수를 보는데, 도함수가 4분의 1일 때. 예, 4분의 1. 4분의 1보다는 3분의 1이 더큰 거죠. 예. 그랬을 때 얘가 기울기가 이 여기를 지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4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원함수의 그래프는? 원함수의 그래프는? 여기까지 뭐 하다가? 양수, 음수니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2차 함수가 될 거라고. 2차 함수. 이런 함수. 맞죠?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값이 얼마야? 5분의 2. 5분의 2가 여기 있거든요. 5분의 2. 3분의 1보다 더큰 값이야. 예. 그리고 기울기가 5인 거니까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예.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뭐 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라고. 감소하다가, 뭐, 여기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다가 3분의 1을 넣어봐. 여기다 3분의 1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9분의 2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9분의 3이면 9분의 1.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다가 3분의 1 넣어봐. 그럼 9분의 5 마이너스 3분의 4 플러스 1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9분의 3 하면 9분의 2, 9분의 2를 2로 나누니까 9분의 1. 똑같은 함수 값이야. 아, 그러니까 너부터 출발을 해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의 모양이 된다. 이게 GX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1차니까 너 2차, 너도 2차. 이런 함수의 모양이 되는 거죠. GT가. 그게 0부터 1까지니까, 뭐 0일 때는 0이잖아. 0일 때는 0. 여기가 3분의 1. 여기가 3분의 1이면 0은 뭐 여기서부터 출발이네. 0보다 큰 거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출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는 건데, 1일 때, 여기다 1 넣어볼까요? 1 넣어보세요. 1 넣어주면 얼마야? 1 나오죠? 1 넣어주면 1 나와. 1 넣어주면 1 나와. 그러면,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이 값이 이제 0부터 1까지라고 그랬는데, 1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 1이 뭐 여기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 값과 이 값을 비교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4분의 1을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여기다 4, 16분의 1에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4분의 1을 하면 8분의 1 되는 거 아니에요? 8분의 1? 그리고 여기다가 1 넣어봐. 1 넣어주면 6에서 4 빼면 2, 2를 2로 나누면 1. 8분의 1보다 1이 더클 테니까 1은 여기 있는 거지. t 이퀄 1. 그럼 이 그래프에서 t가 1보다 뭐할 때예요, 지금? 1보다 작을 때. 작을 때. 아니, 극대값이라고 그랬네, 극대값. 뭐, 최대값을 찾는 게 아니고. 그 극대값은 4분의 1 넣어준 8분의 1이 극대값이다라는 사실을 그냥 알겠네. 너가 라지 m.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 다음, G 프라임 3분의 1을 찾으라는데, 아까 3분의 1도 봐봐. G 프라임, G 프라임, G 프라임이 이게 돼. 여기다 3분의 1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다 3분의 1 넣어봐. 마이너스 3분의 1. 아, 미분 가능해, 지금. 좌미분 계수와 우미분 계수가 같아. 얼마로?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1로. 여기다가 3분의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G 프라임 3분의 1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에서 너를 빼라는 얘기야. 예, 좀 귀찮네요. 8분의 1에서 이거 빼니까 플러스 3분의 1. 그럼 83, 24분의 3 곱해주고 8 곱해줘서 더할 거니까 11이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엄밀하게 한번 풀어봐라. 엄밀하게. 뭔가, 아, 대충, 아, 뭐 이러지 마시고, 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고 있는지, 그리고 T값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건지, T값이. 분명히 잡아줘야 되잖아, 얘를.
예, T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예, 얘보다 분명히 작은 값이었어. 그럼 0부터 T까지 너를 적분하는 거야. 이렇게 될 건데, 만약에 얘가 3분의 1보다 더 크면 T가 이쪽에 온다고 그랬어. 3분의 1보다 더클 때. 그럼 너하고 너가 같아지는 순간이 3분의 1이었어. 근데 그걸 3분의 1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0부터 여기까지. 요거 정적분. 여기서부터 T까지 또 정적분. 이렇게. 근데 정적분을 하느니 차라리 뭐를 하는 게더 낫다? 넓이를 계산하는 게 삼각형의 넓이가 훨씬 계산이 쉽지. 그래서 제가 정적분은 안한 거야. 정적분 어디서도 안 했죠, 제가. 해설지는 절대 이렇게 안 하죠. 네. 정적분을 하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를 3분의 1이라는 표현을 약간 쓴것 같은데 3분의 1은 아니죠. 얘랑 얘가 같아지는 순간이 3분의 1이라는 거지. 이 정적분할 때는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거 정적분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 않을까? 근데 저는 정적분의 개념을 이용해 버리면 이렇게도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부정적분과 정적분에 관련된 유형, 그다음에 서술형, 그다음에 고난도까지 다 해결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개념 설명 좀할 거야. 정적분의 활용. 활용이라는, 예, 이해를 할 건데,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에서는요, 여섯 가지가 있었죠.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증가함수, 함수의 극대극소, 함수의 최대체소,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그다음에 속도와 가속도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정적분 활용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 첫 번째 넓이, 두 번째 속도와 거리, 또한 거리에 관련된 이두 가지 개념만이 우리가 이 정적분의 활용에서 다루는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넓이라는 거는 이거예요. 뭐 처음 개념이었지. 이게 X축, FX 있고,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이야기하고, 너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예,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라는 이 정적분은 얘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게 된다. 넓이랑 같게 된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적분 값은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은 거야. 그러니까 y는 fx, x축, x equal a, x equal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랑 같게 된다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fx가 0보다 작았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a부터 b까지. 근데 이 fx가 0보다 작았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이거야.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 근데 음수잖아. 그럴 때는 양수로 바꿔주면 된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 마이너스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fx 하면 얘가 0보다 크겠죠. 그쵸? 그럼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같게 될거 아닙니까? 대칭을 시켜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fx를 적분해주면 이게 넓이가 되는 거였어. 이게 넓이야. 그래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가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별하셔야 되는 거야. 어떨 때는 정적분 값이 뭐야? 넓이야. 그런데 어떨 때는 정적분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 넓이에 정적분 값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넓이가 된다고. 이게 다르다라는 거지. 정적분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넓이가 된다고. 이걸 구별할 수 있겠냐고.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정적분 값과 넓이 값이 동일하다. 그런데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정적분 값과 넓이 이 값은 부호가 달라지게 된다. 너하고 너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곱해줘야지 얘가 같아지는 거라고. 이게 넓이의 개념이야.
그러면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같다고 쳐봐. 이게 fx야. x equal a, x equal b,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이거를 구하래. 여기가 a, 여기가 b. 요 점을 c라고 이야기할게. 그러면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러면 a서부터 b, c까지는 그냥 fx를 적분하면 이게 넓이가 되는 거야. 왜? fx가 구간에서 양수잖아. 그런데 c부터 b까지는 fx가 음수니까 얘에다 뭘 붙여? 마이너스를 곱해서 적분해 줘야지 이게 넓이가 된다 이거지. 만약에 얘가 넓이 S1, 넓이 S2, 얘가 S2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요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넓이에 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X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fx였고 이게 gx였다라고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구간이 이렇게 돼 있었다라고 할게요. 여기가 a, x equal a, x equal b, 그 다음에 너가 x equal c 이래 봅시다. 그때 둘러싸인 부분의 요 넓이. 네. y는 fx, y는 gx, x equal a, x equal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 함은 이 넓이를 의미해 주는 거죠. 자, 이럴 때는 a서부터 c까지 누가 위에 있어? 이거에서 이거를 빼준 게 그거를 적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f가 위에 있고 g가 아래에 있지. 그러면 fx에서 gx를 빼버리면 얘가 양수야. 그래서 너를 적분해 주면 바로 넓이가 되는 거고. 그런데 c부터 b까지는 위에 있는 게 다르죠. g가 위에 있고 너가 f에 있어. 밑에 f가 있어. 그래서 f에서 g를 빼버리면 음수가 나오니까 넓이를 구하랬죠? 그래서 gx에서 fx를 빼주는 거야. 그거를 적분해 준게 넓이가 된다. 근데 실제 우리가 공식은 이렇게 적어.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gx의 절대값 dx. 이게 넓이를 나타내 주는 거야. 근데 절대값이 있으면 우리 어떻게 풀었어?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양수인 거,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기 때문에 뭘 달고 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 정적분의 활용 처음에 넓이라는 개념은 fx가 양수일 때 정적분값과 넓이는 일치한다. 근데 f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곱해줘서 적분해야지 그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정적분값에 마이너스 곱하면 넓이가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이런 넓이. 이것도 y는 0인 거잖아. 그러니까 너에서 0 뺀 거. 0에서 fx 뺀 거. 이거죠. 그걸 일반화한 게 이 모습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넓이 개념은 요거 가지고 끝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속도와 거리라는 걸 할 건데요. 속도와 거리. 우리가 이 속도 함수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a서부터 b까지 적분해 보자고. 그러면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게 속도였으니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 함수잖아. 예. 네. 그럼 여기다 b 넣어준 거에서 a 넣어준 거 뺀다? 그럼 얘가 xb-xa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을 정리하는 거 아무 문제 없죠? 자, 그럼 저는 xb에 대해서 정리할 거야. 예, 넘겨. xa 플러스 a서부터 b까지 vt dt 이렇게 된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아셔야 돼. t = b에서의 위치야. 위치. 너는 t = a에서의 위치야. 자, t = a에서의 위치에다가 이 정적분값을 더하면 t = b에서의 위치가 된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너는 뭐지?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위치의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xb에서 xa 빼

육체 변화량은 요만큼이지. 요만큼. 그런데 나는 분명히 여기서도 뒤로 갔잖아. 그래, 뭔가, 봐. 이렇게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가, 다시 일로 왔어. 그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지. 근데 얘 뭐가 있었잖아. 그래서 알고 싶은 게 움직임 거리라는 걸 알고 싶은 거야. 움직임 거리라는 거는, 예, 이그 A서부터 B까지 이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해. 이게 바로 움직임 거리를 나타내 준다. 인 거리를 나타내 준다. 자, 이거는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 이 VT가 이렇게 잡힌다. VT가 T에 따른 VT가 2, 여기를 2라고 잡을게요. 여기 1, 이렇게 갈게. 여기가 3,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2, 그다음에 얘가 이렇게 또 갑시다. 5, 6, 그다음에 7, 이렇게 갑시다. 여기도 2야. 이 상태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예. 처음에 원점을 출발한다고 할게. t이퀄 0에서 원점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얘가 양수일 때는 이 넓이만큼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근데 넓이가 얼마야? 이거 2네. 넓이가. 그러니까 2만큼 이쪽으로 간 거야. 2만큼. 2만큼 이쪽으로 갔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넓이도 2잖아. 그런데 정적분은 마이너스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시 요 넓이만큼 2만큼 이쪽으로 오는 거야. 예. 그러니까 t가 4일 때 여기 있죠. 예. 그러니까 4까지 만약에 0일 때 위치가 0이라고 그랬어. 4일 때 위치가 어디인지 봐봐. 2만큼 간 다음에 다시 2만큼 되돌아왔어. 그러니까 어디야? 원위치지. 그러면 위치의 변화량은 0이 되겠죠. 아, 생각해보세요. 0에서의 위치가 0이었어. 그리고 얘를 적분해봐. 여기를 적분해봐. 정적분해봐. 그럼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으니까 정적분하면 0. 0 더하면 0이잖아. 이렇게 된 거고. 다시 여기 넓이는 얼마야? 1. 여기 넓이는 얼마야? 2. 여기 넓이는 얼마야? 1. 이렇게 될 거니까. 그 다음 t가 5일 때는 다시 이만큼 가는 거지. 1만큼. 여기 t가 5일 때. 예. 그 다음 t가 6일 때 2만큼 가는 거지. t가 6일 때. 다시 1만큼 가는 거지. 예. t가 7일 때. 이런 운동이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원점에서 출발했다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양수니까, 양의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2만큼, 음의 방향으로 다시 2만큼, 다시 양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4만큼. 이런 이동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거는 만약 0부터 7까지에서 위치 변화량은 얼마야? 0일 때 0이었어? 7이었을 때 얼마야? 4지. 그러니까 너랑 너가 왔다 갔어. 위치의 변화량은 없고 여기까지 가는 거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4가 되는 거야. 움직인 거리는 얼마가 될까? 2, 2, 4를 더하니까 움직인 거리는 8이 돼 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 VT를 놓고 여러분들이 이 점의 이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위치의 변화량이 얼마인지, 실제 움직인 거리가 얼마인지 이런 걸 판단해내는 것까지를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개념은 정말 간단한데 이 개념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머릿속에 다 연상되기는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거 있으면 다풀수 있어, 이거야. 이거 있으면. 아니, 안 되는 거 없어. 물론 원리 원칙대로만이지. 원리 원칙대로만. 근데 원리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 그래서 이 속도와 거리에서는 특별한 사항들이 없고 이 넓이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여러분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넓이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는 우리 정적분과 부정적분과 정적분에서도 설명드렸던 2차 함수에 대한 거야. 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였다면 너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가 됐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거. 그럼 원칙은 알파부터 베타까지 얘가 음수기 때문에 그 fx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x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너를 적분해주면 이게 넓이가 된다. 이게 넓이가 된다. 근데 직접 적분해 보시라고. 제가 이걸 증명해 드렸던 거잖아. 그랬더니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이렇게 돼버린다. 근데 a가 양수일 때는 이러하지만 만약에 a가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이잖아요. 위로 볼록일 때는 a값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일 필요가 없잖아. a 자체가 음수잖아. 그러면 이 자체가 음수가 돼버린다고. 그럴 때 a가 음수일 때는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해줘야 돼. 그래서 그냥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버리시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넓이 공식이야. 이거를 반드시 좀 기억하자. 기본. 그런데 이런 거 말고 만약에 2차 함수가 있고 이런 직선이 있었어. 예, 2차 함수 이거고. 요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해볼게요. 예. 그러면 교점을 잡아. 여기 x 이퀄 알파. 여기를 x 이퀄 베타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럼 뭘 적분하는 거야? 응?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누가 위에 있어? mx 플러스 n이 있고,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너를 적분해. 그러면 이게 넓이가 될 거야. 그런데 이 식을 봅시다. 이 식을 봅시다. 아니면 이 함수가 지금 fx,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mx 플러스 n을 빼. 그럼 최고 창의 계수가 a인 2차 함수잖아? 근데 교점이 알파랑 베타가 나왔잖아?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거든. 이건 뭔데? 이건 뭔데? 이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에다 뭐 곱한 것뿐이야? 마이너스 곱한 것뿐이잖아. 그럼 한번 봐보세요. 얘를 알파부터 베타까지 적분한다? 너를, 아까 마이너스 여기 있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한다? 똑같은 공식이 나오는 거지. 여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고 할지라도 이 공식과 똑같은 공식이 나오는 거야. 똑같은 공식이. 자, 요번에는 2차 함수와 요런 2차 함수를 생각해 볼게. 예. 이게 fx, 얘는 gx인데 a 프라임 x 제곱 b 프라임 x c 프라임 이렇게 잡아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여기 교점 나왔는데 여기 x 이퀄 알파, 여기를 x 이퀄 베타라고 이야기합니다. 베타라고 얘기하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베타까지 누가 위에 있어? 네, gx가 위에 있지? gx에서 fx를 빼, 그거를 적분해주면 되겠지? 그런데 너에서 너를 빼면 얘를 잘 봐봐요. 어떻게 나와? 이거에서 fx 쟤를 빼? 그러면 a 프라임 마이너스 a x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런데 너하고 너가 근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돼버리겠지. 이해돼요? 그럼 제가 마이너스를 끄집어내 볼게. a 마이너스 a 프라임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적분하는 형태야. 그러면 이거만 달라진 거 아닙니까? 요거만? 똑같은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넓이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만 좀 달라지는 건데 요 넓이는 6분의 2차항 계수를 서로 빼. 이 자체가 양수야. 근데 거기다가 절대값을 씌운다. 왜? 바뀔 수 있잖아. 부호가.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1해 버리면 바로 얘가 넓이가 되는 거다. 얘가 넓이가 된다. 딱요세 가지야. 일단 예. 그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여기를 잘 봐. 근데 이런 문제가 이차함수와 직선으로 얘를 계산하는 건데 사실 이 계산을 식으로 바꿔보면 너를 적분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잖아. 맞아요? 예. 네. 실제 시험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었냐면요. 수능에서 요거의 넓이를 이 y축의 평행한 직선에 대해서, x는 p에 대해서 얘를 요 넓이와 요 넓이를 뭐 한다? 2등분한다 라고 주어졌어. 예를 들어서. 그때 너가 뭐냐 이거지? 너가. 그러니까 결국 이 식을 갖다가 요 식을 변화를 줘보면, 변화를 주면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잖아. 얘랑 같은 거야. 얘랑. 요런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야. 예. 조금만 이해해보세요. 여기가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거냐? 그런데 요 점, 여기 가면 얘 넓이, 요거 평행하면 요게 접점. 이런 얘기해줬잖아요. 딱 거기 위치거든요. 중점이야. 예. 얘하고의 중점을 잡아주면 된다. 중점. 알파와 베타의 중점을 잡으면 된다. 교점부터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점 생각한 다음에 그거에 중점을 잡아버리면 넓이를 2등분하게 된다. 요거였거든요. 그냥 이 개념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정말 그냥 너무 쉽게 풀어버리는 건데 은근 어렵지. 이 넓이 그거를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거에 두 배가 이 넓이랑 같다. 그래가지고 뭔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까? 이런 문제도 등장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차함수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차함수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하고, 네, 이차함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돼. 이걸 기하적으로 보면 얘가 X축이잖아요. 그 얘를 X축이라고 봐봐. 그러면 이차함수 요게, 아, 요런 모습으로 보이는 거야. 이런 모습으로. 근데 얘는 얘를 만약에 X축이라고 그러면 X축을 휘었잖아. 뭔가 곡선의 형태가 좀 바뀌는 거야. 요런 형태.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공식은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 다음 이차함수인데 요런 성질이 있어. 자, 여기 넓이 공식에 의해서 나올 수 있겠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적분해 나갈 건데, 어디까지인가 적분해 나갈 건데, 요 넓이랑 똑같은 넓이. 그러니까 여기 넓이를 갖다가 제가 S라고 했을 때, 요 넓이도 S다 이거야. 그이 값을 찾아내라라고 하면 어떻게 찾아낼까? 이 값을 찾아내라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를 p라고 얘기하면 인테그랄 알파부터 p까지 fx dx가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넓이가 같으니까 정적분 값은 부호가 다를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차함수에서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가 2대 1이래. 예를 들어서, 여기가 1, 3이었어. 이 넓이랑 같게 되는 너의 값이 얼마냐? 라는 질문이 있다면, 그냥 4야. 왜? 2대 1이니까. 얘예요. 예.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을 것이다. 2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또 2차에서 매우 귀찮은 건데, 웬만한 문제집에서는 정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공식을 가르쳐는 드려. 근데 거의 안 나오는데, 제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게 있었냐면, 아니, 선생님이 이거를 올림퍼스 유형편 그 문제를 위해서 설명하는 개념은 아니야. 그럼 작년 제 강의를 봐. 작년 강의에서 정적분 활용 넓이에 대한 심화 개념에서
제가 이 공식을

0: 방식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다고. 이차함수가 있어. 직선이 있었어. 그러면 너하고 너 교점 찾을 수 있고, 그러면 이 넓이는 공식에 의해서 나오겠죠? 공식에 의해서 나올 거야. 그런데 이 점에서 접선이 있을 거야. 아, 이거 접선 구하는 것도 쉽지 않지. 이 점에서 접선. 또, 요 점에서 접선 구할 거야. 접선. 그래서 이 접선과 요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넓이. 요 부분의 넓이. 요 넓이와 요 넓이. 요게 이 S면 요 넓이는 S다. 절반이야. 절반. 그러니까 요 넓이 대요 넓이가 2대 1이야. 요 넓이 대요 넓이가 2대 1이야. 아니, 어떻게 선생님 그거 보여? 이거 공식이 있었지? 이렇게 교점 잡고,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러면 사다리꼴의 넓이에서, 예? 요 넓이 빼.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 빼. 그럼 요 S 나오겠지? 얘랑 얘 보면 2대 1이야. 딱 요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도 이것도 그냥 다 증명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 지금 방법적인 거 말씀드렸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면 된다. 네. 그래서 이차함수에 대한 이야기는 뭐요 정도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3차에 대한 건데 3차도 요런 형태가 있을 거야. 3차 형태가 이렇게 지나고 이렇게 갔어.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해라. 요 넓이를 구하라면 이것도 공식이지. 알파부터 베타까지 최고차항의 계수 몰라. 그 다음 x 알파 x 베타의 제곱, 너를 적분해 주는 거야. 너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12분의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네 제곱 이렇게 나와. 네 제곱.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만 씌워주겠다. 요게 공식이야. 3차에서의 공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잖아. 6분의 절대값 a,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네 제곱. 요렇게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3차의 특징인데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요렇게 X축이 있어서, 이 넓이가 같았대. 그러면, 요 길이의 B가 1대1이 돼야지. 이건 느낌 아시겠죠? 요 올라간 만큼 내려갔다가, 그러면 이 넓이가 같다란 얘기는 이 길이가 같다. 요런 얘기. 이게 특징이야. 심지어는 3차 함수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았대? 그러면 이 점이 점대칭점이야. 3차 함수의 점대칭점. 다시 말하면 변곡점을 지나면 넓이가 무조건 같게 나온다. 다시 말하면 이 점이 뭐였을까? 점대칭점, 변곡점이었겠지. 그러면 이 넓이랑 이 넓이가 같게 된다. 이게 3차 함수에 대한 겁니다. 3차 함수. 근데 제가 이 보통 여기까지 하고 일반적으로 끝내. 그런데 우리가 정적분 연습하다 보니까 4차도 나오더라고. 근데 4차의 형태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거야. 여기에서 삼중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 점이 알파, 요 점이 베타, 요런 거, 요 부분의 넓이,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튕겨 올라가, 요 부분의 넓이, 이런 게또 공식으로 나와. 그래서 얘가 20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너는 30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이렇게 나와. 근데 이게 A의 X-알파의 M제곱, X-베타의 N제곱,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 형태다라고 하면 얘가 절대값 A 곱하기 M 플러스 N 플러스 1 팩토리알 분의 M 팩토리알 M 팩토리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더큰 거예요. 알파보다 베타가 더클때 이거에 M 플러스 N 플러스 1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거를 일반화한 거다라고 생각해봐. 여기 3, 여기 1. 그럼 5팩토리알, 120. 3팩토리알, 1팩토리알, 6. 120, 6. 6으로 약분해버리면 20분의 절대값 A, 5제곱. 이렇게 한 거고. 만약 2, 2, 그러면 5팩토리알, 120. 2팩토리알, 2팩토리알, 4로 나누면 30분의 1 절대값 A,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주시는 거를 목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정적분의 활용 개념 설명을 다 마쳐봤는데 여러분들 잘 한번 다시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저랑 문제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 김현준입니다. 45번째 시간이죠. 자, 많은 학생들이 공부라고 생각하면 강의를 듣거나 책을 보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진짜 실력은 강의가 끝난 다음부터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리법을 많이 배워도 직접 요리를 해보지 않으면 내 게 안 되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수업을 들은 후에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거나 친구한테 설명해 보는 듯이 뭐 인출을 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내 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서 최대한 빨리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날 한번 더 보고 주말에 한번 더 보면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자, 26번이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었던 문제보다는 한 단계 높은 문제죠. 자, 숫자가 1부터 7까지가 있는 7장의 카드. 자,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한 줄로 나열할 때 여기까지는 이제 7팩토리얼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죠. 자,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가 됐으면 좋겠다. 자, 두 개를 곱했는데 짝수가 됐다는 것은 적어도 하나가 짝수고요. 그 여섯 건은 모두 홀수가 되겠죠. 자, 이걸 한번 좀 표현해 보면 이런 거다. 자, 지금 일곱 칸이 있어요. 지금 양 끝만 생각했을 때는 짝이 왔을 때 홀이 와도 괜찮죠. 곱하면 짝수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조건에 부합한다. 아니면 여기가 홀수라면 한쪽이 짝수면 곱했을 때 여전히 짝수고요. 둘 다 짝수면 당연히 되죠. 이렇게. 여기는 세 가지 경우가 바로 사건에 부합하는 경우이다. 사건 A라고 할까? 그러니까 양 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짝수인 사건을 A라고 둘게요.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은 세 가지로 분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건이 세 가지 이상으로 분할되면 각각을 구하기가 좀 힘들어서 여사건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여사건은 몇 가지 경우밖에 없냐면 홀인 한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여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 풀 때 좋겠다. 시간을 아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여사건을 구해볼까? 자, 이때는 일곱 칸이 있는데 양쪽에 다 홀수가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다룰 때는 좀 연속하는 두 개 이상의 사건으로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건이 있는 대상과 조건이 없는 대상이 있는데 조건이 걸린 대상을 먼저 생각해도 되고요. 조건이 안 걸린 대상을 먼저 생각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양 끝을 먼저 생각할게요. 이렇게. 양 끝을 생각한 다음에 나머지 자리의 배열에 대해서 생각하겠다. 홀수 두 개가 필요하죠. 지금 여기는 일곱 장의 카드 중에서 홀수는 몇 개가 있을까? 1, 3, 5, 7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네 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니까 이때는 순열이에요, 조합이에요? 순열이죠. 그래서 네 개 홀수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다. 이제 나머지 다섯 자리가 있잖아요. 다섯 자리. 다섯 자리는 어때요? 이미 두 장의 카드를 썼기 때문에 나머지 다섯 장의 카드를 한 줄로 배열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것이 바로 여사건의 경우의 수다. 그러니까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일곱 명을 줄 세우는 7팩토리알이고요. 그 다음에 사건에 부합하는 경우의 수는 4p 곱하기 5팩토리알이 되겠다. 자, 간단히 풀려면 5팩과 7팩이 충돌했다고 생각해서 남은 생존자를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두 녀석이 부딪혔을 때 생존자는 누가 있다? 분모에 7 곱하기 6이 있다. 그리고 4p는 4 곱하기 3이니까 간단히 해보면 자, 사라지고 지워져서 2가 되고요. 없어지고 날아가서 2가 되니까 바로 여사건의 확률은 뭐다? 7분의 2가 되겠다. 자,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건 A의 확률이니까 1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빼면 되는데 여사건의 확률이 7분의 2니까 답은 뭐예요? 답은 7분의 5. 답은 7분의 5다. 자, 전형적인 여사건을 활용하는 문제죠. 물론 뭐 정직하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떤 두 사건도 동시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 배반 사건이니까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이렇게 더해도 되지만 누가 이렇게 구해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 현장, 시험 현장에서는 이렇게 한 가지 경우밖에 없는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6번까지도 뭐 어찌어찌 할 만하죠. 그러니까 27번까지도 좀 성실한 친구들이 다 커버할 수 있고요. 28번부터는 고난도 문제에 대한 연습이 좀 충분해야지 풀수 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다시 25번으로 좀 내려왔네. 근데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라고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자, 흰색 마스크가 5개가 있고요. 자, 화이트가 5개 있으니까 W5라고 쓸게요. 자, 검은색 마스크가 9개가 있대. 자, 블랙이 9개가 있는 상자가 있대요. 이렇게. 자, 여기서 3개를 꺼낸다. 자, 조합에 대한 얘기죠. 이렇게. 이제 3개 마스크 중에서 적어도 1개가, 자, 적어도란 말이 나왔을 때 여사건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적어도 1개가 흰색 마스크일 확률은, 일단 3개를 뽑을 거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흰색 마스크는 최대 3개, 그리고 0개까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자, 3개 뽑는 거죠. 그리고 총 합이 3개니까 흰색을 3개 뽑았다면 검은색은 몇 개일까요? 0개. 흰색이 2개면 1개. 이때는 2개, 3개가 되는데 적어도 1개가 흰색이래. 그러니까 W가 1개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잖아. 이걸 사건 A로 봤을 때. 그럼 여사건의 확률은 단 하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이때도 여사건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시간을 아낄 수 있겠다. 자, 가볼게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건 A의 확률인데요. 1에서 여사건의 확률을 뺄 거야. 그럼 어떤 시행이냐? 지금 총 마스크가 몇개 있어? 14개 있잖아요. 14개 중에서, 숫자가 좀 큰데? 3개를 뽑는 시행이다. 근데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흰색 5개 중에서 0개 뽑자. 그렇다면 5시 0. 자, 검은색 9개 중에서 3개 다 뽑자. 그래서 9시 3이 되고요. 자, 5시형은 어차피 1이니까 생각 안 해도 괜찮고요. 자, 계속 진행해 볼게요. 1 마이너스. 자, 14시 3이나 9시 3이나 어차피 분모에 3팩이 있잖아요. 그래서 3팩을 그냥 없다고 생각하고 14부터 이제 하나씩 줄여가면서 연속하는 세 친구를 곱하고요. 자, 9도 마찬가지야. 987을 곱하면 되겠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없어져. 왜냐하면 7로 나눴을 때 2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9, 8에 70이잖아. 16에 6배예요. 사라지고 지워져서 이렇게 6이 돼요. 또 없앨 수 있죠. 사라지고 지워져서 이렇게 3이 되잖아요. 자, 남는 걸 써볼까? 자, 1 마이너스. 자, 분모의 생존자는 13밖에 없네. 13. 자, 분자의 생존자는 3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13분의 10. 답은 13분의 10이 되겠다. 우리가 직전에 풀었던 문제가 어때요? 완전히 거의 비슷하죠? 앞에 있는 친구가 뭐 26번 모평 문제라면 이거는 23학년도 수능 문제. 그러니까 초고난도 한두 문제 빼고는 뭐 두세 문제랄까? 웬만해선 다 예전에 나왔던 문제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수능이 거의 30년 가까이 데이터가 누적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창의적으로 낼 수는 없다. 그래서 하던 거 열심히 하자. 기존에 나왔던 거 열심히 정복해서 보통 상위권까지는 갈수 있어요. 그리고 최상위권으로 가려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죠. 자,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25번. 자, 25번이니까 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흰색 손수건에 4장이 있어요. 뭐, 화이트 손수건이 4장이 있고요. 블랙 손수건이 5장이 있다. 이런 어떤 주머니자 바구니가 있을 텐데. 자, 여기서 4장을 뽑았대요. 자, 앞에 풀었던 문제와 굉장히 유사하죠? 이때, 4장의 손수건 중에서 흰색 손수건이 2장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화이트가 2장 이상이었으면 좋겠다. 또 이때도 좀 표를 그려볼까? W와 B가 있을 텐데, 자, 4장을 뽑았기 때문에 화이트는 최대 4장까지 뽑을 수 있죠? 4, 3, 2, 1, 0, 이렇게. 자, 두 개를 더했을 때 어때요? 총 4장이 돼야 되니까, 0, 1, 2, 3, 4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W가 2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여기 있는 세 가지 케이스를 커버하는 거잖아. 이 사건 A라고 봤을 때. 지금 케이스가 세 가지가 있으니까 사건 A를 구하는 것보다는 케이스가 두 가지밖에 없는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는 것이 더 시간을 아낄 수 있겠다. 가볼까요? 우리가 원하는 사건 A의 확률은 1 마이너스, 바로 여사건의 확률이 되고요. 는1 마이너스. 일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뭐예요?
9개 중에서 4개를 뽑는 조합이잖아요. 9, 시, 사. 자, 그 다음에 일단 사건은 이 안에서 또두 가지로 나눠지죠. 첫 번째 사건. 첫 번째 사건 뭐예요? 화이트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뽑는 거잖아. 4개 중에서 한 개를 뽑고요. 자, 블랙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를 뽑으니까 5C3이 되겠다. 자, 두 번째는 어떠냐? 자, 4개 중에서 흰색 4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았어. 그러면 4C0. 자, 검은색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를 뽑았으니까 5C4가 되잖아요. 자, 계산해 보면 이거는 4 곱하기 10이야. 그러니까 40. 이건 뭐예요? 이거는 1 곱하기 5니까 5가 되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바로 40 플러스 5, 45가 되겠네. 오케이. 자, 9C4 같은 경우는 좀 구해 볼까? 자, 9, 8, 7, 6이 있고요. 4, 3, 2, 1이 있어. 오케이. 자, 4, 2, 8 곱하면 2가 되고요. 곱하면 14, 9를 곱하면 자, 126. 그래서 1 마이너스 126분의 여기는 45가 되죠? 자, 그래서 잘 구해보면, 자, 126분의, 자, 126에서 45를 빼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70, 자, 82. 82가 되나요? 자, 81이 되겠네요. 이렇게 81. 자, 126분의 81. 그럼 두 친구를 3으로 나눴을 때 27, 그리고 42. 자, 9로 나눌까? 9로 나눴을 때 9가 되고요. 여기는 14가 되겠네. 답은 14분의 9. 이렇게. 자, 기존에 풀었던 문제와 뭐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은 세 가지로 분할되니까 이것보다는 두 가지로 분할되는 여사건을 구해서 1에서 빼는 전략을 쓰자. 이렇게 해서 25번 문제, 모의평가 25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자, 벌써 세 문제나 풀었는데,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5번 문제. 수능에서 나왔죠? 자, 숫자가 1부터 6까지 적혀 있는 6장의 카드가 있다. 자, 6장의 카드를 모두 사용하겠대요. 한 줄로 나열할 때. 이것만 보면 어때요? 6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6팩토리알이 바로 수학적 확률의 분모를 구성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자, 양끝에 놓인 카드에 적힌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되도록. 자, 양끝에 놓인 수의 합이 10 이하가 되도록. 10 이하가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면 이번에도 여사건을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지금 6장의 카드 배열할 거니까 칸이 몇개 필요해?

6개 필요하고요. 양끝에 놓인 숫자를 뭐 AB를 할까? 이렇게? 그럼 질문해 볼게요. A 플러스 B는 최댓값이 뭐야? 자, 가장 큰두 친구를 선택한 게 최댓값 아니겠어? 그래서 언제나 11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지금 여기 있는 조건을 생각하지 말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럼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뭐예요? 가장 작은 두 친구를 선택한 3이 바로 A 플러스 B의 최소값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괜찮지? 그런데 문제에서는 뭘 요구하냐? A 플러스 B가 1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요 안에서, 요게 기본 설정이에요. 요즘 디폴트란 말 많이 쓰죠? 요 안에서, A 플러스 B가 어땠으면 좋겠다? 1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요걸 바로 사건 A라고 두자고요. 요게 바로 사건 A인 거죠, 이렇게. 근데 A 플러스 B가 10보다 작거나 같은 케이스가 너무나 많잖아. 어떻게 하자는 거야? 요거의 여사건을 생각해 보자고요. 어차피 1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10보다 작거나 같은 것에 나머지 경우가 뭐야? 나머지 경우가 뭐냐고. A 플러스 B가 11일 때잖아요. 요게 바로 사건 A의 여사건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안에서 생각해야 돼. 1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은 3부터 10까지인데, 그 나머지 경우는 11일 때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쉽죠. 이걸 구하면 되잖아, 이제. 근데 A 플러스 B가 11인 경우는 뭐예요? 5와 6을 선택했을 때잖아요. 여기에 5가 있을 때, 6이 있을 때, 아니면 6호가 올 때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보면, 일단, 양 끝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의 배열을 선택해보자. 자, 5,6을 할지 6,5 할지 지금 선택의 가짓수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 10이 되는 거고. 그럼 6개 중에서 두 개를 썼잖아. 남은 건몇 개예요? 4개니까 그네 친구를 여기다 배열하는 4팩토리얼 곱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사건 A의 여집합, 여사건의 경우의 수예요. 이걸 토대로 문제를 풀수 있지.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건 A의 확률인데요. 직접 구하기 힘드니까 여사건을 통해서 구할 거야, 이렇게. 어떤 시행이냐? 6개를 한 줄로 배열한 시행이니까 6팩토리얼 분해. 그리고 여사건의 경우의 수는 2, C1 곱하기 이렇게 4팩이 되겠죠. 그럼 두 녀석이 만났을 때 생존자는 누구냐? 자, 부모의 6호밖에 없겠네. 그리고 이 C1은 2가 되잖아요. 요거는 30분의 2니까 잘 계산하면 30분의 뭐가 돼요? 28이 되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2로 나눴을 때 답은 15분의 14. 답은 15분의 14가 되겠다. 자, 이 문제가 약간 좀 스페셜하죠. 왜냐하면 이 조건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A 플러스 B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문장을 우리가 AB라는 문자를 도입해서 간단하게 부등식으로 나타내니까 어때? 너무 문제 다루기 편하지. 그래서 적절히 문자를 도입해서 모델링 할수 있어야 되고요. 기본 설정이 3부터 11이에요. 그러니까 10보다 작거나 같은 것의 반대는 깔끔하게 11일 때단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다. 그래서 양끝을 배열하는 사건과 나머지 친구를 배열하는 사건은 연속하는 두 사건이니까 곱의 법칙을 써서 이렇게 경우의 수를 구했고요. 자, 그걸 통해서 여사건의 확률을 구했고요. 1에서 뺐을 때 원래 사건의 확률까지 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서 25번 문제, 수능 문제였어요. 자, 2년 전에 나왔었죠. 짠. 26번. 약간 긴장. 자, A, B, C, D에서 중복을 허락한대. 야, 이거 중요하죠? 중복을 허락한대요. 4개를 선택했다. 자. 나열했다. 순서가 있으니까 순열, 중복했으니까 중복. 중복 순열 문제죠. 그러니까 중복 순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그냥 곱의 법칙으로 풀어도 돼요. 자,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을 때, 자, 문자 A가 한 개만 포함되거나 A가 한 개만 포함되는 것을 사건 A라고 할까요? 자, B가 한 개만 포함되는 것을 사건 B라고 할까요? 그리고 지금 이건 하잖아. 따라서 합사건이죠.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다? 사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물어봤다. 그러면 우리가 하던 대로 A의 확률, 그리고 B의 확률에서 빼면 되잖아요. 누구를? 이렇게 곱사건의 확률.

따라서 각각의 확률을 구하면 돼. A 사건, B 사건, 곱 사건. 그런데 실제로 세 사건의 확률을 구해야 될까?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A를 한 번만 쓰는 거랑 B를 한 번만 쓰는 것은 구조적으로 동일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구하면, PA만 구하면 그걸 통해서 PB도 알 수가 있죠. 왜냐면 같으니까. PA 먼저 구해 볼게요. 첫 번째, 사건 A의 확률을 구해 볼까? 일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 수는 몇 가지일까요? 지금 내 친구를 선택하니까 칸은 4개가 필요하잖아요. 여기에 누가 올까요? A, B, C, D 중에서 한 친구가 오잖아요. 경우의 수는 4가지. 중복을 허락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자리에서도 선택지는 4개고요. 각각 선택지는 4개고요.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4의 4제곱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A를 한 번만 썼으면 좋겠다. 두번 쓰는 것도 안 되고요. 안 쓰는 것도 안 되고요. 한 번만 쓰자. 그러면 A를 먼저 배열하고,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을 배열하자. 네칸 중에서 어디에다가 A를 배열할까? 자, 선택의 경우의 수는 사실이 되고요. 배열했다 치자. 이 자리에는 누굴 배열할까? A를 한 번만 써야 되는데 이미 썼기 때문에 A를 제외한 세명중한 친구를 쓰면 되잖아요. 자, 다른 녀석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결과적으로 4와 27의 곱이니까 108가지가 바로 사건 A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건 A와 사건 B는 어때요? 구조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사건 B의 확률도 미뤄볼 수 있다.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바로 곱사건의 확률이죠. A도 한 번만 쓰고 B도 한 번만 쓰는 사건의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자. 그럼 이때도 분모는 뭐가 될까? 똑같이 4의 4제곱이 되고요. 이때도 4칸이 필요할 텐데, A를 배열하고 B를 배열하고 그리고 나머지를 배열해 보자. A 어디다 배열할래? 선택지가 몇 개예요? 4개잖아요. 4개 중 하나를 선택하자. A를 썼다면 이제 B의 선택지는 몇 개예요? 3개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이제 여기 있는 자리에 누굴 배열할까? AB를 각각 한 번씩만 쓸 건데 이미 썼기 때문에 AB를 제외한 나머지 2명 중에서 한 녀석을 선택하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택지는 2개죠. 자, 곱하면 되죠, 이렇게. 4, 3, 12와 4를 곱했으니까 48. 여기는 이렇게 48이 되겠다. 자, 마무리할까요? 우리는 지금 A의 확률과 그리고 B의 확률을 더한 다음에 더블 카운팅을 피하기 위해서 곱사건의 확률을 뺄 건데요. 자, 세 확률 다 분모는 똑같아요. 4의 4제곱. 이렇게. A의 확률은 분모가 108이고요. B의 확률 또한 108이고요. 자, 그리고 곱사건의 확률은 분자가 48이잖아요. 자, 4의 4제곱은 잘 계산해 보면 256인데, 자, 두 녀석이 만났을 때 60이고요. 108과 만나면 바로 168. 자, 그럼 분모 분자를 8로 나눠볼까? 8, 26. 8, 1은 8. 8, 3, 24, 8, 2, 16. 자, 그래서 답은 32분의 21. 깔끔하죠?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문제는 확률의 덧셈 정리를 물어본 문제인데요. 우리가 먼저 각각의 사건들을 A, B라고 이름 붙이면 좀더 편하게 풀수 있죠. 그리고 중요했던 것은 사건 A와 B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대칭적이기 때문에 각각의 확률이 똑같다는 것을 일찌감치 파악해서 사건 B의 확률도 불필요하게 구하는 것을 피하는 게 중요했다.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뭐 확률의 덧셈 정리,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6번. 생각보다 할만하죠? 자, 이제는 25번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자, 1부터 11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자, 선택지가 11개가 있네. 두 개만 선택하겠대요. 서로 다른. 그 단순한 조합이죠.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예요? 11시 2가 되죠. 자, 이때 선택한 두개 중에서 적어도 하나가, 야, 적어도 나오면 어때? 여사건 이용할까라는 생각이 바로 들어야죠. 7 이상의 홀수일 확률. 또7 이상이면서 동시에 홀수야? 이런 녀석이 하나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 질문. 지금 보면 7 이상이면서 홀수잖아요. 여기는 선택지 중에서 7 이상의 홀수 누가 있어?

7도 있고요, 9도 있고요, 11도 있잖아. 여기는 세 친구 중에서 하나 이상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7, 9, 11 중에서 하나 이상 선택한 사건을 뭐라고 하자? A라고 하자. 그러면 7, 9, 11 아예 선택 안한 거를 바로 사건 A에 이렇게 여사건으로 두자. 이게 좀 마음 편해. 왜냐면 지금 사건 A의 확률을 구할 거잖아, 이렇게. 1-P의 A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할 건데, 잘 생각해봐. 이세 친구 중에서 하나 이상 썼다는 얘기는 하나만 선택했을 때, 두 개만 선택했을 때, 세개다 선택했을 때 이렇게 분할해야 되잖아요. 근데 7, 9, 10을 아예 안 쓴다는 것은 세 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에서 다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풀어보면, 일단 시행 자체는 11개 중에서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하는 시행이고, 자, 7, 9, 10을 아예 안쓸 거니까 나머지 8명 중에서 두 개를 다 뽑으면 되잖아요. 근데 11C이나 8C이나 어차피 분모에 똑같이 2 곱하기 1이 있으니까 11 곱하기 10과 이렇게 8 곱하기 7만 적어 줄게요. 간단할 여지가 있나? 2로 나눴을 때 4가 되고요. 2로 나누면 5가 되죠. 자, 그래서 위로 갖고 와 보면, 자, 1 마이너스, 자, 분모에는 55가 있고요. 분자에는 28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55분의 뭐가 되냐면 27. 답은 55분의 27이 되겠다. 귀염둥이 문제네. 7 이상 홀수라고 보니까 좀 막연했는데, 실제로 조건에 부합하는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박아 놓으니까 문제가 좀 구체적으로 보였다. 자, 이렇게 해서 뭐 그림이나 어떤 다르게 진술하는 그런 전략들을 잘 활용하면 추상적인 문제를 손쉽게 다룰 수 있다. 자, 26번 약간 긴장해. 왜냐하면 26번이니까 한번 긴장했고요, 수능이니까 다시 한번 긴장했어요. 자, 경건한 마음으로 볼까요? 자, 어느 학급의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과목 A와 과목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다. 자,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A와 B 중 하나를 선택하였고, A를 선택한 학생은 9명, 그리고 B를 선택한 학생은 7명이 있는데요. 자, 16명 중에서 3명을 선택했다. 조합이죠. 16C3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고. 자, 조건은 뭐냐면 적어도 한 명이 B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A를 선택했는지 B를 선택했는지가 중요하죠. 그 학생이 뭐 성별이 뭔지, 그 학생이 안경을 꼈는지, 그 학생이 뭐, 가까운 데 사는지, 그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단지 A를 선택했냐, B를 선택했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푸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냥 A를 선택한 학생 9명을 A가 9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B를 선택한 학생이 7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 안에, 바구니 안에 B가 7개 있어서 요런 16개의 대상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에 불필요한 비본질들은 뒤로 물러나고 필요한 엑기스만 우리가 주목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3명을 선택하니까 3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16개 A, B 중에서 3개를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문제 풀기에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한명 이상이 B를 선택했다. 그 말은 3개를 뽑았을 때 하나 이상이 B란 얘기잖아요. 그 말은 B가 하나만 있을 때, B가 두개 있을 때, B가 세개 있을 때, 또 여러 가지로 분할되니까 당연히 여사건을 이용할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 여기 있는 하나 이상 B인 사건을 X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사건이 뭐예요? B를 하나도 포함하지 않을 때잖아요. 그래서 모두 A를 선택했을 때, 그것이 바로 사건 X의 여사건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이거예요. 사건 X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1-X의 여사건의 확률을 빼자. 자, 그래서 여사건으로 가볼까? 자, 일단 어떤 시행이에요? 16개 대상 중에서 3개를 선택하니까 16, C3이 되죠. 그 다음에 A만 선택할 거잖아. B를 하나도 선택 안할 거잖아요. 근데 A가 몇개 있다? 9개가 있으니까 이 안에서 3개를 다 뽑겠다. 그렇다면 9, C3. 둘다 지금

3, 3으로 똑같으니까, 어? 3팩이 분모에 똑같이 있으니까 분자만 쓸게요. 이걸 어떻게 쓸수 있냐면, 16 곱하기 15 곱하기 14가 되고요. 9니까 9 곱하기 8 곱하기 7. 자, 간단히 될 여지가 너무나 많죠? 사라지고 지워지고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없어지고 날아가고 4가 되고요. 사라지고 지워지고 4가 되잖아요. 여기도 3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분모의 생존자는 4와 5니까 곱했을 때 20. 이렇게. 자, 분자에는 3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답은 20분의 3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자, 우리의 진짜 목표는 X의 확률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이게 바로 20분의 지금 3이라고 구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답은 1-20분의 3이 되고요. 20분의 17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이 문제는 설명 들으면 너무나 쉬운데, 각각의 학생들을 그냥 단순한 AB라고 바라볼 수 없었다면 좀 헷갈릴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목적에 부합하게끔, 불필요한 점들은 좀 잊어버리고요. 중요한 엑기스만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약간 좀 비인간적이기도 하지, 어떻게 사람을 그냥 AB로 바라볼 수 있냐. 하지만, 효과적인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수능 26번이지만 넘사벽은 아니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주머니에 1, 2, 3, 4, 5. 자, 수능 25번이니까 뭐 할만할 것 같아. 자, 흰공 5개와, 이때는 공의 색깔도 달라. 공의 색깔이 다르고요. 그 안에 숫자가 뭐흰 공은 2, 3, 4, 5, 6. 검은 공은, 정정. 흰 공이 1부터 5까지고요. 검은 공이 2부터 6까지야. 보니까 공의 개수는 똑같죠? 5개로서 똑같은데, 지금 번호가 좀 차이가 있네. 자, 2개를 선택했을 때, 자, 총 10개가 있는데 2개를 선택했대. 꺼낸 2개 공이 서로 같은 색이거나, 서로 같은 색인 것을 사건 A라고 두고, 그러니까 사건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2개 공에 적힌 수가 같은 거죠. 수가 같은 것을 사건 B라고 두고요. 이건 하니까, 바로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총 우리가 구할 사건은 세 개죠. 첫 번째, 사건 A의 확률. 두 번째는 B의 확률. 세 번째가 뭐야? 바로 곱사건의 확률이다. 가볼까? 일단 흰공 5개가 있는데 W라고 할게요. 1, 2, 3, 4, 5.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볼. 이때는 2, 3, 4, 5, 6.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개수는 똑같다. 합쳤을 때 10개다, 결국.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에서 이제 몇 개를 뽑냐면 두 개를 뽑는 건가? 두 개를 뽑는 거죠, 두 개.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사건 A의 확률 구해볼까? 오케이. 일단 시행이 뭐예요? 10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선 10시 동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동의되지. 그다음 사건 A는 같은 색깔만 두개 뽑겠대. 그러면 흰색만 두개 뽑을 때. 여기는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는 거니까 흰색만 두개 뽑는 경우는 OC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검은색만 두개 뽑을 때. 여기도 다섯 개가 있는데 OC가 있죠. 이렇게. 근데 흰색만 두개 뽑는 사건과 검은색만 두개 뽑는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배반 사건 관계잖아요. 따라서 더블 카운팅을 걱정하지 말고 그냥 더하면 된다. 자, 계속 계산해 볼까? 자, 10C는 뭐예요? 10 곱하기 9를 2로 나눈 거니까 이거는 45예요, 이렇게. 자, OC는 10이고요. OC는 10이니까 20. 자, 여기까지만 구할게. 자, 물론 더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지만 일단 냅둬 볼게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PB를 구할 건데 일단 시행 자체는 똑같으니까 10C를 분모에 써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숫자가 똑같아야 돼, 숫자가. 숫자가 똑같으려면 2, 2를 뽑을 때, 3, 3을 뽑을 때, 4, 4를 뽑을 때, 5, 5를 뽑을 때, 케이스가 4개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4가지 케이스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4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잘 구해보면, 자, 분모는 45고요. 분자는 뭐예요? 4가 되잖아요. 이제 곱사건 남았네. 자, 곱사건은 어떻게 할 거야? 곱사건은 숫자도 같으면서 색깔도 같아야 돼. 그런데 흰색 안에서 같은 숫자 두 개를 뽑을 수가 없잖아요.

검은색 안에서 같은 숫자 두 개를 뽑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곱사건의 확률은 0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건 A와 B는 어때요? 동시에 발생할 수 없는 거야. 따라서 어떤 관계다? 배반 사건 관계여서 중복 카운팅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사건 A 또는 B가 발생할 확률은 그냥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더하면 끝난다. 두 친구는 분모가 똑같잖아요. 45. 첫 번째 사건은 경우의 수가 20이고요. 두 번째는 4가 되니까 자, 분모 분자를 3으로 나눴을 때 15분의 8. 답은 15분의 8이 되겠다. 정리할게요. 자, 최근 수능에 나왔었던 25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의 특징은 바로 공의 색깔과 숫자가 그러니까 변인이 두 가지였죠. 흰색에는 1부터 5까지, 검은색에는 2부터 6까지죠. 그리고 사건을 우리가 이름 붙였잖아. A 사건 같은 색, B 사건 같은 수 이렇게. 자, 같은 색이 나온다는 건 뭐야? 흰 공에서만 두 개를 뽑거나 검은 공에서만 두 개를 뽑는 건데 이두 사건은 중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더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숫자가 나오려면 2, 2를 뽑거나 3, 3을 뽑거나 4, 4를 뽑거나 5, 5를 뽑는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그리고 중복은 없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확률을 더하는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해서 최근 수능에 나왔었던 25번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뭐할 만하죠? 근데 수능에서는 약간 좀 긴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긴장까지 넘어서려면 더 잘해야 돼. 우리가 100점을 맞으려면 120점의 실력이 있어야 돼. 90점을 맞은 친구들은 사실 잘 보면 100점만큼의 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긴장을 처리하다 보면 그 긴장 처리하는데 뇌의 일부가 쓰이기 때문에 뇌가 온전히 문제에 100% 집중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 많잖아. 시험 끝나고 다시 푸니까 풀려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더 강한 실력을 갖추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수능에 나왔었던 26번. 약간 좀 어려울까? 아까보다? 뭐 볼게요.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힌 10장의 카드가 있다. 3장을 꺼내겠대요. 그 말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10, 시, 3이고요. 자, 꺼낸 카드에 적혀 있는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가 4 이하이거나 7 이상일 확률을 구하시오. 언뜻 봐도 이 조건에 부합하는 케이스가 너무나 많잖아요. 1, 2, 3, 4와 7, 8, 90. 당연히 여사건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자, 가장 작은 수를 m이라고 할까요? 스몰 m. 이게 바로 4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7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 조건에 부합하는 사건을 A라고 둘게요, 이렇게. 근데 이 사건을 벗어나는 여사건은 뭐가 되겠어요? 4보다 작거나 같거나 7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바깥쪽 말고 그 안쪽에 있는 친구들은 두 개밖에 없네. 최소값이 5이거나 최소값이 6인 경우. 그렇다면 당연히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더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사건 A는 아니고요. 여사건의 확률이죠. 이게 바로 여사건이니까 이렇게. 이해돼? 1에서 이 값을 뺐을 때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사건 A의 확률도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가볼까요? 첫 번째. 자, 최소값이 5일 때 이렇게. 자, 지금 우리 3장을 뽑을 거잖아요. 3개 중에서 5가 제일 작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머지 두 친구는 어때요? 5보다 큰 6부터 10까지. 그러니까 나머지 5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잖아. 이거는 10까지지. 이렇게. 쉽게 가네. 자, 두 번째는 최소값이 6일 때. 그러니까 3명 중 막내잖아요. 이렇게. 자. 나머지 두 친구는 6보다 큰 7부터 10까지 4가지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면 되고, 이건 6가지죠. 이제 두 가지를 종합했을 때 여사건의 확률을 쉽게 구할 수 있겠네? 여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더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10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죠. 10시 3이잖아요, 이렇게. 10시 3을 잘 계산해 보면 이거 120이에요, 120. 120분의 16이고요. 자, 8로 나눴을 때 15분의 2다. 이걸 통해서 이제 사건 A는 끝났지, 뭐. 우리가 원하는 사건 A는 1 빼기 여사건의 확률인데, 여사건의 확률이 뭐냐? 15분의 2가 되잖아요. 15분의 2. 이렇게.

자, 막내가 6이라는 것은 7부터 10까지에서 나머지 두 명을 선택하는 거니까 각각을 더했을 때 6건의 경우의 수가 되고요. 시행은 10시 3이니까 그걸 통해서 확률을 잘 구했다. 이렇게 해서 2022학년도 수능 26번이었는데 어때요? 어렵지 않았죠? 자, 오늘은 그 여사건에 대한 솔루션을 집중 연습하는 시간인 것 같아. 그리고 문제에서 사건들이 등장했을 때는 꼭 이름을 붙이자. A 사건, B 사건. 이제 자, 6월 모의평가 28번 볼게요. 자, 1부터 5까지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나열하여 만든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자, 자릿수가 있지만 최고 자리 숫자에 0이 올지를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택지에 0이 없기 때문에. 자, 임의로 하나를 선택했을 때 택한 수가 5의 배수이거나 자, 이름 붙여 5의 배수인 사건 A가 되고요. 3500 이상인 사건 B가 되죠. 그런데 접속어가 뭐예요? 또는이죠. 우리의 목표는 바로 사건 A, B의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A의 확률 플러스 B의 확률에서 빼면 되잖아요. 곱사건의 확률을 이런 스토리로 가겠다. 그럼 먼저 PA 먼저 구해볼까? 첫 번째 PA 사건 A는 뭐냐? 네 자리 숫자가 5의 배수였으면 좋겠다. 그럼 네 칸을 그리면 되죠. 선택지 1부터 5까지인데요. 5의 배수가 되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1의 자리가 5의 배수면 되고요. 그때 5의 배수는 5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고정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 세 친구를 결정하면 되는데 선택지는 5개야. 5개 중에서 몇 명을 선택해야 돼? 3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배열하니까 바로 5. 자, 5가 아니죠. 5를 이미 썼잖아. 5를 이미 썼기 때문에 나머지 4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배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확률의 분자는 4P3이 되고요.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5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니까 5P4가 되겠다. 어때요? 괜찮죠? 자, 두 번째로 가볼게. 자, 두 번째는 사건 B의 확률을 구할 건데,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5P4다. 이렇게. 자, 이번에도 네 칸이 필요하죠? 그런데 350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 안에서도 케이스가 또 나눠져. 최고 자리 숫자에 누가 오는지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눠지는데요. 일단 여기 3이 오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350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반드시 5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자리 숫자는 누가 와도 괜찮다. 근데 만약에 4가 오거나 5가 오면 어때요? 이때는 나머지 어떤 수가 오던 간에 350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자명하잖아요. 이때는 이미 두 자리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두 자리를 어떻게 배열할까를 고민하면 되고 얘는 세 자리를 어떻게 배열할지를 고민하면 되겠다. 그럼 지금 다섯 개 중에서 이미 두 개를 썼잖아요. 따라서 선택지는 몇 개예요? 세 개잖아요. 세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배열할 거야. 얘는 이미 하나를 썼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지는 4개가 되고요.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할 거야. 이때도 구조적으로 동일하죠? 앞에 있는 경우와 4P3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확률을 구해보면 일단 3P가 어때? 하나가 있고요. 4P3은 2개나 있네. 자, 그 다음에 곱사건의 확률을 구할 거야. 이렇게. 세 번째. 지금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발생해야 돼. 1의 자리에 5가 오면서 이런 조건 만족해야 돼. 근데 잘 봐. 지금 얘는 이미 5를 썼잖아요. 1의 자리에 5가 올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곱사건에서 만족되는 경우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곱사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곱사건을 구하기 위해서 B의 경우 중에서 A도 만족하는 경우를 찾는 건데, 반드시 1의 자리에 누가 와야 돼? 5가 와야 돼. 근데 얘는 이미 5를 다른 자리에 썼잖아. 탈락이야. 얘도 어때요? 최고 자리에 이미 5를 썼기 때문에 1의 자리에 5가 올수 없잖아요. 얘도 탈락이야. 따라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는 얘밖에 없다고요. 근데 두 번째 경우라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최고 자리에 4가 오면서 동시에 1의 자리에 5가 온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써보면 하나, 둘, 셋, 넷이 있고요. 여기 4가 오고요. 여기에 5가 와야 돼. 그럼 지금 선택지가 몇개 있어요? 원래 5개가 있는데 2개를 썼

0: 했잖아. 그러면 나머지 선택지인 세개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다? 두 개를 선택해서 자리에 배열하면 되죠. 따라서 곱사건의 확률의 분차는 3p가 되고요. 분모는 그대로 복붙하면 되겠다. 5p4. 됐죠? 자, 이제 마무리 접을게. 자,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우리는 바로 합사건의 확률을 원한다.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합사건의 확률이다. 처음에는 사건 A의 확률이 있죠? 5p4분의 4p3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건 B의 확률. 얘는 좀 컴플렉스하죠? 5p4분의 3p 플러스 2 곱하기 그리고 4p3 마이너스 얘는 빼줘야지. 5p4분의 3p. 자, 좀 어려워 보이지만 간단한 여지가 있잖아. 왜냐하면 3p가 사라지고 지워지잖아. 4p3은 여기 두개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총세 개가 있겠네. 자, 그래서 3 곱하기 4p3이에요, 이렇게. 자, 부모는 5p4. 어쩔 수 없어. 계산해야 돼. 5p4는 뭐예요? 5부터 출발해서 하나씩 줄여가다가 총 4개가 되는 순간 스탑. 그리고 3 곱하기 가로 열고 4p3이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돼서 자, 없어질 여지가 있잖아. 사라지고 지워져서 고맙다. 이렇게. 그 남는 건 뭐냐? 남는 것은 5분의 3. 결과는 의외로 간단하네. 답은 5분의 3이 되겠다. 정리할게요. 자, 요 문제는 뭐 엄청 어렵진 않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풀었던 문제 중에서 가장 뒤에 번호는 28번이에요. 이렇게. 뭐 여러 번 얘기하지만 문제에서는 뭐 사건 A, 사건 B란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등장하는 사건한테 이름을 붙였을 때 이렇게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5의 배수가 될때 중요했던 건 뭐예요? 1의 자리에 5의 배수가 와야 돼. 근데 5의 배수는 5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심플하죠, 문제가. 그러니까 5의 배수라는 것은 다르게 진술하면 1의 자리에 5가 박혀야 돼요. 그리고 3500 이상일 때 최고자리 숫자가 4나 5면 그 다음 건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지만 최고자리 숫자가 3일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자리에 5가 올 때만 350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래서 B란 사건은 그 안에서 또세 가지로 분할한 거예요. 일단 이미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썼기 때문에 나머지 세개 중에 두 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면 됐고요. 이때는 선택지 다섯 개 중에 하나를 썼기 때문에 나머지 네개 중에서 세 개를 배열했고 이때도 사실 구조적으로 똑같죠. 그래서 세 개를 다 더한 것이 바로 사건 B의 확률의 분자가 되죠. 그리고 뭐 어떤 두 사건도 동시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을 구하는 게 중요했어요. 곱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어떻게 했냐? 어차피 두개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니까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는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바로 1의 자리가 5가 되는 경우를 봤더니 이때는 죽었다 깨도 1의 자리에 5가 올수 없단 말이야. 이미 여기 최고자리 썼기 때문에. 이때는 두 번째 자리 썼기 때문에 절대 1의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경우수를 바로 쓸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는 아직까지는 1의 자리에 5가 올지가 불명확하니까.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한다는 것은 최고자리에 4가 오고요. 1의 자리에 5가 오는 그런 케이스라고요. 근데 이미 다섯 개 중에서 두 개를 썼기 때문에 나머지 세개 선택지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한 줄로 배열하면 됐다. 이렇게 해서 곱사건의 확률을 구했고요. 그건 다 끝난 거죠? 사건 A의 확률, 사건 B의 확률, 곱사건의 확률. 그래서 덧셈 정리를 잘 이용해서 구해봤더니 답은 5분의 3이 되겠다.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할 만했을 겁니다. 자, 오늘 좀 다양한 문제들 많이 풀어봤죠. 28번도 풀어봤고, 27번도 풀어봤고, 26번도 풀어봤습니다. 근데 다양한 난이도 문제를 풀어봤지만 결국 공통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막연한 문제가 있을 때는 좀 그림을 그려보거나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모델링할 필요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간단한 수식으로 나타내면 그다음부터는 스무스하게 갈수 있고요. 선생님이 이렇게 네 자리 숫자를 배열할 때는 이렇게 네 칸을 그리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추상적인 조건을 구체적 대상으로 표현하는 순간 이해하기가 너무나 쉽고요. 난이도가 팍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나 수식 같은 걸로 문제를 표현하는 방식들 많이 연습해서 좀 수능이나 모의평가 때 스무스하게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5번째 시간 끝났고요. 이제 다섯 가지 5강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확 몰아가지고 완강까지 힘차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준비한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은 합의 기호 시그마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시그마의 기본적인 말뜻, 정의를 알고 그 다음에 외워야 될 것이 자연수의 거듭제곱의 합, 그게 진짜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시그마 K, 시그마 K제곱, 시그마 K세제곱 요 세 개의 시리즈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그마 K제곱의 경우는 증명 과정이 조금 다소 길기 때문에 얘는 공식을 암기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었고 K제곱, K세제곱의 경우는 그런데 시그마 K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 있는 경우는 그 수열 자체가 무슨 수열? 등차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열을 해보시면 등차수열인 거 여러분들이 바로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등차수열의 합공식을 활용을 하시면은 굳이 다 하나씩 하나씩 쪼개어서 계산하지 않아도 한꺼번에 좀 계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그 내용들 쭉 연이어가지고 문항들 한번 풀어볼 건데 풀어보고 오셨죠? 한번 1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베타라고 할 때 얘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일단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제 사람 심리상 찾고 싶잖아요. 근데 찾고 싶어서 인수분해하려고 보니까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지 않아요. 근의 공식을 써보면요. 얘가 2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하면 36 마이너스 4ac 하면 8에서 루트가 복잡하게 나오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대입해서 풀려면 풀 수는 있지만 출제자의 의도는 계산을 복잡하게 하는 게 보통 의도인 적은 대부분 없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문제들은요, 선생님들이 좀 숫자들은 깔끔하고 계산은 간단하게 하면서 기본적인 원리를 물어보는 문항으로 내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하는 문제는 아닐 거다. 그럼 뭘 쓰는 거냐? 제시되어 있는 것을 전개해 보시면 알아요. 제시되어 있는 요 시그마 부분에서 K는 나중에만 곱하면 되니까 요 두 개의 식을 먼저 곱해보면 K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의 K에 알파 베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다가 K까지 곱하니까 이제 K세제곱에 그죠? 여기다가 K제곱에 K 이렇게 붙여주는 거잖아요. 아, 두 근의 합과 곱을 알면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된다? 이 문제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의 두 근.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된다고요? 두 근의 합은 최고차항의 계수에다가 마이너스 1차항의 계수, 그 다음 두 근의 곱은 최고차항 계수분의 상수항이라고 했었습니다. 공통수학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공통수학 1에서. 그래서 얘는 진짜 계산하는 과정에서 얘처럼 중간에 막 쓰이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근의 합은 플러스 6, 두 근의 곱은 2라는 거를 알아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제시되어 있는 두 근의 합은 플러스 6, 두 근의 곱은 2다. 그럼 제시되어 있는 조건의 시그마 식을 K1부터 10까지 K세제곱에 마이너스 6K제곱 플러스 2K를 계산해 주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시그마의 성질을 써서 뚝뚝뚝 뜯어내서 계산하면 될 거니까 뜯어내서 계산해 봅시다. 시그마 K1부터 10까지 K세제곱 마이너스 6에 시그마 K1부터 10까지 K제곱 플러스 시그마 2K로 저 그냥 쓰려고요. 제가 얘기했었죠. K에 대한 1차식 무슨 수열? 등차수열. 얘는 공차가 2인 등차수열이에요. 숫자 대입해보시면은 1 대입하면 2, 2 대입하면 4, 3 대입하면 6, 2씩 커지고 있죠? 그리고 첫째 항은 2고요. 마지막 번째 항은 20이니까 여기에다가 등차수열의 합공식 적용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그마 K제곱과 시그마 K세제곱 공식이죠. 자, K세제곱 공식부터 쓸게요.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그 다음 시그마 K1부터 n까지 K제곱은요. 6분의 n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러니까 만약에 생각이 안 난다면은 한쪽에다가 이걸 한번더 쓰고 진행을 하시면 쓸 때마다 조금 더 기억의 회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더 금방 외울 수가 있습니다. 꼭 써보세요. 자, 그럼 한번 여기서 계산을 이제 진행을 해볼게요. 얘는 6분의 10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니까 21까지 쭉다 곱한 거고요. 얘는, 아니죠. 시그마 K 제곱. 맞아요. 이렇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분의 n에 n 플러스 1. 그래서 2분의 10 곱하기 11 하고 전체 제곱. 그러니까 써두니까 바로 보고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마이너스 6 곱하기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쓰면 되고, 이거 등차수열 합공식 쓰면 되겠다. 그쵸? 플러스 2분의 항의 개수 10개, 첫 번째 항 2, 마지막 번째 항은 20.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계산해 봅시다. 계산을 해보면, 그래? 요거 앞에 있는 거2 나눠서 5. 네, 55의 제곱이죠? 요거 6, 6 날아가고요. 210 곱하기 11이죠? 여기에다가 20인데 2로 나누어주면은 11.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거 쭉 한번 써보면은 25 곱하기 11 제곱. 예.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10에다가 11.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10에다가 11. 이렇게 썼어요. 제가 왜 이렇게 썼냐면요. 이거를 계산할 때 저도 제 나름 계산 실수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많이. 예. 그래서 그냥 11로 묶어내려고요. 그래서 요 식에서 내가 11로 묶어내면 25 곱하기 11. 그죠? 11 하나 뜯어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10. 여기는 플러스 10. 해서 요게를 먼저 계산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25 곱하기 11 했을 때딱 눈에 안 들어오면은 11을 10 더하기 1로 쪼개세요. 그러면 250 더하기 25니까 275인 거 바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아, 얘는 275구나. 275에다가 요 뒤에 부분을 먼저 계산을 해주게 되면, 뒤에 계산 먼저 해주면, 마이너스 200이죠. 그러면 275에다가 200을 뺐으니까 75. 그래서 11 곱하기 75가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11 곱하기 75. 다시 21을요. 저는 그냥 10 더하기 1로 쪼갤래요. 그러면 750 더하기 75죠. 네, 750 더하기 75. 이렇게 하니까 계산이 조금 더잘 보이잖아요. 825.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825가 되겠습니다. 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할때 뭔가 마음이 찜찜하시면은, 네. 이렇게 1의 자리가 0이 되게끔 하는 걸 뜯어내주고 남은 숫자들로 더해준 다음에 분배 법칙 적용을 하시면은 조금 더 계산을 할때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거를 어디에서 배웠냐면, 네. 친한 지인 선생님의 자녀들 중에 이제 쌍둥이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계산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학습지를 뭐 자주 즐겨 보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옆에 서서 얘네들이 계산을 왜 그렇게 두 자리수 곱하기 두 자리수 이렇게 빠르게 하지? 하고 봤더니 예, 가로셈이라고 해서 가로로 쫙다 펼쳐가지고 계산하는 거를 해서 계산 실수가 되게 적더라고요. 그래서 예, 한번 이번 강의를 찍으면서 이걸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의 합의 값은?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덧셈 기호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얘를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어떻게 하냐.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항을 구하고, 네. 뭐로 표현? 시그마로 표현하자. 그럼 일반항이 뭘까 하고 보면은 하나하나 뜯어서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보통 이거를 수를 아예 그냥 완전히 계산해서 준 것이 아니라 규칙성을 보게끔 해주려고요. 1 곱하기 2, 2 곱하기 5, 3 곱하기 8, 땡땡땡, 9 곱하기 26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맨 처음에 앞자리 숫자는 1씩 커지고 있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n번째에 오는 거는 n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다음 곱하기 하고 들어오는 뒤에 숫자들을 보니까 뒤 숫자들은요. 2, 5, 8, 어디까지? 26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숫자가 3씩 커지고 있는 등차 수열이네요. 그러면 3n 하고 써준 다음에 첫 번째 항에서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써주면 2 대입했을 때5 나오죠? 3 대입했을 때8 나오죠? 예, 예쁜 식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항식을 구했습니다. 첫 번째 일반항식 구했다. 그래서 an은 n 곱하기 3n-1이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를 싹다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시그마 K1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AK로 써야 되니까 K 곱하기 3K-1로 표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이제 이건 단순 계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단추만 잘 끼워놓으면 그 다음 거부터는 단순 계산이구나. 그래서 3K제곱 그다음 마이너스 K로 쓰면 되겠네요. 얘도 우리 시그마 성질에 의해서 실수는 바깥으로 꺼내올 수 있습니다. 얘는 시그마 K1부터 9까지 K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공식이죠. 공식을 써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제곱이니까 6분의 공식이죠.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됐죠? 자,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1인 2분의 항의 개수 9개. 첫 번째 항 1, 마지막 번째 항 9.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봅시다. 계산. 그러면 요거 3 나누어지고 요거 2. 근데 얘도 10. 2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10. 2 곱하기 9 곱하기 10. 공통인수 45로 묶어냅시다. 왜냐면 요만큼이 90 나누기니까 45고요. 얘도 90 나누기니까 45잖아요. 45로 묶어내면 10 19-1이 돼요. 그래서 아, 45 곱하기 19-1, 18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자, 이제 요거를 계산을 해봅시다. 그래서 뒤에 0이 남게끔 계산을 해주면 편하다고 했으니까 얘는 10 더하기 8로 써볼까요? 그럼 분배할게요. 분배, 분배 하면은 450, 이거 계산 금방 나오죠? 45 곱하기 8 하면은 320에다가 40을 더하는 거니까 360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두개 더하면 얼마다? 아, 얘는 810이 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810입니다라고 결론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얘는 또뭐 다르게 계산한다고 하면은 40 더하기 5에다가 18 이렇게도 계산을 할수 있겠죠? 이렇게 계산. 아니면은 난좀 그것도 싫다 하시면 10 더하기 8 이렇게 쪼개서 계산해줘도요. 계산 금방 나와요. 400에 50에 320 그죠? 뒤에 0 들어가면 계산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40. 분배해서 써주면은 450, 870, 770 거기다가 여기까지 추가하면 810 동일하게 나오죠? 네, 이렇게도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좀 자주 실수한다 하시면 1의 자리 숫자를 0으로 맞춰서 숫자를 뜯어내서 분배 법칙 적용해서 푸는 걸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패턴이죠? 뭘 먼저 한다 쳤다.

단추? 네. AN 구하기 첫 번째 항 말고 두 번째 항 말고 세 번째 항 말고 네. 일반화시킨 N번째 항까지 구한 다음에 얘를 뭐를 이용해서 표현하자?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자. 이두 가지 단계를 거치시면 이 문제를 쉽게 풀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항을 보고 싶은데 지금 보니까 분모가 다 1, 2, 3, 4, 땡땡땡 10까지 딸려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분모에 해당하는 게 n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n을 구할 건데 분모는 n. 자, 이제 분자를 관찰합시다. 1일 때는 1제곱, 2일 때는 1제곱 더하기 2제곱, 3일 때는 1제곱 더하기 2제곱 더하기 3제곱, 그죠? 10일 때는 1제곱부터 10제곱까지 깔려 있으니까 n일 때는 n번째일 때는 1제곱, 2제곱, 땡땡땡땡땡 어디? n제곱까지 깔려 있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그럼 이제 우리는 요 거듭제곱의 합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요거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시그마 k1부터 n까지 그리고 뭐 k제곱 요걸로 나타낼 수 있죠. 요거 우리 공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그래서 얘를 n분의 1을 이제 나중에 계산을 해줬다고 생각하고 저 보라색으로 쓴 부분만 뒤에다가 써주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작성해 줄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나누어지는 것들이 보이네요. 아, n 이렇게 나누어지는구나. 따라서 an을 찾았습니다. 6분의 n 더하기 1 곱하기 2n 더하기 1. 실제로 맞는지 한번 볼까요? 1 대입하면 6분의 2 곱하기 3이니까 6분의 6, 1 맞네. 그죠? 네. 2 대입해 볼게요. 6분의 3 곱하기 5. 그러면 6, 3, 5니까 6분의 15. 6분의 15면 3분의 5인가요? 아, 6분의 15면? 네, 2분의 5죠? 2분의 5. 2분의 5. 맞죠? 네. 그래서 맞아 떨어진다는 걸알수 있고요. 자, 우리 이제 an을 찾아줬으니까 an은 깔끔하게 쓰면 6분의 n 더하기 1에 2n 더하기 1이구나. 라는 거 알았으니 얘를 보니까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열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시그마 표현해주면 K1부터 10까지 6분의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 요걸 계산해주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그마의 성질을 써서 이거 쭉 나열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분자만 일단 먼저 전개를 해주면 얘는 2K제곱 플러스 3K 더하기 1이에요. 일단 6분의 하고서는 전체가 다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요거씩 쭉 나열해서 정리해보면 K1부터 10까지 6분의 2K제곱이죠. 즉 3분의 1의 K제곱. 그 다음 6분의 3K 더하기 6분의 1인데요. 그냥 얘는 6분의 1로 쓰고 시그마 K1부터 10까지 3K 더하기 1로 한꺼번에 저는 계산하려고 합니다. 왜? 네.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이거 자체가 공차가 3이고 첫째 항이 4인 등차 수열이에요. 1차식이니까. 그럼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니까 계산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등차 수열 합공식 쓸 거고요. 요거 이제 앞에 거 계산 한번 정리해 볼게요. 3분의 1에 6분의 공식이죠?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 플러스 6분의 1에 곱하기 2분의 항의 개수 총 10개. 첫 번째 항은 4. 마지막 번째 항은 10을 대입했으니까 31입니다. 네,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계속 끝까지 계산해 봅시다. 요거 지워지면은 3 나누어져서 7. 네, 지금 얘도 6분의로 되어 있고 얘도 6분의로 되어 있으니까 좀 맞춰볼까 싶어가지고요. 요거 두개 더하면은 35네요, 그죠? 얘가 35다. 1 대입하면은 4, 10 대입하면은 31이니까 요거는 35. 그러면 지워질 수 있는 게잘 보이지는 않는데 2는 나눠줄 수 있네요. 2 나눠주면은 여기 5. 아, 6분의 5 곱하기 35가 되는구나. 그러면 얘는 6분의 770이 되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쭉 정리해서 계산해 보면 6분의 770 얘는 6분의 35 곱하기 5가 되죠. 35 곱하기 5는 150에다가 25를 더했으니까 175. 네, 그러면 요거 두개 더하면은 6분의 845가 되겠습니다. 845.

40, 아, 940 뭔가요? 네. 945다. 여기에서 또 나눠줄 수 있는 게 있나 한번 봅시다. 3으로 나누어지나? 3으로 나누게 되면은 얘는 339. 3으로 나누면 1. 535에서 315 되고요. 얘는 분모가 2가 되겠네요. 따라서 17번의 정답은 2분의 31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할수 있죠? 예. 네. 그래서 16번하고요. 17번은 지금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반항 구하고 그 일반항에 대해서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인지 체크를 한 다음에 걔를 시그마로 나타내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단순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제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자, 숫자가 어마어마시하게 크죠? 2800. 네. 2800. 뭐 100의 배수인데. 일단 얘를 일반항으로 정리했을 때 일반항의 값이 2800이 되는 자연수 m에 대해서 얘의 값을 계산해 주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발문에서 짐작하건대 나는 AK도 알아야 되고 M도 알아야지만 풀수 있는 문제예요. 첫 단추는 뭐다? 네, AK가 뭔지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항 AK를 구하자. 그러면 지금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에서는요. 곱셈 기호 바로 앞에 있는 게 여기선 1이죠. 1 곱하기 1로 씁시다. 그 다음 13, 그 다음 135, 그 다음 1357. 그러면 n번째일 때는 어디까지 더해지는 걸까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an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1에서 끝났다고 했는데 1, 두 번째는 3, 세 번째는 5, 땡땡땡땡. 그 n번째에서 끝나겠죠? 그럼 en-1. 이렇게 쓰면 될 거예요. 왜냐? 얘네들이 지금 현재 관찰을 해보니까 괄호 안에서 e씨 커지고 있거든요.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의 합으로 나타내 있어요. 그래서 1, 3, 5, 7, 9쭉 홀수 드릴 텐데 n번째일 때는 en 플러스 en-1로 표현해 줄수 있으니까 요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정확히는 네, 괄호 써가지고 좀더 명확하게 보여드릴게요. en-1까지다. 네. 그쵸? 1일 때 넣었으면은 1로 딱 끝나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en 플러스 1이 아니고 en-1로 끝나요. 그 다음 뒤에 곱해지는 숫자는 뭔가 하고 봤더니 뒤에 곱해지는 숫자들은요. 1, 4, 7, 10. 얘도 무슨 수열일까요? 차이가 3씩 3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에요. 3씩 커지고 있구나. 여기도 3씩 커지고 있구나. 여기도 3씩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얘도 등차 수열의 일반항으로서 3n하고 쓰면 되는데 첫 번째 1 대입했을 때 1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일반항식을 찾아냈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거를 이제 깔끔하게 정리한 다음에 m 대입해서 2800인 걸 찾아줘야 되니까 여기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치는 요 부분에서 우리는 무슨 수열 합공식을 쓸 거다? 네,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등차 수열 합공식을 쓸 겁니다. 여기에다가 등차 수열 합공식을 쓰면은 2분의 항의 개수는 n개고요. 첫 번째 항이랑 마지막 번째 항을 더하게 되면 2n이죠? 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구나? n제곱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an은요, n제곱에다가 3n-2가 됩니다. 근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거는 am이거든요. n이 아니라 m. 그럼 m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m을 대입할게요. 그럼 m 제곱에 m-2. 3m-2죠. 3m-2는 2800이다. 이걸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숫자 좀 무섭죠? 심지어 m에 대해서 몇차 방정식이냐면 3차 방정식이에요. 요거를 계산해 줘야 되겠다. 는 0. 근데 저는 여기다가 숫자를 뭘 대입하고 싶었냐면, 글쎄, 얘가 어차피 두개 곱해가지고 100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10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10이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0 대입하면은 100. 10 대입하면 28. 아, 2800 나오는구나 해서 10을 하나 찾아냈어요. 그럼 m-15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대입했더니 0 나왔어? 그럼 인수정리 써서 인수 하나 찾아낼 수 있죠? 그 다음 3m제곱. 맞춰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30m제곱인데, 마이너스 2m제곱만 남아야 되니까, 플러스 얼마?

28m. 네. 그러면 이제 남는 게 플러스 280만 남겨주면 되겠죠. 는요. 그럼 그러고 봤더니 이 값들은요, m이 다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 제곱해도 자연수, 곱해도 자연수 곱해도 자연수, 이거 다 플러스로 돼 있어서 이게 어차피 양수로 나와요. 0이 될 수가 없어. 따라서 m은 오로지 뭐밖에 없다. 10 하나밖에 없구나라는 걸알수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것은 아, 시그마 k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찾아야 되고 AK는 뭐냐면 주어진 이 일반항식에다가 K로만 바꿔치기해서 계산하면 되지 해서 얘를 계산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주의사항. 시그마 성질에서는 곱셈 성질 없다고 했어요. 이거 제곱 띄어내고 또 따로 구한 다음에 곱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네, 풀어서 써주셔야 돼요. 이거 계산하면 3K 세제곱 마이너스 2K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띄었으면 3, 시그마 K1부터 10까지 K 세제곱 마이너스 2, 시그마 K1부터 10까지 K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공식 쓰면 되겠죠? 공식 쓰겠습니다. 얘를 계산을 해서 공식을 쓰면 이 부분은 공식 쓴 부분이어서 그냥 초록색으로 쓸게요. 얘는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 얘는요, 네, 6분의 n의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 요거 쓴 겁니다. 이제 대입해서 계산을 마무리 지어줄게요. 아, 그러면 얘는 4분의 3에다가 곱하기 10의 제곱, 11의 제곱인데 요거 그냥 나눠서 쓸게요. 그럼 3 곱하기 55의 제곱이겠네요. 그죠? 3 곱하기 55의 제곱. 그러면 얘는 또 나누어서 정리되면 2 나눠지면은 여기는 3. 3또 나눠지면은 여기는 7. 그래서 얘는 70 곱하기 11이 될 겁니다. 네, 70 곱하기 11.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자, 이렇게 쪼갰는데 얘도 11로 뭔가 묶어내주고 싶어요. 그러면 55가 11 곱하기 5잖아요. 그러면 11 하나만 남겨두고 앞에 11 곱하기 5 하나랑 그 다음에 11의 제곱에다가 5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까지 붙이고 이제 여기에다가 11을 곱해줘도 얘랑 서로 같은 값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70 곱하기 11. 네. 그래서 요 앞에 것만 계산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요 앞에 거 계산해주면은 얘는 33에다가 25를 곱한 거를 계산을 해줘야 될 텐데 요 부분은 계산해주면은 30 더하기 3으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래서 30 더하기 3 곱하기 25. 그럼 30에다가 25 곱하면은 얘는 750. 거기에다가 3 곱하기 25 하면은 75. 그럼 얘는 따로 계산해준 값이 825가 될 겁니다. 그러면 825에다가 70을 빼주면은 얼마가 나오냐? 얘는 755가 되겠네요. 네, 755. 그리고 11로 어차피 묶었으니까 11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755 곱하기 11은 11을 뭘로 바꾸자고요? 네, 10 더하기 1로 바꿉시다. 그러면 7550 더하기 1 분배했으니까 755 계산해줘야 되고 05 더해서 5, 55 더해서 0이고 하나 올라가면은 12에다가 13에서 하나 올라가서 8305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네요. 예. 숫자가 어마무시했습니다. 예. 그래서 18번에 대한 정답은 8305가 되겠습니다. 예. 자, 내신에서는, 내신에서는 뭐 선생님들이 뭐 답을 막 제한을 두진 않잖아요. 근데 학력평가나 모의고사에서는요, 세 자리 이하의 자연수로 물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커다란 숫자는 나오지 않을 테니 너무 그렇게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해냈죠? 이 문제 계산하는데. 자, 이번엔 1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일반항을 찾아서, 첫 번째부터 두 번장, 세 번장, n번장까지의 합을 구해서 260보다 크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셔도 되는데요. 전좀 다르게 보려고요. 어떻게 다르게 풀려고 하나 봤더니, 어차피 얘는 2n, 2n,

EN, EN이잖아요. EN, EN, EN, EN. EN이 총몇 개? 네, N개 있어요. 그러면 EN이 총 N개 있으니까 EN 제곱으로 쓸수 있고. 그 다음,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N까지니까 얘는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거 등차 수열의 합공식 쓸 수도 있잖아요. 2분의 한 개수 N,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그래서 얘마저도 등차 합공식 써서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보다? 260보다 크다. 끝. 이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2를 곱할게요. 양쪽에 2를 곱해도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4n제곱에다 n제곱을 빼면 n세제곱 빼기 n 하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520. 이게 0보다는 크다라는 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계산을 하기는 해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여기 4n세제곱이 아니라 여기 잘못됐죠? 4n제곱에다가 n제곱을 뺐으니까 얼마? 3n제곱. 네, 그 다음 마이너스 n. 그다음 마이너스 520이 0보다 크다. 요걸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여기를 계산을 할때 숫자를 뭔가 적절한 거를 대입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를 대입했더니 인수분해가 됐느냐? 얘가 n 플러스 13이랑요. 3n 하고 여기 39n 하고서는 여기 뒤에 붙는 게 마이너스 40 했더니 인수분해가 됐어요. 3n 제곱 39n, 마이너스 40n, 해서 마이너스 n. 13 곱하기 마이너스 40 하면 마이너스 520.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근데 n 더하기 13은요, 어차피 얘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에서 양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n 마이너스 40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죠. 즉, 3n이 0보다, 아니, 40보다 크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n의 값은 얘가 3으로 나누면 13. 얼마 얼마가 되니까 이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하면은 최소값이 바로 나옵니다. 얼마? 네,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쉽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요. 지금 얘네들을 관찰해서 EN이 총 n개. 그다음 나머지는 뺄 건데 1부터 n까지의 총합을 뺐다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원래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일반항을 구하죠. 일반항을 구해봅시다 해서 k번째라고 하면 EN은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그래 EN. 그럼 k번째라고 하면은 k번째는 여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번째잖아요. 여기 k번째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래서 AK라고 작성하게 되면은 얘는 EN-K라고 작성을 하게 돼요. EN-K. 그럼 첫째 항 맞고, 둘째 항 맞고, 셋째 항 맞고, 여기는 몇 번째 항? 네, 이 마지막이 n번째 항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시되어 있는 조건식이 어떻게 정리되는 거냐면, 시그마 K1부터 얼마까지? N까지 정리된 요 식이 260보다 크다. 요걸 계산하라는 것이 되고, 그러면 이것도 다시 정리하면은 시그마 EN. 그죠? K랑 상관없으니까 이거 상수잖아요. 그죠? 빼기, 시그마, K1부터 N까지, K. 이게 260보다 크다. 근데 K 상관없으니까 상수항이니까 EN이 반복적으로 N개 나오는 거여서 얘가 EN제곱. 얘는요, 등차수열 합공식.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네. 요렇게. 그러면 이 노란색으로 쓴 식이 제가 그냥 처음에 보고 직관적으로 생각했던 이 식하고 동일한 식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풀든, 네, 바로 직관적으로 풀든, 사실은 중간 계산 과정부터는 완전히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패턴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요 풀이도 참고하시고, 저 풀이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자, 이제 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FN이 어떤 특정한 규칙성을 가진 수열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FN이 마지막에 최종 이렇게 정리가 된대요. 그래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할 때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난이 문제를 푸는 게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1을 대입하든 2를 대입하든 3을 대입하든 네, 늘 ab는 똑같은 걸로 나와야 되거든요. 상수여서. 그러면은 1 대입했을 때 위에 식 하나 하고 밑에 식 하나, 2 대입했을 때 위에 식 하나, 밑에 식 하나 해서 두 식을 두고 연립해서 풀면은 문자 두 개니까 식두 개만 있으면 되겠잖아요. 연립해서도 문제 ab 값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네, 모범 답안 풀이 방식으로 일단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범 답안 풀이 방식으로 가면 어떻게 될 거냐면 제시되어 있는 식이 쭉다 나열되어 있는 수열의 합이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을 먼저 구할게요. 얘의 일반항을 표현을 하면은 세 번째일 때 3이고, 그죠? 그럼 네 번째일 땐 4로 시작할 거니까 얘의 일반항은 n으로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게 n, n-1, n-2. 숫자가 마이너스 1씩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도 n으로 놓되 1 대입했을 때 n이 나오게끔 하려면은 1 대입했을 때 n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마이너스 1. 그죠?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n. 두개 합치면은 n 플러스 1이고 두개 합치면은 n 플러스 1이고 두개 합치면은 n 플러스 1이니까 얘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n 플러스 1이니까 요거 그냥 n이라고 쓰면 될까요? 예. n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할 거냐면 n이라고 쓰게 되면은 중간에 있는 요 n과 fn 식에 돼 있는 거랑 헷갈리니까 차라리 이 사이에 있는 항은요 k라고 쓰려고 합니다. ak라고 쓰자. 그러면 k 번째 하는 거는 k로 올 거고, 그죠? 그다음 두개 합쳐서 n 플러스 1로 나와야 되니까 두개 합쳐서 n 플러스 1로 나오려면 n 플러스 1 마이너스 k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은 예, K번째 항, 즉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자를 선택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게 N으로 둘 건지 K로 둘 건지 문자 하나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N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식의 FN에 N하고 일반항의 AN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웬만하면은 K, 다른 문자를 선택해서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FN식은요, 저 일반항 식에서, 저 일반항 AK식에서 첫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더한 거냐고 봤더니 n번째 항까지 더한 겁니다. 그죠? n번째. 네, 요걸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럼 AK 대신에 K 곱하기 n 플러스 1 마이너스 K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얘는 지금 다 첨자 K에 걸려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K에 대한 식으로 내림차순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n 플러스 1의 K, 그 다음 마이너스 K 제곱이니까 얘는 시그마를 뜯어낼 때, 아, 마이너스 시그마 K1부터 N까지 K 제곱하고, N 플러스 1은 사실 K하고는 무관한 거기 때문에 상수항이거든요. 그래서 상수항으로서 n 플러스 1을 바깥으로 꺼내고, 시그마 K1부터 N까지 K,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식 써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은 그냥 일반 공식이니까 제가 또 초록색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죠. 그죠? 세제곱이 아니고 제곱이니까 얘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에요. 그럼 공식 쓰고 나니 내가 FN식을요, 어쨌든 n에 n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뒤에 있는 식이 무엇인지 보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죠? n에 n 플러스 1로 묶자. 그러면 n에 n 플러스 1로 묶을게요. 공통인수로서 n에 n 플러스 1씩만 싹다 가져와서 묶어버립시다. 얘를 묶어내면 남는 게 뭐가 있냐. n에 n 플러스 1 하고 묶었더니 남는 게 마이너스 6분의 2n 플러스 1이에요. 여기도 n에 n 플러스 1로 묶었더니 2분의 n 더하기 1이에요. 네, 식이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요 괄호 안에 있는 식이 an 더하기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n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면 되는데, 어쨌든 얘는 요렇게 분배를 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n.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n. 그죠?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따로 정리를 해주시면 2분의 n에 더하기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n에

더하기 2분의 1. 그러면 괄호에 있는 부분만 정리를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6분의 2n, 얘는 플러스 6분의 3n이니까 6분의 1n. 그 다음 마이너스 6분의 1하고 플러스 2분의 1 더했는데 플러스 2분의 1은 6분의 3이잖아요. 그래서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면 6분의 2, 즉 3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a하고 b의 값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걔네 둘을 곱하시오라고 했는데 정리하면은 6분의 1하고 3분의 1을 곱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6분의 1이 a, 그 다음 b는 3분의 1.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18분의 1이 정답이 되는구나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20번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계산 테크닉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죠. 공통인수 뽑아내고 이런 부분들. 21번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식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n 플러스 1을 뽑아낸 다음에 계산을 해야겠구나. 자, 우선 fn하고 gn을 최대한으로 정리를 깔끔하게 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얘 마침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가 수학에서는요, 어떤 식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묶어서 그 모양을 만들어서 주는 경우가 있다면 그 모양을 최대한으로 유지해주고 문제를 푸는 게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해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공통적으로 n분의 n 플러스 1, n분의 n 플러스 1, 얘는 n분의 n 플러스 2, n분의 n 플러스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일반항을요, 저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 ak는 n분의 n 더하기 k로 잡자. 그럼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n번째 항까지 되니까 fn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 시그마 k1부터 n까지 n분의 n분의 k. 그죠? n분의 n 플러스 k. 그러니까 1 더하기 n분의 k.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요, 그 ak를 제곱한 것들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그마 k1부터 n까지 1 더하기 n분의 k의 뭐다? 전체 제곱이다.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거 fn 계산하고 이거 gn 계산한 다음에 gn에서 fn 빼면은 식 예쁘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요런 패턴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는 계산하기가 조금 더 편하다. 요 부분은 어차피 1이 n개 있는 거니까 n. 그 n분의 1 앞으로 빠져나오면 n분의 1에 시그마 k1부터 n까지 k. 이거는 우리가 등차수의 합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이죠. 그럼 n분의 1 곱해주면 2분의 n 더하기 1, n하고 더해서 얘는 계산 결과가 2분의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식이 정리됩니다. 금방 나오죠? 자, 이제 요거 계산을 해볼게요.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시그마 K1부터 n까지 제곱하면 1, 제곱하면 n분의 2k, 얘는 제곱하면 n제곱분의 k제곱,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얘도 하나하나하나 분배해가지고 시그마의 성질을 활용해서 계산해줘야 되는데, 얘만 따로 하면은 1이 총 n개 있는 거니까 얘는 n. 자, 시그마 k1부터 n까지 n분의 2k인데요. n분의 2는 k랑 상관없는 숫자니까 앞으로 꺼냈을 거예요. 그래서 n분의 2에 시그마 k1부터 n까지 k제곱. 네. 얘도 마찬가지. n제곱분의 1은 k랑 상관없는 거니까 n제곱분의 1을 앞으로 꺼내주고 시그마 k1부터 n까지 k제곱 이렇게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식만 쓰면은 되겠죠? 네, 여기 시그마 k제곱이 아니고 k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쓸게요. 요거는 2분의 n에 n 플러스 1. 등차수열 합공식. 얘는 6분의 n에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요거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식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얘식 정리하면은 n 더하기 n분의 2랑 2분의 n이랑 서로 사라져서 n 플러스 1로 남을 거고요. 즉, 여기까지는 2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다. 요두 개의 항 한꺼번에 계산 처리해준 겁니다. 왜? n분의 2랑 2분의 n이랑 서로 소거가 돼서요. 그 다음에 남는 거, 요거, n 하나 지워지죠? n 하나 지워져서 뒤에 남는 거는 6n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남습니다.